0: SN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FM 팝스 한동준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진 샘 리차즈는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의 사회학과 교수인데요. 그의 어머니는 세계 여행이 목표였지만 그 꿈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여행 대신 다른 나라들의 음식을 파는 식당에 가서 그 나라 전통 음식을 자주 먹었다고 합니다. 여행 대신 음식으로 대리만족을 한 거죠. 이것처럼 한동준의 팬팝스에서 틀어드리는 세계 각국의 노래를 들으시면 여러분께서도 전 세계를 여행하시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for the Boy, 데니스 윌리엄스의 노래로 FM 팝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노스텔지언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저희 FM 팝스에는 정말 그 신청곡 강자들이 몇 분이 계신데요. 몇 분이 아니죠. 한 20, 30분 계신 것 같아요. 예, 그 중에 한 분입니다. 노스텔지아 신흥 강자입니다. 신흥 강자. Let's hear it for the boy로 한동준의 FM 팝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날이죠. 말은 줄이고 음악을 계속해서 두 곡, 세 곡, 어떤 때는 네다섯 곡씩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또 일주일간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던 분들 음악으로 한번 풀어보시죠. 한동준의 FM 팝스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캡틴 앤테니의 Love Will Keep Us Together, 카펜터즈의 There's a Kind of Hush, 그리고 조지 베이커 셀렉션의 팔로마 블랑카까지 세 곡이었습니다. Love Will Keep Us Together, 이 노래는 3575번으로 신청을 해주셨고요. There's a Kind of Hush, 이진원 씨의 신청곡입니다. 팔로마 블랑카, 고양시 30대 왕자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네. 조윤진 씨가 지난 목요일에 선배님께서 진행하는 귀한 LP 듣기 모임에 다녀왔는데요. 김민기님 노래 속에 동준님과 장필순님 목소리가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그러셨어요. 아, 그 노래 들으셨구나. 철망 앞에서라는 노래인데요. 김민기 씨가 음악 인생을 정리한다고 할까요? 네 장의 앨범을 한꺼번에 발표하신 적이 있습니다. 1, 2, 3, 4 해서 그 중에 철망 앞에서라는 노래를 제가 불렀죠. 같이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김민기 형님하고 저하고 장필순 씨하고 같이 불렀어요. 나중에 윤도현 씨도 부르고 안치환 씨도 불렀습니다. 저는 굉장한 영광이었고요. 그 당시 뭐 제가 대단한 가수도 아니고 그런데 정말 그야말로 전설이신 김민기님의 그 노래 앨범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영광이었고 가슴 설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의 말씀. 지금은 뭐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만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도 많이 나고요. 자, 계속해서 노래 듣겠습니다. 알리아스의 More Than Words Can Say. 와, 이 노래 얼마만입니까? 바리우스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코리아테 Never Surrender 2242번으로 군 훈련소 시절 큰 누이께서 보낸 편지에 Never Surrender 가사를 보면서 큰 울림이 아직도 있습니다. 40년 가까이 되었어도 그 편지를 보며 추억합니다. 이야, 전혀 다른 분위기의 18일째 근무 중입니다. 하셨어요. 분홍 아카시아 보세요 하시면서 사진까지 보내주셨네요. 자, 노래 두 곡입니다. 먼저 알리아스의 More Than Words Can Say.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New Kids on the Block의 Tonight, NSYNC의 Pop, 그리고 Backstreet Boys의 Everybody 이렇게 세 곡이어서 들으셨습니다. Tonight 이 노래는 송해 손잡고 뽀송뽀송해 님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어서 Pop, NSYNC의 노래는 하나미코 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자, 노래 이어집니다. 빌리 조엘의 Honesty 이 노래 7940번으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리차드 샌더슨의 She's a Lady, 머라이어 박님의 신청곡입니다.

신발끈님이 몇천 년 만에 아들의 팝을 신청.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는 아들이 숙소 데려다 주는 길에 내 차로 뭐 블루투스로 멋진 팝송을 들려준다고. 야, 아드님이 이렇게 엄마가, 엄마죠? 아빠, 아빠구나. 죄송합니다. 여기 아빠라고 써 있어요. 아빠 중고등 시절, 아, 무지하게 좋아했던 밴드의 노래를 들려주다니. 야, 그리고 제 아들이 이런 나이가 되다니 격세지감입니다. 그러셨어요. 아, 그럼요. 그 아이들이 나이 먹어가는 거에 이제 감동하는데 사실은 저도 늙어가는 거 아닙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세월은.

아바의 슈퍼 트루퍼, 놀란스의 I'm in the mood for dancing, 그리고 엘튼 존과 키키디가 함께 노래한 Don't go breaking my heart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9522번으로 저희 애들이 작년에 결혼해서 지금 아기 준비 중인데 예, 내년에는 꼭 할머니가 되고 싶네요 하시면서 아바의 슈퍼 트루퍼 신청하셨습니다.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린 한동준의 FM팝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많은 시름에서 벗어나셨으리라 믿어봅니다. 오늘 끝곡은 이글스의 노래입니다. I can't tell you why 보내드리면서 오늘 FM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죽은 할아버지의 귀신이 너에게 있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고 한다는 발상. 성경의 세계, 그리스도교 세계에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의 용하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한 거 막 맞추고 막 그랬다고 무속인에게 접신했다고 하는 그 존재가 성경대로 판단하자면 초자연적 세력인데 하나님께 대적하는 세력에 가깝다. 이렇게 사탄, 악마, 복음서에 보면 그 악한 영들, 거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이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굳이 의심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서에 보면 너희들 작은 자 무시하지 마라. 너희들 안에 그의 천사가 매일 하나님을 뵙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천사도 등급이 있는데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천사는 많이 없어요. 그 등급 속에서 높은 천사여야만 하나님 얼굴 뵙는 거예요. 기독교 신학자로서 어떻게 바라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이 이제 크게 두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번역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과 성경이 말해주는 바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곳에서 초자연적인 세력들, 영적 세력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고 그 단어들이 어떻게 번역됐는가 그걸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번역의 문제를 얘기하자면 우리가 초자연적인 세력들 가운데 하나님에게 맞서는 혹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반대하는 영적 존재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또 각 개인에게 각 개인을 이렇게 유심히 바라보는 영적 세력들, 하나님 또 천사들 이렇게 크게 구분할 수 있고 반대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게 맞서는 혹은 고발하는 어떻게 보면 적대적인 영적 세력, 초자연 세력이 이렇게 있죠. 적대적인 초자연 세력들을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됐냐면 예전 번역은 사단 이렇게 번역했는데 요즘은 사탄이라고 번역을 하죠. 같은 말이죠. 예전에 우리 번역하시던 분들이 이렇게 격음을 안 좋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글에는 크리스토스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 이렇게 순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탄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은데 사단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단이나 사탄이나 같은 말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영적 세력들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신약 성경에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 마귀랑 사탄이랑 어떤 관계냐? 마태복음서 4장에 보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아서 그분을 시험하는 그것을 디아볼로스, 마귀라고 하는데 뒤에 예수께서 4장 10절인가요? 사탄은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봐도 사탄하고 마귀랑 호환될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께 대적하는 세력을 사탄이라고도 부르고 마귀라고도 부르는구나. 둘 다 같은 존재를 가리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말고 또 귀신이라고 번역한 영적 세력들이 있거든요. 주로 이제 헬라 성경을 읽어보면 더러운 영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영들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요 세력을 귀신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데에서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귀신이란 말은 우리나라에서 주로 쓰던 우리나라에서 쓰는 이 번역어는 사실 그 나름대로의 역사가 있고요. 이 언어에 담긴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을 정확하게 배우지 않아도 문화 속에서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귀신이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일종의 혼돈을 줘요. 귀신이라고 하면 흔히 어떤 한 사람이나 어떤 한 존재가 뭐 그 동물이 될 수도 있죠. 뭐 어떤 뭐 샤먼들은 동물의 영의 시인 그런 경우도 있다. 뭐 그렇게들 얘기하는 걸 들어봤거든요. 이건 가정이 어떻게 되냐면 그 어떤 한 존재가 사람이든 동물이든 죽어서 원한이 남거나 이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그의 혼백이, 정확하게 말하면 혼이죠. 혼이 남아서 이 이승을 떠돌다가 어떤 사람의 몸에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이승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도 하고 저주를 주기도 하고, 이런 존재로 귀신이란 말을 원래 썼고, 그 다음에 우리도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거든요. 그 조선시대에 제가 질문 받은 걸 보고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조선 성종 때 성현이라는 분이 용대총화라고 하는 글에서 귀신에 대한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음양설에 따르면 천지 만물

한 선생님께서 조선시대 성종 때 그 글을 남겨뒀더라고요. 이게 아마 조선시대나 우리 민족 대대로 내려오는 인간 사회에 대한 이해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의 죽은 할아버지의 귀신이 너에게 있다라든지 뭐 가장 유명한 건 이제 관우죠. 억울하게 죽은 관우의 신을 내가 모시고 있다. 이런 얘기들 모두 샤만의 이야기 혹은 조선시대 민중들이나 민속적 이야기에서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걸 그냥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적으로. 신앙인들이 굉장히 뭐 어렵고 그러면은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고 한다는 발상 혹은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이제 한국교회에서 문제가 됐던 거죠. 원한이시 죽은 어떤 사람의 혼이나 넋이 작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성경의 세계, 그리스도교 세계에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는 정말 우리나라 전통 속에 인간이해고 그다음에 귀신이에요. 근데 그 귀신이란 단어를 하나님을 적대하는 악한 영적 세력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하위 계급의 초자연적 세력들에게 쓰다 보니까 이게 그냥 헷갈려 버린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초자연적 세력, 하나님께 대적하는 영적 세력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그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아주 분명하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초기 이스라엘 종교에서는 일종의 단일신론적 개념이 강했다는 거예요. 단일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여러 신 중에 딱 한 분 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신교적 맥락에서 하나님 한 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초자연적 세력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초자연적 세력이고 영적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후에 유대교가 좀 더 풍성해지면서 영적인 하나님이 한 분 계시고 그분이 부리는 사자들, 천사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 이제 점점 나오기 시작하고 욥기나 또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들 가운데 고발자의 역할을 맡은 존재들이 있어요. 제일 재미있고 흥미롭게 나오는 게 욥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회의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불러 모으는 거죠. 하나님이 한 분 계시고 뭐 어전회의, 뭐 대통령 회의처럼 하는데 그중에 이 땅에서 일어난 잘못된 일을 고발하는 존재가 한 명 옵니다. 그 존재의 이름을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이 생각이 추후에 발전된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뭐 학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어떤 존재의 우두머리격이냐 이해되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자, 그러면 성경 내 전체에서 어떤 사람이 죽고 그 사람의 혼이 이승으로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신명이 되지 못하고 남아서 여기 원한이 있어가지고 귀신이 됐느냐 그런 건 없습니다. 성경에 종종 우리 기독교 신앙이 영혼이 있고 영혼이 불멸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몇몇 교단을 빼놓고 매주 외우는 사도신경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 그러니까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우리의 영혼이 불멸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영혼 불멸을 믿는 것은 사실은 당시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그리스식 세계관 혹은 이집트식 세계관이에요. 성경의 세계, 구약성서나 신약성서에서는 인간의 영혼이 불멸한다라고 하는 사상이 아주 독특하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는다 그렇게 하지 영혼이 불멸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성경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 어떤 죽은 자가 원한을 갖고 원혼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나타나고 뭐 그게 이제 무속인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흔히 무당이라고 부르는 무속인이 될 수 있는데 그 사람한테 접신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그런 거는 기독교 세계관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초자연적 세력이 사람하고 관계할 때는 그 사람을 사로잡는 그래서 예수께서 악령에 쉬인 사람들을 만나셔서
그들의

0: 악의 시인 악령을 쫓아내는 이야기는 있죠. 그것은 어떤 죽은 사람의 원혼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적하는 영적 세력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사탄 혹은 악마, 마귀의 그 부하 세력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래도 성경에 나타난 초자연적 세력을 말하는 가장 적절한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악한 영들을 쫓아내셨다,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뭐 그것을 뭐 안 믿을 이유가 없죠. 너무 뭐 말도 안 되게 너무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 배후에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귀신이란 말 제가 썼지만 그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 악한 영이라는 말도 쓰고 더러운 영이라는 말 쓰는데, 거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이 그 거기 쉬인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굳이 의심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을 섬기는 초자연적 세력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존재, 사탄이든 마귀든 그 존재를 돕는 악한 초자연적 세력도 있다고 상정하는 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또 그런 세력들이 나중에 절멸당한다고 그렇게 써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써 있는데 굳이 의심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귀신을 두려워하고 또 악마를 두려워하고 그런 일들이 꽤 있잖아요. 왜냐하면 뭐 저도 주변에 얘기 많이 듣는데, 뭐 용하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한 거 막 맞추고 막 그랬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내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뭐 맞추고 그런다고, 그때 무속인에게 접신했다고 하는 그 존재가 우리 저 한국 전통에서의 그 귀신인지, 아니면 성서에서 말하는 마귀의 하부 영적 세력인지, 우리가 성경대로 판단하자면 초자연적 세력인데 하나님께 대적하는 세력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면 보다 다양한 사례들이 좀 있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귀신을 두려워하거나 악마를 두려워하는 것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악한 세력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이제 당연한데, 그것이 이제 약간 미신적 혹은 주술적 생각이 너무 강한 데에서는 이른바 과학의 힘으로, 과학적 규명을 통해서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그 초자연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해명하려는 노력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그 질문 주신 것을 대답하려고 찾아보니까 로잔 연방 테크놀로지 연구소의 올라프 블랑케 박사하고 제네바 대학 병원 소속의 신경학 전문가 팀이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주변에 누가 있다, 어떤 초자연적 세력이 있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어서 어떻게 됐는지, 뭐 MRI로 뭐 같은 걸로 찍었겠죠. 간질 환자의 왼쪽 귀 인근에 있는 왼쪽 측후두 옆 접합점, 여기에 부드러운 전기 자극을 주면 환자가 어떻게 느끼냐면 자신을 몰래 지켜보는 세력이 있다, 존재가 있다라고 느끼는 그런 보고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과학이 귀신을 다루는 방식은 뭐냐면 뇌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귀신이나 악마에 대해서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일상생활이 제대로 안 된 사람들, 혹은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주술적 사고에 너무 빠진 사람들에게 그 뇌의 착각이지, 정말 그런 세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좀 그 걱정을 덜어주는 노력도 하는 모양인데, 기독교 신학자로서 어떻게 바라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죽은 사람이 원한을 갖고 혼백이 돼서 우리를 괴롭힌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라,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없고 우리를 사사건건 괴롭히고 하는 일마다 안 되게 하는 그런 어떤 조상귀신, 뭐 할아버지 귀신, 뭐 묘자리를 잘못 써가지고 날마다 울부짖는 뭐 어떤 그 할머니 귀신, 뭐 아버지 귀신, 그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기독교 신학에 입각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귀신은 없다고 하셨는데 성경에서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오는 장면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0: 그건 이제 해석들이 여러 있습니다. 정말 사물의 영혼이 있는 거를 어떤 무속 접신 환자가 불러올렸다.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보는 것도 본 분들도 있고, 사무엘인 양 하는 어떤 귀신의 존재, 그러니까 악한 영을 불러올렸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샤만, 그 접신하는 사람이 모두 다 속임수를 썼다. 등등 여러 해석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유형의 이야기가 그것 외에는 거의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좀 갈리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경 전체로 봤을 때 어떤 한 사람이 혼백을 갖고 있고, 우리 아까 말씀드린 그 성현, 조선시대 그 성현 그 선생님 말처럼 인간이 어떤 혼백을 갖고 있고 죽을 때 혼과 백이 갈리고 혼백 갈리는 중에 신명이 되거나 귀신이 되거나 이런 인간관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어떤 육신이 사그러든 후에 어떤 불멸하는 영혼,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가 몸이 부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거지, 인간 안에 있는 어떤 특정한 자격, 능력, 요소가 불멸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불멸의 씨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되살려주시는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교 신앙이고, 그다음에 성서 전반적인 이야기하고도 부합하는 생각입니다.
1: 어떤 권사님은 아들에게 천사가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고 해요. 이런 식의 믿음과 기도가 적절한지 궁금해요. 그리고 성령이나 악한 영 같은 초자연적인 세력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0: 마태복음서에 보면 너희들 작은 자 무시하지 마라, 너희들 안에 그의 천사가 매일 하나님을 뵙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 당시 유대교 문헌 보면 천사도 등급이 있는데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천사는 많이 없어요. 그 등급 속에서 높은 천사여야만 하나님 얼굴 뵙는 거예요.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얼굴 뵙는 게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중에 작은 자 무시하지 마라, 그의 천사가 하나님을 뵙느니라, 이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신교가 천사에 대한 얘기 많이 안 하거든요. 뭐 가톨릭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많이 하죠. 근데 제가 뭐 천사에 대한 감각을 좀 더 키우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진 않지만, 그런 구조를 우리가 마냥 무시할 이유는 없다. 우리 옆에, 우리 안에, 우리 뒤에 하나님의 선한 영적 세력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관찰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린다. 욥기 보면 욥 쭉 지켜보던 사탄이, 아유 저 사람 저렇게 지금 잘하는 것 같아도 재산 빼앗아 보세요, 몸 아프게 해보세요, 저 사람 하나님 욕할 겁니다, 이렇게 욥을 지켜보듯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는 하나님의 천사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그것은 성경의 신앙에서 어긋나지 않는다고 저는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나 악마나 이런 것들에 너무너무 매여가지고 자기의 모든 일, 또 천사나 이런 초자연적 세력에 너무 자기의 인생에 많은 분을 할애하지 않으시라 마시라. 그러니까 귀신을 자꾸 의식하고 뭐 자꾸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를 자꾸 인식하시며 살아라. 거기에 근거해서 사시라. 삶을 자신 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베푸시면서 사는 삶에 집중하셔라. 우리가 뭘 자꾸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거든요. 우리가 살 때 질투심으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의 원동력이 질투라고 생각하면 그 삶이 성공하더라도, 이른바 외형적으로 성공하더라도 그 성공하는 삶의 질은 좋지 않습니다. 질투로 가득하니까 그 삶이 아름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어떤 초자연적 세력들이 없다라고 얘기할 이유 없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있다라고 수용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선되고 우리 옆에 있는 우리의 천사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우리에게 매게 하는 존재로 생각하고 사시라. 마귀와 악마, 귀신들을 두려워서 쩔쩔매면서 거기에 매여서, 아까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뭐 사주, 명략, MBTI, 혈액형, 별자리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사시라. 저는 사주 명리학이 내 인생을 결정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저는 그걸 한 번도 신경 써본 적도 없고, 누가 제 생시를 물어봐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거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계산하는 계산기도 있더라고요. 그거 들고 다니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는데 기억도 안 나요. 뭐라고 그랬는지. 하나도 신경 안 씁니다. 내게 중요한 것은 사주명리가 아니거든요. 내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사주명리요. 그래서 그런 거 들어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과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붙들고 사시라. 사주 명리하게 그냥 쩔쩔매고 자기 인생을, 그거는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그분의 은혜와 자비에 기대서 사는 사람들이지, 사주 명리학, MBTI, 혈액형, 운명 이런 거에 기대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거를 확실해야 하는 게 이 귀신과 관련된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귀신 두려워하는 이유가 자기 인생과 자기 삶을 귀신이 해방할 수 있고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을 방해할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 걱정 때문인데, 우리는 믿는 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믿는 거지, 그들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내 삶에서 승리한다, 그걸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목사로서 권한다면 저랑 같이 사시는 것도 괜찮다. 거기에 매이지 마시라. 그렇게 정말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아빠, 저와 시시콜콜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막 웃던 아빠였는데 갑자기 선생님께서 하루아침에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엄마와 저는 하루하루 정말 피가 말랐어요. 지옥 같았습니다. 비록 의식은 없어도 목소리는 들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정말 매일매일 중환자실에 가서 아빠한테 말했습니다. 아빠, 나랑 같이 야구 보러 가기로 했잖아. 같이 가야지. 내년에 평창 동계올림픽 봉사 둘이 같이 가자고. 우리 또 좋은 추억 쌓을 수 있겠다고. 막 좋아했잖아. 아빠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아빠 진짜 조금만 더 버티자. 진짜 제발 조금만 더 버텨줘. 진짜 미안한데 조금만 더 힘내자. 매일매일 귀에다 대고 전 진짜 열심히 말했어요. 아빠는 꼭 일어날 거라는 절박한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렇게 간병을 하면서도 저는 제 꿈을 완전히 놓진 않았어요. 아버지가 입원해 계시던 병원 창문에서 정말 매일 보던 광경이 있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연기와 노래의 꿈을 갖고 있는 유쾌 발랄한 서울시민 이주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서울에서 계속 살았던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운 곳, 어딜까요? 네, 약간 말투를 노력했지만 좀 티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대구에서 자랐습니다. 20살 무렵 제가 서울로 올라오게 됐는데요. 보통 그 나이 때 서울로 올라온 이유가 대학이나 직장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니었습니다. 전 남들과는 다른 좀 특별한 이유로 상경을 하게 됐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 일이었는데요. 저희 집은 평범하고 유쾌한 집이었어요. 아빠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셨고 엄마는 초등학교 영어 강사 일을 하셨어요. 너무나 평온하던 어느 여름밤, 정말 천지 개벽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엄마와 저는 거실에 있었고 아빠는 먼저 피곤하다면서 방에 들어가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갑자기 방에서 큰 굉음이 들려서 뭐지? 하고 엄마와 저는 방에 막 뛰어들어갔어요. 아빠가 쓰러진 채 거품을 물고 발작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전 너무 깜짝 놀라서 119를 불렀고 그렇게 아빠는 응급호송이 되셨습니다. 아빠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점점 악화됐어요. 발작은 계속됐고 의식은 찾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정말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아직도 믿기 힘든 현실이었죠. 결국 대구의 병원에서 서울의 큰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도 아빠의 경련 발작은 계속됐고 결국 응급 중환자실까지 가게 됐습니다. 엄마와 저는 하루하루 정말 피가 말랐어요. 지옥 같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아빠, 저와 시시콜콜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막 웃던 아빠였는데 갑자기 선생님께서 하루아침에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슴이 정말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상황이 너무 믿기지가 않아서 계속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계속 꿈이었으면 하면서 현실 부정을 막 했죠. 사실 아직까지도 아빠가 발작을 크게 하고 경련 시간이 또 길어지면 응급실에서 응급 중환자실로 옮겼던 그때가 생각이 나서 가슴이 철렁하고 엄청 불안해집니다. 당시 아빠의 심박수가 너무 높게 올라가고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져서 응급 심폐소생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제발 좀 아빠 좀 살려달라고 울며 불며 간호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께 정말 빌며 매달렸던 그런 날들이 아직도 눈앞에 생생합니다. 중환자실에 있을 때 의식이 없는 아빠를 면회할 수 있었던 건 딱 두 번. 면회를 갈 때마다 독한 약에 아빠의 몸은 점점 더 부풀어져 갔고 저는 그런 아빠를 볼 때마다 진짜 펑펑 울었습니다. 누군가 비록 의식은 없어도 목소리는 들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정말 매일매일 중환자실에 가서 아빠한테 말했습니다. 아빠, 나랑 같이 야구 보러 가기로 했잖아. 같이 가야지. 내년에 평창 동계올림픽 봉사 둘이 같이 가자고. 우리 또 좋은 추억 쌓을 수 있겠다고. 막 좋아했잖아. 아빠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아빠 진짜 조금만 더 버티자. 진짜 제발 조금만 더 버텨줘. 진짜 미안한데 조금만 더 힘내자. 매일매일 귀에다 대고 전 진짜 열심히 말했어요. 아빠는 꼭 일어날 거라는 절박한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런데 기적이란 진짜 존재하는 걸까요? 아버지가 기적적으로, 정말 기적적으로 깨어나게 되셨습니다. 정말 하늘에 너무 감사했어요. 아버지가 살아만 계신다면 정말 더 바랄 것도 없었으니까요. 지금 또 제 옆에 살아계신 아빠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당시 아버지께서는 서울의 큰 병원에서 계속 또 치료를 받았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엄마와 저도 아버지의 치료를 위해서 서울 올라왔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저의 서울살이가 시작됐죠. 엄청난 병원비 때문에 대구에 있는 집도 처분하고 병원이 있는 근처에 최대한 반값이 저렴했던 반지하 고시원 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빚도 하나도 안 들어오고 벌레도 너무 많고 좁고 춥고 그곳에서 엄마와 둘이 지내면서 아버지 간병을 교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20살이라고 하면 하고 싶은 게 참 많은 나이잖아요. 제 친구들은 대학교 입학해서 캠퍼스를 누비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는데 저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사치였습니다. 한창 꿈을 키워나가야 하는 나이였지만 저는 결국 대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모든 걸 뒤로하고 생업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라는 생각에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았죠. 그런데 사실 간병을 하면서 취업을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았어요. 아빠가 언제 경련을 할지도 모르고 열이 나고 산소 포화도가 또 떨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24시간 눈을 뗄 수가 없었거든요. 아빠 상황에 맞는 간병의 비용도 너무 비쌌고 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저는 교대로 아빠 간병을 해야 했고 시간 제약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일반 회사보다는 파트타임 알바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편의점, 고깃집, 카페 등등 닥치는 대로 정말 일했습니다. 또한 멀리 가지 않으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필요했어요. 지속적으로 나가서 하는 일보다 아버지 곁을 지키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조건 닥치는 대로 했던 것 같아요. 살아남아야 하니까 저만의 이제 살아나갈 방법을 찾았죠. 그렇게 몇 년 동안 간병하고 일하고 간병하고 일하며 지내던 저에게 심각한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거대한 벽에 가로막힌 느낌에 무기력해졌고 막막함과 책임감이 또 저를 짓누르기도 했죠. 힘들어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께서는 상담과 치료를 또 알아봐 주셨지만 그때 전 병원비조차 아까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년간 꾸준히 또 치료받고 지금 밝은 저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죠. 여러분, 간병을 혹시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간병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제 성인이지만 저보다 어린 청소년들, 가족을 돌봐야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병에 걸린 가족을 돌봐야 하는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을 영케어러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도 작년에 알게 됐는데요. 학업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그래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경제적으로는 더욱더 힘들어지고 이렇게 악순환의 굴레에 빠지게 되고요. 간병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니까 이 악순환이 언제 끊어질지도 모르죠. 그렇게 긴 시간 노력하면서 살아도 간병은 무엇으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영케어러는 사회적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때문에 그 노력을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그에 맞춘 나라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충분한 제도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여느 또래처럼 앞으로 삶을 나아갈 수 있게 충분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어른분들께서 영케어러가 충분히 자신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기를 먼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제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렇게 간병을 하면서도 저는 제 꿈을 완전히 놓진 않았어요. 아버지가 입원해 계시던 병원 창문에서 정말 매일 보던 광경이 있었는데요. 병원이 대학로에 있는 대학병원이었어요. 병원 창문 너머로 제가 정말 가고 싶었던 예술학교가 보이는 거예요. 잊고 있었던 제 꿈이 또 생각이 났죠. 그 학교를 보니까 잠시 접어두었던 제 꿈과 열망이 다시 살아난 걸 느꼈어요. 아, 나도 한번 해볼까? 다시 꿈꿀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죠. 당시에 사실 700원짜리 삼각김밥 하나도 제대로 사먹지 못해서 제가 막 벌벌 떨고 그랬거든요. 저는 그 밥을 굶고 그 돈을 모아서 대학로 연극 티켓을 샀어요. 간병 후에 저만의 시간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연극을 보러 바로 달려갔죠. 저만의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다시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돼줬죠.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을 다 찾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저의 아버지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저에게 아빠는 봉사활동과 기부정신 그리고 헌신정신을 가르쳐준 분이셨거든요. 저는 아빠와 함께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자원봉사활동을 이어왔습니다. 병원에 있게 된 후 어느 날 평창올림픽 봉사를 아빠가 자꾸 가고 싶다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아, 저는 하도 그러니까 지쳐서 아빠, 몸도 상치 않은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라고 말했더니 아빠는 좀 어눌하지만 또박또박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야. 표라도 나눠줄 수 없을까? 사람들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어? 결국 이 말을 들은 저는 평창올림픽 자원봉사자 글쓰기 공모에 아빠의 이러한 이야기를 적었고 수상도 하게 됐습니다. 이 일로 특별 자원봉사자가 된 아빠는 엄마와 저와 함께 평창올림픽에서 며칠간 봉사를 했습니다. 아, 그런 아빠를 보고 있으면서 저는 굉장히 뭉클했어요. 여기서 저는 아빠의 신념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정신입니다. 어떤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또 한다는 겁니다. 아빠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한 그 말처럼 저는 어떤 상황에서든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믿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간병을 하는 6년 동안 분명 지치고 힘들 때도 많았지만 그 신념으로 에너지를 잃지 않고 버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없는 시간을 쪼개서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저는 알바 말고도 일러스트 일도 해봤고요. 통역 일도 해보고 번역 일도 시간 되는 대로 해봤습니다. 단기적으로 상금을 탈 수 있는 공모전에도 꾸준히 도전했고 밝은 제 목소리와 성격을 살려 아나운서와 행사 리포터도 뛰었습니다. 정말 살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일했습니다. 이게 지난 6년간 제가 달려왔던 일들의 기록인데요. 아버지를 간병하면서 취득한 소방안전관리자 1급, 요양보호사, 대한족십자사 응급처치 일반과정, 호스피스 자원봉사 자격증, 이외에도 단기로 일할 수 있는 텔레마케터 관리사, 일러스트, 포토샵, 영상 편집도 배웠고요. 심지어 드론 자격증까지 배웠어요. 와, 저 할 수 있는 거 진짜 많죠? 누군가 치열한 저의 삶의 기록을 보고 기분 좋은 농담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빈 씨, 간병도 스펙이 되었네요? 사실 저는 최근까지도 제가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강연을 준비하면서도 사실 내가 뭐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저도 6년의 기록이 저만의 살아남을 수 있는 무기로 가득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또 깨달았어요. 지금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꿈을 또 키워가고 있는데요. 바로 간호사입니다. 아버지를 간병하면서 곁에서 지켜본 간호사분들의 봉사와 헌신이 참 멋졌고 존경스러웠습니다. 저도 그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에 또 잠시 미뤄두었던 꼭 다니고 싶었던 대학교, 간호학과 입시를 또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배우와 아나운서의 꿈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의 인생은 길고 미래에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한 가지는 분명 아닐 테니까요. 먼 훗날 또 다른 무대에서 또 새로운 저의 모습으로 또 인사를 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든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너무나 힘든 일이 터지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반드시 있습니다. 만약 힘든 상황이 닥친다면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생각보다 더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당장 눈앞에 닥친 일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보면 어떨까요? 그 일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다 보면 그게 바로 여러분 자신의 스펙이 되고 무기가 되고 나만의 이력서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2: 케이라디오.
3: 요즘 젊은 친구들을 MZ세대로 부르죠. 저는 AI세대입니다. 딸 친구가 묻더랍니다. 팔순 노인이 어떻게 AI 공부를 하느냐고. 50초에 조기 은퇴하고 60대는 줄곧 내리막길입니다. 옥탑방으로 쫓겨난 저를 맞이한 건 폐암 진단. 암투병만으로 하루를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바시 스피치 13기 인생 플레이오프 가이드 송항섭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을 MZ세대로 부르죠. 저는 무슨 세대일까요? 저는 AI 세대입니다. 지난 설 연휴에 두 딸과 손주 셋을 모아 AI 캠프를 열고 국제학교 교과 학습 방법을 토의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아이들 교육 때문에 해외로 이주하겠다는 딸의 고집을 꺾은 건 바로 제가 밤잠 설쳐 따낸 AI 자격증입니다. 딸 친구가 묻더랍니다. 팔순 노인이 어떻게 AI 공부를 하느냐고. 그 답변으로 제 인생 역경 속에 숨어있는 반전 카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역경은 12살 때 시작됩니다. 중학교 입학 6개월 만에 학비를 못 내서 쫓겨납니다. 화장실 담벼락에 숨어서 친구들이 다 지나가기를 기다리던 그 시간, 가슴 한복판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듯 했습니다. 슬픔도 잠시, 먹고 살기 위해서 무악재 고개에 뒷미리를 시작합니다. 무거운 수레를 언덕까지 밀고 나면 제 손에 딱 10원이 남습니다. 땀에 젖은 지폐를 움켜쥐고 내려오는 길목에서 다시 보는 학교 건물, 여전히 어쩔 수 없는 철벽입니다. 나는 영원히 저 벽을 넘을 수 없는 10원짜리 인생인가? 포기의 나락으로 떨어질 그 즈음, 국비로 미국 유학 다녀온 친척이 생각납니다. 그래, 미국 유학 가면 되지. 목표를 정하니 할 일이 분명해집니다. 틈만 나면 영어책을 펴서 읽고 또 읽고, 뒷미리 하는 중에도 언덕을 내려오는 길에도 열심히 노력하여 교과서 한 권을 통째로 암기했습니다. 영어에 미친 학생으로 소문이 나니까 이제 중학생의 가정교사로 일하게 됩니다. 그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3년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를 해야지요. 낮에는 공돌이, 저녁에는 가정교사, 밤에는 수업 준비하는 독학생으로 하루를 25시간으로 쪼개어 밤낮 없이 피땀으로 보낸 세월, 그것을 자산으로 검정고시에 패스하고 사관학교를 거쳐 12살 공돌이는 육군 장교가 되었습니다. 우선 두 번째 역경은 30살 전방 중대장 시절, 무전기 너머로 긴급 명령이 떨어집니다. 즉각 사살할 것. 술 취한 병사의 총기 인질극. 그러나 제 눈에 보이는 것은 사살해야 할 타겟이 아니라 살려내야 할 제 자식 같은 병사입니다. 명령을 어기고 설득을 택한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보직 해임에 중징계까지. 국가가 나를 버렸다는 배신감에 가슴이 미어지고 심장이 요동칩니다. 하지만 그 추락의 언저리에서 다시 반전 카드를 찾아야 합니다. 결혼한 지 6개월 된 아내와 뱃속의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니까요. 징계로 밀려난 후방부대 근무 4년, 친구들이 주점에 모여 술잔을 기울일 때 경영학 전공 사적을 씹어삼키고 영어 문장을 튼튼히 엮어서 사회 진출의 칼날을 세웠습니다.
절박함, 그리고 간절함, 그들의 힘은 놀라웠습니다. 와신 상담하며 얻은 형설의 공은 20여 년 간직해온 제 미국 유학의 꿈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잘 나가는 대기업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아가 해외 법인의 40대 글로벌 CEO로 밀어 올렸습니다. 포기하고 주저앉았다면 결단코 맛볼 수 없는 반전의 짜릿함입니다. 세 번째 역경입니다. IMF 사태로 50초에 조기 은퇴하고 60대는 줄곧 내리막길입니다. 자신만만하게 시작한 사업은 보기 좋게 실패하고 부채만 남았습니다. 그 빚을 갚겠다고 서두르다가 부동산 사기 거래에 휘말립니다. 평생 일군 재산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설상가상 옥탑방으로 쫓겨난 저를 맞이한 건 폐암 진단, 철없는 구급차의 사이렌은 제 인생의 정리를 독촉하듯 줄기차게 울어댑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지 않는 금식 기도에서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제 인생의 연주는 여기에서 끝내야 하나요? 하나님은 석 달 후 저의 칠순 여행지에서 자녀들의 퍼포먼스를 빌려 알려주었습니다. 인생은 70부터라고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은 70부터를 증거하려면 암투병만으로 하루를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암과의 전쟁 틈새를 파고 들어가 컴퓨터를 시작하고 파이썬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영상학과에 진학, 이제 늦깎이 대학생이 되어 젊은 청춘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일들을 찾아냈습니다. 지금요, 노인대학 봉사, 영상 제작, 시민연극제 도전, 신앙송 공연까지 일정이 빼곡합니다. 이 새로운 일상에서 얻은 결론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나눔을 실천하는 인생 플레이오프는 행복입니다. 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꿈의 실현이나 한 분야의 성공이 곧바로 인생의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일인가? 소득을 위해 의무적으로 일하는 대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일을 내 스스로 선택해서 일을 결정할 때 그때를 인생 플레이오프라 부르겠습니다. 혹시 인생이 온통 실패와 좌절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절호의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저의 경우는 역경이 바로 인생 플레이오프의 전주곡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멋진 인생 플레이오프 끝!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투데이 우진수입니다. 살다 보면은 이상하게도 큰일보다 작은 일에 더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별말 아닌 한마디에 하루 기분이 무너지고 누군가의 짧은 문자 하나에도 괜히 서운해지기도 하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의 하루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도 아주 작은 순간들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얼굴 좋아 보이시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돼요. 이런 짧은 말 한마디가 지친 마음에 오래 남을 때가 있습니다. 5월은 유난히 바쁜 달인 것 같습니다. 가정의 달이라 챙길 것도 많고요. 날씨는 좋아졌는데 마음은 또 분주해지기도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다정하게 하루를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누군가에게는 내 말투 하나가, 내 표정 하나가 생각보다 큰 힘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하루가 너무 무겁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날씨가 좀 어떠셨어요? 굉장히 화창하던데 봄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참 기분이 좋은 요즘인 것 같습니다.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우리 기분이. 5월이 되고 하다 보니까 또 모임도 많이 갖고, 여러분 혹시 여기서도 동창회 같은 거 가시나요? 아니면 정기적인 친구들 모임 같은 거 갖고 계세요?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런 모임을 잘 하고 집에 돌아올 때 굉장히 즐거워야 되는데 가끔은 조금 무거울 때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즐겁게 웃고 떠들고 했는데 뭔가 피곤한 느낌. 왜 그럴까요? 오늘 투데이 생각에서는 그 이유를 좀 한번.

거였습니다. 뭐, 어느 집 아이가 어느 대학을 갔는지, 그리고 누가 이번에 집을 샀더라, 뭐, 남편이 아내가 뭐, 승진을 했다더라, 뭐, 이런 대화는 대화인데, 뭔가 좀 발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사회 비교 이론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사람이 원래 본능적으로 비슷한 집단 안에서 자기 위치를 확인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창회라는 게 사실 비슷한 집단이니까 비교의 장이 되는 건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게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날 때죠. 이런 장면 있잖아요. 우리 드라마에서도 좀 봤던 것 같은데, 동창회 친구들 모임에서 누군가 입을 열어요. 아, 우리 애가 말이야. 아, 이번에 의대 붙었잖아.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옆에서, 오, 대단하다. 와, 잘했네. 부러워. 뭐 이렇게 반응을 하죠. 근데, 거기서 멈추면 되는데, 그 다음에도 또그 얘기. 또그 다음에도 그 얘기.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꺼내면 기다렸다는 듯이 또. 그런 이야기들. 아, 이런 거. 처음에 좀 자랑 같았는데 자꾸 하다 보면 좀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뭔가 저 사람이 자랑을 한다기보다는 무엇인가를 이렇게 자꾸 확인받고 싶어 하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뭐 이런 거죠. 아, 나이 정도면 성공했지, 얘들아. 맞지? 나좀 인정해줘. 이런 느낌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외적 검증 욕구가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하는데 스스로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을 때 그냥 바깥 어떤 환경을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공백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심리들을 말을 합니다. 진짜 이 마음에 여유 있는 사람은 굳이 굳이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을 안 해요. 만족할수록 말이 단순해진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볼수록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보니까 이렇게 친구들이 모이는 동창회에서 진짜 좀 없어 보이는 행동이 어떤 거냐, 이런 조사를 했는데요. 자식 자랑도 아니고, 손주 자랑도 아니고, 뭐 집값 자랑도 아니고요. 자기 인생을 계속 증명하려는 태도, 이게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가난하거나 뭐 성공을 못해서 없어 보이는 게 아니라고 해요. 오히려 이 외적으로 봤을 때 성공했는데도, 잘 됐는데도, 끊임없이 그것을 타인으로 하여금 확인받으려고 하면 그런 분들은 이게 뭔가가 초조해 보이죠. 반대로 이렇게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뭐 딱히 내세울 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굉장히 항상 편안하고 그냥 같이 있으면 이렇게 좋은 사람. 그런 분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자기의 삶을 굳이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품격이라는 게 결과가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모였을 때 나도 혹시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지금 혹시 드신다면 그것은 나쁜 신호는 아닙니다.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뭐 인정받고 싶고 또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걸 누군가한테 보여주고 싶고 뭐그 마음 자체는 인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기억해야 될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친한 우리 친구들이 모였을 때, 내가 지금 정말 내 안에 있는 것을 꺼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뭔가를 좀 발표하고 싶은 건지, 네, 그것만 한번 돌아봐도 이 모임의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집에 오는 그 길도 훨씬 가벼워질 거예요. 뭐말 못한 거 있어도 괜찮아요. 다 알아주더라고요. 나중에 가면. 초조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음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순간 어딘가 가슴이 살짝 두근거리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이 노래 들으면 그렇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브루노 마스의 Marry You인데요. 이 노래 한 번쯤 들어보셨죠? 사실 이 노래가 그냥 예쁜 러브송이 아니에요. 뒤에 꽤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가 숨어 있거든요. 브루노 마스가 이 노래를 처음 공개한 게 2010년 정도인데 원래 이 곡은 트레인이라는 밴드가 먼저 발표한 노래인데 이 브루노가 이제 피처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세상은 이 사람의 노래로 더 많이 기억을 하죠. 그리고 이 노래가 진짜 유명해진 건 따로 있는데요. 그 유튜브에 보면 Marry You 그 플래시몹 영상들이 쏟아지기 시작한 때가 있었어요. 그 플래시몹이라고 하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사전에 약속한 장소와 시간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짧은 퍼포먼스나 어떤 행동을 하고 쫙 흩어지는 그런 행동이죠. 갑작스럽게 모였다가요. 공항에서, 뭐 쇼핑몰에서 아니면 야구장에서 남자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무릎을 다 꿇고 이 노래가 막 흘러나오는 순간 주변 사람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하나둘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이 노래가 프로포즈송 1위를 차지를 한 해가 여러 번 된다고 합니다. 웨딩 플래너들 사이에서는 이 노래 나오면 그 하객들이 막 자동으로 이렇게 들썩들썩 한다는 말까지 있고요. 그 이 노래가 가장 많이 재생되는 날이 언제일까요? 발렌타인데이일 수도 있고 뭐 크리스마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바로 매년 6월 첫째 주라고 해요. 왜냐고요? 웨딩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화요일 이 세상 이 트렌드 코너로 항상 제가 좀 트렌드를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이 세대별 결혼 트렌드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를 들었으니까 우리가 결혼이라는 게 세대마다 완전히 좀 다른 의미였다는 거 알고 계시죠? 세대별로 한번 훑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1955년에서 1963년생들 우리가 보통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 분들이죠. 그때는 뭐 사실 결혼하면은 그냥 당연한 것, 뭐 어떤 선택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졸업을 하면은 취직을 하고, 뭐 취직하면 결혼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의 공식처럼 여겨졌었죠. 맞선을 보고 두세 번 만나서 결혼을 한다? 이게 별로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동네 잔치였죠. 마을 사람들이 전부 모이고 뭐 국수를 끓이고 또 동네 어르신이 주례를 서기도 하고요. 뭐 하객이 몇 명인지 그렇게 세지도 않았죠. 오는 사람들을 그냥 다 국수 한 그릇 먹고 축하해주고 그런 분위기였죠. 그래서 이분들한테 그 당시의 결혼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집안과 집안의 결합 이런 의미였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저 집안이 뭐 어떤 집안이냐, 누구를 사랑하느냐, 그냥 한눈에 반해서 쫙 결혼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부모님이 이렇게 정해준 그런 사람과의 결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요, 우리 64년생, 1964년부터 1980년생, 우리가 보통 X세대라고 부르는 그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결혼은 현실이고 로맨스는 드라마에서 보면 된다. 그 X세대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연애 결혼이라는 게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세대는 내가 첫사랑하고 결혼한다, 결혼하고 싶다 이런 로망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삐삐로 연락도 하고 뭐 공중전화 앞에 줄도 서고요. 편지를 막 쓰던 그런 세대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 잘 알다시피 IMF라는 게 딱 또 터지면서 이 현실과 부딪히는 그런 때였죠. 그러니까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다. 이것을 온몸으로 배운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결혼 키워드는 안정이 꼽혔다고 해요. 결혼식도 슬슬 이 웨딩홀 문화로 넘어가기 시작을 했고요. 신혼여행도 제주도에서 좀 동남아 쪽으로 살짝 바뀌기 시작하는 그런 세대죠. 그 좀 예쁘게 결혼하고 싶다. 이런 욕망이 처음으로 좀 생기게 된 그런 세대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넘어가 볼까요? 1981년에서 96년생 우리가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죠. 결혼은 선택, 하지만 하려면 제대로 한다. 이때부터는 분위기가 좀 확 달라집니다. 이들의 결혼은 뭐 해야 하는 것에서 할 수도 있는 것, 이렇게 좀 인식이 바뀌게 되죠.
이 세대가 결혼을 조금 미루는 이유가 뭐 여러 개가 있겠죠. 집값도 비싸고 양육비에 내 커리어가 또 끊어지는 것 여러 가지 걱정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사실은 결혼을 하려면 좀 제대로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스드메라고 아세요? 스드메? 뭐의 줄임말이냐면 이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 스드메가 벌써 막 수백만 원 이상 되고 또 요새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객들에 대한 답례품 이런 것들도 이제 선물로 드리는데 하나하나 또 직접 고르고 웨딩 테마도 뭐 이게 빈티지냐, 뭐 미니멀로 하겠냐, 뭐 어떻게 하겠냐 이걸 정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결혼식 자체가 하나의 컨텐츠가 된 그런 세대입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릴 그 웨딩 사진이 어떤 결혼의 완성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세대이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나가서 1997년부터 2010년생 Z세대라고 하는 이들은 결혼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결혼? 아, 글쎄요. 근데 반려동물은 뭐 있어야 됩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세대들이 있어요. 뭐 굳이요?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뭐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냥 결혼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의 맨 꼭대기에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대신 이 세대의 키워드는 나다움이라고 합니다. 결혼을 안 해도 당당하고 또 혼자 살아도 행복하고 뭐 반려동물하고 사는 것도 하나의 완전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결혼을 결심하면 이 세대야말로 아주 개성 있는 그런 결혼식을 원한다고 합니다. 뭐 우리 스몰 웨딩이라고 하는 하객을 2, 30명만 부르는 아주 작은 그런 웨딩을 올린다든가 제주도 저기 바닷가에서 하는 야외 결혼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게임 테마를 가지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자기의 개성에 맞는 그런 결혼식들을 꿈꾼다고 해요. 작게 하지만 나답게 한다. 이것이 이 Z세대의 결혼의 철학이라고 합니다. 어떠세요? 그 세대마다 결혼의 의미가 이렇게 달라졌는데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시나요? 이 국수 한 그릇에서 이렇게 동네 잔치로 시작을 해서 이제는 뭐 그 저기 멀리 있는 작은 섬의 어떤 결혼식까지 형식은 달라졌지만 사실 그 마음은 다 똑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과 살고 싶다는 그 마음, 이 브루노 마스가 지금 노래했던 그 두근두근한 그 두근거림 세대를 초월해서 그 설레는 마음은 여전히 유효한 것 같네요.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분 얼굴 한번 보세요. 혹시 같이 계신가요? 네, 인상을 찌푸리지 마시고 미소를 지으면서 소중한 사람이 옆에 있다면 오늘 한번 좀 더 표현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좀 알뜰 정보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귀가 좀 간질간질하신 분들 계세요? 지금 혹시 옆에 면봉이 이렇게 있으신 분들, 귀를 이렇게 혹시 파고 계신 분들 있다면 잠깐 그거 좀 내려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국의 스카이라는 21살의 엄마가 있었는데요. 아주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뭐 당연하다는 듯이 면봉 하나를 집어들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이 면봉을 조금 더 귀 속으로 깊이 밀어넣었나 봐요. 그 순간 뚝 하고 2분도 채 안 돼서 아주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다고 해요. 진단을 받았는데 바로 고막 천공이었습니다. 뚫린 거죠. 면봉을 귀 안에 넣어서 청소를 하다가 잘못해서 고막이 뚫려버린 거예요. 아, 그럼 이거 뭐 치료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분이 이제 너무 무서워서 치료를 좀 미뤘습니다. 고막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히 아물었지만 그 사이에 그 안에 그 귀지가 계속 쌓여만 갔고 얼마 뒤에 그 반대쪽 귀도 똑같은 실수를 해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양쪽 귀의 청력을 굉장히 많이 잃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뭐 옆방에서 아기가 울어도 잘 못 들을 정도, 그리고 누가 문을 뭐 똑똑똑 두드려도 잘 몰랐고, 걸을 때 이 균형까지도 좀 흔들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년을 보냈다라는 이야기인데, 나중에 이제 용기를 내서 청력 전문가를 찾아서 이제 미세 흡입술로 치료를 한 거죠. 귀지를 다 빼내고. 그래서 정말 다행히 청력이 많이 돌아왔다고 하는데, 이렇게 그 자신이 겪은 이런 스토리를 영상 SNS에 올렸어요. 아주 조회수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분이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면봉을 버리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문가들은 사실 귀가 사실 스스로 청소를 한다고 하죠. 귀지가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밀려 나오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너무 이제 깔끔하게 면봉으로 열심히 밀어 넣으면 오히려 그 귀지를 꽉꽉 막아버리고 이렇게 천공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뭐 정기적으로 꼭 청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샤워할 때 자연스럽게 그냥 좀 닦아내시고 내버려 두는 것도 좀 최선일 수가 있습니다. 깔끔하신 분들을 위해서 정보 하나 드렸습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비즈니스를 만나다. 우리 아이는 괜찮은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지치는 걸까?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에스더아 재단이 오는 6월 27일 아이와 부모 모두의 마음을 돌아보는 특별한 정신건강 세미나 북토크와 또 음악치료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요, 에스더아 재단의 현미숙 박사님과 함께 유익한 정보를 나누겠습니다. 네,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어서 오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여쭤보긴 했는데, 네. 어제 그 행복하게 잘 보내셨는지, 대접을 받으면서.
1: 네, 그래도 이제, 네. 자녀들로부터 인사도 받고.
0: 그러니까요.
1: 예, 근데 이건 뭐 실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카톡으로 딱 세 줄 왔는데.
0: 세 줄?
1: 예, 뭐, 사랑해요. 네. 앞으로 효도할게요.
0: 오, 됐네요.
1: 예. 그래서, 야, 이거 또 알고 썼고 모르고 썼고.
0: 아, 이게 공식편지 진짜지.
1: 아, 애들 어떻게 그렇게 포인트를 잘 아는가 모르겠어요.
0: 아, 그래요.
1: 딱 듣고 싶은 말 두 마디, 다른 것도 사족도 없고.
0: 아, 그러니까요.
1: 네, 근데 뭐, 그걸로 충분합니다.
0: 아유, 맞습니다. 우리는 또 믿게 됩니다. 네. 네, 네. 거기 희망을 또 가지고, 효도하겠습니다. 네. 아유, 너무 좋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어느덧 이렇게 성장해서 네. 그렇게 한마디 해주는 것들이요.
1: 네.
0: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엄마로서는.
1: 네, 그렇죠. 네. 뭐, 조금만 실행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일단 네. 아이가 이런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만 그러니까요. 자체만 이렇게 맞아요. 느껴지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0: 맞습니다. 네. 네. 사실은 이제 행복한 하루하루를 위해서 또 에스더아 재단에서 늘 이렇게 애쓰고 계신데 이번에도 보니까 이 네. 북토크 음악 치료라는 주제로 정신건강 세미나를 기획하셨어요.
1: 네, 지금 이제 많은 이제 우리들이 이제 힐링 캠프라든지 네. 뭐 Mental Health First Aid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네. 그 참가자분들께서 이제 이런 문제로 지금 현재 자녀들 이제 장성한 자녀들이죠. 자녀들하고 관계가 소원하다 아니면 또 이렇게 좋은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못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근본적인 것을 따지다 보면 네. 그것은 아주 어릴 때부터 맞아요. 뭔가 이게 의사소통이라든지 자녀들 훈육 과정에서 뭔가 맞습니다.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거든요.
0: 그렇죠.
1: 그렇다 보면은 지금 위에서 이미 네. 뭔가 이렇게 일이 생기고 나서 뭔가를 다시 하는 것보단 오히려 저 어린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이 네. 이런 과정들을 조금 미리 배우면 좋지 않을까. 그게 맞아요. 더 근본적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 지금 그 북토크 네. 이쪽 계에서는 굉장히 상담도 많이 하시고 네. 또 이런 책을 쓰실 정도로까지
0: 그렇죠.
1: 예, 그래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초청해서 네. 이런 그런 과정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부모님들의 부모 교육 시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0: 그러네요. 네,
1: 그래서 지금 정말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제가 조금은 네. 이 방송에 나와서 네. 좀 학부모님들이 좀 먼저 신청하셨으면 좋겠다.
0: 아, 그렇군요.
1: 네. 그리고 또 너무 많은 인원을 우리가 막 강당을 빌려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0: 그렇죠.
1: 네. 이렇게 홀에서 하기 때문에 60명으로 제한을 하려고 그래요.
0: 그렇군요.
1: 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우선적으로 좀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네. 그리고 제가 일일이 학부모세요? 아니세요? 이렇게 물어보기가 힘들잖아요.
0: 맞아요. 그렇죠.
1: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학부모님들께서. 네. 초중고등학교 학부모님께서 먼저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왜 이렇게 학부모, 이번 세미나가 학부모 뭐 필수 이수 강의라고 할 만큼 네. 우리 학부모들이 꼭 들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1: 네, 지금 이제 이 김선주 심리치료사께서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방송 이 책에 대해서
0: 네.
1: 그 상담을 그동안 쭉 한 20몇 년 동안 진행해 오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뭐 상담까지 올 정도면은 좀 그래도 많이 심각해지신 분들의 그렇죠. 사례를 많이 알게 많이 가지고 있으실 거고.
0: 맞습니다.
1: 그리고 좀, 이분이 또 이제 뭐 우울이라든지 강박이라든지 네. ADHD라든지 또 정신분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어떤 질환에 대한 그런 질환을 가지고 있는
0: 네.
1: 아동들의 네. 엄마나 자녀들을 또 상담을 했기 때문에
0: 그렇죠.
1: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0: 맞아요.
1: 네네. 그래서 좀 이 상담 여러 가지 사례들을 뭐 그 상담 사례가 딱 본인의 사례와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0: 네.
1: 또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사례 자리들을 통해서 네.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이런 부분은 조심하자 아. 또 아니면 이렇게 하자라고 또 제시를 하실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네. 너무 좋습니다. 이번에 이제 북토크니까 책을 쓰신 거예요 지금.
1: 네네 맞습니다. 네.
0: 이 강사들께서 지금 두 분이신가요? 두 분 다.
1: 아니요, 이제 북토크는 김선주 심리치료사님께서 이제 해주실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저서가 우리 아이 마음에도 길이 있다. 아, 네. 예, 이 저서를 이제 책을 내셨는데, 네. 이 책을 이제 그 참가하신 분들에게는 이제 서른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이제 네. 드릴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물반 고기 반이죠. 60명 우리가 모집하는데,
0: 반을.
1: 예, 30명은 이제 드릴 예정이니까, 네. 그 책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읽어보시고, 네. 자녀들 지도에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0: 네.
1: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북토크 들어가기 전에 네. 또 이 음악 심리 치료라는 게 또 굉장히 이게 유용한 또 아주 파워풀한 그런 어떤 심리 치료입니다.
0: 그렇군요.
1: 예, 이게 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심리 치료는 원래는 이제 어떤 심리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네. 그런 대상자가 왔을 때 네. 이 심리 치료사가 그 대상자를 잘 파악해서 네. 그 이런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편안하게 음악 심리 치료사가 이제 이렇게 어떤 악기를 이렇게 피아노를 예를 들어서 네네.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치면 네. 그 상대방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저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요. 상담에 네. 대해서 거부감이 있다든지
0: 그렇죠.
1: 그런 경우는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악기를 심리 치료사와 같이 이제 뭔가를 이제 그 자리에서
0: 아, 함께 자기
1: 그러면서 자기의 울분도 토하고 자신의 어떤 힘든 부분도 그 자리에서 그 네. 음악을 통해서 뭔가를
0: 그렇군요.
1: 치료 과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0: 그래요?
1: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몰아지경까지 이렇게 지나가면서 거기서 네. 뭔가 카타르시스도 느끼고 본인의 어떤 아픔도 해결하고 울분도 해결하고 그런 과정들이 또 이루어지기도 하거든요.
0: 네. 네,
1: 그래서 이 그 음악 심리 치료에서 굉장히 이제 그 몰로이 대학이 유명한데 거기서 학장까지 하신 분인데 네. 우리 정승아 교수님께서
0: 그렇군요.
1: 또 사전에 또 이런 것들을 또 해내실 예정입니다.
0: 네, 너무 좋습니다. 우리 네. 김선주 심리치료사 그리고 정승아 교수께서 북과 음악으로 또 이게 치료를 해주시는데 아이의 어떤 불안이나 우울, 뭐 강박 여러 가지 마음의 어떤 소리들이 지금 들려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오셨으면 좋겠네요.
1: 네네. 그리고 이제 이 정승아 교수님께서는 또 그 음악 심리 치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 그런 스트레스를 좀 네. 음악을 통해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0: 네.
1: 또 함께 아울러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실 거니까
0: 네.
1: 예, 북토크와 더불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0: 좋습니다. 네. 지금 6월 27일 토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1: 네네.
0: 아직 조금 시간은 있지만 지금부터 전화를 하셔서 예약을
1: 네네 전화 문자 메시지로 예, 그 북토크 참여 원한다고 네. 이렇게 주시면 제가 이제 등록을 해드리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동 네. 그게 아니고
0: 그렇죠.
1: 예, 그래서 그 우리 에스타 재단 전화번호 917-993-2377
0: 네.
1: 네. 네, 문자 메시지로 북토크 신청합니다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하셔도 됩니다. 917-993-2377 문자 메시지 보내주십시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1: 네 맞습니다.
0: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들 참여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또 한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중독 이해와 회복 지원 코스 이것도 또 계획하고 계시죠?
1: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올 1월 달에 사실 네. 중독에 대한 그 세미나를 한 차례 했었습니다.
0: 그렇죠.
1: 네 근데 지금 이제 그때 세미나는 지금 우리가 앞으로 할 4주의 세미나를 그냥 전체적인 개요 정도로
0: 맞아요.
1: 그냥 시간 제한상 그렇게 했기 때문에
0: 네.
1: 그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 굉장히 네. 요청들이 많았습니다.
0: 그렇군요.
1: 예 본인들이 어떤 그런 중독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0: 네.
1: 공부하고 배우고 그 방법을 알고 싶다. 치유 방법을,
0: 네.
1: 회복 방법을.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이 부분을
0: 네.
1: 지금 저희들이 지금 4주
0: 네.
1: 중독 이해 및 회복 지원 코스 4주 교육이라 그래서
0: 4주.
1: 네, 4주 동안 저희들이 네. 이제 하게 되는데 날짜가
0: 네.
1: 이번 주 목요일부터 그러니까 매주 목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0: 매주 목요일이요?
1: 네네, 네, 5월 14일, 5월 21일 5월 28일,
0: 네.
1: 6월 4일, 그래서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반부터
0: 네.
1: 2시간 정도 이렇게 네. 저희들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여기도 역시 이제 강사를 초청해서
1: 네, 네, 맞습니다.
0: 하시는 거죠?
1: 네, 네. 이건 이제 인퍼슨은 아니고요. 이게 직접 오시는 건 아니고요.
0: 네.
1: 북토크는 이제 직접 오셔야 되지만
0: 그렇죠.
1: 이것은 이제 줌으로 하기 때문에
0: 아, 줌으로.
1: 네, 그래서 뭐 이게 접수를 매주 하시는 건 아니고 한 주 해놓으시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 이 시간에 이제 들어오실 수 있도록 네, 오픈을 네. 할 예정이기 때문에 네. 4주 동안 하지만 한 차례만 네.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 한 차례만 하시면 이제 매주 네 번에 걸쳐서 온라인으로 네, 교육을 받게 되시는 거예요.
1: 네.
2: 네. 어떤 내용을 좀 교육받게 되는지 네. 알려주세요.
1: 네. 그 내용은 이제 일회기 때는 네. 이게 굉장히 저는 저 중독에 대해서 그냥 뭐 중독을 뭐 본인이 원하는 질병이다. 그래서 조금은 중독이 네. 이제 뭐 그렇게 심각하게 네. 정의를 꼭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2: 네, 중독이 뭔가
1: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 강사님께서 할애하실 겁니다.
2: 그래요?
1: 왜냐하면 네. 중독이 일어나는 어떤 이유라든지 그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그 트라우마라든지 또 그 네. 중독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하실 거예요.
2: 아, 그래요.
1: 네, 그게 굉장히 그것을 알미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주변 분들이 그 중독자를 도우려고 하실 때 아니면 또 중독자 본인도
2: 그렇죠.
1: 이 중독에 대한 정의가 어떤 건지를 조금 더
2: 네.
1: 깊이 있게 이해를 하시면 치유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우리 김선민 박사님이 이제 제가 좀 개인적으로도 이제 친분이 있는 그런 네. 분이기 때문에
2: 네.
1: 좀 잘 아는데 이분이 정말
2: 네.
1: 저는 물론 뭐 많은 교수님들도 알고 학자들도 알지만
2: 네.
1: 이렇게 개인적으로 많은 책을 읽으시는 분은 저는 예
2: 그러세요?
1: 보지를 못했어요. 네, 굉장히 박식하시고 똑똑하시고 또 깊이도 있으신 분인데 이런
2: 그렇군요.
1: 중독의 재정의를 이렇게 충분히 말해주시고
2: 네.
1: 또 그 어떤 질문에도 대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2: 네.
1: 예, 그래서 이제 콜롬버 플랜 트레이너라서 콜롬버 플랜이 뭐냐 그러면은
2: 네.
1: 중독을 전 세계적으로 중독에 대한 어떤 상담사를 양성하는 과정이에요.
2: 그렇군요.
1: 예, 거기서 트레이너이시고요.
2: 네. 그러니까
1: 뭐 전화하면 오늘은 뭐 터키, 오늘은 아프리카, 오늘은 유럽
2: 다니시고
1: 전 세계를
2: 와 그렇군요.
1: 그런 분이시고 또 네. 이제 이와이대 전 이와이대 초빙 교수이시고 또
2: 네.
1: 이전에는 또 이제 한국 마약 그 협회 그 마약 그 자문위원이시기도 하고요.
2: 그러셨군요.
1: 네네 그리고 이제 고문이시기도 하고
2: 네.
1: 또 이전에는 또 미8군에서
2: 네.
1: 그 용산이죠. 거기서
2: 네.
1: 그 알코올릭 군인들 중에서 알코올릭이 그 중독 그 군인들 있잖아요.
2: 있죠.
1: 참 이게 좀 특이한 게 저도 이제 그 장면을 봤습니다만.
2: 네.
1: 보통 한국 같으면 아마 알코올릭이다 심각하다 그러면 아마 전부 다 집에 가서 쉬어 이렇게 됐을 수도 있는데
2: 그럴 수 있죠.
1: 미군은 이렇게 모아놓고 그런 사람들을 상담을 하더라고요.
2: 네,
1: 네, 어떤 그 상담 그리고 상담하고 또 복귀해서 다시 근무하고 또 상담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담을 계속 지원을 하는
2: 그렇군요.
1: 그런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2: 네.
1: 그때 이제 이 김선민 박사께서 이제 그런 그 알코올릭 그 군인들을 모아놓고 상담하는 장면도
2: 네.
1: 제가 이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2: 그렇군요. 네. 네. 이 중독에 대한 제 정의를 일단 중요하게 해 주시고
1: 네.
2: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중독을 또 다루겠네요.
1: 예, 예. 일회기 때는 알코올과
2: 네.
1: 약물, 마약에 대해서
2: 네.
1: 물질 중독이라 그러죠.
2: 네.
1: 예, 하고 그다음에 2회기 때는 그러니까 5월 21일에는 행위 중독이라 그래서 조금 다르죠. 알코올하고 약물하고 다르게 도박하고 그다음에 컴퓨터 게임 같은 거 아주
2: 네.
1: 심각하죠. 컴퓨터 게임이
2: 심각하죠.
1: 예, 그다음에 도박이기도 하지만 또 게임 중독
2: 네.
1: 특히 학생들이 많죠. 그다음에
2: 네.
1: 굉장히 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트라우마. 자기 본인이 굉장히 충격적인 트라우마를 겪었던 것과 중독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2: 네.
1: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3회기 때는
2: 네.
1: 중독의 심리, 어떤 심리가 이런 중독을 일으키게 하는가 하는
2: 네, 네.
1: 그런 요인들이 있었고
2: 네.
1: 또 4회기 때는 그럼 회복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가에
2: 중요하죠.
1: 대한 거.
2: 네.
1: 4회기로 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2: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독의 개념이 어쩌면 조금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말씀 들으면서.
1: 네네.
2: 이번에 제대로 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1: 예. 그래서, 꼭 이제 이 과정은 중독자나 중독자 가정뿐만 아니고
2: 네.
1: 일반적으로 이런 어떤 심리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나
2: 네.
1: 아니면 또 일반인들 중에서 또 약간 어떤 단체의 리더들 분들께서도 좀 왜냐하면 어차피 멤버 중에 이런 분들은
2: 그렇죠.
1: 계시기 마련이거든요.
2: 맞습니다.
1: 네, 그래서
2: 네.
1: 들어와서 좀 이제 같이 이제 들으셨으면 좋겠고
2: 네.
1: 그다음에 또 남을 돕고자 하는 그런 중독자를 네. 뭐 가족은 아니지만 그렇죠. 내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옆에서 도와야 되는 분들도 네. 이 과정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좋습니다. 5월 14일부터 이제 4주에 걸쳐서 시작이 됩니다. 줌으로 하게 되는데 이것 역시도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네. 아까 그 전화로 연락을 드리면
1: 네네.
2: 될까요?
1: 네, 이제 우리가 물론 이제 그 온라인으로는 그 자동적으로 이제 네. 이렇게 신청할 수는 있지만 네. 그러니까 에스다 재단 전화번호 917-993-2377로 네. 예, 중독 세미나 원합니다. 이렇게 예, 보내시면 그 네.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좋습니다. 이렇게 배우는 것이 정말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이 첫 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정말 어떡하지 할 때 떠오르는 게 바로 이 헬프라인 전화입니다. 소개를 네.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1: 네, 헬플라인은 현재 또 얼마 전에도 저번 주 토요일에도 저희가 이제 그 추가로 헬플라인 봉사자들 네. 또 이제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2: 그러셨군요.
1: 예, 예. 매 트레이닝을 해서 봉사자를 뽑고 있고요. 그리고 네. 매달 저희들이 헬플라인 봉사자들을 또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2: 그렇군요.
1: 네,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해서.
2: 그래야죠. 네. 네
1: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네. 여러분의 전화를 지금 네. 24시간 네. 하루에 5분씩 기다리면서 여러분이 어떤 내용의 전화도 괜찮으니까 네. 네, 이분들한테 전화하셔서 또 상담을 하시고 네. 또 적절한 어떤 정신건강 기관에 대한 정보 네. 이런 것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2: 아 좋습니다. 헬프라인 소개해드릴게요. 800-713-9336번입니다. 800-713-9336번. 네 이제 봄이 되면서 북토크 또 음악치료 우리 정신건강 또 사주 과정 이것도 있고 헬프라인은 늘 열려있는 것이고 에스더와 재단이 뭐 늘 바쁘시지만 더 바쁘네요 이번에
1: 네.
2: 너무 많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려요.
1: 네, 이 봄날 이 아름다운 봄날에 마음이 우울하시거나 힘드신 분들 주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 재단과 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네,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침에 우리 투데이 생각으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살면서 이런 순간이 한 번쯤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많은 우리 청취자들께서 제가 알기로는 마음이 너무 넓으시고 다들 착한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사람들한테 굉장히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뭐 주위에 있는 가족들은 물론이고 친구라든지 아니면 일하는 동료라든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잘해주시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계속 잘해줬는데 뭔가 이상하다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좀 믿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혹시 있으셨나요? 그런데 또 의심을 하자니까요. 내가 너무 좀 예민한 것 같고 또 착한 분들은 미안해지잖아요.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그 자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믿자니 좀 불안하고 또 의심을 하자니 미안한 그 사이, 그 중간 어딘가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사람을 믿는다는 게 굉장히 용기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무조건 이렇게 사람을 잘 믿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맞고 그게 좋다는 거죠. 좋은데 그렇게 이렇게 해보시다 보면은 나중에 내가 뒤통수를 맞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게 되시는데 우리가 진짜 힘든 거는 뭐 뒤통수를 맞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그게 아니라 그 혹시 내가 이 사람한테 배신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 순간 당하기 전에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을 때부터 그런 의심이 더 힘든 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대하다 보면은 상대방의 말 한마디가 자꾸만 우리 머릿속에서 재생이 되고요. 그 표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오고 가는 대화나 아니면 문자 이런 것에도 굉장히 좀 의미를 붙이기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때부터는 그 관계가 나를 좀 갉아먹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우리가 좀 믿어줘야 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믿음에도 사실 유통기한이 있대요. 어떤 분의 이야기인데 무조건 그냥 오래 믿어주는 게 미덕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데 왜냐하면 한번 어떤 사람에게 이제 한두 번 실망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정말 미안하다고 하는지 아니면 뭐 그거 갖고 그래요.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지 거기서 이미 많은 것이 보인다고 합니다. 변명은 하는데 혹은 인정은 하는데 변화가 계속 없으면 그것은 믿어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나를 참아달라라는 거죠. 그런데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반면에 아무도 안 믿는다. 난 아무도 안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마 어떤 일이 있으셨겠죠. 한번 누군가에게 뭐 크게 대이고 나서 먼저 마음을 닫아버리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에게 정말 큰 배신을 당해서 그때부터는 도저히 마음 문이 안 열릴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사람이 나쁜 거지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받은 상처 그것 때문에 나머지 모든 관계들을 잃어버리시는 것도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믿음이라는 것이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다라는 생각을 하죠. 의심하면서 내 옆에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깔끔하게 거리를 두는 게 나를 더 지키는 일일 수 있고요. 반대로 확신이 없어도 한번 그냥 믿어봐 주는 게 어쩌면 나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일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 경계가 참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없고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죠. 어떤 선택을 하시든지 그 기준이 상대방이 아니라 나여야 한다는 것. 이 얘기를 함께 나누면서 좀 마음에 걸리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그 주위에도 약간 그런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너무 애쓰지는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내가 좀 가장 편한 길로 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착하셔서 그래요, 다들. 네, 관계라는 게 쉽지 않지만 좀 돌아보면서
좀 차분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또 시간을 낭비하면 그거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오늘 투데이도 인사드려야 할 시간이 다 되었네요. 오늘도 여러분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내일 또 유익한 이야기 많이 가지고 여러분 곁으로 돌아올게요. 저는 투데이 우진숙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누가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컨설팅하면 일단 비용이 비싸다. 그 다음에 도대체 언제부터 받아야 되는 거냐? 요 두 가지가 제일 큰 질문 같아요.
0: 네.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오전 11시 생활의 지혜 이제 라디오에서 배우세요. 라디오 생활백서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영입니다. 나는 절대 애를 안 낳을 거야 하는 부부들도 꽤나 많은 요즘이지만 애를 낳아서 잘 키우고 우리 애가 행복하게 바르게 자라서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신 부모님이라면 오늘 채널 고정! 대표님 제가 이렇게 채널 고정! 이렇게 하면 보통은 살짝 웃어주시는데 오늘 너무 이렇게 뭐랄까 제가 마이크도 안 올렸네요. 네. 자, 오늘 표정이 이 워낙 이 뭐랄까
2: 굳어 있죠. 딱딱하죠.
0: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엄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네.
2: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평생 동안 이제 그 릭을 잡이 있다 보니 네. 스스로의 표정 자체가 그렇게 좀 굳어져 가는 것 같아요.
0: 너무 슬픈 얘기 아닌가요?
2: 네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네. 네, 겉으로 보이는 거는 너무 딱딱하게 보인다고.
0: 네. 네, 네. 자,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중간중간 우리 문봉석 대표님 안에 있는 코미디언을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봉석? 뭐래냐? 대표? 누군데? 궁금하셨죠? 교육 전략을 세우는 더 넥스트 잇 컬리지 컨설팅 문봉석 대표님이시고요. 아,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그래서 하셨는데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은 변호사

0: 부분은 제가 뭐 아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사실 하고 있습니다.
1: 네, 교육 전략을 세우는 더 넥스티 컬리지 컨설팅인데 컨설팅 컬리지 컨설팅 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더 넥스티 이게 어떤 곳인가 궁금하실 거란 말이죠.
0: 네, 저희는 일단 그 대량으로 우리가 물건 찍어내듯이 네. 아이들을 대량으로 모아서 대량 체제로 어떤 입시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1: 네.
0: 커스터마이즈 된 프로그램으로 정확하게 원하는 목표를 타겟팅해서 딱 그 학생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게끔 이제 네. 하는 게 차별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1: 일단 변호사라는 네.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예, 컬리지 컨설팅을 하시기 때문에 뭔가 더 체계적이고 똑부러지게 예, 길을 알려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갑자기 변호사님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어쩌다가 이 컬리지 컨설팅 업계로 뛰어들게 된 건지 궁금하잖아요.
0: 네. 처음에 2000년도에 한국에서 이제 그 로스쿨, 미국 로스쿨 입학 관련 이제 책을 출간하게 되었고요.
1: 네.
0: 예, 그 이후에 이제, 비공식적으로 이제, 그 로스쿨 입학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왔고,
1: 네.
0: 그렇게 하다 보니, 저기 학교에 들어간 분들이 자기 자녀들 또 미국 대학 쪽 관련 좀 도와달라고 하는 문의가 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그냥 아름아름으로 그냥 뭐 굉장히 좀 취미 비슷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조금씩 도와주다가
1: 네.
0: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1: 컬리지 컨설팅도 하시고 변호사 일도 하시니까 이 두 가지 일 중에 어디가 더 재밌으세요?
0: 사실 뭐 법적인 일은 좀 딱딱하고 스트레스도
1: 네.
0: 많고 근데 이 교육 쪽 컨설팅 쪽은 아무래도 이제 한 학생의 그 라이프를 바꿔주고
1: 네.
0: 굉장히 큰 꿈을 이루게 해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사실은 의미가 있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그러니까 막 학생을 100명 모아놓고 컨설팅하고 이런 건 아니고 개별적으로
0: 네.
1: 아이들을 하나씩.
0: 네네. 네. 그래서 딱 매니지 할 수 있는 만큼만 이제 받고요.
1: 네.
0: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생들이 원하는 걸 정확하게 타겟팅해서 이루어줄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저희의 저기 임무라고 하겠습니다.
1: 네. 컬리지 컨설팅 많이는 들어봤다. 컬리지 컨설팅 하면 일단 비용이 비싸다. 그 다음에
0: 네.
1: 도대체 언제부터 받아야 되는 거냐? 요 두 가지가 제일 큰 질문 같아요.
0: 네. 아, 좋은 질문이십니다.
1: 네.
0: 원래 이제 컬리지 컨설팅 하려면은 사실 미들스쿨 때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1: 네.
0: 예. 왜냐하면 롱텀으로 이루어야 될 게 되게 많기 때문에 딥하게
1: 네.
0: 들어가려면 일단 미들스쿨 뭐 적어도 6학년 정도에서는 시작을
1: 네.
0: 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1: 요거를 6학년부터 시작하면 좋은데 비용이
0: 네.
1: 또 만만치 않으니까 걱정되잖아요.
0: 네. 미들스쿨은 좀 이제 다른 비용 이제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1: 네.
0: 하이스쿨 같은 경우는 9학년, 10학년, 11학년 중반까지는 1년 단위로 계약이 가능하고
1: 네.
0: 연간 한 12,000불 정도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생각보다 좀 싼 것 같아요.
0: 네네. 일단은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턱을 낮춰서
1: 네.
0: 일단 돈 문제 때문에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또는 좋은 멘토를 구하지 못하는 그런 좌절감을 좀 겪지 않게끔 하려는 좀 취지가 있습니다.
1: 네. 예. 그러니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연간 12,000불이니까 뭐 월 한 1,000불 정도.
0: 네,
1: 보통은
0: 맞습니다.
1: 이 컬리지 컨설팅은 비용도 높고 그래서 잘 비용을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얘기해야죠. 바로 말씀해주시는 취지가 따로 있었네요. 아이들이 골고루.
0: 네네. 네.
1: 네.
0: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썸머 경쟁력 있는 썸머 프로그램에 이제 들어가는 또 중요한데 하이스쿨
1: 네.
0: 때는요. 그걸 저희가 정확하게 이제 학생들의 그 스펙과 저기 인트레스트에 맞는
1: 네.
0: 그 프로그램을 제시를 하고 정확하게 한 3개 정도 프로그램에 입학할 수 있게끔 일단 최선을 다해서 이제 지원을 하게끔 도와드립니다.
1: 네. 자, 대학 입시의 나침반 역할을 해주실 더 넥스트E의 문봉섭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컬리지 컨설팅 담당이시고요. 현재 변호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자, 오늘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여름방학에 우리가 뭘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하셨는데 그 전에 예. 아까 책 쓰셨다 그러셨잖아요.
0: 네네네.
1: 책 제목이
0: 예 미국 로스쿨 혼자서 가기.
1: 네.
0: 예.
1: 미국 로스쿨 혼자서 가기. 그러고 보면 이게 2000년대에 나왔다 그랬는데 그때 막 로스쿨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로스쿨 붐이 일었었습니다. 일었는데
1: 네.
0: 정작 그 정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 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혼란과

0: 어떤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었고,
1: 네.
0: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정보와 이제 경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1: 네.
0: 이제 한번 좀 물꼬를 터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출간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1: 네. 미국 로스쿨 혼자서 가기 책을 쓰셨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또 그 당시에 한국에서 굉장한 이슈가 됐었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0: 네.
1: 겸손하게 쏙 빼셨어요.
0: 그때 당시에 네. 이제 세계화. 그 정치적으로는 사회적 정치 사회적으로 세계화라는 어떤 화두가 크게 일었었어 가지고
1: 네.
0: 그래서 세계로 뻗어 나가는 인재. 우리가 한국 뭐 좁은 땅에서 뭐 이렇게 막 아웅다웅하는 것보다는
1: 네.
0: 세계로 진출해서 크게 이제 좀 쓰임이 되는 그런
1: 세계적인 인재.
0: 네. 네네 그런 붐이 있었습니다. 네.
1: 그 당시에 이제 이 미국 로스쿨 혼자서 가기라는 책을 내시면서 굉장한 그 이슈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에서 아름아름 우리의 좀 봐줘라
0: 네.
1: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둘 네. 봐주다 보니까 입소문을 타고 결국은 더 넥스트 E. 더 넥스트 E는 어떤 의미인가요?
0: 네.
1: 다음
0: 네. 네, 더 넥스트 E에서 E는 더 넥스트 엑셀런스라는 의미가 있어요.
1: 에듀케이션 아니었군요.
0: 네, 그 더 넥스트 엑셀런스는 우리가 지금 뭐 기존의 흔히 학원에서 말하는 그런 뛰어난 뭐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엑셀런스입니다.
1: 네.
0: 두 번째로는 더 넥스트 그 education
1: 네.
0: 새로운 차원의 이제 education을 여는
1: 네.
0: 이제 대량 생산 뭐 대량으로 이제 뭐 입시 그 판 찍어내듯 한 그런 게 아니라
1: 네.
0: 차별화된 어떤 개성 있는 정말 그 아이의 잠재성을 갖다가 이제 그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갖다가 이제 주창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1: 네. 지금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나눠봤는데도 아마 방송을 들으신 학부모님이 누가 들어도 아 이분은 진짜 교육에 대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아이들을 이끌기 위해서 더 넥스트 이 컬리지 컨설팅을 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저희가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지금 뭐 많이 긴장하신 건 아니시죠?
0: 네네. 네.
1: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라디오 생활백서는 플러싱 32-38 148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오늘 점심 결정하셨나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 질렸다면 노던 블러버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에 입에 착착 감기는 시원한 맛, 엄마 손맛으로 만든 반찬이 무제한 제공, 여기에 팁도 없어요. 오늘은 명품 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사발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베이사이드 노던 208가에 새롭게 오픈한 K카페 테라스 향긋한 커피, 다양한 음료, 매일 아침 들어오는 가나한 제과의 신선한 빵, 맛있는 김밥, 샌드위치, 정성 가득한 도시락까지 각종 행사, 모임을 위한 단체 케이터링 주문 환영합니다. 푸짐하고 맛있게 준비해드려요. 저녁 5시부터 모든 빵이 30% 할인, 아침 6시 30분부터 밤 9시까지 베이사이드 노던 208가 K카페 테라스로 오세요. 단체 주문 문의 전화는 347-767-8181. 오늘 점심 고민된다면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전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노던 219가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장수 데이케어 국수집 K카페 테라스 삼원각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0: 생활백서.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교육 전략을 세우는 더 넥스트이 컬리지 컨설팅의 문봉섭 대표님이고, 아, 그리고 변호사로도 활동하시는 문봉섭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직업이 두 개니까 소개하기가 좀 번거롭네요.
1: 네, 죄송합니다. 근데 뭐, 우리가 이제 100세 이제 인생인데,
0: 네.
1: 이 100년, 실제 뭐 가용하는 활동 시간은 뭐 50년, 40년에 할 수 있겠지만, 이 긴 네. 시간 동안 한 가지 잡만 가진다는 거는 저는 좀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0: 와. 나도 억울해요. 근데 못 가지니까 그게 네. 문제죠. 능력자시니까.
1: 아, 많은 챌린지와 이제 챌린지를 통해서 스스로 또 커갈 수 있고,
0: 네.
1: 예,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저기 자녀들한테도 좀 더 모범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인생은 긴데 결혼 한 번 이건 좀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도. 네. 인생이 긴데 직업도 바꿔가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야지. 이런 얘기를 또 처음 듣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1: 네. 우리가 이제 여행을, 저도 뭐 개인적으로 여행을 좋아하지만.
0: 네.
1: 한 곳만 집중적으로 40년 동안 간다고 생각 얼마나 이렇게 따분하겠습니까?
0: 너무 질려요.
1: 예. 여러 곳을 돌아다녀야죠.
0: 네. 네. 자. 그래서 오늘 라디오 생활백서에서 키워드 하나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봉섭 대표가 고른 오늘의 키워드는?
1: 네, 차별성입니다.
0: 차별성.
1: 네.
0: 다르죠. 남하고 다르긴 하고 뭔가 차별성이 있는 듯 하지만 어떤 차별성을 말하는 건지 좀 헷갈리기도 하고.
1: 네, 우리가 이제 그 학생들 활동과 관련 직접 연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0: 네.
1: 그 EC라고 부르는데요. Extra Curricular Activity. 이제 간단히 EC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0: 네.
1: 가외 활동.
0: 네.
1: 차별성이 없어요. 요즘 애들은.
0: 그쵸. 오케스트라 네. 들어가서 악기 좀 하고, 운동 네. 좀 하고, 네. 봉사 좀 하고.
1: 네. 네. 우리가 흔히 한국 커뮤니티에서는 클래식 악기 하나, 운동 하나.
0: 네.
1: 네.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클래식 악기를 한다는 것은 많은 인내와 노력을 요구하고 참을성 그리고 자기를 뛰어넘는 이제 그런 어떤 의지가 필요한데
0: 네.
1: 그걸 상징한다고 할 수는 있지만 너무 이렇게 굳어진 공식처럼 너 악기 하나 해야 돼? 너 운동 하나 해야 돼?
0: 네.
1: 이렇게 강요하는 걸 되게 많이 봤고요.
0: 맞아요.
1: 네. 그런 거는 지양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또 읽고 있는 품이 이제 수학 쪽인데 매스 쪽인데
0: 네.
1: 흔히 우리가 이제 AMC, 에이미
0: AMC는 영화관 아닌가요?
1: 아, 예,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AMC는 이제 그 매스 수학 능력 테스트인데요.
0: 네.
1: 그게 11월 달이나 뭐 1월 달에 이제 시행이 되는데
0: 네.
1: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뭐 하이스쿨이나 이제 칼리지 애플리케이션을 넣을 때 AMC 점수를 이제 넣는 학교도 있어요.
0: 네.
1: 있는데 어쨌든 객관적으로 그 학생의 수학적인 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자료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AMC나 AMI 이제 점수를
0: 네.
1: 뭐 있으면 좀 플러스 된다고는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0: 네.
1: 너무 또 부모님들이 그쪽으로 경도돼 가지고 너도 나도 AMC 뭐 준비반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하는데
0: 네.
1: 문제는 뭐냐 수학 쪽에 재능이 없는 애들도 무조건 그런 트렌드에 따라서 그냥 반강제적으로 학원에 앉아 가지고 하는데
0: 네.
1: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은요.
0: 자 지금 말 나온 김에요. 그 특히 한인 혹은 아시안 학부모들이 이렇게 좀 교육에 있어서 강압적이라고 해야 되나 좀
1: 네.
0: 그런 걸로 알려져 있는데 학부모님들에게 한 소리 해주세요.
1: 주로 이제 어머님들께서 네. 많이 주도를 하세요.
0: 네.
1: 자 중요한 건 넘버원 그 전에 아버님이나 어머님 중에 정말 열정적으로 스포트를 하시는 자녀들을 스포트하시는 분이 한 분은 계셔야 돼요.
0: 네.
1: 그래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어떻게 해서 세계적인 이제 선수가 됐나요?
0: 아버지 계셨죠.
1: 예, 열정적인 부모님 한 분은 꼭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0: 네.
1: 그 열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안 되고요. 그렇게 강압적으로 가시면 안 되고 일단 넘버원 어머님이나 아버님들께서 전략가가 되어야 됩니다.
0: 네.
1: 전략 없이 하는 것 자체가 일단 문제를 많이 이제 일으키고 있는데 첫째 예를 들면 자기 그 동네에서 자기 학교에서 만약에 뭐 아이비리를 갔다. 근데 그 친구가 수영을 했다. 수영을 하더니 하버드 가더라. 또는 예일 가더라. 해서 무조건 그걸 카피를 뜬단 말이에요.
0: 네.
1: 그리고 이제 어떤 애는 또 갔는데 뭐 스칼라스틱 그 미술 쪽으로 해가지고 그림을 많이 그려서 입상을 많이 해가지고 갔더라.
0: 네.
1: 영혼이 없는 카피를 절대 하지 마세요. 이 씨는 가외 활동은 카피를 뜨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그 자녀들 중에 위에 애가 아, ABC라는 활동을 해서 좋은 학교에 갔어요.
0: 네.
1: 그럼 동생도 욕을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또 시킵니다.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길이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가이드를 하기도 편해요.
0: 네.
1: 근데 아이의 어떤 특별한 개성이나 관심도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따라가게 하는 거.
0: 네.
1: 위에 자녀들. 실제 이런 사례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 일단은 아이의 입장과 관심도를 고려해서 어떻게 개성 있는 아이로 만들 것이냐 그 네. 고민을 깊이 하셔야 됩니다.
0: 네. 교육 전략을 세워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교육 전략을 세우는 더 넥스트 E 컬리시 컨설팅의 문봉섭 대표님입니다. 진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는 게 거기까지니까 부모님으로서 내가 어릴 때 봤을 때 공부를 하라고 했고 공부를 잘한 친구들이 잘 살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공부해라 이 소리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는 교육도 전략을 세워서 차별성 있게 이끌어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1: 네, 맞습니다. 네.
0: 공부라는 게요. 꼭 잘해야 됩니까?
1: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공부를 꼭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수학년 능력은 갖춰야 되고요. 공부는 못하지만 분명히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나 그 탤런트가 분명히 한 분야는 있어요.
0: 네.
1: 그걸 발견하게끔 하는 게 부모님들의 일단은 1차적 의무라고 하겠습니다.
0: 네. 우리 아이의 재능을 알아볼 수 있는 눈. 사실은 재능은 우리 부모님이 제일 먼저 알아보긴 할 것 같아요.
1: 근데 의외로 대화를 하다 보면요.
0: 네.
1: 아, 저는 우리는 우리 아이를 잘 몰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 되게 많습니다.
0: 네.
1: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릴 때부터 그냥 학원에 보내서 앉혀놓지 마시고
0: 네.
1: 실제적으로 이제 뮤지엄이나 음악회 이런 다양한 곳에 데리고 다니세요. 그래서 직접 간접적으로 아이의 그 흥미 분야 그리고 알매 지평이 넓어질 수 있게끔 일단 키워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0: 네.
1: 그래서 책상에 앉혀서 막 수학 문제 하나 더 풀게 하지 마시고 어릴 네. 때는 많이 데리고 다니시고 직접 경험을 많이 시키시고요. 그다음에 미들스쿨 이런 데 들어오면 작은 프로젝트를 일단은 수행하게끔 이제 하세요.
0: 예를 들어 프로젝트라는 게 어떤 걸까요?
1: 네,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0: 네.
1: 뭐 프로젝트로 해서 그치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에 또는 코딩에 관심이 있으면 조그맣게 이제 뭐 조그만 게임을 만드는 가장 간단한 스크래치 게임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0: 네.
1: 그걸 시켜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좋아하는 게임 형태를 만들어서 성취감도 느끼게 하고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발룬티어 봉사활동하는 그런 단체에 가서 자기보다 훨씬 더 처지가 안 좋은 불우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0: 네.
1: 아 내가 지금 어떤 베네핏을 받고 있는지 그런 걸 직접 느끼게 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조그만 프로젝트를 할 수 있습니다.
0: 네, 아이들의 마음을 흔드는 네, 그런 것 같아요. 교육 전략가라는 말씀을 타이틀로 붙이셔도 될 것 같아요.
1: 예, 우리가 이제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 직접 네. 말씀드리면 그 GPA 그러니까 학점 외에 그 EC 가외 활동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획력하고 집행력입니다.
0: 네,
1: 기획력과 집행력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 두 부분이 일단은 부모님들이 안 되세요. 기획력 하면은 아 요즘은 구글 찾아보면 웬만한 뭐 대회에는 다 나와요.
0: 네.
1: 근데 거기서도 다 차별성이 있고 해야 될 것과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0: 네.
1: 그런 일단 안목이 없으시고 두 번째로 집행력입니다. 어느 예를 들어서 어떤 대회 나가겠다 나가갈 준비를 하겠다로 결정이 됐으면 그걸 실행할 수 있는 플랜과 실제적으로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어떤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부모님들께서 쉽게 하실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그래서 네. 사실은 컨설팅이 필요한 겁니다.
0: 네. 더 넥스트이 컬리지 컨설팅의 문봉섭 대표님하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이끌어줄 수 있는 데까지가 있고 그 이상에 넘어는 이제 컬리지 컨설팅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학부모님들 중에서 공부나 뭐 이런 쪽으로 관심이 너무 많은 부모님 계신가 하면 어떤 분은 또 전혀 알아서 크겠지 하실 수도 있단 말이죠.
1: 예, 그 후자 쪽에서 일단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0: 네.
1: 놀랍게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지신 부모님들 중에서도 아이 놔두면 자기가 할 만큼 뭐 알아서 해. 클 만큼 클 거야. 그냥 자유방임형이 되게 많습니다.
0: 맞아요.
1: 근데
0: 네.
1: 아이들은 아직은 미성년자고 아직은 그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좁기 때문에 우리가 어른으로서 우리가 이제 지나왔던 그런 과정과 세계들을 갖다가 좀 더 아이들을 이게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끌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0: 네.
1: 근데 어머님들은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그 명목 하에서 아이들의 의견을 무조건 100% 따릅니다.
0: 네.
1: 자, 근데 그거는 부모님 만족이에요. 아이들의 의견과 관심도를 존중하시되 일정 부분 리더십을 가지고 끌어나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부모님께서 명확하게 개입을 하셔야 됩니다.
0: 네.
1: 자유방임형은 요즘에 그런 아주 높은 경쟁력, 경쟁이 높은 입시 환경에서 네. 맞지가 않습니다.
0: 네. 네. 알아서 하겠지는 뭐 0.0001%의 자녀는 알아서 잘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이런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지금 뭐 더 넥스트이 컬리지 컨설팅 대표라고 궁금하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정보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 전략을 세우는 더 넥스트이 컬리지 컨설팅 문봉섭 변호사님이시자 컬리지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대표님이세요. 상담은 203-974-3939번입니다. 203-974-3939. 대표님 오늘 오셔가지고 여름방학에 우리 애들 뭐 할까? 뭐 하지? 뭐 하고 놀까? 뭐 하고 공부할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학부모님들에게 팁을 준다 그러셨거든요. 이제 한 2분이 남았어요. 그래서 2부로 자리를 옮겨서 얘기를 나눌 얘기들, 팁을 조금 주신다면요.
1: 네. 일단 이제 학년별로 이제 그 타겟팅하는 목표가 달라야 되기 때문에
0: 네.
1: 정확하게 이제 그 미들스쿨에서 하이스쿨 지나가는 학년에 있는 이제 학생들
0: 네.
1: 그리고 9학년, 10학년에 있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분명히 이제 좀 그 나가는 지향점이 좀 달라야 됩니다.
0: 네.
1: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구체적으로 일단은 결과를 읽어낼 수 있는 그런 활동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0: 네. 네. 그 구체적인 활동이 뭔지는 이제 잠시 후에 하나하나 네, 볼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오늘은 대학 입시 생활백서입니다. 입시에 관한 나침반, The Next E 교육 전략가라고 부르고 싶은 문봉섭 대표님하고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매사추세츠에 계신 한인 부모님들까지 다 괜찮은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0: 네. 네. 애가 이미 12학년에 올라가는데 이런 친구들을 위한 꿀팁도 있을까요?
1: 네. 지금 바로 이제 원서와 직결되는 걸 이제 해야 되는데
0: 네.
1: 일단은 이제 에세이가 이제 에세이 준비에 들어가야 되고요.
0: 네.
1: 네 그다음에 이제 상을 하나라도 덧붙일 수 있는 거는 이제 덧붙여야 되고요.
0: 네.
1: 네 그렇습니다.
0: 자, 짤막한 전략에 대해서 얘기 들었는데 잠시 후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문봉섭 대표님한테 질문이 있어요. 입시 관련해서 우리 애가 요즘 공부를 안 해요. 말 안 들어요. 다 괜찮습니다. 궁금한 질문은 카카오톡으로 올려주세요. K-Radio US 친구 추가하시고 언제든지 생방송 중에 톡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K-Radio US 친구 추가해주세요.
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교육 전략을 세우는 더 넥스트의 컬리지 컨설팅의 문봉섭 대표님하고 함께 얘기 나누고 있어요. 오늘 첫 만남이어서 더 넥스트의 컬리지 컨설팅 이게 입에 촥 붙지는 않네요.
1: 네. 이름도 약간 좀 다르죠?
0: 좀 특이해요.
1: 예. 근데 저는 이제 새로운 그 미래지향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0: 네.
1: 이 이름을 좀 고수하고 싶었습니다.
0: 네. 잠깐 광고 나가는 동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의외로 학부모님들이 교육 쪽에 있어서 고집이 있으신 분들이 많다. 네. 그래서 나는 사실 교육 전략가로서 뭘 어떻게 가르치는 이런 학원 느낌이 아니라 멘토로서 활동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1: 네. 실제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요. A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0: 네.
1: 여기서 이름만 되면 알면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유명한 사립학교를 다닌 학생이에요.
0: 네.
1: 부모님도 굉장히 선망받는 이제 직업을 가지고 계시고.
0: 네.
1: 제가 이제 첫 상담에서 이제 보니 이 학생 쌓아놓은 게 없어요. 그냥 학교 내신 정도는 좋은데.
0: 네.
1: 그 외에는 사실 거의 없어요.
0: 네.
1: 그래서 이제 학생하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모든 거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원점에서 나는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시고 전략 세우고 제가 제시하는 플랜대로 따라오세요.
0: 네.
1: 그렇지 않으면 좋은 결과 없습니다.
0: 네.
1: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렸는데
0: GPA가 엄청 높아도
1: 엄청 높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편인데 네. 학점을 잘 안 주는 학교였거든요.
0: 아, 네.
1: 근데 항상 이제 그런 학생들 그런 부분 깔려 있어요. 의식이. 그래도 설마 뭐 우리 아이한테 뭐 그런 나쁜 결과가 오겠어? 학교도 좋은데. 모든 계급장을 다 내려놓으시고 입시 그 학년에 들어갔을 때는요. 원서 쓰는 학년, 8학년 11학년 말 12학년 때까지는요 모든 계급장 다 내려놓으시고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임하셔야 됩니다.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눈, 아이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불필요한 고집, 뭔가 되겠지라는 막연한 그 기대 그런 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시하는 데 따라오시면 좋은 결과 나오거든요.
0: 실제로 그 학부모님은 어떻게 따라오셨나요? 아니면 아이고 됐어요 했나요?
1: 따라오지는 않고
0: 네.
1: 제가 길을 제시를 했어요. 자, 제가 하는 쪽 오면 결과는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쪽 따라오면은 확신하건데 99% 이거는 결과 안 좋습니다라고 했고요.
0: 네.
1: 최근에 이제 결과들이 나왔는데 다 안 됐어요.
0: 네.
1: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임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대인 관계에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제 우리가 볼 때 자신감 있는 행동 이제 그런 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내가 부족한 게 뭔지, 뭘 메꿔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인지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0: 네.
1: 그래서 제가 이제, 필드에서, 이 학생은 뭐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학교는 힘듭니다. 라고 조언을 주면 부모님들은 일단 첫 반응이 기분 나빠요.
0: 그럴 것 같아요.
1: 네, 우리 아이를 무시한다고.
0: 우리 아이를 뭘로 보고.
1: 근데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반응하시면 안 되고요.
0: 네.
1: 일단 여기 업목적은 정확하게 아이의 그 포지셔닝, 현재 어디에서인지를 제시를 받으시고
0: 네.
1: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걸 어떻게 우리가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지 이제 그렇게 논의하는 장이기 때문에
0: 네.
1: 감정적으로 반응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협업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낼 수 있을지에 대한
0: 네.
1: 그런 좀 넓은 마인드가 필요해요.
0: 지금 우리 문봉섭 대표님 보면 볼수록 좀 컴퓨터 같다 그런 생각이
1: 네. 저는 아닌 건 아니다로 정확하게 말하고요.
0: 그러실 것 같아요.
1: 칼같이 이야기합니다.
0: 네.
1: 그래서 굉장히 부모님들이
0: 상처받을 수 있겠어요.
1: 예, 상처받으시는데 그렇지만
0: 네.
1: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또 그때는
0: 네.
1: 또 고마움을 또 표시를 하세요.
0: 네.
1: 이거는 뭐 우리가 제가 이제 그 변호사 일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스크가 이겁니다. 그런데
0: 네.
1: 이거는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데 뭐 가능성은 얼마 정도입니다.
0: 네.
1: 자, 하시겠습니까? 안 되는 케이스 억지로 된다고 하지 않고요.
0: 네.
1: 분명히 모든 케이스마다 다 약점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제시를 합니다.
0: 네. 그러면은 변호사 일을 하실 때는 진짜로 이 케이스는 안 된다 싶으면 정말 안 됩니다. 포기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나요?
1: 정말 안 되는 거는 포기하는 네. 게 손님들 입장에서 돈도 세이브하시고
0: 네.
1: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덜 받으시고
0: 네.
1: 예, 그렇고요.
0: 아니 내 입장도 생각해야죠. 변호사 일을
1: 예.
0: 하는데.
1: 근데 네. 안 되는 거는 결국 안 되거든요.
0: 네.
1: 예, 근데 그걸 억지로 끌고 나가면 결국은 서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0: 네.
1: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칼리지 컨설팅 입시 분야에서도 일단은 근데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커가는 아이, 성장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뭐라도 이게 좀 이 파지티브한 걸 줘가지고 네. 좀 더 이렇게 물꼬를 터서 조금이나마 이 긍정적인 걸 빌드업 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전에 부모님들께서 오픈마인드를 해주셔야 돼요. 1차적 결정권은 부모님들께 사시기 때문에
0: 네.
1: 예, 열린 마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0: 사실 저만 해도 그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 생각하니까 그 어린 시점에 어떤 직업의 길을 찾아갈 때 조금만 방향을 제시해줬더라면 좋았을 것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1: 네, 네. 맞습니다.
0: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멘토로서 이 길이 좋지 이쪽 방향 이 길도 있어 이렇게 안내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컨설팅 컨설턴트라고 부르지만
0: 네.
1: 우리가 학생들이 뭐 감옥이 부족하면은 튜링을 받잖아요.
0: 네.
1: 과외 선생님.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이 취업이나 커리어 나갈 때 인생의 멘토라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0: 네.
1: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학생들이 큰 패스를 갖다가 지금 추구를 하는 데 있어서 멘토가 필요해요.
0: 네.
1: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뭐 컨설턴트 컨설팅을 불러서 약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0: 네.
1: 뭐 돈만 밝힌다든지.
0: 네네.
1: 근데 실제로는 이 멘토가 되게 지금 필요한 분야예요.
0: 네.
1: 네, 되게 필요합니다. 네.
0: 뭐랄까, 인생의 지름길을 안내해 줄 것만 같고, 그리고 이 또 교육적으로 애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아이들 고민도 좀 얘기하고 뭐 이렇게까지 멘토의 역할을 해 주시죠.
1: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0: 무섭게 하신 거 아니죠?
1: 아니요, 그렇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0: 네.
1: 인턴십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프로페셔널 스쿨에서 러스쿨이나 뭐 메디컬 스쿨 갈 때.
0: 네.
1: 그런 현실적인 어떤 고민이나 이제 스펙을 어떻게 쌓을 것인가라는 것까지 부딪히거든요.
0: 네.
1: 그런 부분까지 이제 제가 좀 코칭을 해드리고
0: 네.
1: 이제 어떤 경우는 뭐 제가 아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조금 이제 좋은 방향으로 좀 이끌어주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죠.
0: 네. 진짜 아이들이 자라서 뭐 특히나 이제 똑똑하게 자랄 경우에 부모님이 이끌어줄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그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0: 네. 네. 그거를 이제 또 아이들이 어디다 마음을 털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모르는 그런 순간에 또 이끌어 주시기도
1: 네,
0: 하고요.
1: 네.
0: 네. 근데 이제 지금 아이들한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나갈 방향은 이렇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AI 때문에 말이죠.
1: 네.
0: 우리 이거 괜찮습니까?
1: 아, 당연히 이제 잡마켓에 영향을 미칩니다.
0: 저 괜찮습니까?
1: 아, 해프야 해프인데요.
0: 네.
1: 이제 어떻게 방향을 잡냐에 따라 달려있거든요. 근데 이제 AI가 지금 대체하고 있는 분야는 이제 신입들 업무인데
0: 네.
1: 신입들 업무는 뭐 아시겠지만 단순한 처리, 보고서 뭐 요약 정리,
0: 네.
1: 그다음에 이제 뭐 단순한 계산, 회계
0: 네.
1: 이제 이런 건데 이런 거는 뭐 쉽게 정말 대체가 되고 있고 오히려 더 잘하고 있어요.
0: 맞아요.
1: 그래서 네. 우리가 리포트 쓸 때도 뭐 AI 돌리면 뭐 몇 분 안에 엄청 팬시한 이제 리포트가 나온단 말이에요.
0: 맞아요.
1: 그래서 네. 그런 분야는 당연히 대체가 되는데 우리가 사람으로서 판단하는 능력 가치관을 부여해서 선별하는 능력, 이거는 AI가 대체를 못 합니다.
0: 네.
1: 네.
0: 그럼 우리 아이들은 이제 이런 시대를 살게 될 텐데, 지금하고는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질 텐데,
1: 네.
0: 뭐 어디서부터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나가는 게 좋을지.
1: 네. 그래서, 조금 제가 이거는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 될지 모르겠는데요.
0: 네.
1: 통찰력을 길러야 됩니다. 생각하는 힘, 통찰력을 길러야 되는데, 그 트레이닝은 어릴 때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인데, 자, 그 우리가 윤리적으로 생각하는 힘, 그다음에 뭐가 옳고 뭐가 그르다라는 그런 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철학 공부를 해야 돼요.
0: 네.
1: 그리고 책을 보면서 생각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트레이닝을 어릴 때부터 시작해야 되고요. 결국 그거는 독서와도 연관이 돼요.
0: 네. 어디선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유학생들 졸업해도 직장을 못 구한다.
1: 네.
0: 어떻게 보십니까? 애들 유학 예전에는 뭐 갔다 오면 뭐 탄탄대로지 그랬었는데.
1: 네. 당연합니다. 일단 유학생 입장인 경우에는 영어가 네이티브 수준이 안 되죠. 물론 이제 스피킹은 좀 따라갈 수 있으나 결국 네. 라이팅 자체가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고요.
0: 네.
1: 두 번째로는 미국 마켓에 미국 회사에서 필요한 능력이 아직 갖춰져 있잖아요.
0: 네.
1: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에서 예를 들면 일단 이제 우리가 탑 레벨 그 회사에 취직을 하려면은 정말 뛰어난 코딩 능력이 필요합니다.
0: 네.
1: 그리고 팀 플레이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프로젝트 하이 레벨 프로젝트를 수행했다는 그런 걸 보여줘야 되고 또 실무진 앞에서 입증을 해야 돼요.
0: 네.
1: 근데 그런 것들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죠.
0: AI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통찰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그나저나 이번 여름방학 얘기를 아까 네. 시작부터 했는데 애들 뭐 하면 됩니까? 그러면은.
1: 네. 자, 7, 8학년 우리가 이제 뭐 특목고 그다음에 탑 뭐 하이스쿨 뭐 바라보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0: 네.
1: 그 7, 8학년 때는 무조건 이제 그 다음 학기 새 학기에서 그 대회에 나가서 결과를 이제 결과물을 터뜨릴 수 있는
0: 네.
1: 그 기본을 쌓아야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탑 레벨 대회에서 입상할 수 있는
0: 네.
1: 그 능력을 바로 이제 갖추고요. 그리고 여름 때 바로 지금 스타트를 해야 됩니다.
0: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1: 네, 맞습니다.
0: 네.
1: 그냥 이 미들스쿨을 그냥 부모님들 보면은 어영부영 그냥 이게 중간 가도기로 생각하고 시리어스하게 생각 안 하시고 그냥 어영부영 보내다가 하이스쿨 그냥 보내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0: 네.
1: 근데 지적인 그리고 가위 활동적으로 굉장히 기초를 튼튼하게 쌓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0: 네.
1: 9학년 때 가서 시작하면 늦습니다. 7, 8학년 때부터 사실은 결과물을 터트려야 됩니다.
0: 네.
1: 각종 대회에서요.
0: 뭐 결과물을 내 보이고 싶지만 각종 대회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1: 네.
0: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1: 네.
0: 이것도 전략이 필요하겠네요. 네.
1: 일단은 아까 차별성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0: 네.
1: 일단 보편성을 먼저 이제 보편성의 흐름에서 일단은 먼저 결과물을 내야 되거든요.
0: 네.
1: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수학을 예를 들면은 매스 카운트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AMC라든지 그런 가장 기본적인 수학 영역에서 이제 그런 능력을 보이고
0: 네.
1: 그다음에 13살 이상이 넘어가면 스칼라스틱 아트 앤 라이팅 대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출품하기 위해서 글도 써보고 자, 그런 데서 먼저 출발하시면 돼요.
0: 네.
1: 네. 그리고 로컬에서 있는 그런 봉사활동의 기회
0: 네.
1: 예, 그런 것도 좀 놓치지 말고 참여하고, 예.
0: 이 컨설팅을 통해서 그런 세세한 부분들까지 다 방향을 잡아주신다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0: 요즘 애들은 뭐랄까, 대입으로 조금 뛰어넘어서
1: 네.
0: 입시 트렌드가 어떻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는 2020년에 미국에 왔는데 죄다 컴사 전공이어서 깜짝 놀랐거든요.
1: 네.
0: 그 집 아들은 뭐 컴사 뭐 이러더라고요.
1: 예. 네, 맞습니다. 그 전에는 프리메드가 넘버원이었거든요. 의대진학.
0: 아, 네.
1: 바이오 전공. 자, 이게 넘버원 트렌드였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그 코비드 넘어오면서
0: 네.
1: 컴퓨터 사이언스, 즉 CS가 대세였어요.
0: 네.
1: 완전히 꺾여가지고 CS가 대세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이쪽 분야가 굉장히 이제 붐이 일어가지고 페이도 높고.
0: 네.
1: 자, 근데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이코노미가 지금 다운되면서
0: 네.
1: 실업률이 좀 높아졌죠. CS도 마찬가지예요.
0: 네.
1: 그렇지만 코어 분야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수요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AI 분야.
0: 네.
1: 네, AI 분야는 지금 인력이 없어요.
0: 진짜 뭘 모르니까 AI가 다 하니까 컴사 하면은 AI가 다 할 텐데 뭐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1: 네. 아시다시피 AI는 지금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0: 네.
1: 어디까지 뻗쳐갈지 모르는데요. 우리가 극단적으로 우리가 저기 뭐야 미래의 그 SF 영화를 보면은 AI가 스스로 공격해서 사람을 공격한다고 그러잖아요.
0: 네.
1: 실제 지금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컨트롤하고 파지티브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필요하거든요.
0: 네.
1: 그리고 AI 회사에서도 지금 에티컬한 문제를 어떻게 핸들링할 건지에 대한 그 대처 능력이 아직 부족한 상태예요.
0: 문제 해결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1: 네, 건데. 지금 파인 튜닝 하고 있고, 스틸 아직 미개척 분야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뭐, CS에서 할 게 없다,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0: 네. 네. 아직도 굉장히 좋은,
1: 네.
0: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고 해도 괜찮은.
1: 네, 맞습니다.
0: 네.
1: 단순하게 CS 전공했다고, 물론 다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AI, 저기, 그 CS 분야 내에서도 세열화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이라키가 있어요.
0: 네. 네
1: 그래서 첫, 진입을 어떤 분야에 하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했어도.
0: 네. 네. 어떤 분야인데요?
1: 자, 일단 우리가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혹시 이 분야에 일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너무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0: 네. 그냥 통찰력입니다. 네. 네.
1: IT 분야는 솔직히 이제 어느 사람에 의해서도 다 대체될 수 있는 분야예요. IT.
0: 네.
1: 그러니까 제너럴하게 어떤 컴퓨터 시스템 이제 관리하고 매니지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0: 네.
1: 그 분야 말고요. AI 리서처나 AI 엔지니어는 누구나에 의해서 대체될 수 없는 분야입니다.
0: 네.
1: 지금 현재 넘버원 기업인 AI 기업인 엔트로픽 같은 경우는 스타팅 셀러리가 최소 50만에서 70만 불을 받아요.
0: 야.
1: 2, 3년 되면 150만 불, 1.5 밀리언 찍거든요.
0: 네.
1: 그게 다 스탁 옵션 얹혀서 만약에 IPO가 뭐 된다 이러면은 훨씬 더 이제 올라가는 거죠.
0: 그냥 삶이 달라지겠네요.
1: 네.
0: 네. 지금 이제 이런 이제 트렌드 같은 것도 조금 짚어봤는데 제가 이제 문봉섭 대표님 보면서 참 그 뭐 차갑다고 해야 되나 냉철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 딱 보니까 뭔지 알겠어요. 통찰력 있는 눈빛이네요.
1: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학부모님 중에서 그런 학부모님 계셨어요. 나는 우리 애가 공부를 특별히 안 잘해도 좋은데 하고 싶은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하고 싶어? 뭐 어디 갈래 같이? 아니. 뭐 이거 한번 수업 들어볼래? 괜찮은데. 이런다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을 어떻게 이끌어주면 좋을까요?
1: 우리가 이제 부모님, 우리 기성세대의 그 공식을 강요하지 마시고요.
0: 네.
1: 그냥 아이 자체를 그대로 임브레이스 포용을 하셔야 돼요. 왜 말을 안 하니? 왜 너는 방에만 처박혀 있니? 막 그렇게 아이를 타박하는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그 아이의 모습 자체를 일단 포용을 하시면
0: 네.
1: 아이가 공감을 하게 돼요. 예, 그게 넘버원 중요하고요. 강요하지 마시고 뭐라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아이를 포용하세요. 처음에.
0: 많은 예. 부모님들이 착각하고 계실 거예요. 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입을 안 열어 하시는데 아마 그게 안 됐을 거예요. 공감이.
1: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어떤 학생이든지 분명히 관심이 있는 분야는 있어요. 근데 표현을 안 했을 뿐일 수도 있기 때문에
0: 네.
1: 대화를 통해서 서서히 그걸 끌어내고 뭐 그런 방향으로 가게끔 이제 유도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0: 네. 모두가 나아가고 싶은 방향인데 그 방향을 잡지 못할 때 바로 교육 전략을 세우는 더 넥스티 컬리지 컨설팅의 문봉섭 대표님이 있습니다. 변호사님이기도 하고요. 저는 궁금한 게 대표님은 어릴 때 방향을 잘 잡았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을 원망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학생이셨어요?
1: 저는 뭐 자기 주도형이었습니다.
0: 아, 네.
1: 저 형제 중에서 유일하게 뭐 서울대학교를 나왔고
0: 네.
1: 뭐 지방에서
0: 아, 안 물어봤어요.
1: 학원 뭐 한 번도 안 다녔죠. 당연히 학원이 아, 네. 학교 밑에 바로 있었지만 저는 네. 사실 학원이 뭔지도 잘 몰랐어요. 그냥 아이들 다니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었고 그냥 공부하면은 이제 그냥 우리가 배고픈 밥을 먹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그냥 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물론 공부 자체가 쉬웠다는 말은 아니고요. 그냥 당연히 이제 하는 자연스러운 과정, 예, 그렇게 받아들였고, 물론 이제 놀고 싶고 뭐 재밌는 TV 보고 싶고 이제 그런 순간도 있었죠. 근데
0: 네.
1: 이제 뭐 그거는 그냥 제 의지로 극복했고, 예, 그렇게 해봤었습니다.
0: 뭐 막 바늘을 들고 있고.
1: 아, 물론 이제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저도 물론 천재는 아닙니다. 당연히 이제 그 뭐 그냥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마쳐야 될 그 분량이 있을 때는 공부가
0: 네.
1: 당연히 12시 넘어야 잠이 오죠. 그럴 경우는 당연히 밖에 나가서 정말 찬바람 쐬면서 뛰어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잠을 네. 깨기 위해서. 그렇게 물론 노력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0: 네.
1: 그런 노력이 있었고 뭐 스스로 이제 그냥 해나갔던 것 같아요. 누가 끌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0: 네.
1: 예.
0: 그게 참 아쉬운 점으로 남기도 했겠어요.
1: 맞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어떤 점은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그런 어드바이스가 있었다면 또 다른 길을 가지 않았을까. 라는
0: 네.
1: 아쉬움이 항상 깔려 있어요.
0: 그러신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참 변호사도 하고 그다음에 이 남다른 컬리지 컨설팅 교육 전략과 같은 면모를 보이시면서 교육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아이들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면 좋을지를 이끌어주는 멘토 역할을 하시면서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나 이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 하는 게 있을까요?
1: 아, 예, 그렇죠.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00세 인생에서 한 가지 잡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전문성이 결려됐다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0: 네.
1: 이 한 가지 잡을 하다 보면 반드시 다른 잡과 커넥터가 되어 있다는 걸 느껴요. 굳이 네. 한 가지 잡에 고집할 필요는 없고,
0: 네.
1: 우리가 능력도 개발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좀 더 옆 분야로 익스팬드해서
0: 네.
1: 하면은 훨씬 더 보람찬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0: 네. 저도 이제 이 관련 일을 하면서 연결되어 있는 분야가 있다라는 게 보이는데,
1: 네.
0: 그걸 AI가 다 잡아먹고 있네요?
1: 아, 근데 이제 아직은 뭐 아시겠지만 AI를 한번 돌려보시면,
0: 네.
1: 어떤 데는 물론 이제 굉장히 유용한 답을 주지만 어떤 데는 굉장히 좀 어리석은 답변을 많이 주거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틀린 정보도 많이 들어있고요. 아직은 이제 우리 사람이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0: 네. 네. 아직은 인간이 더 위에 있다.
1: 네. 네.
0: 자, AI가 앞으로 교육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나갈지, 아이들이 나가야 되는 방향에 어떤 전환점이 될지에 대해서 그야말로 교육계를 전략적으로 분석해서 여러분의 아이들을 이끌어줄 멘토 역할을 할 교육 전략을 세우는 더 넥스트 컬리지 컨설팅의 문봉섭 변호사이자 컬리지 컨설팅 대표님과 얘기 나눴습니다.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상담하는 돈 받는 거 아니시죠?
1: 아, 예, 그러면 네.
0: 203-974-3939 아이들의 교육은 203-974-3939번으로 문의하세요.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저는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오늘 주제는 흥미진진합니다.
1: 네, 네, 오늘 그 여러분 그 원주에서 오셨지 않습니까?
0: 네.
1: 저는 이제 원주보다 훨씬 먼 곳에서 왔습니다.
0: 어? 필리핀?
1: 아니요, 필리핀 아니고요. 제 고향은 제주도입니다.
0: 네.
1: 근데 제가 군대를 가보니까요, 그 조금 그 제가 군대를 다니던 한 93년도에는 좀 덜 그랬는데요.
0: 네.
1: 좀 지역에 대한 차별이 있더라고요.
0: 아, 지역마다 그 있죠.
1: 그렇죠.
0: 네.
1: 그러니까 뭐 지금은 안 그러는데 전라도 사람은 경상도 사람을 괴롭히고, 경상도 사람은 전라도 사람을 괴롭히고, 제주도 사람은 항상 괴롭힘을 당하고 뭐 이런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마 이렇게 오래 살다 보시면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돈이 없는 사람이 가면 살짝 무시당할 때 있어요. 그리고 너무 얼굴이 하얀 곳에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0: 구릿빛 피부,
1: 구릿빛 그 자연의 느낌을 가지고 가면 네. 사람들이 왜 그러시지? 뭐 이런 거. 그런 게 있다고요.
0: 아, 목사님도 제주도 분이세요?
1: 목사님 제주도 분이세요? 아유, 이게 웬일이야. 그러세요? 아유, 이게 저희 괜당들이 오셨네요. 이게 아유. 네, 아유.
0: 반갑습니다.
1: 아유, 이게 사투리로 진행한 후다게 이거.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런 경험을 살다가 쭉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0: 예.
1: 돈이 없어서 서러움을 당한 적.
0: 네.
1: 아니면 돈이 많아도 또 서러움을 당하는 적이 있어요. 너무 돈 많으면요, 이렇게 돈 없는 지역에 가면 괜히 이렇게 저 사람은 그럴 거야. 또 교회에 너무 예쁜 집사님이 오면 또 이렇게 시기 질투를 받아요. 지금 경험이 없으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0: 질투를 받아보신 경험이
1: 그렇죠. 없으니까. 질투를 받아본 적이 없. 내 질투를 해본 적은 있는데 질투를 받은 적은
0: 나. 다들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그냥 첫 순간부터.
1: 그렇죠. 그냥. 네. 그리고 뭔가 그런 게 사람 사이가 있는데 그런데 유난히 한 종류의 사람들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내 말이 틀리다고 생각하니? 지금 저기. 그러니까 누가 적이 없냐면요. 우리 몇 주 전에도 그런 강의를 했자면 인상이 참 좋은 사람들은 적이 없어요.
0: 인상이 좋은 사람.
1: 예쁘면 적이 생길 수 있지만 인상이 좋은 사람들은 별로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보면요. 유난히 인상이 좋으신 분들이 몇 분 계셔요.
0: 네.
1: 갑자기 표정에 신경 쓰시는데요.
0: 갑자기?
1: 그런
0: 표정만 뒤돌아가셨어요.
1: 하던 대로가 좋죠. 근데 얼굴은 예쁜데 인상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0: 네.
1: 그 좀 뭔가 그래요. 근데 최악은 이제 얼굴에 질서도 어긋났는데 인성도 안 좋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그렇게. 근데 누가 인상이 좋은가 하고 기업 강의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조사해본 결과
0: 네.
1: 나왔습니다.
0: 어렸을
1: 적에 추억이 많은 사람들이 인상이 매우 좋아요.
0: 어렸을 때 추억.
1: 어렸을 적에 추억.
0: 네. 저는 주로 엄마한테 맞은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1: 네, 그러면 인상이 안 좋아하실 수 있죠. 네, 그 부모님하고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 어렸을 적에 어떤 추억을 갖고 있느냐, 이화여자대학교의 그 유아 경영 그 자들의 그 과정이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오시는 수업인데 유난히 인상이 좋으신 60대 중반의 원장님이 한 분 계셨어요.
0: 60대 중반.
1: 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0: 네.
1: 이렇게 어떤 부모님에 대한 추억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집이 시골에서 살았대요.
0: 네.
1: 그런데 이제 어렸을 적부터 달리기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 이번 가을 운동회 때 3등 안에만 들면 내가 소를 가지고 학교에 가가지고 너를 태우고 오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0: 아니 무슨 천하장사 시그널도 아니고.
1: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게 이제 흔치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아버지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뛰어서 딱 3등 했대요.
0: 와.
1: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로 시골 분이니까 살짝 약주를 하시고 소를 가고
0: 학교에 오신 거예요.
1: 학교에 이렇게 오고 자기 딸을 이렇게 탁 태우고 그리고는 동네 어귀를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일하고 있잖아요.
0: 네.
1: 그러면 이제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딸 3등이요! 근데 자기는 살짝 부끄러우면서도 너무 기분이 좋더래요.
0: 기분 좋죠. 네.
1: 아버지가 자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자기는 정말 기분이 좋더래요. 사실 3등한 게 별거 아니잖아요.
0: 네.
1: 그런데 그 3등한 게 사실 대단한 추억이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신 거. 그게 자기는 엄청나게 추억이 된대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 살아계신가요? 그랬더니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뭐 한 십몇 년이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인디언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언제 죽냐면 사람은 추억 속에서 사라지면 죽는 거다. 네. 그러니까 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부모에 대한 추억을 갖고 있는 자녀들이 있어요.
0: 그렇죠.
1: 그러면 그 부모는 살아계신 겁니까? 돌아가신 겁니까?
0: 살아계신.
1: 살아계신 거죠. 근데 부모가 살아계신데도 부모에 대한 추억이 하나 더 없는 집이 있어요. 부모가 살아계시나 부모는? 어떻게 된 걸까요? 돌아가신 거죠. 네. 사람은 추억이 매우 중요하고.
0: 추억이 매우 중요하다.
1: 그래서 오늘은 저는 특별히 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아주 원주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그것 자체가 추억이거든요.
0: 그렇죠.
1: 특별히 근데 어른들만 오시지 않고 오늘은 아이들도 왔어요.
0: 맞아요.
1: 심지어는 방송 중에 모유를 수유해야 하는 아이까지 왔어요.
2: 지금 모유 수유하러 갔어요.
1: 지금 하고 있습니까?
2: 네네네.
1: 그래서 안 계신 거군요. 그래서 자리가 지금 비어 계시네요.
2: CBS에 앞으로 이제 그 모유 수유실을 장만해야 될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 보세요. 그게 추억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추억은요, 사실 큰 돈 들이고 하지 않습니다.
2: 아, 돈이 안 들죠.
1: 네. 되게 조그만한 거. 거기서 추억이 생겨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청각장애 3급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랑 대화다운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하기야 또 저희 집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귀가 들리는데도 대화를 안 하는 집이 많거든요.
2: 아, 그럼요.
1: 네, 아버지가 귀가 다 들리시는데도 자녀하고 대화를 안 해요.
2: 한 세 마디 이상 오고 그렇죠. 가는 있어요.
1: 그러면 대화는 뭐고 말은 뭐냐? 말은 정보를 주고받는 거래요.
2: 그냥 말은.
1: 네. 그러니까 당신 몇 살입니까? 어디에 사십니까? 뭐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0: 이제 그 간호사 선생님이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미안하다고 아버지가 얘기하시고 나서 아버지랑 사이가 살짝 좀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제주도에 그 미안하다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니까 저 집에 가면은 그 용돈을 저 엄마한테만 드렸거든요. 네. 왜냐면 제가 아버지한테 솔직히 몇 번 드려봤더니요. 아버지가 그 윷놀이로 사회에 환원을 해버리시더라고요. 그 아버지는 항상 지역사회를 걱정하시거든요.
1: 뭐 내기 윷놀이.
0: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돈을 분배하셔요.
1: 분배.
0: 골고루.
1: 혼자 좀 쓰시지.
0: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돈 드리면 안 돼. 이래가지고 제가 안 드렸는데 아버지가 그 미안하다고 한번 전화를 하셨는데 그 사건 이후로는 아버지도 돈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돈이 없어도 그렇게 그 어렵지 않습니다.
1: 그렇죠.
0: 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돈이 없으면 식당에 갈 때도 한번 참 기분이 그렇고.
1: 맞아요.
0: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한 세 번 용돈을 드리고 나서 아버지가 바뀌시더라고요. 아버지도 이제 제가 제주도에 강의를 갔는데요. 서울로 올라가는데 아버지가 공항에 나오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1: 처음이에요?
0: 저희 아버지는 네. 배웅도 안 나가시고 뭐 마중도 안 나오세요. 그냥 아버지는 항상 집에 계셔요. 그리고 아들이 가도 아버지는 집에 이렇게 그렇죠. 방에 고자리에 앉아 계셔요. 이렇게 뭐 문 밖으로 나오시거나 뭐 이런 행위를 하지 않으셔요. 저희 엄마는 막 이렇게 막 그렇죠. 뛰어나오시는 스타일이시고 네. 아버지는 가만히 있으시고
1: 그러니까.
0: 전형적인 한국의 그런 집이죠. 근데 그날은 아버지가 공항에 나오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날따라 어머니는 또 연골이 안 좋다고 공항에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버지하고 저하고만 둘이 공항을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분위기가요. 엄청 어색해요. 이게 분위기가.
1: 아니, 어머니라도 있었으면 괜찮아요.
0: 그렇죠. 어머니라도 있었으면 뭐 중간에 뭐 이렇게 대화를 하겠는데.
1: 하필 아버지... 어머니 연골이 그때만 써요.
0: 그렇죠. 그 어머니 빠지시고 아버지하고 저하고만 둘이 이렇게 길을 가는데요. 이게 참 외국인하고 길을 걷는 것보다 더 어색합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How are you? 뭐 이런 거 할 것도 없고 이게. 그러고 보니까 아버지하고 제하고 제가 이렇게 의식이 생기고 나서 단둘이 어떻게 이렇게 길을 걸어본 적이
1: 없죠.
0: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항에 도착해서 아버지한테 뭐 서로 드릴 말씀도 없고 신권을 좀 준비했습니다. 5만 원짜리 새로 나왔잖아요.
1: 예.
0: 그래가지고 이제 신권을 봉투 안에 넣어놓고 이제 그 아버지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조금이에요. 그리고 이제 봉투를 이렇게 드리고 이제 들어가는데요. 저는 그 저희 아버지 닮았어요. 생긴 게요.
1: 네, 네, 네.
0: 저희 아버지 그 미국 사람처럼 생겼어요.
1: 진짜로요? 진짜로.
0: 네, 네, 저희 아버지 네. 미국 사람처럼 생겼고
1: 저희 홈페이지에 오면 그 아버님
0: 보실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저희 엄마 몽골 사람처럼 생겼어요. 엄마는 이제 그 엄마는 전형적으로 그 이렇게 그 정이 많은 한국의 엄마.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엄마는 이제 정이 하도 많으셔가지고 맨날 이렇게 공항에 나와서 몸 빼고 우셔요. 막동아 가라잉. 그러면 이제 저는 주민등록증하고 티켓을 보여주고 그렇죠. 들어가면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보고 엄마 얼른 가셔. 제가 이래요. 근데 그날은 아버지가 오셨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아버지랑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서 공항 티켓을 보여주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봐야 되나?
1: 뒤돌아야 되나?
0: 근데 아버지가 그냥 가버리셨으면 한 바퀴 더 돌아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 주민등록증하고 이걸 티켓을 보여주고 이렇게 탁 들어가서 떨리는 심장으로 아버지가 계셨던 곳을 이렇게 탁 봤는데 아버지가 거기에서 돈을 쉬고 계시더라고요. 돈을 이렇게 심 이렇게 하셔가지고 쉬시더니 다 쉬시니까 이렇게 주머니에 넣으시고 저 있는 쪽을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아버지가.
1: 와.
0: 처음에는 솔직히 조금 황당하더라고요, 이게.
1: 만약에 아버지가 보고 있었으면 정말.
0: 그럼 제가 울었겠죠.
1: 네.
0: 제 예상대로 안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는 그냥 가시는데, 한 1초, 2초 황당하다가 아버지가 이렇게 가시는데, 아버지 뒷모습을 봤거든요.
1: 네.
0: 그래서 두 가지를 봤어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왼쪽 어깨가 좀 심하게 내려앉아 있고, 두 번째는 아버지가 노동률을 50년 넘게 하셔서, 무릎을 이렇게 펴지 못하시고 이렇게 구부리고 걸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요 그 수치를 당할 때도 시간이 느리게 돌아가고요. 사람은 사랑이 다가올 때도 시간이 느리게 돌아갑니다. 네. 우리 여성분들은요 길거리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쁜 옷 입고 있다가 자빠져도 시간이 느리게 돌아가거든요. 시간이 느리게 돌아가고 사람들의 소리도 다 들을 수 있어요.
1: 그렇죠, 그렇죠.
0: 순간 자빠지면.

0: 바쁘지도 않아요. 사람이 수치스러울 때도 시간이 느리게 돌아가는데 사람은 사랑이 다가올 때도 매우 시간이 느리게 돌아오는데 갑자기 공항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 일상인데 전 시간이 갑자기 느리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영화의 한 장면처럼 사람들이 막 가고 있는데 마치 핀 조명을 준 것처럼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는 순간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보통 사람의 뒷모습은 부모가 보지 자녀가 보지는
1: 않죠.
0: 않는다는 거예요.
1: 자녀들은 그냥 가기 바쁘죠.
0: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자녀들이 부모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가 철나는 때래요. 애 난다고 철 나지도
1: 않는 거예요.
0: 안 낼 수 있더래요. 네. 저 애 셋 낳고 철 없는 분도 봤어요.
1: 아, 그럼. 저 둘 낳았는데 아직도 철이 없잖아요.
0: 그렇죠. 자, 애는 저 사모님이 나셨잖아요. 제 사모님이.
1: 아, 그럼 평생 철 안 되겠네요.
0: 그렇죠. 남자는 그,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남자들이 좀 살아보니까 철이 나는 것 같으세요? 안 나는 것 같으세요?
2: 안 나요.
0: 안 나.
1: 어떻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0: 그렇죠. 네. 남자는 나이가 그 90 되면 철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90. 그런데 사람이 언젠가 철이 나면 사람의 앞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대요. 네, 그게 서른이 넘어서, 훌쩍 넘어서 아버지의 뒷모습을 처음 봤는데 오래 보면 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아버지랑 사이가 또 소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추억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이미 추억 만드시려고 여기 오신 겁니다. 추억을 만드는 데는요, 그리 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주 일상적인 걸 아이들은 기억할 겁니다. 지금 오늘 모유수유했던 그렇죠. 우리 막내도,
1: 그렇죠.
0: 그리고 이제 우리 큰 언니도, 그리고 우리 회의적인 둘째도.
1: 회의적인
0: 네. 아까 큰 언니는 만사형통 엄청 재밌다고 그러는데, 우리 둘째는 따분해요! 완전 따분해!
1: 아까도요, TV는 안 나왔는데요. 신발 벗고 이렇게 한쪽 다리 올리고요. 발코락 긁고 있었어요, 이렇게.
0: 그렇지만 이 모든 게 다 추억입니다. 네. 아이들은 나중에 나이가 들고 기억할 거예요. 그때 우리 원주에서 살 때, 네? 그때 우리 그 엄마랑 아빠랑 교회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전도사님 다 같이 우리 거기 가서 그 불법 체류자 같은 이상한 그 한국말 잘하는 그 강사님한테 강의도 듣고 추억은요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부자냐면요 서울에 큰 빌딩 짓고 사는 사람이 부자가 아닙니다.
1: 그렇죠.
0: 그럼 시골에 초가집 짓고 살아야 부자입니까? 진짜 부자는요 추억이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어느 날 나이가 60대고 70대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갈 나이가 됐는데 삶을 돌아보니까 추억이 없는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나는 가난하게 살았고 나는 어렵게 살았지만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 교회와의 추억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가족과의 추억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진짜 부자입니다. 네. 제 고향은 제주도입니다. 3월에 제 고향에는 유채꽃이 핍니다. 빠르면 2월에도 피죠. 오늘 담임 목사님 고향도 제주도라고 그러시는데 3월이 되면요. 제주도 올레길이 그렇게 좋대는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 한 2박 3일만 시간 내셔서 제주도 올레길 한 번씩 갔다 오십시오. 전학이 딱 2박 3일만 끊고요. 사실 저희가 알고 보면 그렇게 국가의 중요한 인물들은 아닙니다.
1: 아, 전화기가 그렇죠. 통화 안 된다고 해서.
0: 저희가 뭐 3일 뭐 원주를 비운다고 해서 뭐 원주의 어떤
1: 그렇죠.
0: 의정이 파행되거나
1: 생활 경제가 파탄
0: 네, 뭐 국회가 파행되거나 예. 국회는 원래 파행입니다, 지금 계속 파행이었고 뭐 앞으로도 힘든 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 3일만 내십시오. 아니면 목사님 우리 그 교회 분들하고 상의하셔서 교인들끼리 단체로 2박 3일 저기 제주도 고향에 유채꽃 한번 꼭 보고 오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은 꼭 데려가십시오. 그리고요 더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시집 가지 않은 딸하고 네. 군대 가지 않은 아들하고 단 둘이 물론 처음엔 무척 어색할 겁니다. 이게 내가 낳는데도 이게 너무 쑥스러워서 다시 넣어버리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내가 났는데도 내가 할 말이 없어, 이게 정말. 그래서 추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추억은 중요해요. 그래서 부부와의 추억은 중요합니다. 부부와의 추억이 좋은 사람들은 정말 남편하고 다투다가도
1: 그렇죠.
0: 그래, 그때 정말 남편이 내 젊었을 때 나한테 그렇게 해줬어.
1: 그럼.
0: 이렇게 되는데 그때 그 인간이 그때는 더 나쁜 놈이었었어.
1: 이제 달아봤어 내가.
0: 내가 이 인간을 제주도 올레길 가서 묻어버려야 되겠어 내가. 아주 그냥 유채꽃으로 그냥 확 묻어버려야 돼 내가 진짜. 아유 나 더 화가 나네 내가 진짜 이 인간 때문에 내가 진짜 정말. 아유 아버지 죽여 정말 내가 정말. 아유 정말 유채꽃으로 때려버릴까 그냥 저 인간을. 그러니까 보세요. 좋은 추억이 있는 사람들은 위기를 넘기고 그리고 또 사랑이 떨어졌을 때도 그 사랑을 반환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유난히 한국의 아이들은 아버지랑 추억이 별로 없더라고요.
1: 아, 진짜.
0: 그렇죠. 그러신 것 같으시죠?
1: 아버지는 그냥 어려운 관계예요, 사실.
0: 아버지는 너무 어려워요. 네. 네, 아버지는 너무 어렵고 저희 집은 집안 식구가 막 집안에서 재밌게 놀다가 아버지가 이제 집으로 들어오시면 다 각자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거나 이제 갑자기 뭘 무슨 일을 하거나 뭐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한국의 40대, 50대, 60대, 70대 아버지는 왜 그런가 봤더니 나왔어요. 그 아버지들도 누군가의 아들이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분들은 또 그분의 아버지에게서 그런 추억이 없는 거예요.
1: 아, 그러네요.
0: 그 아버지가 그런 추억이 있었는데 안 해주면 그건 문제인데 그 아버지가 그런 추억이 하나도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아버지 학교라는 데 보면은요, 그 마지막 날에 아버지들이 와가지고 아이들의 뭐를 씻을까요?
1: 발?
0: 발을 씻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울면서 하는 대사가 어디나 비슷해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서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나도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사랑의 표현이 없어서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못해줘서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 대사 참 슬프죠? 나도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사랑의 표현이 없어서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못해줘서 미안하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버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있을까요?
1: 없죠.
0: 없죠. 네. 아버지 제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다리 씻기는 거를 자기가 내려와서 씻기지 말라고. 네. 근데 참 그때 소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건 최대의 유산을 물려주는 건 추억 쌓기입니다. 네. 이미 원주에서 여기까지 오신 게 엄청난 추억이에요.
1: 맞습니다.
0: 이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보십시오.
1: 그렇죠.
0: 아이들의 삶에 나비 효과가 됩니다.
1: 네. 오늘 여기에
0: 그렇죠.
1: 오신
0: 그... 오늘 여기에 조그만한 나비의 날개짓이 나중에는 뭐가 될 수 있다는 이론이냐면 폭풍이 될 수 있다는 이론이거든요. 나비 효과. 그러니까요. 자녀들에게 갑자기 너무 좋은 거 사주려고 하지 마세요. 네. 그러지 마시고 조그만한 추억. 그리고 오늘 여기 끝나고 나서 식사도 추억 있게 하셔요.
1: 그래요.
0: 한 10만 원짜리 뷔페 이런 거.
1: 오~
0: 그런 거는 안 좋아요.
1: 아, 안 좋아요. 이건 뭐 악몽일 것 같아요.
0: 그런 거 안 좋아요. 그런 거 안 좋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조그만한 걸 먹어도, 값싼 걸 먹어도, 어려운 환경에 살아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다 추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 맞습니다.
0: 근데 우리는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장소에 가고, 화려한 데 살아야 추억이 생길 그렇죠. 거라고 하는데 실제 사람들은 그렇게 화려한 것을 기억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 세계에 최고로 유명하다는 요리사들을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이 내일 죽는다면 당신은 오늘 어떤 음식을 먹고 싶습니까? 이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세계 최고의 요리를 만들 그렇죠. 수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고 싶어 하는 게 뭐였냐면 그 미국 요리사들은 햄버거, 감자튀김, 콜라를 먹고 싶대요. 그래서 이게 아니 그런 왜 그런 패스트푸드를 먹고 싶냐 그랬더니요. 자기가 지금같이 요리사가 유명한 요리사가 되기 전에 너무 어렵고 힘들었을 때 자기가 먹었던 거래요.
1: 그러니까.
0: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머니가 해주신 걸 먹고 싶대요.
1: 그렇죠.
0: 물론 어떤 집은 어머니 음식 안 먹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1: 네, 네, 네. 네.
0: 사방에서 탄식이 나오네요.
1: 탄식.
0: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애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데 결국은 그래서 뭘 먹는 거냐고 봤더니 사람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뭘 먹은 거예요?
2: 추억을 먹은
0: 거예요. 추억을 먹은 거래요. 네. 사람은 음식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뭐도 먹고 산다고요?
2: 추억도 먹고 산다.
0: 추억을 먹고 산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두 가지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식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요?
2: 추억.
0: 추억도 주시고. 네. 그리고 우리 교인분들에게도 예, 추억을 주시는 거예요. 조그만한 거.
1: 그렇죠. 예,
0: 조그만한 거예요. 남편에게도 추억을 주세요. 여보 선물이에요. 폭탄. 남편한테도 뭔가. 근데 여기서 마지막 꼭 소개하고 싶은 건 멋지게 하지 않으시려는 게 좋다는 거예요. 화려하고 완벽하게 하려는 그렇죠. 것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약간은 어색하게. 약간은 이렇게 좀 어색한 게 좋아요. 너무 원주에 계신 목사님이 너무 막 그냥 말씀 차차차차 하면 이거 안 좋아. 조금은 뭔가 공간이 있게. 그렇지만 사람들은 속으로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이구나. 목사님 얼굴이 왜 저렇게 까매졌구나. 그걸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벽하려고 하지 마시고 대단한 돈을 들여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신과 우리 교우분들과 가족과 또 그런 분들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좋은 추억을 만드시는 올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같은 글자인데 네. 이상하게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목으로 들려드리는 말은 네. 이렇게 아름답게 잘 이렇게 조합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0: 오늘 특별히 좋지 않습니까?
1: 고통이 있어야 네. 소통이 된다.
0: 네. 예. 그렇죠. 여러분 그 몇 년 전에 한국에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네. 혹시 보셨습니까?
3: 네. 네. 그
0: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1: 옷장. 장롱 속으로 들어가요.
0: 장롱 속. 장롱 좀 퀄리티 떨어지네요.
1: 옷장, 옷장.
0: 장롱.
1: 옷장, 옷장.
0: 장롱은 좀, 네. 장롱은 뭐 좀약 입고 이런 데니까. 이제 옷장 속으로 이 아이들이 들어가는데 그 나니아 연대기의 원작자가 있습니다. 그 글을 쓴 사람.
1: 네.
0: 그 사람이 혹시 이름이 영국 사람인데 C.S. 루이스라는 사람입니다.
1: C.S. 루이스.
0: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아주 그 영국의 석학이고 네. 또 강의도 잘하시고 글도 잘 쓰시는 그렇게 그쪽에서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제 그분이 그 쓴 책 중에 하나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 있어요.
1: 고통의?
0: 고통의 문제.
1: 문제.
0: 네, 그래서 저는 한 5년 전에 개인적으로 제 삶이 무척 고통스럽다고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졸업하고 한 2, 3년 됐는데 크게 그렇게 제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읽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고통스럽고 그래서. 근데 그 책에는 첫 번째 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1: 네.
0: 이 사람이 이제 크리스찬인데 이 사람이 변증론가인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세상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의 문제가 있다.
1: 그렇죠.
0: 그렇죠?
1: 있죠.
0: 그 우리 여학생들도 고통스러워요.
1: 네.
0: 뭐 이제 막 1학년, 2학년 때는 몸매가 장난 아니었는데 이제 막 장난이 돼요. 장난이 돼요. 장난이 심해져.
1: 몸 자체가 장난꾸러기가 돼요.
0: 그렇지. 에버랜드야. 어디서 에버랜드를 하려고 막. 그리고 막 이제 그 1학년, 2학년 때는 그냥 예뻐요.
1: 그럼요.
0: 캠퍼스에 보면 여학생들이. 근데 이제 3학년, 4학년 되면 그 막 화장해도 막 이렇게 좀 막 추하고 막.
1: 추워.
0: 막 어두운 밤길에도 안전하고 막.
1: 아무도 안 건드리고.
0: 이게 짜증나.
1: 네.
0: 아우, 진짜. 그리고 이제 취업도 불투명하고. 이것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되고 그리고 이 대학만 나오면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1: 또 호락호락하지 않죠.
0: 그렇게 되지 않죠. 이 네. 대학 나온다 그 대학 나온다고 다 되지 않아요. 그 과 나온다고 해서 다 되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시험 합격한다고 해서 다 되지도
1: 않죠.
0: 않는 시대가 점점 어려운 시대가 이제 되고 맞아요. 있대요. 저도 그런 이제 시간이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책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고통의 문제. 그런데 그 책의 첫 장에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 신이 있으시고 신이 인간을 사랑하고 신이 전능하다면 인간에게는 고통의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자, 이건 좀 논리적인 내용이니까 머리를 좀 써야 합니다.
1: 네. 자, 좀 학교, 어렵네요. 네,
0: 학교 졸업한 지 꽤 된 학생들도 네. 집중해 주세요. 자, 신, 즉 절대자께서 계시고 절대자가 인간을 사랑하고 절대자가 전능하신데 어떻게 해서 인간에게 고통이 있냐라는 거죠. 자, 이거 너무 종교적으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우리 생각합시다. 오파가 있어요. 오파가 나에게 있어요. 나 사귀는 오파가 있어요. 근데 그 오파는 매우 전능하고 그 오파는 나를 사랑해요.
1: 아, 전능하고.
0: 네? 근데 그 나에게는 왜 고통의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나는 왜 핸드백이 없냐는 거예요. 나는 왜 핸드백이 없고 나 오늘 여기 CBS 올 때도 검은 봉지 들고 와야 되고 막 내가 이건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예요. 이 질문을 이렇게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수많은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것 중에서 하나를 제가 거기서 배우게 된 게 있어요. 저도 이제 그 고통의 문제를 그때 조금 본격적으로 공부하면서 보니까 고통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오는 고통이 있어요.
1: 생각지도 않았던.
0: 네, 내가 예상하지 않았어.
1: 그렇죠.
0: 근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막 오늘 이렇게 대학생들 온다고 해서 전 여대생이 올 줄 알았는데
1: 생각지도 못했던
0: 이런 어려운 고통.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뭐야 이게? 이게. 네? 이게 뭐 진짜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대학 졸업하면 취업될 줄 알았는데
1: 그렇죠.
0: 취업 안 됐단 말이에요.
3: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0: 그리고 세상에는 두 번째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는데 그게 고통스러운 게 있어요. 나 정말 그 오빠랑 사귀지 말고. 그때 진짜 다른 오빠랑 사귀었어야 되는데. 나 그 군대 가지 말걸.
1: 맞아.
0: 나 그때 선택에 있었는데. 내가 그 자매를 선택하고 내가 그 형제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 대학도 선택했어요. 네? 그리고 내가 그 장소 내가 간 거야.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네. 거기 가가지고 또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고요. CBS 여기 오늘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왔어. 그런데 막 필리핀에서 오신 강사님이 막 왜 이렇게 남자들만 왔냐고.
1: 아니,
0: 짜증나 진짜. 너도 필리핀으로 돌아가. 뭔가 내가 선택했어요. 전공 누가 선택했어요?
1: 내가 했죠.
0: 그래도 내가 했어요. 그래도 내가 했는데 나 이 전공 선택한 게 너무 후회스러워요. 왜냐? 다른 전공을 선택하고 나보다 더 성적이 안 좋았던 내 친구는
1: 더 잘 돼.
0: 더 잘 되고 더 괜찮은 자리로 가는데 나 그때 그 친구보다 더 괜찮았는데. 그리고 어머니들은 맨날 그냥 맞아요. 그 동창회 같은 거 갔다 오면 막 그냥 화가 나 있어요.
1: 그렇죠.
0: 그때 걔 진짜 나보다 완전 진짜 얼굴에 질서 어긋났는데 진짜. 그냥 걔 남편 날 잘 만나가지고 그냥.
1: 맞아 맞아.
0: 압구정동에 빌딩 짓고 그냥. 나는 이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그냥 내가 복이 없어 그냥. 근데 그 인간 누가 선택했어요?
1: 내가 선택했어.
0: 자기가 선택했어. 어. 네? 엄마가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1: 맞아. 네?
0: 그놈 B형이라서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어? 니네 애비 B형인 거 모르냐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누가 선택했어요?
1: 내가 선택했네요.
0: 자기가 선택했어. 자기가.
1: 자기가.
0: 그래서 고통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는데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나 선택하지 않았는데 불가항력적으로
1: 어쩔 수
0: 받는
1: 없지.
0: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고통 중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때 여러분도 지금까지 사시면서 여러분 이제 지금 30 가까이 사셨죠? 아니에요? 얼굴은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러냐 고통스럽게 많이 살아도 그래요 그게 지금 이게 지금 고통을 아는 얼굴이야 이게 지금 마냥 그 마냥 햇살 같지는 않아요 지금 뭔가 얼굴에 무언 어두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봐요 쫙 그럼 25살 25살은 살았죠?
1: 예. 거긴 되게 해맑아지시네요.
0: 지금도.
1: 기준이 한 5년 내려오니까.
0: 왜냐, 지금 27 언니가 있거든요. 지금 27 언니가 있어요. Anyway. 자, 그러면 자, 봐봐요. 뭔가 내가 그때 살면서 너무 고통스러웠던 때가 사람마다 있어요.
1: 맞아요.
0: 저는 제일 고통스러웠던 몇 번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대학을 두 군데를 나왔거든요.
1: 어?
0: 어려우니까요. 요즘에 대학 한 군데 나와서 안 돼요. 이제 제가 그 경희대학을 나왔는데 그 전에 제가 그 해병대를 나왔어요. 이제 해병대를 나왔는데.
1: 어, 남자만 가는 대학.
0: 형님. 그, 저, 거기를 갔어요. 제가 지원했어요. 어. 육군 영장이 나왔는데 제가 지원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거기 훈련소에서 저는 급속되는 후회가 오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사람을 패는데요. 야. 어,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뺨을 이렇게 때리잖아요. 네. 보통. 근데 해병대는 뺨을 이렇게 때리더라고요. 이렇게.
1: 아, 양쪽에서요?
0: 뺨을 이렇게 때리면 이렇게 밀려나는데 뺨을 이렇게 맞잖아요. 그럼, 어! 이렇게. 그리고 막 구두끈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구두끈을 이렇게 하나하나 가는 거를, 구두끈이 길잖아요. 네. 그걸 뭉치면 이렇게 되거든요.
1: 그렇죠.
0: 뭐 이런 걸로 사람을 패는 거예요.
1: 와.
0: 정말 사람을 너무너무 많이 패더라고요. 그리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이렇게 뭐 교관실에 하나 들어갈 때도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요. 그냥 보통 일반 사회면 이렇게 똑똑해서, 똑똑 이러면 되잖아요.
1: 들어와.
0: 예, 그렇죠. 그럼, 예, 그럼 뭐 들어가면 되는데, 전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똑똑똑. 들어가도 좋냐고 물어봐도 좋습니까? 이게 뭐 말이야. 뭐야.
1: 진짜요?
0: 예, 들어가도 좋냐고.
1: 들어가도 다시.
0: 들어가도 좋냐고 물어봐도 좋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 안 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뭐 룰이 엄청 많고.
1: 들어가도 좋냐고.
0: 사람을 너무 많이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맞기도 너무 많이 맞으니까 갑자기 그렇게 맞아본 적이 없잖아요.
1: 그렇죠.
0: 사회에서. 아 이제 안 되겠다. 간다고 해야 되겠다. 근데 또 이 간다고 하기 가면 또 때릴 것 같은 거예요. 또 마음 약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간다고 얘기 못하고 이제 동기한테 야 네가 먼저 간다고 얘기해. 어? 네가 빨리 교관실 가서 들어가도 좋냐고 물어봐도 좋습니다.
1: 들어가도 물어봐도 좋겠어.
0: 그래서 물어봐! 그러면 들어가도 좋습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럼 다시 돌아가야 돼요, 또. 너 얼른 네가 물어보고,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이제, 가도 된다. 그러면 저도 가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들어가도 좋냐고 물어봐도 좋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갔는데, 교관실에서 나왔는데, 파트라슈가 돼가지고 나온 거예요, 파트라슈. 맞아가지고.
1: 거기 그 친구 아무래도 쓰면 김창호 선생님이.
0: 제가 그랬어요.
1: 바로 그렇게 됐어요.
0: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보고, 아, 이제,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된 거죠. 근데 저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제 선택에 대해서 너무 큰 후회와 여기서도 이런데 그때 2년 2개월이었는데
1: 그렇죠.
0: 앞으로 2년 2개월은 내가 어떻게 버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또 돌아갈 수 없냐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건 군대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최소한의 선택을 했어요.
1: 네.
0: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저는 왜 돌아갈 수 없었냐면 전 해병대를 들어가기 전에 이미 재수를 해서 떨어졌어요. 재수해서 그 전문대.
1: 네.
0: 완전 겸손한 전문대. 막 세상에 자기 대학 이름을 알리지 않는 그런 대학. 그런 전문대를 쳤는데 제가 거기 떨어져가지고 해병대 간 거예요. 근데 해병대까지 가서 적응 못하고 집에 오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리고 머리도 해병대 간다고 삭발하고 갔거든요. 해병대가 삭발입니다.
1: 아주 강렬하게 깎고 가셨군요. 네.
0: 그리고 육군은 이제 스포츠로 가도 그렇죠. 괜찮은데 해병대는 완전히 다 삭발이었거든요. 머리까지 다 삭발하고 막 친척들한테 돈 받고 막 또 교회에서 뭐 기도해주고 막 이런 거 다 했는데 또 적응 못하고 왔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그 영혼에 그렇죠. 그 전문 용어로 그걸 심리학에선 그 쪽팔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냥 이게 하는 거죠. 돈 다 받고, 예? 근데 갔는데 그거 적응 못하고 오면 그래서 거기 있었는데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전 신앙이 있었지만
1: 네.
0: 만약에 제가 신앙이 없고 조금 용기가 있으면 전 자살하고 싶더라고요.
1: 아...
0: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네. 저는 계속 교회에서 그냥 가스펠만 부르다 갔는데 거기 가니까 막 욕이 반이에요. 막 뭐 시베리아 뭐 십장생 뭐 개나리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1: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이렇게 대우를
0: 그렇죠.
1: 받았던
0: 사람의
1: 것이 아니잖아요.
0: 거의 마지막에 들어가니까. 그런 느낌이었어요.
1: 네.
0: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과연 이걸 어떻게 내가 해야 되나. 그리고 나는 과연 2년 2개월 동안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정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취직이 안 되거나 졸업해도 내가 별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 느낌이 계속 지속될 거야.
1: 그렇죠.
0: 느낌. 나라가 계속 이렇게 어려울 거야. 내 삶은 계속 이렇게 안 풀릴 거야. 여러분 이건 착각입니다. 네. 그건 마치 우리 여학생들 오빠 사귀어 본 사람 다 알아요. 오빠가 처음에 잘해줘요. 그때 여학생들은 착각하죠. 이 오빠가 나에게 계속 잘해줄 거야. 사귀어보면 계속 잘해줘요? 오빠가 변해요?
5: 변해요.
0: 변한 건 아니고 원래대로 돌아간 거예요.
1: 아, 처음에 그 좋아했을 때가?
0: 네,
1: 미쳤던 거예요. 어.
0: 오빠 원래 그런 놈이었었어요. 네? 여러분, 이 오빠가 나에게 영원히 잘해줄 것 같은 느낌이 착각인 것처럼 이 청년의 어려움이 영원히 갈 것 같다라는 것도 착각입니다.
1: 착각이다.
0: 근데 희한합니다. 이 말을 모르고 이 고통이 영원히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로 똑같은 시간인데 길게 느껴져요.
1: 그렇죠.
0: 그럼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요.
1: 맞아요.
0: 너무 힘들어요, 막. 남자들은. 그래서 이제 휴가를 나왔는데 속도 모르는 것들이 왜 이렇게 자주 나오냐?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예. 네. 그때 얼마나 상처가 돼요? 그래서 막
1: 너 얼마 있으면 벌써 제대야?
0: 그렇죠.
1: 뭐 이런 거 있잖아.
0: 너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자주 나오냐? 와. 지긋하게 있어. 사실 그 군바리들은 그냥 그 안에서 얼마나 손꼽아.
1: 그날만을 기다려.
0: 그날 기다려가지고 그 군복. 그냥 이거 멋지게 다려면 멋지다고 생각할 것 같지만 착각이죠. 예, 언니들은 멋져하지 않습니다, 군복. 예, 근데 그거 막 해가지고 그러니까. 열심히 나왔는데 자기는 다른 사람들 보기엔 시간이 되게
1: 빨리 지나가고
0: 빠른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군인에게는 시간이 빨랐습니까? 느렸습니까? 매우 느렸어요.
1: 매우
0: 느렸어요. 우리 교수님 여군 갔다 와서 알고 있어요. 매우 느려. 누군가를 기다리고 어떤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매우 무언가가 느리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여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오늘 이쁘게 입고 왔잖아요. 네. 특별히 오늘 그냥 입고 온 여학생이 있어요.
1: 그냥 네. 생각 없이.
0: 특별히 손가락 가리키지 않겠어요, 제가. 네. 그냥 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네네. 근데 오늘 뭔가 좀 차려입고 온 여학생이 있어요.
1: 그러게요.
0: 막 이렇게 스타킹에다가 막 구두에다 그런 여학생들은 이렇게 꼭 많은 사람 앞에서 자빠져요. 희한해. 사람이 고통을 느낄 때는요. 시간이 느리게 돌아가요. 시간이 느리게 돌아가면서
1: 거의 정지.
0: 그렇죠. 내가 떨어지는 것과 잠시 후에 벌어질 일이 보여요, 이렇게. 그리고 사람들의 웃는 소리도 들려.
1: 그럼 맞아.
0: 완전 쪽팔리게.
1: 표정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0: 그렇죠. 그런 경험 여학생들 하셨죠?
6: 네.
0: 이쁘게 차려입. 근데 안 이쁘게 차려입으면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나 너무 차려입고 막 그러면 사람이 수치를 당할 때는 시간이 천천히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이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의 고통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실제 고통이 계속돼요. 희한해요. 네. 여학생들이 화장을 예쁘게 하고 오면 남학생들이 그래도 좀 관심을 가져요. 그럼 다시 화장을 좀 더 예쁘게 하게 돼요.
1: 맞아요.
0: 네. 그런데 이제 안 예쁘게 하고 나갔는데 오빠들이 무서워해요. 그러면 다음엔 여기다 실밥을 만들고 싶어요. 실밥을. 네. 세상에는 다 그런 선순환과 악순환에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1: 그렇죠. 맞아요.
0: 여러분, 저는 그 고통이 너무너무 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군대 교회를 가게 됐어요.
1: 군대에서?
0: 군대 교회를 갔는데 맨날 뭐 남자들끼리만 막 해병 박수 치고 막 이런 거 하는데 뭐 이제 어느 날 위문 공연단이 온 거예요. 남학생들 아실 거예요.
1: 어떻게? 네?
0: 위문 공연단. 그 막 그 자매님들이라는 분이 막 그 치마에다가 막 이런 거 막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막, 막 완전히 막 분위기가 종교 집회가 아니라 어떤 그 이교도의 창시 같은 그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바꾸면서 막. 근데 그날은 또 그분들이 또 맛있는 걸 또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1: 아이고.
0: 네. 막 분위기가 장난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엽서, 그러니까 무슨 종이 같은 거였어요. 뭐 순서지. 근데 그 순서지를 보는데, 아, 그냥 세계에 기억 남을 만한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제목은 굶어 죽게 된 갈매기 떼들. 어떻게 된 갈매기 떼들이요? 굶어 죽게 된 갈매기 떼들. 그래서 플로리다주에 세인트 어거스틴이라는 아주 조그만한 포구가 있는데 어느 날 그 포구의 백사장에 갈매기들이 점점 떨어져서 죽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1: 그냥 이유도 없이?
0: 아무 이유도 없이. 한 마리, 두 마리. 그다음 나중엔 떼거지로. 계속 갈매기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을에 병이 도나. 이게 무슨 문제인가? 그래서 역학조사를 했더니 나왔어요. 그 마을이 수백 년 전부터 사람들이 새우를 잡아다가 포구에서 이렇게 털면 비둘기들이 옆에 있다가 그거 이렇게 좀 나머지 떨어지는 거
1: 그러니까.
0: 쫙 지가 잡아먹는 거예요.
1: 별 어려움 없이.
0: 별 어려움 없이.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 마을에 문제가 생겨서 이 폭우를 다른 마을로 옮기게 됐어요. 다른 마을로 옮기니까 이제 자 보세요. 그 폭우가 만약에 100년 전, 200년 전에 있었다면 이게 비둘기 세대로는 엄청나게 바뀐 세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폭우를 옮겨버리니까 그걸 못 먹는 거예요. 비둘기가 이거 떨어진 거를 먹어야 되는데 쭈작쭈작 자기가 수고하지 않고 전에는 먹었는데 이젠 수고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사냥하는 법을 너무 세대가 많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잊어버린 거예요.
1: 그 전 세대에게 그렇게 배웠겠죠. 저기다 털면 저거 주워 먹어.
0: 그렇죠. 그 털면 주워 먹어.
1: 저거만 보면 돼.
0: 그러려고 그렇게 계속 살았으니까. 근데 어쩌면 저는 지금 이 시대의 대학생과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도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굶어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바닷가에 물고기가 없고 새우가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1: 그렇죠.
0: 어떻게 해서 죽은 겁니까?
1: 그 잡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0: 사냥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전에는 누가 좀 털어주면 그거 이렇게 먹었는데. 전에 경기가 좋을 때는 그렇죠. 많이 뽑았거든요. 네. 쓸데없는 사람도 많이 뽑았어요.
1: 그럼요. 네.
0: 그런데 이제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어떤 사람만 뽑습니까?
1: 정말
0: 필요한 사람만 뽑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사람. 네. 그러니까 이제 전에 경기가 좋을 때는 안 필요해도 좀 뽑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쪼적쪼적 주워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는 거죠. 이제는 정말 필요한 인재 아니면 뽑지 않아요. 근데 참 희한한 건 정말 필요한 인재가 되면 각종 회사에서 그 사람을
1: 데려가려고 하죠.
0: 네, 뽑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 회사가 여러분을 알아주지 못하면 창업해버리세요. 창업.
1: 그러니까.
0: 사람들이 알아주면 돼요. 네. 그럼 우린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날 이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이제 내가 직접 사냥해야 되거든요.
1: 그렇죠. 네.
0: 저번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나눴지만 영화 아바타 보셨죠?
1: 아바타.
0: 네. 보셨어요?
1: 아바타는 죄다 보셨어요. 그죠?
0: 우리 학생들 봤어요?
5: 네. 네.
0: 어떤 오빠하고 봤어요?
1: 어떤 오빠. 다 보여줬죠?
0: 그렇죠. 네. 자, 아바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명장면 나옵니다. 그 이렇게 그 공룡 같은 새 있죠? 그 새를 타려고 해요. 그렇죠? 그때 그 남자 아바타가 여자 아바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 공룡을 탈 수 있습니까? 처음에 뭘 하라고 해요? 교감. 뭘로 교감해요? 아주 특이하게 하는데. 코털요? 코털로? 머리로 이렇게 교감을 하죠. 여러분, 교감해야 돼요. 세상은 절벽과 같아요. 이렇게 떨어지면 바로 죽는 것 같아요. 그 영화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 공룡들 있는데 찾아가려고 되게 막 이렇게 위태위태하게 간다고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평생을 그 절벽에서 안 떨어지려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1: 그렇죠.
0: 어떤 사람은 그 공룡을 타고 거기서 막 이렇게
1: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0: 그렇죠. 엄청나게 놀라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거예요? 계속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이렇게 안 떨어지게 막 하려고 막 예? 여자친구 만나가지고 떨어뜨려, 떨어뜨려, 야 오빠 다 갚으게 시다. 야, 오빠 못 믿냐? 나도 안 믿어, 씨.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남자들분들?
6: 아니요.
1: 나름대로 그것도 괜찮겠는데요?
0: 선생님, 그렇게 사세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정말 그 저 절벽 같은 데서 그 새를 타고 하나가 되어서 떨어지고 싶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고르라 그래요. 골라라. 그리고 교감해라. 이건 완전 인생의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선택하세요. 선택한다고 반드시 되진 않아요.
1: 그렇죠.
0: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살아본 자는 그 다음 길을 인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를 선택하셔요.
1: 그래요.
0: 이 여자가 결혼할 여자일까요? 안 할 여자일까요?
1: 만약에 안 할 여자라도
0: 네.
1: 못 할 여자라도 된다는 거죠. 다음에.
0: 뭔 말입니까 이건? 아니 저랑 이렇게 오래 파트너를 했는데 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정말? 아, 정말. 이게 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1: 아, 제가 그 여자가 떠올라 가지고 잠깐만. 넘치셨어요, 제가. 정말.
0: 하도 많은 여자를 만나서 그런 거예요. 네. 자, 보세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 여자랑 나랑 되냐 안 되냐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몸에, 내 마음에 삶의 길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해보면
5: 그렇죠.
0: 그 상대방을 위함도 있지만 그렇게 사랑해본 건 내 몸과 마음에 길이 난다고요.
5: 그렇죠.
0: 근데 그 여자랑 그 남자랑 아닐 수 있어요. 이 직장이랑 아닐 수 있다고요. 중요한 거 그런 거 중요하잖아요. 그거 되냐 안 되냐 물어보러 가지 마세요. 이렇게 용한 데 가서
5: 맞아요.
0: 됩니까 안 됩니까? 올해 귀인이 나타나!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것보다 100배, 1000배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삶을 살아보는 방식이에요.
5: 그렇죠.
0: 내가 사람과 사랑하는 방식, 내가 내 길과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랑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은 떠나지만 내가 그 사람을 대했던, 내가 그 그렇죠. 직업을 대했던 그 삶의 방식과 그 법은 내 몸이 기억하고 있다고.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든 새로운 직업이든 또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그겁니다. 그러면은 그 새가 호락호락하게 등을 내어줄까요?
5: 아니죠.
0: 아니에요. 거기에서 여자 아바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새가 너를 죽이려 들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직업, 진정한 자기의 재능은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건너편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힘이 들어야 힘이 생긴다는 말처럼.
5: 그렇죠.
0: 예. 근데 우리는 자꾸 힘들기 싫거든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저 직업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를 탈 수가
5: 없죠.
0: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바위를 이렇게 떠듬떠듬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 새를 못하면 자기가 그 험한 곳을 이렇게 타고 이렇게 다녀야 되거든요. 여러분 평생 이러고 살고 싶습니까? 그러고 살고 싶지 않아요. 네. 그리고 그런 오파들 만나지 마세요. 평생 절벽을 이렇게 기어다니는 오파 만나지 마세요. 이렇게. 네? 그 오파 만날 필요가 없어. 네. 그리고 그런 오파가 되지도 마세요. 그리고 오빠 등에 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나르세요.
1: 스스로.
0: 네, 스스로.
1: 스스로.
0: 스스로. 스스로.
1: 아바타 좀 자기 돈 내고 가서 보자고요.
0: 스스로. 왜 이 오빠한테는 2D, 저 오빠한테는 3D를 보냐고요. 뭐 하자는 거야.
1: 왜 사람 차별하냐고. 왜.
0: 진짜. 자기가 돈 내서 안경 끼고 보라고요. 오빠한테 자꾸 얻어내려고 하지 말고.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대학생이에요.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 이후에요. 여러분 우리가 없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나 누구 덕 좀 봤으면 좋겠다.
5: 맞아요.
0: 아, 나 왜 이렇게 아는 사람이 없지? 전혀 해외 유학을 그렇게 가고 싶더라고요. 정말로요.
5: 맞아요.
0: 연수도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 또 친구들한테 연수 어떻게 가게 됐어? 아, 뭐 캐나다에 자기 삼촌이 있다는 거. 아,
5: 맞아요. 친척 중에 네.
0: 누구는 뭐 뉴욕, 예, 뉴욕에 자기 뭐 작은 아버지 있다 그러고. 근데 막 저희 집은 막 그냥 작은아버지, 고모, 이모, 저기 목포, 해남, 완도, 막 진도. 뭐 진도께 살 일 있어요? 지금 진도 뭐 그런 데 있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제 여러분처럼 대학 그때 완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집은 이렇게 아는 사람 하나도 없군요. 진짜 완전 짜증이 나요. 그때쯤에 제가 들었던 아주 좋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거예요. 누구의 덕을 보려고 하지 마라. 그 사람은 평생 누구의 덕을 봐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된다.
5: 그렇죠.
0: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덕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나이가 먹고 어른이 되어도 평생 누구의 덕을?
5: 보려고 하겠죠.
0: 자, 더 중요한 말이에요. 보려고 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봐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5: 아, 무조건.
0: 그렇죠.
5: 자, 그러네요.
0: 그러니까
5: 그러네요.
0: 누구의 덕을 봐야 하는 입장이라는 건 자기 능력이 지금?
5: 없다.
0: 없다는 말이에요. 내 능력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덕을 봐야 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맨날 그런 위치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남의 덕을 봐야 생존할 수 있는. 그래서 누구의 덕 보려고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너에게 덕을 보게 만들어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없지만 예? 다른 사람이 우리의 덕을 보게 만들어야 하는 마음은 가질 수 있어요. 환경이 먼저 변하지 않습니다. 자세와 태도가 먼저 변할 뿐입니다. 예. 환경은 갑자기 변하지 않아요.
5: 그렇죠.
0: 살은 갑자기 빠지지 않아요.
5: 안아요.
0: 예? 갑자기 쪘다고요? 다 뻥이에요. 네? 어디서 오빠한테 그런 뻥을 치고 난리예요, 맞아. 지금?
1: 뭐 자고 일어났더니 이렇게 변신했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0: 중국 한약 먹었다고 뭐 그런 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5: 맞아.
0: 갑자기 찌지도 않고 갑자기 빠지지도 않아요. 환경이 먼저 바뀔 거라고 얘기하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세와 태도가 먼저 바뀝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환경이 바뀌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의 덕을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여러분의 출신 학교가 여러분의 덕을 보게 만들어버리세요. 우리 학교는 왜 나 안 도와줘? 이러지 말고. 그래 내가 이 학교 내가 이 학교 졸업생이라는 게 영광스럽게 내가 만들어주겠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심 세력에 귀합하려고 하지 맙시다. 우린 젊은입니다. 중심 세력에 귀합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그래서 여기 PD님에게 귀합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PD님이 고기를 사주시더라고요. 네.
1: 한 번도 고기 산 적 없어요.
0: 덕을 보고 싶은 건가 봐요. 고기는 덕을 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네? 여러분 누구의 덕 보려고 하지 말고 중심 세력에 귀합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리를 중심으로 삼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어느 날 세상의 중심이 되어 있을 거예요. 네. 어느 날 사람들이 여러분의 덕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젊은인데 예.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덕을 보게 만들고 예. 여러분의 지역사회가 여러분의 덕을 보게 만들고 그러면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덕을 여러분 때문에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마음 안에 아주 중요한 키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은 신은 매우 인격적이셔서 누군가를 도와주시려고 할 때 내가 너를 도와줘도 되겠니? 라고 물어보신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때 도와주신대요.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누구를 도와줘야 한다고요?
5: 여러분들 스스로.
0: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어떤 도움을 우리는 받을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우리가 누구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매우 중요한 키를 하나 주셨고 여러분은 그걸 갖고 있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덕으로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NYPD 경찰학교 생도단에 합류하여 대학 졸업 후 남다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NYPD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최대 2만 달러의 학비 지원 혜택을 누리세요. 유연한 근무 시간, 풀타임 여름 인턴십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nypdrecruit.com을 방문하여 다음 오리엔테이션에 신청하세요.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아울렛 세상. 안녕하세요. 우진숙입니다. 따뜻한 가정의 달입니다. 건강을 위한 안마의자와 매트리스, 김치냉장고 등의 선물이 정말 오랫동안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에 남는다고 하는데요. 올해도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누어 보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트론스의 제이슨 박 부사장께서 알뜰 정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까?
0: 네, 반갑습니다.
1: 네네.
0: 아, 제가 조금 전에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가정의 달을 맞아서 준비하신 프로모션들 오늘 하나하나 좀 소개를 받을 텐데요. 먼저 이 디자인이 너무 예쁜 전신 안마의자하고 또 김치 냉장고를 동시에 구입하면 이게 3,000불에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파격적인 가격으로 가능한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1: 네, 저희가 정말 지금까지
0: 네.
1: 세일한 중에서 가장 아주 화끈한 세일이고
0: 아, 그렇군요.
1: 가장 좋은 어떤 제품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좀 준비한 건데
0: 네.
1: 전신 안마 의자예요.
0: 네.
1: 그게 이제는 발바닥서부터 등, 허리, 엉덩이, 목, 또 손까지 마사지를 해주면서
0: 네.
1: 그리고도 리클라이너도 되고
0: 네?
1: 아주 잘해요.
0: 오.
1: 디자인도 굉장히 예뻐요.
0: 그러니까요.
1: 이게 저는 솔라라는 제품인데
0: 네.
1: 요 제품하고 저희가 이번에 저는 김치마마라는 그 김치냉장고가 있는데
0: 네.
1: 이것도 신상품인데 좁고 굉장히 이렇게 약간 높은데
0: 네.
1: 좁은 공간에 다 둘 다 쓸 수가 있어요.
0: 아, 너무 좋네요.
1: 그래서 예, 요게 보통 1,300불이고
0: 네.
1: 아까 말씀드렸던 솔라라 제품은 2,700불에 제가 판매하던 거를 두 개 합쳐서 지금 3,000불에 저희가 판매를 하는 겁니다.
0: 너무 파격적이에요.
1: 네, 그래서 선착순 50명에 한해서
0: 네.
1: 저희가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양한 어떤 그 안마의자들이 있는데
0: 네.
1: 요즘에는 저는 마사지 체어 중에서 고급형이다 그러면은
0: 네.
1: 듀얼 엔진이 있느냐예요.
0: 그렇죠.
1: 단단하게 뭉친 목과 어깨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체중의 압박을 견뎌내는 그 허리하고 골반이
0: 네.
1: 이제 이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다 치유를 하려면은 옛날에는 하나가 롤이 왔다 갔다 마사지 롤러가 왔다 갔다 했는데
0: 네.
1: 지금 이게 따로따로 있단 말이죠.
0: 아, 그렇군요.
1: 하나는 목하고
0: 네.
1: 어깨 하나는 엉덩이하고 허리
0: 네.
1: 그리고 발바닥 그래서 세 사람이 동시에 프로 안마사가 해주는 거랑 똑같은데
0: 네.
1: 고급 안마 중에서 요즘은 저는 세라젬 M10이라는 게 나온 게 있는데
0: 네.
1: 세라젬은 이러다가 유명한 회사거든요.
0: 그래요.
1: 를 생각한 인체공학전 설계로다가
0: 네.
1: 안마의자를 만들었는데
0: 네.
1: 그게 이제는 170도 무중력 리클라이너가 돼요.
0: 오.
1: 그래서 그 생체 역학적인 그 척추 견인의 효과를 보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요가 동작하고 필라테스
0: 네.
1: 스트레칭 기능이 굉장히 뛰어난데
0: 네.
1: 허벅지 아래 마사지 기능까지 넣었어요.
0: 그래요?
1: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사지 볼의 온도가 섭씨 65도까지 올라가고요.
0: 따뜻하겠네요.
1: 근육에 아주 한 것까지 이제 온열 테라피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0: 네.
1: 이 제품들은 정말 그 기존 거하고 차원이 틀려요. 그래서
0: 그래요?
1: 그 제품이 또 있고
0: 네.
1: 그리고 또 파나소닉에서 MAN1이라고
0: 네.
1: 680개의 지압 포인트를 그 초당 1,000번을 체크를 해요.
0: 대단합니다. 네.
1: 그래서 저는 그 인공지능 센서가 정확한 그 안마 포인트를 감지를 하고
0: 네.
1: 그리고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는 세기 조절을 이렇게 하고 할 수도 있으면서
0: 네.
1: 뼈를 피해 가죠. 그래서 이 제품은
0: 네.
1: 실제는 굉장히 강하게 마사지를 해주는 건데 뼈를 피해가기 때문에
0: 네.
1: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요.
0: 그래요.
1: 네,
0: 네.
1: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고 정말 프로 안마사 중에서도 탑클래스의 그런 어떤 손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0: 그래서 그렇군요.
1: 대단하고 허벅지
0: 네.
1: 위에도 대고
0: 네.
1: 발바닥도 마사지를 해주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고요. 그 모니터에 여러 가지 이제는 코스를 갖다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0: 네.
1: 실제 이제 사람의 상체가 이렇게 나타나고 하체까지 이렇게 쭉 전신이 나타나요. 그러면
0: 네.
1: 자기가 원하는 그 포인트를 이렇게 딱 손가락으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0: 아, 그래요?
1: 그럼 이제 그 부분만 이렇게 마사지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별로 다 또 마사지의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
0: 그렇군요.
1: 그런 어떤 그 대단한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0: 네.
1: 세라젬 M10이나,
0: 네.
1: 파나소닉 MAN1이나,
0: 네.
1: 요거 일시불로다가 이제 구입을 하시잖아요.
0: 네.
1: 옷을 살균시켜갖고 냄새하고 제거시켜주고 이제 구김까지 펴지는 그 LG 스타일러 있어요.
0: 네.
1: 이제 그거를 무료로 증정을 해드립니다.
0: 아, 그래요?
1: 여러분들이 옛날 거 가지고 있는 분들도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어, 그것도요?
1: 하세요. 네네네네.
0: 네. 어, 이렇게 안마의자 지금 소개를 받았는데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아, 요즘 잠자면서 스트레칭이 된다. 너무너무 신기하고요. 이런 매트리스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도 알고 싶고, 그리고 또 우리의 상체 각도를 약간 올리면서 등 안마가 되는 모션 베이스도 50% 세일한다고 들었는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1: 네, 일단 그 요즘에
0: 네.
1: 그 중년 이후 되면 코골이 때문에 고생하시고
0: 아유,
1: 또
0: 네.
1: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0: 맞아요.
1: 그리고 또 자고 일어나면 또 얼굴이 붓는 분들도 많죠.
0: 네.
1: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아주 좋은 소식인데
0: 네.
1: 물론 뭐 옛날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뭐 그 모션 베이스라는 게 있는데 상체 각도를
0: 네.
1: 이렇게 한 맥시멈으로다가 한 그 80도 정도까지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리모컨으로 각도를 본인이 조절할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런데 이제는 이게 뭐 젊었을 때는 모르는데
0: 네.
1: 나이가 들면서 약간 상체를 약간 올려서 주무시는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0: 어,
1: 그러냐면 평평하게 주무시면은 중력 때문에 혀와 목 근육이 뒤로 밀려서 기도를 아. 또 좋게 된대요.
0: 아, 그래요.
1: 코 고는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숨쉬기가 좀 불편해지는데
0: 네.
1: 그 옛날에 그래갖고 병원 침대들이 약간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0: 어,
1: 약간 올렸다 이렇게 주무시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거를 저는 응용을 한 건데
0: 네.
1: 그거를 저는 보통 그냥 풀렸던 그 파운데이션 대신 거기다가 저는 상체 하체를 올릴 수 있는 그 모션 베이스를 올려놓으면은
0: 네.
1: 상체를 15도만 각도만 올려도 기도 확보가 숨쉬기 편한 상태로 되게 돼요.
0: 그렇군요.
1: 그래갖고 예, 그래서 무호흡증 환자 또 코골이 환자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고
0: 네.
1: 또 얼굴 붓는 분들한테 도움이
0: 오,
1: 되고
0: 네.
1: 그리고 거기다 등을 두드리는 기능까지 이번에 나왔어요.
0: 그렇군요.
1: 그래갖고 딱 두드리고 계시는데 그거를 밤새도록 두들겨주면 그렇고 그래서 한
0: 네.
1: 10분이나 20분 정도 타이머를 줄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럼 그거 되면 자동으로 다 끝나는데 그럼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한테 굉장히 좋고
0: 네.
1: 또 다리가 붓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상체 하체만 바로 올려도 되고
0: 아,
1: 그래서
0: 네.
1: 이번에 저는 제가 그 유명한 매그니 스트레치 매트리스 제가 한 13년째 팔고 있잖아요.
0: 그렇죠.
1: 정말 효과를 많이 보잖아요.
0: 맞아요.
1: 허벅지 허리 통증 있는 분들
0: 네.
1: 그리고 매트리스는 10년 이상 되면은 바꿔야 돼요.
0: 그렇죠. 네.
1: 네 거기서 저는 그 푹 들어가서
0: 네.
1: 허리 통증의 유발 원인 중에 하나가 진짜 넘버원이 매트리스예요.
0: 그렇죠.
1: 그리고 한 분들 돌침대, 흙침대 오랫동안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0: 맞습니다.
1: 오래 쓰신 분들 중에 그중에 맞는 분들도 있지만 휴유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매트리스
0: 그렇죠.
1: 좋은 거로 바꾸시면은
0: 네.
1: 그 문제들이 많이 해결이 돼요.

0: 를
1: 네.
0: 저 이번에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하고 같이 구입하실 경우에
1: 네.
0: 50% 모션 베이스를 세일합니다.
1: 그렇군요. 대단하네요.
0: 네네.
1: 잠자면서도 스트레칭이 되는 정말 유명하죠.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도 세일을 하신다고 들었고요.
0: 대리 이제는 60년 전통이죠.
1: 네.
0: 우리가 벌써 이제는 13년째 판매를 하고 있는데
1: 네.
0: 어느 분이 오셔서 얘기 말씀하시더라고요.
1: 네.
0: 이제 이제는 구입을 하시면서 하이트론에서 이렇게 얼마나 좋으면 13년 동안
1: 그렇죠.
0: 이 매트리스 한 가지만 오랫동안 파십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1: 맞아요.
0: 그걸 믿고 본인이 지금까지 기다렸던 지금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1: 네.
0: 그래서 실제 이제는 입소문이 장안에 좀 화제가 된 거죠.
1: 그렇죠.
0: 소개로 이제는 좀 굉장히 많이 오고
1: 네.
0: 값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1: 그래요.
0: 그렇게 아주 성능은 좋은데
1: 네.
0: 그 유명한 그 어떤 브랜드네임 그런 데들은 사실은 그 브랜드 값이 크잖아요. 근데
1: 그렇죠.
0: 이 제품은 아주 중소기업인데 60년 동안 요 매트리스만 한 거예요.
1: 와, 한 기를.
0: 네. 네. 그래서 소재 하나하나가 정말 정성이 들어가고 고급 소재들만 썼는데
1: 네.
0: 일단은 여기 들어가는 소재 하나하나가 인체에 해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1: 네.
0: 예, 이제는 그 유럽 환경연합에서 이제 인증서도 받고 그리고 이제는 그 또 딱 누우면은
1: 네.
0: 전체적으로 다 고밀도 섬유로 다 돼 있어서 탄탄하게 받쳐지고요.
1: 네.
0: 어디 푹 들어가는 게 없어요.
1: 그렇죠.
0: 그래서 싸구려들은 어디가 엉덩이 있는 데가 푹 들어가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좀 답답하고 그런데 이 옆으로 누웠다가 원위치 오면은 이제 원래 있던 자리가 텐션이 푹 들어가나 그러지 않고 텐션이 바로바로 올라오고요.
1: 그렇군요.
0: 그리고 이제는 이 제품은 저는 그 아울레스트라 그래갖고
1: 네.
0: 온도가 낮으면 영하로 떨어지면 이제 온도를 보온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해주고
1: 네.
0: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여러 개 층이 있어갖고 몸무게를 딱 이렇게 갖고 누워 있으면은
1: 네.
0: 자동으로다가 격자 모양으로 돼 있어갖고 디스크를 살짝 열어주면 스트레칭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 여덟 시간 동안에 서서히 몸을 뭐 당겨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 어느 전기 장치가 들어가 있어서 콱콱 당겨주는 게 아니고
1: 네.
0: 서서히 허리를 받쳐주면서 당겨주기 때문에
1: 네.
0: 디스크 환자들한테 굉장히 효과들을 많이 본 거예요.
1: 그렇군요.
0: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는 오랫동안 한국분들이 이제는 그 턱침대, 돌침대 이렇게 쓰셨던 분들 중에서
1: 네.
0: 휴증이 생기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3년 동안 괜찮았다가 그 이후로 쓰니까 또 여러 가지가 뭐 결리거나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1: 네.
0: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은
1: 그렇죠.
0: 이유 모르게 이제 아프신 분들은 이거를 구입하셔갖고 효과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이제 뭐 건강한 사람들도 좋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는 손자들이 태어나면은
1: 네.
0: 손자들한테 선물하신 분들도 많아요. 자식들한테
1: 아,
0: 너무 좋으니까
1: 네.
0: 자식들한테 선물하고 손자들한테 태어나면서 매트리스를 퀸 사이즈를 선물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한 20년 동안 써야 되니까 장가 갈 때까지
1: 그렇죠.
0: 써야 된다 이거예요.
1: 그리고 또 너무나 좋아하시는 이 세탁과 드라이가 한 대로 가능한 인공지능 콤보 세탁 드라이어 주부님들이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0: 정말 이게 대유행이 됐어요. 사실은 이제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이 팔거든요.
1: 네.
0: 삼성 콤보 그 세탁 드라이어기를.
1: 네.
0: 왜냐하면은 이렇게 판매하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써봐요. 그리고
1: 그렇죠.
0: 한국에서는 어떻게 사용들을 많이 하고 있나 뭐 이런 것도 다 분석을 하고 기계의 안정성이 있는가.
1: 네.
0: 근데 정말 퍼펙트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세탁 후에 일단은 이제 장점이 뭐냐면 세탁 후 옮기지 않고 한번 세탁기에 딱 놓기만 하면 드라이까지 되는데,
1: 네.
0: 습기가 제거를 시켜갖고 저온 상태에서 드라이를 하기 때문에 옷감 손상이 거의 없어요.
1: 그리고 네.
0: 너무 인공지능 센서가 들어가 있어갖고 옷감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 빨래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게 빨래가 되고요.
1: 그렇죠.
0: 그리고 저는 세탁하고 드라이가 빠른 시간이 1시간 40분 다 끝나요.
1: 와, 그렇군요.
0: 예, 그리고 이제는 용량도 이불 빨래 정도 될 수 있는 큰 용량이거든요. 5.3
1: 네.
0: 큐빅이에요.
1: 네.
0: 그리고 이제는 그 벤트가 필요 없어요. 그 먼지가 빠져나가는 그 굴뚝이 필요 없다 이거죠.
1: 네네.
0: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이점이 있냐면은 그 여러 가지 이제 굴뚝을 한 달에, 1년에 한 번씩은 청소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1: 그렇죠.
0: 그럴 필요가 없고.
1: 네.
0: 굴뚝 가만히 두면 거기다 동물들도 들어오고 어떤 집은 거기다 새집도 짓고 막 그렇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1: 네.
0: 이점이 많은 거죠.
1: 그렇죠.
0: 그 에너지 비용이 너무너무 세이브가 돼요.
1: 네.
0: 이제 두 부부가 1년치 쓴다 그러면 가스가 필요 없고요.
1: 그렇죠.
0: 가스가 필요 없고. 그리고 이제는 그 여러 가지 이제는 그 그 옷감에 따라 최적의 상태로 빨래를 해주는데 여러 가지 델리케이트한 그 옷감도 손상 없이 이제는 그 빨래 드라이가 다 되고.
1: 네.
0: 그리고 세제를 큰 동에 한 번만 집어넣고.

0: 아니요.
1: 네.
0: 자동으로 자기가 공급이 돼요, 조금씩. 그러니까,
1: 아, 네.
0: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그 많이들 넣으면 깨끗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 그렇죠. 맞습니다.
0: 이게 정말 자동으로 다 공급이 되는데,
1: 네.
0: 아니, 이게 오히려 깨끗한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1: 네.
0: 보통 사람들이 쓰던 그 양의 절반이 그 절약이 되더라고요.
1: 그렇군요.
0: 그러니까, 예, 세제가 적당하게 들어가니까,
1: 네.
0: 옷감이 더 깨끗하게 빨래가 되는 거죠.
1: 그렇죠.
0: 네네네. 그리고 이제는 소음도 없고,
1: 네.
0: 소음도 없고, 뭐 장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1: 맞습니다. 네. 아, 진짜 네네. 들어보니까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정말 푸짐한 세일들이 아주 너무 많습니다. 이 기회를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0: 충분하게 테스트해 보시고요.
1: 네.
0: 그러면 이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꼭 이 할인 혜택 놓치지 않도록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하이트론스 버지니아 지점은 센터빌 자이언트 몰 건너편에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571-404-4132번, 571-404-413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2: 힘들 때 함께하는 라디오 우리 곁에 참 좋은 친구 K라디오.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5월호 7번째 페이지, 잡독자들 월요병 치료해주는 반바지의 천사, 역사 스토리텔러 성김 씨와 썸문답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2: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위에 양복 와이셔츠와 넥타이를 메고 있지만 바지는 반바지란 거.
1: 아, 저 앙상한 다리.
2: 앙상한 다리, 예.
1: 그렇죠. 상반신만 보면 밑에 구두랑, 예.
2: 그렇죠.
1: 수트 갖춰 입을 거.
2: 근데 보통 TV 녹화를 다 이제 위 상반신만 나오게 찍으시니까 밑에는 뭐 안... 상관없어요, 솔직히. 나오네.
1: 반만 진심이네요, 방송.
2: 반만 진심이네요. 네,
1: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썬킴의 썬문답 함께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의 주제를 직접 소개해 주실까요?
2: 내일이 바로 5월 10일 국제 간호사의 날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간호사 하면 떠오르는 바로 그 백의 천사죠. 나이팅게일. 5월 12일이 나이팅게일의 생일이거든요.
1: 아, 그렇군요. 네,
2: 그래서 예. 오늘의 그 나이팅게일이란 간호사는 누구시고, 또 동시대를 살았던 또 다른 간호사가 있는데 많이 잊혀진 간호사였습니다. 메리 시콜이라고 하는 자메이카 출신의 간호사분도 계시거든요. 이 두 분이 어떤 업적을 세우셨는지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메리 시콜 저분 좀 생소한데요. 궁금해집니다. 나이팅게일이 이제 크림 전쟁 때 활약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크림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좀 배경을 짚어주시죠.
2: 여기서 진짜 끔찍했던 게 뭐냐면
1: 뭐죠?
2: 전쟁의 참전에서 죽은 사람보다
1: 네.
2: 여기에 전염병 때문에 죽은 병사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1: 아, 전염병이
2: 콜레라,
1: 들어서.
2: 장티푸스 같은 수인성 질병.
1: 수인성 질병 때문에. 그래서 크림 전쟁이 실제로 역사상 엄청난 사상자를 낸 전쟁으로도 손꼽힌다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병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2: 근데 솔직히 그 이전 전쟁에도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죽었겠지만 네. 이 크림 전쟁의 의미가 중요한 게 뭐냐면 사상 역사상 인류사상 최초로 종군 기자가 들어가가지고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를 해요.
1: 네, 아 1850년대인데
2: 그 텔레그라프 있죠?
1: 네.
2: 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
1: 전보 전보
2: 전보요? 이게 이제 처음으로 전쟁터에서 상용화된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흑해를 통과해가지고 그 전선이 다 해적 케이블 통해가지고
1: 네.
2: 영국과 프랑스로 다 가요.
1: 네.
2: 그리고 그 윌리엄 러셀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타임스지의 사상 최초의 종군 기자가 저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윌리엄 러셀이라는 사람이 이 비참한 상황을 다 또또또또또또또또 본국에 보고를 한 거죠.
1: 예.
2: 그 타임스가 정말로 아마 CBS 다음으로 위대한 언론사죠.
1: 왜 어떤 면에서요?
2: 네?
1: 크림 전쟁. 러셀이 타임스 소속이에요?
2: 타임스 소속 기자였어요.
1: 예, 예.
2: 그래서 네. 러셀이 실시간으로 보고를 하는 크림 전쟁의 그 비참함과 잔인함을 타임지가 계속 보도를 한 거죠.
1: 그렇구나.
2: 뭐야 이거 우리 아들딸이 가가지고 뭐 지금 똥통에 빠져서 지금 전염병으로 죽고 있어?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특히 영국 언론 엄청나게 안 좋아집니다. 타임스 덕분에요. 그리고 이때 살상 능력이
1: 네.
2: 이전 전쟁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늘어나요.
1: 뭐 대표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2: 어떤 변화가 있냐.
1: 네.
2: 그 이전만 하더라도 그 총도 그렇고
1: 네.
2: 대포도 그렇고 제가 또 밀떡이거든요.
1: 아, 그렇군요.
2: 네. 예, 예. 그냥 총알도 동그란
1: 예,
2: 원형,
1: 예.
2: 대포알도 동그란 원형이에요.
1: 예.
2: 그냥 총신에 넣고 빵야 쏘면 예. 동그란 게 축축 나가요.
1: 예, 예, 예.
2: 그런데 이 전쟁은
1: 예.
2: 처음으로 강선 아세요?
1: 라이플.
2: 아니, 강선.
1: 그게 라이플 아닌가?
2: 요 선 있는 거 이렇게
1: 예,
2: 안쪽에.
1: 예, 그러니까 소용돌이 모양
2: 예.
1: 해서 회전을 주는.
2: 혹시 ROTC 출신인가요?
1: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2: 아니에요.
1: 밀덕도 아니고요.
2: 아, 예. 그때부터 처음으로 총알이
1: 네.
2: 탄두는 이렇게 원뿔 모양에 그다음 밑에는 나사 모양 홈이 파져요. 그리고 총신 안도 이 강선 선이 들어가고
1: 예, 예, 예.
2: 회전 모양.
1: 예, 예.
2: 그래서 탁 쏘면은 총알이 회전을 하면서 나가게 돼요.
1: 예.
2: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총알도 그렇고 대포알도 그렇고 예. 빵 쏘면 포물선을 그리고 가다가 뚝 떨어져 갔거든요.
1: 약간 그 머스켓 총처럼 그죠?
2: 머스켓 총이죠.
1: 예.
2: 근데 이 강선총부터는 팡! 쏘면 회전력 때문에 직선 날아가요, 쫙.
1: 명중률이 높아지고.
2: 명중률 높아지고 살상률도 어마무시하게 높아집니다.
1: 아, 그렇구나.
2: 끔찍하게 생겼어요. 이거를 윌리엄 러셀이라고 하는 타임즈 기자가 계속 실시간을 보고 하다 보니까 영국 언론 어마무시하게 나빠집니다.
1: 이런 면모에서 크림 전쟁을 또 현대전의 시초라고도 많이 부른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나이팅게일 얘기로 좀 들어가 보려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2: 나이팅게일이 중요한 그렇죠, 그렇죠.
1: 간호사의 날이 내일이에요.
2: 아, 나 크림 반도 얘기인 줄 알았어.
1: 이렇게 살상무기 때문에 사상자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전염병, 수인성 질병이라든지 그로 인한 부상자도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병 걸린 병사들을 치료하는 의료 시스템이 그때 전장에 없었습니까?
2: 그 야전 병원들이 있었긴 있었지만 네. 저 전투 현장뿐만 아니라 당시 영국에 있었던 병원들도 병을 치료하는 곳이라기보다는 그냥 가서 죽는 곳이었어요. 대기하고 있다가 죽는 곳이요. 그다음 시신 처리하고.
1: 네.
2: 영국 본토도 그런데 왜냐하면 그 지금 상황을 보시는 것이 나이팅게일이 이제 1850년대 활동을 했잖아요.
1: 네.
2: 이때가 영국도 그렇고 유럽이 이른바 산업혁명을 성공시켜가지고 전 도시가 공장화가 되는 때였거든요.
1: 네.
2: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골에서 농사짓던 사람들이 다 야 우리 도시에 가가지고 돈 벌자 해서 다 도시로 밀려드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포화 상태예요.
1: 네.
2: 저기 왜 우리는 월급을 1페니밖에 안 줍니까? 나가시든지!
1: 그렇죠.
2: 쟤는 공짜로 일한대! 노동법 이런 게 없었으니까.
1: 네.
2: 노동자들 근로 환경 꽝이었어요.
1: 예, 예.
2: 심지어 뭐가 있었냐면, 모르핀을요, 아기들 잠재우는 약으로 팔았어요, 그 당시에.
1: 아, 그래. 어, 그래, 들어봤어요. 네.
2: 이런 상황이니까 아무리 노동자들이 아파도 병원이 있긴 있었지만, 가면 그냥 죽는 데였어요. 그러니까 저 전쟁터는 두 말 하면 잔소리죠. 그냥 다친 병사들
1: 네.
2: 와가지고 침대에 누워있다가 돌아가시라. 거의 아. 이런 시스템이었죠.
1: 그런 참혹한 환경을 바꾼 것이 오늘의 주인공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인데요. 나이팅게일의 삶을 좀 요약해 주시죠.
2: 나이팅게일은 1820년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1: 네.
2: 아버지가 어마무시까지는 아니더라도 돈 많은 재벌이었어요.
1: 약간 낮추네요. 어마무시하진 않고.
2: 어마무시하면 뭐 제드래곤 정도. 왜 그러냐면.
1: 상류층이었다 어쨌든.
2: 원래 이름이 윌리엄 쇼였어요. 아빠 이름이요.
1: 네네네.
2: 윌리엄 쇼였는데 네. 나이팅게일 집안이 원래 영국에서 재벌 집안이었거든요.
1: 예.
2: 그래서 피터 나이팅게일이라는 사람이 네. 그 외조카 손자였어요.
1: 네.
2: 나이팅게일 아빠가.
1: 네, 쇼가.
2: 윌리엄 쇼가.
1: 아, 예.
2: 너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안 일원이 되면 우리가 재산 분배해줄게. 어떻게 이 성을 쇼에서 나이팅게일로 바꿀래?
1: 네.
2: 어떻게 하실래요?
1: 제가 성을 가겠습니다.
2: 저는 미리 갈고 왔습니다. 동사무소에서.
1: 빠른 절차를
2: 빠른
1: 위해서.
2: 빠른 절차.
1: 아, 예, 준비성 철저하네요.
2: 그래서 아빠가 윌리엄 쇼에서 윌리엄 예. 나이팅게일로 바꿔버려요.
1: 예, 예, 예.
2: 그래서 그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1: 네.
2: 굉장히 풍족한 삶을 살아요. 오죽했으면 엄마랑
1: 네.
2: 그 당시에 그랜드 투어라고 해서 유럽 귀족들이 아, 그 유럽 문화의 뿌리인 로마와 그리스에 약간 수학여행 가는 거를 그 유행을 했어요. 뭐 로마에 몇 년 살고 뭐 이런 식으로요.
1: 거기 수학여행을 로마 그리스로 가네.
2: 몇 년씩 살아서 가세요.
1: 예예예. 예, 예.
2: 가가지고 몇 년씩 지내고 야 이게 콜로세움이구나 보고 오도록. 이 집안도 부자다 보니까 아빠 엄마가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이탈리아 로마로 간 이탈리아로 갔어요.
1: 네.
2: 로마의 문화를 보자.
1: 네.
2: 하다가 피렌체에서 나이팅게일을 낳았어요.
1: 아, 피렌체에서.
2: 여보 우리 딸 이름 뭐라고 할까? 피렌체에서 낳았으니까 피렌체로 하자. 피렌체의 영어 이름이 플로렌스예요.
1: 아 그렇지. 아 그래서구나.
2: 그래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요.
1: 아 그렇구나. 역시 이런 얘기는 제일 잘 알아. 진짜.
2: 이런 얘기는. 아,
1: 어.
2: 네. 아 그래가지고 네. 출생지는 이탈리아예요.
1: 네.
2: 잘 살아요.
1: 놀랍군요. 예.
2: 근데 당시 영국이 이제 그 1850년에 이제 빅토리아 여왕 시대였는데
1: 네.
2: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영국 여인들은 일단은 남편 소유였어요.
1: 아,
2: 아무리 귀족이라고 하더라도. 재산 가지는 거 금지.
1: 네.
2: 할 수 없고. 그냥 할 수 있는 거 뭐냐면 남편의 그냥 부속품처럼 사는 거고 귀족들도 내가 이런 귀한 집다님을 내 와이프로 삼은 거를 자랑하고.
1: 자랑하고. 예.
2: 여보 옷 좀 비싼 거 입으라고. 어? 이거 옷이 뭐야 이거. 꾸며가지고 약간 뭐라고 할까 인형처럼 꾸미고.
1: 보여주기용으로. 예.
2: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은 결혼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를 나이팅게일은 거부했던 거죠.
1: 오, 그러게요. 어떻게 또 간호사의 꿈을 가졌죠?
2: 나이팅게일이 17살 때,
1: 네.
2: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나이팅게일이 약간 뭐 선구자였나? 양이 말이 다치면은 매 치료해주고 이런 식으로
1: 네.
2: 막 하여간 치료해주는 걸 좋아했어요.
1: 예.
2: 그러다가 17살 때 네. 그 나이팅게일 이제 신비주의 기독교 신자라고 이제 그 말들을 하는데 프랑스를 잔다르크.
1: 잔다르크.
2: 아, 이 나이가
1: 지식이 되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2: 네, 용량 초과.
1: 하나가 튀어나와요 가끔씩. 예.
2: 잔다르크도 신비주의 기독교주의잖아요. 어. 신의 계시를 받았다. 어. 나이팅게일도 17살 때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1: 어, 예. 어떤 계시? 그러니까
2: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예. 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이 네 삶의 의무다. 그거를 들은 후에 네.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라는 거를 계속 연구를 했대요.
1: 아, 네.
2: 근데 간호사가 되긴 되지만 네. 지금 기준 아니에요.
1: 네.
2: 당시 간호사는 3D 직업을 떠나가지고 네. 귀족들이 하면 안 되는 직업이었어요. 어. 지금 아니에요.
1: 아.
2: 당시 영국이요. 네. 왜냐하면 의사 변호도 애매해요. 그 당시에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아까 말씀드린 같이 공장지대에 있는 병원에서 그냥 장례 치료드리는 그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리고 귀족들도 네. 병원에 안 가요. 그 당시에.
1: 그러면
2: 왕진
1: 의원 불러가지고
2: 예. 의사들도 무시했거든요 귀족들이 그러니까 의사들과 같이 왔던 간호사는 말할 것도 없죠.
1: 더 처우가 안 좋았겠네요.
2: 안 좋았죠.
1: 네. 네.
2: 그러니 그런 상태에서 나이팅게일이 자기 부모님 보고 엄마 아빠 나 간호사 될래. 뭐야? 아!
1: 뒷목
2: 잡는 거죠. 어,
1: 반대를 했군요 집에서.
2: 엄청 반대하고 엄마는 거의 통곡을 했다고 하죠. 네가 왜 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1: 네.
2: 근데 솔직히 자식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1: 어, 예, 예.
2: 자식 이기는 부모 없죠. 그래서 뭐, 아.
1: 지금 계시도 받았잖아요. 오늘.
2: 계시도 받고.
1: 예, 예, 예.
2: 그리고 딸이 계속 간호사가 한다고 하니까 그 부모님이 돈이 있으니까 유럽 여행을 쭉 돌아보게 만들어요. 프랑스도 갔다가. 갔다가 특히 프랑스에 가가지고 민주주의 사상을 또 받네.
1: 나이팅게일.
2: 어. 이거 봐라. 귀족들 무슨 내, 귀족이 뭐 귀족이야.
1: 어, 그러네.
2: 우리 역효과가 났어요. 네. 부모님 편에서.
1: 예, 예.
2: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그래가지고 독일로 건너가서 네. 독일에 있는 간호학교를 다니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식 간호사 교육을 받습니다.
1: 어...
2: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와요.
1: 네.
2: 그리고 진짜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 네. 요양소를 운영을 합니다.
1: 어...
2: 여기에 부모님이 그나마 안심을 좀 했다고 해요.
1: 운영자여서?
2: 약 매니지먼트 그래도 운영자니까 어... 요양소 요양원 원장이다.
1: 네.
2: 우리 딸은 그냥 간호사가 아니라 원장이에요. 아... 이런 식으로.
1: 네.
2: 요 시기에 크림 전쟁이 딱 터지면서.
1: 아, 그 시기군요. 예.
2: 그 아까 말씀드렸던 윌리엄 러셀이 계속 지금 전보를 영국에 보내고 있는 거예요.
1: 네.
2: 계속 우리 영국 아들, 딸들이 죽고 있다, 죽고 있다,
1: 네,
2: 죽고 있다.
1: 네, 네.
2: 영국 언론 어마무시하게 나빠집니다.
1: 어.
2: 여기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인물이 있습니다.
1: 누구죠?
2: 시드니 허버트라고.
1: 어, 예. 시드니 허버트?
2: 안 네. 외우셔도 돼요.
1: 예.
2: 아, 외우세요.
1: 아, 아직 외울게요. 예, 네. 시드니 허버트 누구죠?
2: 당시 영국의 전쟁부 장관이었어요.
1: 근데요, 왜 기억해야 되죠? 네.
2: 나이팅게일과 친구였어요. 가도 이 시드니 허버트의 승낙이 있어야지 갈 수 있어요.
1: 전쟁부 장관이니까.
2: 전쟁부 장관의 허락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1: 네네.
2: 나이팅게일도 시드니 허버트 친구니까 네. 편지를 보낸 거죠. 지금 크림 전쟁에서 우리 아들들이 그렇게 많이 죽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간호사들 다른 동료 간호사들과 함께 크림 전쟁에 가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편지를 보내요.
1: 네.
2: 동시에 네. 시드니 허버트도 나이팅게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이런 부탁을 하는 게 정말 무리인 건 알겠지만 나이팅게일 당신과 당신 친구들이 아, 동료 간호사들이 크림 반도로 좀 가주면 안 되겠습니까? 동시에 보내요.
1: 아, 동시에?
2: 동시에 편지가 오고 가서 딱 받은 거예요.
1: 같은 얘기네, 결국엔.
2: 이심전심 통한 거. 시드니, 나도 같은 마음?
1: 어허.
2: 콜!
1: 어.
2: 그래서 동료 간호사들과
1: 어, 신기하다.
2: 그 타임스 기자들과
1: 네.
2: 진상조사단도 같이 가요.
1: 진상조사단.
2: 어떻게 개판으로 지금 전쟁을 하기에 이렇게 전쟁을 벌이는 전투를 벌이는 병사보다 질병 때문에 죽는 병사들이 더 많냐. 그래서 일단 간호사 팀과
1: 네.
2: 타임즈뿐만 아니라 기자들과
1: 네.
2: 시드니 허버트가 보낸 조사단이 다 같이 크림반도로 넘어갑니다.
1: 네, 38명의 간호대가 조직됐군요.
2: 네. 예. 당시에 크림반도 크림 전쟁을 총괄 지휘하던 그 지휘관 이름이 존 홀이라고 하는 영국군 사령관이었는데
1: 네.
2: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들이 왜 오냐가 된 거예요.
1: 왜요? 너무 지금 엉망이니까.
2: 아니 어째 네. 진상 조사단도 같이 오잖아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예.
2: 그리고 아니 어리 부상병 치료 잘하고 있다고. 그런데 왜 간호사들이 오냐고. 당시 군의관과 간호사들도 남자들이었거든요.
1: 네.
2: 아니 여자 간호사가 왜 오냐고.
1: 아...
2: 어?
1: 네.
2: 또 귀족 간호사잖아요. 네. 나이팅게일이. 왜 오냐고. 네. 어마무시하게 반대를 했는데 이 존 홀이라는 친구가 진짜 삐삐삐삐예요. 네. 왜냐. 당시 기록을 보면은 그 사지 절단 수술을 받는 부상병도 많았거든요. 네. 마취제 없이 시술하라.
1: 아. 지금 나이팅게일 활약상 좀 듣고 싶은데.
2: 아니, 나이팅게일이 결국에는 예. 예. 들어가요.
1: 야,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됐어.
2: 예, 들어가니까 예. 진짜 개판이었어요. 딱 보니까, 당시에는 일단, 세균에 의해서 전 병균, 질병이 번진다는 거는 이론적으로 몰랐던 상황이었거든요.
1: 아.
2: 그래서 그 당시에 독기론이라고 해서.
1: 독기.
2: 독, 아. 독에, 독이 있는.
1: 예. 독기를
2: 기체,
1: 뽑다.
2: 기체, 기체.
1: 아, 예.
2: 기체요.
1: 아, 독.
2: 모든 전염병은 나쁜 공기로 전파된다. 라는 걸 믿었던 때예요.
1: 네네.
2: 근데 딱 보니까 환기가 전혀 안 되고 병실에 병동이. 그리고 병동이 굉장히 길었대요. 일자로. 그러다 보니까 다 창문 막혀 있고 그러니까 이 좁은 이 하나의 복도로 환자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여기 분명히 이러니까 이 안에서 전염병이 돌고 있다. 구조 바꿔라.
1: 네.
2: 환기가 잘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라. 해서 병동 파빌리온이라고 해서
1: 파빌리온
2: 말 그대로 야, 다 나와 나와 나와 네. 마당에 여기 다 병상 세우고 네. 그다음에 큰 텐트 쳐가지고 환기 잘 되게 만들어 아,
1: 열린 공간에서
2: 열린 공간 네. 그리고 보니까 지금 환자들 부상병들 왜 옷을 못 갈아입게 만드냐 고름이 다 묻어있는 옷이 어떻게 할 거냐
1: 아,
2: 네.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두 번은 옷을 갈아입기에 정책을 바꿔요
1: 아
2: 일단 가장 큰 공은 뭐냐면 네. 환기를 시켰잖아요
1: 그렇죠 네.
2: 환기를 시킴으로 해서 진짜 치사율이 뚝 떨어집니다.
1: 치사율이 뚝 떨어져요. 반년 만에 한때는 40%까지 사망률이 올라갔었는데 5%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나이팅게일의 대표 업적이라고 하면 간호의 영역을 전문직이자 학문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업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간호사가 될 때 낭독하는 윤리서약을 우리가 나이팅게일 선서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오늘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2: 아, 보세요.
1: 잊혀진 중요한 간호사 한 분 더 있다고 그랬잖아요.
2: 나이팅게일,
1: 네, 메리 시콜. 이분은 네. 어떤 분이에요?
2: 메리 시콜은 네. 자메이카에서 태어났어요.
1: 네.
2: 자메이카에서 아버지가 백인이었고 엄마가 어머니가 흑인이었습니다.
1: 아.
2: 그래서 크리오요예요.
1: 크리오요?
2: 우리 저기 남미 편에서 했을 것 같은데.
1: 아, 그
2: 원주민과 백인의 그렇죠, 혼혈 그렇죠. 자녀를 아. 크리오요라고 하잖아요.
1: 네.
2: 그래서 그 자메이카에서 태어난 크리오요 출신이었어요.
1: 네.
2: 뭐 아빠도 돈 있었어요.
1: 네.
2: 그 엄마도 약초 전문가였거든요.
1: 약초.
2: 그리고 두 양반이 뭐였냐면 자메이카 킹스턴 수도죠.
1: 네.
2: 거기서 호텔을 운영했습니다. 호텔을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부유한 어린 시절을 보내요.
1: 네.
2: 그리고 엄마가 또 약초 전문가다 보니까 엄마 그게 뭐야? 이건 감초라고 한다. 너도 약방의 감초같이 잘 웃겨라.
1: 아 진짜 그랬을 것 같잖아. 이렇게 실감나게 얘기하면 실실화인 것 같잖아.
2: 그래 그래 그래.
1: 자메이카에서 약방의 감초가. 예, 예.
2: 그런데 네. 킹스턴의 대규모 한번 화재가 발생해서 아빠, 엄마가 운영하던 호텔이 홀라당 타버립니다.
1: 아.
2: 그리고 그 다음 해인가 그 다다음에 콜레라가 또 유행을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그걸 보면서 일단 집안은 그것 때문에 약간 몰락을 해버려요.
1: 아 그래요.
2: 예. 운영하던 호텔이 불나도 아빠도 약간 화병이 돌아가세요.
1: 예.
2: 이런 과정에서 뭐가 터지냐 크림반도에 전쟁이 터졌다는 걸 들어요.
1: 아 네네.
2: 자. 그러면 우리 엄마한테서 배운 이 약초 전문 기술과 원래 집안이 호텔 경영이잖아요. 나는 그러면은 전쟁터에 가서 저렴한 가격에 호텔을 운영하겠다. 이게 중요해요. 메리 시콜은 간호사였지만 호텔을 운영하려고 크림반도로 갔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자메이카가 당시 영국의 식민 통치.
2: 영국 식민 통치였었죠.
1: 예예예. 예, 예.
2: 그리고 그 크림반도에 이 먼저 와 있던 나이팅게일과 메리 시콜이 만나요.
1: 네.
2: 이거는 나이팅게일의 기록에 남아있거든요.
1: 만났어, 만났어. 예.
2: Who are you? My name is Mary Seacole from Jamaica.
1: 예, 예.
2: 그 된 거예요.
1: 예.
2: Why are you here? 왜 왔냐?
1: 예.
2: 호텔 운영하면서 부상병 치료하러 왔다.
1: 오.
2: 여기에 나이팅게일이 약간 안 좋게 봤대요.
1: 안 좋게 봤어요? 왜?
2: 호텔을 운영하러 왔어? 전쟁터에?
1: 아.
2: 그래서 당시에 나이팅게일의 기록을 보면은 메리 시콜이 운영하던 호텔에 가지 마라라고 영국군 병사들에게 부탁을 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1: 아, 그래요?
2: 그러니까 나이팅게일은 메리 시콜을 안 좋게 봤어요. 오해였어요.
1: 아,
2: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예, 오해였다.
2: 오해였다.
1: 네.
2: 일단은 메리 시콜이 그 한창 전투가 벌어지는 곳으로 가요.
1: 네.
2: 그리고 외곽 지역에 야전 호텔 하나 만들어요.
1: 예.
2: 그리고 뭐 포도주, 네. 빵, 스프 같은 걸 만들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네. 일단 판매를 하고 네. 돈이 없는 병사들에게는 외상으로 다 줘요.
1: 아.
2: 외상으로. 네. 부상병들 자기가 또 약초 전문가잖아요.
1: 네네네.
2: 이걸 다 약초를 뭐 처방을 해가지고 치료제로 만들어서 줍니다.
1: 사실상 병원이네요. 예.
2: 사실상
1: 재활병원.
2: 진짜 병원이었어요.
1: 예.
2: 뭐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나이팅게일의 병원은 약간 후방에 있었고 메리시콜의 병원이 진짜 전투 현장에 있었어요.
1: 아 그래요?
2: 그 차였어요.
1: 예. 메리시콜 이분도 직접 전장으로 뛰어들어서 활약을 했다던데요?
2: 그게 뭐냐? 예. 지금 전선이 점점점 밀려 내려온다.
1: 네.
2: 그 현지 사령관이 자 후퇴하라 다 후퇴를 했는데 네. 메리시콜은 오히려 더 전투 현장을 뛰어 들어갑니다.
1: 아...
2: 그래서 거기 쓰러져 있는 병사들을 다 치료하면서 전진을 해요.
1: 아 이분 대단한 분이네.
2: 대단하죠.
1: 네.
2: 그리고 더 대단한 게 뭐냐면 네. 메리시콜이 그러니까 돈 번 건 맞아요.
1: 네.
2: 그 호텔을 운영하면서 번 돈 가지고 뭘 했냐면은 러시아 병사까지 치료를 해줘요.
1: 러시아 병사까지?
2: 적군이에요.
1: 그치. 어.
2: 그 메리시콜이 한 말은 뭐냐면, 아니, 이 젊은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여기 왔냐고.
1: 오.
2: 나한테는 러시아군, 뭐, 영국군, 프랑스군, 오스만 티르크 다 필요 없다. 나는 다 애들이, 내 아들들이다.
1: 아이고, 걸리면 근데 큰일 날 것 같은데.
2: 그러니까, 일단 난 내 아들들, 젊은이들 살려야 되겠다.
1: 아.
2: 라고 하면서 국적이 상관없이 다 치료를 합니다.
1: 네.
2: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여기는 일단 병원은 죽는 곳이거든요.
1: 네.
2: 솔직히, 그 당시에 그 메리시콜 뿐만 아니라 기록을 보면은, 병상에 누워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을 때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는 진짜 외롭게 죽는데
1: 네.
2: 그렇겠죠.
1: 네.
2: 그렇게 임종 직전에 부상병을 메리시콜이 찾아가서 손을 잡고 기도를 해줬대요.
1: 네.
2: 거기에 진짜 고마워했다고 합니다.
1: 와.
2: 그래서 당시에 부상병들은 메리시콜을 엄마, mother, 어머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1: 거의 진짜 마더 테레사
2: 급이에요.
1: 못지않은.
2: 네. 네. 그래서 뭐 나이팅게일이 그러니까 오해를 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전쟁 끝난 다음에 메리시콜이 이제 파산을 합니다.
1: 파산을 해요?
2: 왜냐면 일단 호텔을 운영하러 갔는데 자기 자비를 들여가지고 병사들이 돈이 없잖아요.
1: 네.
2: 다 외상 주다 보니까
1: 그렇죠.
2: 일단 사업적으로는 파산을 해요.
1: 네.
2: 그리고 잊혀져 버려요.
1: 네.
2: 마더라고 불렸던 메리시콜이.
1: 예.
2: 근데 나중에 크림 전쟁이 끝난 다음에
1: 네.
2: 특히 영국 군들이
1: 예.
2: 이제 참전 용사들이 소문을 퍼뜨린 거죠. 아니 나이팅게일이 이미 영국에서 영웅이 됐어요.
1: 전후에도 나이팅게일은 잘 나왔죠.
2: 그럼요.
1: 예, 예, 예.
2: 진짜 영웅이 됐는데
1: 예.
2: 나이팅게일도 영웅이지만 메리시콜 그 어머니 어떻게 됐냐? 어떻게 했지? 특히 영국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오스만 티르크에도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1: 아 예.
2: 우리 메리시콜 어디 갔냐?
1: 메리시콜 날 도와주셨던 그분
2: 어디 갔냐?
1: 예.
2: 오스만 티르크에도 아 이건 감히 할 수가 없네.
1: 같은 내용을 얘기했겠죠.
2: 같은 내용을 얘기했어요.
1: 예, 예, 예.
2: 세 나라에서
1: 아무도 시킨 적 없는데 왜 혼자 이렇게 고뇌하는 거야.
2: 갑자기 예. 생각해보니까 예. 터키, 튀르키어를 알 수가 없네. 케밥
1: 예.
2: 말고는.
1: 예, 예, 예.
2: 그래서 3국의 참전 용사들이 메리시콜 우리 엄마 찾자.
1: 찾아달라고.
2: 그래서 TV는 사랑을 싣고 부활해야 된다니까요.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1: 네네.
2: 다다다다다다. 나옵니까? 나옵니까?
1: 어머니!
2: 어머니! 아들아 이리 와라. 찾아내요.
1: 네. 아 찾아내요?
2: 찾아냅니다. 잊혀졌던 메리시콜을 찾아내요.
1: 예, 예, 예.
2: 찾아낸 다음에 훈장을 병사들이 십시일반으로 사비를 털어서 만들어서 여기 훈장을 만들어줘요.
1: 아 감동적이네.
2: 세 개를 만들어줘요. 영국, 프랑스, 오스만, 티르크.
1: 사실 러시아에도 그런 마음은 있었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2: 그렇죠.
1: 러시아군도 돌봤으니까. 예.
2: 훈장 세 개를 여기다가 달아줍니다.
1: 아.
2: 그리고 그거를 사진보다는 유화로 남겨요. 그림으로요. 그 그림이 또 사라져버려요.
1: 사라져요?
2: 네. 잊혀져요.
1: 어.
2: 그리고 백몇 년 동안 영국에서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메리시콜이라는 존재가 잊혀져 버립니다.
1: 근데 다시 어떻게 알려지게 됐나요?
2: 2005년도에
1: 2005년에
2: 한 액자 가게에
1: 예.
2: 그 누가 액자 수리를 맡기러 와요.
1: 예.
2: 뒤에 그 액자 좀 판 좀 갈아달라고.
1: 어.
2: 알았습니다. 오케이. 뒤에 그 액자 보호하는 뒤에 판 있죠.
1: 네.
2: 덧대는 두꺼운 종이.
1: 네, 있죠.
2: 아 이게 뭐야? 이걸 떼야지 내가 순리하는데. 뚝뚝뚝뚝뚝 떼니까. 여기 사람 왜 이게 그림이 있냐 유화가? 웬 흑인 할머니 사진이 유화고.
1: 아.
2: 왜 가슴에는 지금 훈장이 세 개가 있네.
1: 네.
2: 이게 누구지?
1: 네.
2: Who is this? 그러니까
1: 어...
2: 수소문을 해보니까 100년 전에 잊혀졌던 메리 시콜이었어요.
1: 아. 그래서 다시 알려주게 된 거군요.
2: 그래서 다시 100여 년 만에 메리 시콜이 세상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
1: 업적과 숭고한 마음만큼은 나이팅게일 못지않은 분이었는데 뒤늦게라도 좀 이렇게 알려줬을
2: 때. 그래서 지금은, 예. 지금은 늦었지만 메리 시콜이 영국에서 영웅으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2: 네.
1: 기억해야 될 이름입니다. 자, 오늘 크림 전쟁의 맥락과 또 전쟁 속에 빛을 밝힌 두 간호사에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그리고 메리 시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2: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고향은요?
1: 피렌체 출신.
2: 파이팅!
1: 다음 인물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캐리비언 해적의 캡틴 잭 스페로, 미국의 전설적인 3점 슈터 레리 버드, 영화배우 러셀 크로우, 모두 성씨를 새 조류 이름에서 따왔다는 건데요. 먼 옛날 중세시대 사람들은 개인의 외모나 목소리 특성에 따라 세 종류로 별명을 짓고 성씨로 굳어진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작고 재빠른 사람은 참새, 스페로 이런 식으로 말이죠. 노래를 잘하거나 목소리가 아름다운 사람을 밤꾀꼬리인 나이팅게일로 불렀을 거라고 하던데 과연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목소리도 마음처럼 아름다웠을까요?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페르시안 오이 팩당 99센트, 씨 없는 수박 개당 6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K타운 떡국 떡볶이 떡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자연의 고운 고춧가루 5파운드당 1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섬길 수 있지? 하나님 사랑 덕분이라는 제목으로 서지영 사모입니다.
2: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4: 안녕하세요. 박영현입니다.
2: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죠. 뭔가 일을 계획할 때 내가 계획해서 일을 벌이게 되면 꼭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3: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은혜로 하게 되면은 힘들 때도 있겠지만 끝까지 할 수 있게 감당하게 해주시더라고요.
4: 네. 아마 오늘 초대 손님도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네. 한참 꽃 피울 나이에 너무 아팠고 지금 현재는 한참 꽃 피울 나이인 아이들의 친구와 엄마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러브 더 월드 대표이자 웨이처치 사모님이신데요. 서지영 사모님 모시겠습니다.
2: 어서오세요.
5: 안녕하세요.
2: 사모님, 그 소개한 것처럼 한참 꽃 피울 나이에 네. 좀 마음이 많이 안 좋으셨나 봐요.
5: 한참 꽃 피울 나이 예. 많이 아팠고 네. 지금은 또 그런 한참 꽃 피울 나이에 미혼모들 만나고 있습니다.
2: 네. 한참 그 꽃 피울 나이라면 한참 좋을 네. 어린 시절에 네. 하나님께서 병을 발견케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네. 어떤 질병을 어떻게 발견하신 건가요?
5: 이제 대학 4학년 때였는데요. 네. 그때가 2002년도 아마 월드컵으로 네. 이제 온 우리나라가 많이 그렇게 네. 그런 흥분의 도가니였던 그 시기에 네.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늘 이제 신앙으로 열심히 살고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교회도 섬기고 그러면서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갔는데 네. 어느 날은 너무 피곤한 거예요. 예. 그 피곤함이 이를 말할 수가 없어서 매일 무릎 꿇고 기도하던 것을 이제 무릎 꿇고 기도를 못 하겠어서 그냥 누워서 배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그런 느낌을 저는 태어나서 처음 받아봤어요. 빨리 병원에 가야 된다. 근데 그 전에 어떠한 증상도 없었고 그냥 정말 좀 피곤한 것뿐. 예. 그리고 피곤했던 이유는 제가 열심히 그냥 사니까 네.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 느낌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그런 느낌이었고 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때 이제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남자친구에게 오빠 내가 병원을 가야 될 것 같다. 네. 그리고 대학교 앞에 있던 내과에 예. 병원을 갔는데 가서 생전 처음 이제 복부 초음파를 예. 했었어요.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복부 초음파를 이렇게 하시더니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진료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말씀 듣고 나오려는데 종이에다가 어떤 의뢰서를 하나 써주시고 영어로 이제 예. 뭐라고 이렇게 써주시면서 지금 집에 가지 말고 바로 큰 병원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저희 친오빠가 대학병원의 의사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빠한테 전화를 해서 오빠 내가 내과에 왔는데 선생님이 뭘 써주셨어. 그랬더니 오빠가 읽어봐. 그래서 생전 처음 보는 단어들이에요. 그랬더니 오빠한테 말을 해줬는데 오빠가 당장 병원으로 와.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전화해서 오빠 나 지금 병원에 가야 돼 하고 이제 친정 오빠가 있는 그 대학병원으로 가자마자 이미 입원 수속은 다 되어 있었고 아... 바로 입원 절차 진행하고 여러 검사를 하면서 정말 정신 차릴 새도 없이 순식간에 검사와 수술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2: 무슨 병이었어요?
5: 난소암이었어요. 아... 그런데 저는 수술 끝날 때까지 난소암인지 몰랐어요.
2: 아까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고 그냥?
5: 네. 그냥 친 오빠가 말도 안 해줬었고 그냥 그렇게 갑작스럽게 이제 수술하고 나중에 이제 수술 1차 수술 그 하고 나서 산부인과 저 수술하셨던 교수님이 그 이제 회진 돌면서 저희가 어떤 말씀을 하신 적이 있냐면 배에서 꺼낸 혹이 사람 머리만 했다고 하는 거예요.
2: 그렇게 큰 뭐
3: 근데 뭐 하셨다고요? 이만큼.
5: 네, 정말 22cm에 18cm 사람 머리만 했다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2: 진짜 이만하네요.
5: 네. 우리 가정에 믿음의 유산을 남길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시험관 시술도 사실 몇 번 했었고 근데 다 실패했어요. 근데 그렇게 실패할 때마다 남편에게 가장 미안하고 이렇게 착하고 선한 사람의 아이를 나는 낳아줄 수 없구나라는 생각에 참 많이 미안했어요. 결국 이제 입양이 되었지만 그 입양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입양 기관에 이제 입양 상담을 하고 입양 기관에 문을 두드리는데 입양 기관에 상담도 안 받아주는 거절을 계속 당했어요.
2: 왜요?
5: 저는 많이 아팠다는 것 때문에 이제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려면 부모가 건강해야 되는데
4: 그러니까 엄마의 병력이 그게 되게 또 영향이 있군요.
5: 입양할 때는 이제 건강 기록을 다 제출해야 되는데 좀 이제 많으니까 그래서 그 입양도 거절당할 때 얼마나 참 많이
2: 또 상처받았겠네요.
5: 서럽고 아 나는 엄마도 못 되는가 그랬었는데
2: 입양조차 안 되나
5: 참 많이 그랬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제가 기적적으로 아들 의진이를 만났습니다.
2: 그럼 의진이를 몇 살 때 처음 입양?
5: 의진이를 두 살 그러니까 연장아동이라고도 하는데요. 13개월이 넘어선 아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이제 처음 입양 기관에서 저희한테 먼저 사진을 보내줬는데 아빠 될 남편이 목사잖아요. 근데 이 애기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동자승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남편도 깜짝 놀랐죠. 이게 신생아나 여자아기가 아니고 이렇게 다 큰 남자아기를 입양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했는데 한번 만나보자 라고 해서 이제 입양 기관에 가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애기가 너무 예쁜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처음 만나서 낯설어 하고 낯가리고 하면 어떡하나 했는데 이 아이가 저한테 한 번에 안기는데 정말 환하게 웃으면서 꽉 안기는데 그 모습을 보고 남편도 저도 아, 이 아이 우리가 키우자 해서 선물 준비를 열심히 해서 두 번째 만났을 때 아이를 데리고 와서 결국은 지금은 우리 아들로 가족으로 살고 있습니다.
2: 남편도 입양에 대해서는 또 의견을 같이 하신 거고요?
5: 남편이 입양에 마음을 열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물론 이제 저랑 연애할 때 제가 아프기 전이었죠. 연애할 때 저희가 이야기를 할 때는 아 우리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도 또 몇 명 낳고 몇 명 입양하자. 저희는 둘 다 사회복지를 전공하면서 이렇게 이제 학교에서 만났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결혼하고는 남편도 마음에 염두는 두고 있었지만 이제 그 입양에 마음을 열기는 쉽지 않았고 시험관 시술 몇 번 하면서 이제 남편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들어.

0: 그래서 이제 방 4개짜리 집으로 이사 가서
1: 다 같이 써요?
0: 네, 쉼터 사역이라고 아, 이제 아이고. 하게 된 거죠.
1: 야.
2: 근데 그냥 이렇게 봉사만 해도 될 텐데 꼭 이렇게 같이 살아야 되는 네. 거예요? 한 집에서?
1: 네, 그것도 엄마들 다 어릴 거 아니에요?
0: 이제 어린 엄마도 있지만 미엄마 하면 이제 어린 엄마라고 예. 생각을 하지만 아, 그때 저희가 만난 엄마들 중에는 나이가 많다고 시설에서 안 받아준 엄마들이 있었어요.
2: 아, 네. 이 사람도
0: 오히려 임산부인데 나이가 많다고 시설에서 안 받아주니까 들어갈 수 없어서 고시원에 있다. 근데 고시원에서 출산할 수 없잖아요. 아,
1: 네네.
0: 그리고 저희는 이 사역을 하면서 정말 처음 알았는데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1: 왜요?
0: 그러니까 이제 주소지도 없어지고 또는 신용불량이 되기도 하고 또는 청소년기에 또는 이렇게 가정 밖으로 나와서 이제 주소지가 없이 그렇게 살다가 그런 경우도 있고.
3: 그러니까 이미 원가정에서는 분리가 네, 된 거예요.
0: 원가정이 이제 이혼 부모님들이 이혼하면서 자녀를 안 돌보니까 그 자녀들이 이제 밖으로 돌다가 아. 집에도 못 들어가고 하면 주소지가 이렇게 뜨게 되는 이제
1: 주소지가 불투명하니까 네. 그냥
3: 말소가 되는구나.
1: 이거 네. 사라졌군요.
0: 그래서 저희는 처음이었어요. 이 사역하면서 주민등록이 말소되니까 시설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죠. 증명 서류를 뗄 수가 없거든요.
1: 네. 복지 혜택도 못 받고.
0: 네. 그래서 이 엄마들을 아 그러면 데리고 와서 우리가 케어하면서 주민등록을 살리려면 벌금을 내고 살려야 돼요. 그래서 돈 내서.
1: 아, 또 이거 내라고 그래요?
0: 네, 벌금 내야 돼요. 네. 벌금 내고 살리는데 살릴 때도 그냥 살릴 수 없어요. 주소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룸이나 원룸 계약해서 원룸 계약서.
3: 그게 또 증빙이 돼야 되는 거죠.
0: 네.
3: 말씀이네요.
0: 또 어떤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어요. 무상 임대 뭐 거주 그런 어떤 확인서라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엄마들 네. 주민등록 말소된 경우는 주민등록을 살리고. 근데 이제 이 주민등록을 꼭 살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1: 네, 네.
0: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어 있으면 임산부들이 아기를 낳아도 출생신고를 못 해요.
1: 아, 그렇겠네요.
0: 출생신고를 못 하면 이 아기의 모든 것, 예방접종부터 비롯해서 어린이집이나 그런 그렇죠. 것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국가의 어떤 국민으로서 증명을 받을 그렇죠. 수가 없어요.
1: 근데 그 엄마들은 본인들이 이렇게 말소돼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온 거예요?
0: 아니, 말소된 걸 아는 엄마도 있고 모르는 예. 엄마도 있었어요.
1: 아이고야. 그럼 이제 같이 다 같이 살다.
0: 네.
1: 뭐 본인들 어떻게 보면 단체 생활일 네. 텐데 사모님이 하실 일이 많겠어요.
0: 아이고.
1: 어떻게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하나요?
2: 일단 한숨
1: 나오셨는데 어떻게 역할 분담이 아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0: 정말 다시 하라고 하면은 내가 할 수 있을까 자신은 정말 없는데 네. 그때는 그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인생들이 정말 많이 가슴이 아팠고
1: 네.
0: 그래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기 낳으면 미역국 끓여 먹이고 그래야죠. 산후조리 돕고. 또 쉼터 있다가 퇴소를 하면 방 구해서 보내고 그때는 그냥 한 명 한 명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1: 네. 저희도 아이를 낳고 키워서 살지만 뭐 손이 가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기저귀 가는 일, 뭐 또 말씀하신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 먹이는 일, 몸조리도 해야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산후조리원 역할과 뭐 산부인과에서 해야 될 역할과 친정엄마가 해야 될 역할까지 다 도맡으셨겠네요.
0: 네. 그리고 그때는 저희가 이제 쉼터 사역만 한 게 아니었어요.
1: 그럼 또 뭘 하셨어요?
0: 지역사회에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미혼모들이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왔었거든요.
1: 예, 그러니까 예.
0: 쉼터 사역을 하면서 동시에 전국적으로 지역사회에서 홀로 이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1: 예.
0: 그런 미혼모, 미혼부 가정들 기저귀, 분유, 물티슈, 식료품, 쌀이 없다 그러면 쌀도 갖다 주고 또 이제 너무 힘들어하면 저희가 남편하고 둘이 가서 만나고 그게 저 전라도 어디든 뭐 저
1: 전국적으로요?
0: 네, 전국적으로 이렇게 만나고 또 와서는 쉼터 또 밥하고 뭐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1: 그래서 내 아이 대신에 너무나 많은 아이들을 맡기셨네요.
3: 이렇게 말씀드려서 궁금한 게 한번 이렇게 위기 임산부들이 지금 뭐 같이 생활도 하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기간이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있는 거예요?
0: 저희 위기 임산부들 중에는 이제
4: 짧게는 정말 짧게 있다 가는 엄마들도 있었어요. 예. 뭐 1주, 2주 이렇게 정말 예. 아기 막달에 오늘 내일 정말
1: 나올 때
4: 만나러 오다가 예. 진짜 이미 양수가 터져서 출산을 해야 되는 정말 그 위기.
1: 네네.
4: 막달까지도 어디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어서 예. 걸어 오는데 정말 길에

0: 아이 낳을 뻔한 그런 임산부도 만나, 그런 임산부는 이제 바로 병원으로 가서 출산하면서, 그래서 빨리 이렇게 퇴소를 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뭐 3개월, 6개월 또는 아기 1년 될 때까지 이렇게 쉼터에서 같이 살면서 제가 이제 돌보고 이렇게 함께 지내기도 했었고요. 저희가 쉼터에서 지금 돌이켜보니까, 말은 쉼터라고 하지만 저희 그냥 방 많은 집이었죠. 방 4개짜리 집. 거기에서 저희 가정도 함께 살았었고. 한 많게 살 때는 18명까지 살았던 것 같아요.
1: 집이 뭐 그렇게 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 오는 분들 중에 이렇게 위기 임산부도 있을 테고 미혼모도 있을 테고 정상적인 부부인데 혹시 찾아오는 분들도 있었어요?
0: 그런 엄마가 엄마도 있었어. 저희가 그때는 몰랐는데 미혼모라고 이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아이 아빠가 이제 혼인 관계 중인 아이 아빠가 있어가지고 그런 이제 그 아이 아빠가 정말 저희 위협하고 많이 협박하고 그런 적도 있었고. 만삭인 임산부를 이렇게 정말 폭행하고 때리는 아이 아빠들도 있었고.
1: 그 도망온 거네요.
0: 네,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2: 근데 참 저는 이렇게 남편 목사님이랑 같이 지내는 거잖아요.
1: 네. 그래요.
2: 그 목사님도 참 솔직히 되게 불편했을 것 같아요.
3: 자유자들이. 네,
2: 이거 어떻게.
0: 저희 남편이 쉼터에서 산 3년 동안 한여름에도 뭐 파자마 한 번을 입고 편하게 지낸 적이 없었고요.
1: 그래요. 우리 집에서 사실 제일 편한 옷을 입고 있는데.
0: 남편이 근데 되게 선하고 착하고 정말 사역을 정말 선한 마음으로 같이 했지만 늘 그렇게 조심스럽게 살았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쉼터에 없을 때는 남편이 집인데도 집에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미혼 엄마들, 여자들이 살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항상 이제 조심스러워했어. 그래서 집이 이제 편안하지가 않았죠. 근데 저는 저희 남편만 이렇게 불편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3살, 4살인 저희 의진이. 의진이가 이제 말을 할 때였어요. 남편과 어느 날 어린이집 다녀온 의진이를 데리고 태우고 이제 쉼터인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꼬맹이가 엄마 아빠 바람 쐬고 싶어요. 꼬맹이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저녁 집에 가서 저녁 먹어야지 했는데 엄마 거기는 우리 집이 아니고 쉼터잖아요.
2: 그 어린아이가 다 아는구나.
0: 그러니까 저희가 엄마 아빠가 사역한다고 이제 아이는 어리니까 모를 줄 알았는데 아이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1: 사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섬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가정은 전혀 돌보질 수가 없고 섬기는 그 대상자들만 물론 뭐 그들 그 거기 쉼터에 계신 분들도 많이 또 나름 또 불편한 점도 있었겠지만 아유 우리 목사님 많이 고생하셨겠네요.
3: 맞아요. 진짜
1: 정말 선하신 목사님이시고.
0: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런 것보다도 저희가 두 아이를 입양을 했잖아요. 이 의진이는 어리지만 아는 거예요.
2: 알죠.
0: 여진이는 저 누구 이모의 딸인데 왜 우리 방에 와서 자고 엄마가 내 엄마인데 왜 여진이한테도 내가 네 엄마다 그러고 자기한테 자기 동생이라고 하는지.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의진이가 저랑 아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나는 엄마 배에서 나왔죠. 근데 그 아이에게 말을 해줬어요. 의진아, 의진이도 엄마 배에서 나오진 않았어. 의진이가 이제 자꾸 내 배를 이제 만지면서 나 엄마 배에서 나와야 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미 수술 자국들이 있으니까 의진이한테 보여주면서 엄마가 이렇게 아파서 우리 의진이를 낳을 수가 없었어. 근데 의진이는 엄마 아들이고 엄마가 많이 사랑해 하는데 한동안 의진이가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정말 많이 울더라고요.
2: 3살의 아이가 저는 감당하기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1: 근데 이렇게 사실 참 선한 일을 하다 보면 참 감사하고 보람되고 기쁘기도 하지만 사실 사람인지라 지칠 때도 있잖아요.
4: 그럼요.
1: 어떠셨을까요?
0: 정말 선하고 아이 키우기 위해 쓰는 그런 우리 미혼모들도 많이 있었는가 하면 때로는 저희를 이제 속이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그런 음해하는 말들 미혼모들 이용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도 듣기도 할 때는 이런 사역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저희가 다 어떻게 말을 할 수 없잖아요. 저희는 또 그리고 후원해 주신다고 찾아왔는데 사기도 당하고. 네.
1: 애아빠들이 혹시 찾아와서 뭐 농담을 해주세요?
0: 네. 애아빠들이 찾아와서 정말 그런 게 무서운 것 같아요. 내가 잘못을 하면은 뭐 이렇게 좀 법에 그런 심판을 받으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너 찌르고 나 감옥 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저와 남편이야 뭐 그렇게 하나님 부르심 받으면 가면 되지만 저희 아이들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이제 저희가 지원했던 그런 미혼모나 또는 미혼부나 또는 어떤 미혼모의 아이 아빠들 중에는 이제 저희 아이들.
1: 네.
0: 목사님의 집이 어딘지 알아요. 목사님의 의진이 여진이가 어느 어린이집 다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요. 막 네. 하면서 이제 이렇게 협박을 할 때.
1: 왜 협박을 하는 거야? 뭘 어떻게 해달라고?
0: 이제 더 자기 지원해주고 뭐 돈 달라고.
1: 돈 달라고?
0: 뭐 그러기도 하고.
2: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맡겨줄 때는 저는 책임감 없이 나몰라를 하다가 여기서 보호받으니까 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또 행동을 하는 거죠.
0: 네, 대부분의 우리 미혼모나 미혼부들은 이제 이런 거는 정말 특수한 상황이었고 대부분은 선하게 자기 아이 키우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해요. 사모님 병실에 지금 혼자 계시죠? 목사님 의진이 돌보느라 제가 가서 간병해드릴게요. 사모님 식사는 잘하세요? 세수나 이런 것도 못하시죠? 제가 가서 도와드릴게요. 그때 여러 미혼모들이 그렇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미혼모들은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대상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 진짜 조금밖에 도와주지 않았는데도 그 미혼모들이 오히려 사모님 제가 가서 간병해드릴게요. 제가 가서 도와드릴게요. 목사님 식사는 하고 계세요? 의진이는 잘 지내고 있나요? 거기 어린 엄마는 어떻게 밥은 먹고 있나 하면서 이제 도와주겠다는 연락이 왔을 때 그 전에 목사님과 우리가 이런 사역을 이제 그만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다가 그 연락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는 대상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저 사람들이 또다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해주는구나.
1: 네.
0: 이런 마음이 있었고 내가 사랑이 없어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고백을 했을 때 남편과 정말 그날 밤에 많이 울었어요. 네. 기도하면서. 근데 네. 기도하던 중에 남편과 제 마음에 동일하게 주셨던 마음이 네 사랑으로 하는 거 아니야. 내 사랑으로 하는 거야. 저희가 많이 배울 만큼 배우고 이렇게 경험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랑이 많은 사람인 척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하는 거라고 해서 남편과 둘이 무릎 꿇고 심터해서 정말 많이 이제 울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돌이켰고 그때 고백했던 고백이 제가 잊고 있었더라고요. 저 22년 전에 저 죽을 수도 있었는데 저 살려주셨는데 이 죄인된 나를 먼저 하나님 사랑해주시고 만나주시고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그 은혜를 잊고 이렇게 살아왔던 그래서 회개하고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주신 그 사랑으로
1: 그렇죠.
0: 사랑하자
1: 그렇죠.
0: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다시 일어서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1: 그러네요. 거저주신 사랑 또 거저드리는 예, 내리사랑이 신청하고 계시네요. 아휴 지금 뭐 사모님이 사실은 되게 짧게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얘기하시면서 자꾸 눈물 흘리시는 게
3: 그치.
1: 얼마나 많은 일들이 오고 가고 또 기다리고 있고 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돌이켜보면 어떠세요?
0: 10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10년을 했다는 게 저도 믿겨지지도 않고 지난 10년간을 돌이켜보면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성숙의 길로 이끄셨구나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고 나를 받아주신 나를 전적으로 정말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듯이 우리 미혼모, 미혼부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주셨구나라는 그런 고백밖에는 지금은 할 수가 없어요.
1: 뭐 어느 사역이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또 이 사역은 또 많은 후원과 기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0: 네.
1: 오늘 또 이 방송 시청하시는 성도님들 또 네. 많이 기도해 주실 분들을 위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또 마지막으로 전해주세요.
0: 첫 번째로는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아빠들 우리 사회에서 많이 멸시 천대받아요.
1: 네.
0: 그래서 홀로 아이를 키우는 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 엄마들 아빠들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1: 네.
0: 환대해 주시면 좋겠어요.
1: 네, 네.
0: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은 쉼터 사역은 안 하고 이제 종료했지만
1: 네.
0: 저희가 전국적으로 미혼모, 미혼부 가정들 한 2천 가정 이상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미혼모를 돕는다라고 이렇게 들으시면 분유, 기저귀, 물티슈 등 그런 네. 이제 임산부와 출산한 갓 태어난 아기들만 생각하고 또 어린 엄마만 생각하고 어린 아기들만 생각하시거든요.
1: 예.
0: 근데 저희가 돕고 지원하는 미혼모 가정들에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학년기 자녀들 키우는 미혼모 가정, 미혼부 가정 많아요.
1: 네네.
0: 그래서 러브돌드 사역에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연락 주시면 네. 저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이렇게
1: 뭐
0: 안내를 해드릴 거고
1: 예.
0: 또 마지막으로 한 네. 가지는 이 사역을 이제 저랑 남편만 하는 게 아니고요.
1: 네.
0: 저희 사무국에 사역자들이 몇 명 있어요.
1: 네, 네.
0: 그 중에는 이제 도움을 받던 미혼모였다가
1: 아.
0: 지금은 또 엄마들을 돕는 그런 미혼모로서 저희 간사로 함께 사역하고 있는 세 명의 이 간사들도 있고 뭐 다른 사역자들도 몇 명 있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 러브돌드 사역자들이 육체적으로도 많이 지치지만 심리 정신적으로도 많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러브돌드 사역자들의 몸과 마음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를 네. 부탁드립니다.
1: 그래요. 정말 어떤 것이 구원의 손길인지 그리고 돕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알고 우리가 좀 특히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2: 그럼요.
1: 러브돌드를 돕기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사비 괜찮아요?
3: 하나님이 얼마나 약하고 어둡고 외로운 존재들을 사랑하시는지 그걸 참 많이 깨달아요. 제가 이 프로를 하면서.
1: 예.
3: 근데 종류가 참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미혼모에 대해서 오늘 제가 너무 많이 알게 돼서 너무 좋고요. 제가 사모님을 보면서 사모님이 아플 때 남자친구였던 분이 사모님을 왜 안 낳는 줄 알아요?
1: 예.
3: 사모님 같은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여성으로서도 너무 멋있고 약간 깊은 어떤 커다란 강같이 제가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랬을 때 그 강에 너무나도 많은 아픔을 품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부디 사모님이 사모님 자신을 더 아끼고
1: 그래요.
3: 사랑해서 좋겠다
1: 그래요.
3: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 네.
0: 감사합니다.
1: 전 무엇보다 사모님 좀 건강하시고
2: 네.
1: 사모님들 기뻤으면 좋겠어요.
0: 네.
2: 맞아요.
1: 이 사역이라는 것이 늘 눈물뿐이고 늘 버겁기만 하면 정말 골고다 같은 길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건강하고
0: 네.
1: 목사님과 늘 즐겁고
0: 네.
1: 또 우리 의진이 의진을 통해서 늘 너무 기쁘죠 아이들
0: 네,
1: 돌보는 일이. 그리고 또 아이들을 워낙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을 돌보고 미혼모를 돌보는 일을 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래서 저는 늘 그 자녀들을 통해서 큰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고 성경에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라고 하신 것은 저는 어릴 때부터 사실은 부모가 없는 아이들 또 남편이 없는 사람을 돌보라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성인이 돼서 보니까 그 고아와 과부가 저였더라고요. 우리였더라고요. 뭐 아버지가 없는 아이가 고아고 남편이 없는 사람이 과부가 아니라 헐벗고 외롭고 이 사회에서 돌보지 않는 존재들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 영혼이 굶주린 자들을 돌보는 일이 결국은 곧 나를 돌보는 일이더라고요. 또 돌보면서 그런 느낌 드시죠? 내가 오히려 그들이 네. 나를 섬겨주고 있구나. 내가 외롭고 내가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오히려 그들이 날 섬기고 있구나.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또 에너지를 얻게 되고
0: 네.
1: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지금 이 웨이철치와 이 러브 더 월드 이곳이 서로 사랑을 상호작용으로 서로 전하고 내가 부족한 것을 채우고 하는 따뜻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많은 손길들이 또 이어져서 정말 따뜻한 곳 양지가 되어서 우리 정말 따뜻한 집과 같은, 우리 어린 시절 고향과 같은 따뜻한 곳이 되어서 그 많은 영혼들을 품어주시는 교회가 되고 또 그런 사역이 되시기를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0: 시편 119편 3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넓혀주소서. 제가 달려가리이다. 넓혀주소서. 제가 달려가리이다. 아이들이 수영장 주변에서 놀고 있습니다. 수영장 물속으로 들어가고 싶지만 겁이 나서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수영장 안에 건장한 남성이 서 있습니다. 그분이 소리칩니다. 얘들아, 나한테 점프해와. 내가 받아줄게. 그랬더니 애들이 주저주저합니다. 근데 두 꼬마가 그 남성의 품을 향해서 날아갑니다. 받아줍니다. 받아줍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 두 꼬마 아이의 아빠니까요. 다른 애들에게는 아저씨지만 그 꼬마들은 자기 아빠니까 자기 몸을 맡기고 수영장을 향해서 물속으로 점프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이십니까? 아니면 아저씨이십니까? 혹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저씨 그렇게 기도하신 적 없으시죠? 그렇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니까. 그런데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 이웃 아저씨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뛰어내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저주저 하시겠습니까? 어제도 뛰어내리셨습니까? 아니면 주저주저하고 말았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뛰어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를 향해 달려나가라고 초청하십니다. 순종이요?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어렵기도 합니다. 실제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순종 이외에는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순종인데 어려우면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 119편 32절에 이 이슈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 중요한 비결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영광을 경험하는 삶, 이게 사실 크리스천 라이프에 대한 정의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나가리이다. 본문에 먼저 문맥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1절에 먼저 시편 기자가 다짐을 합니다. 30절 말씀에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사오니. 여기 시편 기자의 적극적인 모습, 택하고 두었고 매달렸습니다. 그러면서 31절 하반절에 간구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밖에 있는 인생은 수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실상 우리 죄인의 인생 수치 그 자체일 뿐입니다. 셰익스피어가 맥베스에서 유명한 글귀를 우리에게 던져줬습니다. 인생에 대한 씁쓸한 그러나 정확한 묘사입니다. 소음과 분노로 가득 찬 한 백치의 이야기. 인생은 소음과 분노로 가득 찬 한 바보 백치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했습니다. Life is a tale of an idiot full of sound and fury. 뭐 셰익스피어의 그 뛰어난 관찰력입니다. 정확한 인생에 대한 지적이며 묘사며 관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그럼 바보들의 엉뚱한 스토리를 아름다운 스토리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수치의 인생을 영광의 인생으로 바꿔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겁니다. 친히 수치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제 시편 기자가 32절에 또 다른 다짐을 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 주의 계명들이 있는 곳을 향해 달려나가리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기 위해 나는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 일에 달려가리이다. 적극적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주의 계명을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다짐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그러나 악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6장 18절 말씀과 같이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라고 우리 인생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아니요, 나는 주의 계명들의 길로 열심히 힘을 다하여 달려가겠나이다. 그러면서 또다시 30절 상반절에 간구를 합니다. 그러니 주님 주께서 제 마음을 넓혀주시옵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혀주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나갈 수 있나이다. 여기에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놓여져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혀주시면, 넓혀주신다는 말씀이 주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면, 주께서 내 마음속에 순종코자 하는 그런 의지를 발동시켜 주시면 제가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 힘을 다하겠나이다. 마음을 넓힌다는 표현 열왕기상 4장 29절에 솔로몬에 관한 기록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며 그것을 행해드리고 싶은 의욕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빚어주시는 과정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라고 간구드리고 있습니다. 두 개의 교훈을 함께 나누게요. 첫 번째는 적극적인 순종만이 참된 순종입니다. 적극적인 순종만이 참된 순종입니다. 어떤 사람이 온라인으로 세탁기를 주문합니다. 세탁기를 하나 보내주세요. 그 세탁기가 괜찮으면 제가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다 답변이 왔어요. 책을 보내주십시오. 그 책이 괜찮으면 우리가 세탁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 주시는 선물 한번 보내보시죠. 주님의 계획 한번 저에게 보여주시죠. 괜찮으면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물건들이 마음에 드십니까?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나요?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들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인데요? 누가 주인인데요? 적극적인 순종, 주님께서 내리시는 명령, 그 무엇이든지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한번 받아보고 믿음이 아니죠. 내가 주의 계명의 길들로 달려가겠나이다. 먼저 충성을 맹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순종을 아뢰드리는 것이 참된 순종입니다. 열심을 품고 달려가는 순종만이 참된 순종, 참된 믿음입니다. 미적지근한 순종, 마지못해 하는 순종, 눈치 봐가면서 하는 순종, 100점짜리 순종이 아니죠. 거기 아주 중요한 이슈가 달려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믿는가 아닌가의 이슈,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인정해 드리는가 아닌가,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 과연 내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그런 의심 때문에, 그런 불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내 생각이 더 내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 범죄인 줄 알면서 그 행위도 또 행합니다. 적극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반쪽짜리 순종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적극적인 순종의 다짐입니다. 절대적인 순종을 미리 다짐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요구되어집니다. 지칙 보네포 얘기하기를 오직 순종하는 사람만 믿을 수 있으며 오직 믿는 사람만 순종한다. 순종하는 사람만이 실제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만 그 계명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골리앗을 향해 다윗이 달려갔듯이 우리도 주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달려가는 적극적인 열심을 품은 그러한 모습이 계속 배양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일에 어기적거릴 수 없습니다. 분위기 살피며 눈치 보며 계산하며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 향해 달려나가야 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리라 먼저 말씀드려야 합니다. 사무엘이 어렸지만 그는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I am willing and ready to obey whatever you say to me. 무슨 말씀하든 저는 순종하겠사오니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순종을 전제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니까 마땅히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한눈 팔면서 전쟁할 수 없습니다. 한눈 팔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한눈 팔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는 중요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앞에 있는 적들을 바라보며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영생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적극적인 자세를 말씀합니다. 쟁취하라. 우리가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 받은 사람이 누리는 이 땅에서의 지금의 영생의 재미는 쟁취해야 합니다.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기쁨이 그 재미가 내 것으로 취해지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취하라. 적극적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그렇게 살았음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다고 선포합니다. 그냥 넉넉히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싸우고 마치고 지키는, 빌립보 3장 14절에도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무라. 그리스도의 삶을 뒤짐짓고 슬렁슬렁 걷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합니다. 뭐 우리가 찬양드릴 때는 뒤짐짓고 찬양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현실의 삶을 살아갈 때는 달려가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기꺼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또한 동시에 내가 기꺼이 주님을 위해 무엇을 버릴 수 있는가? 기꺼이 행하고 기꺼이 버리고 적극적인 순종만이 참된 순종입니다. 두 번째로 적극적인 순종은 하나님께 달려가는 자에게만 가능합니다. 말씀하기를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고 거기에 주님의 지혜를 퍼부어 주시면 주님께서 친히 내 속에 의지를 심어 주시면 친히 의욕을 집어넣어 주시면 적극적인 순종의 능력은 우리가 어금니를 꽉 깨문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주먹을 불끈 쥔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능력은 사람의 의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혀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을 향해 달려갈 수 있나이다. 이 적극적인 순종은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하기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는 자에게 주님께서 이 능력을 주시며 적극적으로 순종하기 위해 달리기를 시작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하기 위해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에게 주께서 이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의지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넓혀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뿐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새 힘이 우리로 전적인 순종, 적극적인 순종을 가능케 줍니다. 이 힘은 우리 속에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요한 1서 5장 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주님의 계명을 즐거이 지키며 또 말씀하기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계명은 많은 분들이 무겁다, 무겁다,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기를 주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맞습니까? 우리가 맞습니까? 우리가 어렵다 하는 그게 맞습니까? 성경이 어렵지 않다 하는 말씀이 맞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킨 것이라 말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계명이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겁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 살아가며 더 깊이 경험해야 될, 더 자주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의 계명은 무겁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지는 않지만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 있어서 이 주님의 계명이 무겁고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택해 그 계명 주님 무겁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복음의 신비입니다. 결코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력으로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우리 의지가 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주님의 주시는 그 능력을 갈망하는 것,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주께서 내 마음을 넓혀주시기를 간구하는 것,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0절 말씀에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성루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는, 여기 말씀하는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닌, 의인은 누가 의인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자가 의인입니다. 아무리 죄짐이 그 등에 어깨에 많이 걸려 있어도 여호와를 향해 나가는 자가 의인이며 그는 안전함을 얻게 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여기 말씀하는 안전함, 완벽한 평강입니다. 안전함, 완벽한 평강, 구약 성경에서 강조하는 샬롬의 의미입니다. 누가 그 샬롬을 경험한다고요? 의인. 누가 의인이라고요? 여호와께로 달려나가는 자. 여호와 이름은 내 견고한 망대라 외치며 나아가는 자. 이 다리는 달려가라고 주신 겁니다. 어디로요? 누구를 향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향하여 달려가라고 이 다리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일전에 남미 선교사였던 분께서 저에게 이과수 폭포 동영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과수 폭포, 나야라 폭포, 그냥 그 물들이 엄청난 양의 물들이 막힘없이 그냥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쉬지 않고. 우리가 운전하면서 교통체증을 경험하죠. 차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반마일 가기를 30분 걸리는 내 영혼의 상태는 꽉 막혀있는 모습인가, 아니면 이과수 폭포수같이 막힘없이 거대한 양의 물이 쏟아져 내리고 있는 그러한 상태인지.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루, 그리로 피하는 자, 곧 의인, 안전함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뻥 뚫어주셔서, 넓게 해주셔서, 막힘이 없이 주님의 은혜가 콜콜콜 쏟아져 내림으로 해서 우리가 주의 계명들의 길을 향해서 마음껏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우리는 늘 간구합니다. 눈은 보라고 주신 겁니다. 뭘 보라고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다리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 뭐 생계에 필요하니까 이런저런 일을 당연히 하셔요. 그러나 가장 먼저 가장 소중하게 우리가 보고 달려가야 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향해 달려나가며 우리 눈을 여호와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죠. 그 모습이 희미해지는 경우 우리 인생 다시 수치에 휩싸이게 되고 맙니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의 영광과 은혜의 그 빛 아래 세상에 붙은 모든 것들이, 욕심들이, 수치가 사라져간다. 원문가세 strangely, will grow strangely dim. 이상하게도 신비하게도 세상에 붙은 모든 것들이 희미해져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신비하게도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삶, 이상하게도 그렇게 내가 세상을 향해 열심을 품고 욕심을 토해냈는데 이상하게도 주께서 그 마음들을 다 거두어 가시고 그 빽빽한 구름 같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얼굴이 내게 크게 보이네, 환하게 보이네, 갑자기 내가 찬송을 불러대네, 갑자기 인생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며 그 싸구려 것들에 대한 매력이 다 사라져버리고, 만약 이상하게도 신비하게도 인생의 위기가 닥쳐오면 어떻게 합니까? 견고한 망대이신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눈을 주님께 돌리며 간구합니다. 아무 일도 없을 때 어떡하십니까? 소위 모든 것이 다 편안할 때, 평안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견고한 망대이신 여호와께로 달려나갑니다. 눈을 주님께 돌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내용, 하나님 앞에서 떠는 자, 세상을 향해 떨지 않고 사탄을 향해 떨지 않고 악한 세력을 향해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달려나가는 자,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기쁨으로, 즐겁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에 향하여 달려나가겠나이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보여드려야 될 예배의 자세요.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이상하게도 세상이 희미해져가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면 다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기도드립시다. 인생 평안하다 여겨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가 아니십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He is our master. He is our Lord. We do not use him. We want to be used by him willingly, joyfully. 우리가 하나님 이용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받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을 넓혀주셔서 주님 지혜를 주시고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그 이상의 경건한 마음, 경건한 의욕을 허락해 주셔서 기쁨으로 주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성숙한 자리로 한 발자국 더 저희들을 전진시켜 주시고 더 성숙해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영광을 받으신 우리 삶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주님의 위대하심이 마음껏 펼쳐지고 전개되고 설명되어지고 소개되어질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여금 그 막강한 성루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의인 삼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지금도 양팔을 벌리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들을 환영하시며 주의 계명을 기꺼이 기쁨으로 지킬 수 있는 그 자리를 향하여 달려나가도록 저희 속에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저희 속에 기꺼이 의욕을 가지고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주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다, 어렵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예배드리며 한 주간 살아가며 이 말씀 가르쳐주신 그대로 삶의 여기저기 구석구석 모든 관계 속에서 승리의 열매를 맺히며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원하여 주의 도우심 다시 한번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심령 가정, 가정 위에 은혜와 영광 교회 위에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 만나뵈며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드리는 그 영광의 순간까지 늘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원합니다.
1: 은혜의 시간,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였습니다.

0: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세상의 모든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2: 때로는 솔로몬처럼,
3: 때로는 다비다처럼,
4: 때로는 바나바처럼,
5: 때로는 다윗처럼.
1: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우리는 무엇이든 들어드리는 방송 노크 토크.

0: 오늘은요, 저희 노크토크에 아주 귀한 손님이 찾아주셨는데요. 현재 백성예술대학교 보건복지학부 교수님이신 우리 송민 교수님께서 자리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에는 네. 전 세계의 전쟁의 위험을 구원하는 원더우먼이 있지 않습니까?
0: 네. 아, 그렇죠.
1: 한국에는 네. 말씀으로 유쾌한 위로를 전하는 원더우먼 송우민이 있습니다.
2: 원더우민.
0: 원더우민. 원더우민. 이름 너무 좋으시다.
3: 마치 지하철 2호선 위에 망토를 두르는 교수님께서 쫙 달려오는 아, 이런 느낌 있죠.
1: 날라다니겠습니다.
0: 네, 오늘은 우리 원더우민 교수님과 함께라서 그런지 더욱 든든하고 기대가 되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 많은 분들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질문 함께 들어볼까요?
4: 첫사랑은 굉장히 설레고 뜨거웠던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뭐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느낌이지 않을까.
2: 텐션이 다들 높아요. 이 첫사랑 얘기가
5: 사랑이잖아.
0: 우리 레온 씨는 그럼 첫 연애는 언제?
6: 첫 연애가 이제 20살 때인데 만남도 아쉬웠는데 헤어지면 더 아쉬웠다.
1: 진짜 극장에 가자. 저 내리면서 이랬어요. 저 우리 다음에 만났어요. 하고 만납시다.
3: 남편은 일곱 번째 남자예요.
2: 멋있다.
7: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20대 청년입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 처음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저는 여자친구를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여자친구는 제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고 하네요. 함께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는데 도대체 여자친구는 저의 어떤 부분에서 사랑을 느끼지 못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노크토크 식구들, 사랑도 배울 수 있나요? 배울 수 있다면 다시는 사랑하는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0: 네, 노크토크에 물어봐. 오늘의 질문은요. 사랑도 배울 수 있나요? 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 지금 사랑 얘기가 나오니까 가장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2: 전문가.
0: 미소가 지어지는 우리 레온 씨. 그렇죠. 예. 네. 우리 레온 씨는 그럼 첫 연애는 언제였죠?
6: 첫 연애가 이제 20살 때인데 그때를 생각하면 만남도 아쉬웠는데 헤어지면 더 아쉬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 그리고 어디 공부해, 어디서?
6: 아, 공부하죠. 사랑은 공부하는 거예요. 사랑은 동사입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0: 움직이는 거.
2: 예. 명언이 많아.
6: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헤어지고 나서 너무 첫 연애에 괴로워서 그 마음을 시로 쓴 게 있어요.
0: 진짜로?
6: 예, 직접. 근데 시를 썼는데 이 시를 대학원 수업 시간에 발표를 했는데 시 발표 1등을 했습니다.
0: 이야. 진짜
6: 학점을 A4를 받은 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상처를 이걸로 치료하세요. 영등포 초코 엄마. 만남은 달달한 커피, 이별은 쓰디쓴 한약. 처음 문자에 심장은 뛰었죠. 그러나 마지막 문자에 심장은 멈췄죠. 이별이 슬픔이 아니라 카톡이더라. 이별의 무게는 손끝, 나의 마음의 무게는 토르망치. 둘이었다가 혼자가 되니 보이더라. 아예 혼자가 됐어야 했다는 걸.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너의 말.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나의 말. 왜 너만 갑이니? 왜 나는 을이니? 헤어지겠다는 마음, 네 마음이 아닌 주변에서 속삭이는 친구들의 마음. 집 앞에 찾아간 나의 걸음은 10만 보. 집 앞에 만났던 너의 표정은 잠만 보. 사과의 의미가 과일보다 못하니?
2: 랩인데.
6: 편지의 의미가 종이보다 못하니? 이제 나 간다. 너 없는 앞으로 나아간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1등했던.
2: 아, 나 너무 웃기지.
6: A4를 받았던 시입니다.
3: 진짜. 산산이 찢어진 그 남자의 심정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네.
2: 노래 가사 같아, 노래 가사.
6: 근데 노래 나중에 이거 작곡 한번
2: 해주세요. 아, 난 싫어요.
0: 아니, 우리 교수님은 첫사랑을 물어봐도 되나요?
1: 아, 우리 여기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저희 남편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은 중학교 2학년 때,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민을 갔어요. 캐나다로. 예, 그 어떻게 보면 이민 1.5세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저보다 나이가 두 살은 많지만, 이제 그, 대학교를 가면서 저희 남편은 공대에서 신학교를 가고 저는 고등학생에서 바로 이제 신학교를 가면서 네. 첫날 오리엔테이션부터 같이 다니는 CC였어요. 캠퍼스 커플이었어요. 네네. 어느 날 이제 좀 무르익어서 우리 자동차 극장에 가자. 드라이빙 그 무비 띄어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거길 갔어요. 근데 저도 초짜고 우리 남편도 초짜다 보니까 그 좁은 공간에서 같이 있어야 되는데 좀 좋은 이미지를 풍기고 싶잖아요. 아, 그래서 생전 안 하던 향수를 뿌린 거예요.
0: 아, 향수를.
1: 근데 얼마만큼 그걸 뿌려야 되는지 몰라서 애따 모르겠다 그냥 막 뿌리고 그러니까요. 그러고 이제 딱 영화를 보러 갔어요. 바깥에 너무 추우니까 창문은 열 수 없고 2시간 반 동안 알고 봤더니 우리 남편도 뿌리고 온 거야.
0: 아이고.
1: 두 가지 향수가 같이 섞여서 냄새가 나오는데
3: 졸졸해요.
1: 영화가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0: 그치 두 분 다 이렇게 심하게 뿌리시면 머리가 아플 수가 있죠. 콧자리에서. 근데 귀엽다.
2: 아니 근데 처음엔 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저는 그 이 첫 연애는 그러니까 연애라는 거 자체가 현실이라는 분모 위에 좋음이라는 감정이 분자로 있어야 되는데 네. 사실은 그냥 정수를 생각한 거예요. 딱 1 더하기 1은 2라는 생각을 사람들 다 갖고 있는데 그렇지 네. 않거든요. 네. 사랑이란 건 이런 그 분수일 때가 많은 거예요, 사실은.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근데 착각을 하는 거지. 사랑은 정수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 시행착오가 많은 것 같아요. 마음은 되게 앞서는데 표현도 서툴죠. 그쵸. 준비도 안 됐죠. 그러니까 또 다툼도 일어나고 하니까 사실은 첫사랑은 누구나 다 두 사람 다 가슴 아픈 정수가 되기 이전에 분수 같은 모습을 갖춰져 있지 않나.
3: 아, 저는 뭐 좀 솔직해지겠습니다. 네. 남편은 일곱 번째 남자예요.
2: 멋있다.
3: 죄인가요? 아, 그러네요.
6: 달리는 순환선이네.
3: 아,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본격적인 연애는 사실 뭐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했죠. 근데 이제 그 첫사랑하고 생각을 해보면 먹었던 음식이 먼저 떠오르죠. 저희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몽이라는 걸 먹어봤어요. 많이 먹으면 설사하는 거. 처음으로 자몽을 그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89년도였는데 그걸 먹었는데 전 이렇게 신선하고 맛있는 과일은 처음 먹어본 거예요. 근데 자몽이 또 크다. 한 8개를 먹었어요 제가. 그다음에 이제 밤새 토하고 설사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헤어졌네요. 그래서 그 첫사랑의 기억은 자몽을 먹고 토하고 설사한 기억 뽀뽀 한번 못하고 헤어진 기억으로 끝났네요.
4: 저는 뭐 많이 사랑을 해보진 않았는데요. 뭐 이호성 교수님만큼은 안 되고요. 소수의
3: 제가
4: 사람과.
3: 이분의 과거를 알아요. 저만큼 돼요.
0: 네, 그러네요.

0: 감정 컨트롤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만났어요. 맨날 문자 보내고 또 문자에 답이 안 오면 서운해하고 그러면서 결국 이제 실패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첫사랑 때 제가 느꼈던 감정 중에 불안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이 사람하고 꼭 결혼하고 싶고 근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불안이 크다 보니까 결국 그 불안 때문에 헤어진 것 같아요. 상대방도 불안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첫사랑이 끝나고 나서 경험했던 게 아, 연애를 많이 해보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그 다음에 목적론적으로 연애를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목표를 정해놓고 내가 사람 만나야지. 그러면 이 감정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건 아, 이렇게 사랑을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감정대로 행동하기보다 그 감정을 잘 조절하고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사랑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1: 목사님들은 병이 깊은 것 같아요. 일단 사랑도 깊게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말도 길게 하네요. 말씀이 다 설교 같아요. 목사님들이 네. 마지막에 한번 은혜를 받고 교훈을 받아요. 네.
2: 고린도전서 사랑장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네.
3: 아 진짜. 근데 다 이제 첫사랑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근데 누구나 처음은 다 서툴기 마련인 것 같아요.
1: 왜 우리만 얘기해요?
3: 아, 저 첫사랑이요? 네. 아, 제 첫사랑.
4: 아, 이거 궁금한데?
3: 아니, 그럼 쌍방으로 사랑한 거죠?
4: 아닐 수도 있죠. 아니, 첫사랑인데.
1: 대신 교생 선생님은 안 돼요.
3: 아, 그래요? 네네. 아, 초등학교 때 제가 좋아했어요.
1: 아, 아이, 장난해. 그렇게 따지면 지금 남편이 28살 때
3: 그렇구나.
1: 그렇게 따지면.
3: 그래도 개그 지망생 때 만났던. 아, 그건 만나 지금 혼자만 짝사랑인 거죠. 박영화 씨는 그래도 개그 지망생 때, 네, 그 서로 힘들 때 같이 이제 고생했던 분, 네,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네, 오늘의 질문자의 질문이죠. 우리 식구들은 사랑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5: 저는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3: 어, 진짜요?
5: 그러니까 사랑을 배운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처음 그 실패할 때 그 뭐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배려함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첫사랑을 고슴도치의 사랑이라고 표현들 하잖아요. 막 그 뭐 안으려고 하면 아프고 찔리고 근데 그게 다 깎여나가면 나중에는 이제 안을 수 있는 그 정도 된다 해서 이제 고슴도치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게 사랑을 배운다기보다는 어떤 그 사람을 대하는 방법, 또 매너 그리고 아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행복해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싫어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 꼭 필요하지 않겠나. 그게 그 첫사랑들이 결혼해도 결혼해서 또 그 과정을 겪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경험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결혼을 해도 또 겪어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런 과정들이 꼭 필요하다,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6: 제가 생각하기엔 꼭 운전면허 따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랑이. 운전면허 우리 자격증 따려면 일단 필기시험 합격해야 되잖아요.
3: 네네.
6: 그죠? 우리 사랑에 대한 이론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장은 아니잖아요.
3: 네, 그렇죠.
6: 그 다음에 이제 도로주행 또 시험을 봐야 되겠죠. 네.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 라이센스를 땄다고 하더라도 네. 문제는 뭐냐면 내가 느끼는 그 운전 스타일하고 내가 하는 그 스타일이 네.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하고 좀 이렇게 잘 맞춰주는 그런 매너하고 그 규칙을 좀 잘 알고 행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를 든다면 너무 과속하면 네. 본인은 아, 나 이거 내 스타일이야 막 달려 막 이럴 수 있지만 상대방은 이거 뭐지 막 그렇지, 이러면서 그렇지, 불안해하고 네. 막 그리고 차간 거리라는 게 있잖아요.
3: 네.
6: 암만 내가 잘 달린다고 하더라도 이 차 들 간에 그 거리를 지키지 않으면
3: 그쵸.
6: 충돌합니다. 이거 사고 납니다. 그래서 암만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좋아해서 항상 붙어 있고 싶다 하더라도 거리는 지켜주는 게 그게 안전하다고 제가 또 생각하고요.
3: 네.
6: 그다음에 이제 차선 변경할 때 깜빡이 있죠. 깜빡이는 항상 켜야 되는데 신호 없이 훅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앉아서 열받죠. 뭐야 이거 막 이러면서 막 빵빵 대기도 하는데 왜냐면 우리가 예측하지 않다가 갑자기 훅 들어오면 당황하거든요. 아, 예, 그래서 사랑도 갑자기 이랬다가 막 갑자기 이러면 이거 뭐지?
5: 그래서,
6: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어떻게 돼야 되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우리 사연 보내신 분이 나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상대방은 그걸 못 느낀다 맞아. 그러고 나간다. 그럼 너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는데 그 게리 채프만이라는 아저씨가 하는 얘기가 사랑에도 다섯 가지 언어가 있다는 맞아. 거예요.

0: 그죠? 나는 이거를 사랑으로 표현했는데 상대방은 그걸 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체적인 언어가 정말 난 이렇게 소프트하게 막 이렇게 스킨십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완전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인정해주는 말 있잖아요. 어, 잘했어. 어, 네가 최고야. 너무 이뻐. 막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싶어 하는데 그런 얘기 안 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시간 같이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난 사랑해 하는데 밥 한 번 안 사는 사람.
1: 핸드백이라도 이렇게 줘요.
0: 아, 뭐 핸드백은 안 해드려도 뭐 그 에코백이라도 줘. 뭔가 이 표현을 해야 되는데 물질로 표현을 안 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암만 사랑한다 그러는데 뭐 도대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없어요.
1: 그런, 예.
0: 그러니까 그런 언어들을 우리가 파악을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서운한 거죠. 그쵸. 아닌가 봐. 아닌가 봐요. 하고 이제.
2: 그쵸. 저는 그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는 자동차로 따지면 저는 항상 폐차를 많이 하거든요.
3: 아하.
2: 네, 항상 없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3: 아, 네.
2: 저는 이제 사랑은 있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만날 때는 배우지만 헤어질 땐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1: 아,
2: 과거의 나, 현재의 나, 미래의 나를 시기 적절하게 기승전결, 전개, 뭐 절정, 결말에 맞춰서 기가 막히게 배우는 것 같아요. 시작하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여자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라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벤트라든지 아름다운 말이라든지 뭐 언어 유희를 통해서 뭔가 움직여요. 뭐 아, 이게 사랑의 힘이구나. 나라는 존재를 보고 나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아이덴티티 속에서 엿바꾸기. 요걸 통해서 그 안에 화살 같은 말들이 꽂혔을 때 그가 나한테 반응했을 때.
4: 참고로 아이디가 아니라 아이덴터티예요.
2: 아이덴티티. 아이덴티티.
0: 그럴 때는 좌우당간.
4: 네. 좌우당간.
2: 영원한
4: 좌우당간.
2: 아무튼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녀에게 이제 언어를 통해서 마음을 샀을 때 아 이게 사랑이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왜 나도 좋아하고 얘도 나를 좋아하니 이게 견우와 직녀가 만나서 이게 사랑이 되는구나.
3: 네.
2: 근데 헤어질 때는 내가 왜 잘못했을까? 나는 왜 안 되는 걸까? 왜 나는 쓰레기일까? 왜 나는 바보일까? 이 자책하게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그러면서 한 번도 안 찾던 하느님을 찾고 한 번도 안 찾던 목사님을 찾고 한 번도 안 보는 성경을 보고 한 번도 안 하는 기도를 하는 이런 현장들이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느끼죠. 아, 나란 존재는 연약하구나. 근데 또 사랑을 시작하면 어떡합니까? 그걸 또 잊고 살아갑니다.
4: 저는 레온 씨가 한 얘기가 정말 정확할 뿐만 아니라 가장 최근에 헤어져 본 자잖아요.
1: 그러네요.
4: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정말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레온 씨가 했던 이야기 또 윤성 전도사님께서 하신 이야기 또 우리 교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합치면 이게 사랑의 인식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도 당연히 거기에 동의를 하고 실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은 관계학습이죠. 그걸 통해서 나도 변하고 너도 변하고 너를 통해서 나의 학습의 영역이 넓어지고 나를 통해서 네가 상처받았다고 하지만 상처마저도 우리 교과목 안에 들어가 있는 이게 바로 또 사랑이잖아요. 그러고 보자면 사랑은 역시 배우는 게 맞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혹시 여러분 아세요? John Lennon이라고. 우리식으로 존 레논. 존 레논. 존 레논이 불렀던 Love라는 노래가 있어요. Love is real. Real is love. 이렇게 해서 쭉 나온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들을 쫙 보면은 결국은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상호적이고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는가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가사를 통해서 시처럼 전달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많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런 사랑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다 하나의 교훈집이다. 그건 뭐냐? 배울 점이 있고 배울 수 있고 그래서 에리히 프롬이라는 사람이 쓴 책 이름 중에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말 그대로 우리는 기술이라는 게 이때 아트거든요. 예술적 사랑의 방법도 배우지만 그 예술적 사랑이 아닌 또 다른 사랑의 여러 경험치들, 결과물도 결국은 우리는 삶을 통해서 값을 치르고 세월의 값을 치르고 감정의 값을 치르고 결국 배우게 된다. 좋은 사랑도 배우고 대신 나쁜 사랑도 배운다.
5: 저는 이제 이분이 이제 깨달았잖아요. 사랑도 배워야 되나요? 제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직 젊으니까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저는 많은 사람을 좀 만나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즘 교회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을 보면 다들 연애하고 싶고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2: 맞아요.
5: 많은 사람을 안 만나요.
2: 맞아요.
5: 그쵸?
1: 맞아요.
5: 만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해요 다들.
2: 맞아요.
5: 네, 너무 바쁘게 살아요.
2: 맞아요.
5: 취직해야 되고. 근데 그래도 사랑할 시간은 또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스카펙이라고 하는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이 스카펙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사랑은 감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에서 나와서 의지를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감정에 빠진 상태만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배웠다라고 생각하면 반복될 거예요. 문제는 또 풍덩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랑을 잘해볼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감정에서 좀 벗어나서 감정을 내가 잘 추스르고 조율하면서 의지를 가지고 때로는 이제 저도 사랑을 해보니까 꼭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4: 그럼요.
5: 가다가 실증 날 때도 있고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눈이 돌아갈 때도 있고.
4: 그래요?
5: 아, 왜 그렇지 않나요?
3: 그런 거 없는데.
1: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5: 아, 그런가요?
1: 괜찮으세요?
4: 저는 그냥 오로지 제 귀염둥이 하나예요.
5: 그랬던 건가요?
3: 목사님 신기한데요?
5: 네. 아니 근데 이 이야기는 뭐 저희 아내는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인데
1: 그러니까
5: 이제 감정이라는 것이 네. 좋은 감정만 풍덕풍덕 빠지는 게 아니라 감정이 생겼다가 네. 어떨 때는
3: 맞아요.
5: 또 줄어들기도 하고
3: 맞아요.
5: 그래서 힘든 거예요. 맞아요. 내가 이 사람 사랑하는 게 맞아? 그런데 스카펙 이야기에 의하면 그것도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내가 그 사람과 했던 약속을 지키고자 나가는 것 또 그러다 보면 감정도 생기고 그래서 저는 우리 이 사연자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배워가시면 좋겠고 매운 형제가 말씀한 것처럼 끝났을 때 내가 했던 사랑을 한번 성찰해보는 것 성찰해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목사님 말씀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분들의 조언 꼭 참고하셔서요. 다음 사랑은 조금 더 성숙한 사랑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볼까요?
4: 가정은 가장 지속적인 전쟁터다.
0: 당신 이리 와봐. 앉아봐.
1: 앉아봐.
0: 당신 잘못했어, 안 했어? 뭘 잘못했는데 아~ 말해봐.
2: 이제까지 연애를 다섯 번 넘게 하면서 난 한 번도 뭐라고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오히려 그 여자친구는 다 답답하다.
3: 그래서 다 헤어진 거야.
2: 그래서 헤어진 거야.
3: 이제 이겨봐.
5: 잘못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미잘룡이라고 하자. 이게 뭐냐면
1: 오 귀엽다. 미잘룡.
5: 미잘룡.
2: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30대 새댁입니다. 같은 교회 청년부 공동체를 섬기다가 결혼한 저희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다 잘 맞는 것만 같았어요. 남편은 믿음도 좋고 온화한 성품이어서 교회나 직장 안에서도 누군가와 크게 다툰 적이 없었습니다. 불만이 있거나 감정이 상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표출하는 저와 달리 갈등의 상황을 만들지 않는 남편의 모습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을 했고 그 점이 바로 남편과의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보니 남편이 가정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금씩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런 모습이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적어도 부부간 다툼이 생겼을 때 대화를 시도하면 피하지는 않았으니까요.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본인이 하고 싶은 걸 거부당했을 때 의견 충돌이 있을 때면 남편은 연락두절이 되거나 말도 없이 집을 나가버리는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는 외식 중에 남편과 말다툼을 했는데 식사 중에 그대로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나타나서 어떤 설명도 없이 미안하다고 말하고 평소처럼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된다며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면 이런 상황이 싫다며 짜증을 내고 또 자리를 피해버려요. 남편의 행동이 도가 지나치는 것 같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회피성 성격장애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냥 맞춰주라는데 저는 대화가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면 답답함을 느끼는 성격이라 계속 이렇게 가다간 속병을 앓거나 정신병에 걸릴 것 같습니다. 노크토크 식구들, 가정은 가장 작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이런 저와 남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제발 방법 좀 알려주세요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1: 네, 오늘은 남편과의 소통 단절로 인해 힘들어하고 계신 아내분의 고민 사연인데요. 아니 우리 전도사님께서는 네. 그 배우자와의 다툼이나 그 의견 충돌이 있을 때 보통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세요?
6: 저희 두 사람이 약간 해결하는 방법이 조금씩 틀려요. 예를 들면 저는 약간 좀 웃기려고 해요.
1: 웃기려고?
6: 네, 웃기려고.
1: 화났는데 막. 네,
6: 예를 들면 이제, 그러니까 저, 이제 사실은 감정이 제가 잘못해서 저 사람이 감정이 안 좋을 땐 그렇게 웃기면 그거는 이제 안 되는 그쵸, 상황인데 그쵸. 예를 들면 반대의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내가 어떻게 했는데 제가 저희 이제 카페 하잖아요. 네, 카페에서 그쵸. 가끔 막 바쁘고 막 힘들고 그러면 아내 지치는 거야. 그럼 그쵸. 제가 자 이거 읽고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힘들면 대답을 안 해. 어. 근데 직원들 다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난 창피하잖아. 어. 그러면 처음에는 어, 나 창피한데 나 되게 창피한데 그 나도 이 회사 이사인데 어. 뭐 이러다가 그 농담해요. 아 왜 난 안 보이는 건가? 난 그림자야? 나 왜 내 얘기를 안 들어? 막, 막 직원들이 막 나 안 보여? 나 여기 안 보여? 나 안 보여? 막 정아 씨한테 가 하면 막 직원들 막 웃고 정아 씨도 웃고 그러니까 웃기려고 그냥 하면 풀어져요. 나중에 아까 미안해 얘기를 하죠. 네, 그러면 이제 아예 직원 답변하지 마. 그러면 이제 좋아지고 예를 들면 이제 제가 화났을 경우는 정아 씨는 막 매달려요 저한테. 그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했다가 집에 막 들어가서 제가 기분 안 좋은 딱 안 좋으면 와갖고 뒤에서 저한테 막 업혀. 그러면 키가 1m73.5야. 1m74야. 근데 다리가 다 땅에. 근데 매달리고 그럼 저는 웃긴 거야 그 상황이. 아 이 사람 맨날 업히고 아,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안 웃 제가 안 웃을 수가 없어. 근데
4: 아니 내가 매달렸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할 거예요?
6: 아니 뭐 뒤로 넘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것도 웃기잖아.
7: 이거 아니야. 이거
6: 바로 윤동근이야.
1: 장판으로.
0: 살다 보면은 이렇게 갈등이 생긴다는 게 의견이 틀리다는 얘기하네요. 그쵸. 근데 뭐 서로 내 의견이 맞다, 뭐 네 의견이 맞다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감정이 이제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 주장을 이렇게 막 아, 그건 아니지 막 이러면서 이제 눈 돌려가면서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얘기를 듣다가 어느 순간 이제 남편이 그럴 때가 있어요. 됐어 그만해. 근데 제가 만약에 거기서 뭘 그만해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야 얘기를 마치자고 이렇게 나갈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살아보니까 거기서 제가 한 발 더 나가면 이제 싸움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딱 됐어 그만해 그러면 내가 비록 오라도 맞아도 알았어 그만하자 딱 그래버려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야말로 쿨업가 딱 돼버리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며칠 지나면 이제 또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가고 이제 기분이 좀 좋고 그럴 때 이제 그때 살짝 얘기하죠. 근데 지난번에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행동하고 그럴 때 나 진짜 조금 상처를 받았어. 근데 난 그거는 아닌 것 같아. 나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면 뭐라? 몰랐네. 알았어. 안 그렇게 하지. 그렇게 되는데 내가 만약에 다른 날 나가지고 당신 이리 와봐. 앉아봐.
1: 앉아봐.
0: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남편 완전히 뭐 애 다루듯이. 그치, 당신 그치. 잘못했어 안 했어. 뭘 잘못했는데 말해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남자들 자존심 팍 상해갖고 이제 끝까지 우기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막 이래가면서.
1: 그러면 잘못했다고 해도.
0: 해도 이제. 해도
1: 뭘 잘못했는데 근데 거기서.
0: 구체적으로 얘기해.
1: 구체적으로 얘기해.
6: 네. 네.
0: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애를 훈계하듯이 하면 남편은 정말 자꾸 이렇게 회피를 할 것 같아요. 도망갈 맞아요, 것 같아요.
7: 저는 오히려 자존심이 없어서 싸운 적이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연애할 때 한 번도 제가 화를 내거나 다툼을 일으켜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미안하다고 말을 하는데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여자친구가 더 짜증난대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져줘요. 근데 오히려 그게 여자친구들 다 답답하다.
6: 그래서 다 헤어진 거야.
7: 그래서 헤어진 거야.
6: 이제 이겨봐요.
7: 왜냐하면 서술형으로 모든 걸 다 논리적으로 설명을
6: 반성문을
7: 뭐 예서 남이야 나는 오늘 너의 이 마음을 내가 아프게 한 게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어떤 부분을 하냐면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런 부분이.
6: 피곤하겠다.
7: 그리고 나는 이러이런 부분이 피곤하겠어. 내가 생각했을 땐 부족하다고 난 느꼈어. 그래서 난 너한테 사과를 구할게. 미안해.
1: 사과를 구할게.
7: 근데 이 말을 듣고 나서 처음에는 막 진짜 이런 남자가 어딨어. 이렇게 논리적으로 자기 자신을 아는 남자.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너 자신을 알지? 네가 소크라테스야? 막 이러는데 결국은 이게 5번, 6번 반복되면 진절머리가 납니다.
1: 진짜
7: 너무 많은 걸 너는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왜 나한테 왜 이래?
6: 아는데 왜 이렇게
7: 아는데 왜 이래? 너 아는 사람이 그래.
6: 그게 더 나쁜 사람이야.
7: 그러니까 이게 더 나쁘다는 거야.
1: 그래서 갑자기 확 오는데.
6: 다음에는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한번 해보세요.
7: 그럼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면
6: 그래, 그것들을 헤어질 거야.
1: 다 헤어지네.
7: 네. 이래서 사랑이 어려워.
1: 어려워.
7: 이래서 사랑이 어려워.
4: 아 저는 이 그 사연자가 이해가 돼요. 회피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혀 회피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명 이제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K-팝 이런 게 있는 것처럼 K-잔소리라고 잔소리의 표준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환청이 들리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1: 환청.
4: 잔소리에 환청이 들리는 거. 그 자다가도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심지어 제가 자고 있는데도 저한테도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6: 이렇게 귀에다 대고 이렇게 주무시는.
4: 그러지 말라는데 그걸 그 얘기하고 또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하는데 이걸 한 40번 정도 평균 반복해야 요게 건이 끝나더라고요. 본인의 해소 지점이 이제 와야 되는 거죠. 포화 상태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대부분 잘못은 제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잔소리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한 40번 정도는 뭐 견뎌내고요. 50번 넘는 건 어렵더라고요. 저도. 그렇긴 하는데, 이제 분명한 건 잔소리가 이어질 동안에 요걸 견디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서로 간의 약속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평균을 내본 거예요. 아, 이 사람이 한 40번은 얘기해야 되는구나. 40번이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그 다음 생일까지도 얘기가 없어요.
6: 평생 연분이셔. 네. 평생 연분이야.
4: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룰이 명확해서 저희 집은 조금 수월한데 그때까지 한 20년 걸리더라고요. 쉽지 않았습니다. 예. 네.
1: 네. 근데 다툼이 생겼을 땐 그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아니 그러면 우리 사연자분의 남편분처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편한 상황이 오면 연락이 두절된다거나 그 상황을 무조건 회피하려는 사람들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5: 제가 저희 아내는 아니고 그 전에
6: 의심이 합리적으로 의심이 되는데
5: 저희 아내랑은 대화가 잘 통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만났던 여자분, 그 여자분이 요 남자분하고 비슷해요. 이제 그 자매분하고 이렇게 만나다가 어느 날 나는 뭐 다툰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잠수를 타요. 연락이 안 돼요.
7: 이해돼.
5: 그럼 문자도 반응도 안 하고.
1: 만나고 있는데.
5: 나중에 이제 한 1, 2주일 연락 안 돼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뭔가 서운한 게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는 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지금 딱 이 사연을 보낸 이 여성이 남편한테 느끼는 그 느낌이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봤죠.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물론 이제 그렇게 갑자기 연락을 끊고 잠수 타면 그게 굉장히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하나 있었어요. 이 남편분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제가 만났던 그 여자분이 굉장히 그래도 성품적으로 온유하고 부드럽고 이런 분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지적을 잘 못하고 상대방을 맞춰주고 배려하다 보니까 힘든 상황에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 이게 문제야 이거 바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남편분도 어떻게 보면 처음엔 그게 좋아서 결혼했잖아요. 들어주고 잘 받아주고.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힘들게 하면 말을 못하니까 끙끙 앓다가 결국은 차단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랑 계속 보면 불편하니까. 그리고 말은 못하고. 그러니까 관계를 잠깐 멈추고 자기 안에서 지금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잠수 타는 분들의 심리가 그렇지 않나.
0: 그러니까 남편이 네. 그럴 수도 있고 이제 또 아내가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내는 당장 해결해야 되고 왜 이걸 질질 끌어. 이거 빨리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뭔가 개선이 되지. 근데 남편은 그게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도망가려고 그러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또 어떤 집에서는 남편이 그렇게 하는 집도 있고 근데 아내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은 난 아직 이걸 마주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틀리기는 한 것 같은데요.
1: 그쵸,
0: 어떤 때는 나한테 다 맞추라 그러면 그건 또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그냥 저 사람이 아직 준비 안 됐으면 그냥 기다려줄 수밖에요. 그죠?
4: 언제까지 기다려요?
0: 그러게요.
1: 40년 기다렸어요.
0: 아시겠죠? 알겠지만.
6: 주변의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조금 힘든 상황 아니면 약간 불편한 상황 있으면 일단 전화기 꺼놔. 일단 전화기 꺼놓고 연락 안 되고.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또 저는 이제 제 사업을 하는데 저희 직원이 갑자기 연락을 안 하고 그러니까 다른 외부 업무 때문에 싹 다 나가 있는데 이 친구가 안 나와 버렸어. 그러면 이제 당장 물질적인, 정신적인 그런 피해들을 고스란히 이제 제가 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그쵸. 있는데, 그런 경우들을 보면서, 그 제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넌 왜 그런 상황에 전화를 왜 다 꺼놔? 그랬더니, 자기는 그런 상황에 오면 무조건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해. 그게 한대요. 근데 그게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1: 나만 있어요. 생각해야 돼. 아닌가?
6: 아 근데 요, 우리 상담자 같은 경우는 이게 아예 안 볼 사이가 아니잖아요.
7: 네, 부부니까.
6: 네, 안 볼 사이가 아니니까.
1: 그럼 교수님,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심리적인 부분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4: 누구나 다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고 그게 어렵다 싶으면 다 도망가고 싶지 않아요? 네, 저도 할 수 있으면 얼른 도망가고 싶어요. 근데 이제 못 도망가서 그게 왼수죠. 가만 생각해보면 이 남편이 보니까 결혼 전에 성격이 워낙에 좋던 남자예요. 갈등이 없었어. 왜냐하면 갈등이 일어나기 전에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반복적으로 피할 때 찾아보니까 회피성 인격장애인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한데 이제 분명한 건 보통 이런 회피를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죠. 하나는 자기 불안이 높을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갈등을 못 이기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갈등을 해 그러면 내 불안이 커져서 견딜 수가 없고 이런 견딜 수 없는 측면을 몇 번 이렇게 나갔다 들어오고 나갔다 들어오니까 괜찮았던 거야. 그리고 갈등이 최소화됐던 거야. 그리고 전문가들이 얘기하잖아요. 너무 힘들 땐 잠깐 쉬었다가 나중에 얘기해라. 그 룰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연을 주신 아내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게 틀린 건 아닌데 그렇게 무작정 나가버리는 건 또 아니잖아. 근데 이제 그걸 남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이 사람에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너무 강할 경우에도 사실 굳이 그 갈등을 내가 뒤집어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싸움은 결국 해결될 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끝날 싸움이라는 게 분명하면 굳이 그 싸움에 동참하지 않고 나갔다 들어오든 그냥 있던 어차피 난 루즈예요. 난 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나라도 살자. 나라도 살자. 그리고 관계라도 살리자. 이 남편이 돌아와서 사과하잖아요. 관계를 해칠 생각이 눈꽃만큼도 없어요.
8: 맞아요. 사실 저는 부부간의 대화가 단절되는 것만큼 답답한 것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살아가면서 배우자와의 소통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0: 제가 생각하기에도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안다고 이렇게 충분히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살아보니 그 김국환 씨 노래 타타타라는 거 혹시 뭐 거룩하시니까 모르지.
6: 모르는데 남들은
0: 그거죠 바로. 아니 당신도 나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알겠느냐. 그죠? 그래서 한치 앞도 모두 몰라서 다 한다면 재미없지라고 이제 이런 노래가 나오지 않았나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어떤 때는 제 자신도 저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어쨌든 내 자신을 상대방한테 알려주고 상대방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이제 부부의 소통이기는 한데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뭐 일반 성도들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영어로 골든 룰이라 그러죠. 황금 룰. 황금 룰이 이제 드디어 성경 말씀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나왔대요. 무엇이든지, 뭐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쉽게 얘기해서 이거죠. 너 이거 좋아? 그러면 남에게도 그렇게 해. 너 이거 싫어? 남한테도 그러지 마. 이렇게 확실하게 이제 하신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보면은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은 남편도 듣기 좋을 것 같아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막 인정해줘. 오, 당신 너무 멋있어. 이런 말 막 듣고 싶어 하는 거. 근데 요즘에 특히 이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집에 너무 같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함께라는 게 축복이 될 수도 있는데 요즘에 막 무서운 시간이 돼버리는 거죠. 막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애들과 자식도. 그래서 가족 간의 거리두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해요. 너무 밀착돼 있으니까 뭐 문자만 하나 띵 와도 뭐야? 누구한테 왔어? 막 이런다든가 막 모든 거 간섭하고 참견하려고 하고 그러면 숨 막힐 것 같아요.
7: 숨 막히는 경험을 해보고 싶네요. 부럽다. 이렇게 숨 거의 마지막 끝판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0: 아, 숨막힙니다. 집착은 그래. 무서운 거예요. 네.
7: 그렇게 되면 만나기라도 했으면
0: 큰일 납니다. 이제
7: 혼잔데.
5: 뭐 소통이 중요하지 않은 곳은 없죠. 뭐 그쵸? 부부든 모든 세상에는 소통이 다 중요한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아내하고 이제 그런 약속을 했어요. 우리 서로 이렇게 하다가 다 싸우면 상대방이 이제 당신 잘못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미잘용이라고 하자. 이게 뭐냐면 미안해요, 잘못했어, 용서해 주세요.
8: 오, 귀엽다. 미잘용.
5: 미잘용. 이게 진지한 건데 네. 장난처럼 들어가 있는 거죠. 막 심각하게 싸우다가 한쪽이 더 화가 나서 당신 이거 잘못했잖아. 나한테 빨리 미안하다고 이야기해. 저희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한테. 빨리 잘못했다고 이야기해. 미안하다고 이야기해. 그러면 이제 이게 정식으로 진지하게 미안해 하기는 부끄럽잖아요. 하고 싶지 않고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 알았어 미잘용 이렇게 해요. 그러면 한마디 더 해요. 아니 진지하게 해봐. 미잘용. 아니 끝까지 해. 끝까지 단어를. 미안해. 그러면 남은 거 있잖아. 그냥 잘못했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 이러다 보면 좀 풀려요.
7: 좋다 좋다.
5: 저도 근데 써먹어요. 막 하다가
7: 미잘용.
5: 미잘용해. 이렇게 하면 사인인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저희 아내가 미잘용을 일단 해줘요.
6: 해야겠다.
5: 그러면 더 가는 게 이제 멈출 수 있는 사인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소통할 수 있는 룰을 만드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6: 이거 되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사실 이거를 저희 그 둘째 아들이 맨날 하거든요. 아빠가 이거 잘못했잖아. 빨리 미안해 해. 알아서 미안해. 그렇죠, 가면 그렇죠. 바로 풀려요.
5: 그렇죠.
6: 똑같아요, 근데. 부부끼리도 이거를 해봐야겠어요.
4: 그게 말미잘은 말려주세요. 미안합니다. 잘할게요. 이거잖아요.
6: 좋다. 말미잘, 미잘용.
4: 이게 뭐 오늘 뭐 대방출이네요.
6: 써먹어도 돼요. 좋은 것 같아요.
7: 나 연애 오래 가겠는데?
4: 갈 것 같아요.
8: 미잘용.
6: 미잘용 너무 귀엽다.
4: 우리가 그 마틴 부부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최초의 관계가 있었다. 마치 하나님하고 첫 번째 소통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가족 간의 소통이 있고 그다음 배우자와의 소통을 하고 그다음 다음 세대랑 또 소통을 하잖아요. 이제 분명한 건 우리가 이제 소통이라고 하는 게 뭐 잘 되면 좋겠지만 이게 잘못하면 이제 숨통이 막힐 수가 있고요. 또 그래서 우리가 소통을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 보통 나를 잘 아는 것 또 나를 잘 표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소통을 한 제일 중요한 이유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아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의 깊은 속내를 안다는 건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고 사실 그 사람이 깊은 속내를 알면 그 사람에게 멱살을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 깊은 속을 아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용서하지 않고 어떻게 수용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사랑의 개념 안에 소통이 중요한 이유는 그 깊은 속에 들어가서 심장을 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소통이기 때문에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소통이 그럼 전부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소통은 한 60% 정도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자산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중에 또 10%는 센스와 유머 되게 유익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 문과라 그게 합쳐서 몇 퍼센트인지 기억이 안 나시죠?
8: 네.
4: 70% 같습니다.
8: 아, 70%? 네.
4: 나머지 30%는, 나만의 영역이에요. 나만의 영역. 그러니까, 다른 사람만 아는 게 아니고, 내 영역 가지고, 어느 정도 센스와 유머를 가지고, 그 다음에 소통을 생각한다면, 그게 제일 부부 사이에서도 안전한 자산이 될 거라고 보고요. 자, 가장 분명한 건,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부부끼리만 소통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바깥 외부인들과 소통 잘하는 사람은 부부들 사이에도 소통이 잘 돼요. 부부 사이 소통이 잘 되는 집들은 보면 자식하고도 잘 지내요. 자식하고 잘 지내는 집들을 보면 시댁하고도 잘 지내. 시댁하고 잘 지내는 집들이 유산을 많이 받아요. 아주 그냥 훌륭한 연결 지점이 있기 때문에.
6: 아, 결론이 네. 이렇게. 네.
4: 그렇죠. 어머니 사랑합니다.
6: 네, 소통은 유산이다. 네. 네. 소통은 유산.
8: 근데 사연을 보면 주변에서는 우리 사연자에게 야 그냥 네가 좀 맞춰주고 살아 라고 하신다는데 아니 이게 계속 한쪽에서만 참고 맞춰주다 보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7: 제가 봤을 때는 폭발하거나 포기하거나 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8: 그쵸.
7: 그러니까 아예 그냥 우와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야 쟤는 그냥 포기하고 살자. 그냥 너대로 살아라 그냥 도장 찍고 끝내자. 그러니까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손바닥이 양손이 마주쳐야 이게 소리가 나잖아요. 그쵸. 손바닥 치는 맛이 있고 근데 한 손으로는 손바닥을 못 치니까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보면 이건 짝사랑인데 근데 짝사랑이 아니잖아요. 진정한 사랑이잖아요. 부부끼리 하는 사랑이고 근데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진짜 저기 판사님 앞에 서는 거죠.
0: 제가 듣기에도 정말 계속 이렇게 한쪽만 맞춰서 산다 이런 방향으로 가면요. 애들 말대로 레알 깨집니다.
8: 맞아요.
0: 항상 일방향이면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원웨이면은. 이제 양쪽으로 가고 결국은 이제 서로 좀 이렇게 양보해서 중간을 만나야 되는데 난 안 맞을 거야. 난 중간에 안 갈 거야. 너 네가 와. 이러면 뭐 별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연 보내신 것 자체가 뭔가 잘 해보고 싶어서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임재범 씨의 노래처럼 내 거친 생각과
9: 거친 생각과
0: 바로 나오네. 네. 불안한 눈빛과
7: 가수예요 가수.
0: 아 그렇구만요. 내 생각이 아니라 이거 남편분이 정말 이렇게 불안하게 나를 쳐다보고 있진 않은지 내 거친 생각과 내 거친 이런 것으로 당신 맞춰봐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오히려 이게 지금 서로 한쪽에만 간다면 계속 불안해가지고
6: 끝에 이게 나오네.
9: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랑
0: 빙고.
6: 아니, 사실 이게 이분이 되게 마음 답답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중간 지점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두 분이 중간 지점. 그러니까 이게 성격 차이인데 성격 차이는 이혼 사유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간 지점을 찾는 게 더 급한 게 아닐까.
4: 맞춘 게 어려워요. 양복점도 아니고 네. 우리가 언제까지 맞추겠어요. 네. 또 일방적으로 맞춘다는 건 돈을 이렇게 맞춰줬으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는 다 어떻게 보면은 수요하고 공급의 원칙에 따르고 또 내가 뭔가를 공급했다면 거기에 따른 보상의 법칙이 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아내가 맞춘다? 이거 아내는 맞추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째 아내가 성격이 급해요. 그리고 당장의 끝장을 봐야 되는 성격이라 대신 뒤끝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남편은 끝장을 보는 성격이 절대 아니고 남편 입장에서는 끝장을 보자는 이 여자랑 계속 있다가 내가 끝장날 것 같으니까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서로가 지급할 마음의 그 돈이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의 재정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 아까 윤성 변호사님께서 중간지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간지대를 다른 말로 하자면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규칙에 대해서 서로 값을 좀 상호 지급해야 되지 않겠는가. N분의 1로 나누어서. 그래서 그 규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질문의 규칙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몇 분 정도는 시간을 두고 이야기할 때 뭐 나갔다 들어오는 시간을 뭐 5분 정도로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원하는 방식과 원하는 규칙과 합의할 수 있는 규칙의 안들을 조금 가족회의 두 분이지만 가족회의를 하셔가지고 그 안쪽에 정서적인 안정도 제공하지만 그 안에서 자유롭기도 하고 동시에 약속으로 지켜줄 수 있는 건강한 소도라고 해서 옛날 삼국시대에 범죄자가 도망가도 잡을 수 없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 소도 울타리가 너무 넓지 않게 시간적 또 공간적으로 규칙을 서로 좀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교통규칙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중간지지도 하고 예, 예. 그렇게 해야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사랑, 아름다운 사랑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8: 네, 교수님 말씀처럼 회복되지 않는 차가움이 오기 전에 두 사람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부부에게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0: 바로 해결은 될 수 없습니다. 네네. 그죠?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일단 남편이 어느 순간에 이제 수위에 다다라서 나는 더 이상 이거 듣기 힘들 것 같아서 그만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정말 딱 거기서 멈춰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관계에서 보면은 잘못한 게 계속 보여요. 남편 도대체 왜 이래? 막 이러면서 그 잘못한 점이 보이는데 무의식적으로 남편이 또 잘할 때가 있거든요. 네네. 본인도 생각 못하게. 그럴 때, 당신 그렇게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진짜 좋다. 나 정말 당신하고 정말 이렇게 확 잘 통하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식으로. 역시 우리 사장님 치고 막 이런 식으로. 예, 하는 거를 하면은 남편도, 그래? 내가 좀 잘하나 보네? 막 이런 식으로 될 것 같고요.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유머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어차피 안 살 거면 모르는데 어차피 살 거면 이왕이면 재밌게 살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저희 남편이 목사님이기도 하지만 저 외식해서 밥을 이렇게 저 항상 남편이 페이를 하죠. 그럼 그냥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어머 송 사장님 너무 맛있어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남편 또 맞장 쳐주느라고 임여사가 좋다면 항상 준비가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나가요. 네, 이러면은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데 재미가 있어서 네. 좀 키득키득할 수 있는 재밌어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7: 항상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겁니다. 사랑에는 다섯 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에서 온 남자도 있고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베스트셀러도 있습니다. 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기타 등등의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사소한 것부터 사소한 말 한마디. 목사님께서 미잘용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찬양 가사 중에 미고사축이라는 찬양 가사가 있어요.
8: 미고.
7: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그래서 미잘용과 함께 미고사축을 같이 가지고 간다면 미안할 땐 미잘용. 그리고 뭔가 사랑하고 뭔가 이제 회복되려고 할 땐 미고사축이라고 해주면 사소한 말 한마디 하나에 모든 것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5: 우리 교수님, 되게 재밌는 유머러스한 그 행동. 저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해준 건데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밖에서 강의를 하거나 해서 이렇게 용돈이 좀 생기면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가서 아내한테 그걸 주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언제부턴가 둘 다가 이제 퍼포먼스가 생겼어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가져오면 오늘 수여식을 하겠다고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아내가 알아먹어요. 아, 뭔가 용돈을 주는구나. 그러면 이제 저희 아내가 딱 서 이렇게 상장 주고 받듯이 두 사람이 딱 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장난처럼 이렇게 봉투에다가 이렇게 딱 건네요. 이게 수여식인 거죠. 이렇게 하면요. 저희 아내가 90도로 인사를 하고 받아요. 진짜로. 수여 받는 것처럼. 근데 그게 너무 남자 입장에서는 그게 자존감을 확 올려주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재미가 있어서 아내한테 오늘 수여식 할까요? 그러면 아내가 딴짓하다가도 바로 알아먹자. 오늘 돈을 주는구나.
6: 근데 저한테 그러셔도 저도 90도로.
10: 저는 180도로 할 거예요.
6: 네. 180도요?
10: 저는 뒤집어졌어요.
11: 민드밀. 네.
5: 근데 그런 행동이 부부 사이에 이제 갈등이나 긴장을 많이 녹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연자분도 지금 당장 뭔가 남편을 내가 원하는 테이블로 올려고 그런 걸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 남자분 이렇게 행동하는 자체를 인정해주고 방법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좀 조언받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4: 요새는 배우자나 가족이나 아는 사람이 어떤 문제를 반복적으로 일으키면 진단을 찾아서 진단을 하려고 해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쉽게 진단되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진단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그때부터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환자로 보여요. 근데 우리가 아다시피 다 우리 도망가고 싶고요. 좋은 곳은 다 머무르고 싶고 때로는 인간이 다 치사하고요. 어떨 땐 나라는 사람도 너무 졸렬하고 어떨 땐 너무 이상한 사람인 경우 내가 너무 이상한 사람인 경우를 다 경험하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원래 눈멀고요. 사랑이라는 게 제정신이 아니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눈멀고 제정신이 아닌 병을 우리가 조현병이라고 불러요. 조현병은 옛날엔 정신분열이라고 했지만 지금 조현병이라고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처럼 조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아름다운 악기가 될 수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과연 진단인가 아니면 분석과 그 다음번에 해결 과정인가. 진단은 저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를 좀 물어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적절하게 반응을 하면 그때 어떻게 브라보. 상담 현장 다 똑같아요. 상담 현장이라고 해서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작은 성공들을 이루었을 때 옆에서 브라보, 너무 잘했어, 훌륭하네요. 다음번에 요거는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함께 으쌰으쌰 격려해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작은 성취가 이 사람의 전체 성격의 모자이크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아내가 할 일은 회피성 인격장애인 거에 같아요가 아니라 이렇게 도망가는 이 남자를 위해서 나는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결정하고 합의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액션을 취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선 아내가 뭘 해야 되냐면 숨을 좀 골아줘야 돼요. 아내가 지금 성격이 단단한 성격이기 때문에 단단한 거는 연약한 이를 가진 사람이 울면 이가 부러집니다. 남편이 만약에 연약한 이를 가졌다 생각이 든다면 조금 더 소프트하고 말랑한 캐러멜 정도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스스로 약간 조절을 해주신다면 제가 볼 때는 아내하고 남편은 갈등이 지금부터 많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남편의 이런 다른 사람과 갈등하지 않은 이런 측면이 나에게는 명약이 돼서 다가와서 행복감이라는 단어로 변경되지 않을까 싶어요.
8: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은성 전도사님의 기도로 오늘의 사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어느 것 하나 쉽지 않고 어느 것 하나 그냥 넘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결혼 전에는 참 이런 것이 잘 맞고 남편과의 관계와 성격이 참 좋다고 생각했지만 살면서 부딪히는 일들이 너무 크게 다가오고 또 그 큰 스트레스로 다가와서 힘겹게 느껴지고 있는 이 사연자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게 허락하신 그 이유를 찾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또 더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 또 더 아름다운 그 두 사람의 그 가정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중보하는 예전에 하나님 참 이렇게 우리가 갈등이 있었네요 라고 아름답게 과거를 회상할 수 있는 이런 멋지고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직접 개입하여 주시고 또 두 부부가 서로 노력하여서 이전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행복한 가정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이 앞길에 하나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가정으로 모델이 되는 가정을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4: 아멘.
8: 네, 이제 노크토크 인사드려야 할 시간인데요. 우리 송우민 교수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0: 끝내줬습니다. 너무 좋았고, 이게 부부가 된 것도 우연이 아닌 것처럼 우리 또 이렇게 만남을 계속 좋게 이어가고 그러면 정말 우리가 만나길 잘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언젠가는 우리 고백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8: 아멘. 네. 네. 교수님 가시기 전에 기도 제목 있으시면 같이 나눠주세요.
0: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든 사람들이 많잖아요.
8: 맞아요.
0: 그야말로 6.25 때 난리도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힘든 때가 없었고 가정이 어떻게 보면 더 단단하게 묶여져야 될 때 막 더 오히려 붕괴되는 그런 현상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관계적으로나 힘들 때 막 자꾸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승리하려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살아서 버티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잘 버티시고 이겨내시는 그런 우리 모든 시청자하고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8: 네, 아멘. 네.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힘들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우리 조금만 더 힘내셔서 지금의 시기를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언제 어디서나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해주세요.
5: 때로는 솔로몬처럼,
4: 때로는 다비다처럼,
2: 때로는 바나바처럼,
6: 때로는 다윗처럼
8: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
6: 토크.
8: 다음 주에
6: 만나요.
8: 처절곡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12: 그 전까지는 하나님한테 처절곡을 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이 있었는데 네. 보는 순간 아, 내가 가질까? 아,
13: 전 다 들었어요.
8: 아, 진짜로?
1: 느낌이 뭐 다 뜯긴 것 같은 느낌? 아, 이런 뉘앙스
8: 들어봤을 때 어려움이 없으셨어요?
13: 아,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6: 아, 그렇지. 맞아.
4: 맞아. 사모는 크게 세 종류가 있다고 보통 농담 삼아 사모님들끼리 얘기합니다. 첫째, 남현세 사모. 얼떨결에 사모, 눈떠보니 사모.
2: 일반 세상 사람은 돈키호테만 믿으면 돼. 돈 있고 그다음에 키 크고 호감형 얼굴에 테크닉 말 잘하는 사람만 믿으면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하는 것까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섯 개가 있어요.

0: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오늘은 어떤 주제가 준비되어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남북극장 함께 볼까요? 나와주세요.
2: 상태야, 내가 얼마 전에 그 실

0: 그러면 로션은 뭘까요?
1: 아, 로션?
2: 아, 살점으로 스킨이에요?
0: 그렇죠.
2: 아, 로션. 아,
0: 살 로션이 빠졌네요?
1: 로션? 네. 그 뭐라고 해요?
0: 물크림. 물크림.
1: 물크림.
0: 물크림. 물크림. 그 다음에 피아스는 파운데이션. 아. 그걸 피아스라고 그래요.
1: 피아스. 네.
2: 완전 생각 못했어요. 어. 완전
3: 물. 살결물. 그 다음에 네. 물, 물크림.
0: 피아스.
3: 피아스. 야.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듣던 말 중에 뭐가 있었어요? 열로보장이 뭐예요?
4: 그러니까 대한민국식으로 말을 하면 은퇴, 정기 은퇴, 예, 그걸 말하는 거죠.
2: 정년퇴직.
3: 연로 보장이라고.
4: 정년퇴직 한다. 맞아요.
3: 아, 정년퇴직. 아니 우리 아까 상태 씨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인생은 60부터란 이야기 이제는 맞지 않는다.
1: 맞지 않는다.
3: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인생이 뭐지 70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70세, 80세도 분명히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북한의 실버 세대. 오. 과연 어떨까?
2: 궁금해요.
3: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1: 그렇죠. 궁금해.
3: 그래서 오늘은요. 남북한의 실버 세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함께 해 주시 우리 송죽 씨가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시다고.
1: 그래요?
3: 자,
0: 아, 저는 사실은 방송국에서 질문 찍어 왔는데 네. 실버 세대라서 네. 실버 세대란 말 뜻은 몰랐단 말이야.
3: 아~
0: 이게 무슨 뜻이지 해서 막 찾아보고 하다가 네. 사람들 거만 물어봤지. 아, 부장님 혹시 실버 세대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5: 네.
0: 실버 세대란 건 노인들, 늙은이들, 네. 어르신들을 비유해서 말한다면 내가 이해하기 쉽다 하더라.
5: 네, 네.
0: 저 너무 깜짝 놀랐어. 아니 북한에서는 할머니, 네. 할아버지, 노친네, 영감 이렇게 말하는데
2: 영감,
0: 거기다가
2: 영감.
0: 실버?
5: 네.
0: 이해 못했더라고.
3: 아~
0: 저는 질문지를 쓰면서 실버 세대라는 뜻을 처음 알았어.
3: 그럴 수 있겠네요.
0: 네.
3: 네.
6: 우리나라는 이제 영어로 네. 실버라는 말을 쓰는데 북한에서는 이제 로인들,
0: 네. 로인, 네.
6: 할아버지, 뭐 아바이, 그리고 할머니, 뭐 아메, 아마이 이렇게도 말하고 네 어르신들은 로인 부부, 영감은 너치네를 너치네라고 부르고 네. 너치네는 또 우리 영감님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0: 구수하네요.
1: 그럼 저희는 보통 뭐 어르신,
3: 그렇죠.
1: 아, 아니 어르신. 선생님 뭐 이렇게 호칭을 하지 않습니까?
3: 네네.
1: 뭐 노인네 영감은 좀 격이 좀 없지 않나
2: 그러니까.
1: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2: 아, 저 격이 좀 없지 않나.
7: 맞습니다.
3: 맞아요?
7: 네.
3: 그럼 뭐 어떤 말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7: 한국에 오니까. 네. 언어가 완전히 고상하고.
3: 고상하고.
0: 예, 격식이. 예,
7: 그리고 언어가 니가 있어요.
1: 예의가 아, 있다.
7: 한국은요.
3: 네.
7: 딱 님자부터입니다. 아, 어르신님.
5: 네.
7: 북한에 어르신님이 없어요. 예. 어르신은 말 자체가 없습니다, 북한에.
0: 그 영감.
7: 예, 룡감.
1: 영감.
7: 예. 좀 심한 사람들은 야, 이 영감택이야. 영감택이야.
0: 맞다. 맞아. 영감택.
7: 예.
3: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놓친네 뭐 이렇게 영감택 이렇게 들었는데 그럼 우리 아버님은 그죠? 북한에서는 그런 말들이 뭐 너무 일상화된 거 아니에요?
7: 우리 북한에서는 저거 그거를 그저 뭐 모욕이거나 그런 걸 몰랐어요.
3: 평상시 그냥 늘 쓰던 말.
7: 북한이 그저 네. 그런 문화가 그래요. 근데 여기 한국 와서 네. 대비해 보니까 네. 이거 남한의 문화는 완전히 수준이 높아요.
5: 네. 네.
7: 그 북한은 완전히 쌍스러운 소리고.
3: 아, 아 진짜요? 아버님 그럼 한국에 오셔가지고. 호칭을 뭘로 들으세요?
7: 저요? 2011년도에 올 때 57살이었단 말입니다.
5: 네.
7: 북한에서는 그 개천대만 받고 야 이 새끼
3: 소리 아이고.
7: 그런 말만 듣다가
3: 네.
7: 국정원에 척 들어왔는데
3: 네, 네.
7: 아, 강 선생님.
5: 어, 선생님.
7: 아, 네. 강 선생님이네요.
3: 강 선생님.
7: 중학교도 졸업 못했는데
5: 네. 네,
7: 강 선생이네요. 저건 제가 무슨 선생님 됩니까? 네, 선생은 자격도 없는데, 아, 그런데 강 선생님이, 아, 어신으로 수고했다고, 아, 그러면서, 아, 이거 행복한 우리 대한민국의 어신 것을 환영한다고,
5: 네네.
7: 야, 그 말을 할 때, 그 강 선생님이라는 말씀에 눈물이 나고. 네, 나 처음 뒤져봤어요. 존경의 말은.
3: 우리 아버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네.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가 2024년입니다. 12월 23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인구 65세 이상,
0: 네.
3: 예, 65세 이상 그 고령층 비율이 20%를 넘었습니다.
0: 아.
3: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는데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사실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다고.
0: 아.
3: 그래서 교계에서도 사실은 그 실버 세대 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0: 가지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직접 경험하시잖아요, 그죠?
1: 제가 지금 청년부를 맡고 있는데 네. 저희 청년부의 리더 분이 네. 나이가 71세.
2: 어머!
1: 네, 저희 리더 분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다 하시는 거예요. 자식도 다 키워봤고 네. 얘네들이 무슨 고민이 있고 얘네들이 뭐 때문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너무 잘 하시니까 그래서 그분이 성경 공부 클래스만 열면 네. 매진 매진 매진. 네. 우와. 그러니까 그 연륜이 거기서 뿜어져 나오시면서 지금 이 실버 세대는 네. 교회나 한국 사회에 있어서 너무 귀한 자산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3: 아니 그 김영석 교수님 있잖아요. 네네네. 104세신데 강연을 강연 스케줄 1년 내내 잡혀 계세요.
1: 그러니까.
3: 제가 그 강연 들을 일이 있어 강연 듣는데 그분이 네. 얼마나 멋진 얘기를 해주시냐면 네. 60세 정년 퇴직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네. 세상이 나를 은퇴시키는 나이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은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 맞아요.
4: 아버지 들었지? 오, 우리 아버지 70세거든요.
3: 그래서 그분은 104세신데 일어나시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글쓰기부터 시작할 너무 멋지시더라고요.
0: 하긴 저도 이제 배우로서 우리 가장 또 신망 높으신 선배님이잖아요. 이순재 선배님 선생님이잖아요. 그 선생님이 다 그 얘기 하셨어요. 배우는 은퇴할 시기가 언제냐? 이게 외워지지 않을 때.
4: 아, 대사가.
0: 네, 대사가 외워지지 않을 때. 지금 뭐 거의 아흔 다 되셨잖아요.
3: 네.
0: 그러니까 은퇴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사회가 은퇴시키는 네. 거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4: 아니, 우리나라가 81년 이후부터 65세를 노인이라고 하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지금 기준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2: 올라가요.
0: 네. 바꿀까요, 우리가 이제?
4: 그래야겠어요.
5: 북한은요, 네. 노인이라는 말이 없어요. 전 늙은이.
0: 늙은이.
5: 예, 늙은이다 그래요.
0: 대략 몇 세 정도 되면 그런 얘기를 들으세요?
5: 근데 60 되면서 늙은이라고.
0: 벌써?
5: 네.
2: 60세.
0: 너무 빠른데.
6: 그럼 괜찮은 거예요.
0: 괜찮은 거라고?
6: 50대부터 머리가 살짝 쉬거나 이러면 네. 뭐 아바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4: 아니 그럼 정해진 나이가 있어요? 몇 세
6: 정해진 나이가 없어요. 원래 60세 맞아요.
3: 정년퇴직은 60세가 맞아요. 연료보장 받는 나이는. 네. 근데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65세 딱 이렇게 해서 뭐 무슨 아까 실버세대 이런 네. 기준점이라기보다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겉으로 보이는 나이에 따라서 호칭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처럼 머리만 해도 그죠? 50살인데 머리가 휘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네. 아바이 이렇게 말하고 농산일을 평생 하신 할머니는 허리가 떡 구부러졌어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한갑 때 벌써 허리가 구부러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뭐 그게 얼마나
6: 막 암에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
7: 네. 네. 북한에서는 할머니 남자들은 61세면 연노보장이란 말입니다. 퇴직 여자들은 55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자들은 벌써 50세만 돼도 완전 할머니란
3: 말입니다. 맞아요. 말입니다. 허리도 구부러지고.
7: 저 마흔아홉에 한국에 왔는데 네. 저 그때 올 때 사진은 진짜 할머니. 누나 내 사진 완전 할머니입니다. 그건 맞아요. 누가 50살 안 된 여자라고 믿지 않을까.
3: 그래서 엄마가 계속 거짓말한다고 그랬대요. 이게 진짜 나이가 이거 맞냐고.
7: 완전 할머니. 저는 여기 와서 아가씨 됐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 아가씨 됐습니다.
2: 아가씨야! 아, 진짜.

0: 그래서 57년 살면서 세 분밖에 못 봤어요.
1: 세 분이요?
2: 세 분밖에 없어요?
1: 네. 아, 그럼 대부분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 되시는데요?
0: 평균 수명이 그죠? 좀 남자들은 많이 살아야 75세.
2: 아, 아니 근데 네. 아버님이 되게 높게 부르신 것 같아요.
1: 높게 부르셨다고요?
2: 그게요? 제가 알기로는 지방 같은 경우는 60세 사시면 정말 잘 살았다.
3: 진짜?
2: 아, 제 나이 다 살고 돌아가셨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남성들 같은 경우는 60세도 한갑상을 네. 못 받고 돌아가시는 분이 많죠. 엄청 많으세요.
4: 병 때문에.
2: 네, 근데 여성분들은 대부분 60세 뭐 한갑상은 거의 다 받고 돌아가시는데 네. 그 전에 뭐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도 52살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 장례식을 할 때 주변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 한갑상 받고 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명이 좀 짧. 해보시다 이러시는 거예요. 60 살고 돌아가면 다 안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한갑상 받고 돌아가셨잖아. 싫은 나라. 이게 북한의 남성분들입니다.
3: 그 이유는 뭐 영양 부족 이런 거 때문일까요?
2: 영양 부족도 있고 노동을 수동적으로 많이 하시고 영양 보충을 못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4: 병원도 안 좋고
2: 네.
3: 60세 이전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북한에서는 환갑을 안 챙겨드리면 섭섭한 분위기. 네. 우리나라는 환갑을 챙겨드리면
2: 욕먹어요.
3: 섭섭한 분위기. 완전 동상이 보기에요.
2: 큰일 나요.
5: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대표 시니어들, 액티브 시니어들. 사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모습을 증명하는 분들을 제가 모셔왔습니다.
1: 오, 진짜요? 네. 오, 진짜요?
3: 오, 진짜? 네.
5: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1: 네.
5: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1: 네. 네?
5: 궁금하시죠?
1: 네. 궁금하죠.
5: 좀 나와주시죠.
3: 어디 계세요?
5: 좀 나와주시죠.
3: 어디 계세요?
1: 오, 오,
3: 주시죠. 어디 계세요?
2: 어디 계세요?
1: 어디
3: 계세요?
1: 어디 계세요? 라고 하면 보시는데
5: 그게 아니라
1: 보시겠습니다.
5: 어디 계세요? 라고 하면 보시는데 그게 아니라
1: 보시겠습니다.
5: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1: 아~
5: 예.
1: 아~
5: 자, 먼저 선우영녀분의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몇 세이신 것 같습니까?
2: 북한 나이로 60.
0: 60. 60 정도.
1: 60.
5: 네. 60.
1: 우리 아버님이 60세 정도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송죽 씨는 어떤?
5: 몇 세 정도로 보이세요? 몇 세 정도로 보이세요?
6: 지금 현재 두 사진을 보면
1: 네.
6: 한 65?
1: 65.
5: 65세.
6: 네, 65세.
1: 65세.
5: 아, 근데 저분이 요새 그 무슨 플렉스 하고 다니시지 않으세요?
1: 아, 그럼요.
5: 네,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시고 호텔 호캉스 하러 다니시는 분이신데.
0: 아니, 더 젊어 보이네.
6: 예쁘시다. 시간 한 50대 보인다.
1: 50대
6: 보인다고요? 일절 50대. 네, 너무 예쁘다.
5: 자,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1945년생 80세입니다. 1945년생 80세입니다. 80세.
1: 아버님보다 10살 많으세요.
0: 그렇죠. 누님도 한참 누님이네.
1: 한참 누나.
0: 네.
6: 아유, 이 한국 사람들 나이를 모르겠다는데 이렇게.
5: 자, 그러면 과연 이분.
1: 오,
5: 자, 이분이 지금 현재 가천대학교 총장님이십니다.
1: 어, 이진료 총장님.
5: 현역,
1: 맞죠?
6: 아, 현역 총장님이십니다.
1: 네. 혹시 어떻게, 나이가 어떻게.
5: 맞아요.
1: 어느 정도 되실까요?
5: 자, 과연 이 총장님의 나이는 몇 세일까요?
2: 아니, 그래도 55세면
6: 아, 얼굴은 어떻게든 먹은 안 되거든요? 근데 저분,
2: 55세.
1: 55세. 우리 아버님이 제일 맞추실 것 같아요. 몇 살 정도 되신 것 같아요?
0: 저분의 실제 나이는, 저분의 실제 나이는, 저분의 실제 나이는, 저분의 실제 나이는, 한 80, 한 5세 좀 나와요.
1: 85세?
6: 네.
1: 그러니까? 아까 우리 선우영님 선배님 보고 이제 짐작하신 거야. 좀 더 많겠지.
0: 여기는 저는요 네. 한국에 와서 사람 보고 나이 못 맞추겠어요.
6: 아, 나도 그래 못 맞춰.
3: 근데 저 머리숱
5: 아 맞아요.
6: 근데 저 머리숱도 다 자기 거예요?
3: 그러니까요.
5: 나 다 네, 본인 겁니다.
1: 우리 상태 씨.
5: 자, 과연 몇 세일까요? 1932년.
1: 32년이요?
6: 32년. 90살이라고요?
5: 93세입니다.
1: 93세?
2: 마마마마마 이거 너무하다.
7: 말이 안 나간다.
8: 아니, 우리 아버님이 80세 하길래
7: 32년이네요. 60살 정도였다.
8: 대박. 대박. 와, 저...

0: 해방전.
1: 아니 이제 저 진짜 제 나이 맞아요. 그 후라이 친 건 아니겠다.
2: 아니,
1: 아니,
2: 아닙니다.
3: 저는요 이제 벌써
1: 보고요. 미치겠다.
4: 저는요 이제 저 사진을 보고 진짜 본 견해서는 네. 한 65세 같은데 그런데 내가 한국 사람들 나이를 맞춰서 좀 높이 부른 게 네. 85세로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에, 그런데 93세라니까 아예 깜짝 놀라네요. 이야.
5: 자,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과연 다음 사진, 마지막 사진을 공개해 주시죠. 사진 올려주세요.
1: 더 놀라우신 분?
5: 마지막 사진을. 자, 오!
6: 어, 이분은,
5: 자, 할리우드 과연 할리우드 이분은
6: 누구세요?
5: 누구일까요? 성경 속의 인물입니다. 아~ 성경 속의 인물.
1: 아, 성경 속 인물. 모세? 어디 차? 모세? 저기 구세? 아, 저 구약 속.
7: 바울. 구약의 저 시작이에요.
6: 구약입니다.
1: 구약?
5: 구약입니다.
6: 제가 볼 때 구약 같습니다. 네? 그냥 느낌이 구약 같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1: 다니엘? 아브라함?
6: 다니엘? 아브라함?
1: 누구지?
6: 힌트를 좀 주세요.
5: 힌트요? 네. 힌트는 목사님께서 주시겠습니다.
6: 네, 제가. 네, 목사님.
8: 네, 네. 네, 아주 나이가 많으신 분입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1: 아브라함.
8: 아닙니다.
6: 아, 아니래요.
1: 그리고 모두 이렇게 모두 살라, 모두 살라.
8: 얘기 저 얘기 좀 할게요. 네. 저 얘기 좀 할게요. 네. 이분에 관련한 정말 유명한 그 문구가 하나 있죠.
5: 뭐예요?
8: 이산지를 내게 해주셨어.
1: 이산지를.
8: 아~ 네.
1: 갈렙.
8: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이 80세가 넘었는데 네. 여호수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 거인들이 살고 하나. 모두가 두렵다고 네. 말하는 그 땅에 네. 제가 가겠습니다. 오~
1: 80세?
8: 80세가 훨씬 더 85세의 나이예요.
5: 85세에?
8: 그러면 한 얘기가 뭐냐면 내 힘은 여전한 젊을 때와 같이 난 싸울 수 있습니다.
1: 멋있다.
8: 네. 성경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갖고 꿈을 이뤄낸 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5: 사실 뭐 80세 하면 진짜 모든 게 은퇴할 나이 아니죠.
6: 그러니까.
5: 근데 내가 가겠 나이다.
7: 그 아, 나이에 정복을 한 거야.
1: 그리고 그 시대의 나이 진짜 많죠. 그 시대.
4: 하나님께서는 네. 모든 사람께 복만 주고 네. 불행은 다 막아주고 네. 생명도 길게 해주네요.
1: 오, 아멘, 아멘. 맞지? 너무 맞지?
7: 잘 가시는가?
9: 말씀하신 게 맞아요.
7: 지금 아버님이 72세신 것처럼.
6: 아니 우리 아버님이
7: 길게.
6: 아버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왜냐면 사명을 감당하려면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버님이 이제 다시 하나님을 통해 어떤 일 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한테만 제대로 붙어 있으면 되시겠네요. 그렇죠. 약속하세요. 약속하세요.
1: 부지하는 집행이 하나 네. 생겼네요.
7: 어째 자 대답이 시원치 않아요.
6: 그렇게 아이 그럼요 감사합니다.
4: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불행은 네. 막아주고 네. 딱 복만 줘요.
9: 복만 줘?
4: 네, 모든 복만.
7: 근거가 뭐예요?
9: 근거가 뭐야?
4: 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 오래 살게 해준 거고 나 여기 한국에 오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우리 온 가족 다 네. 네. 여기 대한민국에 오게 한 것도 하나님이지.
6: 자, 우리도 80세, 100세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우리 아까 보듯 갈렙, 마찬가지죠. 야, 그 사명 감당하면서 활력 있고 건강한 통일 선교사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5: 아멘. 네.
6: 자, 그런데도요, 그 북한에도 실버 문화가 있나 하고 살펴를 딱 봤더니 있어요. 오. 전국 노병 대회라는 행사를 꾸준히 열었더라고요.
5: 노병 대회.
6: 어떤 행사예요?
5: 어떤 대회입니까?
1: 저기 6.25 전쟁을 한국에서는 북한에서 침략한 걸로 지금 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는 남조선에서 침략한 걸로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조선을 괴뢰도당이 일으킨 6.25 전쟁을 이긴 거, 도구 해방 전쟁을 이긴 게 바로 김일성이다. 그때 참가했던 전쟁 참가자들을 저 전쟁 노병이라는 겁니다. 아. 네. 전쟁을 참가한 우선 나이 다 드셨지 않습니까? 네, 저분들도 좀 며칠 없단 말입니다. 북한에도.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전승기념일이라는 거 만들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날이 네. 7월 17일 한국은 정전 협정 조인 날이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는 전승 기념일이라.
0: 사기죠, 사기. 사기.
1: 네. 네.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저거 전국 노병대회라는 거 열고 네. 거기다 같이 그 전투에 참가했던 사람들 네. 그분들이 돌아가셨으면 또 지금 현재 군부대에서 공화국 영웅들 뭐 또 나이 드신 자식들 영웅 자식들을 불러드릴 거예요.
6: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가 유공자 뭐
1: 이런. 네네네 맞습니다. 네, 유공자 아, 이렇게 네네. 표현해야 돼요. 유공자 자식들을 불러드린 게 바로 저 노병대입니다.
0: 아 근데 보면은 진짜 지금 이제 그 생각이 나는데 그 전쟁 노병들이 네. 제가 있을 때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때 나이가 굉장히 젊은 나이예요. 그분들이. 근데 키가 다 자꾸 구성해서 그 대우를 나름 받는 전쟁 노병들이신데도 네. 정말 거늘으셨어요.
8: 아, 네. 고생은.
2: 근데 노병대회 말고도 네. 국제 노인절? 네. 네네네. 그런 말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만 들어도 북한에서도 상당히 노인을 이렇게 우대하는 것처럼 보여요. 어.
3: 네, 북한에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 오래오래 사는 사람들 그거 TV로 이제 어. 방영해 주니까 북한도 사회주의가 좋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오래 산다.
6: 아.
3: 이런 걸 보여주게 해서 10월 1일을 국제 노인의 날로 정했습니다.
0: 10월 1일.
6: 10월 1일.
4: 완전 사기. 완전 사기.
6: 완전 사기.
9: 완전 사기.
3: 그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텔레비전을 하루 종일 하는데 보면 노인들이 나와서 뭐 체육 행사 같은 것도 하고 네. 공연도 하고요. 아, 그리고 노인들이 뭐 이제 그날 모자란 특별한 날 하는 걸 텔레비전 중계로 계속 보여줘요. 그 노인들이 또 뭐 음식 경기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 그날만은 특별하게 이제 노인들이 TV에 많이 출연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100세 된 할아버지한테 네. 김정일이가 무슨 뭐 이게 생일 선물상 보내주는 거 이게 사회주의 노동당에 있어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100세까지 산다 뭐 이런 거 네. 이제 선전하는 방송을 보여주는 네. 근데 실제는 이제 노인들이 연금이라든지 노인들이 그렇게 대우받는 사회는 아니에요.
0: 없어요, 없어요.
6: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북한에서의 말들을 우리 또 패널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사기라고 막 하잖아요. 근데 평양에 양로원 있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있답니다.
2: 보여주기식이
6: 근데 그 시설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거기에 어르신들이 막 운동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 자료화면이 있습니다.
9: 오~ 오~ 아, 그래요?
6: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 보죠.
10: 국제로인에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평양 양로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링크로어가 21세기에 가장 주된 문제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보호사업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들에 대한 차별의 인식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고 전통적인 가정 보호, 제가 정착 사회 속 그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 시설의 완화가 중요합니다.

0: 이렇게 보면 연세들이 그래도 70, 80은 되신 분들 같이 보여요, 우리가.
1: 60, 60, 70.
0: 그러니까.
1: 맞다.

0: 할머니 춤은 조금만 잘 추십니다.
1: 노래 가서 언제 춤이 안 나올 수 있나요? 난 노래 만나면 춤이 절로 나와요.
0: 할머니 처음 왔을 때 무용배움 하지 않았습니까?
1: 아니요, 무용배움 안 했는데 공동예술소서에서 춤을 많이 췄습니다.
0: 그렇군요. 네. 할머니는 제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1: 올해 70입니다.
0: 근데 굉장히 젊어 보이십니다.
1: 춤을 자꾸 추니까 10년 젊어졌다고 말해요.

0: 할머니들이 건강 최소 노인율동 최소한다.
1: 저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저거. 이거 더 촬영하기 위해서.
2: 얼마 동안 됐대? 다 말하셨네.

0: 누가 봐도 보기만 해도 연출이야.
1: 연출이지.
0: 이 너무 냄새가 나서.
2: 아 연출이죠.
3: 어르신 나이드신 분들 얼마나 고생시켰겠냐고.
0: 다 많으셔가지고. 아니 근데 저기 등장하신 어르신들이 대략 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4: 제가 보기에는 한 60세, 70세.
5: 저 완전 선전형이죠. 가짜.
0: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늙으셨지?
4: 그래. 저것도 괜찮은 거예요. 지방에 가면 저기 나오는 어르신들보다 더 늙었어요.
5: 그랬을 것 같은데.
6: 지방에 제가 이제 살던 대홍단이나 맹산 이런데 네. 진짜 북한에서 구시양촌이거든요. 거기 어르신들 보면요. 주글주글하시고 이 기름기 하나도 없고 가죽이 다 쳐져가지고 정말 안쓰러워요. 그래서 고난행구 때 굶어 죽은 어르신들이 엄청 많아요. 그게 이제 60. 60 초반대 아~ 그렇게 다 돌아가신 거예요. 저희 친할머니도 그랬거든요.
1: 사실 그 화면만 보면 사실 저기는 일부 고위층들만
5: 그렇죠. 맞아요.
1: 평양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인 것 같고 아무나 뭐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5: 그렇죠. 예.
1: 그렇죠. 근데 북한에 말씀. 계실 때 뭐 우리 아버님도 그렇지만은 양로원 보셨습니까?
5: 아, 좀 양로원 멋지도 봤어요.
1: 아, 그러니까.
6: 네. 나도 못 들어봤어요.
5: 저 양로원은 한국에 오니까 북한에서 북한의 양녀원이 생겼다 하더라고. 근데 평양 하는 거 그것도 그저 외국에 보여주기 위한 선전용이고 실제는 지방에 내가 북한에 있을 때 평성, 순천, 개천, 덕천, 안주, 함흥, 사리원, 남포 양녀원 하나도 없어요.
2: 아, 근데 우리네 양로원이 있어.
3: 어, 우리도 있었어요. 우리도.
2: 우리 양강도에 양로원이 있습니다. 양로원인데 난 거기 양로원이랑 가서 그때 봤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햇빛에 앉아서 밖에 나와서 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너무 나와 앉아서 몽땅 앉아서 옷을 벗고 이자비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옷을 벗고 진짜 뭐 알몸에 앉아서 이자비하고 서로 앉아서 이렇게 썩해 이제 이거 알 흩어주고 예. 그거 이렇게 흩어주고 그런 거 봤는데 제가 요양보호사 이렇게 공부를 했다 한국에서 요양보호사 하겠다고 한데 한국에 실습을 나갔다 했습니다. 네. 실습을 강원도 춘천이라는 데 나가서 실습했는데 요양원들을 보고 저 너무 놀라가지고 이건 늙은이들만 딱 어르신들만 요양보호사들이 실습을 나가서 그분들을 해주는데 밥, 달오리 이거 식표까지 다 적어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매 한 사람 한 사람당 이 사람은 어떤 알레르기 있기 때문에 이거는 피해줘라. 아, 이 사람은 어떤 음식은 이거 피해줘라. 이런 게 다 있더라고.
0: 다 맞춤으로.
2: 네. 그치, 그치. 근데 제가 본 북한의 양로원은 말 자체로 노인들이 무덤입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진짜.
1: 사실 뭐 한국에는 또 지역마다 뭐 아파트 단지마다 경로당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뭐 친구도 사귀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그럼 어떤 어르신 분이 하모니 아이고 야 막내 너 일로 와봐 그러면은 한 70세 후반 되시던
0: 막내야 막내
1: 막내야 막내야 아이고 형님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형님 대접을 받으려면 한국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받으려면 한국에서는 한 80세 정도 되셔야, 예? 뭐 이렇게 형님 대접을 받는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우리 강 선생님께서도 혹시 네. 경로당이나 양로원 가보셨습니까?
2: 아, 저는 못 가봤습니다.
3: 한국에서도?
4: 한국에서? 네,
2: 한 번 가서 슬쩍 가면.
4: 어디요?
2: 저기 괴산이라는데, 충청 남도가 충청에서 괴산. 네. 그 친구가 그 양로원에 무슨 뭐 소물도 하고 네. 한다 그래서 거기 한
4: 봉사활동 같은 거
2: 봉사
4: 네, 네, 네.
2: 그래서 가봤는데 네. 거기 가니까 뭐 한 85세 90대 나시는 분들인데 아니 그 무슨 총 거의 뭐 60대 같이 보이더라.
4: 아, 진짜 그렇죠
2: 젊어 보여요. 뭐죠 키도 구척 같고 이 그저 얼굴이 볼이 이렇고 몸이 이런데
5: 네?
2: 그런데 거기서 무슨 뭐 뭐 하트야 요거 네 뭐 요마 하트 널고 그다음 이거 뭐야 이거 장기 예예 예, 봐도 이거 널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우리 친구가 말하는 게 형님 여기 가고 봐요 이거 가면 어떨까 가지 말라요. 왜 네. 형님 여기 들어가야 이 맨 막내이고
4: 막내다 막내
2: 심부름꾼이 돼요.
4: 아 심부름꾼 네,
2: 심부름밖에 할 거 없어요. 거기 안 간대요. 예, 네, 거의 뭐 70대들은 안 간대요. 네. 양로원에.
1: 그럼 우리 아버님은 여가 시간에 어떤 취미 활동하세요?
4: 취미 있으세요?
1: 네.
2: 저거 저 자전거 타고.
4: 자전거?
2: 예. 네, 네. 동네에서 한 바퀴 돌고 그죠.
4: 네. 네.
2: 그래서 걷기 운동하고 저 산책하고 저 이런 거밖에 하는 거 없어요.
5: 아이고 왜 또 그렇게 간략하게 얘기를 해요? 자전거 사드렸어요 제가. 120만 원짜리. 그랬더니 야 엄마가 좀 한국에 와가지고 기분이 좋으면 여보하고 기분 나쁘면 영감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가끔 저한테 왔다가 영감 오늘은 뭐 해요 이러면 나 지금 저기 한강으로 자전거 쭉 타고 무슨 남양주까지 왔다가 지금 냉면 한 그릇 먹고 오다가 어디 들려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집으로 온다는 거예요. 코스별로. 네. 네. 그렇게 사세요.
4: 얼마나 건강하게 사시니까.
5: 네. 그런 걸 빼먹으면 안 되지 아버지. 자전거 사준 걸 얘기를 해야 돼.
6: 자전거 타기 장가 했잖아.
4: 네. 그 우리 강일교 아버님처럼 참 북한에 그 평범한 어르신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죠? 그 어르신들의 노년의 삶이 사실 말하는 걸 듣다 보면 아 이거 상상이 좀 되는데 어떤 모습일까? 좀 우리 지영 씨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7: 평양에 가니까 그나마 이제 평양시잖아요. 거기 계시는 어르신들은 뭐 장기도 나와서 뜨시고 네. 아, 네. 보통 가 거기 붕어도 막 있고 뭐가 많아요. 네. 거기서 이제 어르신들이 낚시도 이렇게 두리우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방에서 본 어르신들은 네. 자식들 눈치를 보느라고 소 토지 일커야 되고 집 봐줘야 되고 텃밭 갖춰야 되고 돈 벌어서 줘야 되고
4: 아이고야.
7: 이 장사를 해야만 이제 며느리하고 아들 눈치 거기서 밥 얻어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 어르신들은 정말 불쌍하고요. 그나마 평양 어르신들은 네. 제가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1: 보니까 그 지방의 어르신들이 이제 그 안 그래도 북한이라는 나라가 살기가 힘든데 그 자식한테 얹혀 사는 게 짐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고난의 인근 때 진짜 어르신들이 한번 이게 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장사를 시작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몰래 나와서 안전원이 쫓아오면 도망을 가더라도 앉아가지고 팔고
5: 그리고 혼자 점심 한 끼를 해결하고 그냥 잠만 자러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신발 입는 걸 해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막 장마당 앞에, 이런 거 이제 다 청소를 해주고, 그렇게 돈도 받아서 끼거리를 해결하고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면서 알아서 살려고 막 몸부림을 치더라고요.
7: 돼지도 키워줘야지.
5: 그렇지. 근데 이게 집에서는 며느리들 눈치가 너무 보이니까, 어르신들이 집에 안 있어요. 그냥 나가서 이제처럼 서터지 읽고, 어떡하나 그 밥값을 하려고. 처참하죠.
2: 그렇게 안 했다간요. 아들을 며느리한테 쫓겨나요.
5: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6: 네, 제가 아까 앞서서 이야기했던 늙은이들은 산송장이라고 진짜란 말입니다. 우리네도 보면 진짜처럼 완전히 산골에서 살았으니까. 산골에 대신 이제 은정이 말한 것도 반대. 우리 산골에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3: 너무 많아요.
6: 정말 장수사들이라고 봐도 되죠. 70살 먹은 사람들 너무 많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산에서 진짜 약초란 약초는 다 캐드시고 진짜 한국식으로 말하면 유기농들. 그래서 농촌에는 어르신들이 지내 많은데 이 어르신들이 자식들이 서로 이렇게 거두지 않겠다고.
3: 아.
6: 네. 건강해서 앓고 들어오면 모르겠는데 너무 다 정정하시는데 산에 가서 서토지 않고 이런데 그것도 도 안 주고 앉아있으면 내쫓고 며느리들이 시아버지를 남편이 몰래 막 내쫓고 막 이래가지고 길바닥에서 꽃에 비치는 게 애기들 어린애들이 꽃에 비치는 게 두 번째 많은 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꽃에 비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진짜 걸어다니는 진짜 산송장들이라 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지는지.

0: 아니 그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사실 쉽지 않았는데 나이 들어서 이렇게 막 노동까지 막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근데 사실 어른들에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연륜과 경험과 그리고 지혜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요즘은 기업들에서 이 어르신분들을 모시는 재취업들이 막 일어나고 어르신들을 위한 인턴 과정들이 막 생겨서 이분들이 실제 사회생활을 막 하시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네.
2: 지방으로 많이 다니잖아요. 네네. 휴게소에 가보면 거기서 그 이거 휴게소에 식당 우리 이렇게 폈대가지고 기다리는데 거기서 이거 밥 해주시는 분들이 다 15세.
3: 맞아. 어, 맞아, 맞아.
2: 그쵸? 응. 근데 너무나도 건강하시고 아주 뭐 엄청 일 잘하세요, 그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양주에 가면 그 손두부집이 되게 유명해요. 그 두부집에 가잖아요. 다 70대 어머니들이 팀으로 일을 하세요. 그래서 거기 가면 젊은 세대를 먹으러 가고 소명하시는 분들 다 어르신들이니까 이거 들어오시려고 그러면 우리가 일어나서 막 받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 받아도 된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게 희한한 장면들이 많아요.
3: 네. 아, 그리고 내가 한국에 와서 느낀 건데 제가 이제 사람들 아는 분들하고서 이제 지방이랑 나가서 어디 먹으려고 하다 보면 그분들이 저한테도 알려주는 게 성죽 씨 맛있는 거 먹자면 어르신들이 하는 식당 들어가라.
2: 맞아요, 맞아요.
3: 그 식당들을 옛날부터 내려오는 식당들이 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있는 식당 무조건 가라. 진짜 맛있습니다. 돈만 몇십 년 동안 내려온 그 맛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
4: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5: 아, 저는 지하철에서 너무 놀랐는데요. 네. 대구를 간증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전철 타고 가고 거기 아니 그러니까 저기 KTX 타고 가고 네. 거기서 전철을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저 길을 몰라 가지고 물어보려고 이러고 있는데 앞에서 진짜 나이 드신 분인데 어르신이에요. 근데 영어로 외국인한데 This is a baby 뭐 이러면서 반대를 하는데 이제 제가 정말 그 어르신한테 반했어요.
1: 반했어요.
3: 멋있다, 멋있다.
5: 그래서 제가 영어로 그래서 제가 그 간증 거기 가가지고 이제 막 아니 여기 교육열이 도대체 얼마나 잘 됐길래 어르신이 영어를 하면서 외국인 길잡이를 해주더라 하니까 이제처럼 어르신들 그 직업을 해주신 거예요. 어, 너무 놀랐어요.
1: 그러니까
6: 우리 나라에 보면 이제 노인 복지관들 많잖아요. 거기 보면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사회에 다시 나가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또 그런 게 많거든요.
7: 사실 네. 뭐 이렇게 다들 건강하게 우리 어르신들께서 대한민국에서 잘 살고 계시는데 요즘 그 노후에 연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근육이더라고요. 근육. 운동.
2: 근력.
1: 네. 근육.
8: 운동.
1: 근육.
8: 네. 근력.
1: 네.
7: 그래서 그 어르신들한테는 이런 비유가 있어요. 근육 1kg이 400만원 상당이다. 뭐 그런 값어치가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어르신 맞춤 건강체조를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1: 아버님 잘 따라하세요.
7: 쉬우니까 네. 잘 보고 네.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동작은 어려운 게 아니고요. 네.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 함께 귀를 한번 잡아주시고.
1: 귀.
7: 잡아주시고 밑으로 내려갔다 이제 올라오시면서 쭉 펴주시는 겁니다. 아셨죠? 자 시작.
9: 하나 내려갔다는.
7: 둘 셋 넷 다섯 여섯
2: 아이고 머리야
7: 쭉 펴세요.
1: 오우야 시원한데.
7: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쭉 피세요. 어렵지 않죠?
2: 네.
7: 이거 뭐 어르신들도 누구나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동작이 있고 두 번째 동작은 다 함께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앞을 보시면서 다 함께 하트 사랑해 머리로 하시면서 그냥 옆으로 돌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 자세입니다.
1: 이야
3: 아니 이제 오래 안 가신데 돈 풀리네 좋네.
10: 저희 지금 앉은 자리에서 400만원씩 벌었어요.
7: 다 버신 거예요.
10: 네, I love you.
7: I love you.
10: I love you. 아버지, I love you.
7: 스트레칭 되죠?
10: 그렇죠.
5: 네, 네.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네요. 이게. 아,
10: 이게. 우리 아버님 방금 체조하니까 어떠셨어요?
11: 아, 좋았어요.
10: 좋았어요.
1: 네, 시원하시죠?
5: 아버지가 네. 근육 자랑 가끔 하세요.
1: 아, 진짜요?
3: 아, 진짜요? 이렇게 해봐요.
5: 오, 엊그제 산에 갔었는데.
11: 네. 근육 만져봐, 한번.
3: 아니, 진짜.
7: 만져봐.
3: 입으시오.
11: 어, 둘이.
3: 아, 입으시오, 이거, 근육.
6: 아, 진짜 그래요. 아까 우리 상태 씨 말처럼 나이 들수록 근육 운동하시래요.
2: 네, 맞아요.
6: 그래야지 오래 더 버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0: 근육뿐만 아니라 네. 요즘 뭐 청년들만 외모 가꾸는 시대가 아니더라고요.
2: 아, 그렇죠. 네. 네.
0: 너무너무 어르신들이 곱게 하시고 네. 그래서 모두 올리시고 모두 피시고 모두 넣으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6: 그래서 네. 안 그래도 제가 그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은정 씨가 우리 아버님을 모시고 어디를 가서 뭐 좀 해드리고 싶다고 자꾸 얘기했었대요. 뭐예요?
5: 아버지가 북한에서 너무 뭐 고생하고 사셔가지고 네. 이 주름이 골짜기가 돼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해드리려고 했는데 네. 이제 싫다고 하셨었는데 예, 네. 막 싫다고 너무 그러시니까 네. 이제 못하고 있다가 네. 제가 약속 받아냈어요.
6: 아 진짜요? 오.
5: 아버지 이거 수술하러 가자.
6: 아 정말로?
5: 네, 그러니까 네. 가게 가시겠대요. 근데 오. 요즘은 여기만 지금 된 게 아니에요. 혼자 계시니까 엄마가 네. 잔소리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배도 마음껏 피시고 술도 드시고 장기도 있는 대로 뛰고 그리고 오늘날 엄마가 갔다 오더니 열받아가지고 조용한테니까 여자가 생겼나 봐. 그래서 엄마가 무슨 소리 하니까 은정아 보라 하더니 다리를 거추 편다고 이렇게 하고 앉아서 운동을 하더래요. 그러고 갔더니 어디 이상한 데 가가지고 건강에 좋은 거 찰떡 받아와가지고 거울 앞에서 떨어질 않더래요. 이게 바로고 여기 바로고 예. 그래서 아버지가 요즘에 급하게 지금 미에 막 관심이 쏠려가지고 이제 여기
6: 우리나라가 그렇게 또 화장품이 유명하잖아요.
11: 예, 유명해요.
6: 예, 예. 특별히 또 미백 기능 있는 거, 뭐 주름 개선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잖아요. 북한에도 그런 화장품들이 있을까요?
11: 없어요.
4: 예전에는 기능성 화장품이란 말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 김정은 일본이 네. 대한민국 화장품을 압도하라고 지시를 내렸대요. 그래서 네. 요즘에 북한에도 기능성 화장품이 맞아요. 나왔대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평양의 백화점에 가면 이거 네. 기능성입니까? 뭐 우나스, 범양기, 뭐 장미,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6: 아, 브랜드 이름이?
4: 네네. 네네. 그게 이제 천년 뭐 인삼이라든지 사과라든지 알로에라든지 네. 거기서 추출해가지고 기능성으로 해서 미백이라든지 뭐 주름 개선한다든지 얼굴 화사하게 하는 거 뭐 네. 기능성 돼서 얼굴에 뭐 진피까지 뭐 이제 도달하게 하는 그런 화장품이 나왔대요. 네. 요즘에는 많이
6: 네네.
2: 근데 북한이 화장품이자 그 말씀하신 거를 어떻게 공개하는 줄 알아요?
6: 어떻게요?
2: 북한이 원래 선전이 없거든요.
6: 네.
2: 근데 이걸 광고해요. 뭐랑 자기네 화장품하고 이제 그 범양기하고. 네. 세계적인 화장품 랑크하고 비교했대요.
6: 아.
2: 나왔어요, 영상에. 그래서 네,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의 방송 다 뺏기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뭐 자사 화장품, 뭐 홈쇼핑 뭐 얼마 하자. 그렇게 해서 촥 비교를 한 거예요. 이제처럼 진피층까지 들어가서 우리 화장품은 산삼이 들어가 있고 인삼이 들어가 있어서 뭐 어떻게 해줬고 랑콤을 이겼대요.
6: 네.
2: 어, 그러면서 공개했어요. 선전으로.
4: 요즘은 피부 분석기까지 나왔어요. 얼굴 딱 대면 이 사람의 피부는 뭐가 뭐 건조하고 한 번에 딱 분석기가 나오는데
10: 화장품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혹시 임플란트, 새치, 염색 이런 것도 있어요?
3: 아, 임플란트란 말은 나는 북한에서 들어본 적 없어요.
2: 보철을
3: 입기. 근데 우리는 보철도 병원에서 이렇게 해주는 게 없고 자제들 개인이.
6: 개인이요?
3: 그리고 다니면 집집마다 이제 이빨 틀니를 우리 틀니를 한단 말입니다. 네. 보철이라고도 하는데 틀니를 개인이 해가지고 이제 강냉이 받고 콩을 받고 이렇게.
0: 와 세상에 위험하다. 너무 위험해.
4: 진짜 사건인데.
3: 그렇게 해 지금 개인이.
2: 아니.
6: 그 지영 씨 어떻게?
4: 아니 언니는 예. 진짜 사건적인 것 같아. 네. 저기 임플란트는. 네. 병원이잖아요. 네, 보철가라는 게 치과가 따로 있어요.
3: 우리도.
4: 그래서 그 보철 틀니. 이런 걸 해줘요. 그리고 썩은 부위를 파내고 그걸 소독하고 네. 그다음에 거기 땜쟁이처럼 떼어주고 그다음에 맞아요. 씌워주고 이런 것까지는 있는데 임플란트는 제가 본 적이 없고 들어도 못 봤어요.
2: 네.
3: 없어. 나도 못 봤어.
10: 새치 염색은?
3: 있습니다. 새치 염색 있습니다.
4: 아, 있어요?
3: 네. 있어. 염색은.
2: 새까만 거, 그냥 새까만 거.
4: 그냥 색지 염색이란 말이 없고, 네. 새까맣게 하는 거예요.
2: 흰머리 염색.
4: 네. 네. 아예 새까맣게 하는 거예요. 할머니도 새까맣게 하고. 네.
10: 까맣게만 하고 노랗게나 분홍색은 안 해요?
2: 뭐라는 거야, 만대요. 저희 할아버지도 73세 돌아가셨는데, 친할아버지. 네. 돌아가시는 날까지 새까맣게 염색하시다가 하셨어요. 멋쟁이셨어요, 할아버지.
4: 자, 우리 유나 씨가 이제 갈색하고 돌아다니잖아요. 네. 골래요, 저한테.
2: 그러면 이거 자본주의 날라.
4: 이거 자본주의, 이거, 자본주의 누나 머리를 했다.
11: 머리깔 다 잘라버려요?
4: 네. 잘라버려요.
5: 청년동맹에서 길 지키고 있다, 씩 잘라버려요.
2: 저런 머리 색깔 안 돼요, 이거.
5: 안 되죠.
2: 훈정언니가.
11: 저 일단 자본주의 사상이라고?
7: 네. 네. 아, 사실 뭐 그런데 그런 시술보다 중요한 건 또 네. 마음의 평화, 그렇죠. 감사하는 뭐 일상, 뭐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0: 맞습니다. 그 우리가 지금 피부 얘기도 하고 뭐 근육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마음과 또 머리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제가 그 마음과 머리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비결 알려드릴게요.
10: 알려주세요.
7: 비결. 아, 중요한 거야.
0: 이거는 네. 제가 실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쓰러지신 거예요.
2: 아이고.
0: 뇌졸중으로.
2: 아유.
0: 그리고 나서 약간의 풍이 오셨는데 그러면서 뇌 기능도 다 퇴화하셔서 자녀들이 모여갖고 의논을 한 거예요. 이제 요양원을 가셔야 되겠구나.
7: 아하.
0: 근데 이 권사님이 끝까지 평생을 지켜온 습관이 이거였는데 이거를 놓치지 않고 매일매일 몇 시간씩을 하신 거예요.
11: 몇 시간씩?
0: 네. 계속 몇 시간 동안 이거를 하시다가 네. 어느 날부터 걷기 시작하시고
7: 진짜요?
0: 어느 날부터 예전의 총기를 100% 회복하셨거든요.
7: 자, 이것은 뭐
2: 정답 탁구.
0: 이게 아니요.
2: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뭐지? 성경책 읽기.
0: 성경 읽기.
2: 아, 이렇게.
7: 야, 이게 바로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야.
0: 네, 바로 네.
7: 이렇게. 네. 야. 네. 성경 읽기.
2: 아, 나 탁구인 줄 알았어.
11: 정의 성경책.
0: 네네. 아니, 성경책을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읽으실 때. 진짜.
10: 읽지 않고 그냥 넘겨.
2: 아니, 근데 목사님, 우리 아버님 집에 가셔서 그냥 성경책 읽진 않을 수 있게 계속 이렇게 번지기만 하시고.
0: 아니, 그러지 마시고, 그냥 조금만 이렇게 읽으시면.
7: 그러니까.
0: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머리가 정말 정말 건강해져요.
2: 읽으셔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5: 아버지도 오늘 읽으면 되겠다.
7: 아버님,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11: 네, 읽겠습니다.
7: 그러니까.
3: 근데 저도 저 말이 형편없이 빨랐단 말입니다. 내 말 다 알아먹더라고요. 너무 빨라가지고.
2: 사투리도 막 심하고.
3: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말을 빨리 하는 것 같아요. 저 지금 많이 나졌단 말입니다. 네. 제 말을 그래도 상대방들이 거의 다 알아듣죠.
2: 네.
3: 처음엔 알아먹더라고요.
2: 맞아요.
3: 그 이 말투를 저는 진짜 성경책 읽으면서 이거 고친 겁니다. 성경이 글 읽기 힘들단 말입니다. 그 거기 나오는 그 이름들 읽는 게 좀 힘들단 말입니다. 예, 네, 그걸 또박또박 읽기 연습한 게 저 지금 이까지 된 겁니다. 진짜.
2: 근데 엄마 말씀 정말 중요한 게 이 네. 영어 공부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성경의 그 영어 버전이 진짜 멋있어요. 네. 멋진 와. 단어, 막 이 멋있는 단어들이 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으로 영어 공부하라고 추천합니다.
3: 명언이야, 명언. 네. 성경은 진짜 명언.
10: 아니, 저희 신랑도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뇌경색 진단 받았었어요.
7: 맞아요.
10: 언어의 장애가 왔어요. 아, 나 이랬어요, 정말.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5장씩 소리내서 읽었어요. 테타 하나하나 이러다가 점점 발음 좋아지고 말씀을 읽으니까 살아나더라고요.
2: 아.
3: 말씀 진짜 그건 나도 느낀 게
7: 느끼셨어요?
3: 네.
7: 아, 오늘부터 성경 열심히 읽기.
11: 성경 열심히 읽기.
2: 진짜.
6: 네, 우리 다 하나님한테 약속하고 아멘. 성경 열심히 읽기 하시죠.
10: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6: 그러니까. 자, 멋지게 나이 들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2: 네.
6: 목사님, 네. 어떤 게 있을까요?
0: 일단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더 많은 배려, 더 많은 섬김, 그리고 네. 더 많이 흘려보내는 그 마음가짐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4: 네, 네.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약간 이제 북쪽에서 살아서 그런지 네. 성격이 좀 급했거든요. 그래서 말도 되게 빨랐고. 네.
6: 대부분 그렇구나.
4: 네, 그래서 정의를 보면 좀 이렇게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북한에서는 그게 습관이 됐었는데 입은 무겁게 항상 간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이가 드니까 미소를 항상 띄워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말없이 베풀 줄 알아야 되고 그게 이제 늙으면서 같이 얼굴에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7: 네, 맞아요.
5: 제가 요즘에 이제 이렇게 다니다가 쭉 보게 되면은 어르신들이 유튜브를 그렇게 많이 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벌려고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정말 뭐 위험한 것들. 내가 봤을 때, 야, 이건 정말 아닌데.
2: 파도라.
7: 가짜뉴스 같은 거.
5: 이런 막 연예인들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근데 그게 참 저는 안 좋은 게 대한민국에 살면서 저도 이제 느낀 게 뭐냐면 분노와 미움이 이렇게 내 안에 들어오면은 정말 가짜에 휙 넘어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게 좀 염려스러웠는데 우리 엄마가 자꾸 그런 거에 헉하게 해가지고
2: 우리 엄마,
5: 봐요.
2: 우리 아빠가 그래.
5: 그러고 엄마가 막 욕을 해요. 어머나, 이간나 새끼가 이게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가만 듣다가
2: 그런 거 보지 말라 그래.
5: 엄마. 그럴 시간에 우리 기도하고 성경을 읽자고.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안 좋은데 엄마가 봤어? 야 그래도 야 말하잖아. 아니 그러니까 엄마가 봤냐고. 정말 우리 엄마도 바뀌었어요. 그 시간에 엄마 찬양 듣고 기도하자. 그게 훨씬 낫지. 왜 보지도 못한 그런 위험한 것들에 마음 뺏기고 분노하고 에너지 생기고 주름 생기고 이러냐고. 그러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데 저도 좀 나이가 젊은 편이지만 이제는 좀 그런 거 다 걸러내고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7: 맞습니다.
6: 아니, 오늘 제가 아침에 녹화를 하러 올 때 이제 말씀을 듣고 오면서 가만히 그 생각이 딱 떠오른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말씀에 참 집중하게 되고 그러는데 갑자기 사이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왜 저랬을까? 그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빠져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들이 결국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정말 선택을 잘했는데 그들이 선택을 잘못해서 그런 길로 가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남과 북의 실버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죠. 자, 마음에 어떤 울림이 있으셨을까요? 우리 아버님, 어떤 울림이 있으셨어요? 오늘 실버세대, 북한에는 없는.
8: 야, 이거 대한민국에 와서 보면은 북한 하고 남한하고 진짜 하늘과 땅입니다.
6: 네.
8: 원래 한국에는 어르신 분들이 수없이 많고 북한에는 70에 난 이상, 80에 난 이상 분들 보기 힘듭니다.
6: 네.
8: 대한민국에 오니까 자, 이거 복지가 잘 됐지. 우선 건강 안 할 수가 없어요.
6: 그러니까.
8: 한국은요, 잘 먹지, 네. 운동하지, 건강 검진하지 하니까 이 생명 길어질 수가
6: 그러니까.
8: 없다.
7: 맞습니다.
2: 제가 강연할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네. 대한민국은 네. 죽기가 쉽지 않은 나라예요. 쓰러지면 119가 와서 그냥 막 실어다가 꽂아놓고 다 살려놔요. 그런데 북한은 살기가 쉽지 않은 나라예요.
6: 네.
2: 그냥 정확하게 반대다 그러면 됩니다.
6: 네. 네.
2: 죽고 싶지 않아요 여기는.
6: 손자씨 어떠셨어요 오늘 이 얘기
10: 우리
6: 나누면서?
10: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때 네. 막 오래 장수한 분들 보니까 하나님과의 그 찐한 데이트.
6: 네.
10: 네. 또 하나님과 찐한 데이트가 지금은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잖아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그 어르신께서 그런 와중에도 계속 말씀을
6: 네.
10: 성경을 넘기는 소리와 함께 거기서 많은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 실버 세대가 어떤 뭔가 내가 그냥 그 누리기 위한 실버 세대도 좋겠지만 영적으로 누리는 그런 실버 세대가 돼서 네. 하나님과 친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6: 네. 네.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 그때가 돼도 하나님은 사명자로 세우시면 쓰셔야 됩니다. 그죠? 우린 그 역할을 다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건강하고 활력 있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죠?
2: 네, 네.
6: 자, 우리가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함께 합니다. 오! 자유!
2: 수고하셨습니다.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기 목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목사님은 악기 네. 좋아하는 거 있으세요?
0: 저는 음악을 참 좋아하고 네네. 악기 소리도 다 좋아하는데요. 네. 내가 할 줄 아는 건 없어요. 기타만 조금 쳐요.
1: 기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
0: 예, 그런데 이제 그 꼭 내가 배우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었던 악기가 있어요. 그게 색소폰.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제가 배우려고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우리 교회 색소폰 그 연주하는 팀을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연습하게 하고 그 시간 가끔 발표도 하게끔 하고 했어요.
1: 색소폰의 매력이 약간 구성지고 좀 이렇게 사람을 차분하게 해주고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0: 글쎈 그 좀 뭐라 바이올린이라든지 이거하고는 달리 약간 여성스럽잖아요. 색소폰은 굉장히 조금
1: 그 뭐라 그럴까요? 같은?
0: 아주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이 옛날 우리 감성에 좀 옛날 노래 그렇죠 하늘 담아 있는 그런 있잖아요. 뭐 이런 표현들을 조금 할 수 있는 악기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거예요.
1: 저희가 오늘 왜 이렇게 색소폰 얘기를 했느냐. 오늘 정말 명품이 나오십니다. 어떤 분이 나오실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0: 음악을 하고 뭔가 악기 연습을 하고 뭐 이렇게 있으면 꼭 노는 것 같이 보여요.
1: 그러니까
2: 친구들도
0: 야, 너 정신 차리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공부해라. 어? 아버님 차 트렁크를 했는데 네. 아니 그 있는 거예요.
1: 어머나 어머나. 인상이 좋다고.
0: 숨을 절대 물어보시고 하시면 안 돼요.
3: 싸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도 비유 말을 좋아하실 거예요.
0: 정말 저 눈물이 한 바가지 나오는데 제가 꾸역꾸역 지금 참고 있는데 아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예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뵙겠습니다.
1: 네, 색소폰 연주계 멋진 분입니다. 루카스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4: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예. 자, 그, 루카스라고 하는 이름.
0: 네.
1: 예.
4: 그 예명이죠?
0: 예, 예. 아티스트명 예명입니다.
4: 뜻이 뭔가요?
0: 루카스란 뜻은 그리스어로 빛이라는 뜻이고요. 예, 이런 라이트 이런 빛이라는 뜻이고 세상에서 어떤 그 빛을 발하는 연주자가 되자라는
4: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말씀하신 대로
0: 네, 네 맞습니다.
1: 생각하고 지으신 거예요?
0: 네 생각하고 지었습니다.
1: 오, 네. 나름 고민을 루카스. 하셨네요. 루카스 성경 읽다가 지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0: 솔직하게 얘기해서 성경 읽다 지진 네. 않았는데, 예. 예, 그게 또 루크라는 누가라는 뜻이에요.
1: 예, 예, 예. 예.
0: 연관이 있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또 여쭤보셨거든요.
1: 예, 예.
0: 사실은 나중에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1: 아, 네. 그래서 잘 연결이 됐네요.
0: 네, 네, 네.
1: 국내 이 색소폰 연주자들이 꽤 많은가요? 네. 어떤가요?
0: 꽤 이제는 많죠. 많아졌고,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올해 들어서 이제 악기를 잡은 지가 한 20년 정도 네, 됐는데 그 처음 당시만 해도 정말 이제 정말 스페셜한 악기였어요. 흔하지 않은 그런 악기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많이 대중화된 악기가 예, 이제 됐죠.
4: 네,
0: 예, 많은 분들도 하시고
1: 예. 예. 활동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0: 활동한 지는 이제 거의 한 5년 조금 더 되는 예, 것 같습니다.
1: 어디서 예. 처음에 연주하셨어요?
0: 흔히 말해서 이제 데뷔라고 예. 이제 하는 거는
1: 예.
0: 저는 이제 그 MBC의 예전에 예. 그 개그 프로그램 개그야라는
1: 예,
0: 프로가
1: 예.
0: 있었어요.
1: 아, 예.
0: 그 사모님이라는 프로가 제일 핫했던
1: 예.
0: 김유래 씨가 나왔던 그 프로의 이제 하우스 밴드죠. 예.
1: 근데 그렇게 하다가 연주하고 네. 네. 뽑혀서 들어가게 됐어요. 이게 우리 쪽 올려면은 네. 쉽지 않은
0: 쉽지 게. 않죠. 예. 그게 대학교 한 제 4학년 이때쯤이에요. 그래서 그 제가 그냥 일반 학교를 다니면서 어떻게 그냥 음악하는 친구들 몇 명 해서 흔히 말하는 그냥 그 팀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디밴드 같은 개념인데 예, 뭐 예. 인디밴드 실력도 안 되죠. 그냥 친구들이 예. 그냥 모여서 뭐 하자 하면서
1: 그냥 밴드.
0: 네, 그냥 밴드. 그냥 밴드. 그래서 그 이제 뭐 이 티켓을 만들어서
1: 예.
0: 이제 그런 거 뭐 대학생 때 많이 하잖아요. 뭐 만 원씩
1: 그렇죠. 예.
0: 지인들 팔아서
1: 예.
0: 그날 대관료만 메꿔도 그냥 감사합니다고
1: 그렇죠.
0: 아니면 공연 다 한 다음에 얼마씩 또 걷어서 털어서 내고
1: 예.
0: 대학로 이제 라이브 극장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리허설을 하고 그런 공연을 하는데, 그 알고 봤더니 그 공연장의 그 당시 사장님이
4: 네.
0: 그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신 표인봉 목사님이셨어요.
1: 아~
0: 그 당시에는 예. 이제 목사님만 아니셨죠.
1: 예, 예.
0: 저희가 그냥 뭐 인봉이 형 이렇게 이제 불렀었거든요.
1: 대표였었거든요.
4: 그런 그 예, 예. 표인봉 말고
1: 예, 예.
4: 그 개그.
1: 예, 개그.
0: 네, 네.
1: 예. 예.
0: 그래서. 그 형님이 이제 그 당시 이제 사장님이니까
1: 예?
0: 이렇게 그 극장을 와서 이렇게 봤다가 저희가 하는 거를 보고 쟤네가 그냥 괜찮네 이렇게 해서 저희를 좀 되게 이쁘게 이제 봐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희를 그 밴드로 소개를 시켜줘서 PD님한테 소개를 시켜줘서 저희가 그거를 통해서 이제 MBC에서 연주를 할 수가 있게 된 거거든요.
4: 그러니까
0: 너무나
4: 굉장히 빨리 데뷔하게 된 거죠.
0: 네네 네, 그렇죠.
1: 예.
4: 그러면 네. 제일 처음에 색소폰을 딱 이렇게
0: 네.
4: 손 들게 된 네. 때가 언제였어요?
0: 예, 이 질문을 아무래도 이제 악기 연주자니까
1: 예.
0: 제일 많이 받게 되는데
1: 예.
0: 정말 좀 계기가 특별해요. 정말 예, 듣고서 이제 많이 웃으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1: 네.
0: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음악이 이제 좋은 거예요. 너무 좋고
1: 네.
0: 저는 또 이제 작곡을 하는 것도 너무 하고 싶었고, 예, 예. 그래서 고등학교 이제 2학년 때거든요. 근데 제가 남고를 나왔기 때문에 음악 시간에 피아노를 이제 제가 쳤는데 좀 또 남고인데 남자가 또 저기 피아노를 치는 게 좀 더 특이하잖아요. 네,
1: 그렇죠. 네,
0: 그 당시에 또 네. 그 음악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너 음악에 소질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음악을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권해서 그쪽에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교수님들을 좀 만나고 이렇게 좀 상담도 받고 네. 진로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을 받았는데 예전이니까 이제 부모님이 네. 특히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은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그 군대 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이세요. 한 10년 넘게 예, 군대 생활을 예, 직업군인 예. 하시다가 예. 이제 사회로 나오셨으니까 그 정신이 이제 많이 남아 있어서
1: 그렇죠.
0: 예,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옛날 분이죠. 이제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하신 말씀이 저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예, 그냥 예. 공부해라. 예, 그래서 예. 뭐 음악 한다 뭐 저 뭐 딴딴한 뭐 이거 하지 말고 공부해라.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음악을 이제 접게 돼요. 음악에 대한 꿈을. 예, 고2 때 접게 되고. 근데 이제 고3이 되니까, 갑자기 이제 제가 그 음악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지금은 이미 늦었으니, 네가 대학을 가고 맘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대학을 이렇게 이렇게 지내다가 2학년 때 군대를 그냥 친구들이랑 비슷하게 가게 됐는데, 그 군대에서 군악대로 뽑히게 돼요.
1: 어머나.
0: 너무나도 신기하게.
4: 근데 무슨 악기로 예. 군악대?
0: 그때는 이제 피아노 치고,
1: 건반.
0: 예, 피아노 치고 이런 걸로 어떻게 뭐 너무너무 운이 좋게 예. 네. 군악대로 뽑혔는데, 군악대를 이제 배정을 받아서 갔더니, 예. 그, 야, 너 저기 이 악기에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기를 부는 사람이 3일 있다 제대하니까 그 자리가 비니까,
4: 비니까.
0: 그 악기 해. 이랬는데, 네 하고 가서 했는데, 그 악기가 색소폰이었던 거예요.
1: 아, 진짜요? 네.
0: 그러니까 저는 이 악기가 색소폰이라는 것도 모르고.
1: 제대로 모를 때.
0: 네. 그리고 그냥 해 하니까, 네, 그리고 가서 그걸 들고 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이 악기랑의 첫 만남이거든요.
1: 어머나.
0: 예. 네. 그러니까 너무, 그 당시에 색소폰이 아니고 만약에 다른 악기를 만났으면은, 글쎄요, 제가 그 악기로 이렇게 계속 연주를 했을지도 사실은 좀 의문이긴 하고.
4: 그러면 배우면서 굉장히 이 악기는 매력 있다 생각한 거네.
0: 네,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뭐 매력이 또 뭐 이런 것도 모르고 네. 그냥 시키니까 했고 네. 뭐 옆에서 욕하고 때리고 막 이제 이러니까 그게 쭉쭉 늘더라고요, 빨리빨리. 예, 네, 그래서 그냥 했는데 네. 이게 시간이 지나고 연주를 하고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악기가 참 나랑 그 잘 맞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

0: 동말 당시는 이제 2년 2개월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때 그 기간을 군대에서 어쨌든 간에 배우고 그 제대를 했어요. 근데 제대를 네. 하고도 제가 아, 이거를 연주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을 네. 많이 했거든요. 예. 왜냐면은 예. 제 그 당시 이제 그 통계학과였거든요. 예. 네, 전혀 음악이랑 상관없는.
1: 상관없는.
0: 네, 그 당시 이제 흔히 말하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쪽 실용음악학교 쪽으로는 예. 전문대밖에 없었어요. 서울예대, 뭐 동아방송대. 예. 근데 2년제잖아요, 전문대니까. 네. 그리고 제가 다녔던 학교는 4년제였단 말이죠.
1: 예.
0: 그러니까 어른들 생각에 그리고 일반적인 생각에는 아니 4년제를 다니다 왜 저걸 때려치고 전문대 가려고 하지?
1: 그렇지.
0: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는 아, 예, 예, 생각이 예, 예, 안 맞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거기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그냥 아 그래 4년제를 졸업을 할 때까지는 다니고 대신 이 악기를 좀 더 내가 배워보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귀로는 좋은 음악들은 너무 많이 듣는데
1: 예.
0: 제가 그만큼 못 부는 거를 제가 알았거든요.
1: 예,
0: 그런데 그 당시는 이 악기가 좀 많이 스페셜했기 때문에 네, 네. 뭐 여기 교회에서 연주할 기회 연주할 기회가 많은데 아 이거 너무 제가 못하니까 창피하니까
1: 네.
0: 이거를 좀 배워보자 해서
1: 네.
0: 사회에 나와서 다시 열심히 레슨도 받고 연습을 네. 하던 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1: 아, 네. 그러면은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서도 네. 꾸준히 배운 거네요. 배우면서 네. 일도 하고
0: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이게 좀 웃긴 게 음악을 하고 뭔가 악기 연습을 하고 뭐 이거 불고 있으면 이거 꼭 노는 것 같이
1: 그쵸,
0: 보여요.
1: 취미생활로 네, 네.
2: 그 공부인데.
0: 네, 개미와 배짱이도 보면 배짱이가 음악도 이게 그냥 노는 것 같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게 노는 것 같으니까 친구들도 야, 너 정신 차리고 회사 원서 넣고 그래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음악하고 이럴래?
1: 놀고 있을래? 네.
0: 그리고 이제 저희 집안을 친가 외가를 통틀어 음악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1: 돌연변이네.
0: 네, 이런 부분을 아무도 이해를 해주지를 못했죠.
1: 그렇죠.
0: 그래서 자꾸 그런 걱정의 말을 들으니까
1: 예.
0: 저도 걱정이 돼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부모님한테 1년의 시간을 제가 달라고 부탁을 드려요. 그러니까 2월 달에 보통 이제 학교 졸업을 하니까
1: 네.
0: 내년 2월까지 제가 1년만 음악을 해보고 제가 이게 소득이 없고 뭐 그냥 변변 찮으면 제가 그냥 회사를 뭐 원서를 넣고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1년의 시간을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그때부터 뭐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2월에 졸업을 하고 바로 다음 달 3월 달에 그 개그야 방송의 하우스 밴드로 들어갈 수 있는
1: 예,
2: 빨리
0: 네, 네.
1: 그러니까
0: 그래서 수입이 있으면서 음악을 시작하고
1: 예.
0: 뭔가 이렇게 부모님들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1: TV에 나오고
0: 예.
2: 그러면은
0: 그게 이제 뭐 1초라도 이렇게 지나가면 예, 봐도 저기 TV에 나가니까 아니 제가 뭘 하고 있네 이러면서 예, 그리고 이제 뭐 조금 이 티켓도 드리고, 또 뭐 어머니 친구들이랑 방송국 구경도 시켜드리고 이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너무 좋아하시기 시작을 하면서 인정을 해주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계속 음악하는 거를 지금은 뭐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예.
1: 제일 너 하지 말아라 했던 아버지의 반응이 궁금해요.
0: 네. 예. 지금 이제 몇 가지 일들이
1: 예.
0: 머릿속에 막 스쳐 지나가면서
1: 예,
0: 너무
1: 예.
0: 웃긴 일들이 많아가지고
1: 아, 그래요?
0: 예, 그러니까 그 아버님이 제일 강력하게 반대를 하셨잖아요.
1: 예.
0: 그랬는데 한 3년 전쯤이에요.
1: 네.
0: 우연찮게 뭐 이렇게 짐을 싣다가 아버님 차 트렁크를 열었는데
1: 네.
0: 아니 거기 색소폰이 있는 거예요.
1: 그래서 웬 색소폰?
0: 그리고 이게 뭐지? 아버지가 뭐야 했더니.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을 피하시는데 알고 보니까 아버님이 색소폰을 몰래 사셔서 6개월 정도 되신 거예요 이거는. 근데 너무 이게 하시고 싶었고 좋으셨는데 막상 아버님이 그거를 반대하셨으니까 저한테
1: 말은 못하시고
0: 말씀은 못하시고 근데 그렇게 배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때 하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때 이제 하신 말씀이 아무래도 수상했대요. 왜냐하면 아버님 어느 순간부터 계속 유튜브로 색소폰 부는 거를 그렇게 듣고 차만 타도 그 어디서 CD를 사와서 그걸 그렇게 들으셨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웃겼죠. 저는 너무 웃기고 그래서 그 한번 연

0: 주를 같이 한 적이 있는데 예. 아니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거를 못하게 저한테 하셨던 게 제가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더 이를 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 계기를 주셨다고 예, 그런 생각을 더
1: 그러니까
0: 많이
1: 뭐 1년의 시간을 예. 줬다고 하는 그게 네. 오히려 네. 더 그냥 열심히 하게 하는
0: 예. 예. 그래서 그냥 되게 그냥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너무 그냥 감사하게 예, 생각을 하고
1: 근데 있어요. 늦게 시작해서 데뷔는 또 빨리 하게 됐잖아요.
0: 네네.
1: 그리고 세션 연주자로 지금 아주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잖아요.
2: 아, 네. 그러니까요.
1: 한번 소개해줘 어떤 경력들.
0: 네, 뭐 이제 일반 대중들은 아마 잘 이제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네. 가수 공연이나 어떤 방송이나 이렇게 하면은 가수들이 이제 항상 내는 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네. 뭐 살짝 말씀드리면은 열린음악회 같은 프로도 있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뭐 7080 뭐 나는 가수다 불의 명곡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프로들 많이 작업을 했었고 지금 일단은 제가 그 가수 박상민 씨 밴드마스터를 그 10년째 지금 제가 하고 있어서 뭐 그 외에도 뭐 김건모 씨 뭐 YB 형들도 뭐 많이 친하고 투어도 많이 다녔었고
2: 심수봉
0: 선생님도 제가 밴드는 맡아서 네, 같이 아이돌도
1: 그러면 뭐 유명하신 분들 다 했네. 네.
2: 그러니까는 주위에 소문이 난 게 인성이 좋다고. 소문 맞아요?
1: 이름 때문에 더 그런 소문이
0: 네, 네. 네. 소문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확인이 안 돼요.
2: 실력도 네. 좋은데 본인은 잘 모르신다 이거죠?
0: 네.
2: 그래서 본인을 잘 아는 분이 네. 오늘 나를 잡아서 할 얘기가 있다고 저희한테 얘기하셨어요. 어떤 분인지 네.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실까요? 예, 어서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일 저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 가수 박상민입니다. 예쁜 성미 누나, 인석 씨,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래 전인 것 같아요. 20년 가까이 됐을 것 같은데요? 일단 너무 착했어요. 그리고 워낙 잘생겼잖아요. 얼굴에 빛도 났고, 그리고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런가? 아, 내가 볼 때 주님도 요 말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싸가지가 있었어요. 주님도 싸가지 있는 사람을 좋아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매너? 어린 친구인데도 매너도 있고, 싸가지도 있고, 일단 실력도 점점 늘고 있고,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았죠.

0: 아티스트로서 힘세하다. 제 밴드에 지금 또 리더를 맡고 있고 모든 또 편곡 이런 것도 쫙 하기 때문에 좋아요. 저는 좀 강한 스타일이고 인성 씨는 좀 부드러운 스타일인데 그걸 절묘하게 이제 조화가 돼서 좋은 음악이 나와요. 후배들,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더 아낌없이 자기 노하우를 좀 전수해 주셨으면 좋겠고, 인성아, 지금처럼만 쭉 하자. 그리고 항상 고맙고, 야, 그 어린 인성이가 이렇게 이제 커서 지금 뭐 대한민국에서 아주 내노라는 음악인이 됐어. 그런 음악 변하지 말고 쭉 가고 형이랑 또 오래오래 가야지. 제일 부러운 게 뭔지 아니면 외국 밴드들 보면 막 30년, 40년 막 이렇게 해서 막 70 넘어서까지 음악하는 이런 게 정말 부럽거든. 우리가 그렇게 돼야지. 파이팅 하고 오늘, 잘해라. 성민 누나한테도 잘하고. 저만 괜찮으면.
1: 깜놀.
2: 네, 20년, 2년이에요?
3: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제가 그 막둥이로 네, 들어갔어요. 그래서 네, 그 사실은 그 팀이 정말 이 한국에서 레노라는 연주자들로 모인 팀이거든요. 드럼 치신 형님은 가수 조용필 선배님, 위대한 탄생에서 드럼 치신 형님이고, 뭐 건반 치시는 분, 뭐 기타 뭐 이런 분들이 정말 뭐
1: 다 쟁쟁한
3: 네, 쟁쟁한 그 분들인데 예. 거기에 이제 제가 그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사실 저의 이제 그 어떤 선생님이 이 밴드를 하시다가 어떤 사정에서 못하게 돼서 저를 이제 소개를 시켜줬는데 예. 그 선생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내가 너를 여기 소개를 시켜줬지만 여기서 네가 이거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너한테 달려있는 거다. 그래서 혹시나 이걸 했다가도 흔히 말해서 그냥 네가 잘릴 수도 있는 거고 그거를 또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네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봐라 했는데, 보통 한 요 정도 되는 공간에 밴드가 한 10명에서 한 10명 조금 넘게, 그런 뭐 이런 스태프들이랑 공연 관계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한 거의 한 2, 30명 정도가 안에서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그때 밴드 마스터였던 이제 형이 탁 여기서 음악을 멈추더라고요. 다시 불어봐. 그리고 여기 한 30명이 저만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불었더니 아니야 다시. 아니야 다시. 그랬더니 그래도 안 되니까 끝나고 남어. 딱 해서 끝나고 남아서 그 형이랑 한 시간 동안 제가 막 아주 혼나면서 그거를 배우고 이랬던 땀 뭐 삐질삐질 흘리면서 혼나고 그 했던 이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아 내가 이제 이번만 하고 이게 내가 아직 너무 부족해서 끝났겠구나 이렇게 사실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상민이 형님한테 되게 이제 고마웠던 게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한번 공연이 끝나고 저는 이제 아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연주가 있는데 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래서 가고 그렇게 해서 한 네 번 정도를 더 하고, 어느 날 이제 그 지방 행사를 마치고 이렇게 휴게소에 들려서 같이 이제 밥을 먹는데, 형이 그때 저한테 이렇게 어깨동무를 딱 하면서 앞에 다른 형들한테, 야, 여기 인성이가 얼마나 더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냐? 딱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렇게 같이 어울릴 수 있게 계속 이끌어주면서 저를 제가 잘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믿어주시더라고요. 아,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2: 제가 인터뷰를 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특별한 애정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는 느꼈거든요.
3: 네, 네. 정말 저 눈물이 한 바가지 나오려고 그러는데 제가 꾸역꾸역 지금 참고 있는데, 아유, 너무너무 그 감사해요.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전화 한 통 꼭 드려야겠고, 저도.
1: 형님 잘 모셔야 되겠네요.
3: 잘 모시겠습니다.
2: 그리고 저렇게 인터뷰까지 해주셨습니다.
3: 네,
2: 이렇게 화면으로,
1: 네.
2: 화면으로 답장을.
3: 아, 화면으로. 해보시죠. 아, 네. 네.
1: 상민이 형.
3: 네, 상민이 형. 너무너무, 놀랬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처음 형을 만났을 때, 그 합주실에서 만났을 때, 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이 장면이 막 스쳐 지나가면서 그냥 감사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제가 옆에서 열심히 보좌하고 열심히 더 음악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좋은 음악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1: 네, 화이팅입니다. 아, 예. 네.
2: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음악이 시작됐잖아요.
3: 네네네네.
2: 모태 신앙이었어요?
3: 네, 모태 신앙이었어요. 너무나 이것도 감사한 일인데 친가 외가 뭐 지금은 저기 좀 연세가 많으셔서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돌아가시고 지금 외할머니만 살아계신데 외할머니께서 그렇게 그 온 가족을 위해서 지금도 새벽마다 기도를 해주시고 예 그렇게 기도를 뭐 부모님도 그렇고 많은 친척들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주셔서 그게 제가 이렇게 연주를 하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2: 근데 이미 이제 음악상은 사실 어렸을 때 교회에 다니면서 네네네. 그때 시작했던 게 음악상을 미천이. 키워준 거잖아요.
3: 엄청나게 그렇죠? 그게 컸죠. 그리고 어떤 악기를 20살에 잡았다는 거는 사실은 엄청나게 느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렇게 좀 빨리 그래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어릴 때 그 교회에서 뭐 찬양팀 하면서 반주하고 성가대면서 반주했던 게 그게 그렇게 많이 도움이 됐다는 거를 나중에
2: 음악이라는 게 서로 다 연결성이 있다 그럼요. 보니까 뭐 하나 잘하면 또 금방 하잖아요.
3: 네네.
1: 맞아요. 그러면은 할머니의 기도도 그렇고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어머니도 늘 칭찬해 주시는 분이셨어요?
3: 네. 어머니
1: 까불지 마라 이런 쪽이셨어요?
3: 네?
1: 잘 될 때 까불지 말고 나대지 마라 이런 엄마들 계시거든요.
3: 네. 지금 지사님 말씀대로 두 가지를 다 가지고
1: 네.
3: 그러니까 어머니도 지금도 기도를 엄청나게 밀어주고 계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항상 저한테 입이 닳도록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 네? 뭐라고요?
3: 절대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라는 말씀을 아직도 거의 뭐 조금 과장하면 매일 한 번씩 정도로 하고 계십니다.
1: 근데 지금 얘기로는 중학교, 고등학교 순탄하게 그냥 정말 모범적인 교회를 다니는 교회 오빠로 성장을 했는지
3: 네네네.
1: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는 쪽 네네네. 우리
3: 그렇죠.
1: 그래서 어땠나 되게 어릴 때 어땠어요?
3: 중고등학교까지는 그냥 정말 착한 교회 오빠였습니다.
1: 그러니까 거기까지 잘 지금 나가요?
3: 네, 거기까지는 잘 갔지. 그래서 이제 순탄하게 그 성경학교 다 참석했고 성가대도 했고 찬양팀도 했고 그러면서 중고등학교 무슨 뭐 회장도 하고 임원도 하고 교회 너무 재밌잖아요.
1: 지금까지 너무 좋아요?
3: 네. 그렇게 하다가 아무래도 대학교를 가니까 이게 이제 확 풀어지더라고요.
1: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죠.
3: 확 풀어지면서, 그러니까 저는 친했던 친구들이 고등학교 친구면서 교회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어울려서 이게 이제 뭔가 이 교회의 바운더리를 벗어날 일이 이제 별로 없었는데 이게 대학을 가니까 각자 대학교로 찢어지면서.
1: 그렇죠.
3: 근데 이제 어머님이 그 당시에도 저한테 한 번도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무라는 적이 없었어요. 한 번은 그 새벽 4시인가 5시에 이제 집을 들어가는데 새벽 예배 가는 엄마랑 마주친 적도 있어요. 현관문에서. 그런 적도 있었고. 근데도 한 번도 나무라는 적이 없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런 저를 위해서 어머니는 계속 기도를
2: 정말로 기도하셨겠죠.
3: 그거를 나중에 하셨다는 거를 제가 나중에 깨닫고 엄청나게 저 회개도 많이 하고 그랬었습니다.
1: 근데 사실 이런 이제 일이 잘 풀린다 그러죠. 한쪽으로 되고 나면은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은 내가 하나님께 뭔가 나의 이 재능을 기부할 일은 이런 고민 하거든요. 뭐 특별하게 하고 있는 일이 있으세요?
3: 어느 순간에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그 순간이 왔어요. 그래서 정말 이 음악을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페르시안 오이 팩당 99센트, 씨 없는 수박 개당 6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K타운 떡국 떡볶이 떡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자연의 고운 고춧가루 5파운드당 1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이 음악을 시작하면서 가수들이랑 그런 큰 무대에 서고 하는 게 정말 꿈이었거든요.
1: 네.
3: 뭐 체조 경기장 한 만 명이 들어가요. 만 명이 들어가는 무대에서 가수랑 같이 제가 거기서 악기를 불고 연주할 수 하는 날이 올까?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그걸 하고 있고 또 앨범을 내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 또 앨범을 내고 뭔가를 목표를 세우고 그게 이뤄지고 그러면 또 다른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연주를 다 끝내고 집으로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면서 이 자체가 너무너무 그냥 고요하다는 게 한번 온 적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왔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거에 대한 해답은 찾지를 못했었는데 일본에 가서 좀 연주를 할 기회가 많이 생겨서 그곳에서 또 가서 연주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해답을 이제 거기서 제가 찾게 돼요. 그래서 일본은 이제 그 좀 교회라는 곳이 기독교, 예, 소규모고, 예. 많지가 않잖아요, 기독교. 그렇죠? 많지가 않고, 어떤, 그, 좀, 마을 회관 같은 느낌이 좀 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콘서트 한다, 그러면은, 교회 안 다니는 그냥 동네 사람들도, 워낙 음악을 좋아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음악회 같은 거 하네? 그럼 보러 가지.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예, 많아서, 항상 그, 일본에 계신 목사님들은, 절대 너희 찬송가만 연주하지 마라. 일본 노래도 좀 해주고, 유명한 합성도 해주고 마지막에 이렇게 좀 이런 찬송가 같은 거는 마지막 쪽으로만 좀 이렇게 연주를 꼭 그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이렇게 막 가요를 막 해도 괜찮나?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부탁을 하시니까 그렇게 연주를 했는데 그 몇몇 분들한테 이제 그 어떤 공연의 피드백을 이제 나중에 듣는데 내가 뭐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다가 안 다녔었는데 오늘 당신의 연주를 듣고 제가 다시 교회를 나오겠습니다. 그런 분들 예수님을 몰랐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뭔가 화려한 무대에서 연주하고 만 명이 모이고 몇만 명이 모인 무대에서 연주하는 거 물론 좋죠. 좋은데 거기는 제가 어떤 생명을 살리는 무대는 아닌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0명 아니면 5명 모인 자리에서 연주를 했어도 4명이 믿고 1명이 안 믿는 사람인데 그 안 믿는 사람 1명이 오늘의 어떤 공연을 보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은 아, 그 공연은 2만 명, 3만 명 앞에서 한 공연보다 말도 안 되게 가치 있는 공연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서 제가 그 해답을
2: 한 영혼의 소중함을 이미 알고 계시네요. 근데 제가 우리 루카스 연주를 들어봤어요. 가스펠 연주도 있더라고요. 그 앨범도 됐나요?
3: 네네네.
2: 너무너무 이렇게 은혜가 됐어요.
3: 아, 감사합니다.

0: 가장 좋아하는 찬송은 어떤?
1: 그 제가 그 가스펠 앨범 말고도 그 앨범을 이제 총 한 6장, 7장 정도 발매를 때까지 했는데 제가 이제 앨범을 내면서부터 그 계획을 이제 했던 게 꼭 이게 일반 앨범이어도 한 곡씩은 꼭
0: 찬양을
1: 넣자라고 생각을 해서 앨범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합친 거를 또 가스펠 앨범에 이제 실었던 거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2013년도 낸 첫 번째 싱글 앨범에 수록한 주품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여기저기 교회를 다니고 하면서 가장 많이 연주를 했던 곡이기도 하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하고 너무나 제가 은혜받은 찬양이기도 해서 제일 먼저 그 앨범을 만들 때 실었었거든요. 찬양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0: 안 들어볼 수 없네요.
2: 그렇죠.
0: 저희가 박수를 청해 듣겠습니다.

0: 역시.
1: 예. 네. 그럼 혹시 그 아내분도 네. 음악하시는 분인가요?
2: 네. 전공은 이제 작곡가긴 한데
0: 아,
2: 네, 피아노도 피아노. 잘 치고
0: 예. 예. 예.
2: 그렇습니다.
0: 아기는요?
2: 아기는 지금 이제 5살 된 예? 쌍둥이.
0: 쌍둥이?
1: 예. 쌍둥이.
2: 남자 이제 쌍둥이가 있고요.
0: 예.
2: 예. 뱃속에 한 명 또 있습니다.
0: 어머나, 어머나. 축하드려요. 네.
1: 그러면 쌍둥이였으면 굉장히 네. 힘드셨겠는데.
2: 예. 하여튼 두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정말 엄청난 이 감정이거든요.
0: 아, 예.
2: 너무나 그 위험한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았었고, 예. 그 임신을 했을 때 쌍둥이라는 판정을 받고 네.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이제 동네 병원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갔을 때 거기서 이제 장애인일 것 같다는 좀 판정을 받아요. 거기서 그러면은 그걸 듣는 부모의 심정은 뭐 억장이 무너지죠. 그래서 그거를 또 다른 곳에 가서 뭐 다른 검사를 받고 이게 괜찮다고 판정을 받아서 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했더니 또 다른 문제가 생겼고 또 다른 문제가 생겼고 32주 이틀 만에 이제 좀 일찍
0: 조산에 네,
2: 조산에서 태어나서 좀 작게 1.9kg, 1.5kg로 태어났어요. 정말 조그맣게 네, 태어나서 그 한 명은 더 작은 아기는 인큐베이터에 한 일주일 정도 있었고 네. 큰 아기는 이제 인큐베이터까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0: 네.
2: 그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서 거의 뭐 한 3주, 4주, 거의 한 달 동안에 있으면서, 예, 고생을 좀 많이 좀 했었습니다.
1: 지금 아이들이 건강해?
2: 지금은 너무너무 이제 건강하고요.
1: 에, 에.
2: 그러니까 발달이 어쨌든 미숙하니까 좀 느리잖아요.
0: 예, 예.
2: 근데 이제 점점 커가면서, 뭐, 이제 일반 친구들 못지않게 키도 다 따라왔고 해가지고, 아유, 그거 보면서 뭐, 그때마다 기도로 계속 준비를 하시게, 많이 하시는 거를 그 당시는 정신이 없어서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 계속 이걸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태교 앨범을 사실은 이 그 이름이 지향이 지후예요. 그래서 그 지향이 지후가 너무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난 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에서 그 자장가 한 곡을 그냥 작곡을 와이프랑 같이 해가지고 한 곡을 실었고 나머지 9곡은 와이프가 피아노 치고 저는 색스폰을 불어서 찬송가로 9곡을 이제 이렇게 채운 앨범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발매를
1: 태교 음악이 좀 궁금한데요. 어떤 느낌일까요? 좀 잔잔한가요?
2: 그렇죠. 태교 음악의 제일 포인트는 이제 아기가 깨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0: 조용조용
2: 아주 조용하게 힘을 모든 걸 빼고 이렇게 연주를 하고 이렇게 녹음을 했는데 아 그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근데 이 앨범은 뭔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이런 이른동의를 가진 엄마들이나 그런 분들을 위로하는 의미에서 예. 만든 앨범이고 이게 이른동이라는 거를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0: 모르죠.
2: 저도 몰랐거든요.
0: 예.
2: 근데 좀 아 이런 이른동이를 위한 좀 일들도 많이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1: 아내와 함께 이렇게 앨범을 만들었으니까 피아노와 색소폰이잖아요.
2: 네네네.
1: 피아노와 색소폰이 잘 어울리나요?
2: 잘 어울려요.
1: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0: 네. 목사님이 아이를 하나 더 가지시면 들을 수 있는.
1: 그러고 싶은데.
0: 네.
2: 오늘 선물로 한 장 드리겠습니다. 네.
0: 그러면은 이제 부르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실 준비가 되어 있는 건가요?
2: 네. 어디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고요.
0: 네.
2: 정말, 기쁨으로 많이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이제 있습니다.
0: 예, 그래요.
1: 어디든지 부르면 달려가겠다. 이 고백은 쉽지가 않은데 사실.
0: 그러니까요.
1: 네, 그렇죠?
0: 예.
2: 어떤 교회 사역이나 이런 거는 정말 그 아니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정말 누군가를 초청을 해서 무슨 행사를 하고 싶은데 교회 재정이 너무 맞아요. 어렵고 정말 열악한 교회들이 많은데 어떻게든 뭔가를 이렇게 그 자꾸 채워주시려고 하는 그 모습에,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감동을 드리려고 갔다가 제가 감동을 받고 오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좀 찬양하고 그런 일에 이거를 많이 쓰는 게 당연하다고 이제 생각하고, 이게 이제 저의 사명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찾아가서 또 연주도 하고 싶고, 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있어요.

0: 그냥 저에게 하나님은 그냥 너무나 감사한 분. 그냥 항상 모든 거를 다 채워주시고 제가 불만을 하건 뭐라건 간에 항상 결론은 좋게 A를 놓고 기도했는데 A가 안 이루어져서 제가 실망을 하면은 B나 C나 D로 채워주시는 그런 분. 저는 그거를 너무 많이 경험을 해서 정말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감히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뭐 그 당시는 우연이고 그냥 운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아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런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를 하셔서 제가 지금 이런 연주자로도 할 수 있게 그때부터 그리고 군대에서 배웠기 때문에 막 욕하고 두드려 패서 가르쳤기 때문에 제가 빨리 늘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다 준비하신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 기도 제목은?
0: 그 셋째가 또 건강하게 예, 그 태어나 이제 상대적으로 그때보다 제가 이 셋째를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못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 와이프가 그 쌍둥이 때는 아니었는데 아주 입덧을 거의 너무너무 심하게 해서 아 이걸로 또 기도를 하게 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또 기도를 많이 하고 이제 그렇게 잘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기가 잘 태어나는 게 일단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이 사실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겠지만 이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말 이 예술인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이야 저도 이제 좀 많이 극복을 했지만 저도 너무너무 이제 힘들어서 거의 뭐 기도도 안 나올 정도로 많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 사태가 좀 빨리 뭐 마무리가 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공연도 연주도 이렇게 좀 많이 할 수 있는 좀 그런 시스템이 좀 구축이 됐으면 하는 게 정말 요즘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아닌가. 예, 예, 예. 예.
2: 자 이제 가시기 전에 한 곡 더 청해 듣고 싶은데
0: 네네네.
2: 좀 어떤 곡 들려주실래요?
0: 그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대게 찬송가 있는 걸 제가 좀 신나게 이렇게 좀
1: 바꿨어요?
0: 네, 편곡을 해서 작년에 이제 낸 앨범에 이제 또 실었었는데 이게 좀 그 에피소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발매를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 멕시코 그쪽 이제 남미 쪽에 어떤 그런 뮤지션들이나 그 교회 이제 크리스천 뮤지션들이 이 영상을 보고 이거를 똑같이 자기네들이 카피를 해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 제가 너무 그 기분이 좋고 너무 저기 그 나중에 이 사태도 다 마무리가 되면은 제가 한번
1: 가려고요.
0: 가서, 네, 가서 같이
1: 좋다.
0: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의미도 있고 해서 오늘은 그 찬양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1: 예.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0: 아니, 제가 더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자, 오늘 루카스 만나신 기분이 어떠셨어요?
2: 그 하나님은 실수 없으신 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계획 속에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잖아요.
1: 네.
2: 우리 루카스 삶을 돌아볼 때 색소폰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1: 네.
2: 그리고 이제 또 마음 품게 하셔서 마음껏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복된 마음을 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 목적만 흔들리지 않고 분명하다면 우리 루카스 인생을 멋지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1: 네. 자, 그러면 오늘 멋진 세계로 빠져들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로 빠지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더풀 라이프 버블 알자의 진행자 사라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한 유명 쇼핑몰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어요. 고객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같은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죠.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당사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법률 지식이 있습니다. 첫째,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해당 기업은 즉시 피해 사실을 통지해야 하고 피해자들은 자신의 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신용감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신용감시 서비스는 주로 Experian, TransUnion, Equifax 같은 미국의 3대 신용평가 기관에서 제공하는데요. 각 회사의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본인의 신분을 인증한 후 유료 또는 무료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은 뒤엔 그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무료 신용감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거든요. 그럴 땐 기업에서 보내주는 안내 메일이나 우편에 따라 등록하시면 됩니다. 둘째, 기업은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이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정부기관에 신고하여 추가 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잘 알려진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손해배상 사례 중 Equifax 사건은 유명합니다. 이 사건은 2017년에 신용평가기관인 Equifax에서 무려 약 1억 4,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입니다. 이름, 사회보장번호, 생년월일, 주소 같은 민감한 정보들이 포함돼 있었죠. 원인은 시스템 취약점을 제때 고치지 않아서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수많은 개인들과 주정부들이 에쿠팩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 중에서 연방거래위원회 FTC, 소비자금융보호국 CFPB, 그리고 50개 주 검찰총장들이 연합해서 집단 소송 형태로 접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에코팩스는 총 7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9천억 원 이상을 합의금으로 내기로 했고요. 이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현금 지급, 신용감시 서비스 제공, 그리고 신원 도용, 피해 발생 시 보상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기업이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엄청난 법적 책임과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경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소비자들에게는 개인정보 유출 시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 상식을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더 궁금한 점이나 다루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 알려주세요. 제 웹사이트는 www.sarahkimlaw.com입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라이프 버블 알자의 사라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참고하시기 위한 것이며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상황에 대한 개별적인 법률 상담은 아니므로 개인적인 법률 문제가 있으시다면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오랜만에 장석훈의 천정산삼과 함께하는 건강 플러스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신지요? 이 따사로운 이 봄볕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만끽하고 계신지, 이 아름다운 자연들을 느끼시려면 무엇보다 먼저 건강하셔야 되죠. 오늘도 여러분께 건강정보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그레이스 강 매니저님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네.
0: 그 지난 어머니날 천정산삼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면서요. 그때 선물 구입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오셔서 아주 한동안 바빴다고 하셨던데.
1: 네, 특히 LA도 많이 바빴는데 뉴욕 매장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다녀가셔서요. 저희가 세일을 1년 중에 가장 많이 해드린다는 것을 아셨는지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 건강을 위해서 자녀분들이 제대로 된 건강식품을 선물을 해드리려고 젊으신 분들이 많이 검색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방송도 들으셨지만 또 많은 정보들을 입수하시다 보니까 10만의 장석훈 천정산삼에서 제대로 된 건강식품을 판매한다라고 소문이 나서요. 우리 자녀분들이 많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행복하셨는지 정말 저도 기대가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드셔보시고 효과를 많이 보셔서 많은 손님들이 정말 재방문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특별한 세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제대로 된 세일을 오늘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 또 선물하지 못하신 분들 선물해 주시고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실 분들은 오늘 방송 꼭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많은 제품들이 또 산삼이 많은 부모님들께 환영을 받았는데 저는 조금 특별하게 산삼주나 또 꿀산삼을 이렇게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 무엇보다 굉장히 값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모님들이 산삼주를 받으셨을 때, 또 꿀산삼 받으셨을 때, 물론 요긴하게 잘 드시기도 하겠지만, 그 정성에 많은 분들이 좀 감탄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떠세요?
1: 네, 산삼주 같은 경우는 뭐 단점이라고 하면 1년 이상을 잘 묵혀놓으셔야 되고요. 제대로 된 산삼주를 드시기 위해서는 좀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담근다고 바로 드실 수가 없어서요. 미리미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병씩 준비해 주시는 것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산삼주 선물로 좀 준비해 주셨다가요. 다음 달 또 아버지 날에도 사용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건산삼 특별하게 세일을 해드릴 테니까요. 산삼주가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산삼주의 효능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꼭 전화 주시고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주변에서 이 부모님들이 그래도 꽤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안 좋은 일을 당했다. 뭐 이런 소식을 간혹 들을 때 좀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연세 드시면은 그 평상시에 체력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나이라는 것에 어떤 힘없이 무너지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느낄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더 어르신들한테는 더 항상 건강 챙겨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산삼만큼 효과적인 게 있나 싶을 정도로 산삼이 여러 묘로 좋잖아요. 어르신들한테도요.
1: 네,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조금 전에 한 90세 되신 손님이 오셨는데요. 다리가 힘이 없으셔서 걷는 것도 불편하시고 그리고 잠을 못 주무시고 그리고 식은땀이 나신다고 그래서 한 일주일 전에 다녀가신 손님이셨는데요. 정말 한 2, 3일 만에 몸이 많이 따뜻해져서 릴렉스 하시면서 잠을 자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또 오셔서 다른 제품도 구입을 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산삼을 드시면 효과를 보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많은 삼종류가 있지만 천정산삼 같은 경우는요. 사포닌의 개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포닌의 성분 하나하나를 좀 분석을 해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필요한 성분들이 다 들어있다 해도 정말 손색이 없을 정도로 사포닌의 개수가 여러분들의 건강을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다른 건강식품 드셨는데 효과를 못 보신 분들, 그리고 한번 드시는 거 제대로 된 거,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제품 드시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요, 저희 매장에 오셔야 되는 이유가 저희 사장님께서 직접 채취한 산삼 말고는 저희가 판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품들이 다 사장님의 손에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장에 오시면 믿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화학재료나 케미칼이 들어있지 않은 제품들이기 때문에 믿고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동양에서는 이 산삼이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지를 충분한 경험과 또 시간을 두고 그 효과를 검증을 했습니다. 이 좋다는 건 다 아시지만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산삼들 또 어떤 인삼들 이런 제품들 모든 게 다 같고 좋다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 어떻게 채집을 했고 또 어떤 방식으로 복용하고 나한테 맞게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정확하게 드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다 보면 결국 전문가들한테 신뢰감 있는 제품, 신뢰감 있는 장소에서 구입하시고 또 드셔야지만 이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10만인 장수권 선종산삼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소비자들의 검증을 받은 비즈니스를 운영해 오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시고 또 효과를 보셨다라는 체험 사례들을 여러분들 많이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요. 많은 소비자분들의 또 후기담을 들으실 수가 있고요. 또 10만이 장석훈 대표가 직접 깊은 산 속에서 천종산삼을 어떻게 채취하는지 보여드리고요. 또 어떻게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지도 잘 알려드리니까요. 유튜브 채널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 프로모션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은 반값 하는 세일을 많이 준비했고요. 그리고 또 두 개를 더 드리는 제품 이렇게 해서 오늘은 빅세일 제품만 몇 가지 세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삼과 불로초를 갈아서요. 캡슐에 넣어 만든 제품입니다. 한 병에 30알이 들어있어서 한 달분이고요. 한 병이 300불에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더 드립니다. 그래서 산삼 불로초 한 병 값에 세 병을 가져가실 수 있는 특별한 세일 준비했고요. 여러분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산삼주 담그실 분들 그리고 산삼을 물에 우려 드실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건산삼 300불짜리를 반값 150불에 해드렸고요. 또 천삼 레귤러가 있습니다. 요거는 산삼만 갈아서 캡슐에 넣은 제품. 그래서 한 병에 30알 한 달분인데요. 500불짜리 한 달분을 오늘 반값 250불까지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일을 안 했던 제품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차가버섯과 상황버섯이 있습니다. 요게 저희가 300불 한 봉지가 있는데요. 무려 6개월을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300불짜리 상황버섯, 차가버섯을 오늘 반값 그래서 150불에 드리겠습니다. 예약하고 오실 전화번호가요. 718-879-2340번 718-879-2340번이고요. 매장으로 직접 오실 분들은 159-25 노던 블루버드 플러싱에 있고요. 160가와 노던 블루버드 코너에 10만이 장석훈 천종산삼 매장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오늘 정말 좋은 제품들을 와 이런 가격에 만나볼 수 있겠구나 좋은 기회가 될 텐데요. 와 이거 산삼하고 불로초가 만나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차가버섯, 상황버섯은 어디서 출처가 어디인가요? 어떻게 채취하신 건가요? 어디서?
1: 네, 저희가 상황버섯, 차가버섯은 사서 온 게 아니고요. 다른 곳에서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사장님께서 알라스카에 가셔서 직접 채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버섯, 차가버섯 또한 정말 올게닉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황버섯, 차가버섯 그냥 말로만 들으셨지 어떤 효능이 있고 어떤 분이 드셔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 버섯 종류는 베타글루칸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떤 가공을 하게 되면 이런 베타글루칸의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상황버섯, 차가버섯을 채취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잘 잘라서요. 그리고 햇볕에 잘 말려서 저희가 그 덩어리째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상황버섯은 소나무에서 채취가 되는 거고요. 차가버섯은 자작나무에서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황버섯, 차가버섯을 덩어리째 저희가 잘라서 드리기 때문에 한 두 덩어리만 원갤런에 넣으시면 네 번, 다섯 번까지도 재탕을 해서 드실 수 있는 아주 넉넉한 양입니다. 300불짜리 한 봉지를 저희가 6개월용인데요. 150불에 부탁을 해드렸습니다. 보통 이 상황버섯, 차가버섯은 물에 끓여서 상황버섯은 드시는 거고요. 또 차가버섯은 우려서 드십니다. 그래서 이게 요리하는 방법이 드시는 방법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버섯 같은 경우는요. 어떤 분들이 드시면 좋으냐면 고혈압이 있거나 수족 냉증이 있거나 그리고 심장이 약하신 분들, 간 기능이 약하신 분들, 그리고 항암 중이신 분들, 그리고 면역력을 위해서 드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각종 암에 상황버섯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차가버섯 같은 경우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 폐암이 있으시거나 폐질환이 있는 분들, 그리고 위장병이 있는 분들은 차가버섯을 드십니다. 근데 이 차가버섯은요, 뜨거운 물에 두 덩어리 정도 넣어놨다가 한 12시간 후에 아침, 점심, 저녁 머그잔 한 잔씩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버섯은 약간 쓴맛이 나지만 차가버섯 같은 경우는 둥글레차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차가버섯은 정말 우리 아이들도 먹기가 부담이 없는 그런 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산삼을 1년 내내 드실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요 상황버섯이나 차가버섯 같은 경우는 한 봉지를 사도 150불인데 6개월을 무려 드실 수 있는 양이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당뇨가 있거나 폐가 안 좋거나 위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차가버섯 구입하시고요. 또 수족냉증, 간기능, 항암, 또 심장병,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상황버섯을 구매하셔서 6개월 내내 드시면 우리 손님들이 가끔가다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요. 피검사 했는데 너무나 좋아졌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산삼과 함께 상황버섯, 차가버섯 드시고요. 건강을 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상황버섯, 차가버섯은 오랫동안 먹는다고 해서 무슨 부작용이 있거나 그런 거 전혀 없죠?
1: 예, 부작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요, 손님들이 장기간 복용하셨을 때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절대 걱정하실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매장에서 판매하는 산삼이라던가 제품들이 다 올게닉 제품이고요. 케미칼이나 화학재료가 전혀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복해서 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참고로 저희 사장님 같은 경우는 뭐 산행부터 시작해서 내려오셔서까지 1년 12달 뭐 매일은 아니겠지만 꾸준히 드시는데도 오히려 건강이 더 좋아지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0: 네. 어떤 분들은 이 산삼도 오래 고아 먹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래오래 끓이시거든요. 이 산삼 또 상황버섯, 차가버섯 우려낼 때 어느 정도 우려내면 될까요?
1: 산삼은 첫물은 저희가 하루를 우려내야 되고요. 또 재탕을 한번 더 하시는데요. 재탕은 3일을 우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건산삼 300불짜리 한 박스를 가져가시면 첫탕, 재탕, 2갤런이 나오기 때문에 한 달을 6온스씩 아침 저녁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버섯은 12시간 정도 로우에다가 버튼에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날 드실 수 있고요. 차가버섯은 더운 물에 뜨거운 물에 넣어놨다가 이것도 같은 시간 후에 빼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 간편하게 슬로우쿠커 하나만 있으시면 산삼 그리고 상황버섯, 차가버섯 다 우려서 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0: 네, 오늘 이번 주 프로모션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귀하대 귀한 제품들 할인을 많이 해주셔서, 아, 평상시 한번 먹어보고 싶다라고 하셨던 분들 아주 좋은 기회인데요. 이번 주 프로모션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1: 네, 산삼과 불로초를 캡슐에 넣어서 만든 제품입니다. 한 병에 30알이 들어있어서요. 한 달을 드실 수 있는 양인데요. 오늘 한 병에 300불짜리인데, 오늘 한 병을 구입하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그래서 300불에 세 병을 무려 가져가실 수 있는데요. 요 산삼 불로초 같은 경우는 산삼과 불로초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산삼은 면역력을 올려드리고, 불로초는 이명, 변비, 그리고 소변을 자주 보시는 분들, 그리고 허리, 무릎, 관절 통증이 있으신 분들, 신장이 약하신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제품이고요. 또 캡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알씩 간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실 분들, 그리고 또 양로병원에 계시거나 아니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우려서 드실 수 없을 경우에는 산삼 불로초처럼 캡슐에 들어있는 제품을 드시면 되겠고요. 건산삼 300불짜리를 오늘 반값 150불에 해드렸고요. 천삼 레귤러. 천삼 레귤러는 산삼을 갈아서 캡슐에 넣은 제품입니다. 다른 제품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100% 산삼을 드시는 건데요. 500불짜리 한 달분을 반값 250불에 드릴 거고요. 또 차가버섯, 상황버섯 한 봉지에 저희가 300불에 한 팩을 팔고 있는데요. 요거를 반값 150불에 세일을 해드립니다. 718-879-2340. 718-879-234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뉴욕 매장 전화번호가 718-879-2340, 718-879-2340번입니다. 매장으로 직접 찾아오실 분들은요, 159-25 노던 블루버드로 오시면 저희가 따뜻한 산삼 차와 함께 여러분께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 상황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어느 정도 복용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상담부터 또 이런 제품들을 구매해서 타주에 계신 우리 친지분들한테 보내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모든 것들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게 오셔서 상담하시고 또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산삼이라고 해서 시중에 많은 곳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또 SNS 광고에도 나오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판매 방식들은 다를 수 있겠지만요. 무엇보다도 믿을 수 있는 곳에서 구입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 몸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뭐 10불, 20불짜리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효과를 보시기 위해서는 좋은 제품, 안전한 제품, 네, 그 다음에 모든 법과 규정에 맞춰서 판매하고 있는 곳에 가셔서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랫동안 검증받은 곳이 여러분을 가장 안심시켜 드릴 수 있는 구입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최근에 와서, 이거 너무 싼데? 라고 해서 구입하신 분들 가운데, 좀 효과가 없다, 좀 의심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믿을 수 있는 곳에서 꼭 구입하시라고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718-879-2340, 718-879-2340으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상담에 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주로 이렇게 싸게 좋은 제품 파는데 나 이거 구입해서 보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전화로 주문하셔서 저희가 타주로 우편 배송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올 여름 나기 위해서는 우리 가족들 땀 많이 흘리고 지치고 체력이 약해지는 이 뜨거운 여름을 나기 위해서는 지금 미리 온 가족이 한 번쯤 산삼을 드셔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세일 잘 활용하시면 온 가족 충분히 드실 수 있는 양들을 부담 없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프로모션 잘 들으시고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매장으로 오실 분들, 전화 주시는 분들 언제든지 부담 없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왜 천정산삼, 아, 나 처음 한번 시도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요. 구입하시고 나서 한 일주일 있다 오셔가지고 아, 왜 효과가 없죠?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너무 짧은 기간 드시고는 효과를 금방 볼 수는 없죠. 그렇죠?
1: 글쎄요. 요새는 뭐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지만 과대 광고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될게요. 이게 어떤 건강식품을 드셨을 때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있겠지만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만큼 그리고 연세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그때그때 효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산삼을 드신 분들 중에 가장 많은 사례는 정말 감기는 안 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고요. 정말 일주일 안에 피곤한 거는 다 없어졌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잠을 못 잤는데 정말 몸이 따뜻해져서 잠을 잘 잔다고 하시는 여러 사례들이 있고요. 뭐 빈혈부터 피부병까지 많이 좋아지시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산삼은, 그래서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면역력이 올라가는 기간이 45일에서 60일이 걸리기 때문에 두 달은 충분히 드신 후에 효과를 기대하시는 게 어떤지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드시자마자 당장 효과가 있는 거는 정말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제품들이고요. 뭐든지 천천히 몸을 만들어드리는 이런 산삼을 드셔보시면 정말 한두 달 후에라도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시고요.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 다리에 기운이 나시고 입맛이 나셔서 살 것 같다고 하시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희가 요새 어르신들만 오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젊은 친구들도 학생들도 피곤하고 체력이 딸리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이런 집중력 그리고 눈에도 이 산삼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굶고 가는 아이들 그리고 집중력이 필요한 우리 학생들에게도 산삼이 굉장히 좋은 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입하시는데 힘드시지 않도록 부담 없는 가격으로 반값 세일만 많이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산삼 블로초 같은 경우는 3병에 300불, 그리고 무려 3달을 드실 수 있는데 300불이라면 여러분들 한번 드셔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곳 LA에서는 지금 산삼 블로초가요. 1 플러스 2로 광고를 했더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정말 하루 종일 산삼 블로초만 판매를 하는 적도 있거든요. 우리 뉴욕에 계시는 분들 정말 여름도 나야 되고 또 겨울에 날씨도 굉장히 춥잖아요. 미리미리 이렇게 산삼 챙겨 드셔면 정말 건강에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오늘 세일 정말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또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즉각적인 몸의 변화가 있거나 즉각적으로 뭐 증상이 완화된다 그러면 그건 약이겠죠. 네, 하지만 어떤 화학약품들은 효과가 바로바로 오는 대신에 그만큼의 부작용들이 따르고요. 그것들은 어떤 증상을 완화하거나 통증을 감소하는 역할들을 해주지 근본적으로 우리 몸을 재생시키거나 또 아주 전반적인 우리의 몸의 건강 상태를 유지해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천정산삼과 같은 건강기능식품들이 우리에게 안전하게 훌륭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런 제품들은 꾸준히 드셔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한두 번의 복용으로 즉각적인 변화를 기대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꾸준하게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매니저님, 이번에 그 500불짜리를 250불 반가게 하는 건 정말 놀라운데요. 그 정도 양이면 한 몇 불이 정도가 들어있고 한 온 가족이 드실 수 있는 양이 될까요? 어느 정도 양일까요?
1: 예, 일단 천삼 레귤러는 30년산 건산삼이 저희가 한 뿌리씩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30캡슐이기 때문에 30뿌리를 드시는 거고요. 하루에 하나씩 드셔서 한 달분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한 분이 다 드셔야 돼서요. 식구들이 나눠서 드시기는 조금 작은 양입니다. 그래서 40세가 넘으신 분들은 무조건 두 달은 드시는 게 좋고요. 또 젊으신 분들 20, 30대는 한 병만 드셔도 이게 피곤한 것들 그리고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천삼 레귤러 같은 경우는 우리 부모님들께 선물하실 거면 두 병 정도 선물하셔서 두 달을 다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 분들에게는 한 병 정도 드셔도 되는 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삼 레귤러 같은 경우는 산삼만 100% 들어있기 때문에 드셨을 때 효과를 바로바로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또 오늘 건산삼 같은 경우도 300불짜리 반값에 해드린 이유가 우려서 드실 수 있는 충분한 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반값 세일한 것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이번 주 온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께 준비한 프로모션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모두 건강하셔야 우리가 행복하다라는 거 늘 강조하고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드시는 것도 좋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다음 달 되면 졸업 시즌이 오죠. 그럼 방학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또 졸업해서 또 여름방학을 가족과 함께 꽤 오랜 기간 동안 함께 머물 수 게 되는 그런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도 산삼 매우 좋습니다. 이 산삼이 꼭 연세 드신 분들의 건강 생각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뭐 이미 어린 나이면 안 돼, 너무 어린 나이는 안 되겠지만 청소년 때부터는 산삼을 꾸준히 복용해 두면 정말 평생 건강, 평생 면역력을 미리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온 가족을 위해서 이번 주 프로모션 잘 활용해 보시고 건강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그레이스강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여러분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718-879-2340, 718-879-234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또 이번 여름을 잘 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 건강식품 천종산삼 오늘 프로모션하는 많은 제품들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신만희 장석군의 천종산삼과 함께하는 건강플러스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신속한 종전 합의를 압박하며 군사적 옵션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백악관은 안보팀 회의를 열고 대응 전략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전쟁 장기화 속 출구 전략 마련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미 상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과 관련한 보안 예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공화당은 절차상 문제를 수정해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사치성 사업에 세금을 쓰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 최대 통근 철도인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파업이 사흘째 이어지면서 뉴욕 일대 출근길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비상 셔틀버스를 투입하고 재택근무를 권고한 가운데 캣티오컬 주지사와 트럼프 대통령은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미 건국 250주년을 맞아 워싱턴 DC에서 대규모 기도 행사가 열리면서 정교분리 원칙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주요 정치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헌법 위반이라는 비판과 표현의 자유라는 반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로 불리는 래리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가 정계를 떠나 초당파 리더십 연구소 설립에 나섭니다. 트럼프 중심으로 재편된 공화당 현실에 한계를 느꼈다고 밝힌 그는 양극화된 미국 정치를 바꿀 차세대 중도 리더 육성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주말 밤사이 연쇄 무차별 총격 사건이 발생해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10대 용의자 2명을 체포하고 추가 공범 1명을 추적 중이며 사건의 무작위 범행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글 전 CEO 에릭 슈밋이 미국 대학 졸업식에서 AI의 긍정적 역할을 강조했다가 청중의 야유를 받았습니다. 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불안과 사회적 반감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내 기술 낙관론과 현실 우려가 충돌하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뉴욕 브루클린 법정에서 마약 혐의로 재판을 받던 여성이 진통 끝에 벤치에서 출산을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적절한 의료조치와 보호 없이 출산이 이루어졌다며 구금 중 임신부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월요일 모닝뉴스 김지수입니다. 모닝뉴스 첫 소식입니다. 전례 없는 인공지능 반도체의 호황에도 사이클 변수와 AI 산업의 수요 급변 등 여러 리스크가 상존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7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 신문의 선임 마켓 칼럼니스트 제임스 맥킨토시는 최근 AI 칩 광풍이 파멸의 씨앗을 품었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투자자들이 반도체 산업의 사이클 특성을 잘 감안하고 있지만 지금 같은 결정적 시기에 이 사이클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는 것이 문제라며 이처럼 짚었습니다. 맥킨토시는 이번 AI 칩 열풍의 대표 사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고대 역폭 메모리 탑3로 꼽히는 미국 마이크론을 거론했습니다. 맥킨토시에 따르면 마이크론은 3년 전에는 역대급 손실을 냈던 신세였지만 지금은 미 증시에서 6번째로 수익성이 좋은 종목입니다. 마이크론의 향후 12개월 선행순이익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 플랫폼이나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도 웃도는 수준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전형적인 사이클 산업입니다. 막대한 투자를 집행해 수요 급증에 고수익을 내지만 이후 공급 과잉 탓에 업황이 다시 내리막을 탑니다. 이런 사이클에 대한 경계심은 이미 마이크론의 주가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2주 전 마이크론은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기준으로 S&P 500 지수 편입 종목 중 세 번째로 낮았습니다. 주가가 크게 올랐지만 향후 이익 추정치 기준으로 보면 저평가가 심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지금도 선행 PER은 10배 미만으로 가파르게 뛰는 수익성 지표와 비교하면 매우 차분한 상태입니다. 통상 낮은 선행 PER은 해당 기업 주가가 저평가 상태라는 신호지만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맥킨토시는 지적했습니다. 사이클 변수가 크기 때문입니다. 직전 사이클이었던 2022년 초 마이크론은 선행 PER이 9배 불과한 상태로 고점을 찍었습니다. 이후 밸류에이션이 낮아 반등이 점쳐졌던 상태에서도 주가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마이크론 주가는 대규모 적자가 실적 전망치에 완전히 반영돼 바닥을 친 뒤에야 두 배로 상승했습니다. 사이클 영향을 받는 기업은 업황호조 때 PER의 분모에 해당하는 수익수치가 가파르게 오르는 만큼 성장 여력과 무관하게 이 비율이 대폭 낮아지는 착시현상이 나타나기 쉽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이크론은 저평가 우량주로 안심하기에는 리스크가 많습니다. 최대 위험 요인은 AI 기술 진보에 따른 수요 급변입니다. 종전보다 메모리 칩을 적게 쓰면서 AI 성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는 혁신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 3월 구글 연구진이 AI의 메모리 사용량을 6분의 1로 줄이는 터보퀀트 신기술을 발표하자 메모리 칩 종목들이 급락했다가 시장 우려가 과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회복세를 찾았습니다. AI 공급망에서도 악재가 터질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구축 프로젝트가 대폭 축소되거나 AI 도입 속도가 예측보다 느려질 공산이 있습니다. 규제 강화 등 AI 확장을 가로막는 정치적 역풍도 경계 대상입니다. 마지막 리스크는 내부 경쟁 격화입니다. 메모리 칩 산업이 AI 시대의 새 유망 업종으로 부상하면서 다른 기업들이 대거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AI 연산칩 분야도 애초 엔비디아의 사실상 동문회였다가 구글과 세레브라스 등 후발주자가 대거 나타나며 향후 구도를 예측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맥킨토시는 당장은 AI가 워낙 압도적이라 추가 공급 물량이 기업의 수익성에 별 타격을 주지 않지만 호황이 길어지면 시장에는 더 많은 경쟁자가 들어오고 생산 능력은 계속 늘어납니다. 시장의 AI 환상이 현실화됐다고 해도 승리의 가파른 정점에 파멸의 씨앗이 뿌려진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내 인공지능에 대한 반감이 커지는 가운데 에릭 슈미츠 전 구글 CEO가 대학 졸업식 축사에서 AI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했다가 학생들의 야유를 받았습니다. 최근 대형 IT 기업들의 AI 기반 감원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미국 사회 전반에 AI가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1: 미국 내에서 인공지능 AI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에릭 슈밋 전 구글 최고경영자가 AI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졸업식 축사로 야유를 받았습니다. NBC 방송은 17일 슈밋 전 CEO가 애리조나 대학에서 졸업식 축사 도중 여러 차례 야유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슈밋 전 CEO는 이날 축사에서 컴퓨터가 사람들을 연결하고 빈곤에서 구해내며 지식을 모두에게 전달한 과정을 돌이키면서 이를 AI와 같은 선상에서 비교했습니다. 슈밋 전 CEO는 여러분은 이제 AI 에이전트와 팀을 이뤄 혼자서는 절대 달성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며 과학에 관심이 없어도 괜찮고 AI는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do not know. 이 발언에 대해 야유가 쏟아지자 슈밋은 많은 이들이 AI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고 있다며 여러분 세대의 일자리는 증발하고 있고 기후는 무너지고 있으며 정치는 분열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러분이 만들지 않은 엉망인 상황을 물려받아야 한다는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 두려움을 이해한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There is a fear
2: in your generation that the future has already been written, that the machines are coming, that the jobs are evaporating, that the climate is breaking, that politics is fractured, and that you are inheriting a mess that you did not create.
1: 다만 젊은이들을 향해 공개적인 토론과 자유, 평등을 포용해야 하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으려 해야 한다고 슈밋 전 CEO는 강조했습니다. 이번 축사에 대한 청중의 반응은 AI에 대한 미국 내 반감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블록 등이 AI 도입으로 인한 효율성 개선으로 잇따라 감원을 진행한 가운데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위기감이 커진 상태입니다. IT 전문 매체 기즈모드에 따르면 올 3월 설문조사에서 AI에 대한 순지지율은 -20%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대한 순지지율 -19%보다도 더 낮은 수치로 미국민들이 정부 이민 정책보다도 AI를 더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0: 이란 국영방송이 뉴스 프로그램에서 혁명수비대 장교를 출연시켜 소총과 기관총의 사용법, 분해 조립, 사격 방법 등을 설명하고 시연하는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이란 국영방송 산하의 채널 두 곳이 뉴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인 화기 사격을 교육하는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 채널 5포그에선 15일과 16일 이슬람 혁명수비대 장교가 나와 앵커 호세인 호세인에게 AK-47 계열의 돌격 소총을 다루고 사격하는 법을 자세히 교육했습니다. 이 장교는 총기 분해, 조립, 탄창 장전, 결합은 물론 조준선 정렬과 격발, 약실 확인까지 사격의 전 과정을 마치 신병을 교육하듯 설명하며 시범을 보였습니다. 국영방송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격술 교육을 한 셈입니다. 미국의 지상군 투입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이란 국민에게 총동원 준비 태세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앵커 호세인이는 탄환을 장전한 뒤 앵커석 배경 화면에 아랍에미리트 국기를 향해 저걸 겨냥해 보겠다고 한 뒤에 소총을 실제로 발사했습니다. 실탄을 발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17일에도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스페인 출신 세계적인 배우인 하비에르 바르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유해한 남성성이 전쟁의 원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제79회 칸 영화제에 참석한 바르뎀은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신작에서 본인이 연기한 캐릭터의 결함을 유해한 남성성이라며 이것이 남성들로 하여금 전처나 여자친구를 살해하게 하고 전쟁을 일으키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르뎀은 이 유해한 남성성이 트럼프, 푸틴, 네타냐후에게도 해당한다며 이런 남성성이 수천 명의 사망자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르뎀은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격으로 촉발된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온 배우 중 한 명입니다. 지난 9월에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을 집단 학살이라고 규정하면서 여기에 연루된 이스라엘 영화 기관과는 일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동참했습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울프 크리스텔손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무역과 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전략 협정을 맺었습니다. 모디 총리는 17일 스웨덴에서 크리스텔손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양국은 오는 2030년까지 무역과 투자 규모를 155억 달러, 한화 23조 3천억 원까지 두 배로 늘리기 위해 전략적 협력 협정을 맺었습니다. 현재 인도와 스웨덴의 연간 교역 규모는 77억 5천만 달러입니다. 크리스텔손 총리는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성장 속도를 유지한다면 5년 안에 양국 무역과 투자를 두 배로 늘리는 게 목표라며 나는 이 목표가 더 빨리 실현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양국은 또 국방을 비롯해 AI와 우주기술 등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이 협정에 따라 우리는 녹색 전환, 국방, 신기술과 인적 교류 등 핵심 분야를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크리스텔손 총리는 또 양국 우주기관이 금성 궤도선에 탑재할 장비를 개발하기 위해 협력하는 양해각서에도 서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와인의 나라 프랑스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맥주 소비가 와인 소비를 앞질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일간 더 타임즈는 17일 국제 와인기구 자료를 인용해 프랑스인들의 지난해 맥주 소비량이 와인보다 10만 헥토리터, 1000만 리터가 많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프랑스 인구는 15%가량 늘었지만 와인 소비는 37% 감소했습니다. 1인 와인 소비량도 1960년대 127리터에서 현재는 40리터로 급감했습니다. 소비가 줄어들면서 프랑스 포도 재배지도 최근 10년간 20% 정도 줄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프랑스 문화의 초석이자 프랑스인들의 정체성으로 여겨져 왔던 와인이 맥주에 밀려나고 있는 셈입니다. 프랑스에서 맥주 소비량이 와인을 앞지르고 있는 원인으로는 젊은 세대, 젠지 세대들의 맥주 선호 경향, 또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1, 2인 가구 증가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경제력이 부족한 Z세대는 퇴근 후 가볍게 한 잔을 하거나 친구들과 만날 때 와인보다는 저렴한 맥주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더 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와인 소비량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무알콜 맥주 판매는 지난해 12%가 증가했지만 무알콜 와인은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0: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벤코포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벤코포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벤코포 제공입니다.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 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1: 아이고 여보, 이번 여름에 부모님이 오시는데 나이아가라까지 직접 운전할 생각하니 벌써 무릎이 쑤시네.
2: 당신이 왜 운전을 해?
3: 지금 프론트어에서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 중인데.
1: 진짜? 프론트어라면 미동부랑 서부 다 아는 곳이지?
3: 그럼 나야가라 캐나다는 물론 서부 4대 캐년까지 다 있어. 호텔, 식사, 관광 완벽 포함이라 우린 몸만 가면 돼.
1: 이번 미국 여행은 제대로 하겠네.
3: 준비는 프론트어가 다 하니까 여행만 즐기자고.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가족과 친지 방문 여행도 역시 푸른투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4: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5: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6: 사장하는 역시 자원반점, 장보하는 역시 자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5: 703-354-1950 703-354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미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백악관 대형 무도회장 건설과 관련한 보완 예산 확보를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원의회 절차 담당자가 해당 예산안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17일 미 정치권에 따르면 상원의회 절차 담당자인 엘리자베스 맥도너 상원의원 원내 조정관은 공화당이 추진한 10억 달러 규모의 비밀 경호국 보안 강화 예산 가운데 일부 조항이 상원 예산 조정 절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예산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4억 달러 규모의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도회장 건설 비용이 민간 기부로 충당될 것이라고 밝혀왔지만 공화당은 관련 보안 강화 비용 명목으로 연방 예산 지원을 추진 중입니다. 해당 법안의 대부분은 불법 이민 단속 강화 예산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공화당은 민주당 협조 없이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예산 조정 절차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53석을 확보하고 있지만 일반 법안 처리에 필요한 60석에는 못 미칩니다. 민주당은 지난 1월 미네소타주에서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의 작전 과정 중 미국 시민이 숨진 사건 등을 거론하며 이민제도 개혁 없는 추가 단속 예산 지원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존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측은 이번 결정이 예산 조정 절차에서 흔히 있는 과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라이언 레스 대변인은 X를 통해 이는 비정상적인 일이 아니라며 수정하고 보완하고 다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물가 상승과 연료비 부담 등으로 미국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백악관 무도회장 사업이 사치스럽고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17일 워싱턴 DC에서 미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기독교 예배가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등 주요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미국의 기독교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이어지며 정교 분리 원칙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0: 일요일인 17일 워싱턴 DC 한복판에서 미국이 기독교의 뿌리를 두고 건국됐다고 주장하는 대규모 예배가 열렸습니다. 올해 미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행사이기도 한데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정관계 핵심 인사들이 직접 혹은 영상으로 축사를 해 일각에서는 정교 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 DC 한복판의 내셔널몰에서는 재헌신 250 예배가 열려 전국 각지에서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내셔널몰은 워싱턴 기념탑과 링컨 기념관 등이 모여있는 백악관 인근의 넓은 공원입니다. 미국의 기독교적 뿌리를 재확인하고 신의 축복과 인도를 구한다는 것이 행사의 목적입니다. 백악관의 지원을 받아 올해 미 건국 250주년 기념 행사를 총괄하는 단체 프리덤 250이 주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에서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라는 내용의 성경의 역대하 구절을 낭독했습니다. 이 구절은 미국이 기독교 국가로 건국됐다고 믿는 이들이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라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피터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영상 메시지에서 미 초대 대통령이 된 조지 워싱턴이 독립전쟁 중이던 1777년 겨울 야영지 펠리포지에서 무릎을 꿇고 홀로 기도했다는 일화를 곁들이며 미국을 위해 기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직접 혹은 영상으로 축사를 하는 인사의 명단에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도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연단에선 20명 정도의 종교 지도자 중에 한두 명 말고는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 등 복음주의 기독교계 지도자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건국이 기독교적 구상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확고히 하려는 행사라면서 이번 행사는 정교 분리를 없애려는 우익 기독교 운동의 정치적 성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올리고 취임 선서를 하는 등 기독교적 전통이 일부 남아있긴 하지만 헌법에 정교 분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행사가 위헌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노스웨스턴대 로스쿨의 앤드류 코플먼 교수는 CNN 방송에서 헌법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행사라며 특정 종교를 행정부와 결부시키려는 시도는 종교와 정부, 미국에 모두 해롭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빌라노바대 로스쿨의 마이클 모어랜드 교수는 공적 영역과 종교적 신앙이 교차하는 지점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런 행사가 헌법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생각은 과도하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1: 아이다호주의 한 공군기지 에어쇼 도중 해군 전자전기 두 대가 공중 충돌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탑승한 조종사와 승무원 4명은 모두 비상탈출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8일 미 해군과 현지 당국에 따르면 전날 아이다호주 마운틴 홈 공군기지에서 열린 건파이터 스카이스 에어쇼 도중 해군 EA-18G 전자전기 두 대가 공중 시범 비행 중 충돌했습니다. 사고는 이날 오후 12시 10분께 기지 북서쪽 약 3.2km 지점 상공에서 발생했습니다. 미 태평양 함대 해군 항공대 대변인 어밀리아 우마얌 중령은 워싱턴주 휘드비 아일랜드 기지 소속 전자공격 비행대 129 소속 항공기들이 시험 비행 중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지 측은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무원 4명이 모두 비상탈출에 성공했으며 현재 안정적인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전투기 두 대가 공중에서 충돌한 뒤 회전하며 지상으로 추락하고 검은 연기와 함께 화염이 치솟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확산됐습니다. 사고 현장 인근에는 낙하산 4대가 펼쳐지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기지에 주둔 중인 제366 전투비행단의 데이비드 건터 단장은 성명을 통해 이날 사고 관련자 모두가 안전하다는 점에 매우 감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구조대원들의 대응에 감사를 표하며 관람객들에게도 인내와 신뢰, 지지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지 측은 사고 발생 약 20분 뒤인 오후 12시 30분께 기지 폐쇄 조치를 내렸으며 긴급 구조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관람객들에게 기지 내 대기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오후 3시께부터 관람객들의 귀가가 허용됐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또 다른 영상에는 경납고 주변에 모인 관람객들 뒤로 검은 연기가 치솟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마운틴 홈 경찰은 사고 이후 에어쇼를 전면 취소했으며 시민들에게 기지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0: 실세이스 파괴 새로운 내일 드디어 시작됩니다. 현시 의원으로서 행정개혁과 재정 투명성을 앞장서 외쳐온 민석준 후보. 드디어 2026년 펠리세이스팍 시장 선거 민주당 경선 후보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1: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서명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출마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우리 타운을 더 투명하고 책임있게 바꾸겠다는 약속입니다. 저 민석준이 법과 절차를 지키는 행정, 주민이 중심이 되는 타운을 만들겠습니다.
0: 원유봉, 크리스틴, 원윤, 현 시의원, 제이슨 줄리아노 후보와 함께 강력한 팀을 구성한 민석준 시장 후보. 주민과 상인이 모두 존중받는 펠리세이즈 파크. 이제는 실천할 리더가 필요합니다. 펠리세이즈 파크의 변화, 민석준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민주당 시장 경선 후보 민석준 시의원.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킬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다이닝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i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호프 NY 또는 문자 호프 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o.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선선한 기운이 남아있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며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86도, 섭씨 30도, 최저기온 72도, 섭씨 22도입니다. 햇볕이 강해 체감 더위는 더 높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더위가 한층 심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96도, 섭씨 약 35도까지 올라 올해 들어 높은 수준의 더위가 예상됩니다. 최저기온도 76도, 섭씨 약 24도로 밤사이에도 열기가 크게 식지 않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자외선 차단이 필요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강한 햇볕과 함께 한낮에는 초여름 더위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96도, 섭씨 35도, 최저기온 73도, 섭씨 23도입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더위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97도, 섭씨 약 36도까지 오르며 체감온도는 더 높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최저기온도 74도, 섭씨 약 23도로 큰 변화 없이 더운 밤이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5월 18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2: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3: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4: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4: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최대 규모 통근 철도인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운행 중단 사태가 노조 파업으로 사흘째 이어지면서 주중 출근길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7일 뉴욕주에 따르면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교외 지역을 연결하는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는 지난 16일 0시를 기해 운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는 전체 인력의 절반가량을 대표하는 5개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데 따른 겁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파업은 1994년 이후 약 30년 만입니다. 캐티 오컬 뉴욕 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파업을 원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광역교통공사는 공정한 제안을 여러 차례 내놨다며 그럼에도 수십만 명의 시민이 철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노조와 MTA는 수개월째 새 단체 협약 체결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지만 임금 인상과 의료보험 분담금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중재에 나섰지만 노조 측은 법적으로 허용된 시점인 16일 오전 0시 1분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단 3일 만에 파업으로도 새 계약을 통해 노동자들이 추가로 받게 될 임금 인상분이 모두 사라질 수 있다며 노동자들도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하지만 뉴욕 시민들 역시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모든 당사자가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합의를 이루길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주는 월요일 오전 4시부터 필수 인력 수송을 위한 셔틀버스를 투입하고 메이저리그 뉴욕 매츠의 홈구장인 시티필드 주차장을 개방해 이용객들이 뉴욕 지하철 7호선으로 환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당국은 가능하면 재택근무를 권고했습니다. 기관차 기관사 노조의 케빈 섹스턴 부위원장은 현재 양측 입장차가 크다며 이런 상황에 이르게 돼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추가 협상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노리버 MTA 회장은 노조가 요구한 임금 조건은 모두 수용했다며 노조가 처음부터 파업을 계획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파업 장기화 시 평일 기준 약 25만 명에 달하는 이용객들이 대체 교통수단을 찾아야 해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뉴욕 맨해튼 팬역은 평소 주말과 달리 한산한 모습을 보였으며 전광판에는 승객 탑승 불가 표시가 뜬 열차 정보만 남았습니다. 역사 곳곳에는 파업으로 운행이 중단됐다는 안내문이 부착됐고 경찰이 승강장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이번 파업은 뉴욕 양키스와 뉴욕 매치 경기, NBA 뉴욕 닉스의 플레이오프 경기를 관람하려는 스포츠 팬들에게도 큰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호컬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재를 조기에 종료해 파업 사태를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오늘 아침 전까지는 이 파업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며 이번 사태는 호컬 주지사의 책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해결하지 못하겠다면 내가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보여주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중국 방문에 동행한 미국 측 인사들이 귀국 직전 현지에서 지급받은 물품을 모두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동행한 미국 측 관계자들이 귀국 전에 중국에서 제공한 물품을 전량 폐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뉴욕포스트 소속의 백악관 출입기자 에밀리 구디는 15일 X에서 미국 측 직원들은 출입증과 임시 휴대전화, 대표단용 배지 등 중국 측이 배부한 모든 것을 수거해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계단 아래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기내에는 중국에서 온 어떤 물건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붙였습니다. 이는 중국 측의 해킹이나 도청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절차로 풀이됩니다. 앞서 뉴욕포스트는 별도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 역시 방중 기간에 해킹 위험을 피하기 위해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라는 권고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 직원들도 방중 기간 일회용 휴대전화와 일회용 이메일 주소를 사용했고 이들이 보유한 개인 기기는 GPS와 와이파이 등 모든 신호를 차단하는 패러데이 백에 담겨 에어포스원 기내에 보관됐다고 뉴욕포스트가 전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남극 탐험 크루즈선에서 발생한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미국과 유럽 보건당국이 승객들에 대한 격리 및 추적 관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여러 국가에서 사망과 감염 의심 사례가 보고된 가운데 바이러스의 전파 경로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2: 네덜란드 탐험 크루즈선 MV 혼디우스호에서 발생한 한타바이러스 감염으로 미국과 유럽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크루즈선은 남극 관광 출항지인 아르헨티나 우수아이아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확인 또는 추정 감염된 사람은 최소 10명 수준이며 이 가운데 2명이 한타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이 공식 확인됐고 나머지 1명은 한타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사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현재 미국 내 최소 41명이 한타바이러스 노출 가능성으로 보건당국의 모니터링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23명은 11개 주 보건당국 관리 아래 추적 관찰 중이며 일부는 병원에 격리됐습니다. 크루즈선에 직접 탑승했던 미국 승객 16명은 네브라스카대 메디컬 센터로 이송됐으며 이 가운데 15명은 격리 관찰 병동에서 모니터링을 받고 있습니다. 초기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던 미국인 의사 스티븐 콤펠트 박사는 이후 재검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 병동으로 이동했습니다. 콤펠트 박사는 현재 자신의 건강 상태는 매우 좋으며 한타바이러스 음성이 확인돼 안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보건당국도 크루즈선 확진자와 접촉한 26명을 병원에 격리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프랑스인 접촉자들 모두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지만 보건당국은 잠복기가 최대 42일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 3회 검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프랑스에서는 혼디우스호에 총 5명이 탑승했으며 이 가운데 여성 승객 1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여행했던 다른 승객들과 항공기 탑승 과정에서 접촉한 사람들도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습니다. 이번 감염 사태의 발원지로는 아르헨티나 최남단 도시 우수아니아 외곽 지역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일부 승객들이 출항 전 조류 관찰 투어와 야외 활동에 참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설치류 배설물을 통해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우수아니아 외곽 쓰레기 매립지 일대에서 감염이 발생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타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설치류의 배설물이나 소변, 침에 포함된 바이러스 입자를 사람이 흡입할 경우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수아니아 당국은 지금까지 지역 내에서 한타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보고된 적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공식 부인했습니다. 당국은 바이러스를 옮기는 긴꼬리 생쥐와 유사한 설치류가 지역에 존재하지 않으며 섬 지형 특성상 바이러스의 유입 가능성도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증상이 있는 감염자와 가까운 접촉을 했을 때 전파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실제 연구 사례를 보면 단순히 밀접 접촉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염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아르헨티나 NPN 지역에서 34명이 한타바이러스에 집단 감염되고 11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한 감염자가 발열 상태로 생일파티에 참석한 이후 참석자 여러 명이 잇따라 감염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이어 장례식장에서 추가 감염이 이어진 정황도 보고됐습니다.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원의 조지프 앨런 교수는 단순히 길에서 인사를 나눈 정도의 접촉 이후 감염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안데스 한타바이러스가 COVID-19처럼 강력한 전파력이 있지는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약 150명의 승객이 수주 동안 같은 크루즈선에서 함께 생활했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감염자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3: 인종차별적 콘텐츠를 온라인에 게시해온 미국의 한 인터넷 생방송 진행자가 테네시주 법원 앞 총격 사건으로 살인 미수 혐의 등을 적용받아 기소됐습니다. 18일 현지 당국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처드 더 빌더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달턴 이설리는 지난 14일 테네시주 클락스빌의 몽고메리 카운티 법원 청사 앞에서 조슈아 폭스와 말다툼을 벌이다 총격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체포 영장에 따르면 이설리는 폭스를 향해 몸을 비스듬히 돌린 뒤 재킷 주머니에서 총기를 꺼내려 했고 이후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설리가 총기를 발사했고 폭스는 여러 발의 총상을 입었습니다. 흑인인 폭스는 장애를 가진 참전 용사로 알려졌습니다. 폭스의 어머니 캐럴린 스미스는 성명을 통해 아들이 세 자녀를 둔 헌신적인 아버지라며 이번 부당한 사건으로 삶이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몽고메리 카운티 보안관실은 이설리에게 위험한 중범죄 상황에서 총기를 사용한 혐의와 가중폭행, 치명적 무기를 이용한 난폭행위 혐의 등을 추가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리드 폴랜드 3세 일반 형사법원 판사는 이날 열린 인정신문 및 보석심리에서 사건 당시 법원 안뜰에 많은 사람이 있었고 혐의가 매우 중대하다며 보석금을 125만 달러로 정했습니다. 법정에 수감복 차림으로 출석한 이설리는 판사가 보석금 액수를 밝히자 한동안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판사는 테네시주에서 살인미수 혐의는 유죄 인정 시 최고 60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설리는 소셜미디어에서 흑인과 소수 인종을 향한 인종차별적 발언과 비하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온라인 방송에서 흑인을 침팬지에 빗대 표현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격 직후 이설리는 현장 대응 중인 구조대원들과 대화하는 장면을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해 사람들이 웃고 손가락질했다고 주장하며 한 남성이 그런 침팬지 같은 말을 하면 때리겠다고 말한 뒤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폭스는 사건 직후 한때 이설리와 함께 구금됐다가 석방됐으며 이후 헬기를 통해 벤더빌트 대학 메디컬 센터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설리 역시 총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폭스의 어머니는 CNN에 보낸 성명에서 어려운 시기에 아들을 지지해준 지역사회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사한다며 사생활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총격 당시 현장 주변에는 다수의 시민이 있었으며 감시 카메라 영상에는 탄환이 벽에 튕기는 장면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설리에 대한 예비심문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이설리는 사건 직전인 지난 10일 내슈빌의 한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그는 식당 측의 중계방송 중단 요구에도 계속 방송을 진행하며 인종차별적 발언과 고성을 내질렀고 퇴장을 요구받자 371달러 상당의 식사비용 지불을 거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인 뉴입니다. 오늘은 5월 15일자 뉴욕타임스 기사를 통해 미중 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한 새로운 제안, 이른바 중국판 평화공존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기사의 제목은 She Pitches His Vision for Avoiding a Superpower Collision. 초강대국 간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시진핑의 비전 제시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트럼프 행정부와 유례없는 관세 전쟁을 치렀던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이제는 보복이 아닌 타협의 손길을 내밀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주 생소한 단어를 하나 던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Constructive Strategic Stability, 건설적 전략적 안정인데요. 이 단어 속에 숨겨진 뼈 있는 메시지들을 기사 원문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Having made his point and established China as America's peer, Mr. Xi is now pivoting from retaliation to conciliation.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고 중국을 미국의 대등한 국가로 세운 후 시 주석은 이제 보복에서 회유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peer라는 단어는 보통 동료나 또래를 뜻하지만 국제정세에서는 동등한 지위를 가진 국가를 의미합니다. 중국이 이제 더 이상 미국의 밑이 아닌 대등한 라이벌임을 천명했다는 것이죠. 또한 pivot은 축을 옮기다, 즉 정책의 방향을 급격히 전환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conciliation은 달래기 혹은 회유라는 뜻으로 강경했던 중국의 태도가 조금 부드러워졌음을 기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He has given this new blueprint a new, if somewhat stilted, name, Constructive Strategic Stability. 그는 이 새로운 청사진에 다소 부자연스럽긴 하지만 건설적 전략적 안정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서 stilted는 부자연스러운 또는 지나치게 격식을 차린이라는 뜻인데요. 미국 측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표현이 좀 딱딱하고 인위적이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constructive, 건설적인, 그리고 stability, 안정이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가 싸우더라도 선은 넘지 말자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Marco Rubio suggested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had endorsed the concept so that we don't have misunderstandings that could lead to broader conflict.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개념을 지지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미국도 이 제안을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양새입니다. endorse는 지지하다 혹은 승인하다 라는 뜻이고요. 특히 misunderstanding, 오해, broader conflict, 더 넓은, 즉 전면적인 충돌로 번지는 것을 막겠다는 명분 하에 중국의 제안을 일단 수용했다는 분석입니다. For China, this phrase is about buying time and playing for advantage as Beijing tries to wait out the Trump administration. 중국에 있어 이 표현은 트럼프 행정부의 임기 끝을 기다리며 시간을 벌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시각은 냉정합니다. 이 문장에서 buying time, 시간 벌기라는 표현이 핵심인데요. 중국 경제가 현재 부동산 위기 등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미국과의 갈등을 lock in, 봉인해 두고 내부 힘을 기를 시간을 벌려 한다는 것이죠. wait out은 나쁜 상황이 끝나기를 기다리다 라는 뜻으로 트럼프라는 예측 불가능한 상대의 임기가 지나가길 기다린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These phrases are geopolitical quicksand. Once you step in, you cannot get out. And the more you try, the deeper you get pulled in. 이러한 문구들은 지정학적인 늪과 같습니다. 한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올 수 없고 노력할수록 더 깊이 빨려 들어갑니다.
이것은 오바마 정부 시절 아시아 정책 전문가였던 에반 메데이로스 교수의 경고입니다. Quicksand, 밟으면 쑥 빠지는 늪이나 식인 모래를 의미하고요. 중국이 만든 교묘한 외교적 용어 프레임에 합의해버리면 나중에 미국이 대만 문제나 기술 제재를 하려 할 때마다 중국이 안정, 스테빌리티를 해치고 있다며 미국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비유입니다. 오늘 뉴욕타임스 기사는 시진핑 주석의 노련한 외교 전술을 조명했습니다. 건설적 전략적 안정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의 늪을 만들어 트럼프 행정부의 강공을 잠재우려 한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우리 이민자들의 삶도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retaliation, 강하게 맞서야 하지만 때로는 전략적으로 conciliation, 화해를 제안하며 시간을 벌어야 할 때도 있죠. 하지만 그 화해의 제안이 나를 가두는 quicksand, 늪은 아닌지 늘 경계해야 한다는 점, 오늘 미중 관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strategic stability, 전략적 안정을 찾는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영일 뉴였습니다.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천종산삼의 파격 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또한 5월 말까지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 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식품을 플러싱 노던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신속한 종전 합의를 압박하며 군사적 옵션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백악관은 안보팀 회의를 열고 대응 전략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전쟁 장기화 속 출구 전략 마련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미 상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과 관련한 보안 예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공화당은 절차상 문제를 수정해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사치성 사업에 세금을 쓰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 최대 통근 철도인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파업이 사흘째 이어지면서 뉴욕 일대 출근길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비상 셔틀버스를 투입하고 재택근무를 권고한 가운데 캣 요컬 주지사와 트럼프 대통령은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미 건국 250주년을 맞아 워싱턴 DC에서 대규모 기도 행사가 열리면서 종교분리 원칙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주요 정치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헌법 위반이라는 비판과 표현의 자유라는 반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한국 사위로 불리는 내리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가 정계를 떠나 초당파 리더십 연구소 설립에 나섭니다. 트럼프 중심으로 재편된 공화당 현실에 한계를 느꼈다고 밝힌 그는 양극화된 미국 정치를 바꿀 차세대 중도 리더 육성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주말 밤사이 연쇄 무차별 총격 사건이 발생해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10대 용의자 2명을 체포하고 추가 공범 1명을 추적 중이며 사건의 무작위 범행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글 전 CEO 에릭 슈밋이 미국 대학 졸업식에서 AI의 긍정적 역할을 강조했다가 청중의 야유를 받았습니다. 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불안과 사회적 반감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내 기술 낙관론과 현실 우려가 충돌하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뉴욕 브루클린 법정에서 마약 혐의로 재판을 받던 여성이 진통 끝에 벤치에서 출산을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적절한 의료 조치와 보호 없이 출산이 이루어졌다며 구금 중 임신부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브루클린의 한 법정에서 마약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인정신문 도중 출산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8일 뉴욕 경찰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33세 서멘사 렌다초는 지난 16일 밤 브루클린 법원에서 마약 관련 혐의 인정신문을 받던 중 진통을 시작해 법정 벤치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법률구조협회와 여러 공공변호기관은 공동성명을 내고 렌다초가 적절한 의료지원과 사생활보호, 기본적인 존엄성도 보장받지 못한 채 법정 벤치에서 아이를 낳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렌다초의 변호인 윈턴 샤프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양수가 터지자 급히 도움을 준 법원 직원들을 칭찬하면서도 당시 상황을 기쁘면서도 슬픈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렌다초가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경찰에 따르면 렌다초는 전날인 15일 공공주택 단지 옥상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있다가 마약류가 발견된 채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그를 마약류 불법 소지 및 무단 침입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경찰은 성명을 통해 체포 당시 렌다초는 헐렁한 옷을 입고 있었고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장애 여부도 밝히지 않았고 의료 지원도 거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렌다초는 16일 오전 3시 30분께 자신이 임신 중이며 약물 금단 증상을 겪고 있다고 경찰에 알렸고 경찰은 그를 코니 아일랜드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이후 렌다초를 퇴원 조치했습니다. 뉴욕 경찰은 렌다초가 병원에서 퇴원한 지 약 4시간 만인 이날 밤 12시 직전 법정에서 출산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산 직후 뉴욕 소방국에 신고가 접수됐고 렌다초는 응급 의료 서비스를 통해 브루클린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코니 아일랜드 병원을 운영하는 뉴욕시 보건병원공사는 렌다초의 퇴원 경위에 대한 추가 질의에 즉각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법률구조협회와 브루클린 공공변호서비스, 브롱스 디펜더스 등 변호기관들은 공동성명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절차 미비나 준비 부족이 아니라며 미 형사사법 체계에 내재한 잔혹함을 보여주는 심각한 도덕적 실패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사건 경위에 대한 공식 조사와 함께 구금 중인 임신부 대응 지침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에 시간이 얼마 없다며 신속한 합의안을 요구했고 그렇지 않을 경우 강경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이란에 합의 가능한 종전안을 신속히 내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방중을 마치자마자 최대 현안인 이란 전쟁 종결에 힘쓰는 분위기입니다. 19일에는 백악관의 참모진을 소집해 군사 옵션 재개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이란에 시간이 얼마 없다면서 서둘러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그들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이 핵심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는 종전안을 신속히 내놓으라고 재촉하면서 그러지 않을 경우에 강도 높은 군사작전을 벌일 수 있다고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시간이 얼마 없다면서 더 나은 협상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이전보다 강력하게 이란을 공격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백악관 상황실에 안보팀을 소집해 대이란 군사 옵션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악시오스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토요일인 16일 워싱턴 DC 인근의 본인 소유 골프장에서 JD 벤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존 래클리프 중앙정보국 CIA 국장, 스티브 위코프 특사 등을 만나 대이란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3일에서 15일 중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다시 이란의 비핵화 및 호르무즈 해협 개방 합의를 전제로 한 종전 동호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합의 타결을 원하고 있지만 이란이 원하는 만큼의 양보에 선뜻 나서지 않음에 따라서 제한적 타격을 비롯한 군사적 옵션 채택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신과의 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지원할 용의를 보였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중국이 이란 전쟁 해결을 위해 어디까지 개입할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지난 2월 28일 미국이 대이란 군사작전을 시작한 이래 이란 전쟁은 12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 상승 압박 속에 이란의 핵 포기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골자로 출구를 시급히 모색하고 있지만 좀처럼 이란과의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주말 밤사이 도심 곳곳을 돌며 벌어진 연쇄 총격 사건으로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10대 후반 히스패닉계 남성 용의자 2명을 체포하고 나머지 1명을 추적 중인 가운데 당국은 이번 사건이 뚜렷한 동기 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2: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주말 밤 사이에 발생한 10여 건의 무차별 총격으로 4명이 다쳤다고 AP통신이 17일 보도했습니다. 텍사스 오스틴 경찰에 따르면 이번 총격 사건과 관련한 용의자 2명은 현재 붙잡힌 상태고 나머지 1명을 추적 중입니다. 오스틴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15세와 17세 용의자 2명을 체포했으며 또 다른 공범 1명에 대해서는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들은 모두 10대 후반의 히스패닉계 남성들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최소 4대 이상의 차량을 번갈아 이용하고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일부 차량이 도난 차량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용의자 검거 작전을 위해 오스틴 남부 상당 지역 주민들에게 실내 대피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용의자 2명이 체포되면서 대피령은 해제됐습니다.
3: Four people were shot. Total four people. We had buildings, apartments that were shot into. Two fire stations, two separate fire stations that were fired into. A fire truck was struck. Fire personnel were right behind that truck. We had two individuals at this point that were going and robbing cars and then started firing shots at people. We saw had one pole cam that was up that actually captured one of the shootings in front of a store where two people were shot. A woman sitting there, standing there talking to someone and they drive by and they shoot out their window.
2: 경찰은 남은 용의자의 행방을 쫓는 한편 연쇄 총격 사건 간 연관성과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집중 조사 중입니다. 시 당국과 경찰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이번 총격은 17일 오전까지 소방서와 아파트 단지, 주택가 등을 포함한 시내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 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세 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커크와슨 오스틴 시장은 현재까지 특정한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총격이 무작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3: A motive? I don't know what a motive is. I don't know what motive would drive anybody to come and drive around senselessly in this city and in multiple parts of the city shooting.
2: K-Radio 이하입니다.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다가오는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KCS에서 금연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흡연이 폐암과 구강암 등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을 알리고 금연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행사에서는 금연 교육과 함께 니코틴 대체제 및 금연 패치 무료 제공, 또 다양한 금연 인식 개선 캠페인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5월 20일 수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2시까지 KCS 플러싱 노인복지센터에서 열립니다. KCS는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금연 지원 서비스를 알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연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과 가족, 또 지역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917-285-4164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뉴욕지회가 한국전쟁 76주년을 맞아 오는 6월 24일 베이사이드에서 한미 6.25 참전용사 합동 오찬회를 개최합니다.

76주년 한미 6.25 참전용사 합동 5찬회에 동포사회 지도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전쟁 76주년 한미 6.25 참전용사 합동 5찬회는 오는 6월 24일 수요일 낮 12시 베이사이드 마벨라 연회장에서 열립니다. 문의는 강석희 회장 718-808-3778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이나 인공지능, 즉 AI 기술에 관심은 있지만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워싱턴 DC 지역에서는 시니어들을 위한 무료 또는 저비용 스마트폰 컴퓨터 AI 활용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 도서관에서는 스마트폰 기본 사용법부터 문자 보내기, 사진 저장, 카카오톡과 줌 사용법, 그리고 온라인 사기 예방 교육까지 실생활 중심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ChatGPT 같은 AI 사용법을 통해 간단한 영어 번역, 건강정보 검색, 여행계획, 이메일 작성 등 시니어들이 일상에서 AI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와 몽고메리 카운티, 시니어 센터들에서도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수업은 한국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프로그램 정보는 페어팩스 카운티 시니어 센터스, 몽고메리 카운티 시니어 프로그램즈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0: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애. 배추박스 22불 99, 그레이 호박 파운드당 99센트, 매실 파운드당 8불 99, 백도 백천도 파운드당 3불 99. 지금 가장 신선한 제철 식재료로 매일의 식탁을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2: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1: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벤코포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벤코포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모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치매, 이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과학적인 예방이 필요할 때입니다. 3,123명의 대규모 임상실험으로 증명된 놀라운 변화. 뇌혈류와 인지기능을 깨우는 TNS 아론사포닌의 힘을 직접 경험하십시오. 건강한 기억력의 완성, GC 내추럴이 함께합니다.

0: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1: 정준호 변호사.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페르시안 오이 팩당 99센트, 씨없는 수박 개당 6불 99, 헤오룸 싱싱 게맛살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케이타운 떡국 떡볶이 떡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자연의 고운 고춧가루 5파운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계 아내를 둬 한국 사위로 불리는 레리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가 초당파 리더십 연구소를 설립한다고 17일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올해 초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호건 전 주지사는 메릴랜드주 인문대학인 워싱턴 칼리지의 리더십을 가르치는 호건 인스티튜트를 세울 예정이라며 공화민주당의 고장난 양당 체제를 고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소속 정치인이었던 호건은 2015년부터 8년간 메릴랜드 주지사를 지냈습니다. 2020년과 2024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 맞설 당내 중도파 후보로 주목받았지만 트럼프 강성 지지층인 마가 진영의 공고한 벽을 넘진 못했습니다. 2년 전 메릴랜드주 상원의원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나섰지만 민주당 후보가 패해 낙선했고 지난 1월 주지사 3선 도전을 고려하다가 그 뜻을 접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호건은 과거 대권 도전에 대해 자신과 같은 온건파에게 기회를 열어줄 반트럼프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 예측이 빗나갔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공화당이 결국에는 제정신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정말로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호건의 정치 역정에 대해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인기 있는 주지사로 만들어준 브랜드는 네버 트럼프 이외 지역에선 전혀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며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너무 공화당 성향이었고 트럼프 지지자들에게는 충분히 공화당 성향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대신 호건은 불만을 품은 중도층 유권자들에게 다가가고 양극화된 정치로부터 나라를 구할 윤리적인 지도자 세대를 키워내고 싶어 한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습니다. 호건은 차세대 리더만이 그럴 기회를 가진 유일한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호건은 다가오는 중간선거가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 장악력을 흔들 수 있는 중대 전환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당내 경선에서 떨어지거나 소셜미디어에서 공격받을까봐 두려워서 목소리를 내거나 맞서기를 두려워했던 일부가 있다면서도 공화당이 의석을 잃게 될 경우 어쩌면 조금 더 많은 정치적 용기가 생겨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호건의 이런 낙관론에 대해 네버 트럼프 일부 진영은 호건이 이미 패배한 싸움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매달리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트럼프를 세 번이나 대선 후보로 지명한 공화당 유권자들이 당내 온건파 의견에 동조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헛수고라는 겁니다. 반 트럼프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전 공화당 전략가 팀 밀러는 네버 트럼프는 지금 분열됐다며 서로에게 화가 나 있다는 뜻이 아니라 미래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감독위원회 의장 제프 맥케이가 멜라니 메런 교육위원을 향해 성차별적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입니다.
1: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감독위원회 의장 제프 맥케이가 멜레니 메런 교육위원을 향해 성차별적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건은 최근 진행 중인 교육 예산 갈등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메런 교육위원은 뉴스레터를 통해 카운티 감독위원회가 고등학교 횡단보도 안전요원 예산 지원을 거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맥케이 의장은 메런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해당 표현 방식과 뉴스레터 내용을 문제 삼으며 카운티 공무원들과 선출직 공직자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메런은 또 다른 문자 대화방에서 전달된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메시지는 메런과의 문자 내용을 캡처한 뒤 내가 그 빈보에게 보낸 것이라는 설명이 덧붙여 있었습니다. 빈보는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맥케이는 해당 메시지가 자신이 보낸 것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메런 교육위원은 그 비하 표현이 담긴 문자를 봤을 때 몇 초간 충격을 받았다며 공직 사회에서 여성들을 바라보는 낡은 시각이 여전히 페어팩스 카운티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만 불쾌했던 것이 아니다라며 여성 주의원들은 물론 남성 정치인들까지도 최고위 카운티 공직자의 부적절한 행동을 비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 When I received that text with that derogatory name, I did have a few seconds of shock. And then I realized that this stale view of women and public service is very present in Fairfax County. And I'm not the only woman in elected office who is offended around here. You know, my colleagues who are elected women in state office are steadfast in supporting my calling out. It's not just women either. Men in elected office are also speaking up.
1: 메런이 관련 문자 캡처 화면을 SNS에 공개한 이후 논란은 빠르게 확산됐고 페어팩스 지역구를 대표하는 버지니아 주의회 의원들도 일제히 맥케이 의장을 비판했습니다. 의원들은 해당 표현이 성차별적이고 모욕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맥케이는 공식 성명을 내고 사과했습니다. 그는 메런 교육위원을 언급하면서 부적절하고 무례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잘못된 일이었으며 사과드린다며 직접 연락해 개인적으로도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책적 의견은 논의할 수 있지만 보다 전문적인 방식으로 표현했어야 했다며 그 표현은 내가 스스로에게도 기대하는 기준에도 동료 공직자와 주민들에게 보여야 할 존중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조란 만단이 뉴욕시장이 뉴욕 공공도서관 예산을 시 전체 예산의 0.5% 정도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올해 예산안은 아직 목표치에 미치지 못했지만 시는 연간 3,170만 달러의 반복 예산을 추가 편성하며 도서관 재정 안정화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3: 조란 만단이 뉴욕시장은 15일 금요일 기자회견을 통해 뉴욕시 3대 공공도서관 시스템에 대한 연간 정기 예산 3,170만 달러 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도서관 예산 불확실성의 반복을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가 지원으로 2027 회계연도 뉴욕시 공공도서관 총 예산은 약 5억 2,700만 달러 수준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전체 시 예산의 0.4%를 조금 넘는 규모입니다. 만단이 시장은 시장 선거 당시 공공도서관 예산을 뉴욕시 전체 예산의 0.5%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올 2월 공개된 첫 행정 예산안은 공약했던 목표에 미치지 못해 비판을 받았지만 이번 증액으로 목표치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단이 시장은 0.5%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시장 임기 안에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올해는 매우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시작했다며 당초 120억 달러 규모 재정 적자에 직면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 공공도서관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도서관은 매년 기본 운영 예산 확보를 위해 시의회를 상대로 반복적인 예산 로비를 벌여야 했는데 이번에 매년 정기 예산이 편성되면서 최소 핵심 서비스 운영에 있어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평가입니다. 린다 존슨, 브루클린 공공도서관 관장은 이 정도 수준의 안정성을 확보한 것은 오랜만이라며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남아있지만 오늘만큼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행정 예산안에는 도서관 외에도 공원 시스템과 뉴욕 시립대학 등에 대한 정기 예산 지원 확대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뉴욕시 공공도서관들은 최근 수년간 운영 예산 부족으로 인해 운영 시간 축소와 인력 감축 가능성에 직면해왔으며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도서관 예산 복원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이어왔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선선한 기온이 남아있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며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86도, 섭씨 30도, 최저기온 72도, 섭씨 22도입니다. 햇볕이 강해 체감 더위는 더 높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더위가 한층 심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96도, 섭씨 약 35도까지 올라 올해 들어 높은 수준의 더위가 예상됩니다. 최저기온도 76도, 섭씨 약 24도로 밤사이에도 열기가 크게 식지 않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자외선 차단이 필요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강한 햇볕과 함께 한낮에는 초여름 더위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96도, 섭씨 35도, 최저기온 73도, 섭씨 23도입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더위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97도, 섭씨 약 36도까지 오르며 체감온도는 더 높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최저기온도 74도, 섭씨 약 23도로 큰 변화 없이 더운 밤이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5월 18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아직도 요실금이랑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 내가 좋은 데 알아놨어. 이학님의 행복한 치과랑 함께하는 그레인넥 메디스파. 엠젤라는 앉아만 있어도 골반 근육을 강화해주고 엑소마인드는 두뇌 활력 케어로 우울증과 불면증에 도움을 준대.
3: 앉아만 있어도 된다고? 대박!
2: 지금 바로 상담받아봐. 요실금과 두뇌 활력 케어 그레인넥 메디스파 웰리스 센터. 예약 문의 5

0: 안녕하십니까? 새 차 구입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1: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0: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1: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2: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0: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2: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0: 규모가 곧 신형입니다.
2: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2: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0: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4: 한국소독제공 긴급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5: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4: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6: 여러분은 지금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갈등이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파업을 사흘 앞두고 노조와 사측이 사실상 마지막 협상에 나서는 가운데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규모와 제도화를 둘러싼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7: 삼성전자 파업을 앞두고 긴급 조정권 발동을 시사한 정부의 압박 속에 노사가 사실상 마지막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습니다. 성과급 지급 기준과 제도화를 둘러싸고 양보 없는 기싸움을 벌이던 노사도 이젠 한 발씩 물러나 절충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가 영업이익의 15%를 상한없이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기존 성과급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영업이익 최대 10%를 추가 지급하겠다는 안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노조가 이런 방안에 고정적 제도화를 요구하는 반면에 사측은 3년간 지속한 이후에 재논의하자는 유연한 제도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시간 18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중앙노동위원회 2차 사후조정이 열리는 가운데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가가치 기준을 토대로 한 기존 성과급 제도인 초과이익 성과금이 사측의 재량권인 만큼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정함으로써 성과급 제도를 투명화하자는 것이 노조의 입장입니다. 영업이익의 15%는 올해 삼성전자 실적 전망치 300조 원을 고려하면 45조 원으로 반도체 임직원 평균 5억 8천만 원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노사가 12에서 13% 수준에서 성과급 지급 기준을 정하고 주식 보상을 적절히 활용하는 식으로 접점을 차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노조는 노사관계 신뢰도가 훼손됐다며 영업이익 15% 배분 및 상한 폐지에 대한 명확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사측은 노조가 요구하는 제도화가 미래 투자 여력 감소, 또 사업부 간의 보상 격차 확대, 타기업에 미칠 영향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대신 기존 초과이익 성과금의 200조 원 이상 영업이익 달성 시에 이익의 9에서 10%를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안을 3년간 지속한 후에 재논의하는 식으로 유연화 제도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매출과 영업이익 1위를 달성할 경우에 초과 이익 성과금의 특별 포상을 추가 지급하는 안을 올해와 이후로도 비슷한 경영 성과를 유지할 경우에 한해 지속 적용하자는 입장으로 노조가 요구하는 고정적 제도화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6: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급증하며 미 연방준비제도가 이런 채권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따라잡지 못하면 시중 금리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7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월가의 유명 독립경제분석기관인 야데니 리서치는 최근 투자자 노트에서 연준의 통화 완화 방침은 지금 시장 환경을 볼 때 더는 적절하지 않아 이를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때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며 이처럼 경고했습니다. 야데니 리서치의 최고 투자 전략가는 이 노트에서 연준이 완화 기조를 철회하지 않으면 채권시장 투자자들은 연준이 인플레이션 대응 흐름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결론 내릴 것이라며 결국 시장은 더 높은 인플레이션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연준이 6월 FOMC 회의 때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정책 기조를 통화 긴축으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글로벌 채권 시장은 인플레이션 장기화와 미 재정 악화 등을 둘러싼 우려가 증폭하면서 대규모 투매와 금리 급등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여 금리 상승은 채권 가격 급락을 뜻합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3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18일 오후 한때 5.16%까지 올라가 2023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0년물과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도 각각 4.63%와 4.10%를 기록해 지난해 2월 이후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야데니 대표는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미 국채 10년물의 금리가 추가 상승할 경우 앞으로 몇 주 내에 4.75에서 5% 범위에서 고점을 찍을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월가의 베테랑 시장 전략가인 야데니 대표는 채권 자경단이라는 용어를 만든 인물로 유명합니다. 채권 자경단은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방만재정 정책에 반발해 국채를 의도적으로 매도하는 투자자들을 뜻합니다. 현 채권 시장의 급변이 각국 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 동반 침체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제프리 건들락 더블라인 캐피털 CEO를 비롯한 월가 거물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미루고 시장 안정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야데니 대표는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이 시장 예상보다 훨씬 매파적 성향을 보여 장기 국채 금리를 안정시키고 트럼프 행정부에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는 매파적 행보를 통해 워시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인 시중 차입 비용의 하락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된다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도 좋아져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경제적 성과로 내세울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0: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벤코포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벤코포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1: 이치매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빨간 체리 파운드당 4불99, 시험료 수박해당 5불99, 노란 옥수수 4개당 1불99, 파 4번들당 1불99, 냉동 차돌박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5불99, 바베큐용 생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돼지갈비 파운드당 3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0: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3: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4: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5: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 휴가로 어디 색다른 것 좀 없을까?
6: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5: 북유럽?
6: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라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5: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7: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0: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형 마린원이 백악관 남측 잔디밭을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헬기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17일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헬기 이착륙용 헬리패드 설치 계획을 잘 아는 관계자들은 월스트리트저널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남측 잔디밭에 설치할 헬리패드의 디자인을 보좌진과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헬기장 설치를 검토하는 이유는 신형 마린원 VH-92A 패트리엇이 백악관 잔디밭을 태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새 마린원은 기존 VH-3D 시킹보다 훨씬 강력한 기종입니다. 관계자들은 월스트리트저널에 신형 마린원의 엔진과 보조동력 장치 탓에 잔디밭이 손상될 수 있다며 무엇보다 고온 건조한 환경에서는 헬기의 배기가스가 지면을 태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신형 마린원을 백악관에 착륙시킬 수 있도록 헬기를 개조하는 다른 방안을 수년간 모색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끝에 잔디밭에 헬기장을 설치하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형 마린원을 타고 여러 차례 이동한 바 있지만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서 이 헬기를 이용한 적은 없습니다. 구형 마린원의 경우 백악관 잔디밭에서 이동할 경우 잔디밭 위 소형 받침대에 헬기 바퀴를 착지시킵니다. 신형 구형 마린원 모두 로키드 마틴의 자회사인 시코르스키가 제작했고 백악관 잔디밭 헬기장 설치가 언제 이뤄질지는 불분명합니다. VH-92A가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면 마린원을 운용하는 미 해병대는 제럴드 포드 대통령 이후 모든 대통령을 수송해온 기존 헬기를 퇴역시킬 수 있게 됩니다. 미 국방부 예산 문서에 따르면 해병대는 당초 올해 VH-3D를 퇴역시킬 예정이었지만 현재로선 최소 2027년까지 이 기종을 운행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뉴욕시 감사원이 지난 15일 저녁 퀸즈 플러싱에서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AAPI 문화유산의 달 기념행사를 열고 뉴욕시 아시아계 공동체의 다양성과 기여를 조명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마크 레빈 뉴욕시 감사원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아시아계 이민 공동체와 함께 일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현장을 K-Radio가 다녀왔습니다.
8: 뉴욕시 감사원실은 지난 15일 금요일 저녁 퀸즈 플러싱에 위치한 플러싱 타운홀에서 AAPI, 아시아태평양계 미국인 문화유산의 달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아시아계 미국인 공동체의 역사와 문화, 사회적인 기여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역 주민과 커뮤니티 관계자, 아시아계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행사 오프닝 연설에 나선 마크 레빈 뉴욕시 감사원장은 뉴욕시가 미국 내 대표적인 아시아계 이민자의 도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레빈 감사원장은 아시아 대륙 밖에서 가장 큰 중국계 미국인 커뮤니티가 있는 도시가 뉴욕이며 북미 최대 방글라데시계 인구 역시 뉴욕시에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맨해튼 외 지역 가운데 가장 큰 한인 커뮤니티는 퀸즈에 있으며 북미 최대 티베트인 인구 또한 뉴욕시에 밀집해 거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9: Do you know there are now almost 2 million Asian Americans in New York City? It's incredible. Do you know what country outside of Asia has the, what city outside of Asia has the largest Chinese American community? Do you know? It's New York City. Yes, it is. Do you know what city in North America has the largest Bangladeshi population? It's New York City. Do you know what borough in Manhattan has the largest Korean American population? It's Queens. Yes, you're paying attention. Do you know what city in North America has the largest Tibetan population? Again, it's New York City.
8: 레빈 감사원장은 이러한 다양한 아시아계 공동체가 모두 퀸즈에 집중돼 있다며 뉴욕시의 문화적 다양성과 역동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레빈 감사원장은 또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뉴욕시 전반에 걸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비즈니스와 교육, 정부, 의료, 과학과 정치, 예술, 문화, 비영리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아시아계 리더들이 활약하고 있다며 뉴욕시를 더 나은 도시로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9: A community which is making New York City better in so many ways and leading in every single field, leading in business, in education, in government, in medicine, in science, in politics, in arts, in culture, in the non-profit field, in all of these domains.
8: 이어 레빈 감사원장은 현재 아시아계 이민 공동체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극심한 외국인 혐오 분위기와 반이민 정서가 존재하고 있으며 일부 정책은 이민자 공동체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레빈 감사원장은 그 결과 지역 사업체들이 고객 감소를 겪고 있고 가족들이 서로 떨어지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며 매우 가슴 아픈 현실이며 이를 막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역량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9: Incredible xenophobia, some of which tragically is emanating from the White House. Not just xenophobic rhetoric, but xenophobic policies, which are directly targeting immigrants, Asian American immigrants in this city, and impacting our businesses here that are losing customers, tearing families apart, truly breaks my heart, and I stand against it with everything I have.
8: 또 뉴욕시의 심각한 주거비 부담 문제 역시 주요 과제로 언급했습니다. 레빈 감사원장은 높은 주거비로 인해 많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뉴욕을 떠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 감사원실은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대규모 투자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레빈 감사원장은 뉴욕시 연금기금 40억 달러를 활용해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9: But there's also challenges this community is facing that are unfortunately universal here, like the challenge of affordable housing.
10: And we are losing Asian American families in part because of how hard it is to find affordable homes. My office is doing something about this. We are all in on this fight. We have announced a plan to invest $4 billion of pension money in housing in New York City. What do you say to that?
8: 해당 투자에는 퀸즈를 포함한 뉴욕시 전역에 신규 저렴한 주택 건설과 기존 저렴한 주택 보수 및 보존 작업, 또 비어있는 오피스 건물의 주거용 전환 프로젝트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특히 초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노동자 계층과 중산층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에도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레빈 감사원장은 앞으로도 아시아계 공동체와 협력하며 더 많은 일을 해나가겠다며 오늘 밤은 공동체의 풍요로움과 다양성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0: 전례 없는 인공지능 반도체의 호황에도 사이클 변수와 AI 산업의 수요 급변 등 여러 리스크가 상존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7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 신문의 선임 마켓 칼럼니스트 제임스 맥킨토시는 최근 AI 칩 광풍이 파멸의 씨앗을 품었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투자자들이 반도체 산업의 사이클 특성을 잘 감안하고 있지만 지금 같은 결정적 시기에 이 사이클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는 것이 문제라며 이처럼 짚었습니다. 맥킨토시는 이번 AI 칩 열풍의 대표 사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고대역폭 메모리 탑3로 꼽히는 미국 마이크론을 거론했습니다. 맥킨토시에 따르면 마이크론은 3년 전에는 역대급 손실을 냈던 신세였지만 지금은 미 증시에서 6번째로 수익성이 좋은 종목입니다. 마이크론의 향후 12개월 선행순이익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 플랫폼이나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도 웃도는 수준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전형적인 사이클 산업입니다. 막대한 투자를 집행해 수요 급증에 고수익을 내지만 이후 공급 과잉 탓에 업황이 다시 내리막을 탑니다. 이런 사이클에 대한 경계심은 이미 마이크론의 주가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2주 전 마이크론은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기준으로 S&P 500 지수 편입 종목 중 세 번째로 낮았습니다. 주가가 크게 올랐지만 향후 이익 추정치 기준으로 보면 저평가가 심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지금도 선행 PER은 10배 미만으로 가파르게 뛰는 수익성 지표와 비교하면 매우 차분한 상태입니다.

0: 처방약만으로는 잘 회복되지 않는 만성질환을 양한방 통합치료로 실제 임상에서 입증해온 공로로 LA 시장 캐런 베스가 직접 수여한 Pioneer of Integrative Medicine Awards를 받은 미주 한인 최초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 박사의 건강 칼럼입니다. 안녕하세요. 양한방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입니다.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의 통증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증을 줄이고 싶지만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은 관절 통증약을 계속 복용해도 괜찮은가 하는 점입니다. 진통제와 소염제는 통증을 빠르게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위장장애, 심장 기능 부담, 심혈관 부담 등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프기는 아픈데 약을 계속 먹는 것도 부담스럽다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통증 관리를 한 가지 방법으로만 보지 않는 것입니다. 과학 한약은 관절에서 통증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염증을 조절하고 혈류를 개선하며 연골 손상을 완화하고 윤활 환경을 도와 관절이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단순히 진통이 아니라 관절의 기능과 환경을 함께 관리하는 접근입니다. 일반적인 통증은 과학 한약으로 관리하면 좋습니다. 과학 한약은 심한 통증을 즉각적으로 잡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위장과 전신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간과 신장 대사를 도와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관절 순환을 도와 장기적 관절 관리에 좋습니다. 특히 퇴행성 관절염은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접근이 달라져야 합니다. 통증이 심할 때는 처방약으로 조절하고 일반적인 만성통증은 과학한약으로 관리하는 것. 이렇게 나누어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개발 포뮬레이팅 기술이 발전으로 과학한약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위장 부담을 줄인 관절 포뮬러도 개발되어 장기적인 관리의 선택지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통증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면서도 위장과 전신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관리 전략입니다. 이것이 퇴행성 관절염 관리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 박사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본 내용은 관절 건강 관리에 관한 의학 정보이며 GC 내추럴이 함께합니다.

5월 18일 월요일 K-Radio 모닝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저는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이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Let's go!

김은혜 굿모닝 워싱턴. 청취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5월 18일 월요일 굿모닝 워싱턴의 김훈입니다. 역사 속의 5월 18일은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모두가 잘 아시는 5월 5.18이 일어난 날입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 시민들은 비상계엄 해제라는 구호를 외치며 민주화 운동을 시작했고 결국 약 9일 뒤인 5월 27일 항쟁은 진압되며 그 끝을 맺게 됩니다. 5월 18일은 또 왕과 관련된 날이기도 한데 러시아의 마지막 자르 니콜라이 2세가 태어난 날이기도 하면서 신라의 마지막 국왕 경순왕과 고려 10대 국왕 정종이 사망한 날이기도 합니다. 또 유럽에서는 에드워드 8세 영국 국왕과 스웨덴 국왕 에리크 9세가 또 남미에서는 잉카 제국의 마지막 황제 투팍 아마르 황제가 사망하기도 한 날이기도 한 날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역사 속에서 권력이 생기고 사라진 5월 18일을 맞아 굿모닝 워싱턴 1부 첫 곡으로 Tears for Fears의 Everybody Wants to Rule the World 모두가 세상을 지배하고 싶어 한다 들으시겠습니다.

네, 5월 18일 굿모닝 워싱턴 1부 김은혜 뉴스톡 로컬 뉴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 날씨 소식입니다. 오늘 날씨는 매우 맑고 최고 기온은 화씨 90도 초반에서 중반까지 오르며 습도도 높아서 덥겠습니다만 오후 늦게 일부 지역에 산발적인 천둥번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이후 오늘 저녁에도 천둥번개와 더불어 돌풍과 우박 위험이 있습니다. 내일과 수요일 오후까지 맑은 날씨 이어지며 다소 더울 수 있습니다만 수요일 저녁부터 한랭전선이 유입되면서 일부 지역 천둥번개와 함께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후 목요일 최고기온이 60도 후반대까지 내려가며 짧았던 폭염은 다시 한풀 누그러들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말 날씨 좀 더웠죠. 어제 또 날씨 되게 좋았었는데 네, 또 낮에는 덥고 저번 주에는 추워서 네, 좀 불평 불만을 저희가 좀 했었는데 이번 주말은 더워서 또 불평 불만을 했습니다. 네. 추워도 문제, 더워도 문제. 네, 항상 그렇죠. 저희 여름에 더우면 빨리 겨울 와서 좀 추웠으면 좋겠다 그러고 겨울에는 너무 추워 빨리 여름 와서 좀 따뜻해졌으면 좋겠다 그러고 네. 중간이 없어서 요즘 또 특히 네, 이렇게 많이 느껴지는 것 같네요. 네, 계속해서 날씨 관련 소식도 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엘니뇨 현상 관련 소식인데 이번 늦여름과 초가을 DMB 지역은 엘니뇨로 인해 폭염 현상이 길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엘니뇨만으로도 폭풍, 폭염, 뭐 강수량, 허리케인 강도 등의 영향을 좀 많이 미치게 되는데 올해는 훨씬 강한 슈퍼 엘니뇨 상황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엘니뇨는 보통 2에서 7년 주기로 발생하는 자연기후 현상으로 적도 태평양 일부 해역의 수온이 평년보다 따뜻해지면서 전세계 기류와 날씨 패턴에 영향을 주는 현상입니다. 전세계 기상청의 계절 예측 모델들은 이번 여름에 발생하는 엘니뇨가 관측 역사상 가장 강한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극심한 폭염, 가뭄, 높은 습도, 강한 폭풍, 집중호우 등의 피해를 입게 되고 DMB 지역 역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DMB 지역은 올여름 후반부터 가을 사이에 길고 끈적한 고습도 기간, 열대야, 체감온도 경보 증가, 더 강한 폭우와 집중호우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엘니뇨가 강해지면은 태평양의 따뜻한 해수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제트기류 흐름 자체를 바꾸게 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상 패턴 악화, 그다음에 변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엘니뇨는 대서양 허리케인 시즌을 약화시키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태평양의 열 에너지가 집중되면서 대서양 허리케인 발달 환경과 이제 경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밸런스처럼 한쪽이 높아지면 한쪽이 내려가고 한쪽이 내려가면 다시 다른 쪽은 높아지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태평양이 올라가니까 대서양에서는 좀 내려가게 된다. 네, 이런 얘기죠. 뭐 허리케인으로 이제 네,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은 이거 되게 좋은 소식 아니야? 엘니뇨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허리케인 수의 자체가 줄더라도 실제로 형성되는 폭풍은 여전히 강한 비를 동반해서 내륙 홍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전문가들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워싱턴 DC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독립 250주년을 맞아서 워싱턴 DC의 치안 강화 조치가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미국 독립 250주년 행사인 아메리카 250을 앞두고 워싱턴 DC에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방 정부 차원의 대규모 보안 인력 증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국은 최대 1,500명의 추가 주방위군을 워싱턴 DC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혀 현재 이미 배치된 100명까지 포함해서 총 약 5,000명 규모의 주방위군이 워싱턴 DC 곳곳에 배치되게 됩니다. 이는 현재 워싱턴 DC의 경찰관 수인 3,200명보다 더 많은 숫자로 법무부의 콜린 맥도널드 차관부는 기자회견에서 DC Safe and Beautiful Task Force가 올 여름 더 많은 연방 치안 자원을 투입해서 범죄를 추가로 줄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연방보안국의 가디아스 세랄타 국장은 공원경찰, 파크 폴리스가 아메리카 250 행사장과 국립공원, 기념물 보안을 담당할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세랄타 국장은 도보, 차량, 기마 순찰까지 포함해 더 많은 공원 경찰 인력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이와 더불어 드론, 헬리콥터, 경찰견 등 가능한 모든 장비를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랄타 국장은 아메리카 250 행사는 모두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될 것이라며
워싱턴 DC를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추가를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연방정부는 지난해 8월 출범한 DC Safe and Beautiful Task Force의 성과도 강조했는데 세랄타 국장에 따르면 현재 워싱턴 DC 전체 범죄율은 약 25% 감소했고 살인사건은 35% 이상 줄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 차관보는 또 태스크포스 출범 이후 지금까지 13,000건 이상의 체포가 이뤄졌다고 밝혔고 DC 연방검찰청의 제닌 피로 검사장은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7,000건 이상의 유죄 판결을 확보했다고 설명하며 단순 체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워싱턴 DC 치안 모델을 전국적인 사례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고 이에 맥도날드 차관보도 범죄와 무질서에 대해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정부 지도자들이 나서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전국에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아 이렇게 뭐 워싱턴 DC 저희 워싱턴 DC의 치안이 좋아진다 하면 참 좋은 소식이긴 한데 이게 워싱턴 DC 범죄율이 높은 지역이 또 따로 있어요. 네, 그 북서부, 아 북동부, 동부, 네 이런 식으로 네 좀 변두리 지역에 좀 범죄가 좀 크게 지금 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주방이군이

5명까지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성년자들의 집단 난동, 이른바 틴 테이크오버와 관련해서 앞으로는 부모까지 형사처벌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올여름 워싱턴 DC에서 역대 최대 규모 범죄 단속 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 연방검찰청의 제닌 피로 검사장은 오늘부터 검찰은 DC의 미성년자 통행금지법을 활용해서 부모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기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지지난 주부터 쭉 꾸준히 나오던 뉴스인데, 네, 이제부터는 이제 진짜로 실제로 기소를 이제 시작하겠다라고 밝힌 거고요. 피로 검사장은 현재 워싱턴 DC 법상 성인이 미성년자의 비행을 허용하거나 방치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또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막지 않았거나 참여를 허용했다고 판단될 경우 기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유죄 판결 시 부모는 벌금, 그 다음에 법원이 명령하는 교육 프로그램 수강, 그리고 최대 6개월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도 했습니다. 피로 검사는 추가로 자녀가 형사 기소되지 않더라도 부모는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워싱턴 DC 곳곳에서 발생한 소셜미디어 기반 청소년 대규모 집결 사태 이후 나왔는데, 특히 네이비야드, 뉴스트리트 일대 등에서 수십에서 수백 명 규모의 청소년들이 모이며 소란과 범죄 우려가 반복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뮤리엘 바우저 시장은 지난 4월 긴급명령을 통해 18세 미만 청소년 대상 밤 11시 통행금지, 특정 지역 내 청소년 집결 제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당시 조치는 경찰이 지정한 특정 지역에서 오후 8시 이후 9명 이상 청소년 집단 모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지만 해당 긴급명령은 지난 5월 1일부로 만료됐죠. 네, 이후 워싱턴 DC 시의회는 긴급 명령 대신에 영구적인 청소년 통행 금지 법안을 승인을 했지만 이게 실제 시행은 올 여름 후반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올 여름 네, 후반까지는 네, 좀 공백 기간이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제가 또 이것도 제가 또 소소히 네, 말씀드렸다시피 한데 뭐 이게 좀 누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니 자녀들이 이제 뭐 그렇게 청소년들이 나와서 네, 그렇게 뭐 소란 피우고 한다고 한들 부모까지 처벌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또 저희 워싱턴 DC에서는 네, 한 번씩 크게 이게 또 문제가 돼가지고 네, 교통 문제도 당연히 있고 그다음에 뭐 기물 파손 네, 그다음에 싸움 패싸움 뭐 네, 이런 거 폭력 그다음에 한 번씩 총격 네, 사건도 있고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런 게 굉장히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어서 하다하다 이제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제 부모님까지 네, 통금도 하는데 이제 하다하다 부모님까지 네, 이제 법적으로 처벌을 하겠다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소식은 버지니아로 가보겠습니다. 버지니아 주지사가 주내 반자동 총기 판매 및 제조 금지 법안에 결국 서명을 했습니다. 이번 반자동 총기 금지 법안은 에비겔 스팬버거 버지니아 주지사가 취임 후 추진한 약 24개의 총기 규제 법안 가운데 핵심 조치 중 하나로 유사한 규제 법안들의 반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공화당 소속 글렌 영킨 전 주지사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팬버거 주지사는 대량 살상을 목적으로 설계된 총기는 우리 거리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가족과 지역 사회를 보호하고 법 집행 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새 법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특정 공격형 총기를 구매, 판매, 이전, 수입, 제조할 경우 최대 1년 징역과 $2,500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경범죄로 처벌됩니다. 법에서 규정한 공격형 총기에는 15발 초과탄창을 사용하는 반자동 소총 및 권총, 탈착식 탄창을 사용할 수 있고 추가 손잡이나 접이식 개머리판을 가진 소총과 15발 초과 대용량 탄창도 금지 대상이 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이미 보유 중인 총기 자체를 단순 소지하는 것까지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설명이 또 되고 있습니다. 또 스팸버거 주지사는 최근 총기 구매 최소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상향하는 법안에도 서명했으며 총기 업계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가능성을 확대하는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 워싱턴 DC 등 총 11개 주와 시가 유사한 반자동 총기 제한법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법안 서명 직후 총기 권리 단체들의 소송도 이어지고 있는데 전미 총기협회 NRA와 그 다음에 제2수정헌법재단 Second Amendment Foundation 등은 연방법원과 주법원에 동시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수정 헌법재단의 에담 크라운트 대표는 이번 법으로 금지되는 총기와 탄창은 미국에서 가장 흔하게 소유되는 총기 중 하나라며 수천만 명의 평범한 시민들이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 법무부도 버지니아 법 시행을 막기 위한 소송을 예고했는데 법무부의 하밋 딜런 차관보는 이번 법안이 합법적인 총기 구매 판매를 범죄화해서 수정 헌법 2조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미국 법원들은 유사한 반자동 총기 제한법을 대체로 인정해 오고 있죠. 특히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등을 관할하는 제4연방순회 항소법원은 메릴랜드의 공격형 무기 금지법을 두 차례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해당 법원은 2024년 판결에서 이런 무기들을 군사용 무기라고 표현하며 일반적 자기방어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연방 대법원도 지난해 메릴랜드 사건 심리를 거부했지만 보수 성향 대법관 일부는 이런 금지법의 위헌 가능성을 시사해서 향후 판례 변화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변화는 버지니아 주지사 교체 이후 가능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글렌 영킨 전 주지사는 지난 2년 동안 유사 법안들의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올해 1월 퇴임 후에 민주당 소속 스팬버거 주지사가 취임하면서 민주당 주도의 의회와 함께 총기 규제 강화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또 스팬버거 주지사는 과거 샌디옥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 결성된 총기 규제단체 Moms Demand Action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이력도 있습니다. 총기 규제 옹호단체 Every Town for Gun Safety 측은 NRA의 본거지인 버지니아에서 공격형 무기 금지법이 통과됐다는 것 자체가 미국 정치지역 변화의 상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주정부들은 오히려 총기 권한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미주리주는 일부 자원봉사자들이 학교 내에서 총기 휴대를 허용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고 웨스트버지니아는 은닉 총기 허용 연령을 21세에서 18세로 낮췄습니다. 네, 버지니아랑 반대죠. 네. 참고로 저희 그 페어팩스에 전미 총기협회 NRA 본부가 있습니다. 네, 66번 고속도로에서 이제 페어옥스몰 출구로 가는 방향에 이제 미국 성조기가 이제 휘날리면서 빨간색 글씨로 NRA라고 써져 있는 그런 간판이 있는데 그곳이 그 유명한 전미 총기협회의 본사 본부입니다. 하여튼 버지니아 주 총기 규제 법안을 마지막으로 요컬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총 얘기가 나오니까 요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 잠시 듣고 계속해서 미국 소식 이어나가겠습니다.

0: K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1: 네, 뽀들현도님이 네, 메시지 보내주셨는데 굿모닝이라고 하시면서 오늘 저희 아버지 아버님 기일이라고 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임재범의 아버지 사진 들려주이소 하셨습니다. 네, 이따가 요거 지금 미국 뉴스 소식 전해드리고 네 신청곡 아버지 사진 들려드리겠습니다. 뽀들현도님, 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주말 동안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다양한 소식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사법 및 규제 당국이 기밀 정보 사용한 예측 시장 배팅 조사 나선다. 네, 최근 칼시, 폴리마켓 등 특정 정치 사회적 사건의 결과를 예측해서 돈을 버는 예측 시장 플랫폼이 급성장하면서 미 정부 핵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내부자들이 이를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는 최근 몇 달간 칼시와 폴리마켓에 여러 차례 정보 공개를 요청했는데 이 중 상당수는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정치, 군사 이벤트 배팅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칼시의 내부 조사팀은 미군 배우자들이 미공개 군사 정보를 이용해서 예측시장에 배팅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에 있고 실제 금융시장 거래에서의 정보 유출 여부와 지난해 3월 23일 발생한 석유 선물 거래 급등 사례 등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치수 수술에 이란 발전소 공격 보류 방침을 밝히기 직전에 석유 선물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늘었고 게시물 공개 직후 국제 유가는 급락하고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당국은 관련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는지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실제 백악관은 사건 다음 날 직원들에게 직위를 이용한 선물시장 투기 행위를 삼가하라고 경고하기도 했죠. 그리고 앞서 지난달에는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전 대통령의 축출 작전 정보를 이용해서 폴리마켓에서 약 4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미군이 체포된 바 있습니다. 데이비드 밀러 CFTC 집행 책임자는 최근 한 대학 강연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이것만이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여러 건의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밀러 책임자는 또 예측 시장에서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시장 신뢰와 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당국의 이 같은 수사에 플랫폼 업체들도 적극 협조 중에 있습니다. 칼 씨는 올해 초 자체적으로 200여 건을 조사했으며 일부 사례는 사법당국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달에는 자신이 출마한 선거구 결과에 베팅한 하원의원 후보 3명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계정을 정지시킨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 역시 블록체인 거래 추적을 통해서 의심스러운 전자지갑 약 100개를 파악하고 당국에 직접 신고했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까지는 법적, 실무적인 장벽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기존 내부자 거래 관련 법률은 주식시장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정치, 군사 이벤트를 대상으로 한 예측시장 배팅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기록이 미비한 것도 문제가 있는데 제이 클레이튼 뉴욕 남부연방지검장은 최근 한 헤지펀드 행사에서 예측시장 플랫폼들이 불법 행위에 연루된 이용자 검거에 필요한 기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특히 미국 밖에 본사를 둔 폴리마켓은 공식적으로 미국인 접근이 차단됐지만 상당수 이용자가 가상사설망 VPN을 통해 우회 접속하고 있어서 규제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미 상원도 지난달 의원들의 예측시장 거래를 금지했지만 대부분 연방기관에는 여전히 관련 거래를 명확히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네. 이거 참, 네, 계속해서 올해부터 좀 이렇게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특히 그 베네수엘라, 네, 그 마두로 대통령 축출 작전 이후부터 이게 참 크게 좀 부각이 되고 있고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베네수엘라 작전 이후로 크게 좀 알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어떤 군인은 체포가 되기도 했지만 결국 뭐 법적으로 이거를 아직까지는 네, 뭐 정확하게 이게 하지 마라 법적으로 네, 뭐 이렇게 돼 있는 게 없어서 아직까지 당분간은 좀 네, 처벌을 하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 법적으로는 네, 빨리 이게 또 법적으로 네, 새로운 법안이 또 상정이 돼서 네, 막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4년 만에 부활한 워렌 버핏과의 점심 900만 달러에 낙찰이 됐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투자의 스승으로 불리는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의 이사회 의장의 연례 자선 행사였던 버핏과의 점심이 이베이 경매에서 900만 100달러에 납찰됐지만 입찰자가 누구인지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버핏과의 점심 자선 행사가 부활한 것은 4년 만으로 워렌 버핏은 2000년부터 매년 이 행사 납찰액을 샌프란시스코 빈민지원단체인 글라이드 재단에 기부해오다가 지난 2022년을 마지막으로 중단한 바 있습니다. 2022년 경매는 1900만 달러에 낙찰이 돼서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바 있고 현재까지 누적 모금액은 5천만 달러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버핏과의 점심 식사는 오는 6월 24일 버크셔 본사와 버핏 자택이 있는 네브래스카 오마하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참고로 올해 행사 수익금은 글라이드 재단 외에 NBA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간판스타인 스테픈 커리, 그 다음에 배우자 아이샤 커리가 설립한 자선단체 Eat, Run, Play 재단에도 전달되며 이번 점심 자리에 요 부부도 함께 참석하게 된다고 합니다. 버핏은 작년 말 버크셔 CEO 자리에서 물러나서 그레그 에이블에게 CEO 자리를 넘겼습니다만 이사회 의장직위는 여전히 유지하면서 아직까지 투자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의 자택이라고 해서 저는 막 엄청 크고 으리으리한 집을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마하가 좀 솔직히 작은 주기는 하죠. 네, 그래도 엄청나게 비싼 집이라 생각을 했는데 반전이 좀 있습니다. 제가 좀 찾아본 결과 워렌 버핏의 집은 지난 1958년에 31,500달러를 주고 구입한 2층 단독주택, 네, 여기서 65년째 거주 중이라고 합니다. 이 주택의 가치는 최근 들어서 네, 120만 달러 정도로 네, 굉장히 싼 가격에 모르겠습니다. 오마하에서 이게 비싼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세계적인 워렌 버핏이 사는 집인데 120만 달러면 저는 굉장히 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워렌 버핏이 타는 차도 딸이 사준 중고 캐딜락 세단, 네, 오래된 캐딜락 세단을 타고 다니는 등 굉장히 검소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의 식습관도 굉장히 흥미로운데 워렌 버핏이 올해로 95세, 네, 96세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거의 매일 아침 맥도날드에서 네, 아침을 드시고 좋아하는 음식은 햄버거, 밀크쉐이크, 오레오 쿠키, 사탕. 네. 장소와는 좀 멀어 보이는 이런 음식들을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반대로 싫어하는 음식은 녹색 채소, 일식. 일식은 네, 특이하네요. 일식 그리고 회랑 생거를 되게 싫어하신다고. 네, 스시, 회 이런 거 싫어하신다고 하고 그다음에 레스토랑, 고급 레스토랑에서 파는 이제 파인 다이닝, 고급 요리들. 네, 이런 거 또 싫어하신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서민적이고 어떻게 말하면은 젊은, 좋게 말하면 젊은, 좀 조금 편견된 시선을 갖고 말하자면은 초딩 유아틱한 입맛, 네, 초딩 입맛이라고 그러죠. 네, 밀크쉐이크, 사탕, 그다음에 콜라도 굉장히 좋아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역시 반전의 매력 워렌 버핏이었습니다. 점심 한 끼 해주는데, 네. 뭐 천 몇백만 달러를 받고 뭐 900만 달러를 받고 네, 아유 부럽네요.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란전 여파로 미국 국민들이 연료비로만 450억 달러를 더 지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에너지 가격 정보 업체인 OPIS 가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2월 말 개전 이후 국민들이 휘발유 및 디젤 구입에 지출한 누적 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450억 달러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이란이 에너지 교역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미국도 대이란 해산 봉쇄로 맞서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영향으로 전쟁 직전 갤런당 평균 3달러 선을 밑돌았던 휘발유 가격은 전쟁 이후 50% 넘게 급등하면서 갤런당 평균 4.5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와 더불어 JP모건은 휘발유 가격이 올해 말까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국민들은 작년 대비 1,720억 달러를 더 지출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연료비 상승에 따른 물가 부담은 저소득층에 집중되고 있는데 올해 현재까지 올해 중산층 및 고소득층의 항공, 숙박, 관광 부문 지출은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저소득층 가구에 관련 지출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참고로 뭐 항공은 항공 숙박 그다음에 관광 이런 거는 필수 소비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좀 여가 생활 이런 거에 좀 돈을 많이 쓰고 있다. 고소득층 같은 경우는 반대로 저소득층은 여가 생활에 의해서 있어서 크게 돈을 쓰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로 연준은 연소득 12만 5천 달러 미만 가구의 평균 주휘량 자체도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어서 최근 그 다음에 12만 5천 달러 미만 가구의 평균 주휘량 자체도 감소. 저도 포함되는가? 이게 저도 솔직히 말해서 요즘 가스를 좀 덜 넣는 느낌이 있기는 해요. 운전하는 거는 좀 여전히 그렇지만 옛날에는 좀 자주 넣었다 싶으면은 조금 요즘 들어서는 천천히 정말 0마일 내지 1마일 남았다 싶을 때 이제 한 번씩 넣고 저는 그러거든요. 최근 들어서 그래서 실제로 주유량 자체도 이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름값이 오르니까 석탄이 또 안정적인 에너지원으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 현재 해외 다른 국가 중에 대만은 가동을 중단했던 석탄 화력 발전소를 최근에 재가동했고 한국도 지난달 석탄 발전량을 3분의 1 이상 늘렸고 유럽에서는 이탈리아가 장기적인 에너지 충격에 대비해서 석탄 화력 발전소를 비상대기 상태로 전환을 했습니다. 또 주요 석탄 공급항인 호주의 뉴캐슬 항구의 석탄 현물 가격은 전쟁 발발 이후 12% 급등하는 등 최근 몇 년간 많은 국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석탄 발전을 감축해왔지만 고유가의 여파로 이 같은 흐름이 뒤바뀌고 있는 것으로 또 나타났습니다. 환경 보존 때문에 환경 파괴를 하니까 석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정말 안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돈 앞에서는 이게 또 그렇게 또 안 되나 봅니다. 그래서 연료비로 사람들이 돈을 더 쓰고 있다.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석탄을 많이 쓰고 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고요. 다음 소식은 에어쇼 도중에 비행기가 또 충돌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아이다호주에서 열린 한 에어쇼에서 전투기 두 대가 공중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다행히도 조종사들은 모두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아이다호주 서부 마운티넘 공군기지에서 열린 건파이터 스카이즈 에어쇼에 참가한 해군 제129 전자공격비행대대 소속 EA-18G 그롤러 전투기 두 대가 공중 고개를 펼치던 중에 발생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전투기가 서로 바짝 붙어 있는 것을 보고 공연의 일부라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전투기에서 불꽃이 관찰됐고 곧이어 연기를 내뿜으며 지면으로 추락하기 시작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 촬영된 영상에는 전투기가 추락하자마자 주변에서 4개의 낙하산이 펼쳐지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 4개의 낙하산이라 함은 조종사들이 탈출하는 모습이고요. 이에 항공안전 전문가 제프 구제티는 일반적으로 항공기 충돌 시 조종사가 탈출할 기회가 거의 없지만 이번 사고는 공중에서 서로 붙어있는 상황 덕분에 조종사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구제티는 그러면서 정말 엄청난 영상이라며 두 전투기가 매우 특이한 방식으로 충돌해서 서로 붙어있던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하며 이번 사고가 기계적 결함이라기보다는 조종 미숙이 원인이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요 영상 봤는데 전투기 두 대가 서로를 이제 향해서 날아오다가 갑자기 배면 비행을 하는 것처럼 서로 이제 아랫부분을 맞닿아요. 그러면서 저도 거기까지는 이게 에어쇼의 일부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바로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폭발하면서 근데 다행히도 그때 바로 또 조종사들은 탈출을 했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그 전투기 그 밑에 부분 하단 부분이 서로 맞닥뜨리지 않고 뭐 앞과 정면과 정면이 충돌했으면은 아무래도 조종사들이 탈출을 못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드네요. 한편 이번 건파이터 스카이즈 에어쇼는 지난 2018년 행글라이더 조종사가 추락 사고로 사망한 후 이 기지에서 열린 첫 에어쇼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의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국립 기상청에 따르면 사고 당시 시야는 양호했지만 최대 풍속이 약 297마일 퍼 아워 정도 네, 돌풍이 불고 있었다고 29.7마일 죄송합니다. 29.7마일 정도의 돌풍이 불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조종사들이 모두 생존해서 탈출한 만큼 충돌 전후 목격한 내용은 확보할 수 있고 사고 원인도 신속하게 파악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으며 태평양 함대 해군 항공사령부 대변인도 사고 사실을 확인하고 모두 안전하게 탈출했으며 사고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황상 제가 봤을 때는 바람이 세게 불고 있었다. 그리고 조종사들이 바람이 부니까 이게 조종 미숙으로 네, 결국 기체를 컨트롤을 하지 못해서 충돌이 일어난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드네요. 다음 소식 국방부가 해외 군사 작전 중에 민간이 사망 방지 프로그램을 중단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국방부 감찰관실은 최근 보고서에서 국방부가 민간인 피해를 예방하고 발생할 경우 대응하도록 한 연방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조직과 예산, 시스템을 더 이상 갖추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문제가 된 연방법상의 의무는 크게 두 가지로 군사작전에서 민간인 피해를 줄이고 이를 조사, 대응할 수 있는 정책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 그 다음에 이를 지원하는 전담조직인 민간인 보호센터를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는 이렇게 두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이 같은 법적 의무를 실행하기 위해 지난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국방부에 민간인 피해 완화 및 대응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당시 국방장관은 예멘,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수년간 이어진 미군 공습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 논란이 확산하자 민간인 보호를 위한 교육과 작전 절차, 피해 조사 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인 CHMR을 출범시켰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뒤 이 프로그램은 급격히 축소됐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번 감찰관실 보고서를 통해서 이런 사실이 네, 확인이 된 겁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CHMR은 공식적으로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운영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이후 활동을 멈췄고 관련 예산 지원도 중단됐으며 정담 인력 상당수도 다른 부서로 재배치되거나 조직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엘브리치 콜비 국방부 정책 차관 대행과 댄 드리스콜 육군 장관이 올해 2월 핏 텍사스 국방장관에게 프로그램 축소 또는 폐지를 제안한 뒤 운영이 빠르게 위축된 것으로 보고서는 또 분석을 했습니다. 현장에서도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는데 과거 민간인 피해 평가 책임자를 지낸 웨스 브라이언트는 현재 관련 프로그램 소속 직원이 7명에 불과하며 사실상 주요 업무 수행에서 배제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국방부의 민간인 보호 프로그램 축소 논란은 미군의 대일함 공습 과정에서 대규모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면서 확산하고 있는데 특히 미군의 폭격으로 이란 미나브 지역의 한 여학교에서 최소 175명이 숨지면서 미군의 작전 표적 선정 과정과 민간인 피해 통제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둘러싼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 미국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노래 들으시고 국제 소식 마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곡은 임재범의 아버지 사진. 네, 뽀들현도님이 신청하신 임재범의 아버지 사진 들으시겠습니다.

5월 18일 김은혜 뉴스 톡 국제 소식입니다. 지난주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후 미국 측 수행단이 귀국 전에 중국 현지 물건을 전량 폐기하고 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동행한 관계자들이 귀국 전 중국에서 제공한 물품들을 전량 폐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 소속 백악관 출입 기자 에밀리 구디는 X를 통해 미국 측 직원들은 출입 증가, 임시 휴대전화, 대표단용 배지 등 중국 측이 배부한 모든 것을 수거해서 에어포스1에 탑승하기 전에 비행기 밑에 계단 아래 쓰레기통이 있었는데 거기에 다 버렸다고 전했습니다. 구디는 이어 기내에는 중국에서 온 어떤 물건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는데 이는 중국 측의 해킹이나 도청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절차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앞서 뉴욕포스트는 별도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 역시 방중 기간 해킹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라는 권고를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백악관 직원들도 방중 기간 일회용 휴대전화와 일회용 이메일 주소를 사용했고 직원들이 보유한 개인기기는 GPS, 와이파이 등 모든 신호를 차단하는 패러데이 백에 담겨 에어포스1 기내에 보관됐다고 뉴욕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네, 아 참... 이거 글쎄 말이죠. 네, 물건들 중에는 뭐 물론 배지나 뭐 명찰 이런 것도 있겠지만 선물도 있을 건데 그런 것도 다 버리고 왔나? 네, 하여튼 뭐 이게 뭐 일단 쉽게 뭐 엑스레이로 검사를 한다고 해도 쉽게 잘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좀 한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만찬 때 이제 음식을 서빙하던 그 직원들이 또 일각에서는 중국 측 비밀 요원들이었다라는 또 이게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저 요 영상을 봤어요. 그 주장하는 측에서 네 이게 그 공개한 영상을 봤는데 정말 좀 수상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 귀에 인이어라고 마이크랑 무전기 같은 거 네 하면서 이제 왜 영화에서 보면은 귀에 약간 손대고 약간 말하는 그런 느낌.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한 번씩 살짝 귀를 만지면서 네, 정말 모든 사람들을 예의주시하게 쳐다보고 있던 네, 그런 장면이 있어가지고 아 이게 또 막 너무 심한 한편으로는 이게 또 아, 그래도 선물 준 것들 이렇게 다 버리고 가면은 좀 심하다고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또 네, 뭐 도청 당할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해킹 당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게 된 게 아닌가 또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이번에 방중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충돌은 피했지만 약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평가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회담에서 큰 소득을 얻지 못하고 심지어 중국을 회유하려는 모습마저 보이면서 일단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지 않고 무역 갈등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대화를 이어가기로 한 것은 분명히 안도할 만하지만 이란 전쟁 등의 국력을 소진한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할 힘과 의지가 예전보다 눈에 띄게 약해진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방중 때 트럼프 대통령은 보잉 항공기, 그 다음에 농산물 판매 등 일부 상업적 이익을 확보는 했지만 중국이 쥔 희토리와 이란 전쟁이라는 카드 때문에 시진핑 주석을 강하게 압박할 수 없는 처지에서 뚜렷한 성과를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초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전쟁을 자신 있게 선포했지만 중국이 미국의 첨단 산업과 무기 제조에 필요한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면서 역공을 하자 또 곧 중국의 휴전을 먼저 제의했습니다. 이게 참고로 희토류 같은 경우는 미국에도 있기는 있는데 이게 일단 문제가 채굴하는데 가격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환경 파괴를 엄청 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이거를 희토류를 쉽게 수출을 못 하는데 중국은 아무래도 이런 네, 환경 규제나 아니면은 뭐 정부에서 시키면 무조건 하라는 대로 다 하기 때문에 네, 쉽게 추출을 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희토류를 가장 많이 추출하는 국가가 또 중국이죠. 그리고 이제 희토류 같은 경우는 추출하는 데 있어서 기술력도 좀 필요하고 인프라스트럭처도 필요한데 다른 후진국들은 이런 게 부족해요. 인프라나 네, 기술이 부족한 반면 중국은 인프라스트럭처도 있고 그러면서 네, 기술도 있으면서도 그 다음에 규제는 또 네, 환경 규제는 또 약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중국이 희토류 관련해서 가장 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수출 국가로 떠오르고 있는 거죠. 네, 하여튼 네, 뭐 이런 식으로
예, 이게 뭐 이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더불어서 이처럼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힘의 균형이 중국으로 쏠리는 상황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미국에 의존하는 한국과 일본 등 역내 동맹국에 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전문가들이 또 밝혔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국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좋은 협상 칩이라고 언급하는 등 중국과의 합의를 위해 우방의 안보를 희생시킬 수도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좋은 협상안을 내놨어? 그래, 그러면은 그 대가로 우리는 대만한테 무기를 팔지 않을게. 아니면 반대로 우리가 그러면 대만한테 무기를 안 팔 테니까 중국 너희는 우리한테 좀 더 좋은 딜을 줘.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바이든 행정부와는 달리 중국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강력히 견제하기보다는 단기적인 상업 이익에 초점을 맞추면서 유화 정책을 펼치는 것도 지금 고민이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미중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건설적인 전략 안정 관계를 구축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이는 서로 경쟁은 하되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계를 관리해 나가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핵 문제의 경우 이번 회담에서 다뤄지기는 했지만 바로 중국의 협력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라는 게 또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백악관이 팩트시트를 통해 발표하기는 했지만 이는 중국이 기존 입장을 원칙적으로 확인한 것에 불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은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진행 중이던 2018에서 2019년에 공식 성명과 정책 문서 등에서 한 번도 비핵화를 언급했지만 최근에는 이런 경우가 없는데 이런 변화를 두고 중국이 미국과 협력보다 전략적 경쟁 우선화하는 상황에서 북핵을 암묵적으로 용인해서 미국을 좀 견제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대만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언자들이 또 5년 내 중국이 대만 침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익명으로 인용된 트럼프 대통령의 한 조언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우리는 떠오르는 강대국이 아니라 미국과 대등한 나라다. 그리고 대만은 우리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새 위치로 중국을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조언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대만이 앞으로 5년 안에 테이블 위에 오르게 될 가능성이 한결 커졌다는 신호를 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대비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한 뒤 반도체 공급망은 자급과는 다리가 한참 멀 것이라며 기업 최고 경영자들에게 그리고 경제 전반에 있어 반도체 공급망보다 더 다급한 문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결국 미국이 대만 TSMC의 반도체 공급을 크게 의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이 중국에 점령될 경우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 충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죠. 익명의 조언자가 미국 언론에 이 같은 우려를 표명한 것은 지난주 미중 정상회담 계기에 이뤄진 대만 관련 논의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14일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는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이를 잘 처리하면 양국 관계는 전반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고 잘못 처리하면 양국은 충돌해서 중미 관계 전체를 매우 위험한 지경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중국 측이 발표했습니다. 이건 근데 바꿔 말하면은 이제 중국도 네 중국도 대만을 침공하거나 뭐 도발할 경우에 양국 관계를 충돌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도 저는 보여지고 있는데 네 하여튼 이 악시오스 기사는 조금 더 이제 네 반대되는 중국에 반대되는 네,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방영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는 좋은 협상칩이라며 미국이 팔 수도 팔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해서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은 매우 강력한 대국이고 대만은 매우 작은 섬이라며 대만은 중국 본토로부터 59마일 떨어져 있고 미국은 9,500마일 떨어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참고로 대만은 그래도 미국과 우방국으로 지금 굉장히 미국에 네, 의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좀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미국 행정부 요인들은 미국의 대만 관련 정책의 변화가 없다고 했지만 외교관은 과거 미국 정부가 중국과 협상할 일이 아니라며 선을 그어온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문제를 대중국 협상칩으로 규정한 것은 중요한 변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대만에 대한 신규 무기 판매를 승인할지 여부, 그 다음에
기존의 승인한 무기의 인도가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여부 등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만 방어 의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네, 언론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식, 우크라이나의 영토 탈환. 네. 오랜만에 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소식인데 우크라이나의 영토 탈환이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2023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지속적인 점령 면적 순손실을 겪고 있다고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최근 30일간 탈환한 영토 면적은 189제곱킬로미터로 일주일 전인 지난 10일에는 최근 30일간 러시아가 이룬 점령지 면적이 113제곱킬로미터로 집계됐습니다. 러시아는 넓지는 않더라도 지속적인 우크라이나 점령지 면적 손실을 겪고 있으며 이는 2023년 10월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러시아는 올해 들어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의 0.04%인 약 220제곱킬로미터를 점령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러시아군이 여름철 대공세전에 숨고르기를 하는 것일 수도 이 전쟁에서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했죠. 네, 뭐 아니면 도. 네. 한편 러시아군 사상자 급증세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달 12일까지 러시아군 전사자가 총 28만에서 51만 8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부상자를 포함하면 총 110만에서 150만 명으로 러시아는 전쟁 전 전투 가능 연령대 남성 인구의 약 3%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러시아는 매달 3만 5천 명의 사상자를 내고 있는데 이는 사상자를 대체할 신규 모병보다 빠른 속도입니다. 또한 지난해까지 러시아군 사망자 1명당 부상자 수는 2명에서 3명이었는데 지난 3월 볼로디미르 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군 부상자 1명당 사망자 수가 거의 2명꼴로 발생하고 있다고 네, 주장한 바 있습니다. 부상자 대 전사자 비율의 급증은 전장에서 1인칭 시점 드론 활용이 급증하면서 조건 추적은 용이해지고 부상자 후송은 더 어려워진 데 따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런드 프리드만 킹스칼리지 런던 명예교수는 향후 몇 달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드론 진격을 막아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면서 러시아가 여름 대공세를 위해 병력을 아껴두고 있는 건 아닌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소식인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맹폭하자 우크라이나가 또 반대로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겨냥한 대규모 보복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러시아의 전순절 휴전을 놓고 벌인 신경전이 대규모 공격과 반격으로 확전하면서 위기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데 로이터,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17일 밤새 러시아 전역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556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방공망을 빠져나간 일부 드론이 러시아 도심에 떨어지면서 민간인 4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당했는데 특히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의 피해가 크다고 합니다. 모스크바에서만 드론 81대가 격추가 됐지만 일부 드론이 도심을 강타하면서 3명이 사망했고 사망자에는 인도 국적자가 또 한 명이 포함됐다고 주 러시아 인도대사관이 전했습니다. 상당수 고층 아파트와 기반시설 등도 파손됐고 그 다음에 석유, 가스 정제시설 인근 공사 현장 작업들도 상당수 다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어 볼로드미르 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러시아를 공격했다고 밝히며 드론이 우크라이나에서 500km 이상 비행해서 모스크바 주변에 집중된 방공망을 뚫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보안국도 모스크바 정유시설 한 곳과 송유시설 두 곳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가 대규모 드론을 동원해 모스크바를 직접 타격한 사례는 많지가 않은데 로이터 통신은 이번 우크라이나의 모스크바 공격이 1년여 만에 최대 규모라고 분석했습니다. AFP 통신도 러시아 수도권은 자주 드론 공격을 받았지만 모스크바는 상대적으로 공격 빈도가 낮았다며 지금까지 가장 큰 규모의 공습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참고로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키이우 맹폭으로 27명이 숨진 지난 15일 소셜미디어에 응징 없이 넘어가지 않겠다며 보복 공격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양국의 전쟁은 미국이 중재하던 종전 협상이 중동 사태로 중단되면서 점점 악화하는 분위기로 이달 초 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인 러시아의 정순절을 앞두고 양측이 서로 다른 휴전 기간을 주장하면서 갈등은 다시 증폭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9에서 11일 3일간 휴전을 중재했지만 휴전이 끝나자마자 양측은 고강도 공격을 주고받으며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고 주장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12일 중국 베이징에서 베이징으로 떠나며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이 가까워졌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만 네, 이런 식으로 양측이 네, 교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고요. 참고로 지금 뭐 요 소식만 들었을 때는 오, 우크라이나가 지금 뭐 모스크바를 엄청나게 공격을 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는 어느 정도 좀 살짝 좀 본인의 주장을 좀 갖고 들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무래도 유럽 쪽 서방 국가 서유럽 쪽 지역 언론사들은 우크라이나에 좀 좋은 뉴스를 많이 보도를 해요. 네, 그래서 물론 네.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 하여튼 러시아가 굉장히 못하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잘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좀 과장돼서 네,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기사가 과장됐다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은 게 아무래도 이게 뭐 일부 네, 시설을 공격은 했지만 사망자가 3명 정도면은 이게 모스크바 전체 인구로 따졌을 때 크지 않는 수준이죠. 3명이라고 하면. 네. 그래서 이게 막 어느 정도 공격은 당했지만 이게 크게 뭐 전선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제가 준비한 굿모닝 워싱턴 1부 뉴스는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면서 세계 평화를 기원하며 We are the world 들으시면서 저는 계속해서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침 식사 중
1: 이렇게 조용하게?
0: 여기 당신 커피 있어?
1: 맥도날드? 아, 당신 맥도날드 사왔구나.
0: 그럼 맥도날드 빅 브렉퍼스트 플래터가 계란, 소세지, 해시브라운, 비스킷, 핫케이크까지 포함해서 단 6불인 거 알았어?
1: 방금 알았어요. 와, 우리 이거 또 해야겠는걸?
0: 한정 기간 동안만 판매,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나 콤보 밀과 함께 적용 불가.
2: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3: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2: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3: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1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1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2: 케이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네, 5월 18일 굿모닝 워싱턴 2부 네, 돌아온 김훈입니다. 아, 여러분 오늘 또 이제 또 월요일이면 저희가 또 네, 한 주간 이 사람이 이 남자가 어떻게 살았나 궁금해지는 저희 또 제이든 감독님 모시는 제이든 감독의 온에어 DMB 준비되어 있죠. 제이든 감독님 모시기 전에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저 다시 제이든 감독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Strokes의 Selfless 들으시겠습니다.

0: 네, The Strokes의 Selfless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이든 감독님 모셔볼게요. 감독님 안녕하세요.
1: 여러분 지금 핸드폰 다들 손에 쥐고 계시죠? 문자나 카톡창 열고 친구한테 딱 두 글자만 보내보세요. 저기 점점점이라고요. 뭐라고 한 친구는 당신에게 별 볼 일 없는 필요 없는 친구고요. 왜라고 한 경우는 당신에게 필요 있는 친구입니다. 응? 이라고 한 친구는 당신에게 도움을 주는 친구고요. 무슨 일이야? 라고 한 친구는 정말 정말 정말 좋은 친구. 무슨 일 있어? 라고 한 친구는 정말 곁에 두어야 하는 친구라고 합니다. 물음표만 찍은 사람은 친구도 아니고요. 할 말 있어? 라고 한 친구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으며 말해봐. 라고 한 친구는 당신에게 관심이 없진 않은 친구입니다. 뭐야? 라고 한 친구는 당신을 매우 싫어하는 친구고 응? 이라고 한 친구는 신경 안 써도 되는 사람. 왜 그래? 라고 한 친구는 꼭 곁에 두어야 하는 친구. 저는 여러분이 저기 라고 할 때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말해봐 말해봐 왜 그래? 자,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에게 꼭 곁에 두어야 하는 도움을 주는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은 남자 제이튼의 오네어 DMB 시작합니다.
0: 와, 오늘 역대급으로 길었네. 아, 네, 안녕하셨어요?
1: 자고 계시더라고요.
0: 아니. 아, 네. 안녕하세요라고 했는데 갑자기 네.
1: 이런 또 이제 네. 제가 또 많이 그 좀 살펴봤더니 네. 또 이런 것도 또 좋아하지 않습니까?
0: 아, 네. 또 네. 이렇게
1: 적이라고 했을 때 네. 당신이 뭐라고 대답할 건가요, 훈이님은?
0: 저는 저는 대답을 아예 안 할 것 같은데.
1: 적이
0: 아니 왜냐면 적이하고 그 다음 네. 말을 쓰고 있지 않을까.
1: 기다리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뭐. 근데 30분 동안 말이 없어.
0: 아, 그래요? 그러면 뭐 바쁜가 보지 뭐. 제이든 감독님은
1: 쉽지 않네.
0: 제이든 감독님은
1: 저기 뭔데 이렇게 할 것 같아요.
0: 뭔데?
1: 사람마다 좀 다른데.
0: 네.
1: 뭔데?
0: 뭔데? 뭐야? 그러면 어떤 친구죠? 그렇게
1: 당신을
0: 얘기하는.
1: 매우 싫어하는 친구.
0: 당신을 매우 싫어하는 친구?
1: 아니 근데 그 친한 친구끼리는
0: 네.
1: 응? 뭐 이런 뭐 그냥 물어보지 않나? 물어보죠.
0: 아, 그래요?
1: 네. 근데 친구도 아니라고 하네요. 네. 아닌가 봅니다 우리는. 네.
0: 아니 근데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는데.
1: 그러니까,
0: 아니, 저는 이렇게 네. 객관적으로 생각했어요.
1: 제가 보냈어요. 저기 네.
0: 형이 저한테 감독님이 저한테 저기라고.
1: 저기.
0: 네. 기다릴 것 같아요.
1: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0: 아, 네. 그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대답을 하겠죠.
1: 아,
0: 네. 근데 이제 그냥 저기라고만 하면은 네. 아 계속 말을 쓰고
1: 약간,
0: 있겠구나.
1: 약간 그런 말 있잖아요. 네. 한국인을 편하게 하는 방법에는
0: 네.
1: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하다 마는 것이고
0: 네.
1: 두 번째는
0: 네.
1: 지금 이거를 이렇게 네. 말을 하다 마는 거
0: 아 방송에서 네. 네. 얘기를 안 하시면
1: 점점점
0: 이렇게 네. 아
1: 이거 모르셨어요? 굉장히 유명했던 밈인데
0: 네네네
1: 아시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네.
1: 자 저번에 저희가 넌센스 퀴즈를 항상 하잖아요. 아재개 그 넌센스
0: 네.
1: 퀴즈 뭐 황당한 퀴즈 뭐 이런 거 하는데
0: 네.
1: 반응이 상당히 좋아요. 주변에서 뭐 이거 해달라.
0: 누구한테?
1: 이거 해달라. 아니, 이런 거는 좀 호불호가 갈리는 거라서.
0: 감독님이 그냥 좋아서 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1: 맞긴 한데, 아니, 좀 메시지가 와요, 이렇게.
0: 아, 네. 눈스 퀴즈 네. 너무 재밌었다.
1: 재밌었다. 재밌었다라는 말은 안 하지만,
0: 네.
1: 자기가 아는 아재 개그를 나한테 보내주는 거야.
0: 아.
1: 맞춰보라고.
0: 네네. 네. 나만 당할 수 없지.
1: 네. 나쁘지 않았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또 이번에, 준비한 또 아재 개그가 있습니다.
0: 네네.
1: 넌센스 퀴즈.
0: 네.
1: 여러분 어떠신가요? 너무 재밌다고요? 알겠습니다. 계속 열심히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저희가 잠깐만요. 탈모인 사람이 총을 한 발만 쏠 수 있는 이유는
0: 왜죠?
1: 두 발이 없어서.
0: 네.
1: 자, 두 번째 시력이 네. 좋은 사슴을 부르는 말은 시력이 좋아요.
0: 네.
1: 사슴.
0: 네.
1: 시력이 좋은 사슴.
0: 뭐죠?
1: Good idea.
0: 굿 아이디어. 네.
1: 자, 세 번째는 읽을수록 힘든 책은
0: 읽을수록 힘든 책.
1: 지침서.
0: 지침서.
1: 지침서. 네. 자, 네 번째 지치고 있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요?
0: 아니요. 지침서가 아니요? 원래 뭐였죠?
1: 약간 가르치는 거. 가이드북 이런.
0: 가이드북 같은 거.
1: 네, 지침서. 네. 네. 빵을 굽고 있는 소를 부르는 말은요?
0: 뭐죠?
1: 베이킹 소다.
0: 베이킹 소다.
1: 자, 마지막으로 스님만 입원하는 병원은
0: 뭐죠?
1: 중환자실입니다.
0: 아, 네.
1: 오늘도 다섯 개 깔끔하게
0: 네.
1: 했고요.
0: 네네.
1: 자, 그 제 근황을 또 궁금하신 것 같아가지고 이번 주 네. 굉장히 또 바쁘게 네. 지냈거든요.
0: 어떻게 넌세스보다는 네. 저는 또 근황이 더 차라리 더 궁금해요.
1: 아, 아니에요. 집에 네. 가서 이제 네. 씻으려고 누웠을 때 피식피식할 겁니다.
0: 여기에 저거 있잖아요. 네. 한 번씩 써먹으려고 기억을 네.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암만 생각해도 이게 기억이 안 나요. 제가.
1: 여기서 그나마 약간 그 인상 깊었던 거는 뭐가 있죠?
0: 오늘
1: 넌센스 퀴즈 제가 준비한 거
0: 마지막 빵을 굽고 있는 소
1: 빵을 굽고 있는 거 베이킹 소다
0: 아 베이킹 소다 예 네,
1: 오케이 네. 오케이 써 먹으세요 저한테 허락 받으세요 다음 주
0: 아 네 알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자 이번 주 저번 주에 저희 달력 프로젝트가 이제 끝났고요
0: 네.
1: 또 DC 갤러리에서 이제 컨벤션 행사 또 출장 업무가 있어가지고
0: 네.
1: 또 한국에서 많이 또 이제 오셨더라고요
0: 그래서 네. 네,
1: 네트워킹도 하고 일도 하고 맛집도 많이 알려드리고 좋은 시간을 또 보냈고요
0: 네.
1: 친한 형님이 이제 BHC 제가 이제 한국에 있는 분들이랑 가끔 소통을 하는데
0: 네.
1: 항상 BHC 뿌링클 치킨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0: 아, 네네네.
1: 이걸 꼭 먹고 싶었다 했는데 알링턴 버지니아에 있어가지고
0: 저 여기 어제 갔어요.
1: 예, 네,
0: 어제 갔어요.
1: 맛있었어요. 어떤 게 맛있었어요?
0: 개인적인 거라서.
1: 네. 근데 치킨은 진짜 다 개인적인 것 같아요.
0: 네.
1: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고 저 네. 사람 다르고 하더라고요.
0: 저는 개인적으로 네. 막 그 양념 이런 소스 된 거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파페이스 그냥... 치킨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1: 아, 네네. 네. 노래도 막 미국 노래만 들으시더라고요.
0: 제가요?
1: 네.
0: 아까도
1: 튼 노래가 미국 노래.
0: 한 번씩 튼 거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1: 아, 그래서.
0: 남자의 평균은 어디까지? 네. 네.
1: 뭐, 여러 가지가 또 있더라고요. 치킨은 또 다들 개인차가 있어가지고. 어떤 친구는 프라닭 좋아하시고.
0: 맞아요.
1: 오빠닭 좋아하시고.
0: 오빠닭. 옥구닭도 있고.
1: 옥구닭도 있고. 되게 많은 것 같아요.
0: 네네.
1: 한국에서 개발자들이 마지막 그, 가는 길이.
0: 네.
1: 치킨 사장님이라고 합니다. 많이.
0: 아. 네.
1: 그래서 한국에 안타까운... 치킨집이 진짜 많대요.
0: 엄청 많죠. 네. 네.
1: 많이 닫는 데도 있지만 네. 여는 데도 많다.
0: 맞아요. 요식업이 그리고 또 이게 체인이 많아 체인이라서 네. 쉽게 이게 돈만 있으면 일단 오픈할 수 있기도 쉽고.
1: 맞아요.
0: 그런 변수도 이게 또 망하기도 쉬운.
1: 맞아요. 네. 사람들마다 이게 또 취향이 달라가지고 그런
0: 그렇죠.
1: 것 같습니다.
0: 네.
1: 맛있는 치킨 드시고요.
0: 네.
1: 또 오늘 그리고 이번에 제가 그 또 하고 싶었던 보드 게임이 있었어요. 달무티
0: 네.
1: 뭐 이런 거가 있어.
0: 달무티.
1: 달무티. 달무티.
0: 달무티.
1: 예, 네, 너무 재밌는 한국 게임이겠죠? 모르겠습니다.
0: 아, 네네.
1: 네, 이게 그 클래스가 있어요. 왕.
0: 네.
1: 귀족.
0: 네.
1: 상인.
0: 네.
1: 농부.
0: 네.
1: 노예.
0: 네.
1: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갈라가지고.
0: 네.
1: 보드 게임을 하는 동안에.
0: 네.
1: 왕은 다 시킬 수 있어요.
0: 오.
1: 가서 물 떠와라.
0: 오.
1: 너 나한테 지금 눈 이상하게 떴지? 일어나.
0: 네.
1: 이렇게 게임을 하는 네. 아주 도파민이 팡팡 터지는 그런 게임이었고요.
0: 재밌겠다.
1: 네, 재밌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1943에
0: 네.
1: 인형뽑기 머신이 들어와가지고, 저 인형뽑기를 잘 못하거든요.
0: 아, 그래요?
1: 근데 인형뽑기 뭐라고 하죠? 그 집게.
0: 네.
1: 아구가 그 힘이 좋아요.
0: 아.
1: 그래서 잘 뽑힙니다. 가셔야 돼요.
0: 네네.
1: 저도 이거 그냥 아예 설마 했는데
0: 네.
1: 다섯 개 뽑았어요.
0: 오, 네.
1: 진짜.
0: 그래도 남는 장사지 않나?
1: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네. 기분은 좋았으니까
0: 네,
1: 도파민 팡팡 터지는
0: 네네네.
1: 그런 하루를 막 보고 싶으면
0: 네.
1: 가셔가지고 인형 뽑기 하시고
0: 네. 네.
1: 또 우베 막걸리도 드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좋습니다.
0: 네.
1: 자 이번 주 토요일 날은요.
0: 네.
1: 저희 또 드디어
0: 네.
1: 이게 몇 개월 전부터 기획이 돼 있었던 내향적인 친구들과
0: 네.
1: 파티,
0: 네.
1: 피크닉 파티를 합니다.
0: 네.
1: 네, 아주 토요일마다 매주 설렜는데
0: 네.
1: 이번에는 너무너무 설레요.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사람도
0: 네.
1: 한 명 한 명 다 심사를 받고
0: 네.
1: 들어보낸 그런 친구들이에요.
0: 심사를 받고?
1: 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또 불편해할 수도 있고 내향적인 친구들은 이제 케어가 필요한 친구들이라서 오디션을 보고
0: 네. 네,
1: 거기서 이제 합격을 하고
0: 네.
1: 그다음에 이제 들어온 친구들.
0: 어떻게 해야 내향적인 성격으로 보여주죠? 말을 좀 안 하고 약간.
1: 내향적인 성격은요.
0: 네.
1: 사실 내향적인 사람들은 서로 이제 그 코드만 맞으면 엄청 친해져요. 말도 많이 하고.
0: 그 사람들끼리는.
1: 네. 근데
0: 네.
1: 새로운 사람이 오면
0: 네.
1: 이게 약간 엄청 차가운 공기가
0: 네.
1: 이렇게 휩쓸듯이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0: 네.
1: 저도 좀 어느 정도는 있어서.
0: 아 내향적이세요?
1: 네. 저는 약간 내향적인 이예요. 소문자 이.
0: 네.
1: 어중간한 방정식 보면은
0: 네.
1: 4의 2승 뭐 해가지고 2 이렇게 있잖아요. 조그만 글씨로.
0: 2승?
1: 네, 저는 그 2예요. 네.
0: 요즘은 2제곱이라고.
1: 아.
0: 승이란 단어를 요즘 안 쓴다고.
1: 이승 이러던데.
0: 아, 예. 승이란 말을
1: 안 써요?
0: 3제곱, 네, 3제곱, 4제곱 아, 이렇게
1: 미안합니다.
0: 얘기를. 네. 아니 미안한 게 아니고 요즘 또 아니, 바뀌어서
1: 어린 친구들에게 미안하다고.
0: 아, 네네네.
1: 훈이님한테 네. 하는 거 아니에요?
0: 아, 네네. 네.
1: 어린 친구가 아니니까요.
0: 네.
1: 좋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라이브러리에서 네. 김치 페스티벌을 합니다.
0: 갑자기?
1: 제가 그 촬영을
0: 아, 네. 매년 무슨 날인가요? 왜 오늘
1: 김치데이 뭐 그런 거 하던데.
0: 아, 네. 오늘이 김치데이인가?
1: 그거는 모르겠는데
0: 네.
1: 오늘 김치 먹으면 김치데이 하세요.
0: 어, 네, 알겠습니다.
1: 네, 그래서 그 매년 있는 행사거든요.
0: 네.
1: 제가 정보를 제대로 많이 못 들어와서 좀 죄송한데
0: 매년 저희가 아, 제 잘못이 또 있습니다.
1: 네, 그럼요.
0: 네, 미리 알아서 이걸 얘기해 드렸는데
1: 그거 아셨어야죠. 김치데이인데 네. 아무튼
0: 네.
1: 항상 첫 년도에는
0: 네.
1: 그게 다 미국에 사는 분들을 미국인들을 위한 네. 페스티벌이에요.
0: 네네.
1: 한국인들 한 명 없어요.
0: 어, 네.
1: 그냥 그 관계자들만 한국 분들이시고.
0: 네.
1: 그래서 이제 김치 전문가 뭐 요리 뭐 유명하신 분이 나와서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설명을 하시고 인터뷰 하시고 아니요 미국
0: 김치 네, 전문가. 네. 오, 네.
1: 되게 신기하죠.
0: 네.
1: 그리고 나서 네. 동그란 그 테이블이 있어요.
0: 네.
1: 테이블이 한 몇 개가 엄청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0: 네.
1: 그 테이블에는 뭐 8명 이렇게 있어요.
0: 네.
1: 한 테이블에.
0: 네.
1: 거기에 초록색 그 김치 담그는 그 뭐라고 하죠? 천 같은 게
0: 천.
1: 네, 깔려 있고.
0: 네.
1: 거기서 이제 배추를 버무리고
0: 네.
1: 해가지고 이제 외국 분들이 김치를 만드는 거예요.
0: 오, 재밌겠다.
1: 첫 번째 년도는 네. 김치가 많이 남았어요. 만드는 속도도 느리고.
0: 아.
1: 그래서 저희 스태프들이 다 김치 남는 거 가져가고.
0: 네.
1: 그리고 뭐, 그 테이블도 좀 뭐 더러운, 뭐라고 하죠? 잔여물들.
0: 네.
1: 김치 그 만들고 남은 재료들.
0: 네.
1: 남아 있었고요.
0: 네.
1: 그래서 그걸 치우는 작업을 하는 거고.
0: 네.
1: 그 다음 연도는 다들 이게 김치를 만드는 스킬이 늘어요.
0: 오.
1: 되게 빠르고 깔끔하게.
0: 네.
1: 그래서 그 안에 남는 김치도 없고,
0: 네.
1: 잔여 그 재료들도 없고,
0: 네.
1: 좀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0: 네.
1: 무려
0: 네.
1: 900명이 신청을 하셨어요.
0: 오.
1: 그 900명에서 네. 300명만 뽑아서
0: 네.
1: 오늘 오십니다.
0: 아, 네. 그러니까 모두 오픈돼서 하는 건 아니고
1: 네,
0: 그, RSVP를 해서
1: 네, 그 네. 이벤트 브라이트인가 거기에 올라가 있는
0: 이벤트 걸로 브라이트에?
1: 네, 알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연도는 좀 늦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0: 네.
1: 내년에 꼭 오셔서 이게 갈수록 커져요 이게.
0: 네.
1: 너무 신기한 행사인 것 같은데.
0: 네.
1: 그 제가 알기로 그 문화원
0: 네.
1: 거기서
0: 한국 문화원
1: 네. 하는 거라서
0: 아.
1: 누구든지 참여를 할 수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0: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렇게 근황까지 좀 들었고
1: 네. 네.
0: 잠시 신청곡 네 원필의 행운을 빌어줘.
1: 아, 또 그 우리 또 그 포카님이
0: 네.
1: 오늘 또 시험을 보러 가고 있어서
0: 아, 네.
1: 사연을 보냈어요.
0: 아,
1: 행운을 빌어달라.
0: 네, 행운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잘하실 것 같아요.
1: 아, 좋아요.
0: 네, 알겠습니다. 원필의 행운을 빌어줘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0: 네, 데이식스 원필의 행운을 빌어줘. 네,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 메시지 왔는데 네. 그 진짜 손톱만큼 안 되는 2인 친구가
0: 네.
1: 우리 저기 외향형인데 왜 네. 내향형이라고 소개해요? 이렇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0: 아, 예. 외향형이신데.
1: 네. 손톱만큼 조금만 이거든요.
0: 아, 이거는. 네. 그래도 네. 네.
1: 알겠습니다.
0: 네. 밝은 모습.
1: 네. 요즘에 또 졸업식이에요. 시즌이.
0: 아, 그렇죠. 네. 네.
1: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졸업하고 졸업식 올라간 그 인스타 스토리도 많이 보이는데
0: 네.
1: 해서 제가 졸업식에 대한 그런 랭킹 토크를 네. 가져왔습니다.
0: 네.
1: 네. 훈이 님은 또 기억에 남는 그 졸업식 뭐 생각 나는 거 있을까요?
0: 제 졸업식이요?
1: 네.
0: 고등학교
1: 뭐
0: 대학교
1: 내 졸업식 아니면 뭐
0: 아, 저는 네. 석사 때 졸업식이 네, 네. 코로나라서
1: 아...
0: 온라인으로 진행됐는데
1: 네.
0: 정말 그냥 녹음된 이름만 쭉
1: 아,
0: 부르고 네,
1: 아...
0: 축하한다라고 하고 끝나는 그게 좀 기억이 남네요. 그러니까 워낙 또 별로인 경험이
1: 기대가 나서. 있었나요 졸업식에 대한? 아, 그래도 또 친구들이 많으시니까
0: 아, 네 아니 근데 뭐 그때
1: 나올 때
0: 코로나
1: 이렇게... 네.
0: 때문에 네. 워낙 심해가지고
1: 그냥
0: 뭐 졸업식 안 하는 건 미리 알고 있었고 네
1: 그래서
0: 좀 섭섭하긴 하죠 아무래도 네,
1: 왜냐하면 또 이제 친구가 많은 친구들은 나오면서
0: 네.
1: 훈이 하면 예 소리 지르고
0: 아,
1: 이제
0: 맞아요,
1: 서로
0: 맞아요.
1: 이제 기싸움도 네. 해주고
0: 아, 맞아, 맞아요. 네,
1: 그런 느낌이 있는데
0: 네.
1: 저는 그 기억나는 게 네. 이제 중학교 졸업식 때
0: 네. 한국이었네
1: 네, 한국에서
0: 네.
1: 친구들이 이제 밀가루를 던지는 게 한국에서 유행했잖아요.
0: 아 그때
1: 한국에서 졸업식에는 밀가루 네. 던진 게 유행이었어요.
0: 어...
1: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0: 네.
1: 그 듣고 계시는 또 형님 누나님들이 계시면은
0: 네.
1: 댓글로 왜 밀가루를 던지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번에 가져온 랭킹 토크는요
0: 네.
1: 졸업식 관련 공감 추억 랭킹 탑
0: 10입니다.
1: 네. 빠밤.
0: 빠밤.
1: 자, 10위부터 해보면요.
0: 네.
1: 10위는 프롬 파트너 구하기와 비용.
0: 아, 미국 내에서.
1: 네, 미국 내에서.
0: 네, 아, 네네네.
1: 왜냐면 제가 이제 처음에는 한국의 밀가루나 학교 앞 짜장면 대신에
0: 네.
1: 미국 하이스쿨이나 대학교 졸업식을 겪어본 교포들만 100% 무릎치며 공감할 수 있는 미국 교포 공감 졸업식 랭킹 탑 10을 가져왔어요.
0: 아, 네, 알겠습니다. 네.
1: 왜 칭찬 안 해줘요, 이런 거.
0: 칭찬이요?
1: 네, 감사합니다. 네, 10위부터 할게요.
0: 네.
1: 10위는 프롬 파트너 구하기와 비용 대참사. 졸업식의 전초전인 프롬.
0: 네.
1: 파트너 누구와 갈지 눈치 싸움하는 것부터 스트레스인데 턱시도 대여에 드레스 리무진 예약하느라 부모님 지갑 털리는 날입니다. 미국
0: 네.
1: 고교 생활의 로망이자
0: 네.
1: 최대 고비죠. 이때 시즌만 되면은 서로 이제 아 혹시 훈이님 여기서 고등학교
0: 네.
1: 안 나오셨나요?
0: 저 여기서 나왔어요.
1: 그러면 이제 아시잖아요. 그 프롬이며 홈커밍 시즌에
0: 네.
1: 서로 이제 그 누구랑 갈지
0: 네,
1: 뭐 이렇게
0: 네.
1: 서둘러 분주한 그런 모습들.
0: 아, 네.
1: 카페테리아나 뭐
0: 네.
1: 홀웨이에서 많이.
0: 네. 저는 4년 네. 연속 프롬을 가서
1: 어이야. 마성의 남자.
0: 네.
1: 푸남.
0: 9학년부터 네. 11학년까지는 이제 시니어
1: 네,
0: 12학년 이제
1: 네.
0: 파트너들이 저를 데리고 왔고.
1: 어휴.
0: 제가 12학년 때는 저 파트너 두 명이었어요.
1: 야.
0: 네.
1: 본격적 기만 방송. 분이 K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0: 아, 네, 그랬었던. 네. 네
1: 좋았네요. 네, 부럽습니다. 저 프롬은 못 갔어요, 저는.
0: 고등학교.
1: 프롬 당시에 이제 여자친구가.
0: 네.
1: 그 대학생이어가지고.
0: 대학생들도 가는데?
1: 근데 이제 그 친구는 그날에 또 일을 하거나 바빠가지고.
0: 아, 그래요? 근데.
1: 네.
0: 그러면
1: 저도 이제
0: 어린 마음에 좀 다른 사람이랑 갈 생각은 또 안 하셨나요?
1: 아, 그래도 또.
0: 네, 네.
1: 저는 또 이제. 또 충성도 이제
0: 충성을 하신다
1: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0: 네. 연애에 있어서 충성을 하신다.
1: 아 이게 말이 그렇지 그 의리죠 의리 의리
0: 네,
1: 아, 말이
0: 충성,
1: 잘못 나왔습니다. 습관 때문에
0: 네.
1: 예, 예.
0: 아주 좋은 연애관을 가지고 계신.
1: 아유 큰일 날 뻔했다.
0: 네. 9위
1: 네.
0: 네, 미용실 예약 전쟁 피처링 H마트 주변 미용실. 졸업식 당일 아침 한인타운이나 H마트 몰 근처 미용실은 새벽부터 미어터집니다. 인생샷 남기겠다고 K뷰티 스타일로 풀메이크업과 헤어세팅을 받으려는 여학생들과 어머니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1: 네. 뭐, 맞아요.
0: 네.
1: 옛날에는 근데 사실
0: 네.
1: SNS가 그렇게 뭐 해봤자 페이스북 정도 발전했을 때여가지고
0: 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1: 네.
0: 이제 막 시니어 이제 졸업할 때쯤 돼서 페이스북 했었고 그 전에는 거의 없었죠.
1: 그러니까 제가 좀 약간 이게 공감이 안 됐던 게 전 남자니까.
0: 아 네.
1: 저희가 막 그 미용실로 막 그 풀메나 헤어 막 받으러 가지는 않잖아요.
0: 아, 그렇죠.
1: 프롬 간다고. 그렇죠. 근데 그럴 것 같아요.
0: 결혼식 때도 네. 안 갔는데.
1: 네, 그럴 것 같긴 해요. 네. 네.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여자들과의 또 그런 또 예뻐 보이기 위한 기싸움이 있지 않을까요?
0: 아, 네.
1: 생각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자, 8위는요. 졸업식 날 날씨 불복불. 아, 복불복. 어이, 그자가 이렇게 네. 붙어 있어서. 땡볕과 칼바람. 아, 그러네요. 네. 미국 졸업식은 대형 체육관이나 야외 스타디움에서 많이 하는데, 야외 걸리는 날엔 꼼짝없이 몇 시간 동안 땡볕 아래서 구워지거나, 캘리포니아라도 오전에 칼바람 불어서 가운 속에 패딩 입고 버텨야 하는 서글픔이 있습니다. 저도 봤어요. 뉴욕 졸업식이 대학교 졸업식이었는데, 네. 엄청 유명한 사람도 많이 나오고, 네. 뭔가 스테리움에서 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뭐, 나머지 대기하는 인원들은 그냥 거의 서 있어야 되는 거야.
0: 아, 네. 네,
1: 아마 힘들지 않을까.
0: 저는, 제 졸업식은 아니고 제 그 윗학년 졸업식을 참여했었는데 네. 그날 눈 왔어요.
1: 아
0: 벌먼트주에 있었는데 오. 6월 달에
1: 어땠어요?
0: 6월 달에 눈 왔어요.
1: 어, 우와 신기하다. 네. 6월 달에 눈이 와? 네. 6월 달?
0: 정말 이거는 정상이 아니다.
1: 어. 네. 참고로 그 아 그 6월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0: 6월
1: 혼났습니다. 예.
0: 6월
1: 6월 달. 네네. 네, 6월 달이라고. 네. 네. 네. 아무튼 그래서 네. 6월 달에. 눈이 오는 곳은 또 벌몬트.
0: 네.
1: 또 미국은 엄청 땅덩어리가 크니까.
0: 그렇죠.
1: 가능한 일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0: 7위. 칭찬 감옥에 갇히는 이름 부르기. 롤콜 시간.
1: 네.
0: 김철수 한마디면 끝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학생 한 명 한 명 이름 부르며 무대를 걸어가게 합니다. 이때 한인 가족들이 구역 하나를 통째로 잡고 에어혼,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면 부끄러움은 무대 위 학생의 몫입니다.
1: 혹시 그 한국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또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0: 네.
1: 저희는 한 줄로 계속 가요. 그 약간 그 앞에는 약간 교수님들 서 있고
0: 네네.
1: 한 명씩 이름을 부르면 그 스탠바이 하다가 그 네. 자리에 가서 네. 악수하고 사진 찍고 내려가는 그런 그
0: 한 30초? 네. 2, 30초 정도? 네. 네.
1: 그래서 계속 서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름이 좀 성이 네. 약간 A나 뭐 C 이런 애들은 빨리 끝나고
0: 네.
1: 이제 좀 Z 근처에 있는 뭐 Z 어쩌고 좀
0: Z 네.
1: 그 친구들은 좀 오래 기다려야 돼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알파벳 순서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에 한국 사람들 한 번에 확 나갈 때도 있어요.
1: 아, K, 아 맞아요 맞아요. 김하고 리 할 때 다 나와 한국 사람들. 네. 그럴 때 이제 서로 이제 그 응원을 좀 많이 해주고 네.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네. 소리 지르고.
0: 네.
1: 자, 6위는요. 졸업 학상 네. 학사모 데코레이션 장인들.
0: 아, 맞아 맞아.
1: 학사모 윗면을 자기 스타일로 꾸미는 미국 특유 문화죠. 합격한 대학 로고, 최애 K-팝 아이돌 사진, 혹은 엄마 아빠 감사 문구를 글루건으로 정성스럽게 붙이다가 밤새는 애들이 꼭 있습니다. 오, 이런 것도 있군요.
0: 네.
1: 약간 미국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친구가 기부스를 하고 오면 깁스를 하고 이제 학교로 오면 사인은. 애들이 다 사인을 해 줘요. 네. 거기다가. 되게 지저분하게. 근데 네. 그런 게 이제 미국 문화.
0: yearbook,
1: 네.
0: 졸업 사진 앨범, 에도 네. 이제 사인하는
1: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네. 행사 그런 또 컬처가 있습니다.
0: 네,
1: 네. 또 맞아. 학사모가 또 이렇게 꾸밀 수 있군요.
0: 이게 여기 그리고 네. 전공별로 좀 다른 게 네. 학부 때 보면은 이제 그 미대,
1: 아
0: 미대들은 정말 화려하고 엄청나게 확 짜 삐까뻔쩍하게
1: 맞아요, 맞아요.
0: 하고, 네. 네. 이제 남초 애들은 그냥 네. 심플하게.
1: 이거 보니까 그거 생각나요. 한국에는 어떤 고등학교가 있어요. 유명한 고등학교.
0: 네.
1: 졸업사진 특이하게 찍는.
0: 아, 네네네. 네,
1: 거기는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많이 합니다.
0: 아, 매년.
1: 맞아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거기 정말 재밌죠.
1: 생각이 났네요.
0: 네. 네.
1: 자, 그리고 5위는요. 하와이안 레이 목걸이로 하는 인맥자랑, 오, 이게 뭐죠? 졸업식 날 꽃다발 대신에 목에 걸어주는 생화, 레이, 나 사탕, 돈먹거리, 오, 인싸들은 목이 안 보일 정도로 레이를 겹겹이 쌓아 올려서 목 디스크 걸릴 것처럼 걸어다닙니다. 목걸이 개수가 그 동네 인맥의 척도입니다. 어, 이런 게 있군요.
0: 요즘은 이렇게 하나? 모르겠네. 저는 한 번도 이걸 본 적이 없네요, 레이는. 네.
1: 방송을 듣고 있는 저희 하와이안 친구가 있는데 그 하와이안 친구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0: 돈먹거리는 특히...
1: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0: 그죠.
1: 네. 네,
0: 돈 목걸이를 하고 다닌다? 큰일 날라고.
1: 신기하네요.
0: 네. 4위, 이름 오역 잔혹사. 알파벳의 늪. 교장 선생님이나 내빈이. 왜요?
1: 아, 이거 지금 상상이 돼서.
0: 아, 네.
1: 그, 미국 분들이 약간, 아, 말씀하세요.
0: 네네. 어, 계속, 아, 네, 알겠습니다. 교장 네. 선생님이나 내빈이 한국 이름, 예, 형석, 지혜를 발음할 때, 백인 선생님들이 혀를 한껏 굴려 향수 자이한 이런 식으로 완전히 네. 창조된 이름을 맞아, 부릅니다. 맞아. 아니 내 이름인데 긴가민가 하면서 무대로 걸어나가요.
1: 맞아요. 그런 하는데. 거 많이 봤어요.
0: 네. 네. 그래서 요즘엔 이거 네. 미리 녹음시켜요.
1: 아 진짜요? 네. 대박.
0: 미리 우와. 녹음시켜가지고 그거 보내야 돼요. 아, 졸업 전에. 그거 안 아, 보내면은 졸업장 맞네. 안 줘요.
1: 똑똑하네.
0: 네.
1: 아, 네. 그렇구나. 네.
0: 참고로 제 이름은 되게 쉽잖아요. 김훈이니까.
1: 그렇죠. 네.
0: 훈인데도 훈도 못하는 사람이
1: 휴운.
0: 그 이게 네. 인종마다 다른데 네. 그 히스패닉 쪽 분들은 훈이라 그러고
1: 그래요?
0: 네. 그다음에 인도 분들이 휴이라 그러더라고요.
1: 네. 가끔씩 이제 그 베트남이나 네. 동그 동아시아 친구들이 네. 한국어 좀 하겠다고 연습할 때가 좀 있어요.
0: 아 그래요? 네.
1: 형, 형.
0: 형을.
1: 형을 형.
0: 아 형. 네.
1: 흥민 이런 게 있어서. 네. 네. 자 3위는요 졸업파티 네. 투어와 한인마트 장보기. 자 졸업식 끝나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오픈하우스 형식으로 파티를 합니다. 부모님들은 갈비 재우고 한인마트에서 케이러링 주문하느라 등골이 휘고. 애들은 친구 집 파티 3, 4군데씩 찍으며 파티 하핑을 하느라 바쁩니다. 이런 문화가 있군요. 귀엽네요.
0: 저도 여기 네. 부모님이 미국에 안 계셔가지고.
1: 아, 네. 이런 거
0: 이런 문화는 저도 처음.
1: 근데 친구 집에 아픈.
0: 아, 저 기숙사 학교 나왔어가지고.
1: 아, 그래요?
0: 네. 다 기숙사 있는 애들이라서.
1: 좋습니다.
0: 네. 2위 졸업식 국룰 메뉴, 미국식 중식, 판다 엑스프레스와 갈비 바베큐.
1: 아, 저는 갈비 바베큐 무조건.
0: 아, 네. 한국이 짜장면이라면 미국 교포들의 졸업식 뒤풀이는 스케일이 큽니다. 대가족이 다 같이 한인타운 올 유 캔 잇 K-BBQ 집으로 직행해서 고기 냄새 풀풀 풍기며 축하하거나 간단하게는 판다 익스프레스 오렌지 치킨으로 파티를 열기도 합니다.
1: 보통 이제 아버지가 아이디어를 내잖아요. 네. 오늘 우리 저기 딸 생 저기 졸업식인데 아빠가 고기 거하게 쏜다.
0: 네. 그리고 저기 네. 저희 버지니아에서는 거기 네. 많이 가요.
1: 어디요? 그
0: 패킹 골멧인이라고. 아, 패킹
1: 맞네,
0: 덕.
1: 맞네.
0: 네, 거기. 네. 유명인들 많이 네. 가요.
1: 지금은 네. 그 사장이 많이 바뀌었다고 해서
0: 네네.
1: 그쪽보다는 여기 페어팩스 쪽으로 많이 간다.
0: 아, 그래요? 저는 최근에 네. 또 갔는데 사람 여전히 많더라고요.
1: 맞아요. 네. 여기가 또 지역이 그게 또 유명하니까.
0: 맞아요.
1: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대망의 1위. 네. 한국에서 날아온 이모, 삼촌, 할머니의 총출동.
0: 네.
1: 미국 졸업식은 온 가족의 대명절입니다.
0: 네.
1: 졸업식 시즌만 되면 인천발 비행기 타고 고모, 이모, 할머니까지 온 친척이 미국으로 날아오십니다. 스타디움 관람석 명당 차지하려고 새벽 5시부터 아이스박스 챙겨서 줄 서 계시는 눈물겨운 K가족 사랑이 영예의 1위입니다. 이건 약간 한국식으로 생각해서 있는 거지.
0: 그쵸?
1: 요즘에는 그냥 딱 그 시간에만 딱 와가지고 부르고 바로 가는. 네, 라스트네임 복. 그 다음에 이제 자기.
0: 네.
1: 근데 이제 처음에 오면은 바빠요. 자기 네. 친구, 뭐 가족 어디 있는지 찾느라고.
0: 아, 네. 요즘 또 휴대폰으로 다 이제. 네. 카톡 보내가지고 나 어디 있어 그런 거 말고 또 네.
1: 그랬구나.
0: 네. 네.
1: 그럴 수도 있고.
0: 네. 새벽 5시 아이스박스는 언제쯤 옛날 좀 조금이.
1: 네. 근데 이제 모르니까 네.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0: 네네.
1: 이제 그 비행기 타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있겠지.
0: 네. 네.
1: 그래서 그런 느낌.
0: 알겠습니다.
1: 자, 이렇게 좀 네. 네. 졸업식 알아봤고요.
0: 네. 네. 고민 상담 짧게 좀 진행해 보실까요?
1: 네. 그전에 네. 그 전에 저한테 이제 메시지 왔다고 한 분이
0: 네네.
1: 저한테 이걸 했어요. 논센스 퀴즈인데
0: 네네.
1: 옥수수 밭에서 푸가 길을 잃으면
0: 네.
1: 네, 제가 이거 보고 빵 터졌었는데
0: 아, 네.
1: 네, 콘프로스트였습니다.
0: 콘프로스트 네, 프로스트
1: 자, 여러분들 그 제 주위 친구들, 친척, 지인, 오빠, 아들, 처녀, 언니, 형부, 할머니, 원장님 모든 여러분들이 고민을 들어드리는 그런 코너
0: 네.
1: 고민 상담소 시작할게요.
0: 네.
1: 자 센터빌 쩝쩝 박사님입니다.
0: 네.
1: 안녕하세요. 저는 먹는 게 유일한 낙인 직장인입니다.
0: 네.
1: 매주 친구들이랑 맛집 탐방을 가는데
0: 네.
1: 제가 메뉴를 고르면 꼭 한두 명씩 아 어제 그거 먹었는데 하면서 은근히 눈치를 줘요. 그렇다고 야 너네가 골라 라고 하면 또 아무도 안 골라서 30분째 주차장에서 핸드폰만 보고 있네요.
0: 네.
1: 제가 그냥 독재자가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 답답함을 참고 계속 수양을 해야 할까요? 오늘 점심도 아직 못 정했습니다. 제 주위에도
0: 네.
1: 음식 고르느라고 한 1시간 정도 뒤
0: 아니 그렇게까지
1: 그런 분들
0: 그럴
1: 있어요.
0: 일이야?
1: 네.
0: 뭘
1: 먹을지 이제 낙이라고 하니까 그 낙을 찾아야 되는 거야.
0: 아니, 혼자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1: 근데 이제 친구들이랑 간다고 하니까 네, 친구들은 좋은데
0: 네.
1: 또 맛집을 또 고르는
0: 어...
1: 또 다 이제 제가 신나서 이거 먹자 했는데 저쪽에서 아 그거 싫은데 하면 또 힘 빠지잖아요.
0: 어 그러면 약간 옵션 네. 한 다섯 개 정도 생각을 3개에서 해가지고
1: 세 개에서 다섯 개 정도. 네.
0: 그래서 투표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1: 그렇습니다.
0: 네. 네. 다음 고민 애난데일 곰돌이님이 얼마 전부터 자꾸 눈에 밟히는 분이 있어서 용기 내어 커피도 사고 퇴근길에 데려다 주기도 했습니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그분이 저한테 오빠는 정말 좋은 오빠 같아요 라는 사형 선고를 내리더라고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다가가면 부담스러운 오빠가 될까요? 아니면 쿨하게 포기하고 좋은 오빠로 남는 게 맞을까요? 제 마음의 셔터를 내려야 할지 고민입니다.
1: 아 이거는 여자분한테 물어보고 싶다.
0: 고민. 이거요?
1: 예.
0: 제가 봤을 때는
1: 이미.
0: 예.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질러.
1: 질러?
0: 뭘 좋은 오빠예요. 네, 좋은 오빠라면 없습니다. 네. 평생 후회할 거 후회하지 마시고 그냥 얘기를 하고. 네.
1: 지르면 내일부터 못 볼 사이 될 거.
0: 그럼 안 보면 되죠.
1: 자기 일 아니라고?
0: 아니 그러면서 그럼 평생 뭐
1: 맞아요.
0: 끙끙 앓으면서 네. 볼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네. 아 그러고 솔직히 말해서 네. 해서 만약에 차였다 고백을 했는데 아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다음을 노려보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또 친하게 지내든지 네. 그게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1: 혹시 주위에 그런 경우 있나요? 고백했는데 차여서 네. 근데 다시
0: 이게 근데 제가 또 30대 후반이라서 네. 이제 또 고백을 하는 그런 나이는 좀
1: 아니 주위에 주위에
0: 그러니까 제 주위 제 또래들은 이제 또 그런 게 없지 않나.
1: 네. 그래요?
0: 네. 이제 자연스럽게 자만추를 하는 나이지 않나.
1: 그러니까 자만추는 하는데 고백은 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0: 아 그래요?
1: 자만추는 했는데 고백 그래요?
0: 아니 저는 뭐 연애랑 좀 멀어서 지금 네.
1: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고백을 했었을 때
0: 네.
1: 친구로의 관계는 이제 끝난 거잖아. 어쨌든 그 순간부터 웬만하면
0: 네네
1: 그 전 같은 친구 사이는 끝난 거죠.
0: 네. 뭐 근데 그 전 같은 친구 사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1: 그렇지.
0: 미래를 보고 한 거잖아요.
1: 아 맞죠.
0: 네. 네.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1: 근데 그 지르라고 해서 오늘 지르지 말고요.
0: 네.
1: 좀 분위기를 보고.
0: 아, 그렇지, 그렇지.
1: 그냥... 오늘 훈이 형이 지르를 했어. 가지고 네. 야, 너 좋아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0: 네. 아, 맞아. 제가 말을 잘못했네. 네. 그게 이게 본인만 좋다고 본인만 신나면 안 돼요. 둘 다 신나서 같이 해야지.
1: 호감도를 좀 끌어올려.
0: 네. 네. 최대한 좀 하셔서.
1: 제가 봤을 때는 좀 그 친구의 친구를 좀 공략을 해가지고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0: 아, 도움을?
1: 네. 친구.
0: 아, 근데 이게 또 잘못하면은 또 악 부작용을 또 만들 수 있는 게 모르죠. 어떤 사이인지 정확하게 모르면 또.
1: 네. 아니 저는 네. 저는 친구 그 친구의 친구한테
0: 네.
1: 이렇게 어느 정도는 알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러면 네. 객관화를 좀 들을 수가 있어.
0: 아.
1: 오빠 저 아니에요.
0: 네.
1: 쟤는 오빠 안 좋아요. 바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0: 아, 네.
1: 이러다 보니까. 아무튼 뭐 예, 잘
0: 네.
1: 좋은 잘 됐으면 좋겠고요.
0: 그렇습니다.
1: 예, 저도 네. 소개팅을 시켜줬는데
0: 네.
1: 최근에
0: 네.
1: 잘 됐어요.
0: 어, 네. 이 네. 얘기 아마 다음 주에 좀 한번 들어보고 지금 또 시간이 또 너무 그러니까요. 많이 지체가 돼가지고
1: 네네,
0: 네, 여기서 또. 여기까지 하는 걸로 자 제이든 감독님 그러면 네. 오늘 또 감사했고 다음 네.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0: 네.
1: 안녕히 계세요.
0: 급하게.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자, 네, 굿모닝 워싱턴 2부, 네, 이렇게 또 시간상 오늘 또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는 내일 5월 19일 아침 9시에 굿모닝 워싱턴 1부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그만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면 내일 뵐게요.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0: 703-354-1950 703-354-1950.
2: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3: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2: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지급합니다.
3: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2: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4: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2: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3: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5: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6: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1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1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7: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애들은 다 어디 있어요?
8: 아침 식사 중.
7: 이렇게 조용하게?
8: 여기, 당신 커피 있어?
7: 맥도날드? 아, 당신 맥도날드 사왔구나.
8: 그럼 맥도날드 빅 브렉퍼스트 플래터가 계란, 소세지, 해시브라운, 비스킷, 핫케이크까지 포함해서 단 6불인 거 알았어?
7: 방금 알았어요. 와, 우리 이거 또 해야겠는걸?
8: 한정 기간 동안만 판매,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나 콤보밀과 함께 적용 불가.
9: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워싱턴 초대 강연합니다.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선물같이 찾아온 이번 한 주, 여러분께서 계획하시고 또 소망하시는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라디오 워싱턴 초대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가족들과 또 봄나들이 하시면서 또 사랑하는 사람과 벗들과 좋은 시간 보내셨는지요? 저도 아들과 또 남편과 산책도 하면서 참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참 많이 찾아본 영상이 있는데요. 지난 주말 스탠포드 대학에서 BTS 공연이 이어졌지요. 요즘 대한민국의 이 일곱 청년이 아리랑 월드 투어 콘서트를 펼치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축제의 장을 만들면서 대한민국을 알리고 있습니다. 너무 자랑스럽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곡 바디 투 바디에서 강렬한 일렉트로닉 비트가 점차 잦아들면서 이어지는 아리랑의 세계인들이 떼창을 하는 것이 너무 감동적이죠. 이번 주말 스탠포드에서도 역시나 아리랑이 울려 퍼졌고 젊은이들, 뭐 어르신들도 남녀노소 모두 함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 달이죠. 4월 17일 밤 일본 도쿄 한복판 도쿄돔에서 5만 5천석이 꽉 들어찬 거대한 공연장, 네, 일본 땅에서 불려진 아리랑은 정말 특별했지요. 그 무대 위에 BTS 멤버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눈물을 참지 못하고 관객들의 그 목소리를 가슴에 새기는 듯한 그 벅찬 표정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나라를 빼앗긴 시절에 우리 민족이 저항의 언어로, 슬픔의 언어로, 그리고 살아있음의 언어로 불렀던 그 노래. 일본은 아리랑을 부르지 못하게 했고 또 우리 독립군들은 아리랑의 가사를 덧붙여서 독립운동의 의지를 담아내기도 했었지요. 그 독립운동가들이 감옥 안에서도 놓지 않았던 노래가 바로 그 아리랑이 도쿄에서 일본 팬들의 목소리로 울려 퍼진 것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적개심이 아닌 사랑으로, 억압이 아닌 감동으로, 배척이 아닌 연결로 역사는 이런 방식으로 새 페이지를 써가고 있습니다. 총과 칼이 아닌 노래로, 담장이 아닌 선율로 이 BTS가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세상의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한국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 리더 RM이 인터뷰를 한 내용이 기억에 남는데요. 그는 우리 모두가 한국 사람이기도 하고 또 한국을 상징하는 무언가가 같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아리랑이라는 키워드를 불러오게 되었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 아리랑에는 삶의 희로애락이 다 같이 담겨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겪었던 희로애락을 포괄하고자 하는 음악들을 잘 묶어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곡을 불렀다고 합니다. 제가 그 일본 도쿄 돔에서 일본인들이 그 불렀던 그 아미 팬들이 같이 불렀던 그 떼창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 너무 놀랍지요? 이 아리랑을 일본의 아미 팬들이 한국의 아미 팬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노래를 아리랑을 불러도 될까요? 그랬더니 한국의 아미 팬들이 아미가 BTS 팬층 이름이죠. 힘껏 불러주세요 라고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죠. 네, 월드 투어 아리랑에 앞서서 BTS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도 컴백 공연을 시작을 하면서도 그때 경복궁을 배경으로 광화문 일대에서 국립국악원 가창자들과 함께 아리랑을 재창을 했고요. 전통 타악과 광화문에 울려 퍼졌습니다. 현장에 10만 명과 190여 개국 넷플릭스 시청자 수천만 명이 그 장면을 지켜보기도 했죠. 저는 요즘 사실 케이팝, 케이푸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전 세계에 소개가 되고 있지만요. 아마 정말 아직 숨겨진 보물이 우리나라의 국악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창을 조금 배운 적이 있거든요. 정말 그 국악기 해금도 좀 배우고 그러면서 그 국악이 얼마나 정말 아름답고 전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 배우면서 부르면서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냥 너무나도 접하고 싶어서 짧지만 그 배웠던 그런 기억들이 다시 생각이 나고요. 아, 그래서 또 오늘은 정말 이 아리랑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고 왜 우리는 이렇게 아리랑을 들으면 마음이 울컥할지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흥얼거려본 노래. 하지만 막상 아리랑이 뭐냐고 물으면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노래죠. 누군가는 아리랑을 민요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한국인의 한이 담긴 노래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신기한 건 슬플 때 불러도 아리랑이고 또 기쁠 때 불러도 아리랑이고 타향살이 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아리랑이고 그리고 또 월드컵 거리 응원에서도 또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울려 퍼졌던 노래가 바로 아리랑입니다. 한국인이 어디에 있든지 세계가 달라도 세대가 달라도 심지어 언어가 달라도 아리랑은 이상하게 마음을 울리지요.

제가 지금 들려드리는 이 아리랑은요, 좀 오래 전이죠. 2008년인데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미국 교향악단 최초로 평양, 동평양 대극장에서 역사적인 내부 공연을 개최하게 되죠. 지휘자 로린 마젤의 지휘 아래 앙코르 곡으로 북한의 작곡가 최성환이 편곡한 아리랑 환상곡을 연주하면서 남북한과 또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연주입니다. 저는 사실 이 곡을 참 좋아하거든요. 뉴욕 필하모닉 평양 공연 당시 울려 퍼졌던 그 아리랑 환상곡 연주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의 비공식 국가라고도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 역사 속에 가장 힘든 순간마다 항상 아리랑이 있었기 때문이죠. 일제 강점기 시절 나라를 잃고 이름마저 빼앗겼던 시절에도 사람들은 아리랑을 불렀고요. 독립군들도 불렀고 타국으로 떠나는 이민자들도 함께 불렀습니다. 특히 1926년 영화 아리랑은 한국인의 민족 감정을 크게 일깨워주기도 했지요. 혹시 나운규 감독의 영화 아리랑 보셨는지요? 식민지 현실 속에서 억눌린 민족의 슬픔과 저항을 담아냈고 또 당시 사람들은 극장에서 영화를 보면서 함께 울고 아리랑을 따라 불렀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한국 전쟁 이후 미국으로, 남미로, 독일로, 중동으로 떠났던 한인 이민자들에게도 아리랑은 고향의 노래였고요. 우리 모두가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 동포들에게도 정말 가슴 속에 마음의 고향의 노래지요. 특히 해외 한인 행사 마지막에는 지금도 많은 경우 아리랑을 함께 부르기도 합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그 한 구절만 나오면 이상하게 모두 하나가 되는 것 같죠. 아마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올해 한국을 떠나 살다가 어느 행사장에서 우연히 아리랑이 들리면 갑자기 울컥하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아리랑은 노래라기보다는 기억이고 정체성이고 또 고향의 냄새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리랑은 언제부터 불렸을까요? 사실 아리랑 정확한 시작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처음 만들었는지 언제 처음 불렀는지 기록이 없지요. 그만큼 오래된 노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학자들은 조선 후기 이전부터 이미 민중사회에서 불렀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힘든 노동 현장, 산길, 농촌, 장터에서 자연스럽게 불렸다라고도 합니다. 또 사실 이 아리랑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사실 말 자체도 정확한 뜻이 없다고 하네요.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답을 찾으려고 하긴 하는데 뭐 12가지가 넘는 어원설이 있고요. 어느 하나도 사실 결정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실 말을 조금 풀어보면요. 아리는 아름답다, 곱다라는 옛말이라는 설도 있고요. 랑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리랑 고개를 넘는다라는 표현에서 인생의 고난과 이별을 넘어간다는 의미를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 정확한 뜻이 없기 때문에 더 오래 살아남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불분명함이 오히려 아리랑의 또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딱 잘라서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듣는 이마다 자신만의 아리랑으로 가슴에 또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슬픈 사람은 슬픔을 담아서 부르고 그리운 사람은 그리움을 담아서 부르고 또 희망이 필요한 사람은 희망을 담아서 불렀기 때문입니다.

아리랑 고개, 여기 가사에서 나오는 이 고개가요, 실제로 존재했던 고개라고 하네요. 서울 종로구 인왕산 기슭에서 아현동 방면으로 넘어가는 그 고개. 조선시대에는 귀향길에 오른 죄인들이 이 고개를 넘었고, 전쟁 때는 피난민들이 눈물을 삼키면서 이 고개의 마루를 올랐습니다. 한번 넘어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이별의 고개. 그 고개 마루에 홀로 남겨진 사람이 멀어져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흥얼거리기 시작한 것이 어쩌면 아리랑의 씨앗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리랑 고개는 단순한 지명을 넘어서 인생의 고비, 운명의 갈림길, 삶이라는 고개를 상징하는 말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살면서 크고 작은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어쩌면 저마다의 고개 위에 서 계신 것 아닐까요?

이 아리랑이 참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제가 오늘 특별히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곡은요, 광복군 아리랑이에요. 대한민국을 만든 분들이죠. 광복군 아리랑 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광복군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오래된 음반인데요. 제가 찾았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 광복군 아리랑 들려드렸습니다. 참, 이 노래 들으면서 마음이 아프지요? 네, 이렇게 우리 역사 속에서 또 그 노래로 불려졌던 아리랑을 들려드렸고요. 아리랑이 역사 속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조선 후기인데요. 1896년 미국인 선교사 호머 헐버트가 한국의 민요를 서양 악보로 제보를 하면서 아리랑을 기록한 것이 최초의 공식 문헌입니다. 이 악보는 지금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래 자체는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불렸을 것 같죠. 조선 중기 어쩌면 고려시대까지 그설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름 없는 민초들이 농사일을 하면서 길을 걸으면서 장터 어귀에서 흥얼거리던 그 노래가 수백 년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것입니다.

이제 아리랑의 세계 속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리랑은 과연 몇 곡이나 있을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우리 한국 학자들이 체록한 아리랑의 종류가요, 60여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지역마다, 계절마다, 사람마다 또 다른 아리랑이 있다 보니까요, 가사로 따지면 3,600여 수가 넘는다고 하네요. 그 중에서도 참 많이 사랑받는 여러 아리랑이 있지요. 누구나 들으면 아는 그 아리랑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아는 아리랑, 경기 아리랑이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아리랑, 본조 아리랑이라 부르는 이 노래는 경기도 지방의 가락에서 비록이 되었습니다. 세 박자의 경쾌하면서도 구슬픈 선율, 어느 악기로 연주를 해도, 어느 목소리로 불러도 제 빛을 내는 유연함을 가지고 있지요. 올림픽 선수단 입장 때 국제 행사장에서, 스포츠 경기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자리에서 울려 퍼지는 그 아리랑이 바로 이 본조 아리랑입니다. 가사는 너무 단순하죠.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 떠나는 님에 대한 서운함. 그런데 그 서운함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주가 아니라 애원처럼 들리지는 않으세요? 제발 돌아오라는 소리처럼요. 그래서 이 아리랑은 슬프지만 또 따뜻하게 다가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 아리랑을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아는 아리랑들은 제가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리랑을 처음 배우신 게 언제십니까? 어머니 품에 안겨서였을까요? 아니면 학교 음악 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명절날 할머니가 흥얼거리시던 소리를 옆에서 들으신 걸까요? 우리는 언제 배웠는지도 모르게 아리랑을 알고 있는 것 같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악보를 본 적이 없어도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오는 노래, 이것이 바로 아리랑이 민요인 또 이유이기도 하겠지요. 민의 요, 민 백성, 요 노래지요. 백성의 노래, 사람의 노래, 특정한 작곡가가 없고 특정한 가사가 없고 특정한 형식이 없습니다. 부르는 사람의 마음이 가사가 되고 또 그날의 감정이 가락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아리랑의 가사가 수천 가지가 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에게 아리랑은 여러 얼굴을 가지고 있지요. 슬플 때는 위로가 되고,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라는 구절을 천천히 읊조리다 보면은 설명할 수 없는 위안이 찾아오기도 하고, 눈물을 꾹 참고 울으면은 오히려 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기도 하지요. 기쁠 때는 흥이 되기도 합니다. 앞서 송소희 씨가 부르는 노래를, 아리랑을 들으면은 잔잔한 아리랑이 또 어느새 무슨 잔치자리에서나 있을 법한 노래로 바뀌지요. 국적이 다르고 나이가 달라도 그 자리에 한국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어느새 아리랑이 울려 퍼질 수 있겠지요. 그리고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독립운동가들은 이국 땅에서, 감옥 안에서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어쩌면 이분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노래로 표현한 말이 나는 조선 사람이다 라는 선언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6.25 전쟁 중에는 피난길에서, 포로 수용소에서, 폐허가 된 고향을 떠나면서 아리랑을 불렀을 것 같아요. 지금 방송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오랫동안 고국을 떠나서 와 계신 분들이 많으시겠죠? 고향의 냄새가 그리운 날, 어머니 생각이 간절한 날, 한국어가 듣고 싶은 날, 그럴 때 또 문득 아리랑이 우리 어르신들은 특별히 더 많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는 강제 이주를 당한 고려인들이 살고 있지요. 예전에 그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요. 1930년대 스탈린의 명령으로 하룻밤 사이 기차에 실려서 낯선 벌판으로 쫓겨간 우리 한인 동포들. 그들은 수십 년이 지나도, 3세대, 4세대가 지나도 한국말을 잊어버린 뒤에도 아리랑만은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부르는 그 아리랑을 들으면서 아, 울컥 눈물이 나려고도 했습니다. 언어는 잊어도 노래는 잊지 않았던 거죠.
이것이 또 아리랑의 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날이랑은요, 남도 민요의 전설로 불리는 고 김소희 명창이 부르는 아리랑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 전설로 불리는 고 김소희 명창이 부른 진도 아리랑이었습니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전라남도 진도 남도의 예향 소리의 고장이죠. 진도 아리랑은 남도 소리의 깊이와 판소리의 성음이 녹아있고요. 고성지고 애절하면서도 그 안에도 삶을 긍정하는 강인한 에너지도 들어있습니다. 한과 흥이 공존하는 노래, 슬픔과 기쁨이 같은 선율 안에서 춤을 추는 노래. 진도 아리랑은 그래서 가장 또 인간적인 아리랑이라고도 합니다. 울면서도 발을 구르게 만드는 그 모순이 어쩌면 바로 우리네 삶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리랑, 제가 소개해드린 경기 아리랑, 진도 아리랑, 독립군의 아리랑, 그리고 또 강원도 정선, 태백산맥의 깊고 험한 산골,

진도 아리랑 들으셨고요. 예, 진도 아리랑 외에 또 앞서 말씀드린 경기 아리랑, 독립군 아리랑, 밀양 아리랑, 여러 아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선 아리랑,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 억수장마 질라나, 만수산 검은 구름이 막 모여든다. 이런 가사가 있지요. 강원도 정선, 태백산맥의 깊고 험한 산골, 그 산속 사람들이 오랜 세월 불러온 노래가 정선 아리랑입니다. 이 아리랑이 유네스코가 인정한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2012년 12월 유네스코는 아리랑을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했습니다. 한국의 문화가 한국의 것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함께 보존해야 할 유산으로 공인을 받은 것이지요. 유네스코는 아리랑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집단 정체성을 강화하는 상징이자 민중의 창의성과 표현의 자유가 살아있는 문화적 공간이라고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의 살아있는 문화적 실천, 가사가 바뀌어도 되고 곡조가 조금 달라도 되지요. 또 2014년에는 북한의 아리랑도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같은 노래를 품고 살지만 서로를 볼 수 없는 우리 민족, 또 아리랑은 그 아픔도 함께 담고 있는 것 같지요.

그리고 요즘에도 젊은 세대들은 우리의 오랜 아리랑을 또 새로운 감성으로 담아서 노래하기도 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메뉴 아리랑을 현대적인 감성으로 재해석한 음악인데요. 이별과 그리움, 그리고 가슴 깊이 맺힌 한의 감정을 담아놓은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요즘은 정말 해외 공연과 한국 문화 관련 콘텐츠에서 아리랑, 선율이나 한국 전통 요소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젊은 세대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리랑은 옛날 노래인데 이렇게 계속해서 새롭게 태어나고

0: 네. 다시 BTS 이야기로 돌아가고 싶은데요. 도쿄에 이어 미국 플로리다, 템파, 멕시코, 그리고 이제 8월이면 우리 여기 볼티모어로 공연을 오게 되죠. 템파 지역에서는 BTS 공연을 위해서 교통을 일주일간 통제를 하기도 했고요. 현지 언론은 이 3회 공연으로 약 8억에서 9억 달러, 한국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경제적 효과가 창출이 되었다고도 전망을 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섰지요. 클라우디아 세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BTS를 언급하면서 우정과 평화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했고, 대통령 궁전 앞 광장에서 5만여 명의 팬들이 몰려서 BTS 음악에 맞춰서 떼창을 하기도 했지요. 그렇게 아리랑도 세상을 향해서 점점 더 알려지면서 함께 불려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케이팝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한민족이 수백 년에 걸쳐 쌓아온 정서가 눈물과 한숨으로 빚어진 노래가 이제 마치 인류의 언어가 될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노래. 아마도 누가 불러도 아리랑에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국인의 노래 아리랑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아리랑은 과거의 노래이면서 또 동시에 현재의 노래이고 또 한국의 노래이면서 세계의 노래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양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에도 오늘 이 노래가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 때 같이 부르시지 않으셨으면요. 조용히 한번 오늘은 아리랑을 불러보시면 어떨까요? 이름 없이 살다 간 우리 조상들, 타국에서 고국을 그리던 동포들,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면서 불렀던 광복군들, 그들의 아리랑을 우리가 지금 함께 부르고 있는 거죠. 우리는 모두 아리랑 고개를 어쩌면 넘고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혼자가 아니고 이 노래로 우리는 언제나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지요. 오늘 아리랑과 함께 워싱턴 초대에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행복한 오후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초대 손님과 함께 여러분 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되시기를 바랍니다.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 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2: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3: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2: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코만의 자파 인증.
3: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2: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3: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단.
4: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벽에다 액자를 걸어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혹시 한국에서 액자를 걸었던 기억도 나시나요? 제 기억에는 벽에다 벽지가 발라져 있고 그 안에는 아주 단단한 시멘트나 벽돌이 있기 때문에 요령도 있어야 하고 힘도 있어야 대못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쉽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은 정반대죠. 힘껏 내리쳤다가는 못이 쑥 박혀버리는 것을 넘어서 벽에 구멍이 뚫어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드라이월로 공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드라이월은 강하게 프레스한 석고를 두꺼운 종이 두 장으로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못을 박을 때 표면은 종이가 있고 다음에 석고 가루가 부슬부슬 부서져 나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택은 이 드라이월을 인테리어 벽과 천장에 사용합니다. 시트락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시는데 시트락은 드라이월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회사의 브랜드 이름입니다. 드라이월의 사이즈는 가장 커먼한 사이즈가 4x8입니다. 성인 한 명이 두 팔 벌려 키보다 높게 들고 가야 하는 크기죠. 두께는 하프 인치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8분의 5 사이즈도 사용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못을 박으면 안에 석고 가루가 나오기 때문에 매끈한 못보다는 포류를 사용해서 시공을 합니다. 참고로 1970년대 말까지 사용되어진 에스베스토스 파이버 월이 있습니다. 발암 물질이 함유되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드라이월은 석고, 에스베스토는 석면입니다. 석고는 우리가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할 때 치료를 위해 쓰던 깁스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반면에 석면은 섬유상의 광물질이기 때문에 부서지는 게 아니고 찢어지는 느낌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액자 이야기를 계속해 볼까요? 드라이월은 스터드를 세워서 붙이게 되는데요. 못이나 스크류를 박다 보면 어떤 부분은 힘없이 쑥 들어가고 어떤 부분은 딱딱한 나무를 만나게 됩니다. 벽을 만들기 위해서 일정 간격으로 세워놓은 나무를 스터드라고 합니다. 보통 2x4 사이즈를 쓰고 2x6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메탈 스터드도 있는데 메탈은 주로 커머셜 공사에 쓰입니다. TV 같은 무거운 것을 벽에 달기 위해서 스터드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두드려 보시는데 스터드는 보통 16인치의 간격을 두고 세워져 있습니다. 스터드 넓이의 정가운데서 다음 스터드의 정가운데가 16인치가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한 개의 스터드만 찾으면 다음 스터드는 찾기가 쉬워집니다. 아주 간혹 24인치인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16인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주택 내부 벽은 대부분 석고판, 드라이월입니다. 벽에 무엇을 걸어야 한다면 앵커를 사용하시거나 스터드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스터드의 간격은 16인치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부동산 에이전트를 인터뷰하실 때는 집을 사고 파는 것은 기본이고 집의 속속들이 건축과 관리까지 알고 있는 전문인을 고용하시기를 반드시 권합니다.
5: 헌법 위반이라는 비판과 표현의 자유라는 반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신속한 종전 합의를 압박하며 군사적 옵션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백악관은 안보팀 회의를 열고 대응 전략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전쟁 장기화 속 출구 전략 마련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미 상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과 관련한 보안 예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공화당은 절차상 문제를 수정해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타치성 사업에 세금을 쓰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 최대 통근철도인 롱알랜드 레일로드 파업이 사흘째 이어지면서 뉴욕 일대 출근길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비상 셔틀버스를 투입하고 재택근무를 권고한 가운데 캣티오컬 주지사와 트럼프 대통령은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국 사위로 불리는 레디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가 정계를 떠나 초당파 리더십 연구소 설립에 나섭니다. 트럼프 중심으로 재편된 공화당 현실에 한계를 느꼈다고 밝힌 그는 양극화된 미국 정치를 바꿀 차세대 중도 리더 육성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주말 밤사이 연쇄 무차별 총격 사건이 발생해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10대 용의자 2명을 체포하고 추가 공범 1명을 추적 중이며 사건의 무작위 범행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글 전 CEO 에릭 슈밋이 미국 대학 졸업식에서 AI의 긍정적 역할을 강조했다가 청중의 야유를 받았습니다. 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불안과 사회적 반감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내 기술 낙관론과 현실 우려가 충돌하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뉴욕 브루클린 법정에서 마약 혐의로 재판을 받던 여성이 진통 끝에 벤치에서 출산을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적절한 의료조치와 보호 없이 출산이 이루어졌다며 구금 중 임신부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월요일 정오 뉴스 김지수입니다. 정오 첫 소식입니다. 미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백악관 대형 무도회장 건설과 관련한 보안 예산 확보를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원의회 절차 담당자가 해당 예산안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17일 미 정치권에 따르면 상원의회 절차 담당자인 엘리자베스 맥도너 상원의원 원내조정관은 공화당이 추진한 10억 달러 규모의 비밀 경호국 보안 강화 예산 가운데 일부 조항이 상원 예산 조정 절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예산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4억 달러 규모의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도회장 건설 비용이 민간 기부로 충당될 것이라고 밝혀왔지만 공화당은 관련 보안 강화 비용 명목으로 연방 예산 지원을 추진 중입니다. 해당 법안의 대부분은 불법 이민 단속 강화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화당은 민주당 협조 없이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예산 조정 절차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53석을 확보하고 있지만 일반 법안 처리에 필요한 60석에는 못 미칩니다. 민주당은 지난 1월 미네소타주에서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의 작전 과정 중 미국 시민이 숨진 사건 등을 거론하며 이민제도 개혁 없는 추가 단속 예산 지원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존춘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측은 이번 결정이 예산 조정 절차에서 흔히 있는 과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라이언 레스 대변인은 X를 통해 이는 비정상적인 일이 아니라며 수정하고 보완하고 다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물가 상승과 연료비 부담 등으로 미국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백악관 무도회장 사업이 사치스럽고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17일 워싱턴 DC에서 미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기독교 예배가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등 주요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미국의 기독교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이어지며 정교 분리 원칙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일요일인 17일 워싱턴 DC 한복판에서 미국이 기독교의 뿌리를 두고 건국됐다고 주장하는 대규모 예배가 열렸습니다. 올해 미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행사이기도 한데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정관계 핵심 인사들이 직접 혹은 영상으로 축사를 해 일각에서는 정교 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 DC 한복판의 내셔널몰에서는 재헌신 250 예배가 열려 전국 각지에서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내셔널몰은 워싱턴 기념탑과 링컨 기념관 등이 모여있는 백악관 인근의 넓은 공원입니다. 미국의 기독교적 뿌리를 재확인하고 신의 축복과 인도를 구한다는 것이 행사의 목적입니다. 백악관의 지원을 받아 올해 미 건국 250주년 기념 행사를 총괄하는 단체 프리덤 250이 주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에서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라는 내용의 성경의 역대하 구절을 낭독했습니다. 이 구절은 미국이 기독교 국가로 건국됐다고 믿는 이들이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라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피터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영상 메시지에서 미 초대 대통령이 된 조지 워싱턴이 독립전쟁 중이던 1777년 겨울 야영지 펠리포지에서 무릎을 꿇고 홀로 기도했다는 일화를 곁들이며 미국을 위해 기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직접 혹은 영상으로 축사를 하는 인사의 명단에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도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연단에선 20명 정도의 종교 지도자 중에 한두 명 말고는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 등 복음주의 기독교계 지도자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건국이 기독교적 구상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확고히 하려는 행사라면서 이번 행사는 정교 분리를 없애려는 우익 기독교 운동의 정치적 성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올리고 취임 선서를 하는 등 기독교적 전통이 일부 남아있긴 하지만 헌법에 정교 분리가 규정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행사가 위헌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노스웨스턴대 로스쿨의 앤드류 코플먼 교수는 CNN 방송에서 헌법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행사라며 특정 종교를 행정부와 결부시키려는 시도는 종교와 정부, 미국에 모두 해롭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빌라노바대 로스쿨의 마이클 모어랜드 교수는 공적 영역과 종교적 신앙이 교차하는 지점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런 행사가 헌법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생각은 과도하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2: 미국 내 인공지능에 대한 반감이 커지는 가운데 에릭 슈미츠 전 구글 CEO가 대학 졸업식 축사에서 AI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했다가 학생들의 야유를 받았습니다. 최근 대형 IT 기업들의 AI 기반 감원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미국 사회 전반에 AI가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3: 미국 내에서 인공지능 AI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에릭 슈밋 전 구글 최고경영자가 AI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졸업식 축사로 야유를 받았습니다. NBC 방송은 17일 슈밋 전 CEO가 애리조나 대학에서 졸업식 축사 도중 여러 차례 야유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슈밋 전 CEO는 이날 축사에서 컴퓨터가 사람들을 연결하고 빈곤에서 구해내며 지식을 모두에게 전달한 과정을 돌이키면서 이를 AI와 같은 선상에서 비교했습니다. 슈밋 전 CEO는 여러분은 이제 AI 에이전트와 팀을 이뤄 혼자서는 절대 달성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며 과학에 관심이 없어도 괜찮고 AI는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do not know. We do not know the precise contours of what this if you'd let me make this point please. 이 발언에 대해 야유가 쏟아지자 슈밋은 많은 이들이 AI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고 있다며 여러분 세대의 일자리는 증발하고 있고 기후는 무너지고 있으며 정치는 분열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러분이 만들지 않은 엉망인 상황을 물려받아야 한다는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 두려움을 이해한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There is a fear. There is a fear in your generation that the future has already been written, that the machines are coming, that the jobs are evaporating, that the climate is breaking, that politics is fractured, and that you are inheriting a mess that you did not create. 다만 젊은이들을 향해 공개적인 토론과 자유, 평등을 포용해야 하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으려 해야 한다고 슈밋 전 CEO는 강조했습니다. 이번 축사에 대한 청중의 반응은 AI에 대한 미국 내 반감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블록 등이 AI 도입으로 인한 효율성 개선으로 잇따라 감원을 진행한 가운데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위기감이 커진 상태입니다. IT 전문 매체 기즈모도에 따르면 올 3월 설문조사에서 AI에 대한 순지지율은 마이너스 20%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대한 순지지율 마이너스 19%보다도 더 낮은 수치로 미국민들이 정부 이민 정책보다도 AI를 더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신형 마린원이 백악관 남측 잔디밭을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헬기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17일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헬기 이착륙용 헬리패드 설치 계획을 잘 아는 관계자들은 월스트리트저널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남측 잔디밭에 설치할 헬리패드의 디자인을 보좌진과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헬기장 설치를 검토하는 이유는 신형 마린원 VH-92A 패트리엇이 백악관 잔디밭을 태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새 마린원은 기존 VH-3D 시킹보다 훨씬 강력한 기종입니다. 관계자들은 월스트리트저널에 신형 마린원의 엔진과 보조동력 장치 탓에 잔디밭이 손상될 수 있다며 무엇보다 고온 건조한 환경에서는 헬기의 배기가스가 지면을 태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신형 마린원을 백악관에 착륙시킬 수 있도록 헬기를 개조하는 다른 방안을 수년간 모색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끝에 잔디밭에 헬기장을 설치하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형 마린원을 타고 여러 차례 이동한 바 있지만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서 이 헬기를 이용한 적은 없습니다. 구형 마린원의 경우 백악관 잔디밭에서 이동할 경우 잔디밭 위 소형 받침대에 헬기 바퀴를 착지시킵니다. 신형 구형 마린원 모두 로키드 마틴의 자회사인 시코르스키가 제작했고 백악관 잔디밭 헬기장 설치가 언제 이뤄질지는 불분명합니다. VH-92A가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면 마린원을 운용하는 미 해병대는 제럴드 포드 대통령 이후 모든 대통령을 수송해온 기존 헬기를 퇴역시킬 수 있게 됩니다. 미 국방부 예산 문서에 따르면 해병대는 당초 올해 VH-3D를 퇴역시킬 예정이었지만 현재로선 최소 2027년까지 이 기종을 운행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라디오 정오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벤코포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벤코포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4: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0: 호두덜박이 펀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5불99, 바베큐용 생삼겹살 펀드당 6불99, 양념 돼지갈비 펀드당 3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세차 구입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2: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1: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2: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3: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브루클린의 한 법정에서 마약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인정신문 도중 출산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8일 뉴욕 경찰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33세 서멘사 렌다 초는 지난 16일 밤 브루클린 법원에서 마약 관련 혐의 인정신문을 받던 중 진통을 시작해 법정 벤치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법률구조협회와 여러 공공변호기관은 공동성명을 내고 렌다초가 적절한 의료지원과 사생활보호, 기본적인 존엄성도 보장받지 못한 채 법정 벤치에서 아이를 낳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렌다초의 변호인 윈턴 샤프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양수가 터지자 급히 도움을 준 법원 직원들을 칭찬하면서도 당시 상황을 기쁘면서도 슬픈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렌다초가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경찰에 따르면 렌다초는 전날인 15일 공공주택 단지 옥상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있다가 마약류가 발견된 채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그를 마약류 불법 소지 및 무단 침입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경찰은 성명을 통해 체포 당시 렌다초는 헐렁한 옷을 입고 있었고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장애 여부도 밝히지 않았고 의료지원도 거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렌다초는 16일 오전 3시 30분께 자신이 임신 중이며 약물 금단 증상을 겪고 있다고 경찰에 알렸고 경찰은 그를 코니 아일랜드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이후 렌다초를 퇴원 조치했습니다. 뉴욕 경찰은 렌다초가 병원에서 퇴원한 지 약 4시간 만인 이날 밤 12시 직전 법정에서 출산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산 직후 뉴욕 소방국에 신고가 접수됐고 렌다초는 응급 의료 서비스를 통해 브루클린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코니 아일랜드 병원을 운영하는 뉴욕시 보건병원공사는 렌다초의 퇴원 경위에 대한 추가 질의에 즉각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법률구조협회와 브루클린 공공변호서비스, 브롱스 디펜더스 등 변호기관들은 공동성명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절차 미비나 준비 부족이 아니라며 미 형사사법 체계에 내재한 잔혹함을 보여주는 심각한 도덕적 실패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사건 경위에 대한 공식 조사와 함께 구금 중인 임신부 대응 지침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한국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갈등이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파업을 사흘 앞두고 노조와 사측이 사실상 마지막 협상에 나서는 가운데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규모와 제도화를 둘러싼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4: 삼성전자 파업을 앞두고 긴급 조정권 발동을 시사한 정부의 압박 속에 노사가 사실상 마지막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습니다. 성과급 지급 기준과 제도화를 둘러싸고 양보 없는 기싸움을 벌이던 노사도 이젠 한 발씩 물러나 절충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가 영업이익의 15%를 상한 없이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기존 성과급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영업이익 최대 10%를 추가 지급하겠다는 안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노조가 이런 방안에 부정적 제도화를 요구하는 반면에 사측은 3년간 지속한 이후에 재논의하자는 유연한 제도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시간 18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중앙노동위원회 2차 사후조정이 열리는 가운데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가가치 기준을 토대로 한 기존 성과급 제도인 초과이익 성과금이 사측의 재량권인 만큼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정함으로써 성과급 제도를 투명화하자는 것이 노조의 입장입니다. 영업이익의 15%는 올해 삼성전자 실적 전망치 300조 원을 고려하면 45조 원으로 반도체 임직원 평균 5억 8천만 원 수준입니다.

노사가 12에서 13% 수준에서 성과급 지급 기준을 정하고 주식 보상을 적절히 활용하는 식으로 접점을 차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노조는 노사관계 신뢰도가 훼손됐다며 영업이익 15% 배분 및 상한 폐지에 대한 명확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사측은 노조가 요구하는 제도화가 미래 투자 여력 감소, 또 사업부 간의 보상 격차 확대, 타기업에 미칠 영향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대신 기존 초과이익 성과금의 200조 원 이상 영업이익 달성 시에 이익의 9에서 10%를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안을 3년간 지속한 후에 재논의하는 식으로 유연화 제도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매출과 영업이익 1위를 달성할 경우에 초과 이익 성과금의 특별 포상을 추가 지급하는 안을 올해와 이후로도 비슷한 경영 성과를 유지할 경우에 한해 지속 적용하자는 입장으로 노조가 요구하는 고정적 제도화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스페인 출신 세계적인 배우인 하비에르 바르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유해한 남성성이 전쟁의 원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제79회 칸 영화제에 참석한 바르뎀은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신작에서 본인이 연기한 캐릭터의 결함을 유해한 남성성이라며 이것이 남성들로 하여금 전처나 여자친구를 살해하게 하고 전쟁을 일으키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르뎀은 이 유해한 남성성이 트럼프, 푸틴, 네타냐후에게도 해당한다며 이런 남성성이 수천 명의 사망자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르뎀은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격으로 촉발된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온 배우 중 한 명입니다. 지난 9월에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을 집단 학살이라고 규정하면서 여기에 연루된 이스라엘 영화 기관과는 일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동참했습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울프 크리스텔손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무역과 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전략 협정을 맺었습니다. 모디 총리는 17일 스웨덴에서 크리스텔손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양국은 오는 2030년까지 무역과 투자 규모를 155억 달러, 한화 23조 3천억 원까지 두 배로 늘리기 위해 전략적 협력 협정을 맺었습니다. 현재 인도와 스웨덴의 연간 교역 규모는 77억 5천만 달러입니다. 크리스텔손 총리는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현재 성장 속도를 유지한다면 5년 안에 양국 무역과 투자를 두 배로 늘리는 게 목표라며 나는 이 목표가 더 빨리 실현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양국은 또 국방을 비롯해 AI와 우주기술 등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이 협정에 따라 우리는 녹색 전환, 국방, 신기술과 인적 교류 등 핵심 분야를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크리스텔손 총리는 또 양국 우주기관이 금성 궤도선에 탑재할 장비를 개발하기 위해 협력하는 양해각서에도 서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와인의 나라 프랑스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맥주 소비가 와인 소비를 앞질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일간 더 타임즈는 17일 국제 와인기구 자료를 인용해 프랑스인들의 지난해 맥주 소비량이 와인보다 10만 헥토리터, 1000만 리터가 많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프랑스 인구는 15%가량 늘었지만 와인 소비는 37% 감소했습니다. 1인 와인 소비량도 1960년대 127리터에서 현재는 40리터로 급감했습니다. 소비가 줄어들면서 프랑스 포도 재배지도 최근 10년간 20% 정도 줄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프랑스 문화의 초석이자 프랑스인들의 정체성으로 여겨져 왔던 와인이 맥주에 밀려나고 있는 셈입니다. 프랑스에서 맥주 소비량이 와인을 앞지르고 있는 원인으로는 젊은 세대, 젠지 세대들의 맥주 선호 경향, 또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1, 2인 가구 증가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경제력이 부족한 Z세대는 퇴근 후 가볍게 한 잔을 하거나 친구들과 만날 때 와인보다는 저렴한 맥주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더 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와인 소비량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무알콜 맥주 판매는 지난해 12%가 증가했지만 무알콜 와인은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1: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0: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선선한 기운이 남아있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며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86도, 섭씨 30도, 최저기온 72도, 섭씨 22도입니다. 햇볕이 강해 체감 더위는 더 높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더위가 한층 심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96도, 섭씨 약 35도까지 올라 올해 들어 높은 수준의 더위가 예상됩니다. 최저기온도 76도, 섭씨 약 24도로 밤 사이에도 열기가 크게 식지 않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자외선 차단이 필요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강한 햇볕과 함께 한낮에는 초여름 더위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96도, 섭씨 35도, 최저기온 73도, 섭씨 23도입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더위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97도, 섭씨 약 36도까지 오르며 체감온도는 더 높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최저기온도 74도, 섭씨 약 23도로 큰 변화 없이 더운 밤이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5월 18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한국은 언제나 가고 싶은 그리운 곳이죠. 하지만 만약 더 자주 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명절의 기쁨도 그리운 고향의 맛도 더 많이 원래 한국에 가고 싶었던 그 이유들을 더 자주 누려보세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그 모든 것을 더 자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flydulles.com/서울을 방문해 다음 여행을 예약하세요.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아직도 요실금이랑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 내가 좋은 데 알아놨어. 이학님의 행복한 치과랑 함께하는 그레인넥 메디스파. 엠젤라는 앉아만 있어도 골반 근육을 강화해주고 엑소마인드는 두뇌 활력 케어로 우울증과 불면증에 도움을 준대.
3: 앉아만 있어도 된다고? 대박!
2: 지금 바로 상담받아봐. 요실금과 두뇌 활력 케어 그레인넥 메디스파 웰니스 센터 이양민이 516-488

0: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1: 한국계 아내를 더 한국 사위로 불리는 레디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가 초당파 리더십 연구소를 설립한다고 17일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올해 초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호건 전 주지사는 메릴랜드주 인문대학인 워싱턴 칼리지의 리더십을 가르치는 호건 인스티튜트를 세울 예정이라며 공화 민주당의 고장난 양당 체제를 고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소속 정치인이었던 호건은 2015년부터 8년간 메릴랜드 주지사를 지냈습니다. 2020년과 2024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 맞설 당내 중도파 후보로 주목받았지만 트럼프 강성 지지층인 마가 진영의 공고한 벽을 넘진 못했습니다. 2년 전 메릴랜드주 상원의원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나섰지만 민주당 후보가 패해 낙선했고 지난 1월 주지사 3선 도전을 고려하다가 그 뜻을 접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호건은 과거 대권 도전에 대해 자신과 같은 온건파에게 기회를 열어줄 반트럼프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 예측이 빗나갔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공화당이 결국에는 제정신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정말로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호건의 정치 역정에 대해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인기 있는 주지사로 만들어준 브랜드는 네버 트럼프 이외 지역에선 전혀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며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너무 공화당 성향이었고 트럼프 지지자들에게는 충분히 공화당 성향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대신 호건은 불만을 품은 중도층 유권자들에게 다가가고 양극화된 정치로부터 나라를 구할 윤리적인 지도자 세대를 키워내고 싶어 한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습니다. 호건은 차세대 리더만이 그럴 기회를 가진 유일한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호건은 다가오는 중간선거가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 장악력을 흔들 수 있는 중대 전환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당내 경선에서 떨어지거나 소셜미디어에서 공격받을까봐 두려워서 목소리를 내거나 맞서기를 두려워했던 일부가 있다면서도 공화당이 의석을 잃게 될 경우 어쩌면 조금 더 많은 정치적 용기가 생겨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호건의 이런 낙관론에 대해 네버 트럼프 일부 진영은 호건이 이미 패배한 싸움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매달리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트럼프를 세 번이나 대선 후보로 지명한 공화당 유권자들이 당내 온건파 의견에 동조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헛수고라는 겁니다. 반트럼프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전 공화당 전략가 팀 밀러는 네버 트럼프는 지금 분열됐다며 서로에게 화가 나 있다는 뜻이 아니라 미래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뉴욕 공공도서관 예산을 시 전체 예산의 0.5% 정도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올해 예산안은 아직 목표치에 미치지 못했지만 시는 연간 3,170만 달러의 반복 예산을 추가 편성하며 도서관 재정 안정화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2: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15일 금요일 기자회견을 통해 뉴욕시 3대 공공도서관 시스템에 대한 연간 정기 예산 3,170만 달러 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도서관 예산 불확실성의 반복을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가 지원으로 2027 회계연도 뉴욕시 공공도서관 총 예산은 약 5억 2,700만 달러 수준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전체 시 예산의 0.4%를 조금 넘는 규모입니다. 맘다니 시장은 시장 선거 당시에 공공도서관 예산을 뉴욕시 전체 예산의 0.5%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올 2월 공개된 첫 행정 예산안은 공약했던 목표에 미치지 못해 비판을 받았지만 이번 증액으로 목표치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0.5%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시장 임기 안에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올해는 매우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시작했다며 당초 120억 달러 규모 재정 적자에 직면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 공공도서관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도서관은 매년 기본 운영 예산 확보를 위해 시의회를 상대로 반복적인 예산 로비를 벌여야 했는데 이번에 매년 정기 예산이 편성되면서 최소 핵심 서비스 운영에 있어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평가입니다. 린다 존슨, 브루클린 공공도서관 관장은 이 정도 수준의 안정성을 확보한 것은 오랜만이라며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남아있지만 오늘만큼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행정 예산안에는 도서관 외에도 공원 시스템과 뉴욕 시립대학 등에 대한 정기 예산 지원 확대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뉴욕시 공공도서관들은 최근 수년간 운영 예산 부족으로 인해 운영 시간 축소와 인력 감축 가능성에 직면해왔으며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도서관 예산 복원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이어왔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1: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감독위원회 의장 제프 맥케이가 멜라니 메런 교육위원을 향해 성차별적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입니다.
3: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감독위원회 의장 제프 맥케이가 멜라니 메런 교육위원을 향해 성차별적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건은 최근 진행 중인 교육 예산 갈등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메런 교육위원회는 뉴스레터를 통해 카운티 감독위원회가 고등학교 횡단보도 안전요원 예산 지원을 거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맥케이 의장은 메런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해당 표현 방식과 뉴스레터 내용을 문제 삼으며 카운티 공무원들과 선출직 공직자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메런은 또 다른 문자 대화방에서 전달된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메시지는 메런과의 문자 내용을 캡처한 뒤 내가 그 빈보에게 보낸 것이라는 설명이 덧붙여 있었습니다. 빈보는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맥케이는 해당 메시지가 자신이 보낸 것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메런 교육위원은 그 비하 표현이 담긴 문자를 봤을 때 몇 초간 충격을 받았다며 공직 사회에서 여성들을 바라보는 낡은 시각이 여전히 페어팩스 카운티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만 불쾌했던 것이 아니다라며 여성 주의원들은 물론 남성 정치인들까지도 최고위 카운티 공직자의 부적절한 행동을 비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4: When I received that text with that derogatory name, I did have a few seconds of shock. And then I realized that this stale view of women and public service is very present in Fairfax County. And I'm not the only woman in elected office who is offended around here. You know, my colleagues who are elected women in state office are steadfast in supporting my calling out. It's not just women either. Men in elected office are also speaking up.
3: 메런이 관련 문자 캡처 화면을 SNS에 공개한 이후 논란은 빠르게 확산됐고 페어팩스 지역구를 대표하는 버지니아 주의회 의원들도 일제히 맥케이 의장을 비판했습니다. 의원들은 해당 표현이 성차별적이고 모욕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맥케이는 공식 성명을 내고 사과했습니다. 그는 메런 교육위원을 언급하면서 부적절하고 무례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잘못된 일이었으며 사과드린다며 직접 연락해 개인적으로도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책적 의견은 논의할 수 있지만 보다 전문적인 방식으로 표현했어야 했다며 그 표현은 내가 스스로에게도 기대하는 기준에도 동료 공직자와 주민들에게 보여야 할 존중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1: 버지니아주에서 일부 반자동 화기의 판매와 제조를 금지하는 이른바 돌격형 화기 규제 법안이 15일 통과되면서 미국 내 총기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에비게 스펜버거 버지니아 주지사가 취임 이후 수개월 만에 서명한 20여 개 총기 규제 조치 가운데 하나로 총기 정책의 급격한 방향 전환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특정 반자동 소총과 권총의 판매 양도 수입 제조를 금지합니다. 특히 탄창 용량이 15발을 초과하는 경우나 탈착식 탄창을 사용할 수 있고 전방 손잡이나 접이식 개머리판 등 특정 구조로 갖춘 총기를 규제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또한 15발 이상 탄창 자체도 금지 대상에 포함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과 $2,500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소지 자체는 대부분 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다른 민주당 주들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 등 약 11개 주와 워싱턴 DC가 유사한 방식으로 반자동 활기를 제한하고 있으며 각 주마다 규제 기준은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서명되자마자 총기 권리단체들의 반발과 법적 대응이 즉각 이어졌습니다. 미국 총기협회와 총기관리단체들은 연방 및 주 법원에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며 해당 법안이 수정헌법 2조, 즉 총기 소지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규제 대상이 되는 무기들이 미국에서 가장 널리 보급된 총기 유형이며 합법적으로 수천만 정이 사용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 역시 해당 법안에 관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논란은 연방 차원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법안이 AR-15계열 소총의 구매와 판매를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합법적인 총기 사용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일부 법안에서는 유사한 총기 규제를 합헌으로 판단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제4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메릴랜드주의 반자동 화기 금지법을 두 차례 걸쳐 합헌으로 인정하며 해당 무기를 군사용에 가까운 구조로 스스로 보호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 역시 해당 사건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기존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정치적 배경도 이번 갈등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임인 공화당 주지사 글렌 영키는 과거 유사한 총기 규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이번에 민주당 행정부로 교체되면서 입법 환경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스펜버거 주지사는 과거 총기 안전단체 맘스 디멘드 액션과 연관된 활동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총기 규제 강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습니다. 한편 같은 시기 미국 내 다른 공화당 주에서는 총기 규제 완화 흐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주리주는 학군의 무장인력 배치 프로그램을 추진했고 웨스트버지니아주는 총기 휴대 연령을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유타주 역시 총기 산업에 대한 책임 소송을 제한하는 법을 도입하는 등 주별로 정반대 방향의 정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버지니아 법안은 단순한 지역 정책을 넘어 미 전역의 총기 규제 논쟁을 다시 한번 법정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총기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헌법상 권리 침해라는 반론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향후 미 사법부의 판단이 다시 한번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에 시간이 얼마 없다며 신속한 합의안을 요구했고 그렇지 않을 경우 강경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이란에 합의 가능한 종전안을 신속히 내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방중을 마치자마자 최대 현안인 이란 전쟁 종결에 힘쓰는 분위기입니다. 19일에는 백악관의 참모진을 소집해 군사 옵션 재개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이란에 시간이 얼마 없다면서 서둘러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그들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이 핵심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는 종전안을 신속히 내놓으라고 재촉하면서 그러지 않을 경우에 강도 높은 군사작전을 벌일 수 있다고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시간이 얼마 없다면서 더 나은 협상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이전보다 강력하게 이란을 공격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백악관 상황실에 안보팀을 소집해 대이란 군사 옵션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악시오스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토요일인 16일 워싱턴 DC 인근의 본인 소유 골프장에서 JD 벤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존 래클리프 중앙정보국 CIA 국장, 스티브 위코프 특사 등을 만나 대이란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3일에서 15일 중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다시 이란의 비핵화 및 호르무즈 해협 개방 합의를 전제로 한 종전 동호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합의 타결을 원하고 있지만 이란이 원하는 만큼의 양보에 선뜻 나서지 않음에 따라서 제한적 타격을 비롯한 군사적 옵션 채택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신과의 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지원할 용의를 보여 의도였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중국이 이란 전쟁 해결을 위해 어디까지 개입할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지난 2월 28일 미국이 대이란 군사작전을 시작한 이래 이란 전쟁은 12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 상승 압박 속에 이란의 핵포기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골자로 출구를 시급히 모색하고 있지만 좀처럼 이란과의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1: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주말 밤사이 도심 곳곳을 돌며 벌어진 연쇄 총격 사건으로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10대 후반 히스패닉계 남성 용의자 2명을 체포하고 나머지 1명을 추적 중인 가운데 당국은 이번 사건이 뚜렷한 동기 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2: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주말 밤 사이에 발생한 10여 건의 무차별 총격으로 4명이 다쳤다고 AP통신이 17일 보도했습니다. 텍사스 오스틴 경찰에 따르면 이번 총격 사건과 관련한 용의자 2명은 현재 붙잡힌 상태고 나머지 1명을 추적 중입니다. 오스틴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15세와 17세 용의자 2명을 체포했으며 또 다른 공범 한 명에 대해서는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들은 모두 10대 후반의 히스패닉계 남성들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최소 4대 이상의 차량을 번갈아 이용하고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일부 차량이 도난 차량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용의자 검거 작전을 위해 오스틴 남부 상당 지역 주민들에게 실내 대피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용의자 2명이 체포되면서 대피령은 해제됐습니다.
6: Four people were shot. Total four people. We had buildings, apartments that were shot into. Two fire stations, two separate fire stations that were fired into. A fire truck was struck. Fire personnel were right behind that truck. We had two individuals at this point that were going and robbing cars and then started firing shots at people. We saw had one pole cam that was up that actually captured one of the shootings in front of a store where two people were shot. A woman sitting there, standing there talking to someone and they drive by and they shoot out their window.
2: 경찰은 남은 용의자의 행방을 쫓는 한편 연쇄 총격 사건 간 연관성과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집중 조사 중입니다. 시 당국과 경찰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이번 총격은 17일 오전까지 소방서와 아파트 단지, 주택가 등을 포함한 시내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 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세 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커쿠아슨 오스틴 시장은 현재까지 특정한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총격이 무작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6: A motive? I don't know what a motive is. I don't know what motive would drive anybody to come and drive around senselessly in this city and in multiple parts of the city shooting.
2: K-Radio 이하입니다.
1: 미군과 나이지리아군이 17일 나이지리아 북동부에서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를 겨냥해 공습했다고 미군 아프리카 사령부가 18일 밝혔습니다. AFP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프리카 사령부는 이날 성명에서 공습 사실을 밝히며 미군과 나이지리아군의 피해는 전혀 없으며 IS의 피해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습은 미군과 나이지리아군이 연합작전을 통해 IS 고위 지휘관인 아부빌랄 알 마누키를 사살한 지 이틀 만에 이뤄졌습니다. 앞서 양국군은 지난 15일 밤 나이지리아 북서부 보르노주를 공습해 알 마누키를 제거했다고 트럼프 대통령과 볼라티노브 나이지리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 미누키가 전 세계 IS의 2인자라며 그의 제거로 IS의 글로벌 작전이 크게 축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나이지리아에 대해 자국 내 기독교인들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로부터 보호하지 못했다고 비난했지만 이번 작전과 관련해선 나이지리아 정부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2009년부터 자생적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보코하람과 그 분파인 이슬람 국가 서아프리카 지부 IS 사헬 등이 정부군과 민간인 등을 공격해 지금까지 4만 명 이상 숨지고 약 200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은 지난해 12월 25일 나이지리아 정부의 요청에 따라 나이지리아 북서부에서 IS를 겨냥해 공습했으며 이후 대테러 지원 병력과 드론 파견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급증하며 미 연방준비제도가 이런 채권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따라잡지 못하면 시중금리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7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월가의 유명 독립경제분석기관인 야드니 리서치는 최근 투자자 노트에서 연준의 통화 완화 방침은 지금 시장 환경을 볼 때 더는 적절하지 않아 이를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때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며 이처럼 경고했습니다. 야드니 리서치의 최고 투자 전략가는 이 노트에서 연준이 완화 기조를 철회하지 않으면 채권시장 투자자들은 연준이 인플레이션 대응 흐름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결론 내릴 것이라며 결국 시장은 더 높은 인플레이션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연준이 6월 FOMC 회의 때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정책 기조를 통화 긴축으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글로벌 채권시장은 인플레이션 장기화와 미 재정 악화 등을 둘러싼 우려가 증폭하면서 대규모 투매와 금리 급등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여 금리 상승은 채권 가격 급락을 뜻합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3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18일 오후 한때 5.16%까지 올라가 2023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0년물과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도 각각 4.63%와 4.10%를 기록해 지난해 2월 이후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야드니 대표는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미 국채 10년물의 금리가 추가 상승할 경우 앞으로 몇 주 내에 4.75에서 5% 범위에서 고점을 찍을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월가의 베테랑 시장 전략가인 야드니 대표는 채권 자경단이라는 용어를 만든 인물로 유명합니다. 채권 자경단은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방만 재정 정책에 반발해 국채를 의도적으로 매도하는 투자자들을 뜻합니다. 현 채권 시장의 급변이 각국 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 동반 침체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제프리 건들락 더블라인 캐피털 CEO를 비롯한 월가 거물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미루고 시장 안정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야드니 대표는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이 시장 예상보다 훨씬 매파적 성향을 보여 장기 국채 금리를 안정시키고 트럼프 행정부에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는 매파적 행보를 통해 워시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인 시중 차입 비용의 하락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된다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도 좋아져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경제적 성과로 내세울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남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22불 99, 그레이 호박 파운드당 99센트, 매실 파운드당 8불 99, 백도 백천도 파운드당 3불 99. 지금 가장 신선한 제철 식재료로 매일의 식탁을 더 건강하게. 한남 체인에서 만나보세요.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벤코홉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벤코홉 제공입니다.

5월 18일 월요일 K-Radio 정오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정오 뉴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의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디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세종대왕의 훈민정신을 계승하는 학교죠. 세종대학교 지용배 교수와 우주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반갑습니다. 세종대왕님을 추억하며 네. 네, 세종대학교의 지용배입니다.
3: 좋은 뜻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 학교 아, 학명이.
4: 네네.
3: 저희가 사실 먼지님께 주제 이제 논의할 때 별 기대 안 하고 한번 던져봤거든요. 혹시 한글이랑 우주랑 엮어가지고 뭐 얘기해 줄 수 있냐. 네. 굉장히 좀 무책임한 질문이라고 생각했는데.
4: 좀 어려운 요청이었습니다.
3: 냅다 그래도. 네. 아, 마침 천문학계를 뒤흔든 뭔가 띄어쓰기 논쟁이 있다. 물론 이제 띄어쓰기는 세종대왕과 네. 상관이 없지만 네. 그래도 우리말이니까.
4: 네, 그렇죠. 우리말 예. 표기에 대해서.
3: 그렇죠. 네. 이런 답신을 주셔서 아, 이게 된다고? 근데 띄어쓰기 논쟁이 뭡니까 이게? 천문학계를 뒤흔들었다고?
4: 아, 이게 제가 예전 그러니까 학생이었을 때 제 네. 지도 교수님한테 한번 작게 혼나서 그때부터 인지하게 된 이슈인데요. 예. 이제 그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네. 제 언어 습관 그대로 우리 은하라는 표현을 어디 서류에 쓴 적이 있어요.
3: 우리 은하?
4: 네. 네. 근데 저는 우리 띄고 은하라고 했어요.
3: 예.
4: 우리 띄고 은하.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니까 그냥 우리 집 할 때처럼 예. 우리와 은하가 다른 단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3: 우리 집은 띄는 게 맞죠? 네. 맞죠, 맞죠.
4: 네, 예. 저도 이거 말하면서 약간 확신이 안 돼.
3: 예, 우리 집은.
4: 근데 저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사는 은하니까 예. 우리 은하라고 띄어 쓴 거예요.
3: 그것 때문에 혼났다고요?
4: 네.
3: 붙이는 게 맞나?
4: 교수님이 저한테 이제 어떻게 말하셨냐면 예. 우리 은하는 하나의 고유명사다. 그래서 우리말로 표기할 때는 예. 우리 은하라고 모두 이어서 써야 한다.
3: 그게 맞으니까 그렇게 알려주셨겠죠?
4: 라고 전 또 배웠어요.
3: 예,
4: 그래서
3: 예.
4: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최대한 우리 은하라고 붙였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막상 또 학계에 가거나 뭐 과학책을 보거나 뭐 다양한 과학 컨텐츠를 보면 진짜 중구난방인 거예요.
3: 아 뛰는 데도 있고 네. 붙이는 데도 있고
4: 붙이는 사람도 있고 뛰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과학 교과서도 어떤 출판사 교과서는 우리 뛰고 은하라고 쓰고
3: 교과서에도?
4: 네. 또 어떤 다른 출판사는 우리 은하라고 붙여 쓰고
3: 타이핑 아니, 그 문서 작성 프로그램에 네. 빨간 줄 쳐지나요?
4: 아
3: 붙이면? 아 궁금하네.
4: 꼭 저도 생각 안 해봤는데
3: 예, 예.
4: 네, 그러게요.
3: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4: 네, 아마 제가 그리고 확신하건데 네, 네. 한 권의 책 안에서도 네, 네. 똑같은 저자가 쓴 책이어도 예. 앞에서는 띄어 쓰다가 어디 뒤에 가서 또 붙여 쓰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3: 뭐가 맞는데요?
4: 이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3: 아, 그래요?
4: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네. 네. 제가 확인했을 때는
3: 한... 우리 은하 지금 저기 문서 프로그램에서 붙였더니
4: 네.
3: 빨간 줄 안 써지네요.
4: 아 진짜요?
3: 예.
4: 그럼 하나의 단어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3: 그런가 봅니다.
4: 예. 제가 몇 년 전에 네. 나름 한번 찾아봤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그 국립국어원에 이제 물어보는 그렇죠. 댓글 달고 하는 거 있잖아요.
3: 네. 국립국어원.
4: 근데 그때 제가 봤던 글에서는 또 누가 이제 물어봤나 봐요. 네. 그랬더니 우리하고 은하를 띄었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3: 그렇죠. 예.
4: 네.
3: 우리 집도 띄니까.
4: 근데 또 과학 교과서 이제 집필할 때 그런 교육부 지침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럼 거기 과학 용어 쭉 인덱스가 있어요. 예. 근데 또 거기 보면 우리 은하는 하나의 단어로 붙였어야 한다라고 또 안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3: 아, 교육계에서는.
4: 네. 그래서 되게 규칙이 좀 중구난방이다. 이게
3: 아, 근데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도 붙이거든요.
4: 네. 그렇죠. 그게 이제 되게 헷갈리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3: 그렇지, 예.
4: 대한민국을 지칭할 때는 우리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쓰잖아요.
3: 그렇죠. 그게 고유명사니까.
4: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이 아,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런 거 있었어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는 또 우리 띄고 나라.
3: 용례가 다른 거죠.
4: 그렇죠. 그러니까 딱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을 지칭할 때만 쓸 수 있는 표현인 거죠. 네.
3: AI는 또 띄어쓰라고 한답니다.
4: 아, 그래요?
3: AI계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4: 아, 진짜요?
3: 여러분의 입장은? 아니, 이거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둘 다 되는 건가?
4: 이게 진짜 좀 난감한 게 예, 예. 그러면 혹시 외국 표현을 직역하면 좀 이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3: 네.
4: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뭐죠?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표현 다 달라요.
3: 그 무슨 말이죠?
4: 그러니까 영어로는 our galaxy라고는 보통 표현하지 않아요.
3: 예,
4: 영어로는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수를 우리 은하를 밀키웨이라고 해요.
3: 아, 밀키웨이.
4: 네. 그러니까 밀키웨이 혹은 밀키웨이 갤럭시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3: 네.
4: 그러면 밀키웨이 갤럭시를 직역을 하겠다라고 하면 네. 사실 더 이상해지는데 우리말로는 밀키웨이가 은하수고 갤럭시가 은하잖아요. 그러면 은하수 은하
3: 그러네.
4: 돼요.
3: 이상하네요.
4: 그러면 약간 동어 반복
3: 그렇죠.
4: 같은 느낌도 있고 애초에 그리고 은하수가 은하를 옆에서 본 단면이잖아요.
3: 그렇죠.
4: 그러면 네. 단면 그리고 전체 이름 두 번 부르는 느낌이니까 이거 좀 이상한 거예요.
3: 그러네. 영어 표현도 좀 그러네.
4: 그래서
3: 네.
4: 영어식 표현도 사실 좀 되게 네. 말이 많아요.
3: 네.
4: 그래서 또 중국어나 일본어에서는 어떤 힌트가 있을까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3: 네.
4: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 다른 한자권 문화에서는 이걸 또 뭐라고 하냐면
3: 예.
4: 태양계 은하.
3: 아, 한자권에서는 태양계 은하라고 해요?
4: 네,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다.
3: 여긴 되게 좀 열려있네요.
4: 그래서 예. 태양계 은하라고 불러요. 또는 그냥 아예 우리 은하 말고 다른 은하들은 은하라고 부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스템만 성계라고 부르기도 해요.
3: 아, 성계.
4: 네. 그러니까 되게 표현이 다 제각각인
3: 그러네.
4: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 되게 재밌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한 게 아마 우리나라, 우리 집이라는 그 습관 때문에 은하한테도 우리 은하라고 전 이름을 지은 것 같거든요.
3: 그렇지.
4: 우리나라에서.
3: 예.
4: 그래서 되게 좀 한편으로는 따뜻한 표현이잖아요.
3: 그렇죠.
4: 나 또 다른 행성에 살고 있는 외계 생명체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살고
3: 하나의
4: 있는
3: 은하. 은하 공동체.
4: 그렇죠.
3: 예.
4: 그러면 은하 공동체로 보면
3: 예.
4: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을 지칭할 때 우리 은하, 우리나라라고 하는 것처럼 예. 그럼 우리 은하라고 붙여 써야 할 것 같기도 해요.
3: 바깥 은하에 있는 사람이 우리 은 우리 은하에서는 할 때는 되어야겠지만
4: 네. 그렇죠.
3: 그렇죠.
4: 네. 예. 근데 사실
3: 저 동의합니다.
4: 예. 그 우리 은하라는 이름이 네. 저는 약간 구시대적인 이름이라고도 생각을 했거든요.
3: 어떤 면에서?
4: 그러니까 한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가 우주 전부인 줄 알았기 때문에 다른 은하라는 건 아예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우주 자체가 하나의 은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은하다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는 굉장히 많은 은하가 있는 걸 알고 있잖아요.
3: 네.
4: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은하에 살고 있는 외계인이 걔네 은하를 지칭할 때랑 네. 또 내가 살고 있는 내 은하를 지칭할 때랑 표현이 달라지니까
3: 띄어쓰기가 달라지겠죠.
4: 예. 그럼 되게 이제 헷갈려지더라고요. 저는
3: 예.
4: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네. 우리가 여러 개의 은하들과 함께 어우러 살고 있다라는 네. 현대적 관점을 좀 반영해보고 싶어서 이왕이면 띄어쓰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3: 아, 아예 다 통일해버리자.
4: 네, 그냥 우리도
3: 네 남들의 은하, 은하 할 거 없이.
4: 네, 나도 이 친구한테 외계인일 테니까.
3: 예, 예.
4: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은하라고 좀 띄어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는데 뭐.
3: 은하보다 큰 개념은 뭐죠?
4: 우주가 있는데 은하단도 있고 우주도 있고
3: 우주 공동체 일원으로서.
4: 네, 네, 그렇죠.
3: 우리 내 은하, 네 은하 하지 말고 다 띄어쓰자.
4: 네, 네.
3: 우리 우주
4: 다중우주까지 가면 이제 또
3: 다중우주까지 가면 네. 또 예, 복잡해지는데. 아, 그러네. 재밌네요.
4: 네.
3: 예. 아, 은하는 근데 한자어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4: 은하가 이제 네. 그 밤하늘에 길게 흘러가는 네. 은빛의 강줄기다라고 아, 해서
3: 은빛이구나.
4: 네. 은 그다음에 강하 해 가지고 은하거든요.
3: 예, 예.
4: 그러니까 사실 은하수 은하도 이상해요.
3: 밀키웨이 갤럭시.
4: 예. 네, 그러니까 이미 강줄기라고 단면에 대한 이름을 지어 준 건데
3: 그러네.
4: 또 은하라고 부르는 거니까
3: 몇 번 들어가는 거예요.
4: 예. 네. 그러니까 되게 이름이 좀 그러니까 인류가 그 보는 관점이 조금씩 바뀌어 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우주관은 확실히 바뀌었는데 오래전부터 써왔던 언어를 바꾸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3: 그렇죠.
4: 네. 네. 그래서 제가 하나 좀 재밌는 네. 고민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우리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다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3: 안 하죠.
4: 그렇죠. 예. 지구는 움직이고 있다. 예.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잘 생각하고 있어요.
3: 네네.
4: 근데 사실 잘 생각해보시면 우린 여전히 중세시대 언어를 쓰고 있어요. 고대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3: 뭐가 그렇지?
4: 예를 들어서 예. 별이 뜨고 달이 친다.
3: 아, 그러네. 우리 입장이구나.
4: 그렇죠. 여전히 움직이는 주체가 하늘에 있어요.
3: 그러네. 그거 네. 못 바꾸지, 근데.
4: 근데 이거 바꿀 수 없잖아요. 네. 근데 저 혼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3: 어떻게 해야 돼?
4: 어떤 대체어가 가능할까? 예. 예를 들면 네. 엄밀하게 봤을 때 별이 뜨고 지는 게 아니라 별은 가만히 있고 지평선이 밀려와서 별이 저무는 거잖아요.
3: 그렇죠.
4: 또 지평선이 물러나서 별이 뜨는 거잖아요.
3: 예.
4: 그러면 움직이는 주체를 땅에 둬야 한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네.
3: 별이 뜬다 어떻게 쓰시겠어요?
4: 별이 뜬다.
3: 네.
4: 땅 지평선이 밀려간다. 그러면 약간 밀물 썰물에서 힌트를 얻어서 밀땅 썰땅.
3: 그래.
4: 저는 이렇게 하는
3: 그래.
4: 게 차라리 21세기에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안 해주겠죠.
3: 밀땅 썰땅.
4: 네.
3: 저 밀겠습니다.
4: 진짜요?
3: 연말에 아나운서 옆에 대회가 있거든요.
4: 네.
3: 그때 한번 제가 친한 사람들 위주로 네. 제안해볼게요.
4: 제 이제 뉴스에서 네. 여러분 2026년 새해 일출이 네. 밝았습니다가 아니라
3: 어떻게?
4: 이제 여러분 2026년 드디어 썰땅이 밝았습니다. 밀땅이 밝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저도 헷갈리네요.
3: 밀땅이
4: 죄송합니다. 예,
3: 좀 더 연구가 필요해요.
4: 네, 네.
3: 예, 하지만 좋은 아무튼, 제안이었다.
4: 네.
3: 한글날에 네. 아주 좋은 제안이에요.
4: 네, 네. 예,
3: 감사드립니다. 우리 은하 이제 띄어쓰기 이슈로 한글날 방송 시작해봤는데요. 예, 천문학계의 윤동주라고 지금 에디터가 감탄하고 있고요. 말 나온 김에 근데 우리 은하의 모양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모양입니다.
4: 아, 네. 이제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고 있는 은하수는 얇고 가늘게 보여요.
3: 그렇죠.
4: 근데 사실 그거는 동그란 원반 안에 우리가 갇혀 있어서 그 원반을 옆으로 자른 호떡의 단면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은하수에는 원반이 있다라고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3: 네.
4: 근데 사실 이걸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우리 은하를 포함해서 우주에 존재하는 거의 60%, 한 3분의 2 가까운 대다수의 은하들은 원반을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3: 아, 우리 은하 포함해서?
4: 네. 예. 그래서 좀 더 두툼한, 넓게 위아래로 퍼져 있는 두꺼운 원반이 있어요.
3: 네.
4: 이걸 영어로 그대로 이제 thick disk라고 네. 이야기하고요.
3: 네.
4: 그 안으로 들어가면 더 가느다란 thin disk, 그 얇은 원반이 하나 더 있습니다.
3: 저번에 이거를 살짝 설명해 주셨는데
4: 아, 맞아요.
3: 완전히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 아마 오늘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4: 그
3: 같아요.
4: 성간 천체 손님 이야기 할 때 그때 예. 짧게 소개해드렸을 텐데 예.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은하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예. 은하수가 이제 밤하늘에 강줄기가 길게 흘러가죠. 예. 그러면 멀리 그 강줄기에 연안까지 퍼져 있는 두꺼운 강줄기가 있을 거예요. 그 강줄기가 두꺼운 원반에 해당하고 우리 은하수에서는 대충 그 두께가 3천 광년 정도 돼요.
3: 3천 광년 두꺼운 게.
4: 네. 그리고 이제 그 중심에 강 한 가운데를 지나가는 더 가느다란 흐름이 있는 거죠. 그게 우리 은하수 같은 경우에는 한 천 광년 정도 됩니다.
3: 얇은 원반.
4: 네. 그래서 두꺼운 원반 안에 얇은 원반. 대부분 이 두 가지 시스템을 다 갖고 있어요.
3: 우주의 한 3분의 2 정도의 은하에서는 다 저런 식이다.
4: 네. 예. 그리고 또 재밌는 게 그 두꺼운 원반이냐 얇은 원반이냐에 따라서 그 주로 원반을 구성하고 있는 별의 나이가 달라요.
3: 아, 어떻게 다릅니까?
4: 그래서 예. 얇은 원반은 지금 보면 대부분 예. 좀 나이가 어린 별들이 많이 살고 있고요. 아. 그래서 더 파릇파릇하고 예. 온도가 뜨겁고 예. 푸르게 빛나는 별들이 되게 많습니다. 반면에 두꺼운 원반으로 가면 예. 훨씬 더 오래전에 태어난 나이가 많은 별들이 훨씬 많아요.
3: 아, 두꺼운 원반에 나이가 많은 별들이 많다.
4: 네.
3: 근데 얇은 원반이 좀 중심부에 있다 그랬으니까.
4: 네, 맞아요. 그러니까 중심부에 가라앉아 있는 거죠.
3: 그러면 어린 별들.
4: 네.
3: 왜 저렇게 생기는 건?
4: 이게 이제 은하를 연구하는 천문학 분야에서 되게 네.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3: 아, 예.
4: 왜냐면 단순히 그냥 고전적으로 넓게 퍼져 있던 가스 물질이 천천히 돌면서 수축해가지고 가운데 원반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냥 간단하게 피자 도우 한 판 만들면 되거든요.
3: 네.
4: 근데 왜 뭐하러 얇은 원반이 하나 더 있고 네. 두꺼운 원반은 또 바깥에 퍼져 있고 왜 이런 두 가지의 다른 스케일의 이제 원반을 갖고 있을까?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3: 네.
4: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너무 당연하지만 네. 두 가지의 가설이 있었죠.
3: 두 가지의 가설 한번 네. 들어보죠. 예.
4: 일단 첫 번째, 두꺼운 원반을 먼저 만들고 나중에 얇은 원반을 더 만들었다. 그러니까 순서가 두꺼운 거 먼저, 얇은 거 다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아주 먼 옛날엔 막 복잡하게 난류로 휘몰아치고 있던 가스 물질이 막 모여서 은하가 만들어지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은하 원반을 이루고 있던 입자들이 되게 빠르게 움직여요.
3: 예.
4: 그러니까 빠르게 움직인다는 건 좀 더 물리학적으로 표현하면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크다. 즉 온도가 뜨겁다가 돼요.
3: 예.
4: 그러니까 굉장히 뜨겁게 달궈진 원반이었고 네. 그래서 좀 더 펑퍼짐하게 사방으로 랜덤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펑퍼짐하게 부풀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네. 아직 잠잠해지기 전이어서 네. 이런 두꺼운 원반들이 주로 있었고 네. 그러니까 여기에 주로 일찍에 태어난 오래전에 태어난 나이 많은 별들이 있는 거고
3: 아, 그렇죠.
4: 라고 이야기를 하고
3: 예, 예, 예.
4: 시간이 지나면서 또 안에서 새롭게 별이 만들어지겠죠.
3: 아.
4: 그러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원반의 중심부에서
3: 네.
4: 원반 높이의 중심부에서 새로운 별이 만들어지고 그럼 또 얘네가 중력으로 위아래 퍼져있던 물질을 더 끌어당기고 잘 가라앉고 잠잠해져서 최종적으로 얇은 원반이 만들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3: 네, 네.
4: 그래서 첫 번째 가설은 이런 순서였고요.
3: 두꺼운 거 먼저.
4: 네.
3: 예.
4: 그리고 두 번째는 네. 당연히 또 반대죠. 그래서 얇은 원반 먼저 만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두꺼운 게 생기는 거다라는 가설도 있어요.
3: 네, 두꺼운 원반에 오래된 별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4: 네, 맞아요.
3: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4: 근데 이제 네. 이제 다양한 가설을 생각해 보는 거죠.
3: 예.
4: 그래서 이건 또 어떤 식의 메커니즘이냐면
3: 네.
4: 얇은 원반이 일단 잘 만들어

0: 잠잠하게 잘 살고 있던 납작하게 눌려있던 원단이 펑퍼짐하게 부푼다는 거예요.
1: 두껍게.
0: 그렇죠. 예. 그래서 얇은 거 먼저 두꺼운 거 나중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가설도 있었어요.
1: 뭐가 맞는지도 결론이 났나요?
0: 이게 최근에 되게 재밌는 발견이 하나 있었습니다.
1: 아, 최근에? 예.
0: 천문학이 뭔가 이런 메커니즘을 연구한다고 할 때 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먼 과거에 살고 있던 우주부터 가까운 과거,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에 이르는 가까운 우주까지 실제 우주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면 돼요.
1: 볼 수 있으면 보면
0: 네.
1: 되겠죠.
0: 그래서 네. 먼 거리를 보면 옛날의 우주를 보는 거고 네. 조금씩 가까운 거리의 우주로 오면 비교적 최근의 우주를 그렇죠. 보는 거고 네. 그러면 실제 먼 거리에 떨어져 있던 얇은 원반의 은하들이 얇았는지 네. 두꺼웠는지 그리고 시간이 흘러오면서 얇은 원반이 나중에 생기는지 이거를 쭉 보면 되겠죠.
1: 그럼 되겠네요. 네.
0: 그래서 이번에 제임스 웹으로 한 111개 정도의 은하를 관측을 합니다.
1: 네. 그래요?
0: 예. 특히 이제 이번 연구는 그 원반의 얇고 두꺼운 거를 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네. 은하들이 딱 절묘하게 우리가 보고 있는 방향으로 누워있는 그 방향으로 놓여있는 은하들만 본 거예요.
1: 아, 엄선에서 111개를 봤다?
0: 그렇죠. 예. 이제 만약에 경사가 기울어져 있으면 원반이 얇게 안 보이고 그렇지. 얼굴이 보일 테니까 네네. 옆모습만 보기 위해서 저런 이제 은하를 고른 거고 참고로 이제 천문학에서는 저렇게 얇게 누워있는 은하를 엣지온이라고 해요.
1: 엣지온.
0: 가장자리가 딱 보인다. 네. 그래서 반대로 얼굴이 보이면 페이스온이라고 불러요.
1: 그래서 그것도 우리 기준이네요.
0: 네, 맞죠. 예, 예. 그래서 엣지온으로 누워있는 제 은하들을 본 거고 근데 한번 제가 편집장님의 네, 네. 눈썰미를 한번 테스트해보겠습니다.
1: 아, 눈썰미. 예.
0: 네. 자, 지금 저게 둘 다 위쪽에 8개가 있고 아래쪽에 8개가 있어요. 위쪽은 비교적 최근 가까운 우주에서 관측한 은하들이에요.
1: 예.
0: 아래쪽이 이제 예. 더 먼 거리에 떨어진 은하들이거든요. 이미지에서만 해도 볼 수 있듯이 네. 과거의 우주에서는 다 두툼한 원반밖에 없어요. 근데 현재로 오면 올수록 두툼한 원반도 있지만 그 한가운데 더 뚜렷하게 얇은 원반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1: 그 말인즉 두툼한 거 먼저 생겼다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띡 디스크가 먼저 있었고
1: 첫 번째 가설.
0: 나중에 가서 얘가 잠잠해지고 가라앉아서 네. 이제 중심에 더 얇은 띡 디스크가 나중에 만들어졌다를 지지하는 거예요.
1: 이게 왜 중요합니까? 아, 이걸 아는 게?
0: 이게 예. 왜 중요하냐면 네. 이제 우리 은하에 우리는 우리 은하에 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 은하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1: 그렇죠.
0: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주에서 네.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 네. 또 우주가 진화하는 이 트렌드 속에서 우리 은하가 놓여 있는 위치가 어떤 그 경향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네.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주변 우주의 모습을 단순히 우주 전체 모습이라고 볼 수 없어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네. 우리는 고작 해봤자 우리 은하 주변에 주어진 관측 가능한 이 비좁은 우주만 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전체가 이런 경향을 갖고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지만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은하가 유독 은하들의 밀도가 바글바글한 지역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 네. 인접한 은하끼리 중력을 더 많이 주고받겠죠.
1: 그렇죠.
0: 그러면 우리는 이 은하가 얼마나 빠르게 멀어지는지를 통해서 우주가 어떻게 팽창하고 빅뱅이 언제였고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너무 바글바글한 데 살고 있어서 네. 은하가 팽창, 순수한 팽창보단 좀 느리게 멀어지고 있다면 네. 이것만 보고 우리 우주는 팽창이 느리다라고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1: 아, 그러네요.
0: 그렇죠. 예. 그래서 코앞의 우주만 봐서는 사실 우주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좀 섣부를 수 있다라는 게 항상 천문학자들의 마음속에 있거든요.
1: 그렇죠. 예.
0: 근데 우리 은하가 그러면 다른 은하들 대비 좀 이상한 애인지
1: 유별난 애인지
0: 그렇죠. 아니면 그냥 평범한 원 오브 댐인지 그거를 확인만 할 수 있다면 조금은 그래도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보는 세계도 우주의 전반적인 평균치에 머무는 그냥 어비스탄 모습일 거다. 네. 이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행히도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네. 우리 은하 수도, 우리 은하도 네. 이런 그 우주 전역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은하들과 비슷하게 진화한 것 같아요.
1: 아, 약간 표준에 가깝다.
0: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은하도 대략 그 80억 년 전부터 이제 원반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져서 네. 비교적 최근에서야 얇은 원반이 생긴 케이스에 해당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제임스 웹이 이번에 관측한 저 111개의 은하들과 얼추 비슷한 거죠.
1: 우리 은하 말고 다른 은하들 관측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천문대 가면 다 볼 수 있는 건가요?
0: 아, 예. 그 뭐 은하라고 해서 특별할 게 없고요. 예. 그냥 은하가 있을 만한 방향으로 네. 망원경을 틀어서 우리가 딱 그냥 보면 되죠. 사실 네. 우리 은하에서 네. 제일 가까운 이웃 은하가 이제 안드로메다 은하인데.
1: 아, 안드로메다.
0: 안드로메.
1: 충돌 임박이죠.
0: 그렇죠. 안드로메다 70억 년 정도 이제

0: 그러니까 예, 예, 예. 그걸 앞두고 있는데
1: 엄청 빨리 오고 있어요. 예.
0: 이 안드로메다까지 거리가 250만 광년 정도 되거든요.
1: 250만 네. 광년. 예.
0: 제일 가까운 옆집 은하입니다.
1: 네, 예, 옆집 은하.
0: 네, 우리 은하 주변 돌고 있는 조그만한 꼬마 은하들 빼면 네. 제일 큰 은하들 중에서는 가장 가까운 옆집 은하인데 네. 이 정도 거리만 돼도 우리 맨 눈으로도 볼 수 있어요.
1: 안드로메다 은하를?
0: 네, 사실 날씨만 좀 도와주면.
1: 아, 그래요?
0: 네.
1: 어떻게 보여요? 그게 맨 눈으로?
0: 지금 요즘에 네. 가을이잖아요. 네. 10월 달에 제일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1: 강원도 이런 데서도 보일 수 있어요?
0: 충분히 보이죠.
1: 아, 진짜로?
0: 네, 딱 눈으로 보면은. 네. 뭔가 별은 아니고 뭔가 네. 어렴풋하게 있어요.
1: 뭐 약간 노을처럼 보여요?
0: 아, 그 노을까지는 아니고 예, 예, 예. 이제 뿌연 얼룩 같은 게 하나 조그만하게 네. 하늘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네. 뭐 가을에 네. 기회가 돼서 어디 강원도나 어디 공기 좋은 곳으로 가게 되신다면 네, 네. 한번 하늘을 보세요.
1: 와, 진짜? 안드로메다 네. 은하를 맨눈으로 볼 수 있구나.
0: 네, 그러니까 은하도 뭐 거리만 충분히 가까우면 우리가 네. 눈으로도 볼 수 있고요. 네. 뭐 대표적으로 남반구에 있는 마젤란 은하도 다 눈으로 보이잖아요.
1: 마젤란 은하도 네. 그렇군요.
0: 그러니까 옛날에 그 퍼디난드 마젤란이 그거 보고 항해했던 것처럼.
1: 아, 그래서 자기 이름 붙인 거예요.
0: 네. 그래서 은하도 거리만 네. 가까우면 충분히 볼 수 있고요. 네. 뭐 당연히 제임스 웹이 보고 있는 그런 수십억 광년 거리에 떨어진 은하들도 네. 너무 멀어서 사람 눈에 안 보일 뿐인 거지 네. 민감하고 커다란 눈동자를 달고서 보면 당연히 보이는 거죠.
1: 지금까지 확인된 은하는 모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0: 아,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인데 네. 관측 가능한 우주 안에 네. 평균적으로 은하가 수조 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 관측 가능한 거 안에만 수조 개가 있어요? 네.
0: 그리고 각각의 은하가 수천억에서 수조 개의 별을 품고 있죠.
1: 아, 현타 온다. 네.
0: 그러면 우리 우주에 살고 있는 모든 별의 수, 관측 가능한 우주 안에 네. 들어오는 별의 개수는 네. 간단하게 수조 곱하기 수조 개.
1: 별의 수가?
0: 네. 어, 그럼 조가 대충 10의 12승 스케일일 테니까 네. 뭐 10의 23, 4승 정도 스케일로 이제 별들이 있다. 적어도.
1: 그 별마다 또 행성 몇 개씩 딸리면 행성 수는 더 많을 거고.
0: 그렇죠. 네.
1: 거기 또 위성 몇 개씩 딸면 위성 수는 네. 더 많을 거고.
0: 아, 그래서 제가 하나 네. 불만이 있어요.
1: 뭐가요? 또예. 어떤 불만이죠?
0: 뉴스 보면 네. 뭐 무슨 엄청 큰 예산을 들였다 아니면 어떤 사람이 뭐 어떤 큰 돈을 비리로 받았다 이런 뉴스 많잖아요. 네. 그럼 항상 뉴스에서 큰 돈을 이야기할 때 천문학적 숫자다라고 이야기해요.
1: 그렇죠. 네.
0: 근데 솔직히 10억이라 봤자 10의 10승밖에 안 돼요.
1: 어디서 천문학이란 말을 갖다 써?
0: 그러니까요.
1: 이런 거?
0: 천문학적 숫자라기엔 좀 너무 하찮다.
1: 하찮다. 네. 그러네요.
0: 그래서 천문학적이라는 표현을 좀 남용하지 말아달라.
1: 남용하지 마라. 네. 예. 제가 또 언론 노조에 이거는. 선생님 이름으로 네. 투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는 거 연구하시네. 아, 커플 네. 은하들.
0: 네, 맞습니다. 예.
1: 좋습니다. 예. 오늘 아까 그 원반, 은하 원반 얘기했잖아요. 시간이 더 지나면 원반 모양이 또 변할 수가 있습니까?
0: 두 가지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아무런 충돌도 하지 않고 네. 은하가 혼자 고독하게 살아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은하의 모습이 바뀔까라고 보면 저는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은하 안에 별들이 죽으면서 또 별의 질량 분포가 달라질 거고 또 별들이 죽게 되면 또 엄청난 초신성 폭발을 하니까 은하 원반을 채우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또 잠시 선명하게 남아있던 얇은 원반도 다 흩어져서 좀 두툼하게 두꺼워지는 방향으로도 진화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보통 천문학에서는 내재적인 진화다라고 해서 인터널 이볼루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보통 은하들은 혼자 살기보다는 항상 연애를 하기 때문에 이제 되게 극적으로 변하죠. 그래서 우리 은하랑 안드로메다도 마찬가지이지만 네. 지금은 다 원반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은하가 부딪히면 굉장히 복잡하게 궤도가 다 섞이면서 네. 각 별들의 궤도가 납작한 원반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다.
1: 네, 은하와 은하가 부딪히면?
0: 예. 그렇죠. 그러면 그 합체한 은하에 살고 있는 별들의 궤도는 네. 누구는 이렇게 돌고 누구는 이렇게 돌고 누구는 이렇게 돌고 네. 다 섞여 있겠죠. 네. 그럼 마치 그 모습을 멀리서 보면 네. 뭐와 같느냐? 벌집 주변을 맹맹거리고 있는 벌떼와 비슷해요. 벌들이 누군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할 거 아니에요.
1: 저마다 약간 그렇죠? 예.
0: 그럼 그거를 멀리서 보면 동그랗게 보이죠. 그래서
1: 그렇죠.
0: 합체한 궤도가 요란법석해진 은하의 경우에는 이제 동그란 타원 은하가 되는 거죠.
1: 자, 오늘은 우리 은하 얘기를 해봤습니다. 전에 우리 은하 지도 그리는 법도 이제 알려주신 적이 있는데 그 영상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은하 역시 다른 은하들처럼 두꺼운 원반과 얇은 원반을 품고 성장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평범함 속에 우리는 진정한 우주를 발견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군요. 자, 우주먼지 지용배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 은하 띄어쓰기 논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랑스러운 한글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주는 이 띄어쓰기 잡지사에서도 지난 한글날 특집 때 호머 헐버트 박사가 띄어쓰기를 처음 대중화했다 다룬 적이 있는데요. 너튜브 영상으로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헐버트 박사보다 19년 앞서서 최초로 한글에 띄어쓰기를 적용한 인물이 따로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바로 존 로스라는 선교사가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띄어쓰기를 시도했던 겁니다. 재밌는 건 그분이 좀 한글을 평안도 분한테 배웠는지 이제 평안도 사투리 위주로 이렇게 번역을 하셔서 뭐 내 문에 나가 갔음매 어디 가갔음마 뭐 이런 문체가 또 줄을 이룬다고 하는군요. 자, 깨알 지식으로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한글을 사랑합시다. 잡지사 이만 셔터 드립니다.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0: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0: ラディオセバシー。세바씨는오늘을사는많은이들에게더좋은세상을위한지식과경험을전하기도하고요마음을보듬는방법더불어살아가는지혜같은세상의다양한이야기를명쾌하고따뜻한시선으로담아내고있습니다아이가대화를거부한다면반드시점검이필요한엄마의말그릇세가지말마음연구소장이자책엄마의말그릇의저자김윤나씨의강연준비했습니다김윤나소장은엄마의말이어른답게단단하고따뜻해지려면엄마의마음안에여유가있고엄마의마음이고요해야한다고합니다이것을말그릇을키운다라고표현하는데요내자녀의잠재력을빛나게하는엄마의말그릇을키우는방법세가지를소개한다고합니다아이가엄마를불편하게할때엄마의가져야할엄마의마음속이야기지금부터들어보시죠
1: 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저는엄마의말그릇저자김윤나입니다오늘우리가요도전이란키워드로함께하고있잖아요근데저는도전하면와엄마만큼매일도전적인상황에놓인사람이또있을까싶어요매일도전하고근데또잘안되지만또도전하는오늘은그엄마그중에서도요엄마의말이야기를좀해보려고합니다네여러분우리요말은어디서나오죠아너무쉬워서당황하신분들도있으신것같은데요 맞아요말은입에서나오고요그럼말은어디서만들어질까요네그러니까어딘가이제만들어지는데저는오늘그것을요마음이라고불러보겠습니다그래서요엄마의말이요좀어른답게단단하고따뜻해지려면엄마의마음안에공간이여유가좀있어야되고요엄마의마음이좀고요해져야말이잘나와요저는그것을말그릇을키운다이렇게표현을할겁니다그러면어떻게하면우리가엄마의말그릇을키울수있는지오늘은엄마의마음세가지에대해서이야기를좀드려보겠습니다첫번째는요엄마마음의속도이야기를좀해보겠습니다우리엄마입장에놓이신분들한번생각해보세요내가요즘아이들과어떤문제로실랑이를좀벌이고있으신지요저는이제1학년5학년사내아이둘을키우는엄마입니다하루하루살아요 자그런데저도뭐매일이도전이지만특히저희첫째가요진짜수학학원가는거를너무싫어했어요진짜한2년전에는그게증세가너무심해서어느정도였냐면요어느날이제학교에서돌아왔는데요애가이렇게다리를저는거예요이렇게그러면이제학원에못가잖아요그래서쉬라고말을했죠그랬더니갑자기기적이일어납니다느낌오시죠 분명히이랬거든요 근데10분도되지않았는데애가일어나걷고요심지어뛰고동생한테발차기까지하는겁니다얼마나가기싫으면그랬을까요그래서제가한날은요딱마음을먹고아이와대화를나누려고했습니다그래서이수학의방향과비전에대해서좋은말을아이에게했는데요그아이가요제이야기를들으면서끄덕끄덕하는겁니다그래서제가말하다가요먹히나싶은거예요그래서조금더길게얘기했어요자그런데우리가이제이야기했다고해서아이가끄덕였다고해서그걸다이해했을거라고착각하면예안되죠꼭확인을한번해야됩니다그래서제가아이에게물어봤어요엄마가굉장히많은이야기를했는데너는어떤걸이해했니라고물어보니까요저희아들이이렇게말을하는겁니다안들었는데요 아니좀전에끄덕이면서듣던데그럼그때는무슨생각을한거야이렇게말했더니요아듣기싫다 아왜이렇게엄마가말이많지이런생각을했다는겁니다너무솔직하죠엄마의말이듣기싫었다니까갑자기제마음이확불편해져요그런데그걸알고있어요그럴때우리가말을급하게이어붙이면그말은방향을잃기쉽습니다그럴때는엄마마음의속도를늦추어야합니다엄마마음의속도를늦추는가장좋은방법이뭐냐면요바로세밀한관찰입니다세밀한관찰은뭐냐면그냥이렇게훅보는거랑좀달라요 좀 의도를 가져야 돼요. 내가 관찰해 보겠다라는 마음을 먹어야 하고요. 그리고 찬찬히 살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심호흡을 좀 한번 하고요. 제 마음을 먼저 좀 살펴봤어요. 제 마음에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와, 계속 수학하고 안 간다 그러면 어쩌지? 와, 나처럼 수포자 되면 큰일인데? 막 이런 생각들이 막 있으니까 마음이 복잡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들을 봤어요. 아들을 관찰해 보니까요. 몸이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들을 향해서 몸이 이렇게 향해 있는데 저희 아이는 저하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이미 문을 향해서 이제 나갈 준비를 하는 사람처럼 몸이 틀어져 있더라고요. 자, 그렇게 관찰을 하다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다음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요. 저는 더 말하기를 그냥 포기하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학원 문제에 대해서는 꼭 같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네가 솔직히 말해준 덕분에 네 마음 엄마가 알았어. 이렇게 말했더니요. 저희 아들이 갑자기 와락 이렇게 안기면서요. 엄마 조금 더 놀고 싶어서 그래요. 막 이렇게 원래 제가 알던 아들의 모습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좀 전까지만 해도 고슴도치처럼 막 가시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알게 됐어요. 그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 학원 열심히 다닐게요 라는 말을 받아낸 것도 아니고 제 마음이 뭐 되게 편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마음의 속도를 늦추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가 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나누어서 이 수학의 얘기를 같이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노는 시간도 같이 마련하고 또 아이는 좀 싫지만 본인이 또 해놓은 말이 있으니까 오늘 학원 가야 되겠지요? 이제 이러면서 수학학원 열심히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엄마 마음은 그래요. 엄마 마음은 오늘 숙제 한 번 안 한 게요. 아이의 고된 미래하고 확 연결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엄마 마음에 미래 가속도가 붙어버리면 마음이 복잡해지죠. 그럼 말이 많아집니다. 엄마 말이 많아지면 아이는 귀를 막아버려요. 그럼 그 귀를 막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또 엄마 마음 어때요? 열폭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된다고 서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그릇이 큰 엄마들은요. 자신의 속도를 알고 그것을 조절하는 방법을 연습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속도를 조절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세밀한 맞아요. 관찰입니다. 특히나 이런 분들은 더 관찰을 열심히 연습하시면 좋겠어요. 굉장히 목표 지향적인 엄마. 매일 투두리스트가 있어서 열심히 성실하게 지워가는 엄마. 또 완벽한 이미지를 또 추구하는 엄마라면 자신의 속도를 좀 조절하는 연습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요. 서로의 속도를 맞춰가는 일 같아요. 엄마가 너무 미래를 달리고 아이가 현재가 있으면 서로 목소리가 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잘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엄마 마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엄마의 마음에 강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최근에 아이에게 화내셨습니까? 진실되게 말씀해 주시길 바라요. 그렇죠. 뭐 저도 어저께 열폭했습니다. 아, 그런데 아이에게 화를 표현하는 건 전 중요한 의사소통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아이가 자랄수록 커갈수록 너의 언행으로 인해서 내가 화가 났다는 걸 정확하게 표현한 것은 중요한 대화 기법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화 중에서 어떤 화는요, 지금 현재 아이 때문에 일어난 것 같지만 실상은 아주 먼 과거와 이어져 있는 화도 때때로 있다는 것, 그거는 좀 우리가 구분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가 1학년 때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제 밤이 되면은 두 아이를 이렇게 딱 양쪽에 끼고 자기 전에 책을 정말 재밌게 읽어줬습니다.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게 취침 시간이 너무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시가 넘으면 읽지 않겠다고 책을 이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도 어김없이 10시가 넘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침대에 먼저 누우면서 안 되겠다. 오늘 책 못 읽겠어. 내일 우리 꼭 시간 지켜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저희 아이가 뭐 네, 어머니 그럴게요.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서 또 막 이렇게 아 읽어줘 읽어줘 싫어 읽을 거야 막 이렇게 또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또 호흡을 하고 아쉽지만 안 되겠어. 엄마도 너희하고 책 읽는 시간 너무 좋아. 그런데 우리 조금 내일은 일찍 시간을 당겨보자.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 말을 듣자마자 큰아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 벽에 있는 스위치 있죠. 그거를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그러니까 막 사이키 막 돌아가듯이 있잖아요. 막 어지럽게 저를 만들더니요. 불을 환하게 모든 킬 수 있는 모든 불을 켜놓고요. 저한테 자 됐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이요. 제 마음 안에 있던 어떤 한 줄기의 이성의 끈이랄까요? 그게 뚝 끊기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사실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아마도 너 이리 와봐 하면서 뭐 엄청난 말들을 이어나갔을 겁니다. 자세한 얘기는 안 할게요. 저를 좀 보호하고 싶어요. 이게 또 소통 전문가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뭐 그랬었어요. 물론 여러분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가르치면 될 일이었어요. 평소에 제 행동에 비해서 과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그 순간 제 마음에선 어떤 생각들이 막 일어났는데요.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지금 네가 뭐 하는 거야? 날 무시하는 거야? 이런 생각. 이런 자동적 생각이요. 제 머릿속에 떠올랐다는 겁니다. 이제 고작 1학년이요. 엄마하고 책 같이 읽고 싶어서 그랬을 뿐인데 제 머릿속에선 그런 자동적 생각이 떠올랐어요. 과연 이 생각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저는 원래요. 어릴 적부터 타고나기를 좀 예민한 편이에요.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눈빛에 잘 반응하지요. 그런데 이런 거 있어요. 야, 너 엄마 없다며? 너 아빠랑 둘이 산다며? 너네 집 되게 가난한가 봐. 너 육성예비 한 번도 제때 낸 적 없더라? 맨날 선생님한테 불려가던데? 누구도 제 앞에서 저한테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볼까봐, 저를 그렇게 생각할까봐 저는 늘 안테나가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저거 나 무시하는 행동 아닐까?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고 또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버튼이 눌렸던 것 같아요. 그게 벌써 오래전 일인데요. 그리고 제가 이제 40대 중반이 되면서 이제 좀 잠잠해지나 했는데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그게 막 대책 없이 눌려버리는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있으실 거예요. 내가 이 어린 것을 붙잡고 뭐 하는 건가? 도대체 왜 나는 어른답지 못하는가? 하는 순간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샤크 뮤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이건 상어 음악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성찰적 양육 이론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예전에 여러분 좀 오래전 영화인데 혹시 조스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예, 혹시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조스라는 영화는 이제 바닷가에서 사람들이 막 평화롭게 막 수영을 하고 있으면은 이제 식인상어가 조금 멀리서 나타날 때 그 불길한 징조를 막 표현하는 OST가 흐르거든요. 그 조스 OST 혹시 기억하셔요? 한번 아시는 분만 해보시겠어요? 어떻게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르실까봐 너무 걱정했어요. 예, 네, 맞아요. 빠밤, 빠밤,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있어요. 찾아보세요. 모르시는 분들은. 샤크 음악, 그러니까 상어 음악은요. 엄마 마음이 확 예민해지고 엄마 마음의 버튼이 눌리는 순간 그래서 엄마가 분노 폭발하기 직전의 그 상황을 상어 음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강도를 잘 조절하려면요. 말그릇이 큰 엄마들은 자신의 상어 음악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저도 그날 아이 재우고요. 저는 성찰 노트가 있어요. 말이 좋아 성찰 노트지 반성만 가득한 노트가 있거든요. 그걸 펴서 아 내가 아직도 이런 순간에 버튼이 눌리는구나. 다음에는 꼭 알아보자. 빠밤 이렇게 적어놓는 노트들이 있습니다. 자, 이 상어 한 마리는요. 어쩌면 계속 우리 마음을 휘젓고 다닐지 모르겠어요. 완전하게 통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것은요. 우리는 그 상어를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에 분노했을 때 그냥 넘기지 마시고 분노로부터 좀 배우려는 태도가 필요하죠. 그 분노를, 그 상어음악을 알아보기만 하면 아이와 엄마가 다치기 전에 미리 대피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엄마 마음에 그림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요. 끊임없는 투사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러니까 아이를 있는 그대로, 아이의 특성 그대로, 타고난 기질 그대로 보기보다는 엄마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들, 삶의 단면들을 자꾸 아이에게 비춰서 예, 보게 된다는 거죠. 한 엄마가 찾아왔어요. 그 엄마는요. 본인의 아이가 딸이요. 나를 닮아서 너무 힘들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연은 그래요. 아이가 좀 내성적인 기질이라서 많은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걸 불편해한대요. 그냥 한 명 단짝하고만 노는 걸 좋아하고 여러 친구들이 막 놀이터에 모이면 도망가거나 피해 있는답니다. 근데 엄마는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화가 난대요. 왜요? 자기랑 너무 같았어요. 그러면 진짜 인간관계 힘들어지는데 저러면 진짜 인생 피곤한데 이런 마음이 자꾸 드니까 가뜩이나 내성적인 아이를 욱박지르게 되고 그러고 나면 또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근데요 또 나하고 너무 달라서 힘들다 화가 난다 하는 엄마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요. 나는 어릴 때 어른들 손 가지 않도록 다 알아서 했던 애예요. 뭐 학교 가는 거, 숙제하는 거, 씻는 거 다 혼자 하던 나는 어린 시절을 거쳤는데 내 아이는요 준비물 하나 제대로 못 챙겨요. 숙제 하나, 알림장도 맨날 가방도 학교에 놓고 온답니다. 근데 그런 아이를 보는데요 그렇게 답답하고 화가 난대요. 나는 다 그렇게 했는데 너는 도대체 왜 그러냐 하는 거죠. 자, 이 양쪽 모두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이와 엄마를 자꾸 비추어서 본다는 것이죠. 분석 심리학자 융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가, 부모가 살아보지 못한 삶이요. 우리 아이가 짊어져야 할 가장 큰 짐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다 누구나 그런 거 있죠. 어릴 때 가지고 싶었지만 가지지 못했던 것들. 이렇게 살고 싶었지만 살아보지 못한 삶의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그 모습들을 자꾸 아이에게 강요하게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것도 해결책이 있을까요? 있죠. 융은 동시에 말했어요. 부모가요, 내가 살아보지 못한 삶, 좌절됐던 욕구, 그게 무엇인지를 잘 공부하면, 그래서 아, 이것이 아이께 아니구나, 내 거구나, 이걸 잘 구분해내는 노력을 할 때요, 그 투사의 연결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그릇이 큰 엄마는요, 자신의 그림자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와 눈 마주치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요. 하지만 한 번쯤은 엄마가 자신의 역사로 되돌아가서요. 내가 가지지 못했던 거, 살아보지 못했던 거, 그러나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쯤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과정이 뭐 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엄마가 그 과정을 거쳐내야 우리 아이가 나의 그림자로 덧입히지 않고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자신만의 정체성과 고유함을 반짝반짝 드러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까지 엄마 마음의 세 가지 이야기를 좀 해봤거든요. 속도, 강도,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날도요, 상어 음악이 울린 날이었어요. 네, 제가 조금 늦게 알아차렸고요. 좀 뒤늦게 정신은 차렸지만 이제 좀 후회할 말을 이미 했어요. 이제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요. 이제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마트를 갔어요. 저는 또 성찰 노트를 펴가지고 빠밤 적고 있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돌아왔는데 큰아이가요. 저한테 봉투 하나를 이렇게 내미는 겁니다. 엄마, 오늘 컨디션 되게 안 좋아 보이던데 이 전복 먹으면 힘난대요. 내가 전복 버터구이 해줄게요. 이제 이러면서 본인이 손질부터 버터를 넣고 굽고 예쁜 접시에 저한테 이렇게 탁 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전복을 이렇게 보는데요.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하얗고 작은 전복은 처음 봤어요. 너무 문대가지고. 아시죠? 이거 손질 처음 하신 분들은 어디서 어떻게 손질해야 할지 몰라요. 너무 문대가지고 하얗고 작아요. 근데 또 그렇게 짭짤한 전복도 처음이에요. 눈물이 너무 나는 거 있죠. 그래서 막 울면서 그 버터구이를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건요, 여러분. 우리도 부모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수합니다. 마음 같지 않은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의 실수만 기억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인내를, 우리의 노력을 알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실수를 용서해 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부모도요, 자신의 실수를 용서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미성숙함과 또 우리의 유약한 멘탈을 용서해 주시길 바래요. 너무 후회하고 죄책감만 갖고 있기에는요, 아이들이 너무 빨리 자라요. 네. 언제 커? 너무 힘들어. 이랬던 말이 무색할 만큼 너무 빨리 자라서요. 저희 첫째는 이제 바로 턱 밑에 와요, 키가. 그래서 이렇게 안을 수가 없어요. 정수리 냄새 너무 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안아야 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요, 너무 불안한 미래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또 과거에서 너무 후회와 죄책감으로 허덕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이 순간, 오늘을 아이 곁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일도 수많은 도전의 상황에 놓으실 테지만 또다시 노력하고 말그릇을 키우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을 응원하면서 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5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장에 참석한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제 6.3 지방선거 16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는 이번 주부터 공식 선거 운동을 시작하지요. 지난 토요일 한판 승부 제작진은 6월 재보선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부산 북갑의 시민들을 직접 만났고 하정우, 박민식, 한동훈 세 후보를 현재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잠시 일부 6월 지방선거 특집 방송으로 전해드리고요.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 6월 재보선의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부산 북갑의 구포시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박재홍의 한판 승부 제작진은 이 뜨거운 격전지에서 각각 다른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3명의 후보를 만납니다.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만날 텐데요. 이 세 후보가 그리는 부산 북갑의 미래, 그리고 부산의 진짜 민심을 들어봅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2: 잘 되세요?
3: 네. 그런 대로 잘 됩니다. 제리시장이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2: 제리시장이 살아나고 있어요?
3: 네네. 사람도 말다니고.
2: 그렇구나.
3: 조금 재밌습니다.
2: 조금 재밌어요. 요즘은 정치인들이 많이 와서 좀 막 정신없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3: 아니요. 전혀 불편하고 재밌고 활기차고 좋아요.
2: 그러시구나. 네. 야, 또 우리 사장님 에너지가 있으시니까 그런 거 다 감당하시나 보다. 자,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 한 2주일도 안 남았잖아요.
3: 네.
2: 정치인들 어떤 문제 좀 해결해 주면 좋겠어요? 구포시장.
3: 아무래도 손님들이 많은 젊은 층하고 이제 주차 공간은 잘 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이 좀 덥다 보니까 많이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트 같은 데는 이런 시스템이 잘 되는데 누가가 되는 간에 그걸 좀 저희들은 요구하고 싶습니다.
2: 그러니까 지금 더 더워질 테니까 에어컨 시설 같은
3: 그러니까
2: 거.
3: 제리시장이 살기 위해서는 일단 좀 손님들 기분 좋게 와가지고 기분 좋게 사고 좀 신선한 그런 게 없잖아요. 아직 안 덥다 보니까 위에 하고.
2: 예.
3: 좀 그런 걸 저희대로 바랍니다.
2: 신나게라고. 사장님 잘해주세요.
3: 네.
2: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예, 사장님 요즘 경기 체감 어떠십니까?
4: 전체적으로 시장 상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 뭐 어떤 걱정 많이 하세요?
4: 걱정은 저에게 하는 건 별로 없어요.
2: 아,
4: 없는데 한 가지 딱 있다면 지금 아무래도 이제 부산시장을 잘 뽑아야 되지 않나. 전재수가 이제 이쪽 출신이니까 아무래도 뽑아야 되겠다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박형준 시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은 있어요. 저는 조용히 있죠.
2: 부산 북구 미래를 위해서 후보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거 어떤 게 있으세요?
4: 서로 네거티브 하지 말고 그냥 긍정적으로 정책적으로 내가 어떻게 미래 먹거리를 먹여 살리겠다라든지 그런 면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시면 참으로 국민을 바라보고 열심히 해주시는 그 모습이 정말 기대되고 같습니다. 띕니다.
2: 감사합니다.
3: 네.
2: 우리 어머니도 이번에 선거에서 꼭 투표하실 거예요?
5: 예.
2: 아, 그러시구나.
5: 투표해야죠.
2: 투표해야죠, 그죠?
5: 그죠.
2: 그죠. 어머니는 그 투표하실 때 어떤 게 제일 중요하세요? 약속? 인물?
5: 약속.
2: 약속!
5: 약속 지켜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지. 약속 안 지키면 제일 싫어요.
2: 약속을 잘 지키는 후보. 이런 후보를 뽑겠다.
5: 뭐, 똑똑한 분이니까 잘 알아서 하시겠죠.
2: 알겠습니다. 어머니 오늘 장사 잘 되세요. 고맙습니다.
5: 네.
2: 안녕하세요. 저 부산에 사는 시민이시죠?
6: 네네네.
2: 그러시군요. 요즘 부산 북갑에도 굉장히 화제의 장소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정치인들이 많이 오는 거 보면 어떠세요?
6: 제가 원래 어릴 때 여기 살았는데 오랜만에 구포시장 오니까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 같긴 합니다.
2: 저같이 언론인도 많이 오고.
6: 그렇죠. 네. 지금 오는 길마다 누군가가 항상 카메라 같은 것도 많이 들고 계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2: 그렇군요. 그럼 현재 그 부산에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6: 부산에 가장 필요한 건 이제 청년들이 없다는 이유가 일자리 아닐까 싶습니다.
2: 그렇군요. 그럼 우리 6월 재보선 혹은 지방선거에 뛸 후보들에게 어떤 말씀 부탁한 말씀 전해드리고 싶으세요?
6: 아까 서두에 말했던 건 누가 되든지 간에 진짜 발전을 위해서 특히 부산 우리 청년들 아니면 이런 어째 보면 이 북구 쪽이 낙후가 됐다면 낙후가 된 곳인데 그런 거를 더 이렇게 부산이 더 발전할 수 있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도 정치 아저씨들한테 어떤 말을 어떤 걸 원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아저씨들이 참고할 거야.
7: 약속 지켜주세요.
2: 그리고 약속 지키는 정치인들 잘 취재할게요. 고맙습니다.
6: 감사합니다.
2: 사장님 오늘 요즘 장사 어떠세요? 장사 잘 되세요?
8: 장사
7: 잘 안 되죠.
2: 아, 장사 잘 안 돼요. 네. 아, 그렇구나. 이 국포시장 요즘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7: 네, 국포하고 부산시장하고.
2: 맞아요, 맞아요. 네, 우리 사장님도 이제 그 정치인들 시장에 많이 찾아와서 유세할 텐데. 네. 어떤 말씀할 때 귀에 딱 들어오세요?
7: 상대방을 갖다가. 예. 이렇게 뭐 못하게 될 것 같아. 가는 것보다는. 네. 내가 다른 분보다 내가 어떻게 잘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2: 아. 그러니까 다른 후보랑 싸우고 막 비판하는 네, 것보다.
7: 그건 딱 질색이고.
2: 네거티브 질색이고. 아, 그렇군요. 네. 후보들이 어머니 말씀 잘 들어야겠네. 그렇죠.
7: 누가 되시든 간에. 예, 예. 대통령이든 뭐 국회의원이든. 예. 아니면 시장이 누가 되든 간에. 예. 우리 국민이 잘 살아야.
2: 그렇죠. 예.
7: 뭐 저기 정치는 그분들이 하신 거고 우리는 이렇게 시민들 느끼고 그냥 열심히 사는 것밖에 안 되나 아닙니까?
2: 그렇죠. 확실한 약속과 공약. 예. 우리 구포시장 더 좀 이렇게 장사 잘 되게 해주는 사람. 아,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네, 사장님 고맙습니다.
7: 네, 감사합니다.
2: 네, CBS 박종희 한판승부 특집 현장 속으로 인터뷰. 부산 북갑에 있는 상인들과 시민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봤는데요. 우리 시민들은 정치인들이 본인의 삶의 문제를 정확히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명의 후보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부터 만나봅니다. 네, 대한민국 대표하는 AI 도시로 부산 북구를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밝힌 분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부산 북갑 국회의원 후보를 만나겠습니다.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8: 안녕하십니까.
2: 아유, 세상에. 오늘도 북구 곳곳 다니시면서 주민들 만나시는 모습을 저희가 모셔왔고, 저 이곳에 모셔서 갑자기 또 인터뷰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많이 바쁘시죠?
8: 아유, 그 말씀을요. 이렇게 푸른 천리, 부산 북구까지 예, 예.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당연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 밤까지 주민분들을 만나 뵙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예. 그래서 아침에는 이제, 새벽에 여행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예. 같이 대전버스에서 예. 또 그 부분들 인사드리고 예. 또 구포에 보면 무장의 숲이 있습니다. 산책로가 예. 있는데 예. 그 무장의 배려프리 예. 그렇게 거기를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예. 주민분들 주말이니까 많이 산책들 하세요. 인사 드렸고 지금은 이제 요 바로 앞에 배양그린공원 예. 그린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 만덕지기 마을축제 한창 열리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주민분들 인사드리고 이따가 이렇게
2: 예. 저희도 만덕지기 마을축제 현장 같이 갔다가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던데 예. 그 현장에 있는 후보님을 모시고 저희가 예. 짧게 예. 인터뷰를 또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어린 시절은 굉장히 또 어려운 환경에서 네. 또 부모님은 또 시장에도 일하시고 네. 양계장도 하시면서 예. 또 우리 아들 훌륭하게 키우셨던 거군요.
8: 네, 그래서 저는 회도를 해야 되는데 예. 안타깝게 아버지는 지금으로부터 한 18년 전에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2: 아,
8: 그래서 제가 대학원 때 돌아가셨는데 예. 제가 아버지 임종 얼마 남지 않고 약간 의식이 있으실 때 예. 아버지 저 박사학위 따는 거 보셔야지 했는데 그래야지 그게 사실 마지막 대화였어요.
2: 아.
8: 그래서 마음에 좀 예, 빚이 좀 있고요. 예. 어머니는 이제 아직 건강하게 물론 예. 이렇게 연세가 있으시니까 예. 불편하신 데는 많지만 근데 그렇게 불편 허리 안 좋으시고 무릎 안 좋으신데 또 아들이 걱정되니까 예. 제가 만덕에 입주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또 오셔가지고 그래도 시간 내서 계속 예. 다니면서 하고 예. 계시죠. 아. 선거운동을 도와주고 계시죠.
2: 그렇군요. 어머니도
8: 애잔합니다. 제가 죄송하기도 하고요.
2: 예, 또 이 훌륭한 박사가 되셨고 또 국가를 위해서 일도 하신 거 보시면 아버님도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은데
8: 네.
2: 아, 요즘 이제 하정우 후보만의 이제 부산 북갑 예. 시민들 유권자를 위한 선거 전략이랄까 좀 네. 조용한 선거 전략을 추구하고 계신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8: 네.
2: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8: 언론 입장에서 보면 조용한 전략으로 네. 이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좀 상대적으로 늦게 내려왔지 않습니까?
2: 예, 맞아요. 네.
8: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지역 주민분들께 실제로 인식이 되고 만나뵙고 그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2: 예, 예.
8: 그런데 지역 주민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다른 한동훈 후보님 같은 경우는 뭐 전국적인 팬덤이 있다 보니까 되게 예. 시끄럽게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예, 그 자체가 예.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2: 예, 예.
8: 그러다 보니 거기 피로감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2: 아, 그래요?
8: 언론들도 많이 붙는 거에 대한
2: 아, 예.
8: 그래서 카메라 막 보이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 그렇다면 제가 가서 진정성을 표현할 만나려고 하니까 예. 그리고 최대한 많은 분들을 만나려다 보니 일단 당장은 주민분들 만나는데 집중을 하고 싶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 조용한 선거처럼 보였겠지만 저는 우선순위 높은 걸 먼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예, 밑바닥을 훑으면서 예. 또 주민들, 시민들과 인사, 예. 만남, 접촉을 예. 늘렸다.
8: 예. 그게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2: 그 만나시는 시민들이 부산 북가발전에서 어떤 걸 좀 해달라 이런 말씀 많이 들으세요?
8: 일단 민생경제 너무 어렵다. 국포시장 가면 상권이 너무 많이 죽었다. 예. 그리고 덕천동 가면 청년 일자리 너무 없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지원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전반적인 주거환경, 교통환경 예. 너무 어렵다. 예. 그다음에 30, 40대 부모들, 학부모들은 예. 교육 인프라 너무 많이 부족하다. 전반적으로 어려운 현안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 거기에 더해서 후보들은 그러면 이런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누가 과연 우리 이 문제를 풀어줄 거냐. 뭐 이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보수재건? 보수재건보다 훨씬 중요한 건 그래서 누가 우리 잘 살게 해줄 건데 우리 문제 풀어줄 건데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고 거기에 더해 제발 싸움 좀 하지 마라. 왜 자꾸 이렇게 싸움만 하고 있냐. 사실 북구 발전, 북구 성장, 북구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얘기들로만 싸움하고 말꼬리 잡고 이러고 있는데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2: 그렇군요. 하실 일 굉장히 많네요.
8: 예. 이거 오늘 하루 종일 찍어도 되는데 방송 분량을 고려하여 제가 적당히 하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우리 후보님 하면 또 전 국민이 다 아시는 게 이제 하지피티 AI 전문가신데 네. 이제 부산 북과 발전을 위해서도 이제 AI를 통해 북구의 교육, 돌봄, 경제를 동시에 성장시키겠다. 네. 이런 공약을 내세우셨는데 예. 그게 이제 박민식 후보나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네. 아니 북갑에 AI 안 어울린다. 인프라도 예. 없는데 네.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예. 이 질문을 하시거든요. 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8: 자,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된다고 마음먹으면 안 되죠. 그리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챗GPT 이런 것만 써보신 분들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하는 일에 네. 어차피 사람이 지능 활동을 통해서 뭔가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러면 사람이 하는 지능 활동의 상당수를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것도 있고 요즘은 과학 수학 문제 푸는 건 사람보다 더 잘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박사급으로.
2: 그렇죠.
8: 또 어떤 거는 사람보다 좀 부족하긴 하지만 예. 또 비용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 의료, 돌봄, 교통, 상권, 인공지능으로 인공지능이 덮어졌을 때 예. 혹은 이렇게 적용됐을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은데 예, 예.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걸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분들이다 아닙니까? 예, 그죠? 예. 검사하셨잖아요. 예. 사람들 죄 이렇게 조사하셨죠. 하지만 인공지능을 이런 데 적용을 해보셨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안 된다 안 된다 말을 할 게 아니라 제대로 공부를 하시고 제대로 경험을 쌓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북구 주민들의 발전과 삶을 낫게 할지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고민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2: 지금 제가 지금 한동 후보랑 박민식 후보가 된 것 같아요. 네. 약간 혼나는 느낌이에요. 네. 예. 토론하시면 잘하실 것 같은데요? 네.
8: 토론해야죠. 근데 네. 결국은 저는 네. 학위할 때부터 네. 2006년부터 했으니까 20년을 네. 이것만 한 사람입니다. 예. 예. 두 분께서는 챗GPT 네. 뜨고 나서 뜬다고 하니까 그죠? 관심 조금 가지셨겠죠. 네, 그런 분들 20년 안 저한테 고민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북구 주민들, 북구 성장에 매우 중요합니다. 전 세계가 AI로 네. 어떻게 발전할까를 논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안에만 보지 말고 혹은 정치 논리만 따지지 말고 진짜 발전하기 위한 방법이 무언가 그리고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에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걸로 우리 북구 주민들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론도 마찬가지입니다.
2: 예.
8: 법정 토론에 정해져 있습니다.
2: 예, 예.
8: 방송국에서 토론을 할 수 있죠.
2: 예, 예.
8: 그런데
2: 예.
8: 그 토론회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는 지금 지역구 선거하고 있습니다.
2: 예, 예.
8: 지역의 현안 풀어야 되고 지역의 10년 후 비전이 뭔지를 보여드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현재 힘들다고 하더라도 이 현재를 극복할 수 있는 건 미래에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 그 희망을 주는 건 비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2: 예, 예.
8: 저는 그 비전을 10년 후 혹은 6년 후 북구를 한국 AI의 최고의 AI 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보여드렸고 그걸 실제로 실현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20년 동안 해왔으니까 청와대에서 했었으니까 예, 예. 그거를 보여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9: 예, 예.
8: 두 분 후보들께서도 비전을 보여주시고 희망을 보여주시는 걸로 토론을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9: 아, 그런 토론을 얼마든지 환영하고 네. 할 수 있다.
8: 그리고 지금은 예. 선택적인 거는 예. 주민 여러분들 뵙고 디테일 찾는 게 훨씬 중요하고 아하. 선관위 토론 때 얼마든지 아. 의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9: 선관위 유체 토론에서 제대로 된 한판 승부를 해보겠다.
8: 그럼요.
9: 예. 혹시 부족하면 또 저희 한판 승부를 하셔야 되나? 알겠습니다.
8: 주민분들께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 알겠습니다. AI 얘기 나와서 좀 드리는 말씀인데, 김용범 예. 그 청와대 정책실장님, 이제 자주 보셨을 텐데,
8: 예.
9: 이분이 이제 SNS에 AI 얘기도 막 발전하다 보니까,
8: 네.
9: 산업 발전을 하면서 이제 AI 국민 배당금, 요 얘기를 하고 큰 논란이 예. 되긴 했었었는데, 예. 요 관해서 이제 후보님 입장이 뭐냐? 또 두 후보가 묻고 있어요. 후보님 입장에 수기 과정이 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신
8: 예.
9: 거죠?
8: 예.
9: 추가적으로 말씀.

0: 이발전 많이 생기고 예.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예. AI는 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고용 없는 성장에서 부의 재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지난번 알파고의 아버지 데미스 아사비스가 왔을 때도 거기에 대한 얘기를 했고 아하. 데미스가 전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들과 논의를 한 몇 가지 솔루션이 있었어요. 아하.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도 줬는데 여기서 저는 그 얘기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예. 일론 머스크, 샘 알트만 다 비슷하게 이 문제 논의해야 되고 일론 머스크는 뭐 별도 코인 같은 걸로 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죠. 부의 재분배를 어떻게 할 거는 지금부터 열심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게 정답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가장 정답에 가까운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먼저 잘 가서 잘 닦으면 AI 시대 선진국을 갈 수 있는데 정답은 아무도 모르니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 각자의 관점에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고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텐데 건설적으로 이건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으니 함께 찾아 나가보자라는 식으로 건설적 토론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정쟁의 요소로 될 일인가? 그렇게 볼 일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소기 과정, 공론화,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예. 그 답을 빨리 찾아내고 실험도 해봐야 되고 이걸 성공적으로 하면 우리는 AI 시대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1: 본인 AI 얘기하니까 그냥 눈빛이 달라지시면서.
0: 그럼요. 이런 고민을 해봤겠습니까? 저는 계속 이런 고민만 해왔고 네. 대통령께서도 네. 작년 말부터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네. 정답은 아무도 모르지만 전문가들이 모여서 방법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신 거죠.
1: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단일화를 가정으로 한 여론조사 나오고 있고 예. 이런 흐름을 보시면 후보님 어떠세요? 이거 단일화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혹시 하시고 계세요?
0: 단일화는 제가 관여할 문제도 아니고
1: 아 그렇죠. 예.
0: 그리고 저한테 훨씬 더 중요한 건 예. 단일화 여부보다 예. 과연 북구를 어떻게 더 발전시킬 것인가 그 현실성 있는 발전 계획과 비전을 잘 만들고 그걸 잘 만들기 위해 북구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걸로 발전 계획을 잘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북구 주민 여러분들께 진정성을 가지고 설명드리는 것이 네. 가장 강력한 네. 저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북구 주민분들은 굉장히 현명하시고 북구 발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외치고 계십니다.
1: 예.
0: 그러면 그분들께 단일화가 중요하겠습니까? 어떻게 북구 발전을 실제로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저는 후자라고 보고 있고요. 예. 거기에 집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 예. 그러니까 북구를 발전시킨 사람 나 하정우다.
0: 발전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고 발전도 시켜본 사람이 잘 시키지 않겠습니까?
1: 그렇군요.
0: 그분은 예. 검사셨고
1: 두 분을 발전시켜본 사람이 아닌가요?
0: 검사라고 하는 직업의 특성상 업의 본질이 뭐 예.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업의 특성이 있습니다. 과거의 일을 분석해서 죄를 묻는 직을 하셨습니다.
1: 과거의 지향적인 직업이다.
0: 북구는 미래가 필요합니다. 미래 발전이 필요한데 저는 평생을 세계 최고의 기술을 만들어왔고 세계 최초의 기술을 만들어왔고 그걸로 서비스를 만들었고 제품을 만들었고 발전을 위한 AI 미래 기획수석이지 않습니까? 예. 미래 전략을 수립을 해왔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발전만 해왔습니다. 다르죠.
1: 알겠습니다.
0: 그 차이가 있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또 이제 유세 가셔야 되기 때문에 예. 또 시민들 만나셔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북갑 주민들께 드리는 예.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0: 네. 많은 북구 주민분들께서 부산에서도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뎌졌고 소외되어 있다는 뭐 많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1: 예.
0: 우리에게는 비전이 필요합니다.
1: 예.
0: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으면 우리는 앞으로 나가면서 창고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북구 6년 후 10년 후 비전 대한민국 최고의 AI 도시 북구를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1: 예.
0: 그거를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공약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1: 예.
0: 기술 얘기가 아닙니다. 북구 주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르신들의 삶, 아이들의 교육, 청년들의 일자리, 전통시장과 상권을 살리는 것, 이런 것들을 제가 가진 전문성, AI뿐만 아니라 미래기획수석을 하면서 만들었던 전문성을 살려서 북구가 성장하고 진짜 발전하고 10년 후 부산 최고, 한국 최고의 AI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이 지원 그리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부산북갑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네, 박정희 한판 승부 최대 격전지인 부산 북구갑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네, 계속해서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와의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박민식입니다.
0: 예, 바쁘게 뛰고 가시는데 제가 많이 모셔가지고.
1: 아, 한판 승부 나가면 영광이죠.
0: 아, 요즘 유권자들 많이 만나고 계시죠?
1: 그렇습니다.
0: 예, 어떤 말씀 많이 듣고 계세요?
1: 이번에는 힘내라라는 말씀을 진짜 많이 들어요.
0: 아,
1: 왜 그런 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0: 예.
1: 옛날에는 뭐 단디해라, 뭐 열심히 해라, 힘내라. 이게 왜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나 생각해 보니까
0: 예.
1: 이제 이렇게 지금 하정우 후보는 뭐 지금 대통령백이 있는 사람이에요.
0: 예, 예.
1: 또 한동훈 후보는 뭐 어마무시한 그 팬덤이 있는 사람이에요.
0: 예, 예.
1: 그러니까 박민식이 혼자 이제 뭐 공천도 늦게 받았고
0: 아.
1: 혼자 이렇게 골목골목 다닌 니까
0: 예.
1: 이제 북구 주민들이 볼 때 마음이 짠하신 것 같아요.
0: 아.
1: 그러니까 힘내라 힘내라 이 말씀을 진짜 이번 선거 때는 많이 하시더라고요.
0: 그렇군요. 예. 우리 후보님이 18대 19대 예. 의원을 이 지역에서 하셨지 않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뭐랄까 손바닥 보듯이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1: 뭐 다른 후보들보다는 아마 월등할 겁니다.
0: 아하,
1: 제가 그... 7살 때부터 여기 살았으니까.
0: 아, 그 진짜 북구 사람.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고.
1: 아니, 진짜 북구 사람이란 게 생물학적으로
0: 예.
1: 여기서 자랐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0: 예.
1: 국회의원 선거라는 게 이 지역의 발전, 적임자를 뽑는 선거지 않습니까?
0: 예, 예, 그렇죠.
1: 아, 그러려면은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떤 잘 파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빛과 그림자, 특히 이 지역이 겪고 있는 그런 아픔과 상처, 그런 좌절의 그런 스토리에 대해서 본인도 진짜 가슴이 아파서 가슴이 아파서 내가 우리 지역을 꼭 한번 제대로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0: 예, 예.
1: 그런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다.
0: 아하.
1: 그런 뜻이 진짜 북구 사람이니까 그런 진심이 있는 사람이다.
0: 예, 예. 그래서 우리 후보님이 이제 이 북구갑에 대한 큰 애정을 갖 바탕으로 북구 르네상스를 열겠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1: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만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구포 구포 포자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이 포가 한 100년 전만 해도 이제 큰 물류의 요충지예요.
0: 예예. 예, 예.
1: 요충지라서 다른 곳보다 상당히 발전돼 있던 곳인데
0: 예, 예.
1: 이제 어느새 부산에서도 해운대다 뭐 서면이다 다 이제 발전하는데 상대적으로 상당히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0: 예, 예.
1: 그래서 이거 르네상스라는 게 다시 부활한다는 뜻 아닙니까?
0: 예, 맞아요.
1: 자, 그러려면은 뭔가 작은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큰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런 대 변혁을 이룰 수 있는 그게 키가 뭐냐?
0: 예.
1: 키. 저는 이 경부선이 서울역, 부산역 지나가는데 구포역을 지납니다.
0: 예.
1: 과거부터 몇십 예. 년 동안. 이 구포역을 지나다 보니까 이 북구가 반으로 딱 잘라져요. 차단이 서로 분리가 돼.
0: 예.
1: 이게 합쳐서 이게 발전이 돼야 되는데 분리가 되니까 이게 제대로 획기적인 발전의 큰 장애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 경부선을 지하화를 하고 그 위에 뭐 미국의 센트럴 공원처럼 또 뭐 아주 스카이라인 큰 이제 고층 빌딩 들어와서 쇼핑센터다 또 무슨 뭐 기업이다 여기 이제 공항이 가까우니까
0: 예, 예.
1: 그런 물류 기업이다 또 요즘 뭐 AI 센터다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0: 예.
1: 이제 여기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이게 부산역하고 부산진역은 이게 국가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0: 예.
1: 그 경부선을 지하로 넣는 게 그러면 상부를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0: 예, 예.
1: 근데 부산역, 부산진역은 국가사업에 포함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구포역은 제외가 됐다고.
0: 예.
1: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 부산역하고 부산진역은 포함시키고 왜 구포역은 뺐냐고. 구포를, 북구를 괄시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거는
0: 그렇죠.
1: 국회의원이
0: 예.
1: 진짜 이걸 띠를 두르더라도
0: 아,
1: 가서
0: 예.
1: 싸워서 반드시 이걸 국가사업으로 편입을 시켜야 된다.
0: 멱살 잡고
1: 경부선 지하화
0: 예.
1: 편입을 시키는 그렇게 되면은 여기 대기업이 이제 투자를 하게 되고
0: 예.
1: 이제 북구의 르네상스가 시작되는 거죠.
0: 그렇군요. 그 말씀 듣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정부에게도 강하게 요청을 해야 될 텐데
1: 그렇죠.
0: 그러면 이제 여당에서는 그런 거야말로 이제 힘 있는 여당 후보가 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발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 그건 이제 이를 것만 보는 거죠.
0: 아,
1: 예. 제가 보훈부 장관 할 때 예, 예. 국가 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을 시키지 않습니까?
0: 맞아요. 예.
1: 그게 무슨 대통령 공약도 아니고 우리 정부 내에서도 전부 반대했습니다.
0: 예.
1: 반대했지만 그래도 집요하게 정부도 설득하고 다른 부처 돈을 만지는 기재부나 조직을 만지는 행안부 설득을 수십 번 하고 또 이제 국회 야당 의원 여당 의원 다 만장일치로
0: 예, 예.
1: 그거 한 1년 반이 걸렸을 겁니다.
0: 아.

0: CRU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249-0181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그거는 쉽게 말해서 일머리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는 거지. 국가보훈처 보훈부를 승격하자는 거 60년 전부터 떠들었는데. 아하. 그 당시, 그때 뭐 집권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3: 그러네요.
2: 그렇지만 아무도 못했잖아요. 박민식이 했거든.
3: 일머리 있는 박민식.
2: 일머리를 아니까.
3: 예.
2: 예. 그거는 뭐 집권당이다, 뭐 야당이다 한 게 특히 이번에 이제 되면 삼선이니까.
3: 예.
2: 이제 국회 중량감도 있고 또 장관 출신이고 하니까.
3: 예.
2: 뭐 여러 가지, 우리 관료사회의 네트워크도 있고. 저는 충분히 자신 있습니다.
3: 자신 있다. 네. 예. 근데 최근에 우리 후보님의 언론에서 이제 말씀하신 걸 보면 그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시면서 여론조사가 돈값을 못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도 돈값을 못한다. 이 표현이 되게 인상적이어서 이거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2: 지금 여론조사가 한 열몇 번 될 때.
3: 맞아요. 예, 예.
2: 들쭉날쭉 하더라고. 근데 뭐 플레이어지 않습니까? 저는.
3: 그렇죠.
2: 제가 플레이어가 그 여론조사 뭐 그 사람들이 하는 데 대해서 뭐 신뢰성이 있다 없다 굳이 말할 필요 없고 그냥 제가 볼 때는
3: 예.
2: 뭐 돈값이 없는 것 같더라 하는 거고 예. 저는 오로지
3: 예.
2: 우리 북구 주민들의 민심 아직 밝혀지지 않는 그런 민심을 얻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골목골목 열심히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3: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건 이제 실제 시민들 만나서 느끼는 체감 민심은 굉장히 후보님에게 우호적인데 어떤 수치상으로 좀 그게 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는 걸 수 있을 것 같아서.
2: 그렇죠. 왜 예. 그런가 하면은 바닥 민심하고 바닥 민심하고 서울의 평론가들이 테이블 앞에 앉아서 그렇게 뭐 이러쿵 저러쿵 하는 거하고 너무 예. 큰 차이가 있고.
3: 그렇군요.
2: 큰 차이가 있고, 뭐, 실제 이제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이 수치로는 드러나지 않는 그런 어떤 사람의 우리 주민들의 본심, 그런 게 이제 슬슬 이제 수면 위로 부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가 돌입이 되면.
3: 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고. 그 개소식이 또 언론에 굉장히 화제를 모았습니다.
2: 네.
3: 우리 후보님 같은 경우는 이제 장동혁 당대표와 당 지도부의 전폭적인 도움을 받으셨잖아요. 어떠셨습니까, 그날?
2: 아니, 그거는 제가 그,
3: 예.
2: 개소식이라는 거는 제가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3: 그렇죠.
2: 그래서 지금 국민의힀
3: 빨간색 옷을 입고
2: 입원을 달고 나온
3: 예,
2: 거예요.
3: 예.
2: 아니, 당의 공식적인 후보가 개소식 하면은, 당 지도부에서 내려와서 축하하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시스템상 당연한 겁니다.
3: 예.
2: 당연한 거고, 그 당시에, 그, 또, 뭐, 개인적으로 당 지도부는 아니지만은, 뭐, 원희룡, 안철수,
3: 나경원,
2: 뭐, 이런 분들, 뭐, 다 저하고 개인적인 인연이 있기 때문에 오셨는데,
3: 예.
2: 그분들이 자리가 없었어요. 그 실내가 더워서 안철수 의원은 뭐 옷이 막 땀으로 젖었더라고요. 근데 한 시간 반 동안 다 서 있었습니다.
3: 아하.
2: 그럼 누가 앉았겠습니까?
3: 예.
2: 아니, 누가 앉았겠냐고요. 북구 주민들이 다 앉으셨어요.
3: 아하.
2: 그게.
3: 예.
2: 뭐 짠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새 과실을 하려면은 조건이 두 개예요.
3: 예.
2: 옛날부터 정치판에서 새 과시다 하려면은 두 가지 징표가 있어야 돼. 첫째는 뭡니까?
3: 예.
2: 동원령이 있어야 돼.
3: 예.
2: 누가 컨트롤 타워에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3: 모여라.
2: 모여라. 자, 그 다음에 동원하려면 뭐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3: 예, 예.
2: 그리고 뭐 타고 갑니까?
3: 이동수단.
2: 이동수단 대절버스예요.
3: 예, 예.
2: 버스 대절해서 가는 겁니다.
3: 자,
2: 총동원령 김종혁 씨가 총동원령을 내렸어요.
3: 아, 그런가요?
2: 아니, 다 났지 않습니까?
3: 아.
2: 몇 월 며칠 몇 시에 와서
3: 예.
2: 총동원령 내려. 그리고 수십 대의 버스가 왔지 않습니까?
3: 아, 그런가요?
2: 그게 세과시지. 아, 여기 뭐, 무슨 제가 뭐, 버스를 대절할 돈이 있습니까?
3: 예, 예.
2: 누구 뭐 전화를 합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거가 다 지난 이야기지만,
3: 예.
2: 그걸 가지고 거꾸로 이야기하는데 제가 너무 황당하더라고.
3: 후보님은 당시 계셨을 때 북구 주민들 다 자리에 앉혀서 편하게 함께 하고 계셨다.
2: 다 못 앉으셨죠.
3: 예, 너무 많으셨어. 그
2: 사거리가 다 미어 터졌어요.
3: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우리 후보님도 많이 들으시겠지만, 이번 또 6월 재보선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단일화인데, 우리 후보님 약간 좀 불쾌하신 것 같긴 합니다만.
2: 그러니까 전혀.
3: 괜찮으십니까?
2: 네. 예.
3: 단일화. 요 단일화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조광한 최고위원 또 이런 말씀이었네요. 한동 후보가 이제 본인이 사퇴하고 단일화를 해주면 복당도 고려하겠다 이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 자체가 당 지도부가 얘기를 해서 이 말 자체가 이미 좀 우리 박민식 후보가 좀 불리한 상황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이 있어서 어떤 말씀 주시죠?
2: 나는 그분이 뭐 어떤 맥락에서 전혀 모르는
3: 아,
2: 분이에요.
3: 그래요?
2: 전혀 모르는 분이고 그런 멘트 자체가 뭐 저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생각도 없습니다.
3: 아, 뭐
2: 그렇게 유리할 것 같지도 않아요.
3: 아하.
2: 저는 맨 처음부터
3: 예, 예.
2: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확고부동한 게. 설령 당 지도부가 단일화를 강요하더라도 노다.
3: 노. No.
2: 네. 처음부터 시종일관 제가 입장이 똑같습니다.
3: 예.
2: 왜 그러냐 하면은 첫째는 그런 선거 공학적인 셈법 이것은 북구 주민의 선택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정당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3: 예, 예.
2: 아니 한동훈 후보가 지금 대구 기웃기웃 하다가 또 해운대 뭐 하다가 지금 한 달 목전에도 갑자기 북구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3: 예.
2: 그럼 뭡니까? 선거하자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3: 그렇죠.
2: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뭡니까?
3: 한판 승부입니다.
2: 한판 승부하기로 나온 거 아닙니까? 아니 한판 승부하러 나온 분이
3: 예.
2: 뭘 계속 나오기 전부터 단일화다, 무공천이다, 뭐 촥한데 나는 그 역시 그러니까 강남
3: 예.
2: 타워필에 사는 분하고 여기 북구 부산 스타일하고 다른 거죠. 아니 한번 승부하러 나왔으면 네. 한번 붙으면 되는
3: 끝까지.
2: 거지. 네. 네. 네. 거기 뭐 이러쿵저러쿵 자꾸 토를 다는지 모르겠어요.
3: 예, 예.
2: 거기 뭔가 미련을 두는지.
3: 아.
2: 네. 뭔가 자신이 없나? 초조하나?
3: 오히려.
2: 예.
3: 네. 네. 또 우리 후보님이 그 한동훈 후보 양자 토론하고 싶다. 아예 3인 토론 안 되면 양자 토론하고 싶다가 말씀하셨는데.
2: 그렇죠.
3: 어떤 질문 하고 싶으세요, 한동훈 후보에게?
2: 아니 본인이 북구에 갑자기 들어왔지 않습니까?
3: 예, 예.
2: 들어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보수를 재건하겠다.
3: 맞아요. 예.
2: 예. 저는 한동훈 후보가 말하는 보수 재건이 어떤 의미이고 또 왜 본인이 북구에 출마를 해야 그 보수 재건이 되는지
3: 예.
2: 저는 전혀 납득을 못해요.
3: 아하.
2: 저뿐만 아니라 우리 북구 주민 대부분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 저 사람이 왜 여기 나왔지?
3: 아하.
2: 그 이야기를 수없이 한번 본인이 들었을 거예요.
3: 예, 예.
2: 아니 보수 재건을 하는데 왜 한동훈만이 해야 되고 또 한동훈 후보가 왜 북구에 갑자기 나와야 보수 재건이 되는지 인과관계가 뭔가 맥락이 됩니까?
3: 우리 박민식 후보와 만남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가셔야 돼서 예,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우리 북갑 주민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 아, 북구 주민 여러분들이 저 박민식을 북구의 아들로서 국회의원도 만들어주시고 또 보훈부 장관도 만들어주시고 많이 키워주신 거 정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실망도 안겨드렸습니다. 이만큼은 반드시 필승으로 우리 북구 주민 여러분들께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비전 10분지 1이라도 보답하겠습니다. 우리 북구 발전 박민식이 확실히 해내겠습니다.
3: 네, 여기까지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22불 99 그레이 호박 파운드당 99센트 매실 파운드당 8불 99, 백도 백천도 파운드당 3불 99. 지금 가장 신선한 제철 식재료로 매일의 식탁을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4: 펠팍 폴킴 시장이 연방보조금으로 홍수 예방공사를 하네요.
5: 폴킴 시장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조금 300만 달러를 유치해 각종 인프라 공사를 했고 경찰서를 개혁해 우수 경찰서로 인증받게 했습니다.
4: 펠팍을 기분 좋게 변화시킨 폴킴 시장을 다시 한번 기호 1G 폴킴 시장.
5: 시의원은 기호 3H 저스틴 강, 4H 루시 양.
6: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펠리시스 팍 시장 종폴킴입니다. And I approve this message.
7: 네, 자 지난달 14일 부산 북구 주민이 되신 이후에 밤낮으로 열심히 바닥 민심 다지기에 집중했던 분입니다. 자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겠습니다. 후원님 안녕하십니까?
8: 반갑습니다.
7: 예, 아유 세상에 이게 북구 주민 되신 지 한 달이 지나신 거죠?
8: 예, 한 달 좀 있었죠. 예, 한 달 조금 넘었네요.
7: 직접 여기 또 시민들을 만나시고 지금까지 지내보시니까 어떠셨습니까?
8: 일단 대단히 아름다운 곳이고 여기 제가 끝까지 살기로 결정한 걸 참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7: 아 그렇군요. 주민들 또 직접 만나보세요. 어떤 말씀 많이 들으세요?
8: 처음에 만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랫동안 계속 밤낮 없이 다니다 보니까 예. 여러 번 만나게 되는
7: 그렇죠 그렇죠. 네.
8: 처음에는 신기하다. 뭐 TV에 나온 사람 두 번째는 진짜로 정말 끝까지 여기 살 거냐. 세 번째부터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문제를 한번 당신이 해결받아라.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거 해결해 달라. 지금까지 20여 년간 이거를 해결하지 못했다. 너라면 해볼 수 있지 않겠니?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세요.
7: 그러니까 첫 번째 만남이 다르고 두 번째 만남이 다르고 세 번째 만남이 달랐다.
8: 앞으로 네 번째, 다섯 번째도 달라지겠죠?
7: 그러시군요. 사실 또 많은 분들이 우리 한동훈 후보님이 그런 실제 시민들 만나는 거를 생각 이상으로 잘하고 계시는 것 같다 이런 평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9: 근데 뭐 원래 저를 알았던 분들은 뭐 제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아셨을 거예요.
7: 아 그런가요?
9: 저는 저는 스스로가 되게 친절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사람들한테 친절한 사람이기를 저도 그렇고 제 주변의 사람들도 되기를 바라는 편입니다. 저는 뭐 지금 여기 우리 북구에 와서 시민들을 만나고 하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오히려 정치할 때 좀 싸워야 될 때 강하게 부딪히고 이게 제 스스로 마음의 각을 잡아야 하는 거지. 저는 그건 뭐 싸워야 하니까 싸우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정치라는 게 싸워야 할 때 대신 싸워주는 사람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편하고 제 본 모습에 가까운 거는 쇼츠나 뉴스에서 보이는 어린이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이런 게 저는 뭐 평소에 저인 것 같아요.
7: 예. 제가 이제 부산 내려오면서 또 우리 부산 북각 관련한 기사 많이 검색했는데 뭐 또 공약 관련 얘기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 단일화라는 세 글자가 제일 많이 거론되거든요. 물론 후보님은 거기에 집중해서 지금 하시지는 않습니다만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9: 전 정치공학의 문제보다 훨씬 큰 차원의 민심이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부산 북각의 시민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한동훈이가 왔으니까 좀 바뀌려나? 이런 얘기를 하세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 북구 갑은 구포덕천 만덕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부산이 많이 발전했는데 그동안 20여 년간 동안 정말로 정말 이 잠재력이 크고 아름다운 곳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어요. 누구나 다 그건 동의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만 하는 거죠. 박민식은 인사를 잘못했고 전재수는 인사를 잘했다. 이 얘기만 합니다. 정치에 대해서.
7: 아, 인사라면 안녕하세요.
9: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근데 둘 다 어떻게 보면 장관식 한번 하면서 자기들은 잘 나갔는데 결국 지역은 그대로 발전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한동훈 정도 되는 정치인이 이렇게 목숨 걸고 오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세요. 두 번째는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승리할 경우 보수의 새로운 노선에 대해서 시민들이 결정해 주시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까지 지리멸렬하고 이재명 정권이 저는 보수 정치가 조금만 더 견제할 능력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막 나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견제할 수 있는 이 균형축,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좌우의 날개가 온전하게 작동할 때 위대했던 나라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쪽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 세우는 상징적인 승리가 될 수 있는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쪽에 민심이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단일화 말씀하셨지만 그런 정치공학의 문제는 이 큰 민심 앞에서 저는 종속변수일 뿐이다.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7: 아, 그러니까 뭐 결정적 요인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이군요. 근데 지금 국민의 조광한 최고위원이 박민식 후보로 만일 단일화 양보를 하시면
3: 후보님의 복당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뭐 이렇게 좀 논란이 됐는데
9: 그건 민주당으로 복당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3: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네.
9: 네. 그분 원래 민주당 출신이세요.
3: 맞아요. 예, 예, 예.
9: 제가 뭐 그렇게 뭐 농담이고요. 뭐 그런 거 하나하나 뭐 말씀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3: 예.
9: 저는 뭐 그런 자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런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박민식 후보로 이기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3: 현재 판세가 불리함을
9: 점점
3: 여실히.
9: 더 양강 구도로 가고 있잖아요. 추세상으로 봤었을 때. 그럼 그 추세는 저는 대단히 또 저는 그 민심의 추세를 두려워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3: 예.
9: 그 추세는 분명히 있다고들 말씀을 하시죠. 뭐 그렇다면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냥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동훈이 찍으면 한동훈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이 찍으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못할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건강한 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박민식 후보를 찍는 표는 이건 결국은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용도로 쓰여질 거예요. 그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결국 민주당이 이런 역사적 선거에서 승리하게 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가 민심의 추인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공소취소 같은 것 저 단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3: 예.
9: 다만 뭐 그렇게 말장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하나 대응하지는 않겠습니다.
3: 아, 알겠습니다. 후보님이 또 이제 공식 후보로 등록하신 다음에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나다 이런 말씀하셨더군요. 예. 왜 두려워한다고 생각하시죠?
9: 박지원 의원이 그런 얘기 했죠?
3: 박지원.
9: 박지원 의원께서 이런 말씀 하셨죠? 부산 북갑에서 한동훈이 당선되면 민주당은 진짜 어려워질 거예요.
3: 예.
9: 그분 내심을 말씀하신 거고, 사실입니다. 제가 당선돼서 민주당이 지금 헌법을 파괴하고 있는 공소 취소 같은 이런 이상한 형태, 위헌적인 형태, 제가 박살내버릴 겁니다. 그리고 그걸 민주당도 알고 있을 겁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제가 승리해서 민주당이 헌법을 파괴하고 있는 이런 형태를 강력하게 박살낼 겁니다. 이 말씀도 말씀 나온 김에 드리죠. 헌법 개헌과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3: 네.
9: 뭐 그 우원식 의장분 막 이렇게 두더잡기 하듯이
3: 예.
9: 내리치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랬다고
3: 맞아요. 예.
9: 저는 웃기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그런 행동을 하려면 공소취소 같은 헌법 파괴를 한마디 했었어야 돼요. 저는 민주당 쪽에 있는 분들이 한마디도 그런 얘기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후진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개헌을 반대하는 이 개헌을 반대하는 이유는 내용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자기들 손에 오물을 잔뜩 묻혀서 케이크를 같이 만들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그렇게 만만한 헌법이 아닙니다.
3: 예. 자, 북갑 주민들을 위한 공약들을 좀 발표하신 거 좀 잘 짧게 짚어보면 우리 후보님은 낙동강 복합 아레나 건립 핵심 공약으로 되셨죠?
9: 여러 가지
3: 예, 하나죠. 예, 요거 어떤 부분에서 강조하신 걸까요?
9: 지난 20년간을 보면 이런 상황이 생겼어요. 20년 동안 전주에서 박민식 이런 분들이
3: 예.
9: 뭐 의석은 주고받았지만
3: 예.
9: 자기들은 잘 나갔지만 지역은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통계를 말씀드리면 2016년에 부산 상의가 발표했었을 때
3: 예.
9: 부산 전체의 유동인구 제일 많은 곳을 1위부터 10위까지 정했습니다.
3: 예.
9: 1위, 4위, 7위가 덕천 다 이 근처였어요. 그때는 오래전 얘기가 아닙니다. 90년대, 80년대가 아니에요.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부산 북구가 제일 잘 나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히 상권이 죽었어요. 제 정책적 목표는 단순히 아련하는 그 방편일 뿐이고 목표는 이겁니다. 다시 북구에 돈이 다시 모이게 하고 사람이 모이게 할 겁니다.
3: 예.
9: 그걸로 모든 걸 해결할 겁니다. 어떻게든 모이게 할 겁니다. 시장이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외지인이 모여야 돼요. 나경원 의원처럼 외지인이 오면 안 된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외지인은 모여야 지역이 발전합니다.
3: 그렇죠.
9: 그러니까 그런 방편으로 그러면 어떻게 모일 것이냐.
3: 예.
9: 저는 이 지역은 덕천 지역, 이 덕천의 젊은 매물이라는 곳이 있어요.
3: 예.
9: 거기가 유동인구가 가장 많았던 곳이에요. 지금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줄었죠. 낙동강이라는 우리의 보물이 있죠. 그리고 낙동강 바로 옆에 구포시장이라는
3: 예.
9: 전통 400년 된 전통시장이 있어요. 저는 그리고 이쪽에 화명생태공원이라는 이 낙동강을 지고 있는 곳이 전체가 다 걸어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저는 이곳을 연결하는 큰 명소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공약들이 있어요. 이 지역을 분할하고 있는 경부철도를 지하화한다든가
3: 예.
9: 이 얘기는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것인데
3: 맞아요.
9: 추진 못했던 것인데 이런 문제들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20년 동안 못해온 겁니다. 그런데 왜 시민들께서 저에 대해 기대하시냐. 다른 사람들은 못했는데 못한 게 어렵기 때문에 못한 거라는 걸 이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체념하신 거죠. 그런데 뭐 예. 한동훈이가 여기 목숨 걸고 내려와서 진짜 자기가 여기서 정치에서 승부를 걸어보고 증명해보고 싶어 한다면 될 수 있지도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벌써 한동훈이가 내려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지역이 들썩이고 있지 않아? 예. 이런 기대감을 하시는 겁니다. 잘 보고 계시는 거고요. 제가 반드시 그거 할 겁니다.
3: 예. 또 이거에서 이제 우리 대표님의 열정과 후보님의 열정을 이해하고 정말 그렇게 될 것 같다는 희망을 갖는데 다만이 또 지금 정부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에 이게 또 중앙정부의 힘도 있고 예산도 필요한 상황이어서 과연 그게 또 잘 추진될 어떤 벽을 느끼실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반론도 있을 것 같아요.
9: 그런데 오히려 어떤 지역의 발전한 전례들을 보면요. 예. 야당일 때 더 발전한 곳이 많습니다.
3: 아, 그렇군요.
9: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권 여기서 저를 꺾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정권도 예. 지금까지 부산 북갑을 바라봤던 시각, 구포 덕천 만덕을 바라봤던 시각과는 더 다른 투자를 하려고 될 겁니다.
3: 예, 예.
9: 저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요.
3: 아.
9: 정치는 서로 이렇게 경쟁하면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내는 이 약속들 이재명 정권 반대할 겁니까? 그래서 표를 얻을 수 있겠어요? 이 승리가 우리 보수 재건과 이 한동훈이라는 정치인 그리고 무엇보다 이 부산 북갑의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결정적인 역사적인 승리이지만 역설적으로 이재명 정권 입장에서도 저한테 지면 정말 치명상을 입을 겁니다. 박지원 의원 말처럼요.
3: 예.
9: 송영길 의원 말처럼요.
3: 예.
9: 그렇다면 자기들도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과 다른 각오로 주민들께 많은 걸 드려야 할 겁니다. 저는 그걸 반대하지 않습니다. 많이 드리십시오. 우리 북갑 주민들을 돈 팍팍 밀어서 돈과 인원 팍팍 밀어서 우리 북갑 주민을 잘 살게 만들어 주십시오.
3: 예.
9: 제 슬로건이 이겁니다. 이제 우리 북구가 갑이 될 때다라는 겁니다. 늘 북구는 을이었고 그이 후순위를 감내해 왔어요.
3: 예.
9: 18개 지역구 중에서 항상 18번 순위를 감내해 왔습니다. 이제 1순위가 될 때입니다. 야구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드래프트 순위 18번 계속 받다 보면 다음 해 정도는 1위 한번 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드래프트 순위를 20년 동안 18번 계속 받아오고 참아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1위 드래프트 순위 1번 우선순위 1번을 계속 받을 때입니다.
3: 아 그러면서 북구가 갑이 될 때가
9: 북구가
3: 됐다.
9: 갑이 돼야 되고 우선순위 1번이 돼야 될 때가 됐습니다.
3: 예, 사실 저희가 우리 세 분의 후보님 토론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9: 만들어주십시오.
3: 그러니까요. 일단 성사가 안 돼서 오늘은
9: 아, 성사 안 됐습니까?
3: 야,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9: 노력해 주십시오.
3: 예, 예.
9: 그 하모시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정치 신인이 이렇게 신비주의로 가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3: 신비주의.
9: 누구, 무슨 연예인 누구 좋은지 좋은지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3: 예.
9: 공소 취소에다 찬성하냐, 반대하냐.
3: 예.
9: 그 답을 못 합니까? 그거 어렵습니까?
3: 예.
9: 그거 나중에 봐야 되는 겁니까? 그거 이재명 대통령한테 물어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 차라리 그럼 물어보고 차라리 이재명 대통령한테 아부라도 하란 말이에요.
3: 예.
9: 근데 그걸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김용범 실장이 얘기했던 뭐 초과 이윤? 아니, 거기에 답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예. AI로 원툴이고 모든 걸 AI에다가 끼워 맞추던데.
3: 예.
9: 무슨 뭐 프로크레테스의 침대 같이 무조건 AI에 잘라 맞추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오늘 보셨죠? 북구 보셨죠? 여기 AI 가지고 뭘 할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3: 예.
9: 이건 AI로 기업으로 인한 초과 이윤을 뺏어서 배당하는 행위죠.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은 있어야죠. 그것도 모릅니다. 아, 자기가 무슨 서태지입니까? 매번 이렇게 새로 등장한 정치 신인이
3: 예.
9: 정치 신인이 서태지 흥미를 내면 어떻게 합니까? 신비주의입니까? 저는 다른 건 다 좋은데 그냥 자기 말을 좀 하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3: 예, 자기 말을 해라라는 말씀. 후보님 더 뵙고 싶은데 지금 또 다른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9: 고맙습니다.
3: 예,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선거한 2주 넘게 남았고 이제 이번 주부터 공식 선거운동 시작되는데
9: 예.
3: 이제 북갑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시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9: 지난 20년은 우리 북구 갑 그러니까 덕천 구포 만덕 덕천 구포에 구포 덕천 만덕에 주민들께서 참아 오셨던 시간이었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한동훈님 그동안 많이 참아 오셨던 것을 보상해드리겠습니다. 북구를 부산의 1순위 대한민국의 1순위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북구를 진짜 갑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승리해서 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3: 네, 오늘 굉장히 바쁜 날인데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9: 고맙습니다.
10: 예, CBS 박종기 한판 승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한판 승부.
11: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페르시안 오이 팩당 99센트, 씨 없는 수박 개당 6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K타운 떡국 떡볶이 떡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자연의 고운 고춧가루 5파운드당 1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2: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13: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2: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13: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2: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14: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2: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13: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15: 안녕하세요. 비전원 크레딧 대표 박유진입니다. 저희 비전원 크레딧은 2007년부터 크레딧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개인이 해결하기에 너무 복잡한 파이낸셜 크레딧 문제, 앞으로도 한인 여러분의 입장에 서서 권리와 혜택을 저희 비전원 크레딧에서 찾아드리겠습니다.
13: 703-539-8377, 703-865-7308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확실한 목표와 신념을 갖고 뚝심 있게 나아가라라는 뜻인데요. 맞는 말 같습니다. 하지만 아주 가끔은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내 뜻대로 되는 일 하나 없고 내 기준은 저 위에 있는데 현실은 밑바닥일 때 그럴 때는 생각을 지우고 물 흐르듯 시간에 몸을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닐까요? 알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이문세예요.

0: 오늘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하루 종일 일터에서 보내고 계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오늘 유난히 더 힘들지 않으셨어요? 와, 밖에 온도가 장난 아닙니다. 이 차에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놓고 그리고 나서 차를 다시 팔려고 하는데 와, 핸들을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순간 계기판에 있는 온도를 보니까 99도. 헐. 물론 어제부터 약간의 주춤은 보였지만 이렇게 갑자기 훅 더워질 줄, 어우 진짜 정말 이 날씨 예보 너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순간 이 미친 거 아니야 라는 말이 절로 나올 만큼 무더운 월요일 오후입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친절한 폴리스 로이츠의 보안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폴리스 스토리 이어지겠고요. 또 2부에서는 오늘의 무더위를 싹 날릴 만큼 시원한 뒷담화 해주실 우리 수지씨 연결해서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1, 2부 모두 게스트가 있는 날이라 시작부터 살짝 바쁘게 느껴지네요. 아울러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 옴니화재, 엘리코세리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나델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2: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3: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프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페르시안 오이 팩당 99센트, 씨 없는 수박 개당 6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K타운 떡국 떡볶이 떡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자연의 고운 고춧가루 5파운드당 1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날씨 이야기. 잠재적인 슈퍼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올해 여름과 가을에 워싱턴 DC에 더욱 강력한 폭풍이 닥칠 수 있다는 기상청의 예보가 나왔습니다. 수석 기상캐스터 말에 의하면은 일반적인 엘니뇨 현상도 폭염, 폭풍, 강우, 허리케인 그리고 그 강도 면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런데 올해는 슈퍼 엘니뇨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2년에서 7년 주기로 발생하는 엘니뇨는 적도 태평양 일부 지역의 수온이 주기적으로 상승하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전 세계의 기상 패턴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고요. 엘니뇨의 반대 현상인 라니냐는 해수 온도가 평년보다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서 잠깐! 엘니뇨란 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이상 높은 상태가 5개월 이상 지속이 되는 기후 현상을 말하는데 평소에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무역풍이 따뜻한 바닷물을 서태평양 쪽으로 밀어냅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약해지면 서태평양에 모여있던 따뜻한 해수가 다시 동태평양, 그러니까 남아메리카 페루 연안으로 흘러가 쌓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따뜻한 해수와 저기압의 영향으로 페루와 에콰도르 등 남아메리카 지역에서는 폭풍과 홍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인도네시아나 또 호주, 동남아시아 등 서태평양 지역은 극심한 가뭄과 산불에 시달리게 되는데 지구 평균 기온을 상승시켜 폭염이나 가뭄, 폭우 등의 기후 재난을 일으키고 특히 농작물 수확량 감소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이 엘니뇨와 반대로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낮아지는 현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라니냐라고 부릅니다. 그럼 또 여기서 말하는 동태평양 어느 지역을 말하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니까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동태평양은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서해안부터 중앙부까지의 해역을 뜻하는 것으로 미국을 포함해서 멕시코, 칠레 등 아메리카 대륙 서쪽 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계절 모델은 기록상 가장 강력한 엘니뇨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극심한 폭염, 가뭄, 높은 습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이 지역에 집중 호우와 더 길고 강한 뇌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름 중순이나 늦가을 또는 이번 가을부터 장기간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낮과 밤 모두 열대지방처럼 느껴지는 더위가 지속될 수 있으며 폭우와 함께 체감온도 경보가 더 자주 발령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해수가 따뜻해지고 동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그 따뜻한 물은 제트기류를 변화시키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기상 패턴을 바꿀 것이라고도 합니다. 엘니뇨 현상은 태평양의 열기가 대서양보다 훨씬 강해지기 때문에 대서양 허리케인 시즌을 약화시키기도 하는데 폭풍이 발생하더라도 내륙으로 많은 비를 몰고 와 홍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해변가의 날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보로 해변 여행을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라면 그닥 좋은 소식만은 아닐 수 없네요. 오늘 월요일 워싱턴 DC 지역에 여름과 같은 폭염이 닥쳤는데 무더위는 수요일까지 매일 기록적인 고온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 예상되고 있는데요. 레이건 국립공항에서는 오늘 날짜로 기록이 된 최고 기온은 1877년에 96도였습니다. 덜러스 공항의 최고 기온 기록은 1987년에 세워진 91도였고요. 레이건 국립공항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댈러스 공항의 최고 기온은 깨지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현재 기온이 95도입니다. 섭씨 35도. 어제와 확연히 다른 기온 보이고 있는데 자외선 지수도 9로 매우 높고요. 밤 최저 기온도 69도, 섭씨 21도로 더운 편입니다.
내일 화요일 또한 5월치고는 매우 무더운 날씨 계속되고요. 이틀 연속으로 최고 기온이 98도, 섭씨 37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햇살이 비추다가 오후에는 구름이 흩어지는 건조한 날씨가 예상이 되고요. 바람이 다소 불고 습도가 약간 높겠지만 소나기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자외선 지수 또한 구로 매우 높은 가운데 밤 최저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70도, 섭씨 21도가 되겠습니다. 수요일은 부분적으로 흐린 가운데 올해 첫 폭염의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한랭전선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전선은 또한 오후 늦게 산발적인 소나기와 강한 뇌우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계속해서 조정이 될 예정이지만 강한 뇌우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요소들이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상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낮 최고 기온은 94도, 섭씨 34도, 바람은 서남서풍으로 10에서 15마일 불겠고요. 강우 확률은 70%로 많은 양의 비는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요일 흐린 날임에도 불구하고 자외선 지수 9로 높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시고요. 밤 최저 기온은 60도로 낮과 밤의 기온차 꽤 크겠고요.

목요일부터 내리는 비는 이달 말까지 내릴 것으로 국립기상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17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54분입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SG 워너비와 옥주연이 부릅니다. 한여름날의 꿈.

0: 네, 오늘도 정복을 입고 저희 스튜디오에 자리하셨습니다. 아, 정말 옛날엔 경찰이 너무 무서웠는데 요새는 어쩜 이렇게 정겨운지. 그거에 아주 큰 일조를 하신 우리 로이첼 보안관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일하고 오느라고. 네네. 예, 어떻게 저기 유니폼을 입고 왔습니다.
0: 아, 멋있어요.
1: 아, 그래요? 멋있습니다. 아,
0: 우리 로이첼 보안관님 때문에 저희 집에서도 이 경찰 하나는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아이들을 꼬시고 있는데 아쉽지 않네요. 아,
1: 꼬셔도 되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0: 아, 알겠습니다. 예. 아직도 그, 하시죠?
1: 예, 리크루팅 하고 있습니다.
0: 예, 예, 예. 우리 한인들 특히 우리 자녀들 2세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1: 네네.
0: 자, 그 이유는 우리가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이 미국 사람들만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그 뭐 여기 버지니아는 아니지만 텍사스에서
1: 네네 맞아요.
0: 예, 친구들 예, 오랜 친
1: 예, 그 오랜 친구지만은 또 이게 왜냐면 미국은 총을 네. 구입하기가 쉬우니까
0: 그러니까.
1: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 사람들도 많이 이해하겠지만은 네. 남을 나의 적으로 자꾸 두지 마세요.
0: 척을 지면 안 돼요.
1: 예, 그거 위험합니다.
0: 예, 예, 맞아요.
1: 그리고 사람들이 특히 한인 분들은 제가 가끔 이렇게 놀라는 게 뭐냐면 이게 템포가 너무 세.
0: 급해, 급발진이야.
1: 예, 급하고 성격을 그걸 못 참아.
0: 못 참아. 분노 조절.
1: 맞아요. 네. 그 굉장히, 글쎄, 저도 분노 조절은 좀 있지만, 네. 그렇다고 막 총을 꺼내거나 이러는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정말 그런 분들 많아요.
0: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그 텍사스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비단 그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내 옆 옆에서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1: 아, 그럼요.
0: 그래서 그럴 때 아무래도 또 한국말도 잘하고 또 이 좀 통역도 좀 잘해줄 수 있는 그런 그 오피셜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래서 이 지금 버지니아도 한인 경찰이 많을수록 좋아요.
0: 그럼요.
1: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은 한 10월달 첫째 주인데 10월달 한 7일인가서부터 한 3박 4일을 뉴저지에 솔직히 네. 그 한인 경찰 그런 컨퍼런스가 있어요.
0: 아, 예, 예. 예,
1: 제가 거기를 한번 가야 되는데, 아마 한 몇백 명이 모인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었는데 와달라고.
0: 굉장히 중요합니다.
1: 예, 뉴저지에 가서 좀 보고, 예, 예. 또 정보도 공유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쪽에 있는 경찰관들 아니면 미국 전처, 지금 LA에서도 오고, 네네. 캐나다에서도 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하고 공유 좀 해서, 네. 아, 만약에 한인 분들이 정보가 필요하거나 또 그쪽에 뭐냐 친척이 다른 주에 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러면 예, 예. 뭐 이렇게 연락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연락망 같은 거를 지금 받아올라 그럽니다.
0: 뭐 뉴저지 같은 경우는 가까운 인근 쪽이면 뉴욕 쪽 말고 네. 그러면 여기서 뭐 트래픽만 없으면 3시간 반, 3시간이면 가거든요.
1: 아니 송원경 씨 한번 100마일로 달리나 봐. 저는 그냥 가도 한 4시간 반 정도 가던데.
0: 아, 죄송합니다.
1: 네. 아닙니다. 가까운 거리예요.
0: 예, 예. 사실 네.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거든요.
1: 예, 맞아요. 예.
0: 제가 오늘 또 궁금했던 건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 지난달이죠.
1: 그 예, 얼마 안 됐죠.
0: 부지사.
1: 예, 예. 여기 버지니아 전.
0: 그게 가정 문제예요, 예, 사실은.
1: 루테너 가버너였던 부지사. 굉장히 똑똑한 친구라고 제가 알고 있었고요.
0: 예, 또 근데 라스네임이 또 페어팩스예요.
1: 예,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사는데도 페어팩스 카운티 안에서 살고 있어요.
0: 애난데일에 살고.
1: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가정불화가 이렇게 보면요, 그 가정폭력이나 가정불화가 하루 아침에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0: 맞습니다.
1: 이게 맞습니다.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이제 폭발을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나중에는 극단적으로까지 가니까, 예. 뭐, 이런 사건도 많이 봤지만, 이제 이분은, 뭐, 아무래도 버지니아에서 유명 인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보게 되는 거지만, 네. 제가 길에서 일할 때는 이런 사건들이 무지 많아요.
0: 사실은?
1: 예, 사실은. 왜냐면은 뭐, 이게 지금 와이프하고의 사건이지만, 어쩔 때는, 뭐 자녀들 간에도 그런 것도 있었어요.
0: 사실은 시작은 어쩌면 자녀들로 시작을 해서 결론은 부부 싸움이 뭐 되는 경우도 많죠.
1: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예, 아무래도 이제 애들이 자라다 보면은 서로 의견도 안 맞을 수도 그렇죠. 있고. 근데 지금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결론은 너무 잔인하게 이제 와이프를 총으로 쏘고 본인은 또 올라가서 뭐 그 총으로 자살을 하고 이렇게 돼서 그때 당시에 또 애들 티네이저 애들 두 명이 예. 두 명이 같이 그 집안에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 애들이 전화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911에다가
0: 트라우마가 평생 가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요. 아.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버지가 엄마를 총을 그렇죠. 쏴서
1: 그럼요. 그거는 정말 아마 그 정신과에 가서 좀 예, 이게 상담도 잡고 이런 그 치료도 받고 이래야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0: 이혼 소송 중이었다고.
1: 예,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혼 소송 중이니까 이제 그 접근 금지, 그 리스트링 오더 같은 것도 있었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뭐 너무 쌓인 거죠. 말하자면.
0: 그런데 때로는 그 법이 나를 지켜주기도 하지만 당하는 쪽 입장에서는 그 법 때문에 더 열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1: 아, 그럼요.
0: 예, 보고 싶은데 못 가는 것도 속상한데 법적으로도 못 가! 이렇게 되면은 그게 맞아요. 굉장히.
1: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항상 경찰들을 저기 뭐야, 대동하는 게 좋고. 예, 예.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왜 그 가정폭력이나 가정불화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게 되면은 네. 우선 떼어놔요.
0: 글쎄, 그렇다면서요.
1: 예. 그러고서는 그거를 제가 이제 뭐 감옥에 데리고 가게 되면 그 사람은 3일 동안은 집에 올 수가 없고 컨택을 못 해요, 와이프하고. 텍스트도 못하고 이메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전화도 못하고.
0: 근데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네. 또 마음이 여려 여자들도 여려 한국분들. 그러면은 3일도 안 됐는데
1: 맞아요.
0: 와이프가 먼저 또 전화해서 밥은 네. 먹고 다녀?
1: 근데 만약에 와서 네. 3일까지 아무 문제 없으면 괜찮아.
0: 괜찮아.
1: 그렇지만 근데? 그 안에 싸움이 되면은 그 여자분도 들어가요.
0: 아 그래요?
1: 그럼요. 여자분이 법을 어겼으니까.
0: 아, 자기가 네. 먼저 접근 금지를 그렇죠. 신청했어도.
1: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는 무조건 안 해야 되는데 또 이것도 전번에도 말씀드렸을지 모르지만 네. 본인들은 조용히 가만히 있는데 옆집에서 봤어.
0: 아니, 옆집에 남편이 들락달락해.
1: 맞아요. 그랬다가 경찰이 와서 야, 너 지금 보니까는 아직 3일이 안 됐는데 너 여기 와 있으면은 이게 법에 걸린다 그래서 또 잡혀 들어가. 제가 그런 것도 많이 해봐서.
0: 그러면 가중이 되죠.
1: 그렇죠. 왜냐하면은 법에 어겼기 때문에 예, 판사가 낸 건데 그걸 어겼으니까는 그게 두 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에 또 하나가 붙는 거죠.
0: 날씨가 이렇게 추울 때보다는 날씨가 좀 더워지면서 이 자잘한 범죄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계절적으로도 통계가 있나요?
1: 그럴 거예요 아마. 그 자살이라는 게 이게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말하자면 미국도 50개 주잖아요.
0: 네네.
1: 50개 주에서 그 송은경 씨가 생각하기에 어느 주가 자살이 제일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주에?
0: 뉴욕 아니면 네. 텍사스?
1: 아니에요.
0: 그럼요?
1: 알래스카.
0: 추운데요?
1: 앵커리지에서.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0: 왜요?
1: 거기에 왜 혹시 그 날짜에 따라서 밤낮이
0: 네, 백야가 있죠.
1: 백야 있죠.
0: 예, 예, 알죠.
1: 그것 때문에.
0: 아. 네,
1: 사람이 우울증이 그것 때문에 더 걸린답니다.
0: 그러니까는 깜깜해서 잘 시간에 자야 되는데
1: 그렇죠.
0: 잠은 오지만 바깥이 환하면
1: 환하고.
0: 왠지 자지 말아야 될 것 같은. 네.
1: 그러니까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1: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살률이 많대요. 알래스카에서. 저도 그거는 제가 그 경찰 생활을 하면서 데이터로 안 거고 아마 지금도 그럴 겁니다.
0: 말이 되는 것 같아요.
1: 예, 예, 예. 그러니까 밤낮이 바뀌고 이제 뭐 이런 거 사람이 그러니까 잠을 잘 때는 제대로 충분히 자는 게 좋고.
0: 맞습니다. 네. 예.
1: 뭐 우리가 여기서 있다가 한국에 만약에 뭐 방문을 가면 네. 완전히 바뀌잖아요, 밤낮이.
0: 그렇죠. 예, 예.
1: 그렇지만 한국 가면 또 열심히 재밌게 놀다 보면 예. 또 금방 바뀌잖아요.
0: 맞습니다.
1: 근데 이게 아니라 네. 내가 사는 데서 이게 뭐 백야 같이 뭐 낮이 길다거나
0: 네네.
1: 밤이 짧다거나 이러면 사람이 우울해지거든요.
0: 그럴 수 있겠습니다.
1: 예,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오래전에 그 일할 때 우리는 이제 오전에 일하는 친구들이 있고 오후에 일하는 친구들이 있고 예. 또 민나잇, 밤새, 그러니까 오버나잇 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보통 저도 오버나잇을 한 제가 3년 정도를 일했는데 저는 3년하고 저는 못한다고 다시 대우억으로 바꿔달라 그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하는 거는 좋은데 아침에 이제 퇴근을 하면
0: 피곤은 하지.
1: 피곤은 하는데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자면 네. 이제 커튼은 다 닫아놓고 자긴 하지만
0: 그래도?
1: 이게 잠이 끝까지 못 자더라고요.
0: 그러니까 깊은 잠을 못 주무시는군요.
1: 그렇죠. 그러고서는 깨다 보면 또 일을 나가야 되고 그러면 이게 몽롱해지기 때문에 또 힘들고 그리고 또 제가 쉬는 날은 이게 또 바뀌어야 되니까 이게 막
0: 그쵸.
1: 생활이 뒤죽박죽이 되는데 젊은 친구들은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저희 아들 같은 경우도 걔는 한 7년을 길에서 일했을 때
0: 네네.
1: 그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0: 네.
1: 걔는 7년을 민나잇에서만 일을 했어요. 오. 근데 너무 좋아해요. 모르겠어요. 젊어서 그런지 좋은데.
0: 젊어서 그래요.
1: 예, 저는 그 3년이라고요. 그 제 그 혈압이 높아져가지고, 우리 저기 의사 선생님이, 네. 그 로이 씨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0: 예, 그러니까 아니, 왜 우리, 저 막 학교 졸업하고 나서, 낮에는 골골대다가 밤 해 딱딱딱 그러지면 눈이 바짝바짝.
1: 아니, 올빼미라 그랬죠.
0: 그쵸, 그쵸, 그쵸.
1: 예, 그러니까 똑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만약에 사고가 날 수 있기 네네.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때 한 3년 하고 슈퍼바이저한테 얘기해서 네. 다시 뭐 오전에 일하는 걸로 바꾼 적이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우리 한인분들 중에서 뭐 낮에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또 밤 일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1: 그렇죠.
0: 자, 혹시 내 남편이 또 내 아내가 그런 일을 한다면 정말 정말 잘해주셔야 돼요.
1: 당연히 잘해줘야 되는데.
0: 정말 잘해주셔야 예. 되고 짜증이 난다면 짜증도 좀 받아주시고.
1: 예, 근데 저희 와이프는 그렇게 했나 모르겠네.
0: 오늘 한번 생각해보세요.
1: 오늘 한번 생각해보고 물어봐야겠다.
0: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이 얘기를 드린 것이 사실은 그 자살, 그러니까 남을 뭐 죽이는 것도 그렇지만 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자기가 자살로 이끄는데 이게 분리가 돼서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공통점이 서로가
1: 네, 뭐 그런 것도 많고요. 예, 저도 예. 길에서 일할 때 뭐 자살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제가 나간 적도 있지만 그 중에도 한인 분들이 자살한 경우도 제가 많이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뭐 뭐라 그렇게 경제적인 거, 네. 가정 문제, 맞습니다. 자녀 문제 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끝은 안 좋다는 거.
0: 예. 혹시 좀 우울증이 있는 것 같다. 또 이건 갱년기하고 좀 다른 문제지만,
1: 그렇죠.
0: 예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또 자녀분들 중에 그런 예. 분들이 있으시면 아끼지 마시고 반드시 상담. 전문가와
1: 예, 상담을. 예 그리고 만약에 그 전문가를 뭐 상담하는데 돈이 들어서 못 저기 하겠다 그러면 예. 우리 송은경 씨랑 저한테 연락하라고 하세요.
0: 예 그러면
1: 저희가 얘기해주고 뭐 복도 다주고 네. 뭐 용기도 주고.
0: 그리고 이 또 잘만 하면 카운티에서 프리로 또 카운슬러 해주는 분들도 있지 않나요?
1: 있습니다. 그거 찾아보시면 됩니다.
0: 예. 예.
1: 왜냐하면 혜택은 많아요.
0: 글쎄 말이에요. 예. 두드려 열릴 것이다. 아유, 발음도 안 되네. 두드리세요. 열립니다.
1: 맞아요.
0: 예. 자, 오늘도 우리 로이치의 보험가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자살이라는 것이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나한테도 올 수 있거든요.
1: 아, 그럼요.
0: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1: 네, 예, 이게 자살이 어른들뿐만이 아니고 청소년들도 많습니다.
0: 네, 네, 네.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야기를 네.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1: 그렇죠.
0: 예. 네. 자, 지금까지 친절한 폴리스 로이치의 보안관과 함께하는 폴리스 스토리 로이치의 보안관님이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세요.

시련과 같고 죽고 싶었지만 견뎌보니 괜찮더라라는 가사와 위로의 메시지 덕분에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교육에서 희망을 주는 곡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고 하죠. 노라조가 부릅니다.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0: 703-354-1950 703-354-1950.
2: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4: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애들은 다 어딨어요?
5: 아침 식사 중.
4: 이렇게 조용하게?
5: 여기, 당신 커피 있어?
4: 맥도날드? 아, 당신 맥도날드 사왔구나.
5: 그럼 맥도날드 빅 브렉퍼스트 플래터가 계란, 소세지, 해시브라운, 비스킷, 핫케이크까지 포함해서 단 6불인 거 알았어?
4: 방금 알았어요. 와, 우리 이거 또 해야겠는걸?
5: 한정 기간 동안만 판매,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나 콤보 밀과 함께 적용 불가.

0: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미국의 한 10대 청년이 낚시 중 나무에 기댔다가 벼락을 맞고 튕겨나가는 사고를 당한 뒤 기적적으로 생존한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이 청년은 사고 바로 다음 날 다시 같은 장소로 낚시를 가 주변을 놀라게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미국 텍사스주 비치그로브 자원봉사대는 안젤리나 강가에서 벼락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했다고 합니다. 사고 당시 19살 청년은 어머니와 친구들과 함께 낚시를 하던 중이었는데 그는 잠시 인근 소나무에 몸을 기대고 서 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SNS를 통해 벼락이 청년이 서 있던 소나무를 강타했고 전류가 소년의 몸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수미터 밖으로 튕겨 나갔다며 벼락의 충격으로 소나무 파편들이 사방으로 흩어질 정도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청년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벼락이 복부 쪽을 관통해 다리 전체로 내려갔다가 발등을 통해 다시 올라오는 느낌이었다고 아찔했던 순간을 회상했는데요.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청년은 다행히 의식이 있는 상태였으며 현장에서 바로 응급처치를 받은 뒤 안정적인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합니다. 벼락으로 인해 몸의 화상과 나무 파편으로 인한 자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놀라운 점은 퇴원 바로 다음 날 벼락을 맞았던 바로 그 장소로 돌아와 다시 낚시를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아마 세상에서 가장 운이 없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일 것이라며 가슴을 쓸어 내렸다고 하네요. 그리요, 운 없어서 벼락 맞고 운 있어서 살아났는데 아이고 우치게 거기를 또 가. 이 대갈박이 우치게 된 거 아니오? 미국에서 경찰과 시속 100km가 넘는 고속 추격전을 벌이다 차량이 전복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마침 차에 타고 있던 3살 아이는 기적적으로 무사히 탈출했다고 하는데요. 알칸사스주 경찰당국은 23세 여성이 인근 도로에서 과속단속에 걸렸으나 정차 명령을 거부하고 도주했다고 합니다. 당시 순찰차가 도주 차량을 멈추기 위해 후미를 충격하는 이른바 피트 기동을 시도하자 여성의 차량은 중심을 잃고 고속도로를 이탈해 인근 들판으로 여러 차례 굴러 떨어지면서 전복이 됐다고 합니다. 차량은 완전히 뒤집혀 지붕이 바닥으로 부딪힐 만큼 충격이 컸다고 하는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이 총을 겨누며 손을 들고 나오라고 명령하자 차 안에서 기어나오던 여성은
1: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리 아기가 밖으로 나오고 있어요. 쏘지 마세요.
0: 라고 소리쳤으며 차량 잔해 사이로 3살짜리 아들이 상처 하나 없이 멀쩡한 모습으로 걸어나와 경찰들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괜찮으니 이쪽으로 오라며 아이를 안전하게 대피시켰고 이어 현장에서 체포된 여성에게 수갑을 채우며 내가 본 것 중 가장 어리석은 짓이다. 당신 자식을 죽일 수도 있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여성은 난폭운전과 과속, 아동을 위험에 빠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당시 블랙박스와 바디캠 영상이 공개가 되자 누리꾼들은 무모한 도주국으로 자녀의 목숨을 담보잡은 엄마를 향해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고 하네요.
2: 시상에 간땡이가 부어도 유분수지 말이오. 아니 우치게 경찰이 따라오는데 도주를 야. 그것도 애를 태우고 말이오. 술 처먹은 거 아니오. 아니면 너무 더워서 미친겨. 아이고 우치게 이 짝동네는 한성 껴보시는 여성분들이 참 많으시네.
0: 미국의 한 호텔 공용 화장실에 거대한 야생곰이 들어가 스스로 문을 잠근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테네시주 게틀린버그 시내의 한 호텔에서 몸무게가 550파운드, 무려 250kg에 달하는 거대한 흑곰 한 마리가 화장실에 갇히는 소동이 벌어졌는데, 사건은 새벽 2시 33분쯤 호텔 직원이 야외 공용 화장실로 들어간 흑곰이 안에서 문을 잠그는 모습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은 조심스럽게 화장실 문을 열었고, 다행히 흥분하지 않은 곰은 문이 열리자마자 슬그머니 걸어나와 유유히 인도를 따라 자연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경찰들은 곰이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멀어지도록 막대기를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고 쫓아냈다고 합니다. 현장 조사 결과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곰은 안에 갇혀있는 동안 거울을 산산조각 냈으며 이로 인해 약 50달러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흑곰이 많이 서식하는 국립공원 인근 지역 특성상 곰이 도심이나 호텔 주변을 배회하는 일은 흔하지만 호텔 화장실에 들어가 문까지 잠근 사건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흥미롭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2: 아니, 유리까지 깨고 지랄 연병을 떨었던 것 같은데 우어치게 사람을 보고 가만히 이 숲속으로 돌아갔디야. 이것도 좀 이상한디. 아이고, 요샌 워낙 인두꼬비를 쓴 작자들이 만나서 그런가. 이 자는 동물인가 사람인가. 이.
0: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의 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고 임신까지 한 영국인 간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영국 브리스톨 형사법원은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와 성적행위를 한 혐의 등 총 7건의 공소사실로 기소가 된 30살의 전직 간호사에게 28개월을 선고했다고 하는데요. 이 간호사는 지난 2021년 학생 실습생으로 병원 근무를 시작한 뒤 2018년 고의중상의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고 정신건강법에 따라 구금돼 있던 남성 환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이후 2024년 정식 등록 간호사 자격을 취득했으나 이 기간 환자와 사적인 연락을 주고받으며 연인관계로 발전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2024년 5월부터 간호사가 비번이거나 환자가 외출을 나왔을 때 호텔 등에서 정기적으로 만나 성관계를 가졌으며, 간호사의 휴대전화에서는 이들의 행위가 담긴 영상과 사진이 다수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간호사는 이 과정에서 환자의 아이를 임신했으나 이후 유산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올해 새해 첫날 작별 편지를 보내며 관계를 정리했으나 환자가 지난 1월 병원 직원들에게 교제 사실을 털어놓고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덜미를 잡히게 됐다고 합니다. 간호사는 동료에게 자발적으로 사랑에 빠졌었다고 고백하는 한편, 주변의 조언에 따라 증거 영상을 삭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다 결국 체포가 됐다고 하는데,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은 피해 환자가 자폐증과 주의력 결핍, 일명 ADHD뿐만 아니라 조현 정동장애까지 앓고 있는 만성정신질환자임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의료진의 소견을 이용해 간호사의 불법적인 로맨스가 환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해악과 고통을 안겼으며, 이로 인해 환자의 치료 및 퇴원 경로가 심각하게 지연됐다고 지적했는가 하면, 반면 간호사의 변호인은 환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구애를 펼쳤고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던 만큼 광합이나 길들이기 같은 범죄는 아니었다고 변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간호사가 의료인으로서 준수해야 할 전문적 경계를 심각하게 무너뜨리고 환자에게 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는데, 간호사는 피고인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범행을 후회했으나 결국 구속 수감됐다고 하네요.
2: 환자들만 보니께 이니도 환자가 돼버린 것 같으네요. 이 허기사 하루 챙일 붙어 있으니 정도 들만 더 흩지요. 아이고,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환잔디 워치게.
0: 이번엔 전국의 소식으로요. 충북 청주 청원 경찰서는 부부싸움을 한 뒤 홧김에 남편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60대 여성을 불구속 입건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여성은 이른 아침에 청주시 한 공터에 주차가 된 남편 소유 1톤짜리 화물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녀는 라이터로 적재함에 쌓여있던 폐지에 불을 붙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20여 분 만에 불을 껐다고 합니다. 차량은 모두 타 소방서 추산 7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고 하는데 사건은 여성이 남편과의 말다툼 끝에 남편이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닿지 않자 홧김에 불을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남편은 화물차 인근에 주차가 된 자신의 SUV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하네요.
2: 연락 안 된다고 남편 차에 불 지른 여자가 어딨대요. 맴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타고 불을 지르는 옆에 내가 어딨냐고요. 이 남편 안 들어갈 만도 허네. 이 아이고 이참에 아예 그냥 안 들어가고 갈라섰으면 좋겠네.
0: 요즘은 AI로 별걸 다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주나 운세도 본다고 하는데요. 그런 가운데 그리스의 한 여성이 챗GPT에게 점을 봐달라고 했다가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는 황당한 소식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에서는 요즘 커피를 마신 뒤 커피잔에 남은 커피 찌꺼기를 사진으로 찍고 챗GPT에 올려서 해석을 해달라고 하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리스의 전통적인 커피점이 타시오그래피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시도인데 여기서 말하는 타시오그래피는 차를 마신 후 찻잔이나 커피잔에 남은 찻잎, 침전물의 형태를 기호로 해석을 해 운세를 점치는 점술로 컵을 뜻하는 프랑스어 다우스와 기록을 뜻하는 그리스어 그래피의 합성어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찻잎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괘에서 챗GPT가 너희 남편이 다른 여자와 외도 중이다. 알파벳 E로 시작하는 이름의 여자인데 그 여자가 너희 가족을 파멸시키려고 한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철석같이 믿고는 이혼을 요구하고 현재 소송까지 걸었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남편 측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고 하네요.
2: 아이고. 날이 갑자기 더워서 그런가? 아니 미친 여자들이 왜 이리 많대요? 예. 이런 여자는 자칫 잘못하면요 의부증 걸릴 확률이 많아요. 이 짝도 못 치게 이참에 그냥 갈라섰으면 좋겠네.

비비의 나쁜 여 들으시면서 1부 순서 잠시 줄이고요. 안내 말씀 드리시고 저는 2부에서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nto Global Ministry가 주최하는 제1기 버지니아 성경중심의 상담치유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성경적 상담, 인지치료와 행동분석, 커뮤니케이션 등 전문 강사진이 함께하는 이번 세미나는 5월 16일 토요일, 22일 금요일, 23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버지니아 비엔나에 위치한 워싱턴 온누리교회에서 열립니다.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는 가족이나 성도님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내 자신도 회복하고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성경 중심의 놀라운 복음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등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703-307-8453, 703-307-84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18일 월요일입니다. 18일이라는 숫자가 주는 많은 의미가 있는데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청취자분들 중에 한 분 정도는 언급을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어쨌든 오늘 2부 첫 곡은요. 역시 우리 애니팡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부터 소개를 해드리자면 엘리코세리는 물론이고요. 에난다힐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죠.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입니다. 멀시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 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고 있는 옴니화재보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애니팡님께서 보내주신 첫 번째 2부 곡은요. 편안한 휴일 보내셨나요? 예, 모처럼 만에 또 편안한 휴일을 보냈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은 계획하신 대로 모든 일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시면서 인생은 바람처럼이라는 삿갓을 쓰고 멋진 동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 시인 김종곤의 시와 음악이라고 하는데 먼저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인생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보별님께서 보내주신 또 사연과 성경 말씀 소개해 드립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내주셨네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글쎄요, 아, 어느 누가 내 자식을 너물 위해 내놓겠습니까? 그것도 독생자를. 이 세상에 그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정말 충만하시기를 바란다고 하셨어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되셨나요? 내일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미래를 걱정하지는 마시되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유비무한의 삶은 생활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지혜의 능력을 더하시는 그런 우리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건강 제일, 건강 유의하세요 하셨습니다. 와, 진짜 오늘 날씨 너무 덥죠? 지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갑자기 훅 이렇게. 어제도 글쎄 내일 90도 이상이 올라간다는데 올라갈까? 의심이 들 정도로 어제만 해도 날씨 괜찮았거든요. 저희 스튜디오도 에어컨이 나오곤 있습니다만은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후덥지근합니다. 자, 오늘 복별님 또 반전의 곡을 신청해 주셨네요. 꿈속의 사랑 현인의 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후 정말 더운 날씨네요. 요즘 날씨가 너무나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 같이 좀 제정신이 아닌 듯 하지 않나요? 날씨면 날씨, 세상사면 세상사 모두 언제쯤 제자를 찾을 수 있을까요? 심은 대로 다 갚아주시겠다고 하신 그분의 말씀을 되새기며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우리 조석진님께서 박노해 시인의 아름다운 성공 보내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성공 박노해. 사랑의 크기를 넘어선 성공이라서 그만큼 시간 따라 무너지는 사람이 있다. 능력을 키워가지 않는 사랑이라서 그만큼 시간 따라 앙상해지는 사람이 있다. 우리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사랑이지만 우리의 무능은 우리의 죄일 수 있다. 사랑은 치열한 것이다. 사랑만큼은 실력을, 사랑만큼은 투혼을, 사랑을 하기 위한 힘, 순수한 힘을.

웬 지방방송이? 라라라 퀴즈. 자, 지금부터 노래 다섯 곡 들려드립니다. 공통점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정답 아시면은요, 바로 카톡에 정답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자는 매주 수요일에 발표하고요. 퀴즈 들으시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언제든지 라라랜드에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정답자는 물론이고요. 퀴즈 내주시는 분에게도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정답자에게는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 있고요. 스타벅스에서도 입맛에 맞게 골라 드실 수 있는 쿠폰 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곡은 김민종이 부릅니다. 하늘 아래서.

목소리가 너무나 매력적인 배우, 연기도 뭐 너무 잘합니다. 노래도 이렇게 잘하네요. 이병헌이 부르는 눈물입니다.

0: 이번 주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가수와 노래 제목을 다 알려드렸더니 어우, 이 퀴즈에 전혀 관심도 없으셨던 분들도 정답을 올려주고 계시네요. 근데 정확하게 정답을 맞추시는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꽤 많이 정답을 보내주고 계세요. 보내주신 분들 거의가 예, 뭐 맞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곡은 지창욱의 지켜줄게 라는 곡인데요.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곡 들려드렸습니다. 이 다섯 곡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카톡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수요일날 발표합니다. 잠시 전에는 말씀 들려드리고요. 오늘 정말 무더위를 확 날려버리게 가수의 뒷담화를 해주실 우리의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수지씨 잠시 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장보하면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페르시안 오이 팩당 99센트, 씨없는 수박 개당 6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케이타운 떡국 떡볶이 떡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자연의 고운 고춧가루 5파운드당 1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0: 수지에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매주 월요일마다 이렇게 흘러간 가요와 함께 가수의 뒷담화를 아주 재밌게 풀어주시는 수지씨. 오늘도 변함없이 전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나와주세요.
1: 네, 여전히 여기 나와 있습니다.
0: 아니, 아니, 근데 이게 웬일이래요. 시상에 지금 온도가 93도? 아이고, 올여름 무지하게 덥게 생겼는데 더운 거 안 좋아하시잖아요. 아니,
1: 중간이 없이요.
0: 그러게 말이요.
1: 지난주까지 추웠어요.
0: 그치요. 다소 쌀쌀했어요. 바람도 무지하게 불고.
1: 응. 그러더니 벼랑간 이게 뭔 일이래요.
0: 아이고, 얘들도 정신없는겨.
1: 원인은 한국이요. 한국이 덥대더니 왔어, 그거요.
0: 가만 보면 이 우리네 삶도요. 날씨 따라가는 것 같아. 어떤 날은 기분이 좋았다가 어떤 날은 또 갑자기 기분이 팍 상해버리고. 이 좀 평범하게 이렇게 초신하게 가면 얼마나 좋아. 우어지게 우리 수지 씨는 이민사가 우어지게 되시는지.
1: 응? 내가 평범허거슈? 업앤다운이 심하죠.
0: 맞아요. 우리 특히 이민 1세이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와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일들을 겪으셨는데 어쨌든 그런 이민 1세 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와서 편안하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0: 자, 오늘은 어떤 가수와 또 어떤 뒷담화인지 기대가 되네요.
1: 오늘은요. 네. 아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냥. 그 정종숙 씨라고.
0: 갯돈 떼어먹고 가신 분?
1: 이 사기 아줌마.
0: 네, 아이고 시상해.
1: 아니, 근데 노래는 참 잘하는데 네. 왜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그래 노래를 못하고 저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0: 글쎄 말이에요. 하여튼 오늘 좀 흥미진진하겠습니다.
1: 네. 1954년 7월 16일 출생이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는 혼성그룹 1+1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 데뷔를 했는데 이후 솔로로 전향을 했습니다. 현재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1976년하고 1990년대까지 가수 생활을 했어요. 가수로 번 돈으로 카페를 차렸는데 여기에 친분이 있는 연예인들이 많이 왔죠.
0: 그렇죠. 처음에. 예.
1: 근데 개원은 연예인과 일반인으로 구성된 20여 명의 개모임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네. 연예인 중에서는 김형자 씨 탤런트, 혜은이, 장미화, 김미성 등등 있었어요. 1990년대 초 어느 날 정종숙은 이 갯돈 10억여 원을 들고 캐나다로 도주를 했는데 도주할 당시 전속 기사의 전세자금인 몇천만 원까지 빌려서 도주를 했대요. 한국에서 가요 무대 등 방송에 출연하면서 활발하게 가수 활동을 하던 중 캐나다로 갔다가 1994년 미국으로 이주를 했어요. 네. 이 일로 인해 장미화는 평생 경제난에 시달리며 살아야 했어요.
0: 맞아요. 예.
1: 1982년 야구선수인 이원영과 결혼을 했어요. 계속 근황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가 캐나다에서 음식점을 영업한다면서 신앙생활을 하며 지내고 있다고 했대요. 그녀의 음악 스타일은 트로트, 발라드, 뭐 포크, 블루스, 팝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깊은 감성을 독특한 음색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러나 그 사기 사건으로 법적으로는 배임죄 혹은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피해자들이 실제로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기는 매우 어렵다고 하죠. 정종숙은 캐나다와 칠레 등지에서 도피 생활을 했다는 소문도 있지만 현재는 미국 시애틀에 거주하고 있어요. 1994년 미국으로 이민 후 시애틀에 정착해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또한 교회 활동에도 열심히 참여하며 성가대원으로 찬양도 하고 있대요. 물론 교회는 죄인 오라고 하는 곳이라고 하지만 네. 적당 한번 두둑혀잉.
0: 그러게 말이오. 얼굴이 참 네. 두꺼우시네.
1: 그녀는 미국에서의 생활이 쉽지 않았지만 새로운 기회를 기다리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 중 이제 중년의 한인들에게는 친숙한 왕년의 인기 가수 정종숙 씨가 네. 시애틀에서 남편과 함께 사업을 하며 조용히 살았었죠. 또 미국으로 이민 온 지 18년이 되었대요. 현재 린우드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교회와 암 환자를 돕는 봉사활동에도 열심인 그 정종숙 씨는 70년대 혼성 듀엣 원 플러스 원의 멤버로 예전엔 애니의 노래 또 등 여러 히트곡을 남겼어요. 그 후 솔로로 전향해서 달구지, 둘이 걸었네, 새끼손가락, 강변의 추억, 무교동 이야기 등 인기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0: 예, 맞아요.
1: 우리가 이 음악을 들어보면요, 다 귀에 조금씩 익어요. 남편 그 이원영 씨도 프로 출범 전 실업 야구 최고 기록이었던 31경기 연속 타를 작성한 미남 스타래요, 그 사람이. 잘생겼더라고요.
0: 아니, 멋지게 보셨죠?
1: 나와 있더라고요. 할로같이 생겼죠.
0: 멋있으면 보여.
1: 그러니까. 아, 근데 참 두 사람이 다 똑같은가 보죠? 성질이.
0: 그러니까 살죠. 같으니까 살죠. 같으니까.
1: 맞아. 여기서 둘이 걸었네. 한번 걸었네. 둘이 걷는 거 봐요.

0: 그러니까 둘만 행복하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시방.
1: 그때 수많은 사람들 돈 떼어먹고 뛰었지 뭐 걸었어? 아이고,
0: 하여튼 우리한테 걸리면 이 아작이나 아작이.
1: 착사를 내버려.
0: 네네.
1: 한국에서 가요 무대 등 방송에 출연하며 활발하게 활동하던 중 사업도 잘 안 되고 모든 일이 풀리지 않아서 한국에서 버티기 힘든 상황이었대요. 새로운 인생을 살자고 하는 생각으로 미국에 와서 시댁 식구가 있는 린우디의 자리를 잡게 된 거래요. 아무리 힘들다고 남이 돈 그렇게 띄워갖고 가요?
0: 자기 눈에 피는 몰라요.
1: 그런데 막상 미국에 와보니 한국보다 더 힘들더래요.
0: 아우, 당연하죠. 맞아요.
1: 너무 안타깝지만 인생이 내 마음과는 상관없이 흘러가더래요. 아니, 지 마음도 거기 가서도 또 사기칠 생각했어?
0: 아니, 오늘 수지 씨는 매 그 센텐스마다 토달규?
1: 토가 그냥 나오네. 그냥. 더구나 몇 년 전부터 미국 경기가 곤두박질 치면서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냥 해외 공연을 오는 곳만으로만 알았는데 막상 내가 와서 이렇게 살 줄은 몰랐다.
0: 아이, 오죽하면 한국은 지옥 같은 천국이고 미국은 천국 같은 지옥이라잖아요.
1: 네, 지금은 열심히 교회에 다니며 교회 성가대원으로 찬양하고 선교단체 행사에서 찬송가나 복음성가와 함께 본인의 노래를 부를 기회가 있대요. 앞으로의 생활은 잘 모르지만 신곡을 들고 다시 노래를 할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한대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근데 지금도 노래만큼은 여러분에게 많이 들려주고 노래를 통해서 팬들과 대화를 하고 싶다고 하면서 좋아하는 노래를 못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다고 해요. 평생을 가수로의 생활이 날아간 거죠.
0: 그렇죠, 그렇죠.
1: 하지만 또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가수 활동을 재개하고 싶다고 얘기하네요. 학교 졸업 후 노래는 바로 시작을 했대요. 처음에는 이제 원 플러스 원으로 시작해서 남자친구가 군에 입대하는 바람에 혼자 활동을 한 거래요. 노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만뒀기 때문에 미련이 많다고 합니다.
0: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누가 만들었냐고. 말이야 말이야.
1: 니가.
0: 참 하고 싶은 말 말도 못하고 그냥 입간지러 미치겠네. 넘어가요. 예.
1: 네.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국에서 가수 활동도 재개하고 싶다며 요즘도 가끔 혼자 노래 연습을 하기도 하고 교회 성가대에서 서면서 내 목소리를 많이 찾았대요. 내 앞길을 어떤 분이 잡아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에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새끼손가락 들어보죠.
0: 새끼손가락 정정숙의 목소리로. 네.

0: 그러고 보면 이분이 좋은 노래를 그래도 많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1: 중저음으로 아주 차분하게 사람 마음을 좀 차분하게 만들어주죠.
0: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다 믿고 주었지.
1: 맞아요.
0: 꼭 결론이 이렇게 되네 또. 계속 보세요. 네.
1: 한국에서는 교회를 전혀 몰랐는데 언니, 오빠 등 식구들은 모두 기독교인이었대요. 근데 가수로 바쁘게 활동하다 보니 교회에 다니지 못했대요. 미국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힘든 상황에서도 위로를 주시는 분이 계셔서 그 힘으로 힘든 미국 생활을 잘 이겨나가고 있다고 해요. 2002년에 식당을 오픈했는데 그때가 말띠해였고 본인도 말띠라서 테리야끼는 일본 음식이라 일본말을 찾아보니까 우마였고 정종숙의 그 노래 달구지도 연상이 되어 가족과 함께 상의한 끝에 우마라는 이름으로 붙였대요.
0: 아, 그래서 그 식당이 잘 된대요?
1: 시방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돈 받은 사람 가서 찾아봐요.
0: 근데 그거 그 기간이 있어가지고 아마 못 받을 수 있는데 양심상 줘야지 그래도.
1: 그러니까 힘든 사람들 찾아서.
0: 장미아 씨 같은 경우는 평생을 고생했다는데 혜은이 씨도 그렇고.
1: 아유. 게다가 남편까지 속색여서 그냥 거기에 엄불러서.
0: 아유, 그렇게 말이요.
1: 그동안 20년 가까이 미국에서 바쁘게 살다 보니 한국에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대요. 가수 활동을 할 당시에는 친하게 지낸 동료 가수들이 상당히 많았지만 전혀 연락을 하지 않고 조용히 지내고 있대요. 아, 토시 달고 싶어 죽겠네.
0: 달어, 달어. 요 타임에는 달아요겠네.
1: 달아요겠죠? 아니, 지가 우치기 가수들을, 지가 친한 가수들을 우치기 만나.
0: 연락
1: 다 떼어먹고 왔으면서.
0: 그러니까. 아이고, 참.
1: 아유, 참, 낯딱도 두꺼워. 아유.
0: 아이고, 오늘 방송 좀 나네오네요.
1: 딸이 얼마 전 결혼해서 11개월 된 손자를 두고 있대요. 딸과 사위가 정종숙의 그 부부와 함께 살고 있는데 힘든 상황에서도 마음의 위로를 주시는 분이 있으니 그 힘으로 이겨나가고 있다고.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죠. 남편은 한국에서 야구 30일 안타 기록을 갖고 있고 10년 연속 올스타 선수로 활동을 했대요. 남편은 낚시를 좋아하지만 요즘은 시간을 낼 수 없어 즐기지 못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든대요. 올가을에 자선음악회를 준비 중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정말이냐고 하니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단계는 아니지만 10월경 저기 이제 한인 암 환자들과 이들의 가족, 봉사자들을 위한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다른 음악인들도 참가하는 행사로 1, 2부로 나누어서 본인의 노래도 여러 곡 부를 예정이라고 하네요. 달구지 들어볼까요?

0: 네, 지금 들려드렸던 세 곡 모두 정말 당시 많은 인기를 얻었던 곡이고 기억에도 남고 네. 또 흥얼거리면서 따라 불렀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1: 본인의 인생이 덜그덕 뛰그덕 흔들리죠. 취미생활은 한국에서 뜨개질을 좋아했고 어려서는 육상, 배구 등 운동 잘했대요.
0: 키가 좀 있으신가 보네.
1: 네, 그렇게 보여요. 하지만 가수 활동을 하면서부터 바빠서 다른 취미는 받기가 힘들었다고 하는데 미국에 와서는 교회에 나가 설교 말씀을 듣고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다고 하네요. 또한 주위에서 정종숙 씨를 도와주려는 분들이 많아서 행복하대요. 앞으로의 꿈은 노래하는 것이고 또 남편과 자녀의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왕 주님을 마음에 섬겼으니 교회 일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며 특히 찬양을 통해 선교도 하고 싶다고.
0: 뭐 가수 생활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또 감성이 풍부하시겠어요.
1: 그렇죠. 목소리 자체가 굉장히 호소력도 있잖아요.
0: 아유, 그러게 목소리가 그때 당시 잘 몰랐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보이스를 갖고 계세요.
1: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노래를 통해 힘든 삶을 사시는 분들에게도 마음의 위로를 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0: 본인의 위로만 받지 마시고 예 그렇게 위로받은 걸 본인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분한테도 좀 주셨으면 좋겠네.
1: 본인의 젊었을 때 모습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손자도 뽑고 또 여러분도 젊은 날의 아름다운 추억을 가슴에 간직하고 회상하며 살아가면 좋겠다. 기회가 되면 이러한 추억을 무대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 즐겨 부르던 노래를 들려주며 당시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또 동료들을 상대로 수십억 원대의 그 사기를 자행한 시대의 사건 피해자였던 배우 김형자는 방송에서 가수 A씨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폭로하며 그 사람은 손수레다, 손수레를 속아 쓸고 가는 그런 노래를 불렀다고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렇게 힌트를 줬는데 결국엔 탈구지를 부른 정종숙이 그 A씨라는 사람이라고 드러나게 된 거죠.
0: 네네네.
1: 그 한마디로 정종숙의 그 정체는 확정되고 대중들의 분노는 사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당시에.
0: 그쵸.
1: 사기 사건 이후 그녀는 캐나다에 가서 이제 음식점도 운영하며 숨어서 살았는데 놀랍게도 현지에서는 봉사활동에도 참여하며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냈다고 전해지네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수많은 동료와 지인들을 배신한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죠.
0: 그걸 워치게 지워요. 워치게.
1: 그러니까.
0: 예, 한두 푼도 아니고. 그러게, 한두 푼도 아니고 말이요.
1: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만큼 지금 어마어마해요.
0: 아우, 그럼요. 그걸로 인해서 진짜 평생 고생하신 분도 있는데 이거는.
1: 그러게. 뭐라고 변명이 안 돼요. 그렇죠?
0: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물론 나름대로의 마음고생도 있으셨겠지만 실질적으로 돈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사람이 자식이 죽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따라 죽는 사람 저 별로 못 봤어요. 하지만
1: 없죠. 예.
0: 돈 때문에 자살한 사람은 많이 봤어요.
1: 대부분이죠.
0: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게 아우 무섭죠.
1: 무서워요. 봉사라는 가면 뒤에 가려진 과거는 여전히 무겁게 남아 있죠.
0: 네.
1: 정종숙 사건은 연예계의 신뢰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어요. 연예인들끼리 의지하며 만든 계모임이 한순간에 배신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죠. 그리고 무엇보다 대중 앞에서 노래 부르던 그 화려한 무대도 사기꾼이라는 낙인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또 남겼어요.
0: 아유, 근데 음악을 계속 틀어줘야요, 말아야요. 아, 이거 지 혼자 한 얘기예요? 들렸시오?
1: 들려요. 그, 마음속에서 하는 소리도 다 메아리 쳐서 들려요.
0: 네네. 예.
1: 그 이름은 화려한 가수보다는 수십억대의 사기로 남았고, 한 장의 노래 제목조차 사기극의 단서가 되어버린 아이러니한 결말로 끝냈게 됐어요.
0: 네.
1: 정종숙 씨의 사연은 여기서 끝인데요.
0: 네네.
1: 지난주에 제가 컨퓨즈 했던 이영숙 씨를 잠깐 얘기하면요.
0: 네.
1: 1949년생인데요. 2016년 자궁암으로 사망을 했어요. 향년 67세로.
0: 네네네.
1: 근데 배우자가 누구냐면요. 네. 1998년에 결혼을 했는데 김태촌.
0: 아시죠?
1: 깡패. 그 사람은 2013년에 죽었어요.
0: 아~
1: 이영숙의 노래가 울오빠, 그림자, 왜 왔어, 여자의 브루스 이런 노래를 했어요. 교회 목사님 소개로
0: 네네.
1: 범서방파 김태촌을 만나서 2년간 편지를 주고받다가 98년 청성교도소에서 결혼을 한 거예요.
0: 근데 저는 이영숙이라는 가수가 조금 생소하기는 합니다.
1: 얼굴 보면은 기억이 남아요.
0: 아, 그래요? 예, 예.
1: 네. 오늘 사연은 여기서 다 끝이고요.
0: 네.
1: 마지막 곡은 역시 정종숙 씨의 무교동 이야기.
0: 자, 오늘도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기약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리죠.
1: 네. 감사합니다. 난해해서 죄송합니다.

들려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1980년 5월 18일을 전후로 신군부 세력의 퇴진과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며 일어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날입니다. 2026년 5월 18일 월요일 순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물러갔다가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계엄군의 무자비한 진압과 발포로 인해 약 600여 명이 희생이 되고 수천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던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5.18 한 번쯤 생각해보며 오늘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 화재.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저 송은경이었고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여러 군데 집을 보고 오신 후에 마음에 드는 한 군데를 결정하고 막상 어퍼를 하려고 하니까 그 집 상태가 어떠했는지 생각이 잘 안 나시는 경험을 하시죠. 어퍼 넣기 전에 다시 한번 방문을 해서 꼼꼼히 살핀 후 어퍼를 하면 될 일인데 셀러 마켓이거나 경쟁이 붙은 집들은 그럴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더욱이 인스펙션을 하지도 못하고 사는 경우는 정말 집 사기 전에 딱 한번 둘러보고 마지막 클로징 전에 파이널 워크드루에서 한번 보는 것이 끝인 경우도 있습니다. 몇십 불짜리 옷 한 벌을 살 때도 한참을 입어보고 비교하고 들었다 놨다 하는데 수십만 불, 백만 불이 넘는 집을 사는데 20, 30분도 둘러보지 않고 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켓에서 처음 방문하셨을 때 어떻게 어디를 살펴봐야 하는지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의 위치나 구조 등은 개인 취향이시니까 각자의 방법으로 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집을 들어가실 때나 나오셔서 지붕과 사이딩의 상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붕이 높아서 잘 안 보인다면 몇 걸음 골목을 올라가서 멀리서 보시면 대부분 지붕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지붕이 언제 교체되었는지 알려달라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붕과 맞닿은 맨 위층에 올라가셨을 때는 천장에 물이 스며들어온 자욱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장이나 창틀 쪽에 누렇게 젖었다가 마른 자국이 있다면 지붕이나 창문 틈새에 물이 들어오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올드하우스의 경우 창문 교체 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창문의 상태도 꼭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덱과 패리오로 나가는 슬라이딩 도어의 상태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이딩의 경우는 정면에서 살펴보는 것보다 옆으로 비스듬히 살펴보시면 사이딩이 휘었다거나 헤일 데미지 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부엌 싱크나 화장실 싱크의 캐비넷은 열어보셔서 물이 샌 자욱이 바닥에 있는지 살펴보시고 자욱이 있다면 살짝 만져보셔서 현재도 젖어있는지 예전에 새었지만 고쳐진 것인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많이들 염려하시는 에어컨과 히팅은 직 방문하시면서 켰다 껐다를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유닛의 제작 연도, manufacture date을 보고 얼마나 오래되신 것인가를 보고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 간혹 제작 연도가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manufacture 회사들은 유닛의 시리얼 번호에 제작 연도를 알 수 있는 숫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에 혹시라도 물이 들어온 흔적이 있는지는 unfinished 된 mechanical room 같은 곳에서 벽면을 잘 살펴보시면 흔적을 발견하실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무로 된 스터드가 젖었다 마른 자욱이라든가 선펌프 주변의 콘크리트의 상태, 외벽의 상태 등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집 사기 어려운데 계약이 되어도 불안한 경우가 많으시죠? 서두르지 마시고 마음에 드는 집을 만나시면 꼼꼼하게 최대한 살펴보시고 경험이 풍부한 에이전트에게 많이 질문하시고 의견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헤이 라디오 이브닝 주요 뉴스입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파업이 사흘째 이어지면서 뉴욕 광역권 출퇴근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사 협상은 재개됐지만 양측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 하루 25만 명이 넘는 통근객들이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하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 미군에 내일 19일로 예정된 이란에 대한 공격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인 마가 인사 60여 명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이 지난 14일에서 15일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국과 북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은 비핵화를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자국의 한반도 정책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군과 나이지리아군이 이슬람 국가 IS를 겨냥한 합동 공습을 실시하며 서아프리카 지역 대테러 작전이 다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주에서 환타바이러스 확진자 한 명이 사망하면서 보건당국이 감염 경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례가 최근 크루즈선 집단 감염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지만 미국 내 추가 의심 사례에 대한 감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AI 산업 확산으로 미 전력업계에 대형 인수 합병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기업 넥스테라가 경쟁사 도미니언 에너지를 약 100조 원 규모의 인수키로 하면서 미 최대 전력기업 탄생이 예고됐습니다. 뉴욕시가 더 브롱스 헌츠포인트를 시형 공공식료품점 두 번째 부지로 확정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성년자들의 집단 난동, 이른바 틴 테이크오버와 관련해서 앞으로는 부모까지 형사 처벌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밝힌 가운데 지역사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 일부 반자동화기의 판매와 제조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총기 규제 논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헤이 라디오 이브닝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0: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파업이 사흘째 이어지면서 뉴욕 강역권 출퇴근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사 협상은 재개됐지만 양측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루 25만 명이 넘는 통근객들이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하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1: 북미 최대 통근 철도 시스템인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는 토요일 자정부터 운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기관사와 신호 담당 직원 등 전체 인력의 절반가량을 대표하는 5개 노조는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와의 임금 그리고 의료보험 협상 결렬을 이유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이어 파업 사흘째를 맞는 18일 월요일에도 협상은 계속 이어졌지만 최종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양측은 일요일 오후부터 맨해튼에서 밤샘 협상을 진행한 뒤 월요일 오전 7시 30분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고 월요일 오후 3시 추가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협상 분위기를 놓고 양측의 입장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MTA 수석 협상가 게리 델라버스는 빠른 타결에 대한 낙관론은 여전히 있지만 약한 상태라며 노조가 문제 해결에 필요한 빠른 해결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노조 측은 MTA의 주장이 어처구니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기관사 노조 간부 케빈 섹스턴은 수개월 동안 우리를 무시해놓고 이제 와서 급하게 합의를 강요하고 있다며 MTA가 우리의 입장을 외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사 갈등의 핵심은 임금 인상률과 신입 직원의 의료보험 부담금입니다. 노조는 연간 5%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MTA는 일시금 지급을 포함하면 사실상 4.5% 수준의 인상안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MTA는 노조가 요구하는 대로 수용할 경우 내년 대중교통 운임을 최대 8% 인상하거나 서비스를 감축해야 한다며 추가 임금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잔오리버 MTA 회장은 무리한 임금 인상은 결국 승객과 납세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파업이 곧 끝날 것이라며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2: There is cause for optimism. We had productive negotiations. So what we expect is if we can get, you know, a deal done, we can have service on the next day. Obviously, the sooner we get one done, the more, more certainty and the more capacity there will be to restore the full Long Island Railroad system.
1: 캐디 오컬 뉴욕 주지사는 이번 파업을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하면서 노조의 요구가 결국 롱아일랜드 주민들의 세금과 교통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최대한 모든 대체 교통수단을 동원해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중교통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3: We're monitoring this basically our third day of a strike. What we've done in advance is prepare all kinds of alternatives for our commuters to get to work safely and as close to on time as possible. I do want to thank the thousands of New Yorkers who heeded our request to stay and work from home. I thank their employers, but also the people in this room are monitoring the situation, deploying the buses and the shuttles wherever they're needed. Our goal is to get this over as soon as possible. We know people are inconvenienced, but know this, I'm going to continue fighting to make sure that we protect our taxpayers.
1: 뉴욕시 역시 비상대응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시행정부와 관계 기관들이 비상수송대책을 조율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극심한 교통체증과 혼잡, 장시간 통근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이어 빠른 협상 타결을 촉구했습니다.
4: I remain hopeful that both sides will be able to reach a fair deal for the workers that ensure that this commuter rail system actually runs and for the riders who depend on that very same system.
1: 실제로 18일 월요일 출근길 곳곳에서는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미네올라역에서 출발한 일부 승객들은 맨해튼에 도착하기까지 수시간이 걸렸다고 전했습니다. 한 간호사는 오전 5시 15분 셔틀버스에 탑승한 뒤 뉴욕시 병원에 오전 8시가 다 돼서야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노조 측 입장과 MTA 측 입장을 모두 이해한다며 빠른 협상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5: It's affecting a lot of people going and coming. Even they are saying that the buses is from 3 to 7. It's not everybody that's going to manage to be on that bus.
6: I understand the workers. I understand also MTA. So hopefully they will sit and talk and find a solution, because at the end of the day, it is the consumer who pays, and it's really tough.
1: 파업의 여파는 스포츠 경기와 대학 졸업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뉴욕 매츠와 뉴욕 양키스 경기 관람객들이 이동에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스토니브룩 대학 등 졸업식 참가자들에게도 카풀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MTA는 현재 롱아일랜드와 퀸즈를 연결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긴급 운영 중입니다. 베이슈어, 헌팅턴, 롱콩코마, 힉스빌, 미네올라 등에서 출발한 버스는 퀸즈 지하철역과 연결되며, 나소 카운티 나이스버스도 플러싱 메인스트리트, 자메이카 센터, 파 라커웨이 등으로 연결 노선을 확대했습니다. 또 시티필드 주차장을 6달러에 개방해 이용객들이 7호선 지하철로 환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MTA는 파업 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월 정기권 이용객들에게 영업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에 환불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환불은 파업 종료 후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으며, 환불 금액은 파업 지속 기간에 따라 달라질 예정입니다. 이번 LIRR 파업은 1994년 이후 32년 만에 발생했습니다. 1994년 발생한 파업은 이틀 만에 종료됐지만, 이번 파업은 노사 간의 입장차가 여전히 커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0: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이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홉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 은행의 안정감과 로컬 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 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2: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1: 북유럽?
2: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1: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3: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빨간 체리 파운드당 4불99, 시없는 수박해당 5불99, 노란 옥수수 4개당 1불99, 파 4번들당 1불99, 냉동 차돌박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5불99, 바베큐용 생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돼지갈비 파운드당 3불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7: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7: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8: 한국은 언제나 가고 싶은 그리운 곳이죠. 하지만 만약 더 자주 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명절의 기쁨도 그리운 고향의 맛도 더 많이. 원래 한국에 가고 싶었던 그 이유들을 더 자주 누려보세요. 이제 워싱턴 돌래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그 모든 것을 더 자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flydolles.com/서울을 방문해 다음 여행을 예약하세요.
9: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앤안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11: 사장하면 역시 장원 반점. 장보하면 역시 장원 반점. 내 생이 누룽지
10: 703-354-1950 703-354-1950.

지금 여러분께서는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 미군에 내일로 예정된 이란에 대한 공격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게시글에서 타민 빈 하마드 알샤니, 카타르 군주와 무하메드 빈 살만 알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무하메드 빈 자헤드 알라의안,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으로부터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보류 요청을 받았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중동 동맹국 지도자들이 심각한 협상이 현재 진행 중이며 그들의 의견으로는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 합의는 미국과 중동 및 중동 이외의 다른 모든 국가가 매우 수용할 만한 것이라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 합의에는 무엇보다 이란의 핵무기 보유 금지가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케인 합참의장, 미군에 수용 가능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즉시 전면적이며 대규모의 이란에 대한 공격을 할 준비를 갖추라고 추가로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미국과 이란은 휴전을 유지한 채 합의 도출을 모색하게 됐습니다. 앞서 이란 타스님 뉴스는 이란이 14개

0: 유재훈 백악관이 최근 AI 모델에 대한 사전 검토를 논의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어 트럼프 핵심 지지층 내부에서도 규제 요구가 제기되면서 백악관의 AI 정책 기조가 변화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1: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18일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를 비롯한 마가 인사 60명 이상이 강력한 AI 모델이 공개되기 전에 정부가 이를 검증하고 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서한을 백악관에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서한에는 보수 진영의 반 AI 활동가인 에이미 크레머와 브랜던 스타인하우저도 서명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우리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최첨단 AI 시스템이 공개되기 전에 의무적으로 검사와 평가, 검증, 정부 승인을 요구하는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생물학적 무기 설계, 핵심 인프라 침투, 금융시장 조작을 도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AI 시스템은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심각성과 주의를 갖고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대통령이 재임 기간 보여준 강하고 원칙적이며 실용적인 리더십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AI 기업 최고 경영자들을 엘리트라고 칭하며 미국은 선출되지 않은 엘리트들이 안전장치나 책임 없이 대중을 대상으로 실험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세계 최강국이 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은 그동안 규제를 최소화하고 주정부 차원의 AI 법안들을 무력화함으로써 AI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강력한 AI 모델들이 등장하면서 AI 규제를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행정부가 새 AI 모델 공개 전 정부가 이를 사전 검토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지난 4일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달 AI 스타트업 엔트로픽이 발표한 신규 모델 클로드 미토스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모델은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을 식별하는 능력이 매우 강력해 대규모 사이버 공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악시오스는 마가 지지층 내에서도 AI 규제 요구가 확산하면서 백악관이 이를 무시하기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미 행정부가 지난 14일에서 15일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국과 북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중국은 비핵화를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자국의 한반도 정책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미국이 지난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과 북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은 비핵화를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자국의 한반도 정책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미국 백악관이 미중 정상회담 팩트시트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언급한 것에 관한 질의에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입장과 정책은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일관되게 자기 방식으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 추진에 건설적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거 대변인은 우리는 시종일관 관련국이 반도 문제의 핵심과 근원을 직시하고 정치적 해결이라는 큰 방향을 견지하며 긴장 정세를 완화해 지역 평화, 안정을 수호하는 데 건설적인 노력을 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거 대변인은 거듭된 질문에도 비핵화를 명시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백악관 팩트시트의 내용이 잘못됐다는 언급 역시 하지 않은 채 중국의 한반도 정책 일관성을 강조했습니다. 거 대변인은 미국의 팩트시트 전반에 관한 평가를 요구한 질문에는 중국은 이란과 한반도 핵 등 문제에서 일관된 입장을 표명했다며 미국이 당사국의 합리적 우려를 중시하고 대화, 협상을 통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견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답했습니다. 중국은 과거 한국은 물론 북한과 정상회담을 할 때도 비핵화를 언급하며 북핵 불용 태도를 견지해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비핵화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래 사례를 보면 2024년 3월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 공실 주임이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문제의 처방전으로 쌍계병진, 이른바 비핵화와 북미 평화협정 동시추진과 단계적, 동시적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왕주임의 기자회견 두 달 뒤 서울에서 열렸던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공동 목표로 천명했던 2019

0: 2016년 제8차 회의 때와 달리 북한, 북핵 위협에 관한 3국의 합의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11월과 올해 1월 한중 정상회담 결과에서도 비핵화가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 5월 국무원이 발표한 신시대 중국 국가안전에서는 지속해서 조선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에 힘을 쏟고 반도의 평화 메커니즘 건설과 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병행 추진하며 각 당사국의 합리적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한다는 입장이 들어갔으나 그해 11월 국무원의 신시대 중국의 군비통제, 군축 및 비확산 백서에서는 2005년 백서엔 존재했던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서술이 빠졌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1: 콜로라도주에서 대서양 크루즈선 집단 감염과 무관한 한타바이러스 확진자가 사망했습니다. 18일 로이터통신과 미 지역 언론에 따르면 콜로라도 공중보건환경부는 덴버 남부 더글라스 카운티에서 성인 한 명이 한타바이러스에 감염돼 사망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 사망자는 최근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크루즈선 MV 혼디우스호와는 접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공중보건환경부는 콜로라도에서 매년 이 시기에 한타바이러스가 정기적으로 발생하며 정확한 노출 경로를 확인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타바이러스는 설치류를 통해 전파되지만 드물게 장기간 밀접 접촉 시 사람 간의 전파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잠복기는 약 6주에 달합니다. 최근 23개국 승객 승무원 150명을 태운 MV 혼디우스호에서 한타바이러스 안데스 변종이 번지면서 네덜란드 부부와 독일인 1명 등 총 3명이 숨졌습니다. 탑승자 가운데 미국인 승객 1명이 무증상 양성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현재 미국 내 41명의 한타바이러스 감염 의심자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6명은 네브래스카 연방격리시설에 머물고 있지만 2명은 애틀랜타에 있는 별도 시설에 있습니다. 나머지 23명은 집단 감염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미국으로 귀국했거나 감염자와 같은 항공편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이들입니다. 이들의 위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애리조나와 캘리포니아, 조지아, 메릴랜드, 미네소타, 뉴저지, 텍사스, 버지니아 공중보건 관계자들이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미 전력업계에서도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미 최대 재생에너지 기업인 넥스트에라 에너지가 경쟁사인 도미니언 에너지를 인수해 미 최대 규모의 전력 기업이 탄생한 게 됐습니다. 넥스테라는 도미니언을 670억 달러에 인수키로 합의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번 거래는 주식 교환 방식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합병이 완료되면 양사 주주들에게 총 3억 6천만 달러의 일회성 현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거래는 올해 최대 규모의 인수 합병 중에 하나로 평가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이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홉 지점을 만나보세요. 대형 은행의 안정감과 로컬 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제공입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오늘 맑고 더운 날씨 이어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88도, 섭씨 31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 맑은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이 70도, 섭씨 21도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 최고 기온은 95도, 섭씨 35도로 맑고 덥겠습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75도, 섭씨 24도 예상됩니다. 뉴욕시 현재 화창한 날씨 보이고 있으며 기온은 80도, 섭씨 27도 나타냅니다. 대기질 지수는 나쁨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화요일 오전 11시부터 수요일 밤 8시까지 폭염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일원입니다. 오늘 맑고 매우 더운 날씨 이어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96도, 섭씨 36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에도 맑고 따뜻하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69도, 섭씨 21도 이상입니다. 워싱턴 일원 내일인 화요일에는 최고 기온이 100도, 섭씨 38도로 오늘과 같이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71도, 섭씨 22도 예상됩니다. 워싱턴 현재 화창한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기온은 93도, 섭씨 34도 나타냅니다. 대기질 지수는 나쁨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과 워싱턴 일원 날씨였습니다.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뉴욕 한국문화원이 대표 공연 기획 시리즈인 KCCNY 사운드 앤 토크의 올해 라인업을 공개했습니다. 오는 5월 29일과 6월 11일 맨해튼 소재 뉴욕 한국문화원 극장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아티스트와 관객이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토크형 공연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5월 29일에는 Six Sounds를 주제로 한국 현대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 여수연, 김택수, 이신우, 이현경, 이하늘이, 제임스라 등 6명의 작품이 소개됩니다. 특히 세계 초연과 미국 초연 작품들이 포함되면서 작곡가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창작 과정과 음악적 배경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어 6월 11일에는 한국 최초의 블루그래스 밴드 컨트리 공방이 무대에 오릅니다. 컨트리 공방은 이번 공연에서 한국적 감성과 블루그래스 음악이 결합된 독창적인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문화원 측은 올해 시리즈를 통해서 현대음악과 블루그래스 등 다양한 장르 속 한국 음악가들의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뉴욕 관객들에게 소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연은 모두 무료이며 사전 예약은 뉴욕 한국문화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재미 한인 2세 소설가 지인 박을 초청해 북토크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뉴욕 한인회 차세대 위원회가 주관한 출판 분야 차세대 한인 리더 양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인 박 작가의 데뷔 소설 인헤리턴스를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뉴욕 한인회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40여 명의 한인 차세대들이 참석했으며 작품을 처음 발굴한 페가수스 북스의 대표 제시카 케이스와 함께 작품 속의 이야기와 창작 과정, 미 출판업계 현황 등에 대한 대담이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한인 2세의 경험과 정체성을 다룬 이야기가 주류 출판계에서 여전히 드문 만큼 이번 북토크의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 한인회 측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한인 인사들을 초청해 차세대 한인들의 진출과 네트워크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버지니아 지역에서 의료보험이 없거나 비용 부담 때문에 병원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무료 또는 저비용 건강검진과 유방암 검사, 백신 클리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페어팩스 카운티 보건국에서는 기본 건강 상담과 예방접종, 일부 무료 백신 클리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득 기준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을 위한 유방암 조기검진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는데 40세 이상 여성이나 의료 혜택이 부족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또는 저비용 유방암 검사와 마모그램 검사를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보건국에서는 Every Woman's Life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조기검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통해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성공률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정기검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병원과 커뮤니티센터에서는 독감 예방주사, 코비드 백신, 대상포진 백신 등 예방접종 클리닉도 수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거주지 증명, 소득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일부 기관은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영어가 불편한 분들은 통역 지원도 가능해 미리 문의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버지니아 보건국과 페어팩스 카운티 보건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이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홉 지점을 만나보세요. 대형 은행의 안정감과 로컬 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2: 모기지는?
1: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2: 모기지는?
1: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2: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1: 재융자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3: 뱅크오퍼 홈모기지.
4: 뱅크오퍼 홈모기지는 이퀄 하우징 랜드.
5: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6: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5: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브레인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0: GRU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펠리세이즈 파크의 새로운 내일 드디어 시작됩니다. 현시 의원으로서 행정개혁과 재정 투명성을 앞장서 외쳐온 민석준 후보. 드디어 2026년 펠리세이즈 파크 시장 선거 민주당 경선 후보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2: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서명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출마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우리 타운을 더 투명하고 책임있게 바꾸겠다는 약속입니다. 저 민석준이 법과 절차를 지키는 행정, 주민이 중심이 되는 타운을 만들겠습니다.
1: 1H 원유봉 크리스틴 원윤 시의원 후보, 2H 제이슨 줄리아노 시의원 후보와 함께 강력한 팀을 구성한 2G 민석준 시장 후보. 주민과 상인이 모두 존중받는 펠리세이즈 파크. 이제는 실천할 리더가 필요합니다. 펠리세이즈 파크의 변화, 민석준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2G 민주당 시장 경선 후보 민석준 시의원.
3: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4: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3: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이번 5월 말까지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주세요.
5: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6: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세차 구입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7: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6: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7: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8: 지금 여러분께서는 오후 5시에 만나는 새로운 소식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시 감사원이 지난 15일 저녁 퀸즈 플러싱에서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AAPI 문화유산의 달 기념 행사를 열고 뉴욕시 아시아계 공동체의 다양성과 기여를 조명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마크레빈 뉴욕시 감사원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아시아계 이민 공동체와 함께 일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현장을 K-Radio 가 다녀왔습니다.
9: 뉴욕시 감사원실은 지난 15일 금요일 저녁 퀸즈 플러싱에 위치한 플러싱 타운홀에서 AAPI 아시아태평양계 미국인 문화유산의 달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아시아계 미국인 공동체의 역사와 문화, 사회적인 기여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역 주민과 커뮤니티 관계자, 아시아계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행사 오프닝 연설에 나선 마크 레빈 뉴욕시 감사원장은 뉴욕시가 미국 내 대표적인 아시아계 이민자의 도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레빈 감사원장은 아시아 대륙 밖에서 가장 큰 중국계 미국인 커뮤니티가 있는 도시가 뉴욕이며 북미 최대 방글라데시계 인구 역시 뉴욕시에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맨해튼 외 지역 가운데 가장 큰 한인 커뮤니티는 퀸즈에 있으며 북미 최대 티베트인 인구 또한 뉴욕시에 밀집해 거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0: Do you know there are now almost 2 million Asian Americans in New York City? It's incredible. Do you know what country outside of Asia has the what city outside of Asia has the largest Chinese American community? Do you know? It's New York City. Yes, it is.
11: Do you know what city in North America has the largest Bangladeshi population? It's New York City. Do you know what borough in Manhattan has the largest Korean-American population? It's Queens. Yes, you're paying attention. Do you know what city in North America has the largest Tibetan population? Again, it's New York City.
9: 레빈 감사원장은 이러한 다양한 아시아계 공동체가 모두 퀸즈에 집중돼 있다며 뉴욕시의 문화적 다양성과 역동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레빈 감사원장은 또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뉴욕시 전반에 걸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비즈니스와 교육, 정부, 의료, 과학과 정치, 예술, 문화, 비영리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아시아계 리더들이 활약하고 있다며 뉴욕시를 더 나은 도시로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11: A community which is making New York City better in so many ways and leading in every single field, leading in business and education, in government, in medicine, in science, in politics, in arts, in culture, in the non-profit field, in all of these domains.
9: 이어 레빈 감사원장은 현재 아시아계 이민 공동체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극심한 외국인 혐오 분위기와 반이민 정서가 존재하고 있으며 일부 정책은 이민자 공동체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레빈 감사원장은 그 결과 지역 사업체들이 고객 감소를 겪고 있고 가족들이 서로 떨어지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며 매우 가슴 아픈 현실이며 이를 막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역량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1: Incredible xenophobia, some of which tragically is emanating from the White House. Not just xenophobic rhetoric, but xenophobic policies, which are directly targeting immigrants, Asian American immigrants in this city, and impacting our businesses here that are losing customers, tearing families apart, truly breaks my heart, and I stand against it with everything I have.
9: 또 뉴욕시의 심각한 주거비 부담 문제 역시 주요 과제로 언급했습니다. 레빈 감사원장은 높은 주거비로 인해 많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뉴욕을 떠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 감사원실은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대규모 투자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레빈 감사원장은 뉴욕시 연금기금 40억 달러를 활용해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1: But there's also challenges this community is facing that are unfortunately universal here, like the challenge of affordable housing. And we are losing Asian American families in part because of how hard it is to find affordable homes. My office is doing something about this. We are all in on this fight. We have announced a plan to invest $4 billion of pension money in housing in New York City. What do you say to that?
9: 해당 투자에는 퀸즈를 포함한 뉴욕시 전역에 신규 저렴한 주택 건설과 기존 저렴한 주택 보수 및 보존 작업, 또 비어있는 오피스 건물의 주거용 전환 프로젝트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특히 초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노동자 계층과 중산층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에도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레빈 감사원장은 앞으로도 아시아계 공동체와 협력하며 더 많은 일을 해나가겠다며 오늘 밤은 공동체의 풍요로움과 다양성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8: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성년자들의 집단 난도, 이른바 틴 테이크오버와 관련해서 앞으로는 부모까지 형사처벌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밝힌 가운데 지역사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2: 워싱턴 DC 연방검찰이 이른바 틴 테이크오버에 가담한 청소년들의 부모까지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역사회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집단 난동이 반복되어온 네이비야드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은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부모에게까지 형사 책임을 묻는 조치가 과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최근 발표를 통해 앞으로 미성년자 통행금지 위반이나 집단 난동 사건과 관련해 부모 책임까지 적극적으로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침은 트럼프 행정부가 올여름 워싱턴 DC에서 대규모 범죄 단속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개됐고 단순히 청소년들만이 아니라 부모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공식화한 겁니다. 제닌 피로 연방검사장은 오늘부터 검찰은 DC의 청소년 통행금지법을 활용해 부모들에게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기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로 검사장은 현행 DC법에 따라 성인이 미성년자의 비행을 방치하거나 허용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막지 않았거나 사실상 허용했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기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부모는 벌금은 물론 법원이 명령하는 교육 프로그램 이수, 심하면 최대 6개월의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무엇보다 검찰은 자녀가 실제 형소 기소되지 않더라도 부모는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워싱턴 DC 곳곳에서 SNS를 통해 조직된 청소년 대규모 집결 사태가 잇따르면서 나왔습니다. 특히 네이비아드와 유스트리트 일대에서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 규모의 청소년들이 한꺼번에 몰리며 소란과 폭력, 절도 등 각종 범죄 우려가 반복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뮤리엘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은 지난 4월 긴급명령을 발동해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밤 11시 통행금지 조치를 시행했고 특정 지역에서는 경찰이 오후 8시 이후 9명 이상 청소년 집단 모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해당 긴급명령은 지난 5월 1일 종료됐습니다. 이후 DC시의회는 긴급명령을 대체할 영구적인 청소년 통행금지 법안을 승인했지만 실제 시행은 올여름 후반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집단 난동이 반복되어 온 네이비아드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은 공공안전과 치안 회복을 위해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부모에게까지 형사 책임을 확대하는 것이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청소년 범죄 억제와 시민 안전, 그리고 어디까지 부모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13: 뉴욕시가 오는 7월부터 상업용 건물의 불투명 롤다운 게이트에 대한 단속을 본격 시행합니다. 대부분의 상점과 사무실은 내부가 70% 이상 보이는 형태의 보안 셔터를 설치해야 하지만 상당수 업주들은 뒤늦게 규정을 인지했다며 비용 부담과 홍보 부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9: 뉴욕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상업용 건물 보안 셔터 규정을 본격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9년 제정된 로컬로 75에 따른 것으로 기존 셔터와 신규 롤다운 게이트 모두 상점 밖에서 봤을 때 내부의 최소 70% 이상이 보이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업무 시설로 분류된 그룹 B와 상업시설인 그룹 M 건물입니다. 일반 사무실은 물론 은행, 약국, 의료 및 법률 서비스 업종과 소매 점포, 식당, 편의점과 마켓 등 사실상 뉴욕 시내 대부분의 보도에 있는 상업시설이 포함됩니다. 반면 창고 용도의 건물 카테고리인 그룹 S 건물과 랜드마크 지정 건물, 역사 보존 구역 내에 있는 일부 건물은 예외가 허용됩니다. 새 규정에 따라 기존의 불투명한 금속 셔터나 폐쇄형 롤다운 게이트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오픈 메쉬 형태나 안이 들여다 보이는 그물 형태 또는 바 형태로 내부 시야 확보가 가능한 보안 셔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뉴욕시는 이번 조례의 목적에 대해 치안 강화와 도시 미관 개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업 종료 이후에도 외부에서 상점 내부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범죄 은폐 가능성을 줄이고 경찰의 순찰과 감시 활동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폐쇄형 셔터로 인한 삭막한 거리와 셔터 낙서 문제를 완화한다는 목표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시행 시점이 한 달 반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보도에 있는 상인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브루클린 브라이턴 비치 비즈니스 개선지구 측은 현재 지역 내 상점 가운데 실제로 로컬로 75조 규정을 충족한 곳은 12에서 15%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992년부터 브루클린에서 상점을 운영해온 한 업주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에 설치된 셔터만 6개라며 최소 만 달러 이상의 교체 비용이 예상된다고 한숨 지었습니다. 브루클린 상공회의소도 COVID-19 이후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이 이미 커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일부 업주들은 오히려 내부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새 게이트 규정이 파손과 도난을 부추길 수 있다며 보안의 취약성을 우려했습니다. 뉴욕시 상인들은 특히 뉴욕시 행정부가 새로운 법안의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를 모르는 상인들이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많은 업주들이 새로운 셔터 규정과 관련한 안내문조차 받아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시 빌딩국은 해당 법안은 이미 17년 전에 제정돼 충분한 유예 기간이 있었다며 법 개정 권한은 시의회에 있고 빌딩국은 의회에서 정한 법을 집행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빌딩국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시정 명령과 함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은 공공의 기록으로 남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업주가 90일 이내로 문제를 시정하고 수정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일부 벌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셔터 교체를 위해서는 설계 전문가 검토와 건물국 허가, 면허 보유 시공업체 공사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허가 심사만 4주에서 8주가 걸릴 수 있으며 마감 시한이 다가올수록 공사 업체의 수요 증가와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한인 소상공인들의 빠른 대응과 주의가 요구됩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14: 자신의 임기 내에 뉴욕시 5개 보로 전역에 시형 공공 식료품 매장을 개점할 것이라고 약속한 조란 맘다니 시장이 오늘 두 번째 공공 식료품 부지를 발표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지난 4월 저소득층 식품 지원을 위한 대규모 공공정책의 일환으로 뉴욕시가 직접 운영할 첫 번째 시형 식료품점 부지로 뉴욕시 맨해튼 이스트 할렘의 라 말케타를 지정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어 오늘 뉴욕시는 더 브롱스, 헌츠포인트 지역의 더 페닌슐라 개발 부지를 두 번째 시형 공공 식료품 부지로 선정했습니다. 시형 식료품점은 매장 운영 자체는 민간인이 하지만 뉴욕시가 가격 기준과 운영 원칙을 설정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빵, 계란, 우유와 같은 핵심 생필품의 경우 시 보조금을 통해 일반 시장보다 저렴하게 공급받게 됩니다. 시행정부는 지난달 맨해튼 이스트할렘 라마르케타를 첫 번째 시형 식료품점 부지로 발표했으며 브루클린, 퀸즈, 스테튼 아일랜드 지역 후보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NYC 식료품점 부지 포털 사이트도 개설했습니다. 두 번째 시형 식료품점이 들어설 더 페닌슐라는 과거 스포포드 소년 구치소 부지를 재개발하는 대형 복합 프로젝트입니다. 이곳에는 100% 저소득층 대상 주택 740세대와 공공녹지, 커뮤니티 시설 등이 함께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K-Radio 이브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소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천종산삼의 파격 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또한 5월 말까지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 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저녁 세상을 읽어드리는 이브닝 매거진입니다. 저는 이 잡지의 페이지를 넘겨드릴 에디터 성령화입니다. 그런데 이브닝 매거진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원래는 6시 30분부터 7시까지 방송이 됐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이브닝 매거진이 6시부터 7시까지 방송이 됩니다. 앞으로도 6시부터 시작하는 이브닝 매거진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팩트 그 너머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해드릴게요. 오늘 준비된 이브닝 매거진의 목차입니다. 먼저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등장한 춤을 추고 또 악기를 연주하고 그림까지 그리는 로봇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요, 이성훈 기자가 전해드리는 생생한 스포츠 소식 준비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상원은행위원회를 통과한 가상자산과 디지털 자산 시장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클래리티 법안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이제는 기술이 단순히 무대 뒤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직접 무대의 주인공으로 올라서는 시기가 됐습니다. 바로 로봇과 기술이 결합한 대중문화계의 최신 소식들을 모아왔는데요. 첫 소식은 서울 소식이에요. 운전을 하거나 대중교통을 타고 서울 올림픽대로를 지나가다 보면 한강변에 하남 방향 오른쪽 편에 아주 독특한 건물이 눈에 띕니다. 최근에 한국 가신 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커다란 분홍색 우주인 조형물이 선물 상자 모양의 네모난 건물과 어우러져서 시선을 아주 확 사로잡습니다. 이곳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대형 로봇 문화 공간 갤럭시 로봇 파크입니다. 이곳은요, 가수 지드래곤, 태민, 그리고 배우 송강호 씨 등이 소속된 엔터테인먼트 기업 갤럭시 코퍼레이션이 지난 5월 5일 서울 강동구에 개관한 약 5,000평 규모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요, 지난 15일에 미디어 데이를 열고 대중에게 본격적인 프로그램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곳은 역시 로봇 케이팝 콘서트가 열리는 로봇 아레나였다고 하는데요. 널찍한 공연장 내부의 사면 벽에 우주를 연상시키는 신비로운 영상이 투영이 되면서 아주 묘한 몰입감을 선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무대 위에 오른 주인공이 사람이 아닌 어린이 키노피 정도 되는 이족 보행 로봇 4기였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자 이 네 로봇들이 G-Dragon의 히트곡인 파워, 투 배드, 홈 스윗 홈에 맞춰서 춤을 추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팔, 다리, 손발 이 모두를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아주 유연하게 안무를 소화해냈습니다. 제자리에서 한 바퀴를 돌거나 머리를 흔드는 고난도 안무까지 아주 그럴싸하게 구현해내면서 현장에 감탄을 자아냈다고 합니다. 저도 직접 현장을 못 봤지만 동영상으로 보면서 감탄을 했는데요. 물론 아직은 완벽한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연 도중에 로봇 한 기가 오작동을 일으켜서 무대 아래로 내려가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조금 더 보완해야 할 숙제도 남겼지만 공연이 끝난 다음에 남은 로봇 3기가 관객들을 향해서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는 그런 모습은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갤럭시 코퍼레이션 측은 앞으로 이곳에서 하루 3번씩 연간 1000회 이상 이런 로봇 케이팝 공연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용호 대표는요, 오는 5월 28일에는 로봇 패션쇼를 개최를 하고요. 연말에는 로봇 콘서트 월드 투어도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지속가능한 로봇 공연을 통해서 새로운 케이팝 관광 상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곳에서는 공연뿐만 아니라 로봇이 초상화를 그리는 포트레이트 퍼포먼스, 또 아이들이 로봇과 소통을 하는 인터랙티브 로봇 체험까지도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 나중에 한국 방문하시게 되면은 가족들과 함께 이곳을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의 결합, 비단 이번 일만이 아닙니다. 최근 업계에서는요, 가상 아티스트와 물리적인 로봇 기술을 융합하는 시도 꾸준하게 이어오고 있는데요. 현실의 무대 위에서 춤을 추는 이런 기계형 로봇뿐만 아니라 스크린 속에서 완벽한 가창력 그리고 비주얼로 활동하는 가상 아이돌 역시 전 세계적인 팬덤을 모으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대형 기획사들은 단순히 음원 발매에 그치지 않고요. 이 가상 아티스트들이 실제 관객 앞에서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홀로그램 또 로봇 제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직접 악기를 연주하는 콘서트도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내외 대학 연구팀 그리고 벤처 기업들이 개발한 로봇 드러머, 로봇 피아니스트, 이런 연주를 하는 로봇들이 재즈밴드나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펼치는 이벤트들이 지속적으로 기체가 되고 있습니다. 인간 음악가가 가진 감성의 영역에 기계의 정밀함이 더해지면서 관객들에게는 전에 없던 색다른 청각적, 시각적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봇의 활약은요, 무대 위 댄스, 무대 위 연주, 이곳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최근에는요, 패션 업계와 미술 전시 업계에서도 로봇이 가장 매력적인 아티스트로 대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유명 브랜드의 팝업 스토어나 패션 쇼장에서는 이 거대한 산업용 로봇 팔이 정교하게 움직이면서 의상을 디스플레이하거나 아니면 모델들과 함께 런웨이 위에서 퍼포먼스를 벌이는 장면, 이제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미술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봇 팔에 붓이나 펜을 쥐어주고 관람객의 얼굴을 즉석에서 그려주는 드로잉 로봇 전시는 이미 관람객들의 줄을 길게 세우는 인기 컨텐츠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단순히 인간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서서 센서를 통해서 인간의 움직임이나 감정을 인식하고 거기에 맞춰서 반응을 하는 인터랙티브 아트의 영역에서 로봇은 가장 핵심적인 매개체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과 기계의 발전이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예술 또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앞으로 어떻게 바꿔놓을지 기대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로봇 케이팝 안무처럼 공연 도중에 오작동을 일으키는 이런 기술적인 보완점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정교하고 또 지치지 않는 이 로봇의 퍼포먼스가 인간 아티스트의 창의성과 만났을 때 우리가 마주할 미래 컨텐츠의 시장은 더욱더 무궁무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K-POP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이 로봇 기술이 앞으로 어떤 활약을 이어갈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브닝 매거진의 두 번째 섹션이죠. 바로 뜨거운 스포츠 페이지입니다. 이성훈 기자가 오늘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1: 잉글랜드의 에런 라이가 남자 골프 강호도를 제치고 지난 주말에 막을 내린 올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인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 트로피를 차지했습니다. 세계 랭킹 44위인 라이는 18일 펜실베니아주 뉴타운 스퀘어에 에런이 민크 골프클럽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이글 1개, 버디 6개를 몰아치고 보기는 3개로 막아 5언더파 65타를 쳤습니다. 이로써 합계 9언더파 271타를 적어낸 만 31세의 라인은 메이저 대회를 두 차례나 제패했던 스페인의 요울람과 미국의 엘릭스 스몰리를 3타차로 여유있게 따돌리고 우승 상금 369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라인은 이번 우승으로 세계 랭킹을 15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인도 출신인 아버지와 케냐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라인은 1916년 그리고 1919년 짐 반스 이후 무려 107년 만에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잉글랜드 선수로 기록됐습니다. 다음 북중미 월드컵 특집 대한민국 월드컵 로드맵. 오늘 다섯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지난 토요일 발표된 한국의 26명의 최종 명단 발표를 오늘과 내일 두 차례에 걸쳐 알아봅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홍명보 감독은 한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5월 16일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본선 무대를 두고 최종 엔트리 26명을 발표했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라는 세계 정상급 3대장이 공수 양면에서 단단하게 중심을 잡은 가운데 이번 일부 명단 분석의 전술적 화두는 단연 하이브리드 멀티플레이어의 전술적 배치와 포지션 파괴를 통한 에너지 레벨의 극대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이목을 집중시킨 선택은 단연 강원FC의 후방을 보조하는 이기혁의 깜짝 발탁입니다. 이기혁은 현대축구에서 극도로 희소성이 높은 왼발잡이 멀티 수비수입니다. 본업인 중앙수비수뿐만 아니라 경기 상황에 따라 미드필더와 왼쪽 풀백 역할까지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이 강점입니다. 이번 시즌 K리그 강원FC의 견고한 리그 최소 실점 체제를 이끈 이기혁의 전술적 다양성은 본선 조별리그에서 상대 포메이션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자원으로 발탁된 것으로 보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발표한 2026 북중미 월드컵 최전 명단을 들여다보면 바로 3백, 구체적으로는 3-4-2-1 포메이션의 완성입니다. 전문 센터백만 5명을 선발하고 여기에 멀티수비 자원인 이기혁까지 포함해 총 6명의 중앙수비수를 배치한 구조가 이를 명백히 증명합니다. 이 하이브리드 백3의 심장은 단연 세계 최고의 센터백 김민재입니다. 홍명보 감독은 김민재를 백3의 중앙, 스위퍼이자 수비의 사령관 자리에 고정해 후방 커버와 1차 빌드업을 완벽하게 맞게 계산입니다. 김민재의 좌우를 보자 할 스토퍼진의 구성도 흥미롭습니다. 왼쪽 스토퍼에는 왼발잡이인 김태현과 이기혁을 배치해 빌드업의 방향성을 확보하고 오른쪽 스토퍼에는 오른발잡이인 이한범과 조유민을 배치해 대칭적 균형을 완성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수비수 박진섭이 투입되면 김민재가 측면 스토퍼로 이동해 한층 유기적인 수비 블록을 형성하게 됩니다. 가장 파격적인 전술적 단서는 중원 설계에 있습니다. 홍명보는 이번 월드컵 중원에서 두 명의 미드필더를 수평 배치하는 투볼란테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부상에서 회복해 중원 사령관 역할을 맡을 황인범을 중심으로 백승호와 김진규가 짝을 이루어 공수 전환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만약 상대의 강력한 전방 압박을 분쇄하고 수비적 안정감을 극대화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수비수로 분류된 박진섭이나 멀티자원 이기혁이 수비형 미드필더로 전진 배치돼 포백과 쓰리백을 혼용하는 전술적 핵심 키맨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투볼란테 시스템은 대표팀의 2선 공격 파괴력을 극대화하는 발판이 됩니다. 이강인, 배준호, 엄지성, 황희찬, 이재성, 이동경 등 파괴력 넘치는 2선 자원들이 상대의 빈틈을 파고들어 수비진을 교란하는 변칙적인 움직임이 가능해집니다. 우측 풀백 서령우와 김문환이 단단한 수비적 윙백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크로스능력이 탁월한 이태석이 오버래핑하며 공격의 좌우 비대칭 균형을 이끌어내는 전술 역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에 멕시코 과달라라와 몬테레이 등 해발 1500m가 넘는 혹독한 고지대 기후와 기온이라는 현지 변수가 존재합니다. 선수단의 체력 안배와 전술적 효율성을 조율하는 홍명보의 하이브리드 백3 전술이 과연 북중미 월드컵의 험난한 고지대를 점령할 수 있을지 전세계 축구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18일 오늘 사전캠프가 마련된 미국 솔트레이크시티로 출국했습니다. 손흥민 그리고 김민재 등 유로파 선수들은 소속팀 일정을 마치고 24일에서 25일쯤 합류하여 5월 30일 있을 첫 번째 대표팀 평가전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북중미 월드컵 특집 대한민국 월드컵 로드맵 26명의 한국팀 최종 명단 발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스포츠 섹션

0: 이브닝 매거진 함께해 주시는 분입니다.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문의 전화는 718-886-3344, 718-886-3353입니다. 저는 잠시 광고 들으시고 다시 돌아올게요.
1: 나 또 찌그맸나봐. 밤에도 화장실 가느라 자주 깨고. 아, 정말 고민이야.
2: 아직도 요실금이랑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 내가 좋은 데 알아놨어. 이학님의 행복한 치과랑 함께하는 그레인넥 메디스파. 엠젤라는 앉아만 있어도 골반 근육을 강화해주고, 엑소마인드는 두뇌 활력 케어로 우울증과 불면증에 도움을 준대.
1: 앉아만 있어도 된다고? 대박.
2: 지금 바로 상담받아봐.
3: 요실금과 두뇌 활력 케어 그레인넥 메디스파 웰리스 센터. 예약 문의 516-487-8850 516-487-8850.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빨간 체리 파운드당 4불 99, 시험는 수박해당 5불 99, 노란 옥수수 4개당 1불 99, 파 4번들당 1불 99, 냉동 채돌박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5불 99, 바베큐용 생삼겹살 파운드당 6불 99, 양념 돼지갈비 파운드당 3불 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유용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3: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4: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3: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4: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3: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5: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3: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4: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학생들까지 이렇게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입법 상황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14일에 정가와 금융계를 동시에 뒤흔든 소식이 한 가지 날아들었습니다. 미국 가상자산 규제의 명확한 뼈대가 될 디지털 자산시장 클래리티 법안이 상원은행위원회를 찬성 15표 대 반대 9표라는 초당적 표결로 통과를 한 것인데요. 이 법안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자 시장 구조화 법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을 두고 이것이 주식과 같은 증권이냐 아니면 금이나 원유 같은 상품이냐 이것을 두고 규제기관들 사이에서 끝없는 밥그릇 싸움이 이어져 왔습니다. 규정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법원의 판결에만 의존해왔고요. 투자자들과 기업들은 늘 제도적인 불확실성에 답답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클라리티 법안은요, 이런 오래된 불확실성, 무질서 이런 것들의 마침표를 찍고 명확한 교통정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서 발의된 그런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투자시장에 가져올 가장 큰 변화, 디지털 자산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세 가지 범주로 분류를 하고 감독기관의 관할권을 명확히 배분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이런 발행 주체가 없거나 완전히 발행 주체가 손을 떼서 시장 스스로 돌아가는 디지털 상품은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에서 유통되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산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가 앞으로 관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기업들이 발행한 자금조달용 토큰, 그러니까 법인이 발행을 해서 그 회사의 성장에 기대를 거는 이런 토큰 같은 투자 계약 자산은요, 전통적인 증권처럼 작동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미증권거래위원회가 감독권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에는요, 달러 같은 이런 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별도의 엄격한 발행 및 지급 기준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가상자산 업계를 거세게 압박을 하면서 규제를 통한 압수수색 기조를 이어오던 SEC, 즉 증권거래위원회의 독주에 제동을 걸고 상대적으로 규제 장벽이 좀 유연한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에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산의 성격이 시간이 흐르면서 증권에서 상품으로 전환될 수 있는 이런 복잡한 메커니즘까지 법안에 구체화되면서 기업들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좀 예측 가능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요, 사실 작년 7월에 하원에서 찬성 294표 대 반대 134표로 일찌감치 가결이 됐던 법안입니다. 하지만 상원으로 넘어온 이후에 수개월 동안 표결이 지연되면서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전통은행권 그리고 가상자산 업계가 스테이블 코인 이자 지급 허용 범위를 두고 서로 정면 충돌했기 때문인데요. 전통은행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가상자산 업체가 스테이블 코인을 들고 있는 고객들에게 이자를 주기 시작하면 시중의 은행 예금이 통째로 빠져나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로비를 펼쳤습니다. 결국 최근에 탐 틸리스 공화당 의원, 엔젤라 알소브룩스 민주당 의원이 극적인 타협안을 도출해내면서 14일에 이런 법안 심사 및 수정 그리고 표결까지 성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최종 타협안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은행 예금과 경제적 기능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스테이블 코인 잔액에 단순 이자나 수익을 지급하는 것은 금지가 됩니다. 하지만 코인을 묶어두는 스테이킹, 또 유동성 공급, 거버넌스 참여, 그리고 활동 연계형 형태의 로열티 프로그램 같은 명확한 사용자 활동과 연계된 보상은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상자산의 혁신성을 인정을 하면서도 전통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막으려는 절묘한 절충

문제점을 찾은 셈입니다. 이 클래리티 법안은요, 그런데 단순히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은 아닙니다.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그 파산 사태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 불법자금 차단 이런 것들에 매우 강력한 빗장을 걸었습니다. 이 클래리티 법안에 따르면은요, 시장 참여자들은 내부자 거래 또 시세 조종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재판매 제한 조치를 준수를 해야 하고요. 자산의 위험성을 알리는 공시 의무를 져야 합니다. 또 사법당국이 요청을 하게 되면 의심스러운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특별조치 6라는 일종의 세이프 하버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오프라인 가상자산 키오스크, 그러니까 무인 거래기 역시 자금 세탁 방지 준수 의무, 리스크 모니터링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못을 박았고요. 그런데 반면에 이 내부 자금을 통제는 하지 않고 순수하게 그저 개발만 해서 코드만 배포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검증인들은 이 등록 의무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술 혁신의 싹이 잘리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은 현재 어떤 상태에 있고 앞으로 또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현재 상태는요, 상원은행위원회 통과된 후에 상원 본회의 표결 대기 중인 상태입니다. 물론 본회의 통과까지는 야당의 거센 반발이라는 암초도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구조 입법에 대한 초당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이 돼 있는 만큼 상원 본회의를 통과를 하게 되면 하원과의 조정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식적으로 법제화가 완료가 됩니다. 현재는 말씀드린 것처럼 상원 본회의 대기 중이고요. 하원 버전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최종 입법이 되면 그동안 규제 리스크 때문에 진입을 망설였던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의 거대한 자금이 제도권 자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그런 기폭제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클래리티 법안의 통과 움직임, 이것은 단순히 가상자산 시장만의 뉴스는 아닙니다. 자본의 흐름이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영토로 이동을 해갈 때 기존의 주식시장, 채권시장, 그리고 우리 자산 관리 방식에 어떤 연쇄 반응을 일으킬지 보여주는 거대한 전조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확실성이 가득했던 이 디지털 금융시장이 이제는 회색지대를 벗어나서 투명한 제도권의 햇빛 아래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이 거대한 제도적 변화의 흐름 놓치지 말고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0: 오늘 이브닝 매거진 마지막 섹션에서는요, 연합뉴스 TV를 통해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1: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갈등을 둘러싼 2차 사후 조정이 진행 중입니다. 첫 조정이 결렬된 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며 총파업 우려가 커졌었는데요.
2: 극적으로 2차 사후 조정 자리가 마련된 만큼 이번엔 타결을 할지 전 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장한별 기자입니다.
3: 일주일 만에 다시 사후 조정을 재개한 삼성전자 노사. 오는 21일 예고된 총파업 전 사실상 마지막 타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4: 어쨌든 사후 조정까지 왔고 이번에 2차 사후 조정도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말씀 전달드리겠습니다.
3: 파업이 현실화된다면 최대 100조 원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정부까지 나서 노사 대화 재개를 요청해온 상황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주 첫 사후 조정이 결렬되자 노사와 각각 만나 양측 입장 조율을 시도했고 그 결과 가까스로 이번 2차 사후 조정이 성사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출장 중 급히 귀국해 노조 문제로 고개를 숙였고 사측은 노조 요구를 받아들여 교섭 대표위원을 교체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2차 사후 조정에서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사 교섭 분위기를 묻는 취재진 질의에 아직 평행선이라는 짧은 답을 전했습니다. 우선 이번 2차 사후 조정으로 최대한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인데 만약 이마저 불발돼 총파업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김민석 국무총리가 경고한 대로 정부의 긴급 조정권 발동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SNS를 통해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언급하며 국민 기본권 역시 본래 의미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5: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다만 노조 측은 긴급조정권 압박에도 굴하지 않겠다며 필요시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이틀간 진행되는 사후조정이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 TV 장한별입니다.
1: 삼성전자 노사가 단판에 나선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연대 의식을 발휘한 지혜로운 협상을 촉구하며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기본권 제한도 언급했습니다. 장부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총파업 기로에선 삼성전자 노사의 조정 재개를 앞두고 SNS에 글을 올린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이 존중돼야 하고 반대로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 또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했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과유불급 물국필반을 인용했는데 대상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삼성 노사를 향해 일방적 이익 대신 타협점을 모색하라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는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고 주주들은 기업 이윤의 몫을 가진다며 주주의 권리 역시 환기했습니다. 동시에 과거 재헌헌법에 노동자의 기업 이익 균점권이 규정됐던 적도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취지의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현행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이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전제로 긴급 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에 힘을 실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노동절을 앞두고서도 대상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상생과 협력의 정신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7: 나만 살자가 아니고 노동자 모두가 또 국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책임의식과 연대의식도 필요하겠습니다.
6: 오는 목요일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가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 대화를 통한 노사 타협을 압박한 것으로 읽힙니다. 연합뉴스 TV 장보경입니다.
1: 법원이 삼성전자가 제기한 노조의 위법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했습니다. 파업 중에도 공장의 필수 인력은 평시처럼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2: 노조는 말 그대로 필수 인력만 남기면 돼 파업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8: 삼성전자가 지난달 16일 노동조합의 파업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법원은 두 번의 신문기를 통해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32일 만에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노조가 쟁의 행위를 진행하더라도 평상시 평일이나 주말, 휴일과 동일한 정도의 인력과 가동시간 등이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과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이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로 수행되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 주문했습니다. 법원은 반도체 공정의 특수성과 삼성전자가 세계 반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반도체 시설은 설비가 손상되면 수리를 거쳐 다시 재가동되는데 상당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내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생산 차질은 회복될 수 없는 현저한 손해 내지 급박한 위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또 초기업 노동조합 측에 대한 시설 점거 금지도 명령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사측이 요청한 핵심 요구들을 일부 인정한 것이어서 총파업에 일부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노조 측은 파업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원 결정에 영향을 받는 핵심 시설 인력은 약 7,000명으로 반도체 부문의 9%, 전체 인력의 5.5% 수준으로 추산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노조는 법원이 인용문에서 필수 인력을 유지하라고 한 평시 수준에 평일뿐 아니라 주말과 휴일도 포함된 만큼 필수 인력이 7,000명보다 더 적게 인정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평일의 경우에는 평일 수준의 인력을, 주말 휴일의 경우에는 주말 휴일 수준의 인력을 유지하라는 뜻이라며 의미를 호도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서승택입니다.
1: 이처럼 법원이 삼성전자 사측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지만 노조의 파업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2: 경제계와 주주단체에서는 파업 계획을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구아림 기자입니다.
9: 법원이 파업 방식에 법적 제약을 부과하면서 사측은 최악의 경우를 피했지만 노조의 파업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법원 결정에 영향을 받는 인력은 반도체 부문 인력의 5에서 10% 수준에 불과한데 파업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원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노조 역시 이번 판결이 쟁의 행위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사는 또 재판부에 주말 또는 연휴 인력에 대한 판단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의견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파업 예고일이 가까워지자 경제계에서는 한층 더 강경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경제 6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은 국가 핵심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정부를 향해 파업이 발생하면 즉각 긴급 조정권을 발동해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10: 반도체의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전체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산업 생태계 붕괴를 직시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저희가 전반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9: 소액 주주단체도 노조 측의 성과급 명문화 요구는 주주 재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제2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정부에 공정한 중재를 요구하며 반발했습니다. 전삼노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담화문에 대해 노사 분쟁 과정에서 사측이 지속해 제기해온 피해 논리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사측의 주장만을 중심으로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와 경제계 입장 표명에도 노사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황. 파업 현실화 가능성을 둘러싼 업계 안팎의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는 양상입니다. 연합뉴스 TV 구아림입니다.
1: 이란이 14개 조항으로 된 새 종전화를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이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뉴스는 현지 시간 18일 대미 협상단과 가까운 소식통을 인용해 이 같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앞서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제안에 대한 이란의 의견을 다시 전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매체는 또 미국이 이전 제안과 달리 협상 기간 동안 이란에 대한 원유 수출 제재를 해제하거나 임시 면제하는 조건에 동의했다고도 전했습니다. 긴장이 이어지고 있는 중동지역 아랍에미리트에서 바라카 원전이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바라카 원전은 한국전력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중동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인데요.
2: 현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 등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11: UAE 수도 아부다비에서 서쪽으로 약 280km 떨어진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가 현지 시간 17일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부다비 정부는 서쪽 국경 방향에서 진입한 드론 3대 중 한 대가 원전 부근에 발전기를 타격해 화재가 발생했고 나머지 두 대는 방공망이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로 주제어실 등 핵심 설비가 있는 구역 바깥쪽에 있는 발전기가 피해를 입었고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아부다비 당국은 전했습니다.
12: This is a major issue for the UAE as the Baraka plant and its four reactors provide about a quarter of all electricity for this country on the Arabian Peninsula.
11: 바라카 원전은 우리나라가 자체 기술로 개발한 차세대 원전 모델을 수출해 건설한 중동 최초의 상업용 원전입니다. 한국전력 등 300명 넘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근무 중으로 피격 당시 작업을 멈추고 대피했고 상황 해제 이후 일부는 원격 근무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UAE 정부는 아직 공격의 주체를 지목하진 않았지만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국제법에 따라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원전의 방사선 수치가 정상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원전을 겨냥한 공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라크 영공 방향에서 자국 영토로 진입한 드론에 대한 요격 사실을 발표하면서 UAE 원전 공격을 지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이란 측은 공격 사실을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고 일부 언론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격 가능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지수입니다.
13: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14: 정준호 변호사.
15: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애. 배추박스 22불 99, 그레이 호박 파운드당 99센트, 매실 파운드당 8불 99, 백도 백천도 파운드당 3불 99. 지금 가장 신선한 제철 식재료로 매일의 식탁을 더 건강하게 한남 최애에서 만나보세요.
16: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17: 이번 유럽여행은 좀 다르게 가고 싶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18: 그럼 푸른투어 프리미엄으로 알아봐. 거긴 속도를 줄여야 진짜 유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17: 정말? 풍경도 즐기고 도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거야?
18: 그렇지. 서유럽은 물론이고 스페인,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17: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18: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여행.
17: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19: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1: 중국 방문을 마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제 이란 문제에 관심을 쏟는 모습입니다.
2: 이란이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라며 군사적 타격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도 논의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20: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시간이 없다며 서둘러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는 종전안을 신속히 내놓으라고 재촉하며 군사작전을 재개할 수 있다고 압박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군용기를 타격하는 인공지능 AI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중국 방문을 마친 직후엔 본인 소유 골프장에서 벤스 부통령과 루비오 국무장관 등을 만나 대란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19일엔 백악관 상황실에 안보팀을 소집해 대란 군사 옵션을 논의할 거란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화로 이란 공격 재개 가능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 국방부가 대이란 군사작전이 재개될 가능성을 대비하고 있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이 집중적인 준비태세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이 원하는 만큼 협상에서 양보하지 않자 제한적 타격 등 군사적 선택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호르무즈 협 개방을 지원할 의사를 보였다고 밝힌 상황. 다만 중국이 실제로 이란 전쟁 해결을 위해 어디까지 개입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입니다. 연합뉴스 TV 이지은입니다.
1: 미국과의 협상에 교착에 빠지자 이란 내에서는 전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2: 국영방송에서 소총 사격을 교육하고 앵커가 직접 아랍에미리트 국기를 향해 총구를 겨누는 장면까지 전파를 탔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0: 이란 국영방송의 한 뉴스 프로그램. 이슬람 혁명 수비대 장교가 나와 AK-47 소총의 분해와 격발 등 사격 과정을 상세히 교육합니다. 앵커는 아랍에미리트 국기를 겨냥해 사격 시범까지 보입니다. 또 다른 채널에서는 여성 앵커가 소총을 들고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됐다고 선언합니다. 이런 호전적인 분위기는 교착 상태에 빠진 대미 협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란 언론은 미국이 종전 조건인 배상과 제재 해제 등을 거부하고 오히려 핵시설 축소를 요구했다며 전쟁으로 못 이룬 목표를 협상장에서 챙기려 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란군과 의회는 미국이 위협을 실행하면 예상치 못한 자충수에 빠질 것이라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을 향해 거친 경고도 쏟아냈습니다. 동시에 이란은 대미 협상 대표인 갈리바프 의장을 최고 지도자 명의의 대중국 특사로 전격 임명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방중에 맞춰 특사의 격을 높인 것으로 중국의 군사 외교적 지원을 이끌어내려는 포석으로 읽힙니다. 한편 이란 지원을 받는 이라크 민병대 간부가 미 본토를 포함해 최소 20건의 서방 공격을 모의한 혐의가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란의 대리 세력 테러 위협이 중동을 넘어 미 본토까지 확산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강은나래입니다.
1: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중국 베이징을 방문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중 나흘만인데요.
2: 이번 주말에는 이란 전쟁의 중재국 파키스탄 총리까지 찾을 예정이어서 중국의 외교적 존재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21: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나흘만에 베이징을 찾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이틀간 중국에 머물며 시진핑 주석과 미중 정상회담 결과와 국제 정세, 중러 전략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란 전쟁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도 이번 주말 중국을 찾는데 이란 전쟁 해법과 중동 정세 등에 대한 협의에 나섭니다. 중국 매체들은 잇따른 정상들의 방문은 중국의 안정성과 확실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베이징이 새로운 외교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2: 俄罗斯呢，他也会关心在中美关系未来的变化中，它影响到的，比如说全球战略稳定，俄罗斯能否参与其中，啊，俄罗斯如何去处理它和美国和中国的关系等等。
21: 대만 내부에서는 미중 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문제를 협상 카드처럼 언급한 것을 두고 불안감이 가중되는 분위기입니다. 전 대만 정보기관장은 대만 무기 승인 지연과 중국의 오판 가능성을 우려했고 미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측근들이 5년 내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고 전했습니다. 라이칭도 총통은 대만은 거래되거나 희생되지 않을 것이라며 중화민국은 주권 독립국가라고 공개 반격에 나섰습니다.
4: 这两个字的意涵，其实是在指台湾不属于中华人民共和国的一部分，是在指中华民国和中华人民共和国互不隶属。
21: 이런가운데미국측은젠슨항 엔비디아 CEO 까지방중하며기대감을키웠던 AI 칩 규제 완화는이번정상회담의핵심의제가아니었다고선을그었습니다
5: 미국과중국이경제실력상을이어갔지만대만과첨단기술갈등은여전히가장폭발력이큰충돌요인으로남아있다는분석입니다베이징의사람뉴스 TV 배상진입니다
1: 이번미중정상회담에서양국정상이북한비핵화에공감했다는사실이정상회담에배석한미고위당국자의발언을통해처음확인됐습니다
2: 핵보유국지위를인정받으려는북한의야심을인정하지않겠다는의미인데요실증적인효과가있을지는미지수입니다워싱턴에서정우윤특파원입니다
22: 언론인터뷰에나선제이미슨그리어무역대표는미중정상회담에가시적성과가없다는지적에반박하며외교분야를예로들었습니다한반도비핵화라는목표에트럼프대통령과시진핑주석이동의했고곧구체적인내용을공개할거라고밝혔습니다
23: We'll have a fact sheet within the next few days to give more details. Some of these are really foreign policy related, where the president and President Xi both agreed that the goal on the Korean Peninsula remains denuclearization.
22: 공식회담결과엔한반도관련내용을담지않았던백악관도곧바로설명자료를내고북한비핵화라는공동목표를확인했다고밝혔습니다핵무력을강화하며비핵화자체를거부하고있는북한을핵보유국으로인정하지않겠다는선긋기차원으로해석됩니다다만미중양국모두더이상유의미한언급을하고있지않은점에비춰실질적인의미는크지않다는지적도나옵니다특히최근몇년간북한의각종도발에대한제재에뒷짐을져왔던중국의태도를보면이번합의가대북압박강화로이어질지는분명치않습니다양국정상은호르무즈해협정상화를위한공감대도이뤘습니다
23: They both agreed that they want to have the Straits of Hormuz open and clear with no tolling.
22: 트럼프대통령은이를위해이란에대한지원을자제해달라고요청했고시주석의약속을받아냈다고미국측은주장했습니다또다른화두인대만문제는현상을유지하는데집중화돼중국이민감하게반응해온대만에대한무기판매여부는트럼프대통령이고민을더한뒤입장을정리할것임을시사했습니다워싱턴에서연합뉴스 TV 정호윤입니다
1: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재명대통령과통화해서한반도평화를위해기여하겠다고말했습니다또백악관은최근미중정상회담에서북한비핵화목표에공감했다고밝혔는데요
2: 이란전쟁이슈에밀리긴했지만미국이여전히북한문제에관심을갖고있다는것이확인됐습니다지성림기자입니다
24: 우리측요청으로이뤄진한미정상간통화에서미중정상회담결과를공유한트럼프대통령미중정상회담에서논의된주요안보이슈는이란과대만문제였고북한을비롯한한반도상황은그다지비중있게다루지않았다는관측의무게가실렸는데백악관이공개한팩트시트에는미중정상이북한비핵화를위한공동목표를확인했다는문구가포함됐습니다
25: 트럼프대통령이이제이재명대통령에게설명한것은한반도비핵화원칙에대해서미국과중국이다합의를했다라고하는그정도를설명한것이아닌가이렇게생각을하고
24: 트럼프대통령은이대통령에게중국도북한핵에대해우려를많이한다는취지의언급도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또통화에서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자신에게호감을갖고있고자신을만나고싶어한다는주장을되풀이했습니다그러면서만약김위원장을만나게되면이대통령에게가장먼저연락을주겠다고말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
26: 트럼프대통령이미중정상회담에서한반도비핵화의지를다시밝혔고또이대통령과의통화에서도한반도의평화와안정을위해역할을하겠다라고얘기한것은앞으로김정은위원장과의대화의가능성또한반도문제에직접개입할가능성을높였다라고판단
24: 트럼프대통령이이란전쟁종결과호르무즈해협개방이란우선순위에집중하면서도북한과의대화의지를여전히포기하지않았다는점에서한반도안보측면에선긍정적인신호라는평가가나옵니다연합뉴스 TV 지성림입니다
1: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국립민주묘지를 찾아 5월 영령들의 뜻을 기렸고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습니다.
2: 이어서 무안국제공항에 방문해 유해 수습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3: 취임 후 첫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광주로 향한 이재명 대통령.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며 5월 영령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여야 정치인들과 나란히 기념식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최근 국회에서 무산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재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6: 5.18 정신이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대사의 자부심인 5월 정신이 우리 사회에 더 단단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3: 이 대통령은 헌법 수록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모든 정치권의 지속적인 국민과의 약속이었다면서 여야의 초당적 결단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5.18 민주유공자 직권등록제도 마련도 공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이 12.3 불법 비상계엄을 저지하는 힘이 됐다고도 거듭 부각했습니다.
6: 분열이 떨쳐 일어나 계엄군에 맞섰던 80년 5월의 광주 시민들처럼 2024년 위대한 대한 국민들도 무장한 계엄군들을 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3: 이어 이 대통령은 전남 무안국제공항 유해수습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하늘색 리본 배지를 가슴에 단 이 대통령은 공항 내 분향소를 찾아 헌화와 묵념을 했습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게 유해수습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유해 수습 작업의 신속한 재개와 매뉴얼 점검도 당부했습니다.
7: 사고를 조사를 두 번씩이나 하게 되면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현장 수습 조치가 너무 부실했던 게 문제는 문제 아닙니까? 그 무심함.
16: 5월 18일 이브닝 매거진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저녁 시간 평안하시고요. 저는 내일 오후 6시에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명화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이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디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물을 주는데도 마당에 나무가 시들시들해지자 정원사를 불러서 이유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원사의 진단에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정원사는 그 이유가 바로 물을 주지 않아서라고 했거든요. 아니, 내가 매일 한 바가지씩 물을 주는데 하면서 억울해하자 정원사는 그랬다죠. 이 나무는요, 양동이로 듬뿍 줘야 돼요. 한 바가지라면은 안 주는 것만 못하죠. 열심히 살고 있지만 제자리를 맴도는 느낌일 때는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로 해요. 과연 이게 최선인지, 지금 내가 향하는 곳은 어디인지. 방향을 잘 잡아야 노력은 목적지로 가는 힘이 되고 우리 인생에도 기분 좋은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할 테니까 말이죠.

보랏메리의 노래 팝 더 매직 드래곤. 최인호 작가는 정원사의 말을 듣고 반성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원하는 만큼의 사랑을 주고 있는지 충분히 주지도 않고 줄 만큼 줬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근데 어쩌면 그거는 비단 사랑뿐 아니라 일이나 대인관계, 인생 전반에 모두 적용되는 삶의 진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곳을 향해 배를 저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떤 바람도 순풍이 아니다라는 세네카의 말처럼 꼭 필요한 일에 충분한 에너지를 써야 순풍에 돛단듯 인생이 술술 풀리지 않을까요? 오늘도 무척 더운 하루였습니다. 어떻게들 지내셨는지요? 뱀이 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그리고 TLC, Waterfalls, 홍영미님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미국 동북부 코너티켓의 손주 보러 왔습니다. 일주일 지나니까 시차 적응도 되고 지금 새벽 5시가 넘었는데 저녁 스케치 잘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름 정도 더 있다 갈 겁니다. 그러셨어요. 그래,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시고 잘 계시다 오셔요. 녹보수님의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주제로 함께합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나를 살린 말 한마디. 수기정님이 보내주셨네요. 결혼 전 직장 다닐 때 저는 제 얼굴에서 앞으로 튀어나오는 이가 항상 불만이었습니다. 수박 잘 먹게 생겼네, 이런 농담을 듣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남 앞에서 웃을 때면은 꼭 입을 가리고 웃었습니다. 왜 입을 가리고 다녀? 너는 눈이 너무 이쁜데 그걸로 커버하면 되지. 친구 남이는 그렇게 말해줬죠. 어느 날 동네 탁구장에 우연히 만난 남자, 제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숙씨, 눈이 너무 아름다워서 다른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남편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감정세 노래 이사도라 그리고 프랑스칼의 봄페두세 봄페두송 이 곡은 2884님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이사장님이 보내주셨나요? 실수투성이라서 부끄러워 그만둬야 할지 하던 찰나 억울하기도 하고 실수였으니 그래도 누군가에 좀 하소연하고 싶었던 차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여전히 정중하고 예의를 차려서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에 그만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사람이니까, 우리 다 사람이니까 실수도 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나 같으면 더 했을 건데.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잊어보세요. 그 말에 용기를 내 불끈 일어섰고 창피함과 부끄러움을 서서히 내려놓았답니다. 요즘에는요, 칭찬 좀 받습니다. 일 잘한다고 말이죠. 김연경 씨, 그대 덕분에 내가 잘 갑니다.

0: 판결문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빨간 체리 파운드당 4불99, 시험는 수박해당 5불99, 노란 옥수수 4개당 1불99, 파 4번들당 1불99, 냉동 차돌박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5불99, 바베큐용 생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돼지갈비 파운드당 3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K라디오
1: 에스더화 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화 재단 헬프라인 800-713-9336. 마음 힘들 땐 전화하세요. 800-713-9336. 피부 고민 이제 혼자 해결하지 마세요. 보드 인증 피부과 전문의가 정확한 진단으로 과하지 않고 꼭 필요한 치료만 제공합니다. 여드름, 색소, 피부 질환부터 노화로 인한 피부 변화까지 찾아오기 편리한 위치에 있으며 파킹도 무료. 피부의 근본부터 케어해 일상을 바꿔보세요. 놀스 피부과 718-400-3376.
2: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네이브 그루신의 연주 보사 바로크 2380님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나를 살린 한마디가 있는데 24년 전에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살아내느라고 애썼다. 버텨내느라고 애썼어. 나라면 절대 못했을 거야. 이제 좋은 날만 올 거니까 좀 더 힘내보자. 보듬어주던 친구가 저를 살게 했습니다. 전 너는 우울한 단어하고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아. 얼른 깨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와. 이 한마디에 1년의 은둔 생활을 끝냈답니다. 6114님. 40년 전쯤인가 봐요. 군입대 후 이병으로 힘들어할 때 인사계에 계신 분이 10년 뒤에 너의 모습을 상상해봐 하시는데 용기와 힘을 얻어 지금도 고맙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7369님.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하면은 참 힘이 나지 그죠. 희은윤님도 보내주셨습니다. 뱀이 양의 저녁 스케치 2부입니다.

로렌 크리스티의 노래 Color of the Night은 배로님이 정하셨고요. 크리스테버그의 Here is your paradise 연경님 신청곡입니다. 예전에 IMF로 실직하고 힘들 때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넘어진 김에 쉬어가요. 아내 믿고 용접 자격증 취득하고 재취업을 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답니다. 8540님, 요양보호사로 밤샘 근무하면서 힘들어할 때 피로회복제 한 병 건네주시면서 이거 마시고 힘내 하시던 선배 언니 덕분에 잘 이겨냈습니다. 6709님, 정말 힘들 때는 옆에서 힘내 하는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죠? 하루 더운 날이었는데 퇴근길이에요. 수원 2-1번 버스에서 저녁 스케치가 나옵니다. 기사님께 감사드려요. 5012님.

퀴즈를 준비합니다. 커피앤 퀴즈 타임. 1980년 5월 광주,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인 택시기사 민호는 동생을 끔찍이 아끼며 좋아하는 사람에게 사춘기 소년 같은 구애를 펼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고한 시민들이 총칼로 무장한 진압군에게 폭행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게 되죠. 눈앞에서 억울하게 친구, 애인, 가족을 잃은 그들은 퇴역 장교 출신 흥수를 중심으로 시민군을 결성해 결말을 알 수 없는 열흘간의 사투를 시작하게 됩니다. 5.18을 되돌아보자는 취지로 기획한 이 영화의 제목은 당시 진압에 참여했던 육군 특수전 사령부 대원의 수기에서 나왔는데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비공식적인 작전명으로 김상경, 안성기 주연의 이 영화 제목은 무엇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9390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CBS 레인보우를 듣고 계시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바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천둥산삼의 파격 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둥산삼에서 파격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또한 5월 말까지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 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을 플러싱 노던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팰리세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3: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5월호 12번째 페이지. 아는 것이 너무 많아 스스로가 두렵다는 셀프 호러남 역사 스토리텔러 성김 씨와 썸문답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십니까. 나중에 제가 제 자서전을 쓰면 제목 이름이 기묘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3: 기묘한 이야기. 네. 오싹하네요.
4: 오싹하네. 네.
3: 지금 뇌 용량이 다 찬 상태인가요? 아니면 공간이 좀 남아있나요?
4: 아, 지금 계속해서 이제 백업을 하기 때문에.
3: 아, 비울 걸 비우고.
4: 기가바이트를 계속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3: 아, 예. 네. 아직. 선킨의 시대는 10년은 더 간다. 20년 더 간다.
4: 심지어는 제 머리와 클라우드라 연결되어 있어요.
3: 그렇습니다.
4: 계속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네.
3: 최첨단 게스트, 선킴 씨와 썸문답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UAE, 아랍에미레이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랍에미레이트가 최근 돌연 이제 석유 수출국 기구죠. OPEC, 그리고 OPEC 플러스를 모두 탈퇴하면서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아랍에미레이트는 왜 석유 동맹을 깨고 홀로 서기를 선택했는지, 또 이제 오랜 우방이었던 파키스탄과의 관계도 요즘 심상치 않다고 하던데, 오늘 썸문답에서 UAE의 역사부터 최근 동향까지 썬킴 선생님과 함께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 네.
3: 요즘 정말 에너지 시장의 뜨거운 이슈인데 선생님 아랍에미레이트 왜 OPEC 탈퇴한 겁니까?
4: 일단 OPEC이 뭔지부터 아셔야 돼요.
3: 아 그렇죠. 네.
4: OPEC이 뭐냐면 1960년에 산유국 동맹들끼리 모여가지고 나쁘게 말하면 카르텔을 형성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 일단 그 60년에 OPEC을 창설한 창설 국가가 다섯 국가였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입선사 맞습니다.
3: 네네.
4: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란, 이라크, 그리고 베네수엘라.
3: 오, 베네수엘라까지. 그렇죠. 우리 베네수엘라 역사 때 나왔었죠.
4: 그렇죠. 베네수엘라가 지금도 매장량으로는 세계 1위예요. 2위가 사우디아라비아고. 요때만 하더라도 이 중동 지역에서 석유값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이른바 세븐 시스터스라고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세븐 시스터스요.
3: 70주네요. 70주.
4: 70주구나.
3: 예, 70주.
4: 그 미국과 영국의 정유 회사들, 네. 쉘, 쉐브론, 엑손 이런 대형 정유 회사들이 거기서 석유를 캐고 유가도 자기들이 주락펴락을 했어요.
3: 네.
4: 그러니까 산유국들이 봤을 때는 기분 나쁘죠. 야야, 쟤들 미국과 영국의 정유 회사들이 왜 우리 땅에 와서 석유를 파내면서 석유 가격도 왜 지 맘대로 결정을 하냐.
3: 그러게.
4: 그게 중요했던 게 뭐냐면 당시에 이제 그 이른바 중동 국가들 사우디아라비아 등등등 국가 재원의 거의 100%가 석유였거든요.
3: 네.
4: 그래서 민간 기업인 세븐 시스터즈 칠공주들이 유가를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국가 재정이 흔들렸다 이러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3: 예.
4: 그렇죠.
3: 마음에 안 들겠네.
4: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야야야 동네에 있는 산유 원유 나오는 애들 다 모여.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앞으로는 석유값을 우리가 결정을 한다. 우리 땅에서 나기 때문에.
3: 네.
4: 그래가지고 모여라 해서 다섯 나라가 뭉쳐요.
3: 예.
4: 근데 욕을 할 거 아니에요. 일단 야 니들이 왜 석유값을 네가 마음대로 결정하냐.
3: 칠공주파를 욕하겠죠. 예예.
4: 칠공주파를 욕했다가 이제 OPEC 회원국을 욕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3: 아 이제 OPEC이 중심이 되니까.
4: 왜 예. 니들 마음대로 석유값을 니들이 정하냐.
3: 네네네.
4: 여기에 신의 한 수를 넣어요.
3: 어떻게요?
4: 우리가 언제 석유값을 정했습니까? 우리는 단지 감산 증산만 할 거예요.
3: 아, 생산량만 조절했다.
4: 가격은 시장이 결정을 하시고 우리는 아야야 오늘은 요것만 캐자.
3: 네.
4: 우리는 증산과 감산만 할 뿐이지
3: 네.
4: 가격은 우리는 I don't care예요. 네. 신화서 준 거예요.
3: 아, 그러니까 약간 말장난이긴 한데, 근데 이제 산유국 입장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4: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감산을 하면은 그 석유를 덜 캐내면은 당연히 유가가 오르겠죠.
3: 그렇겠죠. 예.
4: 그리고 퍼 내면은 당연히 기름값은 떨어지겠죠.
3: 그렇죠. 예.
4: 이거 가지고 60년대부터 쭉 석유 가격을 주락펴락했던 것이 OPEC인데,
3: 네.
4: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3: 그 초기 멤버에 없었어요.